3억 5천만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한 변호인단은 법원이 엄중한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다만 인정된 배상액에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독일이 코트디부아르의 역전승을 거두고 2연승으로 조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독일은 캐나다 토론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2조 2차전에서 코트디부아르를 2-1로 이겼습니다. 2연승을 달린 독일은 남은 경기와 관계없이 32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스웨덴을 물리치고 첫 승을 올렸습니다. 네덜란드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웨덴과의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5-1로 크게 이겨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지 만 10년을 앞두고 런던 도심에서 EU 재가입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현지 시간 20일 약 1,500여 명의 런던 시민이 금색별이 그려진 EU 깃발과 재가입이라고 쓰인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런던 템플역에서 웨스트민스터 의회 광장까지 행진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가십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 전해상,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에서 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오은정이었습니다. KBS.

통일사용설명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훈입니다. 집보다 여행, 구매보다는 공유. 요즘 사람들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다양한 경험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자동차 역시 직접 사기보다는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공유 서비스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았던 북한에서도 최근 자동차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가용 자동차가요. 북한 사회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 통일사랑방에서 북한의 자동차 증가 현상이 보여주는 사회변화의 한 단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만나보고요.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서울일기, 남북 언어문화의 차이를 흥미롭게 풀어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취자들은 물론 북한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하시는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오늘 첫 순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 사랑방입니다.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북한 내에서 중고차 뭐 또 자가용 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1: 네. 그 어느 외신이 그런 한 줄 평가를 하더라고요.
0: 뭐라고?
1: 북한 평양에서도 네.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네. 이런 식의.
0: 항상 우리는 저 한산한 거리 모습만 봤는데.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런 이제 한산한 모습이라고 하면은 네. 북한의 이제 국가기관 차라든지 혹은 뭐 군에서 이용하는 차량이라든지 무역회사 개인차, 무역회사 차 이런 것들을 떠올린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개인이 타고 다니는 차량, 특히 중국에서 들여온 중고차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라는 네.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단순히 차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차가 많아졌으면 그에 네. 따라오는 뭐 시장이라든지 혹은 주민들의 변화라든지 혹은 여기에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돈주의 투자 뭐 북한 당국이 하는 네. 돈벌이 그리고 그에 따라서 통제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얽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증가는 북한 사회 생활 방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하여튼 그 우리나라도 80년대, 네. 70년대 말부터 80년대 그 자가용 소유가 이제 확산되면서 생활 양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1: 네.
0: 북한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한데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
1: 네.
0: 당국이 등록을 해줘야 이거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뭐
1: 그렇죠.
0: 어디서 어떻게 샀는지 그 소유 개념이 좀 다를 텐데요.
1: 그렇죠. 우리가 또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냐라고
0: 네.
1: 하는 문제를 좀 따져봤을 때는 그 집에 대한 이용권이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예. 내 토지를 내가 소유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걸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0: 몇십 년 뭐 보통 이렇게 했죠.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자동차도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0: 예.
1: 내가 소유하기 개념보다는 이제 등록해서 너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라고 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하면 개인 명의 또는 개인이 사실상 이용하는 차량들이 그래도 등록을 하면 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마련됐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평양에서 보면은 노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이 목격되고 있는데
0: 네.
1: 이게 개인 소유 차량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0: 노란색이 자가용.
1: 그렇죠.
0: 그 표시군요,
1: 네. 네. 중요한 점은 북한의 자가용이 완전히 자유로운 이런 사유 재산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조건부 자가용에 가깝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요.
0: 그렇겠죠. 물론.
1: 그리고 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이 돈이 어디서 났냐? 돈의 출처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운행 과정에서도 검문
0: 네.
1: 그리고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주민 입장에서는 내가 탈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탈 수 있는 차가 생겼다라는 네. 점에서 일종의 큰 변화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0: 네, 좀 궁금한 게 많은데 자 네. 우선 갑자기 이렇게 차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1: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당국이 그래도 등록을 허용해줬다라고
0: 네.
1: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래도 수요가 있을 것 같으니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돈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수요가 욕구가 생기긴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북한 당국이 정책이 변화됐으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주민의 욕구가 늘겠구나라고
0: 네.
1: 하는 뭐 돈주라든지 혹은 이제 무역회사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서 중고차를 유입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북한은 자체적으로 대량의 수용차를 생산하기는 약간 지금은 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 차량을 들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국경이 막혔을 때는 이런 흐름이 좀 주춤하기도 했지만
0: 네.
1: 지금 이제 북중 교역 그리고 밀수 경로가 다시 움직임에 대면서 자동차와 부속품 유입도 현재 크게 늘어났다.
0: 네.
1: 그래서 그 위성 사진 같은 걸 이제 사진을 보잖아요.
0: 네, 네.
1: 그러면 그 북한하고 이제 중국하고 맞닿아 있는 양강도 회산 같은 경우에는
0: 네.
1: 갑자기 차량들이 막 주차되어 있는 그래서 거기 봤더니 중고차가 엄청나게 막 들어와서 해산에 이게 정차되어 있는
0: 네.
1: 그런 모습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해산뿐이 아니라 뭐 신의주나 이렇게 그 접경지대 저 도시 모습 나오면 자세히 좀 봐야 되겠네요.
1: 네네.
0: 자 아까 언급하신 바 있는데 이제 자가용 개인 소유 차는 노란 번호판이다.
1: 네.
0: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다른 기관 거는 또 색깔이 뭔지도.
1: 네. 북한에서 과거에 흔히 보이던 차량은 이제 대체로 국가기관이나 군 기업소가 운영하는 차량이었습니다. 네. 뭐 이런 차들은 번호판 색깔이나 소속 보시를 통해서 국가 소유 성격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뭐 이른바 하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최근 언급된 이제 노란색 번호판은 개인 소유 또는 네. 개인 사용 차량을 상징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번호판을 받는다. 노란색 내가 번호판을 부여받았다. 이건 일종의 이제 신분 표시처럼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를 가진 사람은 이제 돈이 있고 혹은 연결망이 있고 등록 정차를 내가 북한 당국이 쳐놓은 그런 것들을 네. 통과됐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노란 번호판은 단순한 교통 표지가 아니라 북한 사회 안에서도 새롭게 떠오르는 일종의 이제 부하
0: 네.
1: 그리고 지위로 표시될 수 있다. 그리고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어느 외신 기자가 평양에도 교통 체증이 있다 뭐 이런 보도를 했다 그러는데 네. 거리 풍경이 많이 달라졌겠네요. 그러면.
1: 그렇죠. 네. 주차난.
0: 주차난.
1: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막 아파트가 엄청 건설되고 있잖아요.
0: 네네.
1: 근데 저희처럼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북한에서도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약간 버려진 그러니까 공터

0: 같은 데를 네. 이제 주차 공간으로 만들어서 미국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평양시 인민위원회도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좀 교통 체증도 있고 그리고 주요 도로의 병목 현상 같은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양의 넓은 도로에 차가 많지 않아 비어있는 느낌이 강했지만 이제는 차량 흐름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뭐 한국의 서울이나 뭐 부산처럼 이 심각한 교통체증 저희는 이제 서울의 한복판에 절대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는 건 아니지만 북한 사회 기준은 매우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 차가 늘어나면 뭐 도로라든지 주차장 혹은 정비소 교통 질서 단속 방식 이런 것들이 새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중요한 이제 향후 주목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차 그냥 줘도 못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과연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고 뭐 운전도 할 줄 알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있어야 될 거고 등록도 통과해야 될 거고 누굽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이제 마음대로 뭐 살 수 있다. 이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지위가 있는 간부들, 돈이 있는 이제 이른바 신분증, 돈주들, 그리고 외화벌이 경험이 있는 주민들,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자동차 사려면 차량 가격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 수입 경로라든지 등록 절차라든지 혹은 이후에 연료 확보를 얼마나 할 것인가, 부품 수리를 할 만한 내가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검문 통과 같은 이런 예, 그런 권력이 있는지 이런 여러 조건을 해결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유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계층 격차를 보여주는 거고 빈부 격차를 또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쌀값과 생활비 때문에 고민하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는 먼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반면 외화를 벌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차는 장사 수단. 그리고 내가 체면을 세운 수단, 그리고 새로운 내가 문화 생활을 즐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그 중고차가 많은 이유는 뭐 대충 새 차 만드는 그 회사가 없으니까 별로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뭐 중고차가 어느 나라 차가 많은지 취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오는 차겠네요 그러면.
0: 네, 그 외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 이제. 아, 그 상표를 다 분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1: 마크가 있을 테니까.
0: 네, 마크가 있으니까. 그게 약간 중국 싼이 많다. 그리고 약간 중고차 같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중국에서 이미 밀수 경로를 통해서 평양까지 들어온 걸 이미 위성사진을 찍고 그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한 주민하고 무역업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 차를 사기보다는 가격도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새 차가 별로 없기도 하고 북한 내부에서 이미 사용했던 차를 싸게 들여와서 고쳐 쓰는 방식이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중고차가 많다. 이거는 이제 고장이 잦다라고 하는 내용과 또 일맥상통하잖아요.
1: 그렇죠.
0: 뭐 엔진이라든지 타이어, 뭐 유압 부품, 뭐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차 증가는 곧 정비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그 차를 갖고 싶은 이유는 뭐 어디나 똑같겠죠. 북한 주민들도
0: 그렇죠.
1: 뭐 편하게 좀 타고 다니고 또 폼도 잡고 싶을 테니까.
0: 네. 네. 그것도 있고 뭐 장사나 이런 것들 해보고 싶고
1: 실어날르고
0: 그리고 일단 이동을 좀 그래도 마음대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건을 좀 빨리 옮기는 사람들이 돈을 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예전부터 뭐 오토바이라든지 뭐 자전거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았잖아요. 하지만 내가 차를 가질 수 있다면 내가 마음대로 그리고 좀 더 많은 물건을 실어서 다른 지로 간다라고 하는 이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부의 과시 이런 측면도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1: 그 주민들이야 뭐 아무래도 있으면 운행을 할 수 있으면 편한 점이 많겠죠. 그런데 당국이 이를 다 허용한 속내가 궁금합니다.
0: 네. 일단 계속적으로 자동차가 늘어났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서비스차라고 많이 들어보셨는데.
1: 서비스차?
0: 그렇죠. 서비스차죠. 그러니까 이 물건이나 혹은 사람을 날라주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봉고차라든지 그리고 이제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서비스차라고 북한에서는 불렀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또 늘어난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욕구를 이제 반영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서비차인데 막 택시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때 이후로. 그러면 나도 내가 택시를 운전하면 어떨까? 혹은 뭐 자동차를 운전하면 어떨까? 이런 욕구들이 많이 발현된 게 사실이에요.
1: 아, 금방.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요거를 억제하기보다는 일종의 조금씩 허용해주고 그리고 그 허용해주는 범위를 북한 당국이 관리하고 통제를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의 욕구를 발현시켜주면서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을 수는 있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자동차 보급은 김정은 시대의 문명 생활, 네. 문명한 생활 이런 선전과도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막 아파트도 많이 건들고 상점 거리 막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동차까지 이렇게 좀 허용을 해줄 수 있다면 네. 주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지금까지는 이제 평양 위주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0: 네.
1: 그 보도된 내용이나 또 데일리 NK 데일리에서 이제 취재한 네.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방은 어떻습니까?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지방에도?
0: 저번에도 이제 평양에 네. 뭐 병원 건설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지방에서도. 지방의 그런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네. 약간 큰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서도 그런 병원들이 건설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네. 좀 드렸는데 이것도 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중심으로 돈주나 돈이 많 그러니까 간부들 중심으로 이렇게 차를 사는데 지방도 차근차근 그렇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1: 네.
0: 뭐 신유주라든지 평안북도 신유주, 그래 양강도 해산. 라선특별시 이런 같은 곳은 중국과의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뭐 차량과 또 부품이 들어오는 또 길목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지방은 뭐 도로 사정이라든지 연료라든지 뭐 단속 환경이 평양보다 더 열악할 수는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발전되는 속도 나아가는 속도는 좀 더딜 수는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하여튼 어쨌든 그 시대의 변화,
0: 네.
1: 이 그 북한의 그 자동차 자가용 증가 현상의 핵심은 역시 뭐 여러 가지로 주민 편에서도 또 당국 편에서도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0: 그렇죠. 핵심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사회에서도 주민들은 네. 이제 움직이고 싶다, 내가 선택하고 싶다. 라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라는 뜻도 분명히 보이고 있고요. 그런 이제 주민들을 이제 차를 통해서 더 빨리 장사하고 멀리 이동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시에 당국이 주민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누가 돈을 벌었는지 어디를 다니고 있는지 어떤 장사를 하는지 이게 등록과 검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가용 증가는 자유의 확대이면서도 통제 확대라는 그 두 가지 측면을 우리는 다 같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 네, 하여튼 북한의 자동차 증가는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1: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탐구 시간입니다.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자, 이제 북한 대중문화는 이렇게 보면은 인민 생활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그 영상물 같은 게 많은데
3: 네.
1: 오늘도 그런 짧은 선전 영상물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소개 편집물은 아니고요.
1: 네.
3: 사실상 토막극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영상이 시작할 때 보면은 텔레비전 연속 토막극이라고 네. 되어 있거든요. 네, 토막극은 저희 코너에서도 가끔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남한에서의 시트콤과 네. 유사한 형태의 네. 짧은 드라마를 의미합니다. 역시 이제 이 토막극이 또 북한 당국에서 이 토막극을 내보낼 때는 상영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민 생활에 어떤 개선점이 있으면 네. 요거를 이제 뭐 인강보, 권선징악 뭐 이런 식의 형태로 짧게 이렇게 교훈을 주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토막극은 아까 제가 연속 토막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생활의 거울이라는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1: 생활의 거울.
3: 네, 예. 이 생활의 거울 시리즈 중에서도 나쁜 습관이라는 제목의 예. 영상입니다.
1: 그 소개 편집물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소개 편집물은 약간 다큐멘터리성 그 홍보물이고
3: 네 정보 전달성
1: 네 이건 네. 이제 좀 교양을 위한 어떤 그 토막극이네요 그러니까
3: 네 맞습니다.
1: 자 어떤 습관입니까 나쁜 습관이 줄거리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3: 네 줄거리를 이제 사실 이게 1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조금 네. 끊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1: 어디에 저서 방송된 거죠? 조선중앙TV에 방송된 겁니까?
3: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 이제 첫 번째 장면을 보면은 아마 대도시의 아파트 같은 그런 네. 외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남성이 이제 중년의 남성 아마 40대 정도 되는 네. 40대 되는 남성이 베란다 쪽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 베란다 난간에 이렇게 화분들이 초록색의 화분들이 네. 이제 그러니까 흰색의 화분에 초록 식물이 자라고 있는 화분이 여러 개가 놓여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남성이 이 화분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니까 이 화분 겉면에 흙이 묻어서 이렇게 지저분한 거예요. 네. 물을 주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서 아유 이게 암만 말해줘도 이걸 못 고친다 이러면서 주머니에서 종이 같은 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화분 겉면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이 남성은 깨끗한 화분, 깨끗한 환경을 원하는 거죠.
1: 네.
3: 그리고서는 자기가 닦았던 그 휴지 같은 종이를 밖으로 내던져요. 그냥 아파트 밖으로 내던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자기 집은 깨끗하면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죠.
1: 네.
3: 그러고 이제 시계를 보더니 아유 깨끗하고 좋다. 얼마나 깨끗해라고 이제 뿌듯해하지만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제 하면서 실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실내로 들어가면 그 한 남자아이가 이제 까까머리를 한 귀여운 남자아이가 아마 한 8살, 9살 정도 돼 보이는데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1: 네.
3: 제법 잘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남이가 피아노 잘 치는구나라고 엄마가 칭찬을 해요. 근데 엄마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있습니다.
1: 네, 외출복을.
3: 네, 외출복으로.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고 보니 오늘은 이 남이의 이 어린이가 남이였잖아요. 남이의 엄마가 그 여동생이 있어요.
1: 네.
3: 그래서 이 이모의 그 남이의 이모가 결혼을 하는 날인 거예요.
1: 아.
3: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날이라서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아까 그 남성 역시도 남이의 아빠였던 거죠. 그래서
1: 네.
3: 남이 아버지도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준비를 해야겠구나 였었던 거죠. 그런데 양복을 잘 차려입고 나온 남이의 아빠가 아내에게 묻습니다. 저기 당신 나한테 편지를 주지 않았냐. 무슨 편지냐면 결혼식 산꽃을 찾아올 주소가 있는 그런 편지를 나한테 주지 않았냐. 그랬더니
1: 결혼식 때 쓸 꽃.
3: 네. 그 산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 산꽃.
3: 네. 네. 그 축하를 위한 그 네. 꽃다발을 이제 찾아와야 되는데
1: 네.
3: 꽃다발을 비싸게 좋게 주고 만들었겠죠. 주문을 했겠죠.
1: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 네. 그런데 그 꽃을 찾으려면 그 편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나한테 주지 않았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1: 네.
3: 그랬더니 이 아내가 어제 오전에 내가 분명히 줬다. 줬으니까 잘 찾아봐라 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찾아봐도 맞아, 내가 받았지? 근데 어디 갔지? 근데 어떡해요? 이게 너무나 이제 신경 써서 주문을 한 건데, 이게 없어졌으니, 어떡하겠어요? 이제 그 남이가, 아유, 아빠 또 잃어버렸냐, 이렇게 또 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대 쥐어 박죠. 그러고서 이제, 생각을 곰곰이 합니다. 내가 여기서 잃어버렸을까,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하다가, 어딘지를 기억해내게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어딘지 알겠다. 그러니까 남이 데리고 먼저 결혼식장으로 가 있어. 내가 꽃 찾아서 갈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급하게 이제 나가게 되죠. 심지어는 남이랑 그 아내를 밀치고 내가 먼저 가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1: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찾아요?
3: 사실 북한에서 이제 꽃을 파는 곳이 여러 군데가 네.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그 실제로 그 산 아래에 있는 화초원이 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원예원 같은 곳인데 그곳으로 이제 찾으러 가야 하는데 그런데
1: 편지를 찾아야 돼요.
3: 편지를 찾으러 네. 가는 거잖아요.
1: 네.
3: 어디 이 편지를 찾으러 어디로 가냐면 모란봉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네, 모란봉인데 이 남편이 공장에서 일을 하나 봐요. 네. 그런데 배구대회를 앞두고 있어요. 이 공장 안에서 하는 그런 배구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그 동료들하고 같이 이 모란봉의 공원에 가서 공원에 이제 야외 테이블이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서 술을 한잔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막

0: 교육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막 종이에다가 막 전략도 그리고 막 그림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한 나이 많은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그 어린 친구들 세 명, 남자애 세 명을 이제 쫓아내면서 얘들아, 이게 이렇게 보여도 봄이 되면 꽃이 피는 나무다. 여기서 너네가 이렇게 흔들고 놀다가 가지라도 꺾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저쪽 가서 놀아라 라고 쫓아내는 걸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남이의 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야, 빨리 그냥 정리하고 이제 일어나자. 야, 저 할아버지 우리 쫓아낼 것 같으니까 정리하고 일어나자 하면서 딱 봤더니 테이블도 좀 지저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뭐 휴지 같은 종이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대충 닦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주머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1: 아, 편지가 나왔군요.
0: 맞습니다. 네. 편지인지도 모르고 이제 테이블 치운 데 쓰다가 거기에 이제 떨어뜨리고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모란봉 공원으로 찾으러 갔던 것이고요. 다행히 그 모란봉 공원 근처에 있는 그 원예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찾으러 가면은 시간을 맞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동료들하고 헤어질 때는 분명히 자, 내일부터 모란봉에서 맹훈련 하는 거야. 근데 내일은 내가 큰 일이 있으니까 이제 결혼식장 가야 되잖아요. 큰 일이 있으니까 너네끼리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고서 공원에 와서 이제 연세가 지긋한 그런 그 아까 그 아이들을 쫓아냈던 네. 그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 혹시 여기에 늙은 이라고까지 말을 하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말을 멈추게 되는데 결국 이제 나이 많은 원예사가 있다는데 혹시 아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네. 왜냐하면 그 원예사를 만나야 꽃을 찾을, 편지를, 네. 꽃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그 편지를 먼저 찾고 꽃을 찾기 위해서 그 원예사를 찾게 되는데 그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이 편지를 찾으러 온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할아버지가 원예사였던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그 남이 아버지 이름이 차경팔인데 안 그래도 차경팔이라는 인간이 나한테 편지를 찾으러 오기로 했는데 아주 그냥 지금 몹쓸 사람이다. 어제 와가지고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가더니만 쓰레기만 버린 게 아니라 종이 같은 것만 버린 게 아니라 무슨 이 중요한 편지도 버리고 갔다. 막 이래 그리고 지금 원예사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지만 여기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단단히 지금 벼르고 있다라고 이제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혼낼 거야. 이제 이런 경고를 하게 되죠.
1: 네. 그럼 이제 큰일 났네요.
0: 네네.
1: 이제 이 주인공 차경필은 차경팔. 네네. 그러니까 남의 아버지는 이제 결론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로 갈 것 같은데 네네, 12분짜리
0: 맞습니다.
1: 영상에
0: 네,
1: 어떻게
0: 맞습니다.
1: 됩니까 결론이?
0: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자신이 차경팔이라는 네. 말을 참아 못해요.
1: 네.
0: 왜냐하면 너무 욕을 하고 이제 차경팔에서 나쁘게 말하고 또 다들 벼르고 있다고 하니까 겁이 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차마 말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이 원예사 어르신은 알아차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 그러면은 내가 혹시 그 차경팔이 그 꽃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제 화원 그러니까 네. 그곳이 어디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화초원이라고 하는데 그 화원을 화초원이라고 하는데 화초원이 어디냐라고 해서 알려줘요. 원예사 할아버지가 알려줍니다. 그 원예사 어르신이 알려준 화초원으로 가다가 오늘도 만나서 맹훈련하기로 했던 동료를 만나기로 해요. 동료들이 만나죠.
1: 네,
0: 우연히.
1: 예.
0: 네. 그 동료들이 경팔동무 경말동무 이렇게 부릅니다. 눈치 없이. 그래서 이제 이 원예사 어르신과 동료들을 피해 화초원 안으로 숨게 돼요. 화초원에 숨어 들어가서 이제 막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 그리고 막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내 이름을 이렇게 크게 불러. 원망을 하면서 이제 숨습니다. 화초원 안에 들어가면 화초원 밖에는 이제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삼각형의 집 모양이고요. 모란 화초원이라는 간판이 적혀 있는데 화초원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쁜 꽃이나 아니면 화분을 사서 나오는 모습이 보여요.
1: 네.
0: 그런데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차용팔이라고 말을 할까? 아 근데 자존심이 이제 혼이 날 것도 같고 예, 벼르고 있다니 겁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우 종이 한 장 버린 값이 이렇게도 비싸냐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를 자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아이 그래 내가 처제 결혼식인데 지금 차용팔 체면이 문제냐 그냥 화초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 하다가 또 망설이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 숨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숨어 있는데 이제 화초원이니까 꽃에 물을 줘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여성 직원이 꽃에 막 물을 주다가 그 이 물 뿌리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물을 주다가 숨어 있던 이제 차용팔이 물을 또 뒤집어 쓰게 되죠. 그러면서 아 차고 하고 일어나면서 결국 그 동료들과 원예사 어르신에게 들키게 됩니다. 자, 결국 자네가 차용팔이었냐? 그러면 차경팔이었냐?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알고 있었네. 그런데 자네가 밝히지 않아서 내가 그 원예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네라고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자기 집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원도 자기 집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면서 아주 훈훈하게 끝이 납니다.
1: 네. 네. 그 종이 한 장 버린 값이 이다지도 비싼가 뭐 이런 독백이 결국은 이 토마크의 메시지가 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집은 거울알같이 깨끗하게 하지만 네. 그 외 모든 것은 쓰레기통 취급한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여기 원예사 할아버지가 어르신이 그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다 자네 같으면 좋겠지만 이 차경팔이 잠깐 쓰레기를 줍는 그런 착한 척을 잠깐 하거든요. 그런데 자네 같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원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지만 떠날 때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엉망으로 해놓고 간다네 라고도 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이토마크계의 메시지였던 거죠.
1: 결론이 좀 싱겁긴 하네요. 네. 하긴 뭐 12분짜리니까.
0: 맞습니다.
1: 토마크계니까 이게 뭐 정극이 아니니까요.
0: 네.
1: 근데 그 자막에 이렇게 그 저도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0: 네.
1: 자막을 보니까 원예사 어른신 그 전춘일
0: 네.
1: 배역으로 나오는 배우가 송천복이라는 네. 인물이고 공훈배우다. 이렇게 공훈배우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북한의 공훈배우는 종류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입지입니까?
0: 이제
1: 공훈 예술인이죠. 총칭 배우 가수 뭐 다 있죠.
0: 네. 맞습니다. 일종의 칭호입니다. 네. 북한 예술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칭호가 인민이라는 칭호고요.
1: 아, 예.
0: 그럼 예를 들면 인민 배우, 인민 작가, 인민 예술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인민 화가. 근데 그 다음 단계가 공훈이라는 칭호인데
1: 아, 예.
0: 근데 공훈 칭호는 사실 꽤나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공훈 기술자, 공훈 건설자, 공훈 탐부, 공훈 자동차 운전사. 그러니까 예술인뿐만 아니라
1: 예.
0: 어떤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혁명을 이제 달성한
1: 일조한 사람들. 예.
0: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뭐 심지어 공훈 어부도 있고요.
1: 네.
0: 공훈 기자 뭐 많습니다. 공훈 요리사도 있고요. 그래서 직종별로 칭호가 있는 게 이 공훈이라는 칭호입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공훈 다음에 인민인 거죠. 그러니까 공훈을 받고 예를 들어 공훈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면 한 15년 20년 이상 일하고 공훈을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인민 칭호를 이제 이후에 주는 그런 게 대체로 이제 그 절차로 이제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나온 말씀하셨던 송천복이라는 배우는 이 전춘일이라는 원예사 역할을 했는데 이제 공훈 배우이기 때문에 인민 배우보다는 아래의 그런 배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차경팔 역할을 맡은 김성호 배우도 그렇고 전춘일 역할을 맡은 이 공훈 배우 송천복도 그렇고 연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1: 네.
0: 그리고 특히 이 토마크의 특성상 좀 코믹하고 유머러스 네. 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런 코믹한 연기를 이 차경팔 역할에 분한 김성호 배우 굉장히 잘해요.
1: 네.
0: 그래서 짧은 영상이니까 이제 또 너튜브 같은 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는 아니지만 가끔 들어보면 공화국 영웅 뭐 이런 게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그 대단해 보이던데.
0: 아, 이 칭호를 제가 이제 공훈과 인민까지만 네. 설명을 드렸는데 공화국 영웅과 같은 영웅 칭호는
1: 네.
0: 최상위입니다. 그러니까 인민보다 더 높은.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인민 칭호 위에는 영웅 칭호가 있는데 사실 예술가에게 영웅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1: 네.
0: 이제
1: 체육인.
0: 그렇죠.
1: 또는 뭐 군인 뭐 이렇게
0: 네네네 대단히 뭐 희생을 치르거나 아니면 국가의 명성을 대단히 높인 그러니까 명예를 높인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정치적인 그런 공로라든가 아니면 군사적인 그런 공로를 치른 경우에 이제 공화국 영웅 그러니까 영웅이란 칭호를 주게 되고요 결국에는 지도자의 훈장이 이제 따라가는 거죠
1: 그렇죠. 예.
0: 그리고 이제 영웅 칭호 그다음에 인민 칭호 공훈 칭호 같은 이런 그 훈장을 받게 되면 대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평양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1: 네.
0: 뭐 저희가 이제 축구대회 우승도 잠깐 다룬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차를 준다거나 뭐 컬러 텔레비전을 준다거나 수많은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네. 관광지에 가서도 이제 뭐 무료 입장이 가능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바로 이런 칭호를 받은 이제 네. 사람들이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웅은 예술가에 해당되지 않은 칭호이지만 네. 영웅 칭호는 뭐 거의

0: 제가 최상급의 칭호기 때문에 가장 좋은
1: 좀 격이 다르네요.
0: 네, 혜택을 네. 받게 되죠.
1: 네. 통일사용설명서의 북한 대중문화탐구.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선전영상물 그 생활의 거울 시리즈 중에서 나쁜 습관이라는 제목의 토막극 내용 살펴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에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한국 계정으로 접속하신 뒤 KBS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1: 통일 사용 설명서 이번 순서는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를 통해서 탈북민의 서울살이를 들어보는 시간 서울 일기입니다. 설송화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자, 2026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축구 즐겨 보시나요?
3: 즐겨 네. 지금은 봅니다. 근데 네. 북한에서는 네. 여자가 축구를 즐긴다, 축구를 좋아한다 이 자체가 이상했어요. 아,
1: 보는 것도.
3: 볼 수도 없었죠. 아. 저희 뒷집에가 그 네. 당세법에서 아바이가 살았는데요. 네. 밤이면 이긴다 하면서 네. 너무 복잡가서 아그 남자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여자는 축구를 하면 그냥 부엌에 나가서 설거지나 해야 되는 네 이런 인식이 어떻게 보면 공교육이 비전의 사회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얌전해야 된다. 여자는 축구보다는 그냥 그 남편을 잘 모시고 시부모를 잘 모셔야 되는 이런 품종이었고 특히 이게 그래서 여자가 축구를 한다는 거는 자본주의 문화라고 우리가 그때 상당히 비판했거든요.
1: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라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자본주의 국가가.
3: 이런 겁니다. 뭐, 여자가 네. 어디 다리를 벌리고 뻘을 차. 아, 네, 예, 이런 그 정말 네, 타락한 네, 네. 이런 문화로 제가 교육을 받아와서.
1: 날라리 문화.
3: 예, 네. 사회주의 성격에는 훨씬 완전히 반하였던 문화여서 제가 축구를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중반경부터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여자 축구 선수를 이제는 양성해라. 아. 그때 당시 김종일이 이런 저시간. 조치, 예, 조치가 내려오면서 네. 그 각도 체육단에서 여자 축구 단이 서 규모로나마 양성이 되기 시작됐고요. 그래서 해마다 각 도별 여자 축구가 진행되었을 때게, 야 세상에 여자도 축구하는구나. 네. 예,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그때 물을 사 먹는 것도 자본주의 썩어 빠진 문화다. 이렇게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 샘물이 그것도 북한 샘물이 약간 네. 수출되기 시작한. 이런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그 우리가 그 뭐 친선 국가라고 계속 그 선전을 하는 중국 네. 한창 개혁 개방되던 네. 시기 아닙니까? 또 동국권 사회주의도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기에 발빠르게 대응했던 그 김정일 정부의 네. 그때 그 변화된 정책이 하나가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네.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뭐 여자도 축구를 한다는 게 꽤나 북한 사회에서는 특별한 일이었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무렵은 그랬어요. 80년대까지는 여자 축구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여자 축구 양성이 이루어진 후에 그러니까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양성이 되기 시작했다는데 사회적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을까요?
3: 그게 북한이 특징적인 네. 게 정책하고 현실하고 항상 괴리되지 않습니까? 네. 이 축구도 역시 같은데요. 그 예를 들면 축구하던 여자 선수가 25세 되면 다 제대됩니다. 전역돼서 네. 네.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들어가는데 시집을 갈 수가 힘들었어요. 뭐 가게야 갔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어디 중앙당 간부가 내가 며느리를 하나 선택해야 되겠어. 그러면 고운 며느리를 선택하지 축구선수 했던 국가대표 선수는 선택을 안 한다.
1: 양갓집 규수 취급은 못 받았군요. 그러니까 아이고, 운동선수로 하고 축구선수로
3: 그럼요.
1: 하고.
3: 그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네. 자기 정말 그 키우는 아들이 저 축구선수 며느리를 얻었다가 대답질 잘하고 화가 나면 그 남편 자기 아들을
1: 걷어차고.
3: 그렇죠. 볼처럼 한방 걷어차지 않겠냐. 네. 저런 여자는 우리 집에 그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네. 인식이 꽤 그 팽배했는데 어쩌가면 2003년도 방영되었던 청춘이여 이 영화가 저도 그때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네. 국가대표 선수인 여자가 네. 손을 봤음에도 손을 벌 때에는 내가 선수라는 걸 체육선수라는 걸 속입니다. 네. 아. 왜 그러면 태빵 맞을까 봐. 네, 이런 좀 에피소드가 참 재미있게 엮었던 그만큼 예. 예, 달랐다. 체육 선수에 대한 여자 깊이 이런 게 남자로서는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1: 그럼 그 청춘이라는

0: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네. 어떤 국가 담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제 최근에 지난 5월에 북한의 여자 축구가 이제 굉장히 발전을 해서 지난 5월에는 북한의 그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아시아 여자 클럽 축구 정상에 올랐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준결승 결승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급속하게 실력이 는 건가요?
0: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 중반부터 네. 양성 하라 저치가 내려오다가 90년대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다 굶어 죽을 때니까 네. 형식은 살아 있었고 2000년대도 그 나름대로 선수단이 있었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정말 그 국가재산이 투자된 게 시작한 거는 김정은 정권이 집권하기 시작한 2012년. 네. 이때가 아마 그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았을까. 그 2012년 그 다음에 김정은이 있고 미국 프로농구 유명선수였던 데니스 로드먼까지
1: 그렇죠.
0: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체육 하면 어느 정도 국가가 관심을 돌렸냐면요.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입니다. 이때 네. 그 초대되었는데 그 국무위원에 직속된 게 바로 국가체육지도위원회였단 말이죠. 네. 신설되었거든요. 네. 그럼 이 신설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 초대 위원장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었습니다.
1: 오, 실질적인 2인자였어요.
0: 예, 장성택은 네. 뭐 행정부장이고 네. 거의 북한의 이권지대는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 이권지대의 그 재정 투자를 내 고향 여자축구 선수단을 조직했습니다.
1: 아, 그래 직접.
0: 예, 국제무대에 나가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내 고향 합작회사 전문적으로 너네 이제부터는 저 여자축구 선수단에다가 투자해라. 하지만 2013년도 12월 장성태 행정부장 예.
1: 처형된
0: 정말 네. 그 이례적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장성태와 관련되었던 하다못해 평양의 공원까지 식당 다 해체해버렸습니다.
1: 네.
0: 그런데 요거 체육단은 해체 안 했죠.
1: 네.
0: 그만큼 세계적인 그 체육에 대한 김정은 정부의 그 정책이 아주 포커스였기 때문에 내 고향 무역 회사가 계층되어서 그냥 내 고향 여자축구 선수단을 후원했지만은 현재는 합작회사가 아니라 내 고향 무역회사. 제가 최근에 그 사진을 입수해 보니까 평양에
1: 네.
0: 내 고향 무역회사가 전문 스포츠 유니폼
1: 네,
0: 만들어서
1: 네.
0: 백화점에 파는 걸 보고 아 역시 북한의 내 고향 여자축구 선수단은 김정은 시대에 뭔가 그
1: 작품이네요.
0: 예, 그러면. 메리트가 좀 달라졌구나.
1: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명색은 클럽 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국가 대표팀하고 뭐 똑같다고 봐야 되겠네.
0: 국가 대표단 중에서도 아주 예, 일순위 네. 국무위원회 소속이면 장난 아닙니다.
1: 그렇죠.
0: 여기를 말하면 예. 청와대 소속이면은
1: 네, 네.
0: 예.
1: 자, 근데 이제 지난 5월 20일 날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준결승전이 열렸었죠. 우리 팀하고 그 가셨었나요? 혹시 응원단이 구성이 됐었다고 들었는데.
0: 좀 비가 왔거든요.
1: 그렇죠. 비 예. 무지하게 왔는데.
0: 갈까 말까 다 그 전기도 북한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1: 네.
0: 아, 내가 이제 그들의 얼굴을 보고 응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수원까지
1: 네.
0: 대중교통을 타고 2시간 거의 반 남아갔어요.
1: 네.
0: 5시부터 시작했거든요.
1: 네.
0: 30분 전에 티켓 받고 좌석에 앉아 있는데 비가 그렇게 쏟아져
1: 네.
0: 우산을 못 쓰게 했습니다. 비옷만 썼는데 어제 옷을 쫄딱 줬고
1: 그랬을 겁니다.
0: 예, 전반전 1시간 반, 후반전 1시간 또 그 도중에 휴식 시간까지 해서 거의 8시까지 제가 봤는데 다 젖었어요, 옷이.
1: 네.
0: 제가 정말 그 어디에 돈 벌레 갔다면 이렇게 옷을 족쇄들어 네. 앉아 있었겠습니까?
1: 네.
0: 고민은 좀 있었어요. 제가 누구를 응원해야 될까.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제 어떤 목적을 다 이루었고 사람값을 받고 있는데 과연 북한을 떠난 저로서는 예, 그래서 한국 수원 선수들도 이겨라 하고 응원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내 고향 축구 선수단을 더 응원했죠. 확 넘어지더라고요. 빗길에 일어나 일어나 하면서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 한국에서 진행되는 남과 북의 축구 선수 왜 그렇게 제가 북한 선수들을 응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은 좀 다른 게 지게 되면 특히 이 한국에서 지게 되면 아우지 가거든요.
1: 아,
0: 아우지 탄강에.
1: 징벌을 받아서.
0: 그렇죠. 너네가 왜 차라리 어디 뭐 독일 선수하고 쟀으면 괜찮아요. 왜 너네 한국하고 쟀냐. 그것도 한국 땅에서 요즘에 그러지 않아도 적대국가 완전 뚫을 때인데 그래서 아마 저희 마음이 한쪽으로 그 네. 잘못되지 않았으면 하는 동정심이 우러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1: 예.
0: 그렇지만 그날 밤 한 9시 반에 집에 왔습니다.
1: 네.
0: 끝나고 착잡했어요. 왜 북한이 이겼습니다.
1: 그래 이겼죠.
0: 예. 네. 이겼는데 한성을 지려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왜 한성을 지려야 되겠지만 한성을 지른 저는 왜 죄의 의식이 느껴질까. 이 박수를 쳐야 되는 박수를 치지 말아야 되는 분단의 이 시대에서 저희의 정체성 좀 씁쓸하게 됐습니다.
1: 무슨 말씀인지

0: 알 법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23일에는 일본하고 결승전까지 이겨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자회견 그 과정이라든가 공동 취재 구역에서 아주 극도로 감독이나 선수들이 냉담한 모습을 보였는데 경기장은 어땠습니까? 그날도 가셨었다고.
1: 그때는 네. 뭐 엄청 더웠습니다. 2시부터 했거든요. 네, 네, 정말 네. 남행열차도 불러주고 북한 응원가를 놓게 됐나면 우리 선수는 공부도 잘하지만 네. 야 달려 달려라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것도 정말 새롭게 제가 그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했고 1등을 네. 했고 일본하고 네. 군보라가 정말 분수처럼 뿜어오르고 그 이후의 모습 정말 화가 났죠. 제가 좀 전에는 정말 그 죄의식 네. 누구를 응원해야 될까. 이렇게 보면 사랑이 아니었을까. 예,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네. 공동 취재 구역에서 웃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원수 모두 탁 퇴장하는 거는 그때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 네. 너네가 함부로 웃었다가 나가서 수용소 갈지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인천공항 나갈 때게 네. 네, 그 출국이죠. 이때 나갈 때게 가장 앞에서 그 단장 남자가 먼저 나왔습니다. 네. 와, 그 걸음씨. 차라리 인사 안 하겠으면 그냥 좀 조용히나 나갈 게지. 네. 건방지게 흔들흔들 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이 이 좀 뭐랄까 그 사랑에 배반당했던 그 감정 있지 않나요? 아, 전 솔직히 그런 건 웃겼어요. 거운정 미운정 그냥 밀물 썰물처럼 밀려나가면서 예. 이런 기분은 정말 제가 처음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예.
0: 그런데 어쨌든 그 이유는 뭐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이제 남북한이 이제 통일을 뭐 준비하는 특수관계가 아니고 작년부터 이제
1: 적대관계라고 예,
0: 적대관계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 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데 그 팀이 그 귀국 후에 우승했다고 평양 시내에서 카프레이드까지 하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은 걸로 전해졌는데 이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평양 시내에서 카프레이드를 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1: 이거는 그냥 공항에서 딱 순환해서 내리자마자 그 네. 연도 환영 북한 말로 이렇게 네. 그 도로에 쫙 서서 시민들이 환영하는데 이거는 네. 그냥 뭐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네. 하나하나 악수를 잡아주고 사진 찍고 네. 그리고 뭐 기념 사진이라는 이렇게 찍었다는 건 북한 말로 쉽게 네. 야 자네 팔자 고쳤구나 야. 예. 왜 그러냐면 본인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네. 김정은하고 같이 온 1호 사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아무리 정말 예, 그 노동단련대 출소생이라도 김정은 한 번 만나게 되면 그 낙하산이죠. 구단으로 네. 그렇게 김정은 직접 만났고 이기까지 했고 네. 김정은이 어떤 자른다고까지 했으니까 가족이 다 평양에 고주권 이어지고 아, 네. 네 그리고 얘들이 아파트 선물되고 아마 그 소매가 배당금도 좀 일정하게 네. 이루어지겠지만 북한에서는 사회 정치적 생명체라는 네. 그 최고 존엄이라는 그 앞에서 울고 동동 구르고 그때 저는 한 번도 북한에서 떠난 탈북민으로서 네. 분노를 느꼈어요. 아. 어쩌면 저 모습이 오진날이 저였겠거나 이중성 그래도 같은 민족이 응원했으면 한마디라도 고맙다고 인사도 안 하고 가서 지금 소분했는데 네. 그 김정은 앞에서는 그렇게 정말 그 체제의 인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네. 어떻게 보면 인간을 세뇌시킨 북한 체제의 그 반동적인 문제점 오래도록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 네. 축구 경기를 즐기려면 이제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남북한 축구 역시 저 용어 차이가 많이 있죠.
1: 뭐 페널티킥 이게 네. 원래 11m 볼차기거든요. 네. 그리고 모서리 차기는 코너킥이라고 하도 하고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문지기 이게 네. 정말 그 골문 골키퍼. 앞에 있는 이걸 아. 골키퍼라고 해서 네. 야 이게 정말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특히 네. 그 머리를 받아서 골문대로 넣는 걸 머리박기입니다. 북한 말로. 아,
0: 헤딩을 머리박기라고.
1: 예, 근데 북한에서 만약에 헤딩이다 하면 그 네. 아주 역설이거든요.
0: 아, 북한에서는 헤딩이 역설입니다.
1: 그럼요. 누가 시비를 네. 걸 때, 시비를 네. 걸고 싶을 때 네. 이놈의 예민아이 헤딩해 버리고 만다. 아. 이러면은 그만 인간관계가
0: 들이박아 버리겠다 이 소리구나.
1: 그렇죠. 싸우겠다. 아. 예. 그래서 정말 체육 용어를 가지고 네. 문화의 차이를 좀 봤습니다.
0: 뭐 하여튼 근데 아주 많이 다른 건 아니네.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 외래어를 순 우리말로 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1: 예, 뜻은 같고 소리만
0: 예,
1: 다릅니다.
0: 페널티 킥을 11m 벌차기. 예, 예, 예, 뭐 예, 그리고 맞습니다. 문지기 골키퍼 뭐 이런 건 예. 이해가 갈 법도 합니다. 자 이제 8년 만에 남북 축구 교류였다고 하는데 냉랭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스포츠를 통한 남북 교류에 대해서.
1: 저는 이런 비정치적인 측면이 아닙니까? 네. 이런 건 네. 앞으로도 좀 계속 확장해 시켜주면 어떨까.
0: 네.
1: 물론 북중러 관계 지금 밀착되면서 새로운 신냉전 구도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북 관계 회복을 그 북한이 외면하지 말고 이 네. 체육 부분 문화적인 결연 부분은 앞으로도 네. 확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0: 그렇죠. 이념을 네. 배제한 교류가 우선되는 게 좋겠죠.
1: 예, 네. 우리 민족이 아닙니까.
0: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설 작가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의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윤석훈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울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는 이탈리아의 가수 겸 코미디언인 파울로 코르텔레시의 주연작이자 연출 데뷔작입니다. 주인공 델리아를 연기한 배우가 바로 감독이죠. 2023년 이탈리아에서 최고 흥행을 기록한 화제작이기도 합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켰던 할리우드 영화인 바비와 오펜하이머를 제치며 연일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죠. 주인공이 처한 상황은 팍팍하지만 은은하게 코믹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이 영화의 특징을 설명하려면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장르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네오리얼리즘은 무솔리니 시대의 선전 영화들의 시대 이후 당도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리에서 비전문 배우들을 기용해 촬영하며

있습니다. 비토리오 데시카의 자전거 도둑이 대표적이죠. 일상의 고난에 대한 냉철한 묘사들,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생활의 이야기가 스크린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50년대에 이르러 네오리얼리스모 로사라고 하는 이른바 핑크 네오리얼리즘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암울한 스토리라인을 상세하기 위해 코미디와 로맨스 장르가 조금씩 접목된 형태죠.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는 이 영화적 구성을 다시 불러옵니다. 고전적인 접근 방식에 현대적 페미니즘 이슈를 더하고 평범한 노동자 계층의 여성이자 가부장제를 거스르지 못하고 살아온 주인공이 자신의 주체성을 발견해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기존 네오리얼리즘이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계급투쟁에 집중하는 서사가 주를 이뤘다면 이 영화는 가정 내 계급에 집중합니다. 1945년 4월 여성 참정권이 법제화된 이탈리아의 실제 상황은 영화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1946년 열린 총선에서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공화제 도입 혹은 군주제 유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였죠. 이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의 줄기와 어떻게 얽히는 걸까요?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1년 중에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진다는 절기 하진데요. 그만큼 햇볕이 내리쬐는 시간이 길고 일조량도 가장 많은 날입니다. 강한 비구름을 몰고 왔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뜨거운 볕에 낮 기온도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시 더워지겠고요. 한낮 자외선도 몹시 강하겠습니다. 낮 12시에서 3시 사이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위험 단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험 단계 때는 햇볕에 노출 시에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햇볕이 뜨거울 때는 가능한 한 실내에 머무르시고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양산이나 긴 소매,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0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고요.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대전 28도, 춘천 27도, 대구와 합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에는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낮 기온 30도 안팎에 평년 이맘때 수준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에 비가, 내륙 지역엔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각 21일 열리는 미국과 이란 간 대면 협상에 참석하고자 회의 장소인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미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 이후 후속 실무 협상을 이끌기 위해 오늘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출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스위스로 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고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도 진전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대미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미국과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떠났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등은 오늘 갈리바프 의장이 협상단을 이끌고 협상장이 마련된 스위스 브르겐슈토크로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협상단 출발 직전 이를 발표하면서 본 협상이 개시되는 게 아니라 양해각서 위반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휴전기간인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통행료가 없을 것이며 60일이 만료된 뒤에도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수호천사 역할을 하며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자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발생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과 대구 등에서 발생한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범행을 지시하고 자금을 관리한 인물이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인천과 부산, 경기, 경북, 제주 등에서 발생한 보복 대행 범죄 9건과 관련해 모두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인원은 실제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행동대원 4명과 범행 지시 등이 이루어진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1명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독일이 코트디부아르의 역전승을 거두고 2연승으로 조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독일은 캐나다 토론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2조 2차전에서 코트디부아르를 2-1로 이겼습니다. 2연승을 달린 독일은 남은 경기와 관계없이 32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웨덴과의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5-1로 크게 이겨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 선수가 2루타 2방을 몰아치며 타율 선두에 1, 2 차이로 다가섰습니다. 이정후는 오늘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하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방문 경기에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2안타를 기록했습니다. 4타수 2안타에 득점 2개를 곁들인 이정후는 시즌 타율을 3할 3푼 1, 2로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자신에게 사진을 찍자고 애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하면서 두 정상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멜로니 총리가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 나에게 사진을 찍자고 반복해서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멜로니 총리는 완전히 날조된 이야기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이탈리아가 항의 차원에서 안토니오 타야니 외무장관의 방미를 취소했음에도 또다시 같은 발언을 되풀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국립공원 그랜드캐년에서 일주일 사이 등산객 3명이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최근 그랜드캐년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모두 3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산지와 동해안은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구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형걸이었습니다. KBS

0: KBS 뉴스월드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원정입니다. 아이들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떼어놓는 일, 이제는 가정 안의 고민을 넘어 각국 정부의 정책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가 지난해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도입한 데 이어 영국과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도 비슷한 규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도 관련 조치를 내놓으면서 중동 지역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지만 한편에서는 실효성과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창 시간에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아동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움직임과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0: 6월 21일 일요일 KBS 뉴스월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간 키워드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밤사이 들어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가 이행 초기부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고요. 대면 회담 현지 시간 21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라고요.
1: 그렇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가 성명을 통해서 미국과 이란의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서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무급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스위스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에는 미국, 이란 대표단뿐 아니라 파키스탄, 카타르 등 중재국도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자국이 중재국 역할을 계속하면서 과정을 계속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아람비아 중앙군사본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양해각서 내용을 위반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양해각서가 발효된 지 이틀 만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자, 뉴스를 보니까 이란 협상단은 이미 스위스에 도착을 했고 미국 벤스 부통령도 스위스로 이제 출발했다 이렇게 알려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란은 이번 회담이 본협상 개시가 아니다. 양해각서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자리다. 이렇게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1: 그렇습니다. 이란의 이제 대미협상단 대표가 갈리바프 의회 의장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20일 스위스로 떠났다라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를 했고 벤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을 떠나기 전에 이란 협상단은 이미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쪽 협상단에는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비롯해서 4월에 파키스탄에서 열린 미국과의 종전협상에 참여했던 헨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 카니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국제문제 담당 사무차장, 또 보르드 석유부 차관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17일에 서명된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서 사실 미국과 이란 양국이 19일부터 60일간 핵 문제를 의제로 하는 후속 본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공습하면서 이게 연기가 된 겁니다.
0: 뭐 그러면서 공습하면서 뭐 다시 휴전하겠다 네네. 하다가 또 공습하고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 그래서 이란 외무부가 이날 협상단이 스위스로 출발하기 직전에 본 협상이 개시되는 게 아니다. 양해각서 위반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떠났는데요. 네. 벤스 미국 부통령도 현지 시각으로 21일 스위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보도와는 달리 실제로는 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다소 진정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국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지속해서 관리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핵 문제에서도 진전을 이루고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도 진전을 이루길 바라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 사안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네. 지금 미국 측 협상단에 포함된 위트코프 중동특사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쿠슈너는 이미 스위스에 먼저 도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란 문제에 관련해서 좀 굉장히 답답한가 봐요. 계속해서 네. 트루소셜에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이 호르무즈 협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 네. 무슨 말입니까?
1: 그러니까요. 예. 현지 시간으로 20일에 이제 SNS에 글을 올린 건데요.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통행료가 없을 것이며 60일이 만료된 뒤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미국을 위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예외다라면서 그 통행료는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수호천사 역할을 하면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자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 발생한 비용 을 보전받기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앞서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은 즉각 개방을 하고 이란이 통행료를 60일에 한해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60일이 지나면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내놓은 발언을 이제 따져보면 휴전이 종료된 후에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에 선을 그으면서 만약에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미국이 비용 보전 차원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네. 또 해석이 되기 때문에 계속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아니, 현실적으로 이런 게 가능할지. 그러니까요. 우선은 뭐 통행이 재개되고.
1: 그렇죠. 네.
0: 첫 번째 그 대면 협상이 네. 잘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이어서 키워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제 주간 키워드 첫 번째는 이제 월드컵 관련된 키워드네요. 네. 팀 프랑스입니다.
1: 그냥 프랑스 대표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가 프랑스에서 태어난 선수들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0: 지금 프랑스 대표팀뿐 아니라 다른 나라 대표로도 프랑스 출신 선수들이 뛰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르파리지행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월드컵 출전 선수 1248명 중에 99명이 프랑스 본토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 선발 선수의 8%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2위는 네덜란드로 67명, 3위가 독일 10명인데 다만 네덜란드는 카리브의 자치령인 퀴라소 대표팀에 지금 네덜란드 출생 선수가 25명이 포함됐기 때문에 조금 경우가 좀 다른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3위가 독일로 50명인데 르파리지행은 실질적인 경쟁국인 독일과 비교해도 프랑스는 99명이니까 격차가 크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사실 프랑스가 2018년, 2022년에도 최대 인재 공급원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번에 본선 참가국이 48개 국가로 늘면서 오히려 그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지금 자국 대표팀 안에서도 프랑스 축구의 저변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카타르 알자지라에 따르면 디디에 데샹 감독이 추린 26명 명단에 들지 못한 프랑스 선수들만으로 팀을 꾸려도 이적 시장 평가의 기준으로 포르투갈과 브라질은 물론이고요. 네. 디펜딩 챔피언인 아르헨티나의 1군을 와.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1: 선수 측이 넓다는 거네요.
0: 굉장히 두텁다는 얘기죠. 네. 이 월드컵 출전 선수 중에서 프랑스 태생 선수가 많은 건 이민사회와 축구 육성 시스템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스포츠 역사학자는 프랑스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강한 이민 전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프랑스가 1930년에서 70년대까지 번번이 정상 문턱에서 좌절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1970년대에 들어서 16개 유소년 아카데미를 세워서 전국과 해외 영토에서 축구 유망주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정부도 적극 뒷받침을 해줬고요. 이번 월드컵에서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다른 나라 대표팀을 선택한 이중국적 선수도 76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뛰고 있습니다. 알제리에는 프랑스 태생 선수가 13명, 콩고 민주공화국 11명, 세네갈 10명, 코트디부아르가 8명, 튀니지 7명, 모로코는 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축구 인재 수출 현상은 하지만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아프리카랑 프랑스 어권 국가들이 프랑스에서 자란 이중국적 선수들을 더 빠른 시점부터 대표팀원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제리가 2019년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이 이중국적 선수들을 앞세워서 우승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 언젠가 이런 나라 중에 하나가 월드컵 정상에 오른다면 이런 흐름은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는 맥이 끊겨서 못 보겠다.
0: 네. 월드컵 보시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선수 보호를 위해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데.
1: 물 마시라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더우니까.
0: 쉬라고. 경기 흐름을 오히려 끊고 있다. 방송 광고를 늘리는 수단으로 변질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 애슬레틱지가 월드컵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사양하겠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독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지금 전반 22분 안팎, 후반 67분 안팎에 각각 3분씩 공식 휴식 시간이 지금 주어지는데요. 네. 하지만 디 애슬레틱이 월드컵 뉴스레터 구독자 9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좋다라는 응답은 10.3%에 그쳤는데요. 가장 큰 불만은 경기 흐름이 끊긴다라는 점입니다. 그 뭐 부상이나 선수 교체, 비디오 판독으로 경기가 잠시 중단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공식 휴식 시간을 준 건 월드컵 역사상 사실상 전례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축구가 사실상 4쿼터 경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농구 같아졌어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독일과 퀴라소의 2조 경기에서는 전반 중반에 1대1로 맞서던 상황에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실시가 됐거든요. 하지만 이후에 경기의 주도권이 독일로 완전히 넘어갔고요. 독일이 결국 7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디 애슬레틱지는 강팀이 몰아치거나 약팀이 상승세를 타는 순간 경기가 강제로 중단되는 사례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휴식 시간마다 중계 화면 광고가 송출되면서 이 시청자들의 불만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FIFA는 계속해서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미국 보스턴에서 열렸던 노르웨이 이라크전에서 그 당시 기온이 섭씨 23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주어지니까 관중들이 야유를 많이 보냈거든요. 지금 선수들 또 감독들도 선수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이게 기온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1: 또 축구 얘기네요. 만병인 축구.
0: 네. 영국 보건당국이 월드컵 기간 동안 대표팀 경기가 끝난 직후에 급증하는 응급실 수요에 대비해서 팬들에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국 국립보건서비스가 17일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 유로 2024 기간에 응급실 방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올려놨는데요. 이 결과를 보니까 잉글랜드 대표팀 경기가 치러지는 동안 응급실 방문 건수가 예상치보다 약 17,000건이 적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2024년 대회 당시 잉글랜드 조별리그 첫 경기였던 세르비아전에서는 응급실 방문객이 6주 평균 대비해서 8.8%나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평일보다 주말에 경기가 열릴 때 응급실 방문객 감소폭이 더 가팔랐습니다. 네. 특히 경기 시작 1시간 전에는 응급실 방문객이 평소보다 11%나 급감하면서 가장 한산한 그런 시간대가 됐는데요.
1: 축구 봐야 돼서 그런가 보네요.
0: 그렇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팬들이 네. 술집이나 길거리 응원장에서 쏟아져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이제 응급실에 몰리면서 수요가 폭증하게 되는 건데요. 경기 종료 후 8시간 동안 수백 명의 환자가 추가로 또 응급실을 찾았답니다. 왜냐하면 낙상, 폭행, 기타 부상으로 인한 외상과 근골격계 환자가 평소보다 한 10%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영국 국립보건서비스는 월드컵이 축구팬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제란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아무리 열성적인 팬이라도 건강을 최우선으로 둬야 된다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고요. 예. 월드컵 전 기간에 언제나 국립보건서비스가 열려 있을 테니까 치료가 필요하다면 병원을 방문하는 걸 절대 미루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1: 축구 열기가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 다음 키워드는 트럼프 배 월드컵입니다.
0: 이번이 FIFA가 주최하는 월드컵인데 이게 네. 트럼프 배가 되는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요. 지금 월드컵 결승전 시상식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승 트로피를 직접 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음 달 19일에 미국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결승전이 열리는데요. 지금 FIFA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승 시상식 참여를 허용할 걸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승팀 주장에게 직접 트로피를 건네는 것도 문제 삼지 않을 방침이다 이런 얘기까지 함께 전했는데요. 핵심은 트로피를 전달하는 것보다 무대에 얼마나 남아있느냐의 여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원수나 정부의 수반이 국제 스포츠 대회 시상식에 참석해서 메달을 수여하는 것은 종종 볼 수 있는 일이었고 네네. 월드컵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우승팀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만은 오롯이 선수들만의 순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정치 지도자가 함께 서 있으면 이게 선수들의 축제가 정치적 장면으로 그렇죠. 소비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1: 그 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다 중계가 될 거고 네. 또 박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0: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또 보고 또 보고 할 수 있기 네. 때문인데요. 근데 비슷한 장면이 지난해 클럽 월드컵 결승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FIFA 회장과 함께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첼시 선수들이 메달을 받는 동안 무대에 있었는데 이후 인판티노 회장과 함께 트로피를 들어서 첼시 주장 리스 제임스 선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요. 트로피를 준 뒤에도 무대에서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에도 옆에 바로 남아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승팀의 순간을 정치인이 가져갔다라는 뒷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 제임스 선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었다라는 소감을 나중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월드컵 결승에서도 똑같이 이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아무튼 FIFA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 계속 남을지 여부는 본인의 판단에 맡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시상식 논란이 다시 일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참,
1: 트럼프 대통령은 월드컵에서도 네. 뭔가 논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0: 그렇습니다.
1: 자, 그들 하나 더 볼까요? 사라진 벨소리입니다.
0: 영국에서는 Z세대 3명 중에 한 명이 다른 집을 방문했을 때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않고요. 대신 문자나 전화로 도착했어요라는 사실을 알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가격 비교 사이트인 유스위치가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18세에서 29세 Z세대 응답자의 33%는 초인종 대신 문자나 전화를 쓴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밀레니얼 세대도 4명 중에 1명이 같은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 왜 이러냐면 어색함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가장 많습니다. 이 Z세대의 39%는 문자 메시지가 상대에게 덜 부담스럽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예. 19%는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자체가 지나치게 격식적이라고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방문객뿐만이 아니라 집주인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답니다. 전체 응답자의 24%는 사전 연락 없이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예. 12%는 당황하고 7%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이 방문 문화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방문객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는데 네. 이제는 도착 시간까지 분단위로 조율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갑작스런 초인종 소리가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전화 문화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안 받는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40%는 유선 전화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사실 급할 때는 바로 전화하는 게 더 편하긴 한데 그렇죠. 요즘엔 다 문자로 하니까 네. 저는 오히려 네. 옛날 세대라서 이제 그게 문자가 답답하더라고요. 네. 자 지금까지 주간 키워드 천지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어서 세계의 창 시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린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가 세계 각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실효성 문제와 함께 청소년 보호가 우선이냐,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침해냐, 이를 두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계의 창 이코노미조선 이용성 국제전문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아랍권 국가 중에 처음으로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을 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6월 18일에 15세 미만 아동이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생성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연령대의 아랍에미리트 국민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새로운 개인 계정을 만들어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또 15세, 16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유해 콘텐츠 차단, 낯선 사람과의 접촉 제한, 이용시간 관리 기능 등이 의무 적용됩니다. 또 부모와 다른 법적 보호자에게도 해당 연령대 아동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사용을 막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부모의 동의가 정당한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런 항목도 규정에 포함됐습니다.
0: 네, 강력한 규제네요. 지난해 이제 호주를 시작으로 캐나다, 영국, EU까지 어린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번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호주가 지난해 12월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당시 호주 정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틱톡, X, 유튜브 등 10곳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면서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최대 4,950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올해 되어서는 캐나다 정부가 지난 10일에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를 어긴 기업에게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3%를 벌금으로 물리기로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키어 스타머 총리가 지난 15일에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를 또 역시 연내 입법해서 내년 봄에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권당인 노동당뿐만 아니라 제1야당인 보수당 등도 찬성하고 있어서 입법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은 이르면 올 여름에 EU 차원의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금지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고요. 네. 또 다음 달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는 아일랜드는 회원국 공통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를 주요 의제로 올릴 방침입니다. 또 앞서 브라질도 올해 3월에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아동 청소년 온라인 보호법을 시행했습니다. 또 이 밖에 스페인과 프랑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들이 비슷한 규제를 시행 중이거나 또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14세 또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가입을 제한하고 야간의 알림과 또 중독을 부추기는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또 잇따라서 발의되는 등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0: 저도 이제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요. 이제 각국 정부가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을 강하게 제한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제한 조치 발표한 각국 정부가 직접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인용을 해보면은 호주 정부의 경우에는 소셜미디어 특성상 장시간 화면을 응시하면서 부정적이고 조작적인 콘텐츠에 노출되기 쉽다. 또 끊임없는 알림에 그 대응을 하고 또 사라지는 콘텐츠를 확인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수면의 질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했고요. 네. 또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불안과 우울증, 뭐 자해,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법이 개솔과 발맞춰서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해당 법안의 발의를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온라인 세상이 자녀를 안전하게 키우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우리 어린이들은 더 안전하고 행복해지며 성장의 자유와 기회를 많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이 청소년의 행복도를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최근에 UN의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와 시장조사 기관 갤럽, 영국 옥스퍼드가 47개국의 15세, 16세 청소년 27만여 명을 조사했는데 지난해 그래서 발표한 그 세계 행복 보고서 2016에 따르면은 소셜 미디어를 오래 이용하는 학생의 행복도가 짧게 쓰는 학생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조사에서 행복도가 가장 높은 소셜 미디어 사용 기간은 하루 1시간 미만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0: 그래요. 소셜미디어를 자주 오래 사용할수록 청소년, 어린이들의 행복감이 낮아진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1: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소셜미디어에 이를테면 친구와 다투거나 뭐 부모님께 야단맞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올리는 경우는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0: 그렇죠. 자기 좋은 모습만 올리겠죠.
1: 그렇죠. 예. 예. 보통 뭐 여행지 멋진 모습이나 맛집 사진, 또 새로 구입한 신상 물품 등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0: 예.
1: 또 일상이 늘 그런 걸로 채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에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다소 왜곡된 렌즈로 세상을 보면서 또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더 그럴 수가 있는데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흔히 좋아요 버튼 누르거나 뭐 댓글 다는 등 소셜미디어의 소통 방식이 도파민 방출을 유발해서 반복적으로 앱을 방문하도록 해서 중독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도파민은 뇌신경 세포에 흥분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지만
0: 예.
1: 과다하게 분비될 경우에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코올, 마약, 담배 등의 중독도 도파민 과다 분비하고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보편적인 화면을 끝도 없이 내리면서 볼 수 있는 무한 스크롤 방식도 어린 사용자들이 소셜미디어를 떠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추천 알고리즘인데요. 소셜미디어 상에서 특정 주제나 성향의 게시물을 몇 번 보면은 AI 기반의 추천 알고리즘이 그와 비슷한 걸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0: 네.
1: 또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무한 스크롤 방식까지 결합하면은 잠깐 보려 했는데 어느새 2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또 자신의 가치관이나 취향에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 또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커지는 것도 자아와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는 특히 좋지 않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확실히 비교를 계속하다 보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고 중독성도 높고 부정적인 영향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제 호주가 가장 먼저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도입을 했잖아요. 어린이들한테.
1: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이제 실제로 효과가 있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많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는데 호주의 온라인 안전규제기관 ESAFT가 지난 3월 30일에 배포한 보고서를 보면은 규제 시행 한 달 만에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청소년 계정 약 500만 개를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0: 예.
1: 하지만 상당수의 호주 청소년들은 여전히 계정을 유지하거나 또 새 계정을 만들고 플랫폼의 연령 확인 시스템을 우회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호주의 많은 청소년들은 생년월일을 변경하거나 부모 계정을 사용하거나 가상사설망 VPN을 사용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우회 계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예.
1: 1950년대생 출생으로 입력했는데 검증을 통과해서 계정을 만들었다. 이런 10대 청소년의 증언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ESAFT의 줄리 임원 그랜트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략 3분의 2 이상의 청소년들이 여전히 금지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몰래 부모 성인 계정을 만들어서 이용할 경우에 더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실효성 논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아이들은 못하게 하면 더 하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부모님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1: 예.
0: 그 밖에 또 어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까?
1: 네. 규제가 청소년 뉴스 접근법을 막으면서 이미 고도로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고립을 부추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0: 예.
1: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진학과 진로 또 지역사회 소식 등을 전하는 창구 역할을 일정 부분 해왔기 때문인데요. 프라이버시 침해 가속을 걱정하는 의견도 또 있습니다. 연령 확인 등 인증 절차를 강화하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영국 버킹엄대의 한 교수는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은 성인 이용자들까지 여권이나 생체 정보 등을 기술 기업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또 조금 결이 다른 얘기긴 한데
0: 예.
1: 규제 대상 소셜미디어의 운영 주체가 메타, 구글, 유튜브 X 등 대부분 미국 빅테크라는 점에서
0: 그렇죠.
1: 잇따른 제재가 국가 간, 특히 규제에 적극적인 유럽과 미국 간의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0: 예.
1: 실제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스타머 영국 총리의 소셜미디어 규제 구상이 표현의 자유를 해치고 미국 기업들에게 과도하고 불균형한 규제 부담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의견서를 지난달 영국 정부가 진행한 관련 공청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0: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미국 빅테크 기업들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자기들 수익과도 이익과도 관련된 일이니까.
1: 네.
0: 이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EU 국가들 주요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내놨어요?
1: 네, 스타머 영국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기술 기업들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술의 발달과 아동 보호가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한 싸움이다. 난 기술과 인공지능 AI를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어떻게 설계되고 이용자를 어디로 이끄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지난달 진행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응답 부모의 83%가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위험 요인이 장점보다 크다고 답했고요. 91%는 최소 연령 기준으로 16세를 지지하는 등 또 어린이와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관련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그래요. 뭐 부모님들이 아무리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해도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 개인 미디어, 개인 소유기 때문에 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부모 입장에서 부작용이 많긴 많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더 이제 멀리 보고 이익만 추구할 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내부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을 운영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규제에 반대하고 있고요. 근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의 경우에는 청소년들 온라인 공동체와 정부로부터 고립시키고 규제되지 않은 대안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고 규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유튜브는 성명에서 전면 금지는 아이들을 선별되고 또 감독되며 유익한 경험에서 밀어내 익명성이 강하고 안전성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향하게 만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규제 올가미가 제어오다 보니까 미성년자 통제를 위한 기술을 강화하는 그 노력도 늘고 있습니다.
0: 네.
1: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아까 말씀드린 운영사인 메타의 경우에는 지난달부터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청소년 계정 보호 기능을 순차 적용했습니다. 또 인스타 페이스북에서 청소년 계정에서는 청소년 관람 불가 콘텐츠를 포함해서 욕설이나 위험 행동 또 선정적인 게시물이 차단됩니다. 부적절한 계정과의 그 1대1 메시지 DM이나 검색 노출도 제한됩니다. 또 애플도 적극적인데 애플은 소셜미디어 운영사는 아니지만 소셜미디어의 중요한 운영 기반인 스마트폰과 PC를 만들기 때문에 또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애플은 이달 개최한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그 모바일 운영체제 iOS 27을 공개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고도화된 자녀 보호 시스템이었습니다.
0: 네.
1: 새로 도입된 검색 기능이 승인 기능이 자녀가 인터넷 브라우저로 낯선 웹사이트에 접속하려 할 때 부모 기기로 실시간 승인 요청을 보내 허가를 받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 수학과 학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연령별 적정 스마트폰 사용 제한 시간을 또 AI를 통해서 제한하는 타임 얼라운스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0: 네.

0: 자, 세계창 오늘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움직임과 쟁점까지 함께 짚어봤네요. 지금까지 이코노미 조선의 이용성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세계 변화의 맥을 짚는 똑똑한 뉴스. KBS 뉴스월드.
0: 자, 음악을 통해 세계의 사람과 문화, 삶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음악으로 만나는 세계. 오늘도 강민석 음악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강민석입니다.
0: 자, 오늘은 또 어떤 음악을 준비하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피파 북중미 월드컵 시즌 아니겠습니까?
3: 그쵸.
0: 관련된 음악 준비해 오셨다고요?
3: 네. 이번 월드컵이 그 멕시코, 미국, 캐나다 이렇게 세 나라 16개 도시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0: 예.
3: 한 지역의 정체성만 드러내는 게 아니어서 특이한데 어쨌든 개최국 중에서 그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멕시코잖아요.
0: 사실 미국과 캐나다는 좀 비슷한 문화고 예. 우리가 또 미국 음악은 워낙 익숙하잖아요.
3: 그래서 이틀 전에 또 뭐 한국 대표팀하고 네. 경기도 있었고 이참에 뭐 멕시코 음악을 좀 들어보자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손 데 멕시코, 멕시코의 네. 태양이라고까지 오. 불리는 가수 루이스 미겔의 라틴 팝 두 곡을 함께 들어보려고요.
0: 네. 자, 멕시코 음악도 어떻게 보면 또 라틴의 그 선두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멕시코가. 음악이 꽤 방대할 텐데 그 가운데서도 루이스 미겔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멕시코의 태양이라고 불릴 정도면 뭐 멕시코의 국민 가수인가 보네요.
3: 그렇죠. 19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라틴 팝의 아이콘이 루이스 미겔인데요. 전 세계에서 1억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했고.
0: 아, 1억 장이요?
3: 예. 와. 또 그래미상을 5차례나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대부분의 그 라틴계 스페인어 전문 가수들이 인기를 얻고 나면은 반드시 영어로 만든 곡으로 미국 팝시장 진출을 시도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루이스 미겔은 한결같이 스페인어로만 멕시코 내에서 노래해왔다는 점도 아이코닉한 점입니다.
0: 아, 스페인어로만 노래를 불렀는데도 라틴 시장을 뱉어서 뭐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나 보네요.
3: 그럼요.
0: 자, 그러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루이스 미겔의 음악이 뭔가 다른 음악과 차별화되고 뭔가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왔을 텐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3: 그렇죠. 루이스 미겔 1970년생이거든요. 12살에 데뷔했어요. 가수로.
0: 아,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했네요.
3: 네. 10대 소년의 나이로서 이미 10대에 라틴 아메리카를 상징하는 대중가수가 됐고요. 그의 음악이 널리 사랑받는 요인은 이제 뭐 에너지와 힘이 넘치면서도 그 짱짱하고 섬세한 음성으로 장중하고 서정적인 멜로디를 호소력 있게 잘 불러요. 그리고 이제 곡마다 감미로운 스트링 오케스트라가 어울려서 여운을 배가시키곤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멕시코 대중가수 중에서 보편 타당하게 한 명을 꼽아라 한다면 어렵지 않게 루이스 미겔을 꼽을 수 있다는 거죠.
0: 12살에 가수를 데뷔했다. 뭐 듣다 보니까 약간 미국 하면 마이클 잭슨도 떠오릅니다. 마이클 잭슨이 이제 잭슨5로 그렇죠. 어릴 때 데뷔해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멕시코의 마이클 잭슨이 아닐까 싶기도 하면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라틴 음악이 좀 낯설잖아요. 그나마 이제 라틴 음악 하면 이제 미국 통해서 어떤 팝 음악으로서의 라틴 음악을 그렇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니키 마틴 생각하잖아요.
3: 그렇죠. 니키 네. 마틴 뭐 90년대 후반 라틴 댄스의 아이콘이었고요. 그런데 루이스 미겔은 또 장르가 좀 다르죠. 감미로운 라틴 팝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발라드와 댄스 장르 차이가 좀 있겠죠. 댄스 음악 특성상 다소 반짝 인기로 끝나는 편인데 반해서 루이스 미겔의 이 라틴 팝 발라드는 웅장하고 서정적이면서 멕시코 전통 음악인 마리아치를 차용해서 상대적으로 스테디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 마리아치는 어떤 음악을 말하는 거예요?
3: 그 외에 그 큰 모자 쓰고 이렇게 네다섯 명 남자들이 현악기를
0: 멕시코 연주하는 하면 생각나는
3: 길거리 그, 악사들 있죠. 그걸 마리아치라고 그러죠. 또 앨범 판매량 있어도 두 사람은 좀 차이가 꽤 나고요.
0: 예.
3: 한국에서는 이제 리키 마틴의 이름이 좀 더 각인돼 있는데

0: 루이스 미겔에게는 이 최전성기가 지난 지금도 명실상부한 멕시코 국민 가수라는 칭호가 따라다니고 있네요.
1: 멕시코에서는 꾸준하게 인기를 받았던 가수고. 근데 좀 보니까 루이스 미겔이 불렀던 노래가 한국어로 번안된 곡이 있다면서요?
0: 네. 볼리비아 교포 가수 임병수. 그러니까 네. 1985년에 루이스 미겔의 곡 디렉토 알 코라손, 마음 그대로라는 곡을 번안해서 국내에서도 히트시켰는데요. 네. 곡의 바로 아이스크림 사랑입니다.
1: 아, 아이스크림 주세요. 이거
0: 예, 예.
1: 그 노래요? 아,
0: 그 원곡을
1: 예, 아 이게 번안곡이었군요.
0: 루이스 미겔이 12살 때 아직 변성기가 오기 전에 불렀죠.
1: 이야, 갑자기 더 친밀하게 느껴지고.
0: 맞아요.
1: 아, 루이스 미겔의 그 변성기가 오기 전에 그 어린이의 목소리도 듣고 들어보고 싶네요.
0: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너무 귀여워요.
1: 원곡을 찾아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루이스 미겔의 어떤 곡부터 좀 들어볼까요?
0: 오늘은 엘디아 게메키에라스, 그대가 날 사랑하는 날이라는 곡을 들을 건데요.
1: 예.
0: 이거는 널리 알려진 탱고 명곡 중 하나예요. 전통적인 탱고의 그 절도 있는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게
1: 네.
0: 라틴 발라드의 이 서정적인 부드러움이 더해지고 루이스 미겔 특유의 그 유려한 꺾기 창법이 맛깔스럽게 가미돼서 정말 사랑스럽게 들을 수 있습니다.
1: 멕시코 음악도 꺾기가 들어갑니까? 네. 트로트처럼?
0: 특히 루이스 미겔.
1: 아, 그래요. 그러면 엘디아 게메키에라스, 그대가 날 사랑한 날. 이제 이게 가사 내용도 굉장히 사랑스러울 것 같은데.
0: 요거 가사 지금 보이시죠?
1: 예. 네.
0: 혹시 직접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 아유, 이게 강미선 선생님이 해주셔야죠. 예? 강미선 선생님 시간인데. 한번 제가 한번 해볼까요?
0: 한번 해보시죠.
1: 네.
0: 하다 안 되면 제가
1: 하겠습니다. 네. 내 꿈을 어루만져 주세요. 예. 그대 숨결의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그대 까만 눈동자가 날 바라볼 때 인생은 밝게 미소 지어요. 그대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마치 노래처럼 나의 피난처가 된다면 내 상처를 아물게 하고 그 모든 걸 잊을 수 있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날에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축제의 옷을 차려입은 장미가 꾸며줘요. 종들은 바람에게 그대가 나의 것이라고 알려주고 흘러넘치는 샘물들은 그대의 사랑을

0: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1: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0: 네. 자, 사랑스러움을 노래하는 루이스 미겔의 탱고입니다. El día que me quieras. 그대가 날 사랑하는 날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루이스 미겔의 그대가 날 사랑하는 날 들었습니다. 와, 호소력이 굉장히 짙네요. 왜 멕시코 국민들이 사랑하는 줄 알겠어요.
1: 탱고 명곡들이 많은데 네. 이 곡처럼 루이스 미겔이 라틴 정서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정서 보편 타당하게 이렇게 해석한 경우도 참 드물 정도로요. 네. 아름답고 뭐 이 곡 듣는 순간 테토남의 로망스 뭐 이런 게 비유해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0: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저희 콩에서 송성희님이 우리나라 노래 느낌이랑 비슷하다 멕시코 노래도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1: 약간 트로트 느낌이죠. 네,
0: 꺾 그 말씀 꺾기가 딱 들리니까 편하게 들렸습니다. 자, 오늘 음악으로 만나는 세상 강민석 음악 칼럼니스트와 함께 월드컵을 키워드로 멕시코 국민 가수 루이스 미겔 노래 만나보고 있는데요.

0: 바로 또 다음 곡 들어봐야죠. 어떤 곡 소개해 줄 건가요?
1: 네, 이 곡은 멕시코 앤 라피엘, 피부에 새긴 멕시코라는 곡이에요.
0: 네.
1: 우선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멕시코는 원래 축제와 퍼레이드를 좋아하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기념일이 있는데 9월 16일이 멕시코의 독립기념일이고요.
0: 네.
1: 그 스페인 강점에 저항해서 무력항쟁을 일으킨 게 1810년 9월 16일이고 또 하나는 혁명기념일인데 11월 20일. 멕시코를 30년 이상 강제 통치했던 포르피리오 디아스라는 독재자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1910년에 봉기한 날입니다. 해마다 이 즈음에 멕시코 주요 도시에서 광장에 시민들이 모여서 비바 멕시코라고 구호를 외쳐요.
0: 멕시코 만세잖아요. 비바 멕시코.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3.1절 그리고 광복절 대한민국 만세 외치는 것과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비바 멕시코만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전통 예술과 풍습에 기반한 축제와 퍼레이드를 열면서 멕시코의 중요한 이 사회적 변화를 이끈 혁명 정신을 기리는 거고 이때 루이스 미겔의 이 노래가 울려 퍼져요. 멕시코 앤 라 피엘. 피부에 새긴 멕시코. 이런 노래가.
0: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의 강점으로부터 독립을 기념하는 독립기념일 그리고 독재자의 장기 집권의 저항에 일어난 시민들의 혁명기념일이 어떻게 멕시코 안에서는 정치적 의미를 넘어서 문화예술 축제라는 울림이란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멕시코 앤 라 피엘 이 노래 울려퍼지면 멕시코 시민들 가슴이 굉장히 웅장해지겠어요.
1: 예. 네.
0: 가사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1: 예. 주요 부분만 좀. 예. 이렇게 멕시코를 피부에 새겨갑니다. 소노라의 손 눈빛처럼 코스멜의 바다를 두른 채 온몸에 태양의 빛깔을 입고 치와와의 산맥을 보는 것처럼 또는 산미겔의 수제품처럼 세로 델라시아 산에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멕시코를 피부에 새겨갑니다. 마리아치와 함께하며 노래로 눈물을 자아내듯 남쪽에선 마림바를 연주하고 북쪽에선 아코디언을 연주합니다. 살티뇨의 좋은 살 앞에처럼 베라크루스의 따뜻한 환영처럼 얼굴 맞대고 나누는 입맞춤의 감정처럼 카리브해를 바라보듯 아름다운 새벽을 맞이하듯 모렐리아의 신선한 바람을 느끼듯 여인을 어루만지는 달빛처럼 그렇게 멕시코를 느낍니다. 피부 위에 입술처럼 이렇게 멕시코가 그대를 감싸고 이렇게 멕시코의 맛을 알게 되고 이렇게 멕시코를 피부에 새겨갑니다. 이런
0: 멕시코의 정수들이 가사에 다 담겨 있네요.
1: 지명이 중요한 지명들이 나오죠.
0: 네, 네. 멕시코를 느낀다. 아, 어떻게 보면 멕시코에 대한 사랑을 되게 감미롭게 표현한 가사였네요. 자, 오늘 음악으로 만나는 세계, 전 세계인들의 축구 축제, 북중미 월드컵을 키워드로 멕시코 국민 가수 루이스 미겔의 음악 들어보았습니다. 멕시코 앤 라 피엘, 피부에 새긴 멕시코 잠시 띄워드리고요. 강민석 음악 칼럼니스트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자, 오늘 끝곡으로 루이스 미구엘의 멕시코 앤 라 피엘, 피부에 새긴 멕시코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4살 유나 엄마 정유진입니다. 유나가 태어나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웃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나하나 했을 때 어릴 적의 저의 모습 그리고 어릴 적의 저희 남편의 모습을 딱 떠오르게 하는 순간순간이 제일 재밌고 또 즐거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놀이도 좋아하고 캐릭터 인형 가지고서 인형극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한 5번씩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기도 하고 저랑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티키타카도 워낙 좋아해서 같이 한 30-40분 정도 얘기하고 지쳐서 잠이 듭니다. 아이가 저를 꼭 안아주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저한테 토닥토닥 해줄 때 아, 내가 정말 엄마가 되길 너무 잘했구나. 유나야, 우리 세 가족 행복하고 늘 즐겁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화이팅! 사랑해!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9살 규리미는 중증 뇌병변 1급 장애와 뇌전증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혼자 버틸 수가 없는데요. 그런 규림이 곁을 지켜온 건 바로 할머니입니다. 아픈 규림을 위해 병원과 식당 청소일을 하며 긴 세월을 버텨온 할머니. 설상가상으로 몇 달 전 급성 호흡곤란으로 기관 절개술까지 받은 규림이는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 있는 면회날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규림이. 아픈 손녀를 병실에 남겨둔 채 돌아서야 하는 할머니의 마음은 오늘도 무너져 내립니다. 규림이가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받고 할머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현재 서울 하늘은 구름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강한 비구름을 몰고 왔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절기 하지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자외선이 몹시 강하겠습니다. 하지는 1년 중에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을 뜻하는데요. 그만큼 햇볕이 내리쬐는 시간이 길고 일조량도 가장 많은 날입니다. 낮 12시에서 3시 사이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일부 남부지방에선 위험 단계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험 단계일 땐 햇볕에 노출 시에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정도인데요. 낮 시간대에는 가능한 한 실내에 머무르시고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양산이나 긴 소매,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0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전 28도, 춘천 27도, 대구와 합천은 30도로 영남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에도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구름 많은 날이 많겠고 낮 기온 30도.

0: 30도 안팎의 이맘때 수준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에 소나기 예보 있고요.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각 21일 열리는 미국과 이란 간 대면 협상에 참석하고자 회의 장소인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미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 이후 후속 실무 협상을 이끌기 위해 오늘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출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스위스로 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고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도 진전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종전 양해각서 위반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에 재봉쇄를 선언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가 이행되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20일 X를 통해 미군은 이란과의 합의가 준수되고 이행되며 완전히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계속 현지에 주둔하며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미군이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 작전을 수행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 통행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SNS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되면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며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고 원화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면 관망하던 사람들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하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 강화를 언급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정책실장이 시장 안정은커녕 오히려 부동산 투기에 불소식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선거가 끝났으니 또 세금을 올리겠다는 증세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천과 대구 등에서 발생한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범행을 지시하고 자금을 관리한 인물이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인천과 부산, 경기, 경북, 제주 등에서 발생한 보복 대행 범죄 9건과 관련해 모두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인원은 실제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행동대원 4명과 범행 지시 등이 이루어진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1명입니다. 구속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씨는 지난 4월 채널을 개설한 뒤 실제 보복 대행을 저지를 행동대원을 모집하고 보복 대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헤어진 배우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보호자 2명 중에 1명은 취약계층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2015년 3월 이후 지난달까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3만여 명 가운데 48.0%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 25.5%,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7.5%,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4.4%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이면 도로로 좌회전하다 보행자를 친 사고도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화물차 운전자 A씨 사건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세종시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이면 도로로 좌회전을 시도하다 반대편 도로와 이면 도로 사이 연결 부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전치 28주의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대구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현걸이었습니다. KBS.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장강명의 인생책, 그동안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한 살을 넘겨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김정숙님, 추천책 따라 읽는 재미가 정말 좋아요. 유즈342님은 책을 매개로 한 사람의 인생과 이야기를 마음껏 들은 것 같아 정말 좋았습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6월에는 여러분의 큰 사랑을 받았던 지난 에피소드를 다시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난 가을 작은 서점을 찾아주셨던 문형배 전 재판관님 편 2부 만나보겠습니다.
0: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1: 작가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인생책 코너에서 세 권 책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두 권까지만 네.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 책을 가지고 오늘 이제 한 시간 정도 말씀을 네. 나눌 건데요. 네. 죄와 벌입니다. 뭐 이게 이제 고전 걸작이지만 네. 그리고 뭐 청취자분들도 뭐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네. 죄와 벌 줄거리 뭐 작품에서 네. 얼마든지 뭐 많이 보실 수 있지만 네. 죄와 벌 소개를 작가님 목소리로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어떤 책이죠?
2: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라스콜니코프가 네. 전당포 노인과 그 동생 리자베타를 손도끼로 죽입니다. 네. 그리고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8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네. 시베리아 유행을 갑니다. 네. 거기서 장녀였던 소냐가 옥바라지를 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줄거리입니다.
1: 아, 이 그 두꺼운 책이 이렇게 굉장히 네. 이렇게 명료하게 요약이 되네요. 네. 평소에 이렇게 긴 문서 요약하시는 거는 계속 거의 습관적으로.
2: 네, 저희들은 짧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죄와 벌은 왜 작가님의 인생책일까요?
2: 그 죄와 벌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죄가 무엇일까? 벌은 무엇일까? 무엇이 되어야 하나? 네. 이 질문, 그리고 초인이라는 게 있나? 네. 이런 데 대한 그 작가의 이제 고민을 보여주는 책인데요. 네. 우리가 보통 범죄가 일어나면 엄벌을 하라고 그럽니다.
1: 그렇죠.
2: 예, 그게 뭐냐 하면 희생양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의 모든 책임을 그 희생양에게 묻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건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범죄만 일어날 뿐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사랑으로 피고인을 대할 때 네. 뉘우칩니다. 피고인이 뉘우쳐야만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죄와 벌이 그걸 극적으로 보여줬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네. 징역 8년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뉘우침이 없습니다.
1: 그렇죠.
2: 네. 네. 그런데 그 장녀였던 소냐가 시베리아까지 따라와서 옥바라지를 하고 계속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뉘우치고 그 뉘우침의 표시로 그 소녀에게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법관이 가져야 될 그 어떤 자세를 일러준 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제가 작가님 인터뷰를 좀 찾아봤었는데 네. 거기에 판사가 꼭 읽어야 할 책으로 네. 세 권을 꼽아주셨습니다.
2: 저는 첫 번째 책으로 꼽습니다. 네.
1: 판사가 읽어야 할 책은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제안해 주신 인생책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예. 공통된 책은 죄와 벌 한 권뿐이고 예. 나머지 두 권은 예. 목민심서하고 법의 정신. 예.
2: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요. 네. 죄와 벌만 추천을 했었습니다. 네. 그게 보면은 이 죄가 무엇인지를 참 정의하기 힘들거든요. 이 사건에서는 간단하게 보면은 그 당시 그 달세를 못 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그리고 어머니도 좀 힘들고 동생도 네. 지금 뭐 돈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뜻을 못 펼치고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당포 노인에게서 이게 좀 금품을 훔치면 자리 기반을 갖추지 않을까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범죄입니다.
1: 뭐 지금도 뭐 21세기에도 계속 벌어지고 예, 있는 예, 범죄일 거고 예. 라스폴리니코프 지금으로 치면은 예. 굉장히 가난한 20대 청년인데 그렇죠. 근데 대학은 잘 간
2: 그렇죠. 네,
1: 당시의 예. 대학생이면은 예. 아마 제정 러시아의 대학생이면은 지금의 명문 대학생일 그렇죠. 거고 그리고 돈에 무척 쪼들리고 예. 예. 그런 상황
2: 그렇게 되는데 네. 또 하나를 보시면 이 사람은 스스로를 그 본래적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네. 초인이죠.
1: 네.
2: 그러니까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
1: 네.
2: 인류를 위해서 커다란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나폴레옹 같은 사람으로
1: 네.
2: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1: 네.
2: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확신범이고 사상범이기 때문에
1: 네.
2: 그 범죄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1: 네.
2: 근데 이 사람은 범죄를 또 숨기거든요.
1: 모순되죠.
2: 예. 네. 그 모순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생각 나오는 게 장난이었다. 정신 장난이었다. 그런 구절도 나오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 주인공의 범죄가 무엇인지 그걸 네. 독자들이 판단하게 놔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사실 이게 이제 뭐 법조계에 계신 분이 읽을 때랑 네. 또 일반 독자가 읽을 때 또 되게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2: 네.
1: 이제 호의에 대해서도 써주셨지만
2: 예.
1: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 말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예. 예. 쓸 때에도 굉장히 이제 뭐 죄와 벌에서는 수사 과정,
2: 예.
1: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는 그 재판 과정을 예. 아주 아주 자세하게 썼고 뭐
2: 예.
1: 그런 부분을 또 많이 짚어주셨어요 작가님께서.
2: 예. 예. 예.
1: 근데 일단은 요 책이 그 뒤에 이제 법관의 시선 또 이제 저 일반 독자의 시선, 일반 독자에서 궁금한 거를 또 작가님께 여쭤볼 건데
2: 예.
1: 일단은. 이 책은 제일 처음에 읽으신 건 언제 읽으신 건가요?
2: 97년 8월 20일입니다.
1: 중견 네. 아주 주니어 판사는 아니실 때 네, 네. 읽으신 거네요.
2: 네, 네. 그 아까 법률가들한테 권한 책 3개 중에서 좀 늦게 읽은 책입니다.
1: 아.
2: 법의 정신은 일찍 읽었거든요.
1: 네, 네.
2: 그래서 죄와 벌에 대해서 제가 소설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때 이제 97년도에 그걸 깨닫고 한번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리 네 번을 읽었으니까요.
1: 네.
2: 예.
1: 법의 정신이랑 목민심서를 예. 주야벌보다
2: 먼저 읽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1: 네.
2: 그러니까 목민심서는 목민 간의 업무를
1: 네.
2: 이호, 예, 형, 뭐 공방 뭐 이렇게 쭉 나눠서 한 거 아니에요?
1: 네.
2: 근데 그 조선시대 사또의 업무의 70%가 송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법률가들 읽어야 될 책입니다.
1: 아 그렇네요. 사실 저희가 뭐 사극이나
2: 예.
1: 뭐 전설의 고향 같은데
2: 예, 예.
1: 와서 보는 것도 사또 억울한 일을 예. 풀어주십시오.
2: 민사, 형사 다 하잖아요.
1: 그렇네요.
2: 예. 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고요.
1: 네.
2: 법의 정신은 뭐 법률가들의 존재 근거 아니겠습니까?
1: 네.
2: 거기서 시작한 거니까요. 그래서
1: 네.
2: 읽어야 되고 죄와 벌은 그 판사가 음벌에 처해야만 범죄를 막을 수 있다.
1: 네.
2: 가 옳은지 그런지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과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사실 법의 정신이랑 목민심서는 말하자면은 문학 작품이 아니니까 메시지가 뚜렷한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1: 법의 정신은 이렇다.
2: 예, 예. 예,
1: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2: 예.
1: 판결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2: 예.
1: 죄와 벌은
2: 해석이 너무 분분하고
1: 네.
2: 그게 법률가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1: 아.
2: 그러니까 어떤 정의를 외우는 게 아니라
1: 네.
2: 뭐가 정의인가
1: 네.
2: 이 사건에는 어떤 정의를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1: 네.
2: 법관에게는 항상 따라붙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다 별개의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2: 왜냐하면 피고인이 다르고 피해자가 다르고 전개 과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2: 밖에서는 그걸 다 유행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범죄는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고 이런 범죄는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전 사법의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법의 본질은 법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1: 네.
2: 적용하는 거는 법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과 함께
1: 네.
2: 개인이 누구인가를
1: 네.
2: 탐구하는 겁니다.
1: 오.
2: 그리고 그 법과 개인을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겁니다. 그게.
1: 그렇군요.
2: 네.
1: 이거는 입법하고도 좀 다른
2: 거죠.
1: 거고.
2: 네, 다른 네. 거죠. 입법이라는 거는 네. 사회의 전반적인 걸 규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 그러네요.
2: 거기에는 네. 예외라는 걸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1: 네. 그리고 법학 이걸 학문으로서 연구하는 작업하고도 또 다른 거.
2: 다른 거죠.
1: 네. 바로 앞에 살아있는 인간이 네. 있는 건 아니니까.
2: 그러니까 법학자와 판사의 역할은 다르다.
1: 판사는 반드시 그 앞에 살아있는 네. 사람이 있고 네. 실제 존재하는 네. 사건이 있군요.
2: 그래서 저는 판사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1: 네.
2: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경험이나 무소신을 극복하는 데 책만한 게 없다. 네. 물론 영화도 도움이 되지만
1: 네.
2: 영화보다는 저는 책이 토론에 좀 더 적합하고 사색에 좀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화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영화는 없거든요.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책은 키케로.
2: 예. 네. 세네카.
1: 세네카.
2: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영화는 그 소재,
1: 네.
2: 그러니까 영상 기법의 한계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1: 그렇죠. 사람의 생각을 예. 보여줄 수는 예. 없으니까요.
2: 그런데 뭐 책은 책은 좀 무한하거든요.
1: 네.
2: 그리고 책은 역사가 꽤 깁니다.
1: 네.
2: 영화는 짧고요.
1: 네.
2: 그런 점에서 법관들에게 저는 책 말고 무엇이 그걸 대신할 수 있을까?
1: 아 작가님 저희 프로그램 나와주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너무 용기가 됩니다.
2: 네.
1: 근데 약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하고 나서 기자가 주인공이거나 뭐 언론사가 배경인 소설을 읽으면 아, 그 저기 저렇지 않은데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도스토옙스키도 법률가는 아니었잖아요.
2: 네네.
1: 근데 이제 법률가의 관점에서
2: 네. 예,
1: 보시면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은
2: 네.
1: 좀 어떤가요? 약간 아, 법을 좀 약간 너무 모르는 것 같은데 실제 뭐 사법부가 돌아가는 방식이랑 너무 다른데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2: 지금 제가 볼 때는
1: 네.
2: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
1: 네.
2: 이 소설을 보면
1: 네.
2: 마지막에 검사의 논고 그다음에 그 변호인의 변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1: 네.
2: 지금 그 김현장 변호사 써도 그보다 더 잘 쓰기 힘들 겁니다.
1: 아, 그 정도인가요? 네,
2: 매우 뛰어나고요.
1: 네.
2: 그다음에 수사하고 재판 과정이 그렇게 실제 수사와 재판과 유사합니다.
1: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도. 네. 심지어 근데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은 그 재판 결과는 네. 진상을 못 잡아낸
2: 못 잡아냈잖아요. 그것도 현실하고 비슷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그
2: 현실의 오판이 있거든요.
1: 네.
2: 그리고 저 역시 책을 3분의 2 읽을 때까지 저는 진범인 줄 알았습니다. 큰아들이.
1: 큰아들이.
2: 저도 네. 속인 거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죠.
1: 아, 역시 문호는 다른 모양입니다. 네, 본인이 네. 뭐 이렇게 어떤 뭐 법학 연구를 하거나 뭐 네. 사법부 경험이 없지만
2: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 뒷부분에는 거의 무슨 속기록 수준으로
2: 네. 네. 저는 그거 읽으면서 모골이 송년했습니다.
1: 아, 그 정도인가요?
2: 이 정도로 내가 그 판결을 쓸 수 있을까?
1: 카르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그 검사나 변호사들은 치밀하다.
2: 아, 그러니까 오판만 한 거죠. 배심들이.
1: 네. 네.
2: 그러니까는 그거 빼면은 참. 그리고 오판이라는 것도 작가가 의도한 건 줄도 모릅니다.
1: 그렇죠.
2: 네. 네. 현실에서 오판이 일어날 수 있으니
1: 네.
2: 판사들, 당신들 오만에 빠지지 마라.
1: 아, 그런 메시지까지
2: 그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겠다
1: 아.
2: 싶거든요.
1: 제가 이제 호의에 대하여를 전직 법관이 쓴 네, 독후감이니까 네. 근데 저 부분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실제로 라스콜리니코프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2: 네.
1: 몇 년형을 받을 것인가.
2: 네.
1: 네. 근데 약간 좀 이게 그런가 싶었는데 소설에선 징역 8년을
2: 네,
1: 받았는데
2: 네.
1: 한국에서도 지금 재판을 받으면 8년형쯤 받을 거다 해가지고요. 아니 이거 8년형 좀 너무 적지 않나? 뭐
2: 설명을 좀 드릴게요.
1: 네네.
2: 이 강도 살인을 우리 법을 적용하면
1: 네.
2: 사형인가 뭐 그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가 그럴 겁니다. 그럼 그 중에 이제 사형을 선택을 해요.
1: 네.
2: 선택을 하고 자수를 했잖아요.
1: 네.
2: 그럼 자수를 하면 형을 깎을 수 있단 말이에요.
1: 네.
2: 그게 15년 이상이 됩니다.
1: 네.
2: 그 당시 법은
1: 네.
2: 제가 읽었을 때.
1: 네.
2: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정상이 좋기 때문에 한 번 더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2분의 1이거든요.
1: 네.
2: 그럼 어떻게 됩니까? 7년 6개월 이상이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7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1: 네.
2: 그런데 8년을 딱 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그 범위 내에 있었다.
1: 네.
2: 그런 의미고요.
1: 네.
2: 그다음 한국이라면 이거보다는 형이 조금 더 무겁게 나올 것 같아요.
1: 아.
2: 네. 제가 느낌은. 근데 이제 왜 형이 조금 낮게 나왔을까? 네. 그건 자수입니다. 자수.
1: 자수.
2: 한국에는 자수가 없습니다. 아. 거의 자수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1: 아, 그렇습니까?
2: 네. 실제 세계에서는 자수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쨌든 그 보르필인가요? 보르필이가 결국 포기를 했잖아요, 일단.
1: 그렇죠.
2: 저 니콜라이라고 가짜.
1: 다른 사람을 보면.
2: 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쨌든 자백을 했고요.
1: 네.
2: 그런데 이 주인공이 자수를 하고 그 니콜라이가 풀려나는 거잖아요.
1: 네.
2: 그게 굉장히 컸다.
1: 자수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사정이나 뭐
2: 그리고 보면은 또 불길에 휩싸여 있는 두 아이를 구출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외상을 화상을 입잖아요.
1: 네.
2: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자수를 부각시켜야 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수를 할 때 자수하러 갔다가 돌아 나옵니다.
1: 네.
2: 그 경찰서에서
1: 네.
2: 돌아 나오는데 그 계단에 소냐가 서 있죠.
1: 네.
2: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소녀의 역할을 부각시키려면 자수가 의미가 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이제 8년형은 그걸 고려해 보면 나올 수 있는 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근데 이제 강도살인이지만 계획범죄고 일단.
2: 그렇죠.
1: 예.
2: 선도길까지 갔으니까.
1: 예. 그리고 범행 수법이 굉장히 잔혹하지 않습니까? 네. 도끼로 사람을 죽인 거고 그리고 이제 희생자가 피해자가 두 사람.
2: 네. 네. 맞습니다.
1: 그래도
2: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이라면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이 사건에서는 자수가 너무 컸고 그다음에 정신착란이 조금 인정이 되잖아요.
1: 네.
2: 정신착란으로 좀 외관상 보여요. 앞뒤가 이게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1: 뭐 나중에 이제 뭐 몸을 뭐 사시나무 떨듯 떠는 뭐 그런 장면도 있고 막 열에 신혈에 시달리기도
2: 그렇죠,
1: 하고
2: 그렇죠.
1: 본인 논리를 본인 사상을 아무리 인정을 한다고 해도 앞뒤가 안 맞고
2: 안 맞죠.
1: 본인도
2: 초인이라면서 그 뭐 돌 밑에다가 뭐 숨겨놓고 써지도 않고 초인이라면은 그걸 뺏어서 불쌍한 사람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그렇죠. 그래야 말이 되는
1: 그
2: 거죠.
1: 전당포에서 훔친 돈을 쓸 배짱이 없어. 아,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초인 사상이 좀 철저한 내화된 사람은 아니다.
1: 본인도 약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초인 아니구나. 나도 보통 사람이구나. 근데 저희가 늘 이제 한국에서 그 끔찍한 범죄가 나올 때마다 이제 일단 언론 보도가 굉장히 그 끔찍한 거에 집중을 해서 선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분개하지 않습니까? 네. 분개하고 그리고 뭐 이유야 어찌 됐든 나중에 뭐 한국 사회에 정말 좋은 게 그런 범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그런 토론이 벌어진다기보다 그러면서 늘 나오는 게 무슨 판결이 나올 때마다 그 범인이 잡혀가지고 판결이 나오면 늘 여론이 왜 이렇게 한국은 솜방망이냐 왜 이렇게 범죄자는 처벌을 약하게 하고 피해자는 계속 피해자 가족들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느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좀 아까 작가님 말씀해 주신 설명도 납득을 하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 근데 이 감정이 뭐 그렇게 잘못된 감정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갈등 같은 거는 혹시 이제
2: 당연히 있죠.
1: 아 있습니까?
2: 네, 판사들 합의를 해보면은 이제 합의부에는 재판장은 나이가 많고 배석 판사 나이가 적잖아요.
1: 네.
2: 그 사이에 양형 차이가 큽니다.
1: 아, 젊은 판사들은 좀 더 가혹하게
2: 좀 세게 하려고 하죠.
1: 예.
2: 그래서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희생양을 정하고 사람

0: 엄벌만 해가지고는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1: 네.
0: 세계에서 형이 제일 센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1: 네.
0: 재범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또 미국입니다.
1: 네.
0: 심지어 미국은 사형 집행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1: 네.
0: 그래서 엄벌이 필요한 사건도 있죠.
1: 네.
0: 있지만 피고인을 뉘우치게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뉘우치게 하는 게. 뉘우치게 하려면은
1: 네.
0: 그 사람의 환경을 살펴야 됩니다. 환경에서 범죄가 일어난다면
1: 네.
0: 그 환경을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1: 제가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0: 네.
1: 듣고 다 맞는 말이다 생각을 하다가
0: 네.
1: 저도 좀 동물적인 분노가 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범죄 환경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혹은 네. 교화하는 거
0: 네.
1: 이런 것이 사법부의 일일까? 아니면 뭐 교도행정이나
0: 네.
1: 그 앞에 어떤 뭐 도시 환경이라든가 교육행정의 일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거를 조금 있다가 노래 한 곡 듣고
0: 네, 네.
1: 여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1: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0: 예, 이제는 그 김완선의 이젠 잊기로 해요. 이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1: 네.
0: 제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거든요.
1: 아, 아이유의
0: 그 노래와
1: 네, 함께. 네.
0: 그래서 이게 이젠 그러니까 이름 없는 성당에서 무릎 꿇고 약속했던 것을 잊어요. 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1: 네.
0: 그러면 저도 낮에 불쾌했던 기억들을 좀 잊고 이런 그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는
1: 네.
0: 김완선이라는 가수가 저는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줄 몰랐어요. 댄스 가수다 보니까
1: 네.
0: 춤 잘 추네 이렇게만 생각했지
1: 네.
0: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는 가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젠 잊기로 해요를 듣거든요. 여전히 좋아요.
1: 저는 어제 아이유를 선곡해 주신 것도 정말 놀랐지만 김완선 저 뮤지션의 그 곡을 선곡해 주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0: 근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면 조금 잊혀진다니까요. 이젠 잊자고 하잖아요. 김완선 씨가.
1: 김완선의 이젠 잊기로 해요 듣겠습니다.

0: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문영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노래가 나오는 동안에 이 노래에 대한 사연을 여쭤봤는데 탄핵 선고하실 때 네. 네, 선고 그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많이 들으셨다고. 네. 네.
1: 특히 그 3월 중순 이후로는 네. 제가 잠을 좀 못 잤어요. 네. 그러니까 그 노래를 계속 듣다가 한두 시간씩 들으면 어느새 이게 잠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젠 잊기로 해요. 이건 아마 네 번, 다섯 번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0: 작가님, 제가 정말 신뢰되는 말씀인데 네. 그 장면을 생각하면 저는 약간 코믹한데요. 네. 그 이제 정말 중요한 네. 결정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네. 네, 헌법재판소장이 네. 잠을 못 이루는데 네. 두 시간 동안 밤에 네. 이렇게 네, 잠을 못 이루는데 네. 지금 이렇게 이젠 잊기로를 해요를 네 번 다섯 번씩 이렇게 밤에 네. 들으신 걸 생각하면 왠지 좀 약간
1: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 네. 잠이 온다니까요. 스르르 이렇게. 아, 예. 네. 그럼 그때 놓치지 네. 말고 침대로 들어가야 돼요. 예, 네. 이거 놓치면 또 잠 못 자거든요.
0: 그렇군요. 다시 죄와 벌 이야기로 네. 가보겠습니다. 형사 재판 중에 한 번도 사형 선고를 하지 않으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 각각 신뢰와 명분을 찾아서 모두가 이길 수 있는 협상과 조정의 무게를 둔다고 하셨는데 호의에 대해서도 그런 조정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좀 어떤 그런 판사로서의 철학, 벌, 벌에 대한 철학 이런 거 좀 여쭤볼게요.
1: 네, 저는 이제 화이트 칼라 범죄 같으면 네. 그거는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이라든지 또 고위공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가하면 저는 재범 방지가 된다고 봅니다.
0: 합리적이니까.
1: 예, 그러면 고위공직자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면 뇌물을 받는 사람이 줄어들 거다.
0: 내가 이걸 했다가 들키면 예. 이런 벌을 예. 받을 테니까 예. 그거를 생각을 하고 한다. 피해서 예. 재범이 한다. 방지가 된다.
1: 그런데 곤궁범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0: 그냥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예,
1: 공공이 해소되지 않는 한 네. 계속 되풀이됩니다. 그런데 그걸 아, 너는 전과 3범이니까 가령 뭐 1년 6개월 너는 4범이니까 2년 이런 식으로 그 대처를 하면 네. 그 문제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 우리가 아시다시피 레 미제라블의 장발장이 그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그 장발장이 어떻게 뉘우치냐 하면 그 주교님이 언촉대를 줘가지고 그 경찰이 왔을 때
0: 그렇죠.
1: 예, 풀려나게
0: 미리엘 주교가
1: 예, 네. 그렇죠. 그럼으로써 새 삶을 살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보다 훨씬 많은 네. 그 기여를 하잖아요. 네. 그것도 저는 그 빅토르 위고가 네. 판사들한테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고 민사 사건에서는 네. 재판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손해입니다. 무조건요. 네. 원고도 피고도.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쟁점이 드러난 상태에서 조정으로 끝내는 게 좋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어렵죠. 네. 그러면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 개입해야만 그게 풀립니다. 그래서 사건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의 처지, 두 사람이 얽힌 과거사, 를 네. 잘 이렇게 분석해서 그 애정어린 한마디를 건넸을 때 그때 마음이 풀리는 거거든요.
0: 민사사건이라는 게 당신은 이 사람한테 뭐 7억 3,500만 원어치 갚아라. 네, 갚아라. 이 숫자를 정확하게 하는 게 네.
1: 그게 때로는 의미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0: 그렇군요.
1: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이 사과를 하면 네. 하면 3분의 1을 면제를 해준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30%를 단기간에 갚으면 나머지 다 빼준다. 라는 조정안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판결을 받아봤자 네. 돈을 못 받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말하자면 당근을 제시하면 그 피고가 어디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 돈을 갚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를 면제하는 이익이 있고요. 원고는 돈을 받는 이익이 있잖아요.
0: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예. 사실 이 민사사건에 대해서 예. 그렇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식으로 예. 판결을 하고 싶지만 예. 민사사건을 이 소송을 건 당사자는 가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 괴롭히는 게 목적이다. 네네네.
1: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사과입니다. 사과. 제가 이제 했던 사건 중에 국가 유공자끼리 붙은 사건이 있어요. 네. 피고는 지부장인가 뭐 그래요. 네. 원고는 이제 회원인데 네. 지부장이 회계를 불투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0: 그런 어떤 유공자 단체에서요. 네, 단체에서.
1: 근데 예. 아무리 우리가 조사를 해봐도 증거가 없어요. 네. 근데 제3자로서는 오해할 만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화해 금고 결정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두 분의 영웅들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의 번영을 누리고 산다. 근데 두 분이 싸우니까 우리가 갈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우리가 심리해 본 결과 회계 부정의 증거는 없다. 네. 그렇지만 피고가 회계 처리를 좀 의심스럽게 한 것도 맞다. 네. 그러니까 피고는 그 회계 처리 미숙에 대해 사과를 하고 네. 원고는 그 사과를 받아서 소를 취하는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화해 금고를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둘이 만나가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줬지만 네. 그 자리에서는 서로 타협이 안 되니까 글로 우리가 한 번 더 써줬어요.
0: 이미 이 사건은 법원에 올 때 사실 감정싸움이었던
1: 맞아요. 거고. 예, 사과를 받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랬더니 끝났어요. 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 때문에 소송을 했는지를 좀 알아야 네. 그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네. 그건 역시 당사자가 좀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그런 것도 판사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좋은 결론, 이 사건의 타당한 결론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0: 되게 잘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죄 그리고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 벌을 내리는 목적이 네. 그 범죄를 이제 예방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범죄자를 교화시키려고 네. 하는 목적도 있을 건데 예.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뭔가 좀 정의가 실현됐으면 좋겠다.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고 조금 이제 그냥 좀 저급하게 얘기하면 복수를 어떤 우리의 분노를 좀 풀고 싶다. 저 사람이 이제 범죄자이면서 희생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때 주아볼 이 사람을 감화시키는 사랑이 소냐로 대표되는 사랑이 라스콜리니코프를 교화를 시킨 거지 판결이 교화시킨 네. 건 아니다라는 네. 걸 보여준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1: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0: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주장을 조금 밀고 나가면 사실은 그런 교화라는 거는 사법부에 할 일이 아니지 않을까?
1: 그렇죠.
0: 네, 교화는 그냥 교도소에서 교도 행정이 네, 혹은 그렇죠. 네. 사법부가 아닌 사회 전체가 네. 이 범죄자를 감싸 안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고 판결은 그냥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해도
1: 되지 않나?
0: 되지 않을까?
1: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네. 그 모든 것을 매개하는 사람이 저는 판사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는 뉘우치는 것도 어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어떤 지침을 줘야만 네. 그 교화 행정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재판 과정에 그 다 드러나게 하는 거 그다음에 교화의 방향을 정하는 거 그것도 판사의 몫이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뭐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사회봉사도 붙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교도소로 보내서 거기서 일정 기간 구금을 해가지고 뉘우치게 할 건지 그 어떤 설계는 결국 환상 하는 거고 그 설계 위에서 각자의 역할을 뭐 교도관도 할 수 있고 또 종교인도 와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검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다. 생각보다 판사의 관여가 많다.
0: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죄, 벌 이야기 말고 이제 네. 죄와 벌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이야기들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초인 사상이 러시아에 당시에 이제 많이 퍼져 있다고 하셨었고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네. 러시아 말기가 네. 그리고 이제 도스토옙스키도 그런 모습을 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네. 라스콜리니코프도 그렇고 뭐 뒤에 다음에 쓰게 되는 악령에서도 네. 그런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품고 있는 청년들을 도스토옙스키가 많이 묘사를 했는데 네. 지금 한국도 좀 이제 작가님 인터뷰에서도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어제 저희가 나눌 때 도대체 어른이 없는 사회인 것 같다 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1980년대에 비해서 제도적으로 그리고 어느 부분 상당 부분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됐는데 선진국이 됐는데 왜 이렇게 더 혼란스럽고 갈 길을 잃은 것 같은 걸까? 왜 우리는 어른이 없고 젊은이들은 이렇게 롤모델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 이렇게 쭉 한 1980년대부터 2020년대, 2020년대 중반 그 와중에 탄핵도 두 번이나 된 이상한 혼란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1: 일단 현상적으로 보면 네. 저는 공론의 장이 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진리가 뭐며 또는 그 미래를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네. 공론의 장에서 한번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론의 장 없이 바로 국회에서 그냥 표결에 들어가 버리면은 네. 그게 그 통과된 법이 정당성을 가지기도 힘들고 네. 그러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론의 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공론의장 회복하는 방법은 뭔가? 네. 저는 그 간호과 자제를 비공식 규범으로 회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말 그대로 네.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게 이제 관용이 되겠고요. 자제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그 권력 행사에 신중함을 네. 잃지 않는 것 이런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관용과 자제에도 선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관용과 자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부 지방법원에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 관용과 자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런 좀 선이 좀 무너진 게 아닌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사이에 그러니까 누가 어른인지 누가 그 뭐 구성원인지 이게 조금 혼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0: 저희가 이제 1980년대까지 네. 공론장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권위주의 정부가 허락한 어떤 네. 어떤 선 안에서만 네. 뭐 약간 토론을 하는 신용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런 권위주의 정부는 없어졌고 사실 지금 어느 정부가 네. 등장을 해서 뭐라고 한들 뭐 인터넷에서 오가는 의견을 막을 수가 없을 것
1: 없죠.
0: 같거든요.
1: 네, 네. 그렇죠.
0: 근데 공론장이 왜 무너졌죠?
1: 저는 그게 사회가 분열되었다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론장이라는 건 모여서 이 토론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끼리끼리 팬클럽만 하는 거거든요. 이른바 진보는 진보끼리 모여 있는 거고 네. 보수는 보수끼리 모여서 숫자 노름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거기서는 공론의장이 설 수가 없다. 그럼 이렇게 분열된 이유가 뭐냐. 분열이 단기적으로 이익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0: 그 팬클럽을 이끄는 네. 그 팬클럽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인한테는
1: 극단주의자가 있어요.
0: 네, 굉장히.
1: 그 극단주의자의 호소가 네.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건드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0: 팬클럽에 가입하는 예. 많은 사람들, 뭐 예. 이제 어떤 광장에 나가서 막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뭐 막 예.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팬클럽에 가입하는 일반 사람들은 사실 그 단기적인 이익을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1: 아니죠. 네,
0: 그들의 심리는
1: 그건 저는 네. 알랑드 보통인가요?
0: 네네.
1: 그분이 말하는 불안이라고 봐요.
0: 네?
1: 불안.
0: 불안.
1: 네. 아. 불안하기 때문에 네. 그 집단 속에 속해 있음으로 해서 위로를 받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거구들은 네. 이민 반대잖아요. 네. 이민 반대를 언뜻 들어보면은 단기적으로 이익인 것 같잖아요. 네. 거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면서 공통 기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사회가 다 얽혀 있고 네. 그 공통 기반이 확대되어야만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네. 그걸 누가 깬다는 거예요. 극단주의자가. 그리고 단기적인 이해관계 호소를 해요. 네. 거기에 사람들이 쏠리면서 이 사회가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분열되니까 공론의장이라는 게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열된 곳에서는 뭐만 남냐면 숫자만 남거든요. 숫자가 많은 쪽이 이겨요.
0: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1: 악순환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0: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1: 뭐 한국뿐 아니라 지금
0: 네, 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1: 그런 것 같은데
0: 네. 예를 들면 그분들은 이민자만 쫓아내면 이 사회가 과거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지금 미국도 그런 경향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1: 네.
0: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번영을 이룬 원인이 뭐냐면 이민자들의 저임금 노동이에요.
1: 네.
0: 그렇지 않아요?
1: 네. 미국의 힘.
0: 예.
1: 네.
0: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네. 이민자를 쫓아내는 것이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이익이 되겠는가. 그리고 관세 장벽을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1: 네.
0: 관세 장벽이 단기적으로는 관세를 얻으니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자유무역이 끊기게 되고 그다음에 물가 인상이 올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럼 장기적으로 그 미국의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것인가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1: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극단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
0: 예.
1: 이 의견은 그러니까 극단주의자가 자기 이마에 극단주의자라고 써붙이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0: 아니죠.
1: 예. 예. 예. 어떤 의견을 낼 때 이거는 우리가 관용과 자제의 선 안에서
0: 예.
1: 공론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의견인지
0: 예.
1: 아니면 이거는 관용을 베풀지 말아야 되는 의견인지
0: 예.
1: 그 선을 이제 그어야 되는데
0: 예.
1: 지금 그 그을 사람도
0: 그렇죠.
1: 별로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죠?
0: 그래서 저는 양심적인 신뢰 집단이 길을 내야 된다. 그리고 각 진영의 온건하고 합리적인 세력이 주류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아, 지금 양심적인 신뢰 집단의 후보가
0: 예전에는 뭐 몇몇 그룹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신부님도 네. 그런 뭐 저 집단이
1: 종교인. 예,
0: 종교인들이
1: 네네.
0: 그런 일을 할 때도 있었고 네. 때로는 또 뭐
1: 원로 그룹들
0: 예, 지식인 네. 그룹에서 그렇게 할 때도 있었고 그런 그룹들이 좀 그 통합의 길을 좀 제시하고 또 스스로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분열에 기대해서 정치적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을 저는 억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봐요.
1: 제가 요 마지막 질문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0: 네.
1: 이 타이밍에 조금 드리면 어떨까 네. 싶은데요. 수많은 인터뷰에서 계속 인터뷰어가 여쭙는 네. 게 정치할 생각 없느냐라고 네. 이제 질문을 네. 드리고
0: 네.
1: 작가님이 계속 단호하게 네. 없다, 네. 결코 없다라고 네. 하셨는데 호의에 대해서 성추의 일부로 공동체에 내놓는 일은 하겠다는 말씀을
0: 네.
1: 하십니다.
0: 네.
1: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그룹?
0: 네.
1: 혹은 한국 사회 공론장을 복원하는
0: 네.
1: 데 어떤 이바지할 수 있는 원로
0: 예.
1: 혹은 어떤 지식인
0: 예.
1: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생각을 하시거나 구상하시는 게 있을까요?
0: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1: 네.
0: 공론의 장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려고 한다
1: 네.
0: 이렇게 말하셔도 됩니다.
1: 오.
0: 지금 제가 그 많이 가는 데가 대학교를 많이 갑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교사 상대로 많이 가고요. 거기서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하고
1: 네.
0: 좀 한쪽에 쏠려 있는지
1: 네.
0: 그걸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1: 네.
0: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른바 좀 여당의 쓴소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1: 네.
0: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그 이유는 여당은 이 정치를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거기에 있잖아요.
1: 네.
0: 그 힘을 올바르게 써야만 이 사회가 한 단계 뛰어오른다고 생각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선수를 하는 것이고
1: 네.
0: 야당의 잘못 같은 것들은 이미 많이 지적하잖아요.
1: 네.
0: 제가 아니라도.
1: 네.
0: 근데 여당에 어떻게 조금 좀 건의를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여당을 그냥 심판하려고 그래요. 제가 느낄 땐 그래요. 여당은 네. 또 야당을 심판하려고 그러고
1: 네.
0: 그렇게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어떤 게 이 나라의 민생을 회복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인지를 가지고 서로 좀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1: 응? 원래는 이 시스템은 이제 그러라고 설계가 네. 된
0: 그래서,
1: 건데
0: 그래서
1: 네.
0: 선거 때 유권자들이 심판하도록
1: 네.
0: 때로는 여당을 심판하고 때로는 야당을 심판하고 그러려면 공론의 장이 좀 회복되고 그리고 입법의 장이 서야 이게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지 지금 공론의 장은 무너진 상태

0: 대해서 입법의 장에서 다수결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법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네. 정당성이 가지지 못하는 법이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데 대해 다 동의해요. 네. 저는 동의합니다.
1: 네. 저도 동의합니다.
0: 동의하죠. 네. 그럼 그 문제를 의사들과 같이 충분히 토론하고 또 의사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것도 좀 들어주면서 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그게 풀리는 거지. 지난 정부는 그걸 결단을 했어요. 2,000명 곱하기 5는 만 명이다. 네. 무슨 산수 문제로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지금 응급실이고 뭐고 더 무너졌어요. 네. 과거에 비해서.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게 왜 그러냐. 저는 관용과 자제가 없이 일을 밀어붙여서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그 관용과 자제라는 규범이 새 정부는 예외냐 이거예요.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좀 설득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1: 지금 작가님이 하시는 거는 일단 강연 예. 그리고 이제 가끔 뭐 어쨌든 이런저런 채널들이 있으니까 예. 쓴소리를 예. 하시는 거고 뭐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실 때도 있고 예. 조금 뭐 비공개적인 채널로 쓴소리를 예. 하실 때도 예. 있으신가요?
0: 네. 예. 뭐 이제 뭐 주위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 네.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두 진영 다 욕을 먹더라고요.
1: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래서 네. 뭐 그거는 뭐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뭐 공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은 다 누린 거 아니겠어요? 좀 건방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것보다는 좀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데 조금 기여해야 된다. 그건 뭐냐? 저는 이 사회의 통합, 이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통합을 이루는데 정치 말고, 저는 네.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네. 정치 말고 사회인으로서 네. 할 일이 있다. 그 길을 지금 찾고 있다. 뭐 저 강연도 그 일환이고, 인터뷰도 그 일환이고, 뭐 책도 뭐 그 일환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뭐 남한테 그렇게 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 그렇게 실천하겠다. 그런 이야기고 그런 데 대한 공감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게 극단으로 갈려 있는 이 사회를 좀 이렇게 구심력을 좀 갖춰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시도해 보지도 않고 그게 되겠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저는 요즘 가끔 두 진영에서 다 욕을 먹으면 그게 잘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0: 예. 가끔 하여튼 욕을 듭니다. 엄청 먹고요. 제 핸드폰으로 많이 들어오고.
1: 뭐 문자 폭탄도 많이 받으시고.
0: 뭐 옛날처럼 폭탄은 아니지만. 네. 뭐 이런저런 쓴소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아. 왜 뭐 계속 하는 이야기가 왜 너는 진보 진영에 속하면서 왜 진보 진영에 쓴소리를 자꾸 하냐. 네. 아 그게 당연하죠. 이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으니까 하는 거죠. 저는 지난 정부에 쓴소리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난 정부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쓴소리를 할 엄두를 못 냈고요. 네. 이 정부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성공할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 제가 말한 그 관용과 자제를 조금 더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의 고조, 유방이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네. 말 위에서 나라를 세울 수는 있지만 말 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백성들을 좀 바라보고 좀 관용과 자제를 실천했으면 좋겠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묵직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좀 가벼운 질문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네. 저희 모든 게스트한테 여쭙는 공통 질문인데요. 네. 하루 일과 어떠신가요?
0: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서요. 예, 네. 뉴스를 좀 챙겨보고 네. 산책을 나갑니다. 이는 뭐 공통적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강연, 독서, 모임은 선택적으로 합니다. 예,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그 방송에 온 거고요. 네. 그다음 내일 같은 날은 뭐 강연을 가고요. 그렇게 해서 11시에 저는 취침을 합니다. 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편입니다.
1: 취침 시간이 그렇게 이르진 않은 잠 수면이 조금 적으시네요.
0: 6시간, 7시간 이 정도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0: 그 꼭 매일은 아니더라도 뭐 이제 정기적으로 약간 의식처럼 하시는 뭐 그런 일도 있으신가요?
1: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테니스를 칩니다.
0: 테니스.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작가님 오늘 굉장히 죄악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약간 이렇게 눈도 트이는 것 같고 근데 또 막 포부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좀 희망? 각오? 뭐 이런 것도 막 말씀 안 하셨지만 전달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1: 이 프로가 좋은 프로 같습니다. 책을 가지고 이렇게 프로를 만든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0: 네. 고맙습니다. 저희 마지막 곡 어떤 거 들으면 좋을까요?
1: 예. 마지막은 지금 가을 아니겠습니까?
0: 네.
1: 예. 이 노래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이 노래 한번 듣고 싶습니다.
0: 가을 우체국 앞에서.
1: 예.
0: 알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문영배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영광이었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2: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다시 듣는 인생책, 문영배 전 재판관님 편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역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정치학 박사이자 유튜버로도 친숙한 김지윤 박사님 편이 이어지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오늘도 더위가 이어지는 하루가 예상됩니다.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하늘 모습은 좀 흐려지긴 하겠고요. 강원 영동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 전국이 23도에서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이렇게 최고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은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6도 정도 기온이 껑충 뛰어 오르겠습니다. 어제는 워낙 비가 오면서 선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고 오늘 대전과 세종도 28도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대구 29도, 광주는 30도 등으로 역시 남부지방으로도 30도 안팎의 기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더위 속에 자외선 지수가 비상입니다. 매우 높은 단계가 거의 대부분이 되겠고 일부 남부지방은 가장 높은 단계인 진보라색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경기 남부와 충남, 전남 등 일부 서쪽은 오후에 오존 농도도 나빠지겠습니다. 대기질은 깨끗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까지 동해상의 강한 바람과 매우 높은 물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내륙에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 요란하게 지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종전 양해각서가 발효된 지 이틀 만에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현지시간 21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첫 실무 협상에 나섭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이란군은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해 폐쇄를 선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이 합의를 위반하고 철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1조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지난 19일 헤즈볼라와 휴전을 합의했지만 헤즈볼라의 선제 공격을 이유로 20일 오전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지 않은 상태라며 선박 통행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군은 선박 통행이 계속되도록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도 이란과의 첫 실무 협상이 열리는 스위스로 출발하기 전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대표단도 스위스에 도착해 당분간 대화 국면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는다면 중동 국가에 제공한 서비스 대가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사회수석에는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또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대통령 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3차장에는 송기호 현 경제안보비서관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전차군단 독일이 코트디부아르에 역전승을 거두고 2연승으로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교체 출전한 운다프가 두 골로 1등 공신이 됐습니다. 박주미 기자입니다.
2: 독일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연승으로 2조 단독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사실상 조 1위가 걸린 조별리그 2차전 코트디부아르와의 승부에서 독일은 전반 30분 케시에게 선제골을 내줘 끌려갔습니다. 독일을 구한 건 후반 15분 교체 투입된 데니스 운다프였습니다. 운다프는 그라운드를 밟은 지 8분 만에 왼발 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렸고,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추가 시간은 은메차의 스루패스를 절묘한 움직임으로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고 역전골로 완성했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 퀴라소에 7-1 대승을 거뒀던 독일은 2차전 짜릿한 역전승으로 조별리그 2연승을 달렸습니다. 독일은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독일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2연승을 거둔 건 지난 2006년 독일 대회 이후 20년 만이고, 조별리그 통과는 2014년 브라질 대회 이후 12년 만입니다. 이어 열린 퀴라소와 에콰도르의 경기에선 퀴라소가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승점을 획득했습니다. 아드보카드 감독이 이끄는 퀴라소는 무려 28번이나 슈팅을 시도한 에콰도르의 파상 공세를 잘 막고 0-0으로 비겼습니다. 퀴라소 축구 역사상 첫 월드컵 본선 승점입니다. 지난 첫 경기에서 일본과 비겼던 네덜란드는 스웨덴을 물리치고 첫 승을 거뒀습니다. F조의 네덜란드는 브로비와 학포가 두 골씩 뽑아내는 활약을 펼쳐 스웨덴의 5-1 승리를 거뒀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5: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 선수가 2루타 두 방을 몰아치며 타율 선두 오토 로페즈의 1-2 차이로 다가섰습니다. 이정후는 오늘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방문 경기에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첫 타석과 네 번째 타석에 2루타를 기록했습니다. 4타수 2안타에 득점 2개를 곁들인 이정후는 시즌 타율을 3할 3푼 1리로 끌어올렸습니다. 다른 사람 집에 오물을 뿌리는 등 사적으로 보복 대행에 나서는 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현재까지 23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나 자금 관리책 등 윗선도 잇따라 붙잡히고 있습니다. 황다예 기자입니다.
7: 경찰이 인천과 대구 등에서 발생한 보복대행 범행들과 관련해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복대행 관련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씨와 보복대행 행동대원 4명 등 모두 5명을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천, 부산, 경기, 경북, 제주 등에서 발생한 보복대행 9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4월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한 A씨는 지난달 행동대원 2명이 검거되자 베트남으로 도피했는데, 도피 중에도 추가로 2건의 범행을 더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도 또 다른 보복대행 조직의 자금관리책 4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계좌나 코인 등을 통해 범행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적 보복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한 뒤 지난 17일까지 10개월 동안 전국에서 모두 87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80건의 범행과 관련해 모두 65명을 붙잡아 23명을 구속했습니다. 보복대행 범죄는 지난해 말 4개월간 6건뿐이다가 올해 초 3개월간 6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집중 수사가 이어지면서 지난 4월부터는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또 다른 윗선과 의뢰자까지 수사하는 한편 다른 기관에서도 개인정보가 탈취됐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5: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늘 공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실태조사 설문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87%가 현재 10,320원인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부담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커피숍과 이미용실, 기타 도소매업 순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고용 축소와 신규 채용 중단이 가장 높았고, 무인화, 자동화 시스템 도입 고려, 근로시간 감소, 가격 인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헤어진 배우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보호자 2명 중 1명은 취약계층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2015년 3월 이후 지난달까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3만여 명 가운데 48%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 25.5%,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7.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중계를 하지 못하고 일부 내용만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경기 내용은 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계권 없이 주요 장면을 편집해 보도하다 무단 송출 지적이 나온 뒤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지 만 10년을 앞두고 런던 도심에서 현지시간 20일 1,5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EU 재가입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을 벌였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주최 측 관계자는 EU에 완전히 재가입하기를 바란다며 물가가 오르고 무역에 차질을 빚는 등 젊은 세대의 삶이 더 힘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자신에게 사진을 찍자고 애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소셜미디어에 멜로니 총리가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기간 나에게 사진을 찍자고 반복해서 요청했다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다시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사양하겠다고 썼습니다. 이에 대해 멜로니 총리는 완전히 날조된 이야기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이탈리아가 항의 차원에서 안토니오 티아니 외무장관의 방미를 취소했음에도 또다시 같은 발언을 되풀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주장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경과 가까운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연쇄 폭탄 공격이 발생해 7명이 숨졌습니다. AFP 통신 등은 어제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 파크툰쿠아 주에 있는 반누 지역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절기상 하지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구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이번 주부터 8.17 전당대회 국면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번 주 중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김민석 국무총리의 여의도 복귀는 이달 말쯤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여기에 송영길 의원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적인 전대 출격 채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당권 경쟁에 대해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당권 주자들의 치열한 대결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입니다.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오늘 2부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6월 21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1: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요란의 시사펀치 1, 2, 3입니다. KBS의 요란 기자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3: 네, 개표소 봉쇄 17일째. 6.3 지방선거 개표까지 다 마무리됐지만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막아선 시위는 17일째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들고 왔습니다.
2: 17일 참 웬만한 사건은 가닥이 다 잡힐 시간인데 아직도 진행형이네요.
3: 그렇습니다.
2: 그런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 참정권이 침해됐다. 그래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한 목소리입니다.
2: 그렇죠.
3: 그런데 책임과 해법을 두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것을 부정선거로 볼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도 의견이 나뉘어서 대립 중입니다.
2: 그럼 오늘은 그 공방을 정리해 주시는 건가요?
3: 아니요. 뒤에 시사평론가분들께서 저보다 훨씬 네. 더 정리를 잘해 주실 테니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사태를 보려고 합니다.
2: 뭐죠?
3: 이번 사태 처음엔 분명히 투표용지가 왜 모자랐냐, 그래서 국민들의 침해된 참정권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정당한 목소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점점 다른 목소리들이 끼어들더니 이젠 시위대를 거의 장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정선거다. 전체 재선거를 하자. 급기야 계엄은 정당했다. 윤석열 무죄. 윤어게인. 이런 팻말에 성조기 미국 국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2: 투표용지 얘기로 시작했는데 왜 계엄의 윤석열 미국이 왜 미국 국기가 왜 나와요?
3: 그것은 저도 궁금합니다.
2: 네.
3: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돌변하는 동안 제 역할을 했어야 할 공권력은 증발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한 피해자들이 생겨났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분신과도 같은 자신의 대회 장비를 빼앗겼고요. 맨 처음에 이 정치적 구호가 아닌 참정권 목소리만 내달라던 정당한 시민들은 설 곳을 잃었습니다.
2: 국가대표 선수들이 장비를 빼앗겼다는 게 개표소 봉쇄하고 어떻게 연결되죠?
3: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개표소였거든요.
2: 네.
3: 개표는 이미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꺼내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2: 네.
3: 시위대가 출입구 8곳을 다 봉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펜싱과 핸드볼 등 9개 체육단체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어요.
2: 그럼 그 체육단체 직원들은 지금 2주 넘게 출근을 못해요?
3: 그렇습니다. 한 직원은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생계를 막으면 어쩌자는 거냐. 지도자부터 사무실 관계자 선수들까지 다 생업이 걸려있는데 여긴 우리 집인데 못 들어가게 막으시면 어떡하냐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2: 그래서 선수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갔다고요?
3: 그렇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지금까지 펜싱 국가 대표팀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 2관왕 누구? 오상욱 선수죠.
2: 오상욱.
3: 예, 예. 오상욱 선수의 그 짜릿했던 승부의 순간 아마도 예, 예. 예, 지금 다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사기를 드높였던 순간이었죠.
2: 그런데 그 선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3: 이 선수들이 인도 뉴델리에서 지금 열리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 출전을 위해 지난 16일에 출국을 했는데요. 평소 자신에게 꼭 맞게 길들여온 펜싱 칼이 아니라 처음 쓰는 남의 칼을 급하게 빌려서 출국을 했습니다. 시위대가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분신과도 같은 자신의 장비를 경기장 안에서 못 꺼냈기 때문입니다.
2: 올림픽 2관왕이 남의 칼을 빌려서 국제대회에 나간다. 뭐 야구로 치면 메이저리거가 처음 쓰는 남의 글러브나 배트를 들고 등판한 그런 격이네요.
3: 정확합니다. 수만 시간 동안 자신의 손끝 감각 하나하나에 맞춰서 벼려온 장비가 바로 저 문 바로 뒤에 있는데
2: 네.
3: 그걸 코앞에 두고 남의 장비로 국제대회에 나선다는 것. 그게 그 선수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일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들 대회 참가권이 다른 누군가의 참정권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이게 대회 하나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3: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펜싱처럼 토너먼트로 치르는 경기는 성적이 좋은 선수가 대진표에서 유리한 자리를 받는다고 합니다. 초반부터 강자끼리 붙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치를 하는 건데요. 이걸 시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아시아 선수권을 남의 칼로 치러서 성적이 우리나라 선수들의 성적이 나빠지게 되면 오상욱 선수 같은 훌륭한 선수들이 9월에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서 좋지 않은 대진을 받게 돼서 초반부터 강적과 붙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 자, 이 사태를 좀 해결하려는 시도가 없었어요?
3: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이 대목이 이번 사태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오히려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직접 중재에 나섰어요. 관계자가 이제 체육 관계자가 두 명씩 들어가서 필요한 딱 짐만 챙겨 나오겠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들어가고요. 방송사 카메라도 함께 들어가서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 그리고 전자기기는 일절 꺼내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시위대의 조건을 다 받아들여서 합의안이 완성이 됐습니다.
2: 그럼 들어갔어야죠.
3: 그런데 진입 통로 앞에 뭐 아마 이미 많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셨을 거예요. 미국 국기를 몸에 들은 둘은 여성 한 명이 이 문순잡이를 꼭 잡고
2: 맞아요,
3: 한
2: 맞아요.
3: 시간 넘게 버티면서 결국은 다른 참가자와 여야 의원들이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은 진입이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2: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저지로 결국 실행되지 못했다.
3: 그렇습니다. 앞장섰던 장동혁 대표는 저렇게 단 한 분이라도 문을 막고 있다면 그분 의사도 존중돼야 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한 사람의 의사는 그렇게 존중을 받는데 그 문 안에 일터와 국제 경기가 달린 수백 명의 의사는 이렇게 무시돼도 되는 것인가?
2: 경찰은 없었어요?
3: 기동대가 나와 있었습니다. 무려 400명이나 배치가 됐고요. 몸으로 막으면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세 차례나 경고도 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되면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사적 검문과 사적 감금은 현행법 처벌 대상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2: 뭐 경찰청장 장관이 다 불법이라고 했고 현행범 처벌 대상이면 현행범 체포해야 되지 않나요?
3: 그런데도 경찰은 제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2: 이해가 안 되네요.
3: 네, 그 여성은 한 시간을 버티고 상황이 끝나자 오히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현장을 빠져나왔어요. 기동자 400명, 3번의 경고, 그리고 청장과 장관의 법적 판단이 있었는데도 막아섰던 단 한 사람을 제재할 수 아이고. 없었던 거죠.
2: 지금 현장 분위기는 좀 가라앉았습니까? 어떻습니까?
3: 가라앉길 바랬는데 오히려 더 험악해졌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요. 시위를 이끄는 대표도 단체도 없다 보니까 이제 좀 온건한 쪽에서 체육단체는 들여보내야 한다. 들여보내자. 이렇게 네. 협상안을 만들면 더 강경한 쪽에서 너 경찰 프락치지.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이제 난리통이 되는 거죠. 협상할 상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급기야 30대 한 남성은 흉기로 자해를 하며 난동을 부려서 경찰에 입건이 됐고 이 입건한 관할 경찰서를 겨냥해서 무기고를 털어서 우리도 영웅이 한번 돼보자 이런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참정권을 지키고자 시작된 자리가 지금은 현재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2: 맨 처음에 여기 갔던 그 젊은 층들은 그래서 아예 여기를 떠나가지고 홍대 앞으로 장소로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3: 네, 또 갈라졌습니다.
2: 참. 네. 자, 오늘 두 번째 뉴스는요.
3: 네, 코스피 9000 돌파.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예. 올해 1월에 4300점으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반년 만에 9000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8일 목요일이죠. 사상 처음으로 종가가 9000점 돌파, 9060점으로 마감을 했고요. 올해만 두 배 넘게 올라서 주요 20개국, G20이라고 하죠. 그 개국 중 가장 높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2: 네.
3: 이튿날인 19일 금요일도 9050점, 이 9000선을 지킨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대단한 성과죠.
2: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점은 뭐죠?
3: 9000점 돌파 당일을 보면요. 오른 품목보다 떨어진 종목이 훨씬 많았어요.
2: 그렇다면서요.
3: 네, 이번에 상승한 종목은 100여 개, 아닌 것은 700여 개, 800개에 육박했거든요. 그리고 상승 종목은 대부분 반도체에 쏠렸고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이끌었다는 분석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9000을 돌파했지만 이게 꼭 내 계좌와 연결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2: 그 두 종목은 그때 누가 사들였어요?
3: 그 날만 딱 보면 외국 투자자들입니다. 24일 연속으로 팔자세에 있었던 흐름을 막 끊고 돌아왔던 외국인들의 자금이 대형 반도체주로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거죠.
2: 그럼 그날 판 개인들은 손해를 본 건가요?
3: 뭐 그렇게 꼭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익을 실현한 것인지 손절한 것인지는 이 수치만 보고는 알 수 없으니까요.
2: 그래서 결론은요?
3: 우리 코스피 지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록을 세운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승세를 이끈 100여 개의 종목의 온기가 시장 전체적으로 퍼질 것 퍼질 것이냐 아니면 반도체만 살아남을 것이냐 이건 완전히 별개의 얘기겠죠.
2: 네.
3: 여기에 우리 모두의 계좌가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을지가 달려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네. 마지막 세 번째 시사펀치는 뭐죠?
3: 우리는 왜 응징의 열광하나 이렇게 하는 반 뽑아봤습니다. 넷플릭스 참교육.
2: 예.
3: 드라마 아십니까?
2: 압니다.
3: 혹시 예. 보셨습니까?
2: 1편, 2편까지만 봤어요.
3: 혹시 다 보실 계획이세요?
2: 아,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3: 아, 저는 아주 열광하며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공개돼서 단 3일 만에 640만 시청자 수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비영어 TV쇼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0개 나라에서 또 1위에 올랐고 48개국에서는 톱10에 들었고요.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겠다며 정부가 만든 가상의 조직 교권보호국이 학교폭력 가해자 또 갑질 학부모에게 당한 그대로 되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사이다인 거죠.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응징 판타지에 열광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일일이 나열하진 않겠습니다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응징적인 내용으로 성공한 작품들이 뭐 언뜻 지금 생각해도 꽤 되거든요.
2: 자, 답이 어디 있던가요?
3: 슬프게도 저의 결론은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이 이런 판타지에 열광하게 만들었다. 지난주에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충남 천안 사건만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 뭐죠?
3: 지난달 26일 밤 지적장애가 있는 한 중학생이 또래들에게 2시간가량 심한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머리채를 끌고 거리를 끌고 다니고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담뱃불로 몸을 지졌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내리게 한 뒤에 맨몸을 촬영했고요. 살아있는 달팽이를 강제로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2: 근데 이게 또 전사가 있다면서요?
3: 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올해 3월 31일 가해 학생 한 명이 이 피해 학생을 때렸고 맞은 학생의 부모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두 달 뒤에 그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이번 집단 폭행이 벌어졌다는 게 경찰의 얘기입니다. 폭행을 주도한 건 중학교 2학년. 만 13세의 촉법 소년이었는데요. 피해 학생의 진술에 따르면 이 학생이 때리고 괴롭히면서 나는 촉법이라서 신고해도 괜찮아. 처벌 안 받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 형사처벌 안 받는 그 나이를 스스로 무기로 쓴 거군요.
3: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이 화제의 드라마인 참교육에도 한 에피소드로 나올 정도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살에서 14살 미만인데요. 죄를 지어도 전과가 남은 형사처벌 대신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처벌보다는 교육으로 이제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이런 취지인 거죠.
2: 예.
3: 좋은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걸 악용해서 나는 촉법이라 괜찮다라는 말을 경찰 앞에서도 조롱하듯이 말씀하셨듯이 방패로 쓰고 있는 부작용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촉법의 나이를 한 살 낮추자 14살에서 13살로 낮추자는 논의가 수년째 반복돼 왔습니다.
2: 그래요.
3: 올해도 2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지시해서 두 달간 공론화가 됐었는데요. 결론은 지난 4월 말에 현행 유지로 끝이 났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민들의 토론과 여론조사에서는 촉법 기준을 낮춰야 한다. 라는 쪽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2: 여론과 결론이 엇갈렸군요.
3: 네.
2: 그럼 정작 그 학교 현장은 어떻게 돌아갔어요?
3: 일단 경찰은 가해 학생 7명을 입건했고요. 2명이 촉법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가해 학생들이 출석 정지로 이제 학교에 못 나오게 되자 그 가해 학생의 친구들이 4명이나 나서서 지난 15일 피해 학생을 따라다니면서 왜 달팽이 먹인 걸 신고했냐. 당연한 것을 또 괴롭힘으로 이어간 거죠. 2차 가해가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2차 가해까지 이어진 뒤에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2: 글쎄요.
3: 학교를 못 나가게 된 건 가해 학생들이 아니라 피해 학생이 됐습니다.
2: 아이고.
3: 피해 학생은 지금 현재 입원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2: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오히려 학교를 떠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라마 속의 그 교권보호국에 환호하는 거군요.
3: 그렇습니다. 법도 학교도 제때 지켜주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세계에서 한국의 일만도 아니라고 합니다. 유네스코 조사를 제가 이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전 세계 학생 3명 중 1명, 그러니까 32%가 학교에서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2: 아이고.
3: 교실의 위기는 전 지구적 현상이라는 거죠.
2: 그러네요.
3: 다만 우리나라의 현실이 더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OECD 국제교원조사 최신판을 보면은 이것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교사가 사회에서 존중받는다라고 느꼈다고 답한 한국의 교사가 35%에 불과했는데요. 2018년보다 무려 32%포인트나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2: 네.
3: 조사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추락세에 해당합니다.
2: 이 드라마 교권보호국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공식 논의가 또 좀 있다면서요?
3: 네, 그렇습니다. 이렇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드라마 속의 가상기구가 정책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감 당선인이 지난 13일 SNS에 경기도 교권보호국 신설을 한번 공개 토론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교육부 안에 교육활동보호국을 만들자는 보고서까지 올렸습니다.
2: 교권보호국, 교육활동보호국 뭐 이름이 비슷한데 같은 내용이에요?
3: 다릅니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이 응징에 주 안점을 뒀다면 민주연구원이 말한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사들의 방패 역할을 좀 더 강화하자는 겁니다. 학교 폭력과 악성 민원 또 소송 등의 최전선에 교사 개인을 혼자 내세우지 말고 학교와 교육청, 국가가 먼저 대응하는 체계를 하나 더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징형 특수기구가 아니라 국가 책임형 컨트롤타워를 세워보겠다는 의지인 거죠.
2: 현장 교사들은 환영하나요?
3: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반응이 오히려 냉랭해요. 실천교육 교사 모임이라는 곳에서는 또 하나의 행정조직만 만들어놓고 나면 절차만 늘어나고 오히려 현장의 교사들은 행정 업무만 커진다라고 선을 긋고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2: 네.
3: 아마 직장인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요. 위에 행정조직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요. 이 무슨 문제가 하나 생길 때마다 얼마나 수없이 많은 서류 업무만 늘어나는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도 없는 차원에서 이제 행정적인 업무만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천안 사건도 촉복선용 규정이든 출석정지든 절차는 규정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렇게 규정이 다 제대로 돌아갔는데도 피해 학생은 보복에 2차 가해까지 당했고 끝내 학교를 떠나야 했다는 거죠.
2: 네.
3: 자, 핵심은 새 조직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있는 제도가 과연 현실에서 충분한지 실제로 피해 학생을 지키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2: 그래서 더 센 처벌이 답이냐 뭐 이런 질문까지 온 거군요.
3: 네. 분명히 더 센 응징이 학교폭력이나 교권보호의 답은 아닙니다. 그건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은 제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한 처벌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이 학교를 바꿀 것인가? 교실을 바꿀 것인가?
2: 네.
3: 이것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지옥이 돼버린 그 교실. 피해 학생들에겐 견딜 수 없는 폭력이고 그걸 곁에서 매일 지켜봐야 하는 평범한 학생들에게 역시 또 다른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그 교실이 말입니다.
2: 그렇죠.
3: 네, 책임 있는 어른들이 그 답을 찾지 못하는 사이 학교 학생들이 치욕이라 불리는 교실. 내일인 월요일도 그대로 문을 엽니다.
2: 네. 드라마 참교육은 답은 아니죠. 그냥 그건 판타지일 뿐인 거고. 그러나 우리 교실을 진짜 좀 바꾸는 노력은 진지하게 다시 시작이 돼야 됩니다.
3: 네. 그렇습니다.
2: KBS 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0분이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해봅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4: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하지이자 6월의 21번째 날입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더위가 다시 이어질 텐데요. 광주가 30도, 서울 대구 29도, 세종과 대전이 28도, 부산 제주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 분포로 덥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오늘 전국이 매우 높은 단계가 대부분인데요. 일부 남부지방은 가장 높은 단계인 진보라색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오후 3시 무렵까지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전남 등 일부 서쪽은 오후에 오존 농도도 나빠지겠고요. 대기질은 내일까지 깨끗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에 20에서 60mm의 비 예보가 있고 내륙 중심으로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상은 강한 바람과 매우 높은 물결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현재 울릉도 독도에 강풍특보, 동해상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29도, 모레와 글피 30도 등으로 당분간은 수도권역의 기온이 높아서 다른 지역보다 더 덥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6.4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5: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분기점에서 서면 7터널까지 밀리고요. 서종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청주휴게소에서 밀리고 이후로 원활하다가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나대목에서 짧게 속도를 줄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쪽으로 여주 분기점에서 막히는데요. 고속도로 정체는 오후 5시쯤 가장 심하겠습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 홍제램프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정릉터널부터 막힙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탄천일교 1차로에선 공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국민 MC 정관용
1: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0: 들어보면 달라요.
2: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가 발효된 지 이틀 만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하고 나서서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스위스에서 실무회담 열린다고 해서 벤스 부통령이 그걸로 떠났다 이런 노도도 나오고 예. 있는데 근데 이란이 왜 해협을 재봉쇄한다는 거죠?
3: 일단 스위스에서 원래 19일 날 네. MOU. 그러니까 이번 협상은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 협상도 아니고 네. MOU는 그냥
2: 양해각서죠.
3: 네, 그냥 우리 서로 이렇게 이해했지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서명을 전자서명이지만 양측 대통령이 했어요.
2: 예.
3: 그것을 전자서명으로. 그러니까 19일 날 서명식 하겠다기 전에 이미 18일 다 끝났고 서명식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19일 날 예상했던 서명식은 이제 미국의 최고 책임자인 벤트 부통령, 이란의 갈리바프 의장이 만나서 이제 실무 협상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리바프 의장은 이미 도착했고 아마 벤스 부통령도 도착했을 것 같네요. 예. 그 상황인데 지금 봉쇄를 한 게 아니고요.
2: 네.
3: 이란 측이 봉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2: 왜요? 그러니까.
3: 이거 선박은 다니고 있고요. 왜냐하면 14개 항의 MOU에 보면은 제1항이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이거든요.
2: 당연하죠.
3: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교전을 하고 있거든요.
2: 아.
3: 그러니까 미국은 교전을 중단하자는 입장인데 이스라엘은 이 교전 계속 하자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그 당신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2: 예.
3: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가진 유일한 이제 협상 레버리지 가 호르무즈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다시 봉쇄할 거야.
2: 예.
3: 라고 말한 건 아직 봉쇄되고 있지는 않아요.
2: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했잖아요. 그동안 계속.
3: 예.
2: 근데 지금도 아무튼 계속 서로 견해 차이가 있는 거네요.
3: 지금은 이제 완전히 자웅동체였다가 전쟁 전에는 전쟁 초기에는 이제는 완전히 갈라섰죠.
2: 그러니까.
3: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란 전쟁의 목표는 이란 지도부 제거, 정권 교체. 그러면 이제 핵 문제도 해결되고 석유 패권은 미국으로 넘어가고 이란의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이제 시아파 벨트의 중심이 사라지고 양쪽 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었거든요.
2: 예.
3: 근데 상황이 꼬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발을 빨리 빼려고 그러는 거고 이스라엘은 이 상태에서 끝나면 사실 이번 합의는 뭐 농담 삼아서 트럼프 대통령 이란 엑스맨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란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2: 예.
3: 오히려 잠자고 있던 이란을 깨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이란도 핵 이제 무장은 어렵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화를 더 키운 거거든요.
2: 음흠.
3: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이 어렵다면 최소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란 북부의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까지는 제거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지금 고립된 길로 가는 게 이스라엘 내부는 이란전 휴전의 반대가 과반을 훨씬 넘고요. 레바논 헤즈볼라는 뭐 거의 한 80%까지 전쟁 지속 여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경에서 네타냐후는 개인의 뭐 사법 리스크도 있고 계속 전쟁하자는 입장이고
2: 네, 네.
3: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발을 빨리 빼려고 그러는데 전쟁을 계속하니까 이제는 뭐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2: 네. 네타냐후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전쟁을 계속한다가 아니라 국민들 다수가 전쟁을 계속하자고 그런 거군요.
3: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제 개인적으로 비극인 게 건국 초기 48년 80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랍계 빼도 한 60만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900만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초기에 제가 보기에는 엄격했던 유태인 이주 정책이 어느 순간에 완화되면서 다수의 해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밀려들었고 그러면서 지금 상당히 우경화돼 있어요. 우경화돼 있고 그 우경화의 정점이 지금 극우 세력들이 있습니다.
2: 네.
3: 그러니까 네타냐후 본인도 지금 전쟁 지속해야 될 개인적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더 위험수위가 바로 이스라엘 국민들이에요.
2: 그러네요.
3: 그러니까 여야 좌우 가릴 것 없이 전쟁 지속 여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게 이스라엘의 불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건국 초기에 그런 정신을 좀 잊어버리고 있죠.
2: 근데 그나저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진짜 이란은 호르무즈 다시 봉쇄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MOU는 이제 없었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3: 어떻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합의문을 들어보일 정도로 이란은 사실은 이란으로서는 하메니나 지도부가 죽었지만
2: 예.
3: 사실은 이란으로서는 속으로 쾌재를 부릴 만한 합의 아니고요.
2: 예.
3: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끝내기로 했거든요.
2: 네.
3: 여기서 다시 전쟁을 지속한다? 그럼 더 추락하죠. 그러니까 끝내자는 입장은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싸움을 그동안 뭐 전쟁 신화를 써왔지만 그 모든 이면에는 미국이 있었거든요.
2: 물론이죠.
3: 그러니까 정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격하고 나면 미국의 C-17 순력 수송기들이 대규모로 테라비브에 도착합니다. 무기 싣고.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정보 무기 끊어버리면 이스라엘은 고립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지금 과거에는 미국의 유태인이 한 700만 되거든요.
2: 예.
3: 거기다가 이 주요 여론 오피니언 리더들 다 유태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동안 그쪽 눈치를 봤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 눈치를 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극단적 카드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너 총리 그만할 거야?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2: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그 MOU 안에 보면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한다. 뭐 재건 자금 3,500억 달러가 간다. 뭐 왠갓 쪽에 다 들어 있고
3: 예.
2: 게다가 또 거기 5종과 6종가에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 60일 동안은 돈 안 받는다.
3: 예.
2: 60일 이후에는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변 국가 협의에서 뭐 이런 문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3: 의미 없습니다.
2: 의미 없어요.
3: 14조 마지막 14개 14조에 보면은 최종 합의안은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유엔 안보리 상임위석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 러시아인데 이 최종 안에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돈 받는다라는 걸 넣을 수 있겠습니까?
2: 안 넣죠. 넣을
3: 수 없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미국의 오함대 중동을 관할하는 센트콤 오함대 기지가 바레인에 있거든요. 그 바레인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어요. 그럼 이란에게 통제권을 줘버리면 미국 함정도 돈 내고 다니게 되는 거고 안쪽에 있는 뭐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다 이란의 통제권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2: 예.
3: 만일에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한다 그럼 우리도 군함 보내야 됩니다. 전 세계 다 군함 보내서 해협의 안전을 확보할 건데
2: 예.
3: 그럼 이란이 전 세계에서 싸운다? 그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여러 상황에서
2: 예.
3: 뭐 기뢰 부설이라든지 아니면 이란 쪽 해안을 간다든지 특이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일부 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국가 대 국가로는 만일에 돈을 지불하고 협정을 맺으면 미국이 먼저 제재를 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는 효과적이지만 모든 게 끝나 원래 호르무즈는 자유였거든요.
2: 예, 예.
3: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전쟁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지.
2: 그렇죠.
3: 그건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봐야죠.
2: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또 만약 합의가 안 되면 미국이 돈을 받겠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3: 말이 이란이 받는 것보다 10배는 더 안 되는 거죠.
2: 그러니까요.
3: 이란이 해적질한다. 미국이 해적질한다 그러는데 유엔 해양법 협약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자유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그나마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12일이 영해권을 주장을 하면 이란 쪽에 근접하는 선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특성상 국제해양법 협약에 니네 그 12일이 그거 인정 안 돼. 자유통행이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압박성 발언이지
2: 네.
3: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은 뭐 미국이 국제 질서를 모두 파괴하게 되는 거죠.
2: 아무튼 처음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수건 직후부터 전 세계 여론은 이건 잘못 시작된 전쟁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MOU 내용들 보면 거의 이란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깔끔한 해결책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그냥 서둘러 끝내려고 하는 모양새고 그거는 미국이 그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치른 엄청난 비용 부담 그리고 물가 상승, 유가 상승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가 다 피해만 본 거 아니에요?
3: 지금 오바마 합의가 정말 최악이었다. 그러니까 난 깬다. 2018년 네. 트럼프 일기 때 깼고 이란이 거기에 대한 반발로 농축을 시작하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2015년 합의에는 없던 3천억 불 이란 재건 기금이라는 보너스가 생겼거든요.
2: 그러니까요.
3: 그리고 지금 MOU 14개 항 중에 어찌 됐건 뭐 트럼프 대통령 속성이 뭐였든 간에 명분은 핵이었거든요.
2: 네.
3: 근데 핵에 대한 거는 8조, 9조 두 개밖에 없어요.
2: 네.
3: 그게 뭐냐면은 60일 동안 이란은 핵무기 갖지 않는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진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2: 그렇죠.
3: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네. 그 약속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심지어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고 재약속한다. 이미 약속한 걸 확인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성과가 아니죠.
2: 네.
3: 그다음에 60일 동안 이제 처리 해결한다. 이 안내 희석한다. 그다음에 IAEA 관리 감시 받는다. 그다음에 지금 핵 프로그램의 현수진을 동결한다. 그럼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2: 그러니까요.
3: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러려고 전쟁했니라는 회초리를 맞는 게 당연하고
2: 네.
3: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변명을 좀 한다면 이제 이란도 핵무장은 못한다.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 다시 뭐 숨어서 핵무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핵 프로그램을 북한이 10이라고 그러면요. 이란은 한 1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2: 예, 예.
3: 2, 3, 4 다 들키거든요. 그렇다면 이란의 핵무장은 못하지만 그러나 이란으로서는 지도부 폭사나 뭐 많은 이란도 지금 거덜나 있죠. 경제가.
2: 그렇죠. 피해를 엄청나게 네. 봤죠. 시설 파괴도 너무나 많고.
3: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신정체제를 도와줄 것 같다. 왜냐하면 석유 수출, 제재 해제. 이란이 세계 석유 매장량 3위, 가스 매장량 2위거든요.
2: 예.
3: 인구는 9,300만이고. 심지어 중동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유일한 국가가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재 해제, 원유 수출. 그다음에 동결 자금 사용, 그다음에 3천억 불 재건 자금이 들어오면
2: 네.
3: 저는 이란 신정 체제를 오히려 도와줄 거다. 왜냐하면 전쟁 끝나고 나면 지금 이란 체제가 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았던 게 바로 경제 문제거든요.
2: 그러니까요.
3: 그런데 이 문제는 이란 경기가 제가 보기에는 고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거기다 또 하나는 이 14개 조항 중에 내정 간섭 안 한다.
2: 예.
3: 주권 존중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란 신정체제를 미국이 공식으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동안 뭐 테러 정권이다. 테러 정권이니까 뭐 제재한다. 이 허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2: 그러니까요.
3: 그러니까

0: 말로 페르시아 사자를 깨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전쟁에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1: 네. 당분간 핵은 안 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이란. 그렇게 만들어준 트럼프. 그럼 이제 승패라고 하는 거는 정말 나중에 평가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로 보면 미국은 진짜 얻은 게 별로 없는.
0: 없습니다.
1: 그런 상태죠. 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북한으로 시선을 돌려서 네. 북한은 이번에 이란과 미국의 사이의 전쟁과 종전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0: 북한은 이제 착잡하죠. 왜냐하면 뭐 어떻게 흑백 논리로 말하기가 어려운 게 일단 미국과 대척했던 게 베네수엘라 마두로 이 부부 잡아갔죠. 지금 네. 세계 관심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의 석유 파이프라인은 이제 다 미국으로 가고 있죠. 그다음에 미국과 대립했던 이란은 지도부를 폭사시켰거든요.
1: 예.
0: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아마 이 시간 지나면 미국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1: 네.
0: 아무리 적대국이지만 약 40여 명의 지도부를 애어른 할 것 없이 모두 폭사시켰거든요. 전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쿠바. 쿠바는 지금 미국이 말려주기거든요. 이 세 나라가 모두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일부에서 뭐 러시아 파병으로 돈이 들어오고 시진핑 뭐 방북으로 양국 관계 좋으니까 뭐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뭐 좋아졌다 그러지만 전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 북한 경제가 세계적으로 놀랄 만큼 성장했다.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1: 아니에요.
0: 왜냐하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했던 게 한국은행 발표로 2024년 3.7% 성장, 2023년 3.1% 성장 이거 갖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김정은 정권이 건설, 건축, 평양 살림집, 지방 발전 건설을 계속 그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이 주도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2023년 건설이 8%, 24년 12%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건설이 8% 성장했던 23년에는 가스, 수도, 전기가 마이너스 4.7%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인프라는 없이 건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24년도 건설이 12% 성장이지만 전기, 가스, 수도는 0.9%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외화 내빈형이라는 거죠.
1: 외화 내빈.
0: 그다음에 북중 교역이 크게 증가했다.
1: 예.
0: 그래봤자 전성기 절반이고. 무역 적자가 24년의 경우 18억 달러입니다.
1: 음흠.
0: 원래 전성기 때는 4억 달러였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돈 들어온다 그러지만은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1년 전이 1달러당 북한 돈 한 1만 3천 4천원이었거든요. 지금 지난 주말 보니까 6만 3천원. 떨어진 게 6만 3천원입니다. 거기다 러우 전쟁 지금 러시아 코 붙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그러니까 북한이 여유가 있어서 안 나올 거다. 그게 아니고.
1: 음흠.
0: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대립했을 때 경제가 발전하거나 미래가 담보된 나라가 없어요.
1: 없죠.
0: 그러니까 겉으로는 북러밀착 이번에 뭐 시진핑 방북으로 인해서 뭐 쾌지를 부르는 것 같지만
1: 예,
0: 그 답이
1: 예.
0: 아니라는 걸 다 알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김정은 정권도 대화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김정은과 회담한 사진을 그 지금 이란과 종전 합의하는 거 급박한 시간에 올렸잖아요.
0: 예, 예. 한 시간 뒤에 올렸습니다.
1: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란 이제 정리했으니 다음은 북한이야 이겁니까?
0: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상처뿐인
1: 예.
0: 이거든요. 영광도 예. 없습니다.
1: 예, 예.
0: 상처뿐이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유의 본인이 주연이 되는 리얼리티 쇼를 국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일단 우크라이나 편이 다시 돌아섰고 그렇다고 트럼프 푸틴이 항복할 리는 없는 거고 이제 쿠바하고 북한이 남는데 쿠바는 아무래도 또다시 전쟁 가능성 내지는 위험한 작전 요소가 있거든요.
1: 음흠.
0: 미국 국민들이 그 원하지 않거든요.
1: 전쟁 싫어하죠.
0: 예. 그럼 남는 건 북한입니다.
1: 네.
0: 그러면 이제 올린 사진이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 결렬된 사진이 아니고 그 전에 케미가 주었던 6월달 싱가포르 사진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웃고 떠들면서
1: 그러니까요.
0: 우리 얘기하자 그랬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북한 문제로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암시하는 거죠.
1: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담 가서 트럼프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도 하고 예. 했다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북한하고 이제

0: 자꾸 뭐 다시 대화를 해보자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일 것이고, 북한도 거기에 뭐 계속 부정적인 입장은 아닐 것 같고.
1: 예, 예.
0: 그럼 접촉 가능성이 이제 점점 커진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네요.
1: 저는 이제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이제 실무 접촉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 대통령이 우리 입장을 또 현실론을 그대로 전달했거든요. 예. 뭐냐. 다른 나라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란처럼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완전한 해결이 아니고
0: 우선 중단시켜놓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요.
1: 일단 안정화를 하자.
0: 네.
1: 핵물질 해외 유출 금지.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공격력 중단. 더 이상 개발 중단. 요 정도를 하자. 그러면 북한도 받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요 현실론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표했다. 여기까지 지금 나온 얘기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 대통령 얘기 전에 이미 워싱턴 정가에서는 북핵 문제는 단기간에 완전한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
0: 그러니까 중단하고
1: 그렇죠.
0: 경제 제재 해제 여기까지는 좀 거의 합의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1: 이미 왜냐하면 이것도 불행한 얘기입니다만 우리는 북핵에 위험하지만 북한은 아직 미국을 공격할 능력이 없거든요. 여기서 중단시키면
0: 알겠어요.
1: 미국은 안전해지죠. 그러니까 합의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0: 우리 대통령이 교황한테 북한 좀 가달라고 했는데 북한이 응할까요?
1: 아, 쉽지 않죠. 그쵸? 교황님께서 가실지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핵 가지겠다고 이미 땡깡을 쓰고 있고 속된 말로. 그다음에 유럽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인민군이 가버렸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교황이 가실 타이밍이 지금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러나 만일에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보통 국가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교황 방북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보통 국가다라는 걸 보여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0: 가능성은 희박하다.
1: 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네요.
0: 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BTS의 수임 들으시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자랑 끝에 쉬 쓴다, 자랑 끝에 불 붙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쉬 쓴다는 동사 쉬 쓸다의 활용형인데, 원래 쉬 쓸다는 파리가 알을 여기저기에 낳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담은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 말썽이나 화가 생김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또 너무 잘난 체 하며 거들먹거리면 이를 그르치게 됨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에 시험 한번 잘 봤다고 너무 거만 떨지 마. 자랑 끝에 쉬 쓴다고 그렇게 다 아는 척 놀고만 있으면 이번엔 망치게 될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 뜻풀이에 나온 말썽이란 말은 이를 들추어내 트집이나 문제거리를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을 뜻하는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보통 말썽을 부리다, 말썽을 피우다 같이 쓰지요. 이와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고유어 표현으로 일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말썽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는 바탕이나 원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큰일 앞두고 일집 버리지 말고 좀 더 두고 보세요. 괜히 나서서 일집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말썽과 일집은 모두 첫 음절을 길게 발음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58분 날씨.
2: 오늘은 1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절기 하지입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대구 29도, 세종 대전 28도, 부산 제주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 분포로 덥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을 전망이고요. 오후 3시 무렵까지는 자외선 지수가 전국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 붉은 단계가 예상됩니다. 또 일부 남부지방은 가장 높은 단계인 진보라색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전남 등 일부 서쪽은 오후에 오존 농도가 나빠지겠습니다. 대기질은 내일까지 깨끗할 전망이고요.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에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내륙 중심으로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동해상은 내일까지 매우 높은 물결과 함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동해상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 아침 서울이 21도, 내일 낮 기온 서울 29도, 모레와 글피는 서울이 30도까지 유지되면서 당분간 수도권역의 기온이 높아서 조금 더 덥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6.6도입니다. 최영미였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관용의 시사 본부.
1: 2부입니다. 잠시 후 경제학전 김원장 대표와 경제 이슈 살펴보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직진 본능 직설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0: 팩트체크 진짜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외환당국의 주춤했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1537원.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 유례 없이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데도 환율은 24거래일째 지금 1500원선 위에서 내려올 기미가 없어요. 왜 이럴까요?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아니, 달러를 많이 버는데 왜 환율이 이렇게 비싸요?
3: 그러니까 이게 달러를 벌어와도 우리 진짜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정말 뭐 당군 이래 최대인데요. 아, 무역수지 흑자가. 그런데 이제 갖고 들어오면서 외환시장에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온 달러를 갖고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원화도 해외에 투자하려고 자꾸 달러로 바꿔서 나가니까 고환율이 계속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드컵이 열리는데 유럽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안 들어오는 거죠. 유럽리그가 돈이 더 되니.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많아. 그런데 우리 월드컵에 안 뛰니.
2: 네,
3: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2: 네. 정부는 고환율 잡기 위해서 왠가 정책을 지금 다 쓰고 있죠?
3: 네. 뭐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것까지.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반도체 ETF 레버리 출시해서 지금 열흘 만에 10거래일 만에 100조 원 거래됐다는 거 아니에요? 두 배씩 주는 거.
2: 네. 네.
3: 아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너무 투기적인 수요를 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런 걸 왜 허락을 해줬지 보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미국이나 홍콩 증시에 가서 반도체 그 두 배짜리 ETF를 사거든요. 뭐 그런 거 다 외국에 투자하려면 원화로 사는 게 아니고 달러로 사니까 서울 외환시장에 가서 전부 원화 팔고 달러를 산단 말이죠.
2: 예, 예. 그러니까
3: 이런 걸 막으려고 이런 그러면 차라리 한국에서 레버리지 ETF 투자하세요 해서 이제 허용을 한 거거든요. 국민연금 얼마 전에 국내 주식 비중 15%에서 20%로 높이지 않았습니까?
2: 그랬죠.
3: 이런 것도 이제 뭐 원론적으로는 우리 증시가 지금 뭐 돈이 되니까 우리 주식 더 사는 건 당연한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계속 불어나고 있고 돈이 더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해외에 가서 미국 채권이든 미국 주식이든 해외 자산을 늘리는데 근데 미국 해외 자산 늘리려면 또 원화 팔고 달러 사야 되니까
2: 예.
3: 아유 당장이라도 우리 주식을 조금 더 사서 달러 좀 덜 바꾸게 하자. 뭐 이런 정책 배경이 숨어 있는 겁니다.
2: 국민연금은 이미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환해지 등 하고 있잖아요.
3: 뭐 더 이번에 더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 뉴욕의 빌딩을 10억 달러짜리를 큰 걸 하나 산다. 5년 뒤에 팔려고 하니까 11억 달러가 됐다. 그러면 이제 1억 달러 남는 장사 아닙니까?
2: 그렇죠.
3: 우리 돈 얼마입니까? 1500억. 근데 그때 가서 우리 돈 원화값이 한 10% 올라있으면 달러 자산 팔고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원화값 올라있으면 환차손으로 1억 달러 그대로 손해거든요.
2: 네네.
3: 그러니까 1억 벌어서 1억 환차손으로 날리니까 보통 이럴 때 환해지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은행하고 국민연금이 선물한 거래를 하는 거죠. 5년 뒤에 환율이 올랐던 내렸던 그러니까 우리 돈의 가치가 올랐던 내렸던 나는 지금 돈 가치로 사고 팔 수 있게 해줘.
2: 예.
3: 선물한 거래 계약을 하면 은행은 5년 뒤에 어찌 됐건 간에 지금 환율로 줘야 되니까 그만큼의 원화를 곳간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 원화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를 팔아서 보관하죠. 그러니까 은행이 달러를 서울 외환시장에서 팔면 어찌 됐건 원화를 사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 외환시장에 달러화에 대한 수요를 낮추고 원화에 대한 수요를 강화하는 그래서 환해지를 조금 늘렸습니다. 국민연금.
2: 예, 예. 그럼 만약에 원화값이 이 추세대로 더 내려가서 고환율이 더 지속되면 어떻게 되죠?
3: 그럼 국민연금이 손해보는 거죠.
2: 그런 거죠.
3: 네. 그냥 환해지 않고 달러로 그냥 사버렸으면 그래서 달러값까지 올라갔으면 빌딩 매매 차익에 그 환 차익까지 더해지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이게 어찌 될지 모르니까요.
2: 예.
3: 반대로 5년 뒤에 환율이 내려오면 원화값이 올라가면 그때는 뭐 이 환해지 잘한 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국민연금은 외환 스와프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계속 해외에 뭘 사야 하는데 당연히 원화 팔고 달러를 사야 하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원화 수요가 약하니까 외환 보유고에 우리가 4천억 달러나 있잖아요. 달러가.
2: 예.
3: 거의 달러 자산인데. 정부가 그럼 외환보유고에서 일단 빌려줄게. 그 돈으로 사. 그 외환시장 가서 굳이 달러 바꾸지 말고. 그래서 이제 외환스왑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지금 그 고환율을 조금이라도 잡아보려는 거죠.
2: 예. 게다가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도 고환율을 더 부추기는 거죠?
3: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이제 이자 더 주는 것으로 향하는 거니까요.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한 번쯤 올릴 것 같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돈이라는 건 이제 미국이 이자 더 준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도 이제 따라 올린다면 모르겠는데 우리도 올릴 것 같긴 한데요. 네, 이런 흐름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달러값은 올해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이건 어떻게 아냐면 달러 대비해서 주요 화폐 6개 화폐를 대비한 값이 한 5% 정도 올 들어 6개월 동안 올랐습니다.
2: 예.
3: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화폐는 뭐 중국 돈이든 태국 돈이든 다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되는데 달러값이 올랐으니 원화값은 떨어지죠. 그래서 고환율이 더 심해진 겁니다.
2: 예.
3: 그런데 지난해 1월 대비해서는 제가 아침에 찾아보니까 달러화는 여전히 달러 인덱스는 한 10% 내렸습니다. 달러 돈값은 주요 화폐 대비해서 내린 겁니다. 그런데 왜 원화는 더 떨어졌냐?
2: 그러니까요.
3: 그 달러가 떨어졌는데 원화는 더 떨어진 거죠.
2: 예.
3: 그럼 뭐가 올랐나? 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 예.
3: 유로화, 뭐 영국 파운드화 이런 게 많이 올랐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유로화가 1750원이에요. 2022년에 유로화가 1300원이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파리나 로마 여행 가려면 돈을 30%나 더 내야 되는 거죠.
2: 예.
3: 그만큼 글로벌하게 우리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 돈의 가치가 한 30% 정도 쪼그라든 겁니다.
2: 이렇게 고환율이 계속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3: 일반적으로 뭐 저 정앵커 잘 아시는 것처럼 수출에 유리하죠.
2: 그렇죠.
3: 그죠? 우리가 지금 그러려고 맨날 우리 돈의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려서 네. 그런데 이제 수출을 하려면 우리는 뭘 가져? 우리는 뭐가 없는 나라니까요. 가져다가 그걸 잘 만들어서 비싸게 수출하는 나라인데 뭐 가져다가 여기서 이제 수입하면 이 수입 물가가 비싸지니까.
2: 네.
3: 예, 네, 그러니까 수입을 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작은 기업들이고, 그래서 막 그걸 만들어서 자동차든 반도체든 파는 기업들은 대기업들이고,
2: 그렇죠. 그러니까
3: 결론적으로는 대기업은 유리하고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불리하다. 이게 이제 옛날 이것도 옛날식 프레임, 옛날식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이 워낙 좋아져서 사실은 예를 들어. 중견기업에서 이거 원자재 값이 수입 원자재 값이 비싸져서 제조원가가 비싸져서 이거 1,000원에 납품하던 거 1,050원에 해주셔야 되고 하면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이걸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달라졌지만 어찌됐건 수출기업은 유리하고 수입기업은 불리하다.
2: 그렇죠.
3: 예를 들어 뭘 파는 기업들 미국에서 돈을 벌어오는 기업들은 유리하고
2: 예.
3: 해외에서 해외에 돈을 써야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영국에 자녀 유학 보낸 뭐 미국에 이런 데는 힘들고
2: 힘들어지죠.
3: 미국 증시에 벌어오는 사람들, 미국 증시에 돈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들은 유리하고. 예. 우리가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10년 동안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요. 3,500억 달러.
2: 투자해야 되죠.
3: 근데 이것도 지금 미국 돈값이 비싸졌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원화를 내게 생겼습니다.
2: 부담이 커진
3: 네.
2: 거죠.
3: 네.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어떤 건 유리하다. 어떤 건 불리하다. 그러면 이 고환율이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나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걸 우리가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 네.
3: 예를 들어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그 일본이 엔저하듯이 원저 원화값을 낮춰서 수출을 하려고 그래서 환율이 이 낮아지면 수출 대국에 수출 못한다고 얼마나 애가 탔고 그래서 그 원칙대로라면 지금 춤이라도 춰야 할 상황인데
2: 네.
3: 그런데 중요한 건 너무 외환시장이 불안합니다.
2: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안 좋은 거죠. 안정돼야지.
3: 그러면 어느 기업이 해외 기업이든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2: 그러니까요.
3: 그러니까 일단 원칙은 지금 1,500원대 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선에서 굳어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 환율이 불안하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2: 네. 일반 국민들은 물가 올라서 일반적으로 손해가 되죠?
3: 그렇습니다. 네. 가뜩이나 지금 국제유가 올라 있고 그 국제유가 비싼 국제유가를 또 달러 값이 비싸져서 그 이중으로 이제 우리가 비싸게 사야 되고,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8.7%인데, 8.7%나 전년 동기 대비 올랐는데, 국민들은 뭐, 생산자 물가 올라가면 그, 당연히 물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뭐 운동화 하나라도, 네, 칫솔 하나라도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다행히 지금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해서 국제유가는 크게 떨어지고 있지만, 이게, 지금 소비자 물가 올라가는 데는 분명하게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면 또 국민들도 좀 손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네.
2: 자,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수출해서 달러를 많이 벌고는 있지만 그걸 갖고 들어와서 환전하지 않고 반대로 갖고 있는 원화까지 해외로 나가서 투자하려고 한다. 이것 때문에 고환율이다. 이거 아닙니까?
3: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환율이 급등한 나라고 막 폭등한 나라가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이집트 이런 나라들은 달러가 없어서 우리 98년도에 외환위기 때처럼 그런 네.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외 금융자산이 2조 1분기에 2조 8천억 달러. 해외에 우리 국민들이 저 주식 사놓은 증권 투자만 1분기 한국은행 통계 보면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1,900조 원의 주식을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해외 나가서.
2: 네.
3: 그러니까 이게 전부 나가서 원화 팔고 달러 바꾸면서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 해외 증권 투자한 건 돈 벌면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올 돈 아닙니까?
2: 그렇죠.
3: 그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도 우리가 FDI라고 8천억 달러 정도. 예를 들어 조지아주의 현대차 같은 해외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놨는데 결국 이것도 달러 벌면 갖고 들어와야 하는데 안 갖고 들어온단 말이죠. 버는데 안 갖고 들어온다.
2: 해외에다 계속 투자한다.
3: 안 갖고 들어온다. 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환율 올라갑니다.
2: 돈이 없어서 고환율인 나라들과는 상황이 전혀 다른 거죠.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스페이스X 상장할 때도 외환당국이나 금융감독원이 그거 주식 사면 또 달러 바꿔야 되니까 그런 거 신경 쓰는 것처럼 지금은 달러가 정신없이 밖으로 나갑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돈이 많다. 돈이 많은데 자꾸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고환율이니까 경제 위기 옵니다라는 프레임은 이건 정말 뭐 옛날 생각이고요. 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달러가 이렇게 많은데 왜 한국으로 갖고 들어와서 투자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하려고 하는가. 국민들은 왜 원화를 가지고 자본이 쌓이고 있는데 이 자본으로 한국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 증시로 가는가.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해외에 한 40년 동안 엔캐리를 해왔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걸 걱정해야 하는 거죠. 돈이 전부 우리의 자본이 전부 해외로 나가면 우리 안에서 손은 누가 기릅니까?
2: 그러니까요.
3: 네. 지금 고환율은 그냥 그 문제의 증세일 뿐이고 진짜 이 병의 원인은 우리 안에서 투자할 게 없다. 먹거리가 줄어들고 있다.
2: 그러니까요.
3: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2: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 그게 가장 핵심 문제인 거죠.
3: 네. 그렇습니다.
2: 네.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였어요.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0: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1: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0: 정관용의 시사 본부.
2: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자, 전반부 공통 질문입니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뜬 인물 최창렬 교수는 누굽니까?
3: 글쎄, 요즘 우리 정치판에서 뜬 인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장동혁 대표 사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재준 최고위원이 요즘 이제 그 목소리를 좀 내는 것 같아요.
2: 네.
3: 최고위원회에서 우재준 의원이 했던 얘기, 사퇴를 당장은 하지 않더라도 가을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임기 계획을 좀 밝혀라. 의미가 있는 얘기 같아요. 뭐 대단히 뜬 건 아니라더라도 최고위원회에서 어쨌든 장동 사퇴에 대해서 뭔가 좀 로드맵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재준 의원 꽂았고
2: 네.
3: 유승민 전 의원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미 리더십을 상실한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일단 물러나야 된다.

0: 이런 일을 해서 어떤 우재준, 유승민 이 두 사람이 좀 나름대로 얘기를 했다 이번 주에.
1: 네. 네. 최진 원장 뜬 인물.
2: 저는 뭐 압도적으로 뜬 인물이죠. 이재명 대통령 꼽았습니다. 예. 유럽 순방 그리고 귀국 후 기자회견 190분에 걸친 강한 발언들 그리고 선거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
1: 예.
2: 문제로 온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이재명 대통령 꼽았습니다.
1: 그럼 중에 진인물은요 최창열 교수?
0: 전 장동욱 대표입니다. 예, 장동욱 대표가 뭐 계속 이제 뭐 재선거 얘기하고 부정선거 얘기하는데 또 입원도 했어요. 입원을 뭐 이제 몸이 피곤하고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했겠습니다만 입원한 것에 대해서도 뭐 칭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아무튼 이 제1야당 대표로서 언제까지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상당 부분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가을까지는 저도 갈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런 행태를 계속 보일지 진입으로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최준 원장 금주의 진입.
2: 저는 두 사람 예 정청래 장동영 두 대표를 꼽았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본인의 당 대표직에 대한 강력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이 반드시 당직을 유지하고 연임하고 대표직을 유지해야 될 만한 대명분보다는 오히려 두 사람이 물러나야 되고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유가 훨씬 더 많이 국민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은 지난 한 주 동안 그 일종의 당권 투쟁 과정에서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훨씬 더 많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진 사람 두 사람 꼽았습니다.
1: 자 이재명 대통령을 뜬 사람으로 꼽긴 하셨는데 지방선거 끝난 직후 대통령 지지율이 뚝 떨어지더니 좀 더 떨어지고 급기야는 국민의힘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역전까지 나타나는
0: 그렇습니다.
1: 그렇게 지지율이 푹 빠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0: 일단 선거 부실이 원인이 있다고 보고
1: 선관위 문제가 아무래도 독립기구지만 정부 잘못이다 그렇죠. 이거죠.
0: 행정부가 이제 모든 정권이 모든 걸 관장하니까 그게 크고 다음에 더 큰 게 아까 정청래 대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여권 내의 갈등인 거예요.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같은 진영 내에서 그 권력 다툼 벌이는 거, 권력 투쟁을 하는 거 이게 제일 보기가 흉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집권 세력인데 이게 아주 전형적인 이제 권력 투쟁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전 결정적인 원인이 아닌가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순방 결과를 설명한 자리에서
1: 경쟁은 하지 왜 전쟁까지
0: 하냐
1: 그런 거죠.
0: 예,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계속 가면 그래서 이게 뭐지 8월 17일까지니까 그 이후에는 뭐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글쎄요 정청래 대표가 이제 그 거취를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재도전한다 뭐 한다 안 한다 여부를 얘기하려면 24일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2024년도에도 그때 전당대회가 8월 18일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때 그때 이제 이재명 당시 대표가 24일 날 사퇴하고 이제 재도전했었거든요. 아마 그거를 이제 비춰본다면 24일 전후로 말이죠. 어떤 그 거취에 대한 표명이 있을 텐데 아무튼 여권 내에서 이런 식의 계속 이게 계속 간다. 8월까지. 이거는 뭐 지지율 더 떨어질 겁니다. 아마.
2: 일단 뭐 저도 비슷한데요. 집권 초기 대통령 지원론에 대한 그 약효가 점점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통 국민들이 요즘 보면 한 1년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우선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는 비슷합니다만은 선관위 사퇴 그 자체보다는 저는 그 이후에 벌어진 어떤 정부의 당의 대응들 이런 부분들이 좀 발빠르게 신속하게 네.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실망. 그래서 꾸준히 계속 지금 5주차 떨어지고 있다고
1: 그러니까요.
2: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여당 분열도 있습니다만 원래 항상 있긴 있는데 제가 쭉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대통령하고 누군가가 여권 내의 실력자하고 부딪히는 경우 이게 이제 지지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대통령이 보통 이제 야당 대표하고 충돌하거나 할 때는 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그런데 여권 내의 1인자 2인자가 충돌할 경우는 그건 아주 지지율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이 여권 내 권력 다툼의 양상이 그냥 당권 투쟁의 양상을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여당 대표 이러한 프레임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게 진영 대 진영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여야 보수 대 진보의 진영 대 진영인데 여권 내에서의 진영 대 진영이 약간 형성되는 듯한 뭐 이상한 멸칭도 좀 있잖아요. 뭐 문저 털레유 나온다면 또 이제 거기 비슷한 게 나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이른바 여권 진보 진영의

0: 인물들인데 확연히 갈리는 친문 친노의 한 켠이 있다면 이쪽엔 유 이재명으로 우리가 이제 통칭되는 이런 또 하나의 세력. 그러니까 전형 조 진영 내에서 대통령 위주로 한 세력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저항하는 그야말로 과거의 전통적인 이른바 기득권 세력. 이게 진보 정에서 이게 갈라지다 보니까 가장 보기가 흉한 그런 모습들이 아마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아직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제1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에서 볼 땐 골든크로스 형성된 거거든요.
1: 그러게요.
0: 이게 지방선거 이전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상상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권력 내부의 갈등이라는 걸 절대로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아주 이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를 대통령 물론이고 야당 대표도 알아야 됩니다만 여당 대표도.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면 여당 대표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책임질 길이 없지 않습니까?
2: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가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대로 가면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 간의 격돌 구도로 갈 걸 충분히 예상을 하면서도 고강도 반을 저는 대통령이 던지는 이유는 정청래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당 대표가 무리하게 대통령에게 일침을 들이대는 모습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극대화되면 민주당 내 당원들에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냐 아니면 정청래냐 선택각지를 만들게 되냐. 왜 이런 무리수를 두를까 대통령이. 지금 이대로 갈 경우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청래가 자칫하면 당 대표가 연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대통령으로 너무 부담스럽다. 이 상황은 정말 아니다. 라고 보고 상당히 일치감치 다소 부담되지만 대통령에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서 이 구도를 감수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1: 정청래 대표는 연임에 도전할 것 같죠. 지금 양상으로는.
0: 지금 기세로 볼 때는 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할 것 같아요. 할
1: 뭐
0: 것 같아요.
1: 계속 전북 돌아다니고 이런 거
0: 말입니다.
1: 보면.
0: 호남을 가고 그러는데 정 대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난해 그 박찬대 대표한테 이겼다. 박찬대 의원한테 이겼잖아요. 네. 그때 호남에서 66% 득표를 했는데 이번에 지방선거 때 양상이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김관영 후보도 상당히 득표를 했고 또 선거 과정 중에는 김관영 후보에게 오히려 지지가 더 쏠린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말이죠. 특히 호남에서 정청래 대표가 공천을 너무 좌파 세력을 심기 위한 공천이 아니냐 이런 많은 불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영향을 줬고 따라서 호남에서 이긴다. 호남의 권리당원이 많으니까 35%가 되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근거로 토대로 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저는 전략적인 미스일 수 있다. 이게 막상 이제 송영길 의원이라든지 김희석 국무총리가 나오면 이제 3파전이 벌어질지만 이쪽에 또 교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호남에서 그렇게 정 대표가 의외로 지지를 못 얻을 수가 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최 원장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저 정도 작심하고 이제 정 대표와 집권당을 비판한 거거든요. 경쟁을 하죠, 전쟁을 하느냐. 그런데 그렇다면 강성 당원도 권리 당원도 물론 1인 1표제라든지 권리 당원 그다음에 사법 아니 검찰 개혁,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집결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집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의외로 고전 내진 패할 수 있다. 만약에 패한다면 정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거의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별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걸 고려한다면 정 대표도 생각보다 지금 기대로 볼 땐 출마 선언할 것 같은데.
2: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1: 당원들은 이제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되면서 고민은 할 텐데. 근데 이제 정 대표 측의 생각은 이런 거겠죠. 일반 국민의 민심하고 지금 민주당 당원들의 그 당심이 좀 다르잖아요.
0: 다르죠.
1: 당심은 매우 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내가 연임 도전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다.
0: 글쎄요.
1: 이런 판단일 거라.
0: 저는 그게 오차 차오랄 거라고 보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정청래 대표는 쏘나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쏘나기만 지나고 나면 이후에 종선의 공천권이라든 다음 대권이라든 길들이 막 눈에 머릿속에 막 어른거린다고 보는 거죠. 그제 언론에 나온 이런 보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청 계열의 유튜브의 구독자가 한 천만 명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명계 유튜브 구독자가 계산해 보면 한 300만 정도 된다. 그래서 친청계가 3배가 더 많다. 뭐 이런 보도가 이제 유료 그 진보지에 나왔던데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믿고 정청래는 한번 해본다. 말하자면 아까 1인 1표제를 했기 때문에 대단히 정청래 대표 유리한 상황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라든지 영남을 신경 안 쓰더라도

0: 호남표만 상당 부분 내가 강성 당원만 흡수해도 충분히 승산인데 이를테면 보안수사권 폐지 완전 폐지 예, 이런 문제 같은 경우 호남에 있는 권리당원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부분이거든요. 이 구호를 내세워서 호남에 있는 상당분 권리당원을 내 편으로 끌어오고 그다음에 이른바 문조 털리우라는 일체면 이제 김호준을 중심으로 한 진보 유튜버들이 엄호 사격을 해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막 센 표현들 강력한 막 안티 이런 부분만 꾹 참고 견디면 얼마든지 나중에 탄탄 대로가 펼쳐지겠다. 이런 좀 솔직히 좀 아전인 수격의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
1: 그러니까 그런 계산일 거고 네. 그런 네. 계산으로 바로. 계속 밀어붙이는 것을 저지하려고 대통령이 강도 높게 개입한 거고
2: 네. 그렇죠.
1: 그래서 2판 4판 전쟁이 벌어지면 네. 정말 여기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 그때부터는 대통령이 레임덕이거든요.
2: 상상이 어려운 일이에요. 네.
1: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이왕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 포기를 안 하고 도전하면 더 강하게 개입할
2: 당연하죠.
1: 수밖에 없는
2: 네,
1: 거죠.
2: 왜냐하면 이게 집권 말기의 현상 같으면 흔히 봐왔던 거라서 네. 괜찮은데 집권 2년 차거든요.
1: 내가 개입했는데 졌다? 졌다. 그건 레임덕이죠.
2: 레임덕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 말하는 임기 발의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아니고.
0: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청래가 끝까지 출마해서 이기는 것.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네. 저는 그 차장님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 정치인의 대표가 끝까지 완전히 완주할 가능성 몇 프로 정도나
2: 저는
0: 된다고 보세요?
2: 저는 그렇게 의외로 높지 않다고 봐요. 의외로.
0: 예, 예 그렇습니다. 요번에 이제 24일경은 출마할 가능성이 높지만 선언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니,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
2: 24일날도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물론 그 기세로 볼 때 출마 선언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2: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 얘기 나누는 것처럼
0: 예.
2: 대통령의 권력이 지금 10%게 살아있고 대통령이 아주 명시적으로 나를 세웠다고요 지금.
0: 예.
2: 그래서 호남의 그 당심도 저는 예전 같지 않다고 봐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2: 지방선거 때 예. 나타났잖아요.
0: 네.
2: 그런데 그런 걸 모를 리가 없는 정 대표가 예. 만약에 여기서 좀 한 발 좀 물러나면 좀 향후가 지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는데
0: 네.
2: 만약에 이기면요 뭐 얘기가 달라지는 거 정 대표가.
0: 예.
2: 만약에 이렇게 해서 졌다.
0: 예.
2: 밀고 나와서 그렇다면 정 대표의 정치적 장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0: 예.
2: 생각보다 정 대표 진영에서 그런 걸 생각하지 않겠나.
0: 완주할 가능성은 예.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거죠.
2: 높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0: 예. 저도 사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질문을 드린 네. 건데 지금 출을 말을 해서 본인이 이 전당대회에서 이겨도 저도 엄청난 본인에게는 치명타가 되지 않습니까?
2: 그렇죠.
0: 그런 점에서 완주할 가능성이 의외로 높지 않다라는 거고 다만 전략적으로 볼 때 정청래 대표가 지금 24일 날 불출마 선언을 해버린 것보다는 일단 출마 선언한 다음에 당당히 맞으면 가다가 결정적인 중요한 계획이란 명분을 얻어서 본인이 아 불출마하는 극적인 상황이 되면 오히려 본인에게 당당히 좀 동정심 측은지심
2: 글쎄요.
0: 뭐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2: 정 대표의 정청래 대표의 정치 스타일이
0: 예.
2: 굉장히 이것저것 따지고 정교하게 계산한 스타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아,
2: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출마 선언을 하든가 24일 날 안 하든가. 그런데 가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봐서 내린다 이것보다는.
1: 중도 포기보다는.
2: 중도 포기가 저는 24일 아예 출마 선언을 안 한다든지 한다든지 하면 끝까지
0: 간다. 아까하고 조금 좀 아니, 다르지 않습니까? 출마 선언을 안 할 것 같다는 말씀인가요?
2: 저는 출마 선언을 안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0: 배제할, 아, 배제할 수는 없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2: 생각보다 그 배제할 수 없는 정도가 좀 높다. 생각보다.
0: 네.
1: 저는 정청래 대표의 스타일상 그냥 끝까지 갈 것 같은데요.
0: 아 그렇습니까?
2: 그럴 수 네. 있죠. 그런데 지금 끝까지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작심하고 세력을 규합하는 건데 일종의. 그런데 그 부분을 끝까지 가서 대통령 한판 떠서 대통령을 꺾는다. 그러면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게 단순히 전당대회에서 이긴다고 당대표가 차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임기가 낮은 대통령, 식물 대통령이라도 하더라도 후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지 못하는데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은 엄청나게 크다는 걸
1: 있죠.
2: 우리가 익히 예. 얘기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0: 네.
2: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 만약에 임기 말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쳐도 지금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그걸 뚫고 간다. 그렇게까지 무모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정청래 대표 스타일로 볼 때는 끝까지 갈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아직은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본다면 조금 더 한 발 후퇴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 대표가 보면 후퇴할 때 후퇴도 좀 하더라고요 또. 그런 걸 봐서 이번엔 대통령 권력인데
0: 저는 이제 완주할 가능성이
2: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0: 예, 완주할 가능성이 적다고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0: 정청래가 비록 1인 1표제라든지 아까 뭐 유튜브 숫자 이런 부분을 유리하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지금처럼 계속 대통령을 택할 겁니까? 아니면 당 대표를 택할 겁니다라는 구도로 계속적으로 갈 경우에 우선 호남 민심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호남으로 막 찾아가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호남만 내편으로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보겠지만은 전혀 지금 호남 상황이 이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김관영이라는 김용록 전남지사 전북지사들이 지금 완전히 이 정청원에 떨어뜨리게 지금 발벗고 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예 지금 호남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2: 김용록 지사 후보는 뭐 선거 기간 중에도 그랬으니까.
1: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초반에는 아무 뭔가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요. 1시 31분 좀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유하영 씨.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정체가 더 늘고 있고요.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정체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심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과 청주에서 짧게 밀리고요. 이후로 원활하다가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강촌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7km 정체입니다. 이후로 서종에서 화도까지 또 남양 주요금소부터 강해까지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론 안진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북진천 나들목부터 밀립니다. 서울 시내 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더 가서 가양대교 1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월드컵대교부터 막힙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 1차로에서 작업하고요. 행주대교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1: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금주에 가장 핫했던 한마디 최창렬 교수는?
3: 이게 정 대표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 얘기하고
2: 네.
3: 이것도 다른 얘기인데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흔들리고 젖으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냐. 도종환 시인의 그 유명한 시 있잖아요. 흔들리며 피지 않는 곳이 어디냐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앞에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른 맥락이잖아요. 요즘 어제 정청래 대표가 계속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면서 자기의 또 주장과 의지는 계속 밝히는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조만부의 말씀 나눈 것처럼 현재 정청래 대표 어쨌든 치고 빠지 강원으로 가긴 가는데 이런 정황으로 볼 땐 이건 이제 출마를 끝까지 하는 거죠.
2: 그렇죠.
3: 안주하는 거죠.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 볼 땐. 그래서 일단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뉘앙스라서 핫한 말을 꼽았습니다.
2: 네. 최준 원장 핫한 한마디.
4: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귀국 뭐 기자회견 했던 얘기인데 민주당 당권 겨냥안에서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 그리고 패싸움 하는 건가 경쟁이 아니라 전쟁하는 건가 이런 표현들은 정말 초고강도의 표현이라고 보는 건데요. 지금 두 쪽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다라는 건데 그 두 쪽을 상징하는 이른바 별칭이 아니라 멸칭이라고 하더라. 멸시하는 칭호 멸칭. 지난번에 했다시피 예, 문조 털레 유 거기다 욱까지 합쳐서 여섯 명. 그다음에 예, 또 이 저쪽 그때 반청이죠. 한강 세똥 대죽일 이 단어들이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갈수록 말이죠. 하루가 갈수록 엄청나게 활발하게 많이 퍼지고 있고 실제로 제가 SNS상을 여러 군데를 뒤져보니까 여기에 거론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아주 활발하게. 예. 문재인 대통령만 하더라도요. 뭐 본인 뭐 어제만 하더라도 뭐 김동연 지사 만났고 또 내일모레 또 책 낸다는 것도 홍보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조국도 전 대표가 본인이 무슨 그 노무현재단에 100만 원 후원금 냈다라고 그걸 막 언론에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 문화일보 언론에 딱 나왔습니다. 예, 100만 원 1000만 원 말고 100만 원 낸 거. 이게 언론에 다 하는데 이거 왜 낸다 그랬더니 이제 유시민이 거기를 그만두기 때문에 그걸 다 다분히 의식해서 100만 원을 냈다라고 하고 아무튼 그런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하세요. 탁현민 있지 않습니까. 탁현민 씨가 어제 SNS상을 발언을 했는데 상당히 미묘합니다. 발언을. 공항의 의전 줄줄이 나온 도열하는 없앤 게 문재인 대통령인데 지금 뭐 누가 새롭게 뭐 들어오고 누가 빠지고 해서 괜히 이렇게 말을 만드는 공항 이전 의전 문제 이거 좀 더 이상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마치 좀 듣게 들어서는 이재명 대통령 왜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가라고 문제 제기하는 듯한 표현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좀 섭섭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소리 없이 이런 부분을 좀 교통정리할 수 없나. 항상 과거에도 보면요. 뭐 아시다시피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때라든지 또 노태학도 이번 선관위 임명했다시피 뭔가 지금 매끄럽게 조용하게 좀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지는 못해서 너무 그걸 방치하니까.
2: 방치가 아니라
3: 많이 남습니다.
2: 아니, 방치가 아니라 은근히 조용히 해결하려면 은근히 조용히 정청래 너 나오지 마 그러면 조용히 안 나와야 되는데
4: 예.
2: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죠.
4: 아니 전혀 그런 조용히 나오지 않는 메시지 이런 걸 없는 것 같아요. 전에도 이낙연과 이재명이 치열하게 싸울 때도 조용 뭔가 좀 조율하려고 한다 그런 메시지 뉘앙스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아요. 제가 취재해 보면
3: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
4: 스타일이
3: 적극적으로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옛날에도 하는 거 보면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4: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3: 지지율은 높았는데
4: 저래도 좋고 흥 하는 거죠.
3: 민주화 이후에 87년도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이 단명한 정권이 이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2: 네.
3: 근데 또 지지율이 높았어요. 대단히 아이러니한 현상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가 나서서 뭐 교통유역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미필적으로 놔두면서 네. 그 상황을 보는 이런 관망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은근히 아마 정청래 대표 쪽으로 마음을 굳혔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 털레가 그거 아닙니까?
4: 네, 기본적으로 뭐 최창률 교수님도 그런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지금 이렇게 갈수록 말해서 친문이라는 용어가 다시 언론에 요일 며칠 사이 딱 나오거든요. 그럼 이를테면 더 이상 친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뭐 더 이상
3: 그 문 대통령, 문 전 대통령 그런 얘기 할 리가 없죠. 그런 얘기 할 리가 없고
4: 네.
3: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재단을 그만두는 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참전하겠다라는 그 해석하기에 충분해요. 그래서 아주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바탕 이제 여권 내에서의 진영 대결 한번 해보자. 진영 내에서의 진영. 진영 내에서의 어떤 갈등을 한번 해보자. 저는 그렇게 봐요.
4: 그러니까 네. 친문 책사로 알린 양정철 씨가 또 정청래 동대로 이런 또 보도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여서 정청래를 만드는 이런 보도들, 의혹들, 뭐 징후들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쏟아져 나오거든요. 저는 이쯤에서 얼마든지 조용하게 저는 좀 단도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그 정청래 박찬대의 싸움할 때와는 다른 양상이거든요. 예. 완전 달라요. 그때는 대통령은 일단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아니 그 박찬대 의원의 편을 드는 건 다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명분이 있었거든요. 난 개입하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 개입을 한 거거든요, 사실상.
2: 하고 있는 거죠.
3: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4: 예. 예.
3: 그 이상황 속에서 이쪽이 더 집결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시민 전 의원도 재단을 그만두고 네. 이런 상황. 조국 지금 전 대표도 오늘도 뭐 공개질이라고 그랬더라고요. 민주당에. 네.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이쪽이 하나의 진영을 탄탄히 구축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 나섰는데 네. 이 부분을 이걸 양대 진영으로 끌고 간다. 진영 내에서요. 너무 위험해요.
2: 그러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같은 사람의 입장이 미묘하게 변할 수도 있다.
3: 그럴 수
2: 이런
3: 있겠죠.
2: 주장을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3: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가 정 대표도 바뀔 수 있다고 좀 봐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위험하고 승산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전혀 없다고는 제가 못 그러겠는데 정청래 대표의 승산이 없다고는 안 하겠는데 그게 높지 않다고 저는 봐요.
4: 지금 점점 더 강정 대립 이런
3: 형태로 가면서 이게 이제 강성 당원들도 이재명 정권의 승리라는 그 대명제가 있어요. 아, 이재명 정권의 성공.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권의 성공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레임덕으로 가고 지금 호남을 중심으로 한 이 강성 당원들의 이 표심, 당심도 전 바뀔 수 있다.
2: 네.
4: 아직은 언론에 안 나오고 있지만 말입니다. 조금 이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면은. 이재명 대통령 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결 이런 식으로
3: 그렇게 언론이 이제 쓰겠죠.
4: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내부 흐름을 보면 그래서 자꾸 친문인데 그 상징적인 사람들은 조금 이럴 때일수록 또 템포를 좀 턴다운하는 것 시전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3: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도 문명대전이라는 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문재인 이재명 대전.
4: 그렇습니다.
3: 친명 비명 행사 이게 그거예요. 그 연장이거든요.
4: 그 연장선상으로.
3: 이제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걸 지금. 마무리 줘야 되고 이 마무리 짓는 주체가 전 정청래 대표가 돼야 한다.
2: 예,
3: 좀 그렇게
2: 예.
3: 봅니다.
2: 예. 여권 얘기는 그 정도 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의원총회를 열긴 열었는데 결론은 지금 내려지지 않은 상태고 예. 이게 계속 이런 상태로 장기화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만간 또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3: 저는 장기화, 그러니까 장기를 어디 어느 시점을 보느냐 문제인데 저는 가을까지는 갈 것 같아요.
2: 가을?
3: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재선거라는 이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부정선거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게다가 지금 국정조사도 지금 할 것이고 특검 얘기도 나오면 특검도 할 수 있다고 좀 본다면 정이 뭡니까? 이 장동혁 대표가 버틸 명분이 돼요 지금. 명분이 되고 최고위원들이 사퇴할 상황이 거의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우재준하고 양양자 최고는 사퇴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자기들만 사퇴하면 거기에 또 다른 이제 그 장동혁 측이 들어와서 안 된다. 이런 상황이라서 저 당원 당규상으로 볼 때는 사태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의원들이 실력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연판장을 돌린다든지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없어요. 구심점이. 그래서 저는 당분간 가긴 가는데 유승민 전 의원의 말 따나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겠냐고요. 지금 TK 의원들도 지난번 의총에서도
4: 네.
3: 상당히 그 사태 쪽에 무게가 실린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장 대표의 이 지금 대표직은 한계가 있다. 단지 그게 조금은 갈 것 같다. 한 두세 달은.
4: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종합해보면 저는 그 장동욱 대표가 좀 표현이 좀 조심스러운데 좀 좀비 전략으로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3: 그러니까
4: 살아있는 듯 죽은 듯 죽어있는 살아있는 듯 오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비 전략을 간다. 그리고 이 좀비 전략이 국민의힘 주류 있지 않습니까? 친윤 과반수가 넘는 친윤대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진다. 이 정치 장동 대표가 너무 나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물러나서 한동훈계가 또 접수하는 것도 원치 않고 지금처럼 병원에 입원해서 상당히 장기 가고 안 나타나고 말이죠. 이렇게 이게 살아있는 이 좀 시세가 같은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가
3: 글쎄.
4: 장동 대표도 오히려 수명을 연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친윤계도 바람직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과을 이상까지 가른다고 보는 건데
3: 글쎄.
4: 연내를 연을 넘은 새까지 그렇게까지는 못 갈 거라고 봅니다.
3: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한계가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고 우리 정기국회 열리기 때문에 장 대표한테 또 유리해요. 정기국회 열릴 때 또 대표 사퇴라는 게 문을 잃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리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내 여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어디까지 여태까지 잘 버티는 거예요 장 대표가. 그런데 지금까지 또 새로운 동력이 또 생겼잖아요. 그게 그 부지선거 동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디까지 그 토대나 토양 또는 숙주를 작용할 수 있겠느냐.
4: 저는 그나마 지금까지
3: 한계가 있다.
4: 아니, 예, 그나마 지금까지 장 대표 버텨오는 정점 원내대표. 를 지원했고 서로 간에 서로 교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을 이후 겨울까지도 버틸 수 있는 전략은 새로운 당 대표의 누군가하고 또 다른 교감이 이루어질 경우는 다른 연말까지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3: 그런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생각보다 장 대표처럼 많이 기울질 않아요.
4: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3: 그건 중간에 이제 중심을 잡기 때문에
4: 예.
3: 장 대표의 체제가 의외로 가을까지는 갈 것 같은데
4: 예.
3: 올 겨울까지 거의 연말까지 가고 내년 초까지 간다. 저는 거기에는 그 손을 두고 싶지 않아요.
4: 그런데 어쨌든 지금 수명은 연장해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 이게 재선거 이슈도 오래 못 갈 거예요. 가을 정도까지 갈 겁니다. 아마.
4: 지금 벌써 당 대표 뭐 거론되고 있는데 벌써 5명 거론되고 있는데 보니까 3명이 친윤이고 그다음에 이제 반윤은 이제 2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친윤 중에 나경원, 윤상현, 뭐 신동우. 그다음에 반윤이 안철수, 한동훈 뭐 복당은 안 했지만 근데 이 중에 나경원, 윤상현, 신동우 세 사람 중에 누군가 깊숙이 교감이 이루어진다면 뭔가 밀약이 이루어진다면 그럼 적당하게 장 대표에 물러난 타이밍을 서로

0: 그래서 저는 사퇴는 기정사실이다. 네. 단지 그게 생각보다 당장은 아니고 시간이 네, 걸리지만.
1: 그건 저 생각하는
2: 건데. 그런데 또 예. 일각에서는 그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이전에 사퇴하면 네. 당대표 새로 되는 사람이 자녀 임기만 해서 내년 8월까지만 하고 전당 저 총선 공천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0: 공천 행사 못하죠. 예.
2: 그래서 오히려 그냥 장동혁이 내년 2월까지 계속 가고 네. 뭐 이런 설도 또 있어요. 예.
1: 그러니까 8개월 이상이 남아버리면 네. 이제 예, 비정상으로 가는 건데 근데 그럴 경우에 당대표 서로 안 나선다는 거죠. 왜?
2: 그러니까요.
1: 공천권이 없으니까 네. 총선. 네. 그래서 차라리 좀 시간 끌게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비대위 잠깐 두고 그다음에 바로 전당대회를 해서 2028년 총선 공천권까지 갖는 당대표를 만들자.
2: 그러니까요.
1: 그러면은 장동욱 대표 일단 좀비 상태로 좀 연말까지 연장해 두는 것이 서로 간 이해관계가 내부에서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0: 그렇죠. 그럴 네. 그런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장대표 사퇴 이슈는 계속 나올 텐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결국은. 저도 그래서 당장은 그만두지 않는다. 그러나 네. 가을 그리고 더 잡아야 겨울을 못 넘긴다라고 보는 건데 네. 아무리 뭐 이제 그 잔여 임기 채우는 대표 때문에 이제 비대위로 간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장 대표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 일단 한동훈 의원도 처음에는 좀 상당히 서두르지 않겠다 복당을. 근데 지금은 네. 서두르겠다 전략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0: 서두르게 보여요 지금.
1: 예, 그러니까. 예. 근데 거기도 이제 하나의 변수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의 지지도 또 당내 한동훈의 지원 세력이 어느 정도 커지는 건지 이 파워 게임이 좀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막상 만약에 당장 내일 투표를 한다면. 저는 당동혁을 소리 없이 지지하는 당권파들이 숫자가 더 많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버틸 수 있는 거고 당동혁 때문에
0: 이런 것도 있어요.
1: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0: 장 대표가 있는 게 낫다. 이른바 한동훈이 들어오면 더 불리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른바 한동훈 두려움증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세가 한동훈이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게 원래 의원들이에요. 특히 이제 예. 기득권 의원들
1: 예.
0: 그 바람보다 또 빨리 누는 게 풀이하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래서 한동훈 쪽이 줄선 쪽에 그 기류가 의외로 생긴다면은 예. 생각보다 정리가 될 수 있다. 아, 그렇게 봐요.
1: 근데 어쨌든 장동훈이나 한동훈 양쪽 지지하는 사람들 공통된 이야기는 한동훈이 복당하는 데에 대한 안티 세력들 반대하는 세력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0: 거. 맞는데
2: 그리고 지금 영남의 기득권 의원들은 한동훈이 오면 자기 공천 보장 못 받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0: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2: 적대시할 거라는 그 설이 많잖아요.
0: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도 과연 장 대표가 끝까지 공천권 행사한다라고 보지 않는다면 영남권 의원들도 차라리 한동훈 의원과의 관계를 좀 너무 과도하게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적대적인 발언하는 게 유리하지 않, 불리하다는 판단할 수가 있다고요. 계속 한 이게 장동혁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러면 의외로 기류가 좀 바뀔 수 있지 않느냐.
1: 네, 또 다른 변수라 이제 한동훈이 많이 오세훈하고
0: 그렇죠.
1: 상당히 센 연합 작전을 해서 강력하게 장동혁 대표를 퇴진을 하는 경우 지금은 따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연합 작전을 내면은 이제 훨씬 더 이 파워가 세질 텐데 지금 7월 달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판이 있는 거죠 지금 예. 명태균 씨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 판결이 나오면 서울시장 소리 이게 무효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사퇴 그 아주 그
0: 대법원 판결 와 시간이 많이 걸리죠.
2: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야죠.
0: 시간이 꽤 걸려요. 시간 1심에서 나 이번 네, 1심에 네, 구형 네,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꽤 걸리죠. 그때부터는 이제 확 힘이 빠질 수가 있고 장동혁 대표가 더 좀 이제 길을 펼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애매모호한 상태 좀비 상황이 당분간 계속 갈 것 네, 같다.
0: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친윤하고도 지금 접촉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2: 네.
0: 한동훈 의원도 굳이 그렇게 친윤하고 적대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윤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이 한동훈과 한동훈 의원과 친윤 간에도 전략적 제휴가 가능하다고 봐요.
2: 아니, 그러니까
1: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의원이 한 모임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의원 모임에 참여를 하고 그랬죠.
2: 한동훈 의원도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복당해서 당권을 쥐려면 자기 적대시하는 세력을 최소화시키고
0: 그래야죠.
2: 그거밖에 없는 네. 거죠.
0: 이제는 뭐 이 의원 되기 전하고는 다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고려한다면 의외로 장동혁 체제가 약해질 수 있어요. 지금 겉으로 드러난 여러 공학적인 요소는 제법 갈 수 있다는 건데 또 다른 변수 한동훈 변수도 있고 여러

0: 걸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의외로 예. 그게 못 갈 거다.
1: 그런데 일단 합법적으로 장동 대표 끌어내릴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0: 없죠. 없죠.
1: 최고위원들이 지금 그렇죠. 5명 중 4명이 사퇴하는 것 그게 유일하게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2명은 이미 이제 최고위원들의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2명 신동
0: 예, 맞는 뭐 이런
1: 김재원 할 수 있을지 그 모르겠어요.
0: 수도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려다 안 했지 못했잖아요. 네. 안철수 의원하고 김은혜 의원이 반대해서. 두 사람이 왜 반대했는지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수도권의 이 원내외가 조금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이 좀 가시화된 말이죠. 그런 비판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수도권 의원들은 뭐 하냐. 저도 비판을 많이 한 입장에 속하는데 아니, 도대체 뭔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판장을 돌리든지. 당물. 네. 과거 YS는 민자당 대표할 때 당대표가 당무급하고 마산 내려간 적이 있어요. 네.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의원이 뭡니까? 의원들이 그런 일을 해야죠. 당무도 거부하든지 아 본회의 부참 잘하잖아. 이럴 때 본회의 부참도 좀 하고 네. 완전히 당무를 마비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견딜 수 있을까요?
1: 그런데 그보다 더 이제 훨씬 더 센 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동 김재원이 두 사람 최고인 사퇴해버리면 게임 끝나지 않습니까? 무너지는데 그런데 네. 최근 들어서 어제 오늘 그제 사이에 조금
0: 기류가 약간 바뀌는 거죠.
1: 예, 기류가 조금.
0: 조금 심상치 않아요.
1: 그래서 심상치 않은 발언들이.
2: 그러니까 네. 당의 주류가 결정하는 쪽으로 가면 네. 신동욱 김재원도 따라요.
0: 따라가겠죠. 네. 그렇죠.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네. 네. 무슨 가치지향적으로 뭐 버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네. 기류가 물론 지금 장동혁 체제가 공고하긴 한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보니까 이게 의외로 무너질 수 있다. 기류가 바�는 거죠. 네.
2: 그러니까
1: 만약에 두 명이 사퇴해버리면 완전히 뭐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체제는
0: 그렇죠.
1: 바로
0: 그냥
1: 그게 이제 가장 극적인 방법인데.
0: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할 때 장동혁 체제는 그렇게 절대 오래 못 갈 것이다. 그냥 가을까지 간다. 재선거 이슈까지 갔는데 그 재선거 이슈가 그 오래 못 갈 거다.
2: 최근에 네. 그 부정선거 재선거 이것도 당에서 상당히 비판을 받잖아요.
0: 그렇죠.
2: 게다가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오세훈 시장까지 막 물고 늘어지고 네.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부정적 기류를 더 확산시키고 있다고요.
0: 많이 형성됐어요. 그게. 그래서 한계가 점점 빨리 오는 게 아닌가.
2: 그렇죠. 네. 자기가 그래서, 스스로 좀 네.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0: 네. 의원총회에서도 TK 의원들도 이번에 사퇴 얘기를 많이 했고
2: 많이 했잖아요. 네.
0: 많이 해서 저는
2: 알겠습니다.
1: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막말을
0: 네. 막 그분은 좀 심한 경우에 속한다고 네. 보고.
1: 거의 뭐 네. 막가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0: 오늘 막 사용하더라고요.
2: 자, 직진분홍 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김승덕이 부른.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서울 기온이 27.3도까지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늘은 어제보단 더워졌고요. 가장 기온이 높은 곳 경남 산청입니다. 30.1도, 그 밖에 경남 의령이나 진주도 28.9도대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늘은 절기 하지입니다.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절기인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이렇게 광주가 30도, 서울 대구는 29도, 세종 대전 28도, 부산 제주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까지 올라서 더워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거의 엇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해가 가장 정점인 오후 3시까지 차단에 주의하셔야 될 단계입니다. 전국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고 일부 남부지방은 가장 높은 단계, 위험 단계까지 예보됐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오존 농도도 오후에 경기 남부, 충남, 전남 등 일부

0: 서쪽으로 일시적으로 나빠지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에 20에서 60mm의 비 예보가 있고 내륙 중심으로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상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매우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3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미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후속 실무 협상을 이끌기 위해 협상이 열리는 스위스로 출발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스위스로 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고 레바논 휴전 문제에서도 진전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사회수석에는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또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3차장에는 송기호 현 경제안보비서관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독일이 코트디부아르에 역전승을 거두고 2연승으로 조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독일은 캐난타 토론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2조 2차전에서 코트디부아르를 2-1로 이겼습니다. 2연승을 거둔 독일은 남은 경기와 관계없이 32강 진출을 확정졌습니다. 네덜란드는 스웨덴을 물리치고 첫 승을 올렸습니다. 네덜란드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웨덴과의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5-1로 크게 이겨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북한이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중계를 하지 못하고 일부 내용만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경기 내용은 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계권 없이 주요 장면을 편집해 보도하다 무단 송출 지적이 나온 뒤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에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판결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가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서용교, 이건태, 이용우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쪼개기 후원을 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했다는 직권 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연어 술파티 의혹을 거짓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농단이라며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중앙선관위가 도덕적 해이와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며 그 정점에는 노 전 위원장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혁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민주진보진영의 통합을 위한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대한 연합의 힘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끈끈한 팀워크를 가진 원팀이 돼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제안이 6.3 지방선거 이전에 추진됐던 민주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합당 자체가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강원도 바닷가에 놀러 온 고등학생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강원도 고성군 초도해변에서 친구들 3명과 함께 놀러온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속초 해경은 헬기와 구조대를 투입해 실종 학생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사고 당시 구명조끼 없이 맨몸으로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기상 하지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은경입니다. 임신과 출산의 시기를 지난 여성들에게는 산후조리가 필요하죠. 약해진 몸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인 겁니다. 산후재활은 어떨까요? 산후재활이라는 말부터 익숙진 않은데요. 출산 후 몸의 기능뿐 아니라 육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근골격계의 건강도 살피고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산후조리가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 회복을 돕는 과정이라면 산후재활은 출산 후 남아있기 쉬운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죠. 산후재활은 어떤 방법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발생률이 높은 현실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짚어보겠습니다. 건강365 김현철의 그런대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들의 몸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출산 후 관리가 중요한 것도 몸의 회복을 위한 방법인 거죠. 산후조리라는 말은 익숙하실 텐데요. 산후조리와 함께 산후 재활에 대한 인식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활의학과 강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산후조리는요, 출산 후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시간이잖아요. 당연히 꼭 필요하죠?
1: 네, 맞습니다. 출산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고 여성의 몸 전체가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하는 동안에 뭐 호르몬, 근육, 관절, 뭐 척추, 복부, 그리고 뭐 심폐기능까지 모두 변화하게 되고요.
0: 네.
1: 따라서 출산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0: 네.
1: 특히 출산 직후 초기에는 자궁 회복, 뭐 출혈 감소, 체력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산후조리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산후조리는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산후조리와 별개로 산후 재활도 강조가 되던데요. 차이가 있습니까?
1: 네. 산후조리가 몸을 쉬게 하고 회복을 돕는 과정이면은
0: 네.
1: 산후 재활은 뭐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변화라든지 아니면 몸의 기능의 손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의학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산후 재활이 이제 출산 후 여성의 몸을 기능적으로 회복시키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1: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출산 후 골반 근육이 약해지거나
0: 네.
1: 뭐 복부 근육이 벌어지거나 뭐 척추나 골반의 정렬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요실금, 골반 통증, 뭐 허리 통증
0: 네.
1: 또는 육아 중에 손목 통증, 뭐 자세 불균형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산후재활은 이런 기능적인 문제들을 평가하고 뭐 운동치료, 자세교육, 뭐 근육재훈련 등을 통해서
0: 네.
1: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이런 출산 후에 골반통이나 요실금이 생겼다는 말은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겉으로는 잘 회복이 된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닌가 보죠?
1: 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일상생활이 가능해 보여도
0: 네.
1: 실제로는 몸의 지지구조나 근육의 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과정에는
0: 네.
1: 골반 근육, 또 복부의 저 안쪽에 있는 심부 근육, 뭐 인대, 관절 같은 곳에 상당한 부담과 손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0: 네.
1: 출산 후에 통증이 없더라도 근력 저하나 불안정성이 잔존하는 경우가 많고
0: 네.
1: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 통증이나 요실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출산 후에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능적인 회복 상태를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그 몸의 기능과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뭐 골반 근육, 심부 근육, 인대, 관절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1: 출산 후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변화들로는
0: 네.
1: 골반 근육의 약화, 또 복부 근육의 벌어짐, 또 허리 골반의 불안정성이 있고
0: 네.
1: 이것 때문에 자세의 변화나 요실금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이거는 골반이나 꼬리뼈 부위의 통증, 또 손목, 어깨, 경추 부위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체력 저하나 뭐 피로감, 보행이나 균형 기능의 저하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일단 골반 근육이 약해진다고 하셨는데 이런 골반과 관련해서 특히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1: 네네. 골반이 임신 출산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위이기 때문인데요.
0: 네.
1: 골반 적은, 그러니까 골반 밑에 있는 근육들과 골반 주변에 있는 인대 근육들이 출산할 때는 늘어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골반 통증이나 시골 통증, 꼬리뼈 통증, 또 요실금, 또는 뭐 성기능의 불편감이라든지
0: 네.
1: 골반의 불안정감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게 뭐 육아 과정이나 수유 과정에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그런데요, 산후 재활에 대한 의학적인 기준이 있나요?
1: 네, 사실 아직 표준화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산후 회복을 단순한 휴식과 자연 치유의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능 회복이나 삶의 질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은 그래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골반 근육의 기능 평가나 복부 근육의 벌어짐에 대한 평가, 통증 평가, 뭐 운동 기능 평가 등을 포함한 재활의학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차츰 강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0: 네. 그런 기준이 이제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산모들조차 좀 이런 불편감, 그러니 감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1: 네, 실제로 이전에 많은 산모님들은 출산하면 원래 허리가 아픈 거고 뭐 요실금은 어쩔 수 없고 뭐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고 뭐 아이 낳으면 뭐 어깨 아프고 손목 아프고 한 거는 뭐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복되고 만성화되는 이런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단순히 이렇게 참고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조기에 제때 평가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와 재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산후 재활이라는 이름도 또 익숙치 않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근데 외국의 경우는 좀 다르다면서요?
1: 네, 국내에 비해서 유럽이나 뭐 북미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산후 재활이라는 개념이 비교적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출산 후에 골반 근육 재활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0: 네. 그러니까 산후 재활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는지 이제 뭐 골반 근육 재활 프로그램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의 사례들에서도 알 수 있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운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산모의 상태를 평가한 후에 단계적으로 회복시키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반 근육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호흡과 코어 근육들을 안정화시켜주고 자세를 교정시켜주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근력 강화를 하는 그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0: 네. 산후조리는 출산 후에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산후재활은 어떤가요?
1: 산후재활이라는 개념도 출산 직후부터 아니면 어쩌면 출산 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전 기간 동안에는 뭐 횡경막 호흡이나 복식 호흡 같은 호흡을 익혀서 긴장을 조절하고 출산 후에 뭐 코어 회복이나 골반 근육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자세나 움직임 교육, 뭐 골반 근육에 대한 인지 훈련 같은 걸 통해서 출산 후에 골반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출산 직후에는 이제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 손상으로부터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무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뭐 호흡 조절, 자세 교육 뭐 통증 관리, 가벼운 움직임 회복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몸 상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나 활동 범위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0: 네. 그럼 구체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랄까요? 뭐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체계적인 회복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 네, 물론 이게 모든 사람마다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긴 한데 이제 산후재활이라는 건 이제 단순히 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몸을 다시 쓰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바른 자세로 아기 앉기, 뭐 허리에 부담을 줄이는 동작에 대한 교육, 뭐 골반 근육을 인지하는 훈련, 복부의 심부에 있는 근육들을 활성화하는 훈련, 뭐 호흡과 뭐 코어 협응 훈련, 뭐 단계적 근력 회복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 출산 후에 꼭 필요한 훈련들인데 이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산모들부터 자신의 몸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1: 네, 그게 매우 중요하죠. 네. 출산 후에 어떻게 몸이 변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이제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자신에게 생긴 어떤 통증 신호 같은 손상에 대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회복 전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중요한 거는 이제 참는 거, 아프다고 참는 게 회복이 아니고 아픈 것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기능에 손상이 있다는 것을 그런 신호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0: 네. 그럼 산후 재활의 단계는 산모의 상태에 따라서 기간이나 치료 과정이 좀 달라지겠네요.
1: 네, 물론입니다. 그 뭐 자연분만을 했는지 제왕절개를 했는지 뭐 다태아 임신이었는지 뭐 통증이 현재 있는지 또는 근육 손상이 뭐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서 네. 회복 속도나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골반 근육에 손상이 있는지 그리고 복부 근육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지 또 기존의 척추 질환이나 관절 질환들을 갖고 있었는지 이제 육아 이후에는 수면 부족이나 피로 상태 같은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개인에 맞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0: 네. 뭐 자연 분만이나 뭐 제왕절개인지 다태아인지 여러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그러니까 다태아를 산모했을 경우에는 골반 근육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벌어질 수가 있고
0: 네.
1: 복부 근육의 손상이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초음파라든지 다른 의료 장비들을 이용해서 손상의 회복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잘 평가해주고 그에 맞춰서 이제 운동의 강도를 달라지게 해야 될 거고요.
0: 네.
1: 제왕절개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술을 한 거기 때문에
0: 네.
1: 그 수술 부위의 회복 여부에 따라서 회복 상태에 따라서 이제 재활의 강도를 달리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런 산후재활이 중요한 이유는 출산 후에 일상 복귀에서 그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산후재활은 단순히 이제 출산 전에 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0: 네.
1: 산모의 장기적인 건강하고 또 출산 후에 새로운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산 후에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면
0: 네.
1: 만성적인 뭐 요통이나 골반통, 뭐 요실금, 또는 반복적인 근골격계 통증, 뭐 운동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장기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육아를 하게 되면 네. 육아가 생각보다 몸에 또 부담이 큰 과정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기능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뭐 통증과 피로가 누적되기가 쉽고 뭐 수면 부족, 통증, 또 엄마로서 역할 변화, 뭐 육아에 대한 부담감, 또 사회적 고립감 이런 것들이 같이 경험하게 되면.
0: 네.
1: 산후 우울감이나 뭐 육아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이런 측면에서 산후재활은 일상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고 육아를 지속 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회복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0: 네. 그렇게 출산과 육아로 이어지는 걸 생각할 때 관절과 근육도 그렇고요. 질환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참는 게 최선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출산 후에 그리고 또 육아 중에 발생하는 통증 또 이제 기능의 소실을 엄마니까 당연히 뭐 견뎌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0: 네.
1: 이게 만성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위험이 높아지니까
0: 네.
1: 반복적인 육아나 수유의 동작들은 또 손목이나 어깨, 뭐 목이나 허리, 골반 등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초기부터 빨리 관리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0: 네.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또 증상에 대한 치료에 적극적일 필요도 있는 거죠?
1: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뭐 요실금 같은 것이 좀 지속되거나
0: 네.
1: 아니면 골반이나 이런 데 뭐 압박감이 느껴지거나 뭐 심한 허리 통증이나 뭐 보행할 때 불편감 등이 있으면은
0: 네.
1: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서 상태를 평가해보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 치료가 잘 이루어지면은
0: 네.
1: 회복 속도도 빨라질 수 있고 장기적인 예후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네. 근데 아직 산후

0: 재활에 익숙치 않은 산모들도 많을 텐데요. 산후 재활이 필요한 경우랄까요? 증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요실금 같은 증상이 있든지 네. 뭐 허리나 골반에 통증이 있든지 또는 복부에 힘이 잘 안 들어가든지 또는 뭐 오래 걷거나 서 있을 때 어딘가 불편감이 지속되는 경우
0: 네.
1: 이제 육아를 시작했을 때 손목이나 어깨 통증, 뭐 자세의 불균형 또 이제 체력이 떨어진 느낌이 들거나 뭐 운동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산후 재활이 아직 충분히 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피로나 통증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이제 기능 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산후 재활이 필요한 증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그럼 산후 재활에도 골든 타임이 있는 건가요?
1: 물론 이제 초기 회복 시기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0: 네.
1: 출산 직후부터 뭐 한 6개월 사이에는 몸이 이제 회복 방향을 다시 잡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적절한 교육과 재활 의료적인 접근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육아 등으로 바빠서 재활을 할 시기를 놓쳤거나 좀 늦었다고 해도 포기할 필요는 없고요. 출산 후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뭐 통증과 기능 저하의 원인을 잘 평가하고 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재활 치료를 한다면 기능 개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산후 재활에서 초기 개입은 중요하지만 뭐 이미 늦었다라는 개념보다는 나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그 기능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 재활에서는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산후조리는 그나마 했는데 이런 기능 회복, 그러니까 산후 재활에 미처 신경을 못 썼다면 나이 들수록 또 둘째 임신과 출산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1: 그렇죠. 첫째 출산에서의 안 좋은 경험이나
0: 네.
1: 그때의 기능 손상은 당연히 둘째 출산에도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출산을 하고 나서 충분히 재활을 통해서 몸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0: 네.
1: 뭐 둘째, 셋째를 낳더라도 다시 또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찬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초기에 산후 재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산후재활이 이제 출산 후 여성의 몸을 기능적으로 회복시키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산후재활을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상에서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1: 네,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우리 코어 근육이라든지 뭐 복부 심부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의 중요성은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0: 네.
1: 뭐 운동도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근육들에 대한 훈련들을 평소에 틈틈이 해주는 것도 예, 산후 재활의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0: 네.
1: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임신 전부터 몸을 충분히 만들어 놓는 것이 일단은 출산 후에 회복에 도움이 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출산 후에도 예, 뭐 산후재활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0: 네.
1: 뭐 몸에 기능에 이상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재활의학적인 접근을 관리를 받으시면 쉽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임신 전부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1: 임신 전부터 하는 관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골반 근육이라든지 심부 근육, 코어 근육들에 대한 훈련 또는 이제 호흡 훈련 같은 것들을 통해서
0: 네.
1: 출산 후에 생길 수 있는 골반 근육과 코어 근육들의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가 있고 또 빠른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초 체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운동을 해서 기초 체력을 키워놓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0: 네. 코어 근육이라고 한다면 뭘 말하는 건가요?
1: 코어 근육이라고 하면 우리 몸의 중심부를 딱 잡아주는 복부의 심부에 있는 근육, 또 골반의 근육, 또 척추의 기립 근육, 그리고 우리 횡경막 근육 이것을 말하게 되겠고 이것들이 탄탄하게 기능을 하게 되면은 척추나 골반이 흔들흔들하지 않고 우리 몸이 딱 바른 정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되는 근육들을 얘기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후 재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활의학과 강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성암 1위가 유방암입니다. 특히 유방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고요. 젊은 여성들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유방 건강과 유방암이 위험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 정지정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 정지정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유방암이 우리나라 여성에서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인데요. 네. 국내 유방암 환자가 지난 20년 동안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금도 매년 3만 명 이상 새로 진단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다행인 거는 검진이 활성화되면서 그런지 작은 때 발견되는 게 되게 많이 늘고 있어서 연기나 일기처럼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는 비율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제 주변에도 유방암인 분들이 많거든요. 가족력이 없음에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젊은 층의 유방암 발생률도 증가했다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1: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생기는 게 분명히 꽤 많이 늘고 있는 건 맞아요.
0: 네.
1: 우리나라는 서구랑 비교를 했을 때 피크 나이가 50대 초반으로 서양보다 한 10세가량 낮은 편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지 더 이제 20, 30대 이제 젊은 층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0: 네.
1: 그런데 이제 이게 젊은 층에서만 유방암 특별히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니고
0: 네.
1: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유방암이 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젊은 환자들도 함께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거는 검진율이 높아서 그런 걸까요? 다른 이유도 있는 걸까요?
1: 검진이 늘어난 영향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제 확실히 예전에는 모르고 지나갔을 작은 유방암이나 뭐 상피니암 같은 거는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거로 봐서는 아마 생활 환경의 변화도 함께 작용한다고 저희는 많이 보고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유방암이 예전에는 대표적으로 서구화된 암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서양에서 네. 발병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생활, 뭐 비만, 운동 부족 같은 요인도 있고
0: 네.
1: 또 요즘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한국인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한국 여성분들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초경은 빨라지고 출산은 좀 늦어지거나 좀 횟수가 줄어들고 모유수유하는 기간도 좀 줄고 이런 변화들도 아마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여성임에도 유방 건강에 무심한 분들도 많고요. 잘 몰라서 소홀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맞아요. 이게 유방이 우리 몸의 일부이지만 이제 평소에는 건강의 관점에서 그닥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0: 네.
1: 이제 임신이나 모유수유 시기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유방을 외형적인 뭐 외형적인 그런 부분으로만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다 이제 멍울이 갑자기 만져지거나 이제 통증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고 겁을 먹고 이제 그런 분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좀 관심이 중요한 건데요. 유방 건강을 위한 자가검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실천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자가검진이 예방이나 조기 발견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1: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0: 네.
1: 근데 유방암을 자가검진이 예방을 해주진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자가검진을 하다 보면 내 유방의 상태를 평소에 알아둘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변화가 생겼을 때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나 자신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매달 규칙적으로 만져보고 평소와 다른 게 있는 건 아닌지 이런
0: 네.
1: 거를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고
0: 네.
1: 그리고 실제로도 꾸준히 하는 경우에 종양을 더 작은 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그 목욕탕에서 세신사가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를 해서 검사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때는 이미 진행된 상태로 봐야 되는 걸까요? 뭔가 만져지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근데 이제 손으로 만져진다고 해서 반드시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손으로 만져지는 혹의 대부분은 암이 아니고 이제 양성국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니면 뭐 낭종이라든지.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0: 네.
1: 유방외과 한번 가서 초음파나 유방 촬영술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0: 검진이 내 유방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조기 발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꾸준한 자가검진이 필요할 텐데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자가검진은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이제 333 법칙이라는 걸 좀 종종 인용하긴 하는데 네. 3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매월 생리가 끝난 3일 뒤 정도에 가슴이 가장 부드럽거든요. 네. 그때 손가락 3개를 펴서 확인한다고 해서 333이라고 하고요.
0: 네.
1: 만약에 폐경후 여성이라면 그냥 특정 날짜 매달 정해서 하면 되고 구체적인 방법은 요즘에 영상이나 이런 게 너무 잘 안내되어 있는데
0: 네.
1: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정답이진 않는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냥 똑같은 방법을 이제 꾸준하게 하는 거 내가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스크리닝 하는 느낌으로 만져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게 해서 이상 신호로 볼 수 있는 건 어떤 건가요?
1: 일단은 가장 흔한 게 이제 새로 만져지는 멍울인 것 같고요. 혹이 네. 뭔가 만져진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뭐 알고 있는 멍울이 있다면 이게 크기가 변하는지 피부가 그 근처에 바뀌진 않는지
0: 네. 그러니까
1: 움푹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빨개진 않는지 그다음에 뭐 유두 쪽에서 뭔가 분비물 같은 게 나온 건 없는지 이런 거를 네.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유방암을 흔히 말하는 초기에 조기 발견하면 생존율이 높은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완치라는 말도 할 수 있을까요?
1: 네, 유방암은 이제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영기나 일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이제 재발 없이 치료 잘 받고 이제 지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0: 네.
1: 의학적으로 완치라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0: 네.
1: 조기에 발견해서 표준 치료를 받으면 완치에 가까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그 유방암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모두 유방 절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나요?
1: 맞아요. 유방암이라고 해서 모두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0: 네.
1: 종양의 크기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0: 네.
1: 이제 내 가슴의 크기 그리고 그 크기 대비 종양 크기
0: 네.
1: 환자분의 선호도 등을 좀 종합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방 부분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70% 정도로 더 높고 전절제술을 하는 경우는 30%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
0: 네. 종양의 크기가 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유방 절제술이 필요할 때는 좀 더 범위를 넓게 잡고 수술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1: 이게 이제 예전에는 암 수술이라고 하면 넓게 제거할수록 이제 좋다고 생각했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지금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0: 아.
1: 유방암 수술이 암을 안전하게 제거하되 불필요하게 많이 절제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0: 네.
1: 부분 절제술이라는 것도 생긴 거고, 그래서 암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0: 네.
1: 동시에 이제 유방 모양이라든지. 뭐 나중에 삶의 질, 팔 부종 같은 합병증도 다 고려해가지고
0: 네.
1: 너무 넓게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0: 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요. 병기로 볼 때 초기여도 위치라든지 환자에 따라서는 유방 전체를 절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1: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이게 암이 유방 안에 넓게 펴져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군데 흩어져 있거나 내 가슴 크기에 비해 암 크기가 좀 넓은 경우가 주로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요.
0: 네.
1: 뭐 예를 들어 유방암 중에 유관 즉 이제 모유가 지나가는 길을 유관이라고 하는데
0: 네.
1: 그 길 안에만 암세포가 있는 걸 상피내암이라고 해요.
0: 아.
1: 오히려 이건 영기 유방암이라서 굉장히 초기 단계로 보는데
0: 네.
1: 이게 유관이 우리 가슴 안에 넓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전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은근히 많이 생깁니다.
0: 네.
1: 그래서 수술 방법이 이제 병기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
0: 네.
1: 유방 상태, 환자 상태 이런 걸 종합해서 좀 결정해야 되는 편이긴 합니다.
0: 네. 뭐 요즘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분들이 많아서인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같은 초기여도 유두 쪽에 발생한 암인지 또 림프절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는지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도 하거든요. 맞는 얘기인가요?
1: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맞는 얘기 같아요.
0: 네.
1: 이제 같은 초기 유방암이어도 암의 위치, 뭐 유두와의 거리,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수술 범위랑 수술의 이제 위치, 뭐 치료 계획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유방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호르몬 수용체라든지 헐투라든지 암의 특성에 따라 이제 쓰는 약들이 바뀐다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고.
0: 네.
1: 또 이 외에도 환자분의 나이나 전신 상태를 따라서도 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0: 네.

0: 이제 대표적으로 바뀌는 게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의 범위,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여부, 항호르몬제 종류, 이런 기간도, 종류와 기간, 이런 것도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초기 유방암이라도 치료는 좀 개인 맞춤형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1: 네. 검사도 궁금합니다. 이제 젊을 때 유방 촬영과 초음파를 모두 받는 게 좋고 노년기에는 초음파만 하면 된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건 어떨까요?
0: 유방 촬영술이나 초음파는 어느 하나가 더 좋다기보다는 좀 서로 보완적인 검사로 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유방암 검진의 기본이 유방 촬영술이긴 맞거든요. 미세 석회화라든지 유방 촬영에서만 잘 보이는 소견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초음파로 그걸 대신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치밀 유방이 좀 높은 편이어서 혹 같은 거나 이제 새로 생긴 그런 멍울 이런 덩어리 같은 거는 초음파에서 조금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이나 치밀 유방이 있는 경우에는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를 좀 추가해서 같이 봐라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1: 네. 치밀 유방, 미세 석회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진 결과를 들을 수 있는 소견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치밀 유방은 이제 유방 안에 지방보다 유선 조직이 많다는 뜻이에요.
1: 네.
0: 이게 나쁜 거는 전혀 아닌데 유방 촬영을 하면은 이제 유방 조직이 하얗게 보이고 혹이 생기면 혹도 하얗게 보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작은 병변일 경우 치밀 유방에 의해서 가려져서 잘 안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혹을 더 찾게 되는 그렇게 되게 됩니다. 이제 석회화는 유방 안에 아주 작은 칼슘 침착이 보인다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1: 네.
0: 대부분은 사실 양성이거든요. 그래서 석회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환자분들이
1: 네.
0: 이제 석회화하면 암을 많이 떠올리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네. 또 건강검진을 해마다 받아도 느닷없이 유방암 4기로 전이된 경우도 있다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검진에 회의적인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검진이 이제 유방암을 100% 차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1: 네.
0: 반드시 그렇지 못하는 단점도 있기는 하고요. 또 무엇보다 검진은 잘했는데 빠르게 자라는 암, 그다음에 검사 사이사이에 생기는 암도 있고 영상이 잘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보여서 그런 식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검진은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이고 이제 조기에 발견된 경우에는 치료 성적이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검진을 바라볼 때 이게 완벽한 방패는 아닌데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검진을 꾸준히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유방 건강과 암 발생 위험에 대해서 여성임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더라시게 얘기에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병원보다 친구 얘기를 신뢰하기도 하는데 진료실에서도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0: 진료실에도 실제로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1: 그러시군요.
0: 이게 유방암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1: 네.
0: 주변에 유방암을 겪은 누군가가 한두 번씩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무래도 이야기를 듣고 뭐 나는 어떻게 했다더라 너도 그렇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방암이 사람마다 정말 다르거든요.
1: 네.
0: 앞서 얘기했듯이 같은 초기 유방암 같은 크기여도 뭐 치료 방향이 내 나이 내 상태 뭐 유방암 종류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친구나 지인의 경험 그대로 나한테 맞는 건 아니라는 게 조금 단점입니다.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이야기는 이제 내가 힘을 얻는데 참고로 하는 데는 굉장히 좋고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이제 의료진과 상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잘 이야기합니다.
1: 네. 그럼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은 일단은 뭔가 유방의 변화가 느껴져서 오실 텐데요. 증상에 대해서 주로 어떤 말을 하세요?
0: 일단 아무래도 제일 흔한 거는 멍울이 만져진다. 없던 혹이 만져져서 검사를 했어요. 이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유방 통증 때문에 걱정돼서 병원에 갔는데 우연히 그쪽이 아니고 반대편 가슴에서 멍울을 발견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0: 치과 검사했고 조직 검사로 진단받아서 오신 분들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1: 그렇게 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혹시 암이 아닐까 하는 거겠죠?
0: 그렇죠. 이제 대부분은 이게 암이면 어떡하냐 걱정하니까 병원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특히 멍울이 이제 크게 만져지거나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유방에 생기는 멍울이 모두 암은 아니고 실제로는 양성 혹이 훨씬 많거든요. 그 착한 혹인 거죠. 그리고 뭐 유방 통증만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과 관련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제 환자분들이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변화가 있으면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게 해서 암이 의심될 때 진행이 되는 검사는 건강검진에서의 유방 촬영과 초음파 외에도 여러 가지인가요?
0: 건강검진의 기본이 일단 유방 촬영술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치밀 유방이 있거나 이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음파를 함께 권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국가 암검진에 이제 40세 이상 여성이면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진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검사는 한 곳에서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혹시라도 가슴에 변화가 있을 때 이제 전후 사진을 비교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환자분한테 환자분의 상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조직 검사를 잘못하면 오히려 암이 퍼진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떨까요?
0: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이게 근데 일반적인 유방 조직 검사 때문에 암이 퍼진다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 조직 검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방암 치료는 이제 또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서 또 수술과 약물 치료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은 조직 검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긴 합니다.
1: 뭐 조직 검사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지만 유방 건강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랄까요? 좀 오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이제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저는 가족력이 없으면 유방암이 안 생긴다고 들었는데 왜 저는 생겼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유방암 진단받는 현재 대부분은 가족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유방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 이 가족력과

0: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크기 자체는 큰 상관은 없다라는 게 이제 알려져 있는 거고, 이제 미용 목적의 성형술도 이 행위 자체가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이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보형물이 있으면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를 할 때 검사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검진할 때 의료진한테 미리 상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또 유방암을 경험한 분들은 임신이 재발 위험을 높인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0: 이게 이제 과거에는 유방암 치료의 임신을 엄청 많이 걱정을 했대요.
1: 네.
0: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뭐 적절한 치료를 잘 마쳤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안정적인 시기에 계획한 임신은 재발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이제 괜찮다라고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 네.
0: 다만 이제 항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항호르몬 치료를 언제 중단할지,
1: 네.
0: 그다음에 난소 기능을 어떻게 보호할지, 임신 시기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의료진하고 잘 상의해서 플래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도 실제로 이제 유방암 치료하다가 몇 년 지나서 이제 아이랑 같이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네. 굉장히 반갑고 그렇죠.
1: 그러시군요. 또 폐경기 여성들에게는 호르몬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망설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어떨까요?
0: 이게 호르몬 치료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1: 네.
0: 이제 폐경기 호르몬 치료 중에 특히 자궁이 있는 분들은 드시는 그 약에 에스트로겐 성분만 있는 게 아니고 프로게스테론이 네.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두 약제를 병용을 했을 때 유방암 위험을 좀 높인다고 실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 같은 이 정기 검진을 원래는 2년에 한 번이라면 매년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잘 챙기라고 권하고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약을 끊고 시간이 좀 일정 시간 지나면 그 위험도 다시 줄어드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복용했다는 게 내 유방암 지금 생긴 거랑 관련이 있나 엄청 불안한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유방 건강, 유방암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좀 짚어봤는데요. 교수님은 불안해지기 전에 읽는 유방 이야기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영상의학과 선생님과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0: 이게 진료실에서 있다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병 자체보다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1: 네.
0: 이게 아무래도 단어들도 생소하고 어렵고 인터넷 찾다 보면 좀 안 좋은 내용들을 보고 아, 나도 거기 해당되나 불안해하고 또 이게 유방이라는 부위 자체가 조금만 민감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도 편하게 물어보지 못하고 혼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이 책을 써게 됐고 이게 쉽지만 좀 정확하게 설명하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1: 네.
0: 저 또한 이제 임신과 수유 과정을 겪으면서 유방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장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이제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도 이게 정상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뭐 병원에 가봐야 하는 변화인지 잘 몰라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 책을 썼고 뭐 제목처럼 불안해진 다음이 아니라 불안해지기 전에 기본서처럼 읽으면서 내 유방, 내 가슴이 어떤 장기인지
1: 네.
0: 살면서 어떤 변화를 만날 수 있는지 어떤 거는 확인해봐야 되는지 이런 걸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유방 건강과 관련해서 좀 정확히 아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이 시간을 통해서 유방 건강 또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뭘까요?
0: 유방암을 너무 막연하게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유방암이 이제 굉장히 흔한 암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잘 치료하면 예후가 가장 좋은 편에 속하는 암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내 유방을 한 달에 한 번씩은 관심 가져주고 또 변화가 생겼을 때 괜찮겠지 하고 미루지 말고
1: 네.
0: 잠깐이라도 전문의를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이 늦지 않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진료실에서 이제 어렵지 않게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유방 건강, 특히 그렇다더라식의 얘기들을 확인했는데요.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 정지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울라 코르텔레스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스스로에게 제약을 두며 살았던 여성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성들, 억압과 폭력이 당연했던 여성들. 코르텔레스 감독은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세대를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흑백 영화의 형태가 떠올랐다고 말합니다. 그간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왜 아직도 이런 주제를 이야기해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는 관객에게 부드럽게 일러줍니다. 영화의 후반부, 우여곡절 끝에 딸의 결혼식이 무마되고 델리아의 구원이 한층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델리아는 미사가 끝난 뒤 오래 돌보던 환자에게 주사를 놓으러 가야 한다고 남편에게 미리 말해둡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델리아가 집 밖으로 나서기 위한 탈출 계획의 일환일 뿐입니다. 델리아가 제발 누구의 손이든 잡고서 어디로든 도망갔으면 싶던 관객의 마음이 드디어 안심되기 시작하는 타이밍입니다. 이윽고 그날이 찾아옵니다. 자고 있는 딸의 머리맡에 편지를 놓아두고 델리아는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당도한 곳에서 보는 풍경들은 이 영화가 선사하는 최고의 반전입니다. 멜로드라마의 클리셰를 모두 허물어버리는 장면이죠. 델리아는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이자 최선의 미래를 선물합니다. 자신과 같은 현재를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투쟁으로 남편의 기분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이 결정되지 않는 삶을 주려합니다.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델리아의 이 선택은 짜릿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반전인지는 영화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것만은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가치를 잘 생각하지 않죠.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주어져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시간이 다시 한번 주어진다는 건 무언가를 바로 잡을 수 있음을, 바꿔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1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날, 또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절기 하지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7.4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29도가 예상이 되고요. 지금 가장 기온이 높은 곳이 함양입니다. 경남 함양이 29.6도까지 올라 있고, 그 밖에 경남 곳곳으로 오늘 기온은 30도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대구 29도, 세종대전 28, 부산 제주 27, 광주 30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엇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정도 유지하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은 하늘 오늘 밤부터 흐려져서 내일 오전까지는 대부분 좀 흐릿한 하늘이 예상되고요. 자외선 지수 이제 오후 3, 4시 무렵까지는 계속 주의를 하셔야 될 만큼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에 올라있고, 일부 남부지방은 위험 단계까지 예보가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존 농도도 경기 남부와 충남, 전남 등 일부 서쪽으로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쁘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에 비 예보가 있고요. 내륙 중심으로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7.4도입니다. 기상청에서 KBS 58분 날씨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에 남재헌 현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해오던 김성범 전 해수부 차관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제주 서귀포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오늘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2우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우주센터는 2030년대 중후반 연간 10회 이상 재사용 발사체 운영을 위해 구축되는 시설입니다. 2034년까지 현재 나로 우주센터 규모와 비슷한 약 170만 평 규모 부지에 재사용 발사체용 발사, 착륙, 정비 등 운용시설을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오는 12월부터 담뱃값 포장에 들어가는 경고 그림과 문구가 더 강하게 바뀝니다. 이번 건강경고에서는 권련, 즉 일반 담배는 경고 그림 중 성기능 장애를 삭제하고 대신 신장암을 추가했습니다. 또 구강암과 심장질환, 안질환, 말초혈관질환, 간접흡연의 경고 그림을 변경했습니다. 문구도 폐암으로 가는 길에서 흡연의 끝은 폐암으로 바뀝니다. 시장조사업체 인터넷 트렌드 등에 따르면 네이버의 AI 탭 베타 서비스 출시 전인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네이버 평균 검색 점유율은 63.82%였으나 출시 후인 4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는 66.34%로 집계됐습니다. AI 탭 출시 이후 평균 검색 점유율이 2.52%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달 24일에는 네이버 검색 점유율이 81.34%까지 오르며 80%를 돌파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출국을 금지하고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등 모두 184건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제51차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제재 유형을 살펴보면 출국금지가 120건, 운전면허 정지가 41건, 명단 공개 23건입니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4,500만 원이었고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 9,200만 원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밀반입됐다가 소유권 분쟁 끝에 지난해 일본으로 반환된 고려시대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이 다음 달 일본에서 전시됩니다. 일본 규슈 국립박물관은 다음 달 7일부터 규슈 도래불이라는 특집 전시를 통해 이 고려 불상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인 절도단은 이 불상을 훔쳐 2012년 한국으로 밀반입했다가 대법원 판결로 이 불상을 갖고 있던 일본 대마도의 사찰 간논지로 반환됐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늘 공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실태조사 설문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87%가 현재 10,320원인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부담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커피숍과 이 미용실, 기타 도소매업 순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고용 축소와 신규 채용 중단이 가장 높았고 무인화, 자동화 시스템 도입 고려, 근로시간 감소, 가격 인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3개 지역 중 2개 지역에서 중증환자 이송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기상 하지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4: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에서 주식시장을 분석하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에서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탐구한 작가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을 살펴봅니다. G7 정상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자 북한이 규탄을 배격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지금 북한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사와 교양을 듬뿍 담아서 5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정보쇼는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경민 캐스터.
2: 네, 서울 방향 정체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제 내린 비의 영향 때문인지 지난주보단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먼저 충청 이남에서 올라온다면 1번 경부선 상황이 가장 어려운데요. 서울 방향 충청권인 옥산 분기점부터 한 번에 10km 밀리고요. 수도권에서는 안성과 달래내 부근에서 차간격 좁힙니다. 25번 논산 천안강 고속도로 천안 쪽은 공주 분기점에서 주춤했다가 이후 정안 휴게소 부근에서 8km 가량 속도를 줄이겠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충청권에서는 동서천 분기점과 송악 일대가 힘겹고 서해대교를 건넌 이후로는 발안과 매송 일직 부근에서 3, 4km씩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강원권에서 돌아오신다면 50번 영동선 이동이 가장 불편합니다. 총 정체 길이가 30km 살펴지는 가운데 인천 방향으로 강원권에서는 진부와 만종 분기점에서 속도가 뚝 떨어지고요. 이후 경기권에서는 여주와 양지 그리고 광교터널 부근에서 차간격 좁힙니다. 60번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강원권에서는 양양 분기점과 인제에서 3, 4km씩 어려운데 해당 노선은 경기권 상황이 보다 힘겹습니다. 강촌과 서쪽 남양주 부근에서 각각 7, 8km 정체 감안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경민이었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경제뉴스 브리핑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반갑습니다.
1: 예, 오늘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예, 코스피가 네. 주말 한때 9,300선까지 넘어갔고요. 네. 뭐 폭풍질주다 이런 표현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금요일에 갑자기 500 이상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예. 뭐 롤러코스터 이건 이제 뭐 진부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주식이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변동성이 너무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이 우리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면 청룡열차가 있잖아요.
1: 그 옛날이죠. 저 어린이 대공원에.
3: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백호열차든 청룡열차든 네. 그 예. 롤러코스터는 그나마 약과입니다. 왜냐하면 올라간 만큼만 내려오니까요.
1: 그렇죠.
3: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증권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 롤러코스터는요. 어디로 올라갈지 하늘 끝까지 올라갈지 또 떨어질 때는 땅 밑까지 떨어질지 예. 정말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좋게 보면 정말 짜릿짜릿한 스릴이 있고 좀 나쁘게 보면 예. 그냥 자칫 잘못하다가 심장이 멎을 것 같은
1: 예.
3: 떨어질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1: 네.
3: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데요. 작년 이맘때 2025년 이맘때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2600, 2700선이었습니다.
1: 아, 예.
3: 그런데 지금 9000을 넘었지 않습니까?
1: 네.
3: 그리고 액면만 놓고 보더라도 300% 이상 그렇습니다. 올랐거든요.
1: 예.
3: 특히 이제 목요일 날 9000을 돌파했는데 8000에서 9000 돌파하는 것도 뭐 며칠 걸리지 않아서
1: 네.
3: 신기록 뭐 이게 아예 단글이 경주가 있었다면 세계 신기록을 낼 정도로 빠른 속도로 했는데
1: 네.
3: 금요일 날 아침에는 9300도 돌파했습니다. 야 이러면 1만까지 가는 게 아닌가
1: 예.
3: 이랬는데 정신 먹고 많은 투자자들이 아주 여유 있게 딱 돌아와서 이 장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와르르 떨어진 거예요.
1: 예.
3: 그러면서 하루에 53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장 마감 앞두고 좀 올라서 뭐 전체적으로는 그 전날과 비슷한 선 2000대 초반에서 막았는데 예. 장중 변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1: 그렇죠.
3: 잠시 우리 속담에 네. 뭐 졸면 바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 예.
3: 바로 우리나라 증권시장 타이밍 잘못 잡으면 하루 내에서도 큰 돈을 잃을 수도 있고
1: 그렇네요.
3: 또 타이밍 잘 잡으면 큰 돈을 수도 있는데
1: 네.
3: 얻을 수도 있는데 그야말로 뭐 엄청난 정말 놀라운 급락 급등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주식의 기본 속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 예, 주식의 기본 속성은 뭐 하루에도 여러 번 오르고
1: 글쎄요.
3: 또
1: 예.
3: 오르고 내리는 거 우리가 크게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는데요.
1: 네.
3: 그러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급락장 청룡열차보다도 더 크게 올랐다 내렸다 그것도 오르는 방향도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이것은 도가 넘어도 상당히 넘었다.
1: 예.
3: 우리나라 증권시장 역사가 80년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몇 달 계속해서 이렇게 큰 폭으로 요동친 적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1: 글쎄 말입니다.
3: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크게 변동한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1: 예.
3: 그럼 왜 이렇게 급등하느냐. 자, 이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가가 실적 기대가 있었고 또 실적도
1: 예.
3: 실제로 좋아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게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오를 거야. 지금 잘 되잖아. 반도체 수프렐리잖아. 이런 세력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잘 돼도 조정받겠지.

0: 그래서 지금은 차에 실어낼 때야. 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 지금은 좀 쉬고 가야 돼. 아니야, 더 올라갈 게.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한국 내에서조차도 서로가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1: 근데 이제 올 만큼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국내외적으로 보면요.
1: 예.
0: 우리나라 개미들은 일방적으로 또 사 들어가고 외국인들은 일방적으로 팔고 이렇게 누가 이길지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뜨거운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전쟁 영향도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양해각서 얘기가 나오면서 또 낙관론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종전 협상 시작하는 틀을 짠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불안정성이 뭐 주말 사이에 또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 중동 전쟁은 정작 전쟁을 하는 미국이나 이란 경제보다는
1: 예.
0: 주위 나라가 더 크게 경제적으로 파급을 받고 있는데요.
1: 네.
0: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하느니 푸느니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목을 걸고 있는 나라, 그 특히
1: 한국
0: 동아시아 국가 예. 중에서 그 중에서도 한국,
1: 네.
0: 동남아 국가들인데 가장 많은 우리나라 GDP 대비 원유 수입 비중이 한국이 1등이거든요.
1: 예.
0: 그렇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된다. 이러면 이제 한국 경제 고민 다 해결됐군 하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또 장중에 이란에서 또는 이스라엘에서 폭격증이 예. 왔다 갔다 하면 뒤집히기는 하는데 지금 MOU 체결 과정을 둘러싸고도 전전반전 하루에도 몇 번씩 변동이 있었거든요.
1: 말입니다.
0: 그러다 보니까 정치 지정학적 요인도 우리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밈 주식이라는 표현을 사실 저는 처음 접하는데 예. 뭐 주식이란 말도 알고 밈이란 말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예. 이게 이제 블룸버그라는 이제 예. 통신사에서 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냥 꼭 집어서 얘기를 했고 여기가 이제 밈 주식이라고
0: 예.
1: 그런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0: 예. 상당히 충격적인 블룸버그의 보도입니다. 뭐 블룸버그의 언론사, 개별 언론사니까 어떤
1: 예.
0: 형식으로도 언론의 자유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보도할 수는 있지만 밈 주식이라는 얘기면 자 밈은 한마디로 돌연변이 정체를 잘 모르겠다. 주가가 오르면 또 내리는 것에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실적이 좋다. 그럼 주가가 오르고 실적이 나쁘면 떨어진 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동안에는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렇게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1: 예.
0: 정상 주식으로. 그런데 블룸버그가 한국의 SK하이닉스 또 삼성전자는 밈이야. 밈이라는 얘기가 MEME인데요.
1: 그렇습니다.
0: 이게 뺏기다, 모방하다는 뜻이에요.
1: 아하.
0: 그러니까 밈, 영어 단어의 미믹, 남을 흉내내다.
1: 아하. 예, 예.
0: 그런데 유전자 생명공학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우리가 부모를 자식들이 대부분 닮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것은 유전자를 그냥 인헤리트 상속하기 때문인데요.
1: 예.
0: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전혀 부모를 안 닮은 부모는 이쁘고 착한데 자식이 좀 안 좋다든지 그
1: 돌연변이
0: 예. 예. 바로 돌연변이
1: 아하.
0: 돌연변이가 왜 생기느냐 그것을 유전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돌연변이가 원래는 생기면 안 돼요.
1: 그렇죠. 예. 법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0: 예. 그런데 예. 이 유전자가요 바람을 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예.
0: 아버지 어머니를 그대로 닮아서 크면 되는데 옆에 친구가 보니까 자기보다 이쁜 친구가 있거나 좀 멋있는 행동을 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1: 예.
0: 그러면 부모를 안 닮고 그쪽에 뺏기는 겁니다. 그게 미임입니다. 모방한다.
1: 그래요. 예. 예.
0: 그러니까 지금 주식에서 밈 주식이라 하면
1: 네.
0: 돌연변이니까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근본을 모르는 주식. 그런데 주가는 막 오르는데 왜냐하면 친구들이 뺏기는 친구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주식을 사면 이유 없이 오르고
1: 예.
0: 또 그 친구들이 빠져나가면 이유 없이 떨어진다. 이래서 보통 인터넷 돌풍 시대에 자그마한 기업들 이를테면
1: 예.
0: 게임스탑이라든지 죄송합니다.
1: 괜찮습니다. 예.
0: 몇몇 기업들. 이 아주 조그마한 기업들 얘기였거든요.
1: 네.
0: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1등, 2등이잖아요.
1: 글쎄 말입니다.
0: 아니, 그런 주식이 어떻게 밈이냐. 우리가 어디서 뭐 뺏겨온 돌연변이 사생하냐.
1: 글쎄요.
0: 아니다.
1: 예.
0: 그런데 블룸버그의 보도는 자 그게 회사가 그렇게 정체불명의 회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0: 주가 오르는 거하고 회사 실적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이
1: 예.
0: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몇몇들이 사면 오르고 또 팔면 내려서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경제학적 분석이 필요 없다. 이제는 그냥 친구 따라 가라. 어떻게 보면 좀 조금 좀 저하 비하하는 얘기죠.
1: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대로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거는 자기들 기준으로는 원인은 알 수 없다.
0: 그렇습니다.
1: 예, 뭐 이렇게 예. 이제 생각하고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뭐 블룸버그가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이제 여기가 반드시 나쁜데라는 법은 또 없는 거고. 근데 또 이제 권유가 있는데니까 이게 또 의미가 있는 분석이겠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양면성이 있네요.
0: 예, 영향력이 예. 크기 때문에요.
1: 예.
0: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우리 주가가 삼성전자 SK가 와르르 떨어지고 그 결과로 예. 지난 주말에 550포인트나 떨어진 거예요.
1: 아, 이 사람들이 이게 뭐 잘 분석이 안 된다는 얘기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또 악영향을 끼쳤네요.
0: 그런데 예. 이 블룸버그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문제를 삼은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1: 예.
0: 그게 바로 스페이스X.
1: 이건 아주 큰데요. 예. 아, 물론 이제 우리 삼성하고 여기 SK하이닉스도 굉장히 크지만
0: 예. 더 크죠.
1: 지금 단위를 달리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0: 예. 예. 우주산업을 개척하고 그야말로 모든 자금이 블랙홀처럼 몰려오고
1: 예.
0: 그런데 스페이스X 이것도 미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사이에 근데 스페이스X는 제 개인적으로 이코노미스트 한 사람으로 봐서
1: 네.
0: 이것은 밈으로 판단해도 저는 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1: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세계 그 개척하는 시대에 예. 그 비유하실 정도.
0: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러니까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워낙 예. 불확실한 거에 사람들이 그래도 믿고 투자해 보자 예. 한 거니까.
0: 예.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처럼 실체도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적자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1: 현재. 예. 예.
0: 그 적자가 언제 흑자로 반전될까? 뭐 빠르면 50년?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밈이라는 것은 친구들 따라가니까 스페이스X가 잘 될 거야 해서 스페이스X를 밈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1: 네.
0: 삼성전자나 지금 SK하이닉스는 엄청나게 흑자, 영업이익이 뭐 사상 최대치,
1: 그렇죠.
0: 세계 예. 최고 수준이거든요.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교훈을 얻는다면 블룸버그가 주가가 너무 등락, 오르고 내림이 심하다. 심한데 오를 때는 오를 만한 이유가 있고
1: 그럼요.
0: 내릴 때는 예. 내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과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1: 근데 뭐 전쟁 같은 또 큰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 요즘이니까 뭐 예. 등락이 또 그럴 수도 있죠.
0: 블룸버그가
1: 뭐.
0: 볼 때는
1: 예.
0: 아, 그 하루에 지금 10%씩 20%씩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전쟁 끝났다고 해서 다른 주식들은 1% 2% 변하기도 어려운데 이건 너무 크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투자를 좀 조심해서 하라.
1: 네.
0: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망했다든지 그 회사의 내부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1: 예.
0: 투자자를 향한 경고라고 봐요.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할 때 밈처럼 네. 대하지 말고
1: 네.
0: 정말 실적을 보고 좋으면 들어가고 나쁘면 빠지는 그런 어떤 가치 투자를 하라.
1: 예.
0: 그렇지 않으면 자칫 크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1: 투자자
0: 엄중한
1: 입장에서
0: 경고다.
1: 자꾸 올라가니까 묻지마 투자하기보다는
0: 네.
1: 이걸 이제 신호등의 노란불 정도 생각하고 네. 예,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이제 합리적으로 네.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그 시작을 해서 7월부터 국내 주식을 판다고 그러는데 이거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어떡해요?
0: 예. 예. 오늘 앵커님이 거의 경제 전문가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1: 아니 저를 이제 가르쳐서 만들어 주신 거지
0: 그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 주시는데요.
1: 예.
0: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세계에서 제일 큰 손입니다.
1: 야
0: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는 국민연금이 쪼개져 있어요.
1: 예.
0: 근데 우리는 하나로 뭉쳐져 있잖아요.
1: 예예.
0: 국민연금이 다루는 돈의 규모가 1800조예요.
1: 오.
0: 1800조란 돈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27조니까
1: 네네네.
0: 우리나라 몇 년치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1: 네.
0: 국민연금이 작심하고 이 회사 주식 사자 그러면 주가 몇 배로 올라갈 수도 있는 엄청난 그 실탄을 갖고 있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국민연금이 지금 국내 주식을 몇 퍼센트 사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1: 네.
0: 초과한 지가 오래됐어요.
1: 아.
0: 초과한지가 왜 오래됐냐. 국민연금이 직접 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5배가량 이래 올라가니까
1: 네.
0: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평가액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이 기준을 맞추려 보면 팔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사실 기준대로 하려면 올 초부터 팔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1: 아.
0: 그걸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국민연금을 향해서 시장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1: 갑작스런 주식시장의 변화에 그러니까 원래 정해놨던 방법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네요. 그런데
0: 예.
1: 또 이제 한꺼번에 내놓으니까 이제 주식값이 또 떨어지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0: 예. 그래서 정부가 예. 5월 달에 기준을 많이 올렸습니다.
1: 아.
0: 올렸는데 한 달 만에 그 기준을 또 돌파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그 돌파한 건 우리가 팔게.
1: 아.
0: 근데 국민연금이 대규모 매물을 쏟아내면
1: 예.
0: 주가는
1: 예.
0: 떨어지죠. 이게 그렇군요. 금요일날 주가 하락의 또 하나의 요인이거든요. 물론 국민연금이 한꺼번에 내놓지는 않겠죠.
1: 네네.
0: 그러나 일단 국민연금이 이제는 그동안의 주가 끌어올린 주체인데 이제는 매도의 주체로 바뀔 수 있다.
1: 예.
0: 이 대목을 좀 주목하셔야 된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1: 아, 모르고 보면 그냥 숫자 변화밖에 모르는데요. 이렇게 내막이 복잡하고 중요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중요한 얘기 감사합니다. 예.
0: 예, 고맙습니다.
1: 네, 경제뉴스 브리핑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3시 23분이고요. 날씨 알아보고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입니다. 최영우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6월의 세 번째 주말이자 6월의 21번째 날 또 절기 하지이기도 한 오늘 대부분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절기답게 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해도 요즘에는 많이 늦게 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낮 기온 광주 30도, 서울 대구 29도 등으로 대부분 어제보다 더워진 상황입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지금 오후 3, 4시 무렵까지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 일부 남부지방은 위험 단계까지 오늘 치솟았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남, 전남 등 일부 서쪽은 오후에 오존 농도도 더불어 좋지 않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제주에 20에서 60mm의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륙 중심으로 내일 오후부터 저녁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1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 분포 예상되고 내일 낮 기온 서울 29도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모레와 글피는 30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주로 수도권역의 기온이 높아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상은 강한 바람, 매우 높은 물결도 함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3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3: 귀경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진교터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진교 일대로 정체 남아있고요. 더 가서는 함안 2터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함양 울산고속도로 함양 쪽으로 제약산 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금호분기점 부근 사고 역시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더딘 흐름 남아있고요. 이후로는 신탄진 부근과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 일대 다시 옥산 분기점에 에서 독립기념관 사이로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더 가서도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사이와 이후로는 달래내곡에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화성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부근으로 정체가 매우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 장동석 출판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1: 예. 파리대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 저도 옛날에 라디오 듣고서는 이거 읽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5: 네.
1: 줄거리 다 들려드린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사실은 여기까지가 이제 전개입니다.
5: 그렇죠.
1: 예.
5: 이제 중요한 얘기들은 네. 오늘 다 나오는데요.
6: 그렇군요.
5: 지난 시간에 윌리엄 골딩이 1983년에 노벨문학상 수상했다는 이야기.
6: 예.
5: 그리고 파리 대왕 작품 초반부 핵전쟁 나서 소년들이 무인도에 불식착하고 리더 뽑고 잘하나 싶었는데 반대파가 생긴 상황.
6: 예.
5: 그 멧돼지를 사냥하는 그 반대파 예. 잭 일행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 회의 방식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장면까지 예. 소개해드렸죠.
6: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소년들이 그래도 영국 소년들이라 인생의 경험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어른들이 확립해 놓은 그 민주주의 모범이랄까.
5: 맞습니다.
6: 뭐 의회를 거론하기가 조금 우습기는 하지만 뭐 그런 이제 그 정치의 그 관습들이 이 소년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렸어요.
5: 그렇죠.
6: 예.
5: 사실은 후대 평론가들이 이제 평가하기를 이 파리 대왕 작품이 결국은 이제 영국에서도 의회주의가 무너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그렇군요. 하고 있어요.
6: 그러니까 이제 소라를 들어야 발언권이 있는 건데 이게
5: 그렇죠. 그
6: 당시 현실에서는 이 사람들 소라 잘 안 드는데 라는 거를 느끼게끔 해줬다는 거군요.
5: 맞습니다.
6: 예.
5: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25명밖에 안 되지만
6: 예.
5: 이 소년들 세계에 흉흉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합니다.
6: 자기들밖에 안 사는데 뭐가 또.
5: 그 섬 어딘가에
6: 예.
5: 원래는 이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던 한 병사 전쟁통이었으니까요. 그 낙하산 병사의 시체를 본 소년들이 아무래도 섬에 커다란 우리를 노리고 있는 짐승이 있는 것 같다.
6: 아, 웬 어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죽어 있는 걸 보니까.
5: 예.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퍼뜨리게 되고
6: 예.
5: 그 바람에 이제 산을 누비던 잭 일행은 그다지 동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랠프 일행은 좀 두려움에 떨게 되죠.
6: 여기가 이제 합리적이고 온건한.
5: 맞습니다. 네. 그래도 지도자니까 랠프는 상황을 좀 알아보고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수색대를 좀 조직해보자. 그런데 말씀드렸죠. 랠프 진영에는 이제 강단 있는 소년들이 없는 상태예요.
6: 예.
5: 수색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저 시체를 그러니까 형체만 보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쳐버립니다.
6: 아, 그런 것도 이상하죠. 5살부터 12살인데.
5: 맞습니다. 예. 예. 그래도 회의는 한 번 더 열어야겠다. 랠프가 생각합니다.
6: 네.
5: 그런데 뭐 상황은 분명해졌습니다. 이 회의가 마지막일 것이다.
6: 느낌상?
5: 예. 그러니까 예. 잭과 랠프가 랠프와 잭이 결별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다라고 모두가 짐작을 합니다.
6: 네.
5: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소년들이 이제 고기 맛에 이끌려서 잭의 무리에 가담한 상태였고요.
6: 예.
5: 그런데 점점 잭이 좀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멧돼지를 잡고 그 머리를 이제 잘라서 그 머리에 막대기를 꽂아놓고
6: 네.
5: 이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짐승에게 바치는 재물이다.
6: 네.
5: 라면서 이제 숲속에 놓고 뭔가 기이한 행동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 예. 아이고 인류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5: 그렇죠. 예. 사실은 뭐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만 예. 결국 그들이 어렸을 때 혹은 본토 영국에서 보고 배운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6: 아 영국에도 그때 그런 게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5: 그렇겠죠.
6: 예. 우리랑 모양은 달라도.
5: 네.
6: 예.
5: 잭이 돼지를 잡아왔으니까 잔치를 엽니다.
6: 예.
5: 이건 화해의 악수가 아니라 약간 조롱하는 건데요.
6: 뭐 과시도 있고 그랬겠네요.
5: 예. 랠프를 예. 또 그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잭 둘레에 있는 일행들은 이제 자기들이 사냥꾼이니까
6: 예.
5: 위세가 높아졌단 말이죠. 승리를 자축하는 겁니다.
6: 네.
5: 사냥해서 기쁘기도 하고 랠프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어떤 뭔가 자만심 같은 거에 빠져 있어요.
6: 예.
5: 기이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 소년들이 그냥 먹고 마시면 될 일인데 얼굴에 화려하게 색칠을 하고 흡사 주문과도 같은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6: 예.
5: 그 돼지 머리 막대기를 꽂아놓은 돼지 머리 주위를 돌면서 불을 돌 주변을 돌면서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6: 원시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이 탄생한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5: 맞습니다. 예.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점입 가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 와중에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랠프 무리 중에 예. 사이먼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제법 이지적인 소년입니다.
6: 그랬겠죠. 랠프 쪽에 있으니까.
5: 예. 예. 사이먼은 저 짐승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리고 잭이 저기다 재물을 바친다고 했을 때 이미 저 짐승이 무엇일 것이다. 정체를 간파했어요. 그래서 그걸 잔치하는 와중에 가서 내가 폭로해버리면 상황이 종료될 것이다.
6: 예.
5: 라고 생각하고 잔치에 참여하는데요. 그 사실을 잭이 미리 알게 됩니다.
6: 아, 그 뭐 저 짐승의 정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5: 그 낙하산병 그 병사라는 걸
6: 예.
5: 죽은 병사의 시체라는 걸 사이먼이 알고 있었던 거죠.
6: 아, 그거구나. 예.
5: 예. 그래서 잭이 예. 흥분해서
6: 네.
5: 잔치 자리에 온 사이먼을 불러내서
6: 예.
5: 죽여버립니다. 12살 소년이.
6: 이건 너무 끔찍하네요.
5: 예. 그리고 그 시체를 바다에 던져버려요.
6: 아.
5: 파도에 이렇게 밀려나가는 모습이 작품에 그려집니다.
6: 몇 명 되지도 않는 소년들끼리 모여서 사는데 여기서 파당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5: 맞습니다.
6: 예.
5: 랠프에게는 이제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6: 예.
5: 아까 말씀드렸던 근시가 심한 돼지 소년.
6: 그나마 또 안경마저 부서져버린.
5: 네. 네. 그리고 대여섯 살 되는 꼬마들 예. 한 둘. 제게 일행은 아예 그냥 산에다가 진지를 구축하고 안 되겠다. 저 돼지 소년의 저 한쪽 남은 안경마저도 없애버려야겠다.
6: 아유.
5: 그래서 안경을 훔쳐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돼지 소년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6: 네.
5: 거죠. 안경이 없으니까 이 돼지 소년이 봉화를 맡고 있었는데 봉화 불을 피울 수도 없고 어쨌든 랠프와 근시소년이 잭이 진을 친 성체 바위로 찾아가서 안경을 달라고 호소를 하는데도 없어.
6: 네.
5: 그거 못 줘? 이렇게 내쳐버려요.
6: 이거 교권국에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5: 그 안경을 두고 랠프와 잭이 다투고
6: 예.
5: 이 돼지소년 근시가 심한 돼지소년은 한켠에 있었는데요.
6: 예.
5: 잭 편인 로저라는 소년이
6: 예.
5: 적당한 크기의 바위를 이 근시 소년, 돼지 소년에게 굴려버립니다. 그 돌에 맞고
6: 예.
5: 이 돼지 소년도 죽게 되죠.
6: 두 번째 희생자네요.
5: 네.
6: 네.
5: 랠프는 이 상황을 보고 겨우 도망쳐서 숨어버리게 됩니다.
6: 예. 참 답답합니다.
5: 이게 이제 한 번 해봤기 때문에
6: 예.
5: 두 번은 쉬운 거예요.
6: 아, 큰일 났네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이제 속도를 더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5: 그렇죠.
6: 예.
5: 이제 폭력성이 커졌기 때문에
6: 예.
5: 잭 일행은 랠프를 잡아서 죽이자 혈안이 됩니다.
6: 네.
5: 그 랠프가 이제 고비를 넘기고 바닷가로 나오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끝나요?
6: 예.
5: 그때 마침 희미하게 남은 연기를 보고
6: 네.
5: 봉화 연기를 보고 해군 장교가 무인도에 와서 랠프 일행을 이제 구하면서 작품은 정말 갑자기 끝나버렸어요.
6: 맞아요. 그랬었어요. 예.
5: 여러모로 문제작이면서
6: 예.
5: 말씀하셨지만 인간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 예. 그 점이 15소년 표류기와 아주 다른 점이죠.
5: 그러니까 예.
6: 15소년 표류기를 읽으면 꿈과 희망과 또 인간으로서의 긍지가 생긴다면.
5: 그렇죠.
6: 예. 우리 사람이 내버려두면 이렇게 돼라는 거를 고발한 작품이 바로 이 파리대왕 아니겠습니까?
5: 맞습니다.
6: 예.
5: 똑같은 소년들이 등장하는데
6: 예.
5: 파리대왕에서는 폭력성이
6: 예.
5: 계속 커지지 않습니까?
6: 그렇죠.
5: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
6: 예.
5: 출간 연도입니다. 1954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6: 아, 그래서 역주행을 해서 노벨 문학상은 1980년대에 탔다는 거.
5: 네. 예. 이 책이 출간된 해가 1954년이라는 예. 점을 감안하면 생각해 볼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6: 한국전쟁 다음 해고 우리 입장에서는.
5: 그렇죠. 네. 골딩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여러 이제 후대 문헌들, 이제 평론가들이 함께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미 20세기를 이제 절반 정도 넘어온 상태지 않습니까?
6: 그렇습니다.
5: 그런데 이미 그 상황에서 인간의 이성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철학이라든가 뭐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간을 충분히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6: 예.
5: 그런데 골딩이 보기에 그런 시간 동안 우리가 한 일은 인간이 한 일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밖에 없다. 라는 사실에 절망했을 것이다 라고 후대평론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6: 이건 참 기가 막힌 해안입니다.
5: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윌리엄 골딩은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후대평론가들의 이야기인데요. 인간 자체가 악하다. 이렇게 일갈하고 있다.
6: 예.
5: 이렇게 회자가 많이 됩니다.
6: 저는 처음에 이제 파리 대왕을 쓴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아, 프랑스 파리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오히려 좀 끔찍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 날아다니는 파리.
5: 맞습니다.
6: 파리 대왕이라는 거잖아요.
5: 예. 예. 뭐 이건 역시 이제 후대 평가를 이제 종합해서 봐야 될 텐데요.
6: 예.
5: 파리 대왕. 여기서 이제 이 파리 대왕은 히브리어로 바알제붑 혹은 성경에 나오는 바알세불.
6: 네네.
5: 아, 이걸 이제 표현한 얘기인데요. 바알일리라는 것이 이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숭배되던 신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6: 그렇죠.
5: 주인 혹은 지배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6: 예.
5: 여기서 이제 제붑, 세불은 파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파리의 왕이 되는 거죠. 파리 대왕이 되는 건데요.
6: 이게 저 그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에도 바알제붑
5: 맞습니다.
6: 이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5: 그렇죠. 예. 이 작품에서는 잭 일당이 그 돼지를 잡아서 머리를 자르고 저 정체모를 짐승에게 바치는 제물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6: 예, 예.
5: 거기에 막대기를 꽂아놓고 근데 그 정확한 묘사를 자세히 보시면 그 돼지 머리에 피가 이제 꾸덕꾸덕해지니까 온갖
6: 파리들.
5: 파리, 벌레들이 꼬이게 되는 상황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거든요. 그 돼지 머리 위에 파리들이 들끓었는데 윌리엄 골딩이 이제 고대의 그 신 그리고 그 주변으로 꼬여들었던 파리
6: 네.
5: 이것을 접목시켜서 파리 대왕이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붙잡은 거죠.
6: 그렇군요. 그 서구 문명에서는 더욱더 그 뭐랄까 구체적으로 와닿는 그런 이제 상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의미는 더 심오하게 있지 않을까요?
5: 네. 이게 단지 그 돼지 머리가 더러운 오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6: 예.
5: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거대한 악. 원초적 폭력성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소년들이 두려워하는 짐승 야수는 외부의 존재 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야만성 악이다. 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그렇군요. 그 뭐 종교적으로만 꼭 해석할 필요는 또 없겠죠.
5: 그렇죠.
6: 예.
5: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제물이라고 포장하지만 이미 그거 자체가 불결한 거지 않습니까?
6: 예.
5: 짐승의 정체를 밝히려고 했던 사이먼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조차 악한 본성이고
6: 네.
5: 그래서 골딩은 짐승은 우리 안에 있어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악한 본성을 제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이 작품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6: 예.
5: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매우 개연성 있게 얘기가 흘러가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의 반성을 이끌어냈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참 진실이 무엇이냐 이것도 참.
5: 제가 예. 지난주에 그 상속자들이 이 파리대왕의 후속자격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진짜 네안데르탈인이 나오고 그 다음 인류, 현생 인류죠. 호모산피엔스가 네. 등장하는데 이 두 다른 종이 대면을 하게 돼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들은 순진하고 호모사피엔스는 영악하고 교활해요.
6: 예.
5: 생존 능력이 뛰어나요. 예. 그래서 네안데르탈인들이 감당을 못할 지경. 그래서 작품도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데
6: 예.
5: 이 상속자들에서도

0: 파리 대왕에서처럼 결국 인간 본성이 그냥 그 자체로 악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1: 그렇군요.
0: 아주 위대한 작가 윌리엄 골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파리 대왕에서는 그나마 이제 같은 어린이들끼리 싸움인데 상속자들에서는 결국 종을 달리하는
0: 그렇죠.
1: 그래서 더 자비와 용서가 없는
0: 맞습니다.
1: 이런 싸움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예.
0: 예. 골딩 대부분의 작품은 말씀 나눈 것처럼 인간 행동의 극단을 살피고 있는데요.
1: 예.
0: 파리 대왕에서도 잭 일행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고 상속자들에서 이제 현생 인류죠.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결국은 악한 본성을 가진 존재 아닌가
1: 예.
0: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악한 본성을 누르고 함께 삶의 평화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게 예. 골딩의 핵심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군요. 결국은 노벨문학상을 탔던 윌리엄 골딩의 대표작, 데뷔작이기도 하고 대표작이기도 한 파리 대왕에 대해서 2주 동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도 본성이 뭐 참 이 악하지만 또 그걸 잘 제어하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오늘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2: 일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지금 북한은 박민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예. 주중에 G7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북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됐죠?
3: 네, 프랑스 에비앙에서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고요.
1: 예.
3: 우리나라는 이제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9개의 성명 및 선언이 발표가 되었는데
1: 예.
3: 북한에 관련한 내용은 지정학적 현안에 대한 정상 성명이라는 것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1: 네.
3: 현지 시간 17일에 발표가 됐고요. 여기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다였고
1: 네.
3: 두 번째와 이제 세 번째가 좀 새롭게 등장한 건데 두 번째는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 탈취 그리고 사이버 범죄에 전 세계 공동 대응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표명을 했습니다.
1: 예. 비핵화 얘기는 뭐 현재 완료로 계속 나오던 얘기인데 뭐 새로운 게 있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이게 G7이 매년 개최되기는 하는데 급이 좀 다릅니다. 뭐 정상회담도 있고 외교장관 회의도 있고 국방장관 회의도 있고요. 이 비핵화 요구가 매년 이제 나오긴 하지만
1: 예.
3: 올해는 정상회담에서 예, 가장 급이 높다고 좀 볼 수 있겠죠.
1: 예.
3: 거기서 도출이 됐었고 특히 이 아까 말씀드린 지정학적 현안에 대한 정상 성명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있게 다뤄졌습니다.
1: 그렇군요.
3: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폐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북한의 돈줄이거든요. 요 부분을 겨냥했다는 거 그다음에 납북자 문제 뭐 이번에 일본이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예.
3: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왔었고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1: 아하.
3: 올해는 사실 사전 협의에 한반도 이야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1: 예.
3: 이 선언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비중 있게 또 많이 다뤄졌다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달라졌고요. 이게 이제 아마 북중러 밀착이 좀 강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란 문제가 좀 정리가 되면서 다음에 국제적인 의제가 한반도로 집중된다는 좀 시그널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예리하게 집중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북한이 이 대하고 나서 좀 아팠을 것 같은데 상당히 빠르게 반응을 또 했습니다.
3: 예, 거의 한 반나절이 걸리지 않아서 바로 대응을 했고요.
1: 예.
3: 평상시에는 무반응하거나 이제 뭐, 뭐 가장 높게 반응을 해봐야 뭐 최선희 외무성?
1: 예.
3: 외무상 장관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김여정 부장 명의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 예.
3: 빠르고 급이 높게 사실상은 뭐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에둘러 표현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 예.
3: 평상시에 하던 뭐 주권 침해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우리를 해치려는 적수가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회담할 용의가 있어라는 시그널을 다른 말로 이제 에둘러서
1: 우리들로 예.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였어요.
3: 예, 그러니까
1: 오.
3: 공격하지 않을 거고 우리의 이 자위를 위한 거니까
1: 예.
3: 우리를 공격할 게 아니면 겁내지 마 이런 말을.

0: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정제가 되면 자기들한테 타겟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뭐 12일, 13일 오를 때 자기 SNS에 예전에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서 산책했던 사진을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추세를 보면서 자기들도 이 G7이 있을 거고 자기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아마 충분히 계산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다가올 북미 대화를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옆자리에서 저녁 먹으면서 그 한국 관련된 얘기, 특히 이제 북한과 관련된 얘기도 이제 많이 나눴겠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앞으로 또 이제 그 기대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트럼프가 또 SNS에 그 옛날 그 김정은 위원장과 찍은 사진도 올렸단 말입니다. 뭐 어떻게 기회가 좀 오겠습니까?
0: 조금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 그동안의 노력이 모여서 반등할 환경을 만들고 있다. 상당히 이제는 조금 긍정적인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조성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1: 예.
0: 이제 그게 대통령의 이번 순방 성과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예.
0: 첫째는 이번에 바티칸에 대통령이 가서 교황 레오 14세를 아련을 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 이제 내년에 그 세계 청년 대회라고 해서 이 천주교회 100만 명의 그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모입니다.
1: 아.
0: 사실은 그 계기로 교황을 아련한 것도 있고 이제
1: 예.
0: 거기에 가서 대통령이 이제 교황 성하 한반도에 이렇게 오셔서 좀 축복도 해주시고 기회가 되시면 그 북한도 방문해 달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1: 예.
0: 교황께서 흔쾌하게 이제 답변을 주셨고요.
1: 예.
0: 사실은 전임이신 그 프란치스코 교황 때도
1: 예.
0: 그 방북하시려고 했다가 안 됐었거든요.
1: 그래서
0: 이런 네. 것들이 좀 환경이 조성이 됐고, 두 번째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이 대통령이 만나서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사실은 북한의 이런 어떤 비핵화 협상을 할 때 단번에 될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이 대통령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1: 네.
0: 대통령에게.
1: 예.
0: 사실은 그 하노이 노딜이 발생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북한은 단계별 비핵화를 원했고 미국은 단번에 비핵화를
1: 네,
0: 해라
1: 예.
0: 이제 요 부분이었는데, 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더니 이제 트럼프도 아 그럼 그런 방법도 있구나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서
1: 아하.
0: 사실은 그런 어떤 앞으로의 회담에서 상당히 진전될 수 있는 그런 좀 시그널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1: 예.
0: 북한도 미국도 지금 서로 협상을 해야 될 어떤 그 조건들이 많이 충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1: 예.
0: 그래서 좀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1: 예. 이달 초순에 북중 회담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미리 준비된 거였기 때문에 그 G7 회의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북한 쪽에서도 그 미리 이 흐름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이제 계획, 생각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행동해야지 뭐 미리 생각했던 것도 있었을 테고요. 어떻습니까?
0: 사실은 그래서 북중회담의 그 발표 수위도 많이 조절을 했고요. 북중회담도 1박 2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1: 예.
0: 그런데다가 또 이제 정상적인 국가로 보여주기 위해서 배우자 동반을 한다거나 사실은 김주애도 데리고 나왔을 법한데 데리고 나오지 않았었죠.
1: 예.
0: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앞으로 G7이라든지 북미 대화를 고려했던 좀 정상 국가로 보여주기 위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김주애 얘기를 하셨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주애라는 키워드를 놓고 보면 또 이렇게 더 궁금해지는 요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김주애가 예전에 이제 그 방중할 때 중국에 갈 때는 데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국내 행사할 때는 왜 오히려 그 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걸까요?
0: 이게 일단 외교라는 거는 손님을 잘 모시는 게 중요한데 손님을 모실 때는 손님의 숫자와 급에 맞춰야 됩니다.
1: 예.
0: 근데 김주애는 공식 직위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예.
1: 그냥 딸이지 뭐.
0: 그렇죠.
1: 예.
0: 그리고 이게 이제 세습을 한다는 것에 대한 중국 내부에 굉장한 그 반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4대 세습이거든요.
1: 예.
0: 잘못하면 중국이 마치 이것을 추인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1: 중국에 또 부담이 될 수
0: 예.
1: 있죠.
0: 그렇기 오.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서로를 좀 배려를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그렇군요.
0: 예.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속상할 수도 있는 게 정상들이 자녀를 데리고 다니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1: 예.
0: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도 우리나라 올 때 딸을 데리고 왔었거든요.
1: 아하.
0: 근데 이 딸은 블랙핑크 팬이어서
1: 예.
0: 사실은 이 딸의 이야기로 좀 이제 외교에 좀 매개체가 되는 게 있는데 김주애는 세습이라는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기
1: 그렇죠.
0: 때문에 이렇게 하긴 좀 어렵습니다.
1: 김주애라는 키워드까지 왔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근데 이거 상당히 재밌는 소재일 것 같은데.

0: 네, 다음 주에 한번 이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 예, 다음 주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0: 예, 지금 북한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박민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노사연 씨의 노래 님 그림자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자랑 끝에 쉬 쓴다, 자랑 끝에 불 붙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쉬 쓴다는 동사 쉬 쓸다의 활용형인데 원래 쉬 쓸다는 파리가 알을 여기저기에 낳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담은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 말썽이나 화가 생김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또 너무 잘난 체 하며 거들먹거리면 이를 그르치게 됨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에 시험 한번 잘 봤다고 너무 거만 떨지 마. 자랑 끝에 쉬 쓴다고 그렇게 다 아는 척 놀고만 있으면 이번엔 망치게 될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 뜻풀이에 나온 말썽이란 말은 이를 들추어내 트집이나 문제거리를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을 뜻하는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보통 말썽을 부리다, 말썽을 피우다 같이 쓰지요. 이와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고유어 표현으로 일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말썽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는 바탕이나 원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큰일 앞두고 일집 버리지 말고 좀 더 두고 보세요. 괜히 나서서 일집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말썽과 일집은 모두 첫 음절을 길게 발음하는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덥고 내일도 덥겠습니다. 계속 당분간은 평년 이맘때와 기온이 비슷할 전망인데요. 특히 당분간은 수도권역의 기온이 높아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도대입니다. 오늘은 최고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른 곳이 있습니다. 서울도 27, 8도대까지 기온이 치솟았는데요. 오늘은 1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또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절기 하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더위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자외선 지수도 내일도 매우 높은 단계가 많겠습니다. 일부 남부지방은 오늘 가장 높은 단계 위험 단계까지 치솟기도 했는데 오존 농도도 오후에서 저녁 사이에 경기 남부 충남 전남 등 일부 서쪽이 일시적으로 나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내륙 중심으로는 내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5에서 30mm의 소나기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상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매우 높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텐데요.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 경보가 동해상 중심으로 풍랑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1도, 낮 기온 서울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30, 40대 당뇨병 환자 5명 가운데 4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 100세에서는 젊은 층까지 위협하는 복부 비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돌아보는 시간, 정의섭의 세계 도시 산책.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갑니다. 우리 대표팀이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아깝게 패했습니다. 월드컵 32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월드컵 소식 일요일엔 스포츠에서 정리합니다. 고속도로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경민 캐스터.
2: 네, 오늘 서울 방향 최대 정체 시간대인 제대를 지금인 4시로 예상했는데요. 역시나 최대 정체 시간대답게 곳곳에 정체가 길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50번 영동선의 정체가 가장 길게 살펴집니다. 총 정체 길이가 53km인데요. 강원권에서는 평창부터 13km 어렵고 이후로도 만종분기점과 문막에서 각각 6km씩 어렵습니다. 경계권에 들어와도 여주와 이천, 양지에서 시간 여유 두셔야겠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쪽은 강원권에서는 양양분기점과 인제에서 2, 3km 정도만 주춤을 하는데요. 경계권에선 서종과 남양주 부근에 거의 10km 가까운 정체가 나타나고 있고요. 충청 이남에서 올라온다면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부터 독립기념관 나들목까지 한 번에 20km 가까이 불편하고 경계권에서는 안성과 달래내 부근에서 밀립니다. 25번 고속도로 천안 쪽 현재 정안 부근의 정체가 10km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해대교 건너기 전부터 불편합니다. 당진에서부터 10km 어렵고요. 건넌 이후로는 발

0: 대안과 매송 일직 부근에서 차간격 바짝 좁힙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경민이었습니다.
1: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2: 건강백세 황희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황희진입니다.
2: 예. 최근 국내 30-40대 젊은 세대의 당뇨병 환자 대부분이 당뇨도 서러운데 복부비만을 같이 앓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3: 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예. 최근 국내 자료를 보면은 30대 당뇨병 환자의 81.3%, 40대 당뇨 환자의 76.7%가 비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젊은 당뇨 환자 10명 중에 8명가량이 이미 비만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 예.
3: 더 중요한 거는 복부 비만입니다. 이걸 허리둘레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2: 네.
3: 남자 같은 경우는 90cm, 여자 같은 경우는 85cm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2: 네.
3: 30대 당뇨병 환자의 78.4%, 40대 당뇨병 환자의 73.1%가 복부 비만입니다. 전체 성인 당뇨병 환자들의 복부 비만율이 61.1%인 거하고 비교해봐도 30, 40세대에서 훨씬 이 당뇨병에 복부 비만이 같이 있는 비율이 높습니다.
2: 예.
3: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우리나라 당뇨병은 비교적 마른 체형에서 이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 예.
3: 지금은 젊은 층에서 양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혈당 문제에다가 복부 비만, 인슐린 저항성, 심혈관 위험이 함께 얽힌 비만형 당뇨병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그러니까 첫 질문 드리면서 제 표현했던 게 맞군요. 그러니까 당뇨도 서러운데 복부 비만까지 더해져서 심각한 거다. 그렇죠?
3: 네, 맞습니다.
2: 예. 예. 비만형 당뇨병이 젊은 층에서 더 급증하게 된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3: 가장 큰 원인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서구화된 식습관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2: 예.
3: 두 번째는 이제 활동량 감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중에서 이제 우리가 먹는 것들 중에서 액상 과당이 들어간 음료가 이제 제일 나쁘다고 알려져 있고요.
2: 예.
3: 그다음에 달달한 커피, 디저트, 배달 음식도 야식처럼 고열량, 고당분, 고지방 식사가 늘었습니다.
2: 예.
3: 여기에다가 이제 장기간 앉아서 일하게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도 많이 보고 컴퓨터 사용 시간도 길어지면서 에너지 소비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게 되었거든요.
2: 네.
3: 거기에다가 수면 부족, 스트레스, 잦은 음주 이런 것들도 복부 지방을 축적을 잘 되게 이제 부추기게 되는데요.
2: 음흠.
3: 결국은 이제 먹는 열량 많아지고 쓰는 열량 줄어들면서 내장 지방이 쌓이고 이 내장 지방이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잘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2: 예, 뭐 한마디로 요즘 사람스럽게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예.
3: 옛날 사람처럼 사는 게 제일 좋고 뭐 그래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들도 하고 계십니다.
2: 그러네요. 자, 65세 이상 고령 환자보다 30, 40대, 30, 40 젊은 환자들의 비만율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젊은 나이에 비만을 동반한 당뇨병이 시작되면 이게 더 치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3: 예, 더 위험하게 봐야 되는 게 맞는데요.
2: 예.
3: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의 비만율이 38.3% 수준인데 30대는 81.3%, 40대는 76.7%니까 거의 2배 이상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예.
3: 젊은 나이에 당뇨병이 시작되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앓고 있는 기간, 유병 기간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하는 그것이 이제 길어진다는 게 문제인데요.
2: 예.
3: 예를 들어서 35세에 당뇨병이 생기게 되면 혈관, 콩팥, 눈, 신경, 심장이 이제 혈당이 높은 고혈당 상태랑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그 상태에 노출되는 기간이 거의 3, 40년 이상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2: 네.
3: 그래서 이제 50대, 60대 이미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신장질환, 망막병증, 당뇨발 같은 이런 당뇨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2: 예, 예.
3: 발가락에 그 잘 감염되는 거
2: 네.
3: 그런 것 같은 합병증이 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젊다고 괜찮은 병이 아니라요. 당뇨병은 오히려 오래 앓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병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2: 예. 이게 뭐 완치해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3: 아주 드물게 이제 완치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완전 인생을 다 뜯어고치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드물기 때문에 뭐 쟤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 예, 말씀하신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일찍 걸리면 더 오랫동안 이제 앓으실 수밖에 없는 병이라는 거, 그래서 더 문제라는 말씀을 또 해 주셨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복부 비만의 위험성을 또 특별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뭐 단순히 체중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이 복부 비만이라는 게 혈당 조절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 이 복부 비만의 핵심은 내장 지방인데요.
2: 예.
3: 팔이라든지 팔뚝 이런 데 있잖아요. 허벅지라든지 이런 데 쌓이는 그 피하 지방과는 달리 이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은 장기 사이사이에 끼어서 단순한 지방 저장이 아니라 염증 물질, 우리가 원치 않는 염증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 아니, 몸속으로 내보낸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 예.
3: 이 내장 지방에서 이제 분비하는 게 유리 지방산이랑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거를 분비를 하는데요.
2: 네.
3: 이것들이 간에도 영향을 주고 근육에도 영향을 줘서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작동을 제대로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있는데 이게 세포라는 자물쇠를 쫙 열어서 이제 당을 그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2: 예.
3: 그게 잘 안 되는 열쇠가 막힌 상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 예.
3: 구별과 간은 포도당을 더 많이 만들어 수밖에 없게 되고
2: 음흠.
3: 근육은 포도당을 잘 못 쓰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어디 있냐면 예. 속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2: 아, 그렇군요.
3: 그리고 또 이걸 좀 해결해 보겠다고 췌장은 더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슐린 고갈로 가게 되기 때문에
2: 예.
3: 췌장 기능도 빨리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2: 당뇨병이라는 게 워낙에 당뇨 자체가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합병증이 왔을 때 더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3: 예,
2: 여기에
3: 맞습니다.
2: 이제 복부 비만을 아주 높은 확률로 동반하게 되었을 때 이게 더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3: 예, 복부 비만하고 당뇨병이 같이 있으면 혈관 손상이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는데요.
2: 예, 예.
3: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장 지방에서 나온 지방 성분이랑 염증 물질이 혈관 벽을 계속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2: 예.
3: 되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 경화가 진행되고 여기에 이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지방간 이런 게 같이 나타나는 대사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복부 비만은 확실하게 심혈관 위험을 뚜렷하게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예.
3: 이제 복부 비만을 뭐로 볼 거냐에 따라서 아까 뭐 90cm, 85cm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키가 많이 큰 분들은 그것 때문에 되게 불리하게 이제 작용 이렇게 계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2: 아하.
3: 복이 괜찮은데도
2: 예.
3: 키가 160cm인 사람의 허리둘레 90cm랑 190cm인 사람의 허리둘레 90cm 사실 같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2: 아, 그렇죠. 예.
3: 그걸 좀 해결하려고 이제 많은 연구들 하다 보면 이제 허리하고 엉덩이의 비율을 봐서 엉덩이는 별로 살이 없는데 배만 뻘쩍 나왔다든지 예. 그다음에 허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하고 어떤 비율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하튼 예, 이런 것들이 안 좋은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옛날에 봤던 영화에서 ET 기억나십니까?
2: 예, 예, 예, 예.
3: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빨리 나왔던, 예. 그 친구 같이 되게 되면은,
2: 예.
3: 심장혈관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분석들도 있고요. 당뇨병 그 자체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혈관질환 위험이 높은데, 여기에 복부비만까지 겹쳐지게 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또 심부전 이런 거에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젊은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만 볼 게 아니라, 허리둘레 늘어나지 않는지 잘 체크하고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보고
2: 예.
3: 혈압도 잘 관리해야 되고 콜레스테롤도 잘 관리하고 지방간까지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2: 예. 아유, 당뇨 얘기만 해도 한이 없을 텐데 여기 이제 복부 비만이 더해져 있는 경우 그래서 더 위험한 경우가 지금 30, 40대에 만연해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 뱃살 빼려고 말이죠. 유산균이나 뭐 효소 같은 건강식품 또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3: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식품만으로 다른 노력 없이 건강식품만으로 뱃살이나 내장지방을 빼기는 어렵습니다.
2: 예.
3: 유산균 좋은 거 맞는데요. 장내 환경 개선하고 대사에 보조적으로 도움 줄 가능성은 있지만
2: 예.
3: 일부 연구에서는 뭐 체중도 좋아졌다, 허리둘레도 좋아졌다, 내장지방 감소 효과가 보고되기도 했지만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 예.
3: 그리고 모든 유산균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균주 용량 또 얼마나 드셨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고 개인 차이가 또 크기 때문에
2: 음흠.
3: 유산균만 먹으면 뱃살이 빠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2: 예.
3: 효소 제품들도 많이들 이제 어르신들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효소는 기본 적으로 음식물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몸속의 내장 지방을 소화시키거나 녹이거나 태우는 그런 성분이 아닙니다.
2: 예.
3: 복부 팩만, 소화가 좀 잘 되다 보면 복부 팩만이 배가 이렇게 더부룩한 거.
2: 그렇죠.
3: 튀어나와 보이는 거, 이게 좀 줄어들어서 배가 덜 나온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아하. 이게 실제적인 내장 지방 감소는 아니기 때문에,
2: 예.
3: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특히나 이 당뇨병 환자들은 일부 효소나 건강식품에는 또 맛있게 하려고 이게 당이 좀 많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분표를 확인해야 되고, 예, 이걸로 이제 버티면서 치료를 안 받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예. 사람들이 좀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산균, 효소 뭐 이런 걸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원하는 만큼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뱃살 빼고 또 뭐 당뇨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운동, 식단 관리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아닐까요?
3: 그러니까 늘 드리기 때문에 그냥 또 저에게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예. 그게 정답이고요.
2: 예.
3: 핵심은 전체 체중을 줄여서 내장 지방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예.
3: 목표를 처음부터 막 20kg, 30kg 빼겠다 이렇게 잡지 마시고 체중의 5%만 줄여도 현재 상태에서 혈당 개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2: 예.
3: 5% 줄이는 걸 일단은 목표로 하시는 게 좋겠고 이걸 무조건 굶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을 같이 해야 됩니다.
2: 예.
3: 빠르게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어느 정도 좀 강도가 있는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주당 150분 이상 거기에다가 가능하면 10후에 이제 매 아침 점심 저녁 10후마다 10분 내지 20분 정도 걷기를 같이 시작하는 게 좋겠고요.
2: 예.
3: 여기에 가능하다면 주삼에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한다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포도당을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2: 예.
3: 다만 이제 이걸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식사요법을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인슐린이라든지 당뇨약 드시는 분들 중에는 저혈당을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운동 전후에 혈당 잘 확인하고 주치의하고 얼마나 하는 게 좋을지 상의하고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 예. 완치가 어렵고 또 방치할 경우에는 상당히 또 위험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운동이라든지 식단 관리 이런 걸 통해서 상태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일 텐데 앞서 뭐 기대만큼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식단을 짜고 일상생활에서 뭐 음식 섭취를 할 때 좀 가급적 피해야 할 것 또 아 요거는 좀 적극적으로 챙겨 먹는 게 좋겠다 요런 게 따로 있습니까?
3: 예, 있습니다. 먼저 예. 줄여야 할 음식은 분명한데요. 일단은 모든 단 거.
2: 예.
3: 예, 단 음식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 시럽이 들어간 커피라든지 주스, 과자, 빵, 또 여러 가지 면 종류들, 떡, 그 다음에 야식이 제일 나쁘다고 되어 있고요. 튀김이라든지 가공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히들 이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술입니다. 예. 특히 액상과당하고 정제탄수물은 이렇게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남은 에너지가 내장 지방으로 쌓이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2: 예.
3: 이와는 반대로 또 챙겨야 할 음식들이 있는데
2: 예.
3: 식이섬유, 단백질, 불포화 지방입니다. 예, 채소라든지 해조류라든지 버섯, 잡곡, 콩 같은 것들은 당 흡수를 천천히 하게 도와주고요.
2: 예.
3: 달걀, 생선, 닭고기, 두부, 콩 같은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2: 예.
3: 팔다리가 가늘어지면 말짱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근육 유지를 위해서도 이런 식품들은 꼭 드시는 게 좋겠고 견과류라든지 등푸른 새선, 그다음에 올리브유 같은 이런 불포화 지방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쉽게
2: 예.
3: 말씀드리면 식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채소를 절반, 단백질을
2: 예.
3: 4분의 1, 밥이나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을 4분의 1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 아하.
3: 식사 순서도 요새는 좀 중요하다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2: 네.
3: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2: 예. 아유, 오늘 또 이게 그 참 도움이 되는 얘기. 사실 저도 혈당 관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배는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3: 훌륭하십니다.
2: 예. 예, 예. 오늘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또 관련된 얘기들을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 100세 황희진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2: 세계여행 같이 가시죠. 정이섭의 세계도시산책 세계 곳곳의 도시를 구경하겠습니다. 정이섭 도시인문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십니까.
2: 네. 코너 이름을 정이섭의 세계도시산책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냥 이름을 몇 번씩 부르게 되네요. 좋습니다. 예, 예. 더 네. 반가워들 하실 것 같고. 자, 이제 새로운 도시로 갑니다. 오랜만에 제가 안 가본 도시로 가는데 또 그런 만큼 기대가 큽니다. 엄마 찾아 산말리에서 엄마 찾아갔던 도시 아르헨

0: 아르헨티나에서도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갑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지난주에 또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정하신 까닭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월드컵 기간이라는 거.
1: 그렇습니다.
0: 아르헨티나는 지난 대회 우승팀이고.
1: 네.
0: 예. 아, 아르헨티나 얘기하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얘기하면서 축구 얘기한다. 이거 벌써 또 설레네요.
1: 예. 뭐 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세 번을 그 우승한 나라입니다.
0: 예.
1: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고요.
0: 예.
1: 또 뭐 며칠 전에는 그 메시 선수가 그 알제리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으로 만들고
0: 그렇죠.
1: 나서
0: 예.
1: 아르헨티나가 들썩들썩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 축구가 인생인 나라입니다. 아르헨티나는
0: 네.
1: 축구가 삶의 방식이고 국가의 정체성까지도 결정짓는 그런 역할을 축구가 하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2022년에 그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던 메시를 지폐에 넣자. 그래서 도안까지 나왔던 찍지는
0: 예, 예,
1: 않았지만
0: 예.
1: 도안까지 나왔던 살아있는 축구 선수를 집회에 넣자.
0: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1: 뭐 이 정도의 나라고요.
0: 예.
1: 뭐 그렇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이 축구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0: 아, 정말요?
1: 네.
0: 예.
1: 그래서 아르헨티나 출신의 그 축구 선수 이름만 몇 개만 대고 들어가도 이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면서 어떻게 그 먼 나라에서 왔는데
0: 예.
1: 우리나라 축구 선수를 이렇게 아느냐.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0: 음흠.
1: 그래서 축구로 시작을 해서 축구로 끝나는 나라가 저는 아르헨티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서 오늘 얘기도 아예 축구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 메시가 이제 또 새로 등장을 해서 또 아르헨티나의 진짜 축구 영웅은 누구냐. 그러면 이제 또 마라도나다 메시다. 이 논쟁이 또 있을 정도인데.
1: 맞습니다.
0: 일단은 또 마라도나 얘기를 좀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1: 마라도나를 빼놓고 아르헨티나 축구 역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0: 예.
1: 이미 마라도나는 6년 전에 고인이 되었지만 그 옆나라 브라질의 펠레와 더불어서 전 세계 최고의 축구 영웅이 아닐 수가 없고요.
0: 예.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1986년 그때도 멕시코 월드컵이었는데요. 멕시코 월드컵 때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그 다섯 명의 수비수를 뚫고 드리블해서 들어가서
0: 마지막엔 신의 손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 번은 진짜로 넣었고요.
0: 실은 핸드볼인데.
1: 한 번은 말씀하신 대로 그 신의 손 사건이 벌어졌고요.
0: 예.
1: 그래서 그 당시에 그 1986년도만 해도 1982년에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전쟁이라는
0: 그렇죠.
1: 것을 벌였습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그때 아르헨티나가 졌거든요. 전쟁에서. 근데 축구에서 마라도나가 그걸 갚아줬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VAR이 그 비디오 판독이 없었을 때
0: 그렇죠.
1: 왼손으로 쳐놓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골로 인정이 됐고요.
0: 네.
1: 그래서 마라도나가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어록을 남겼죠.
0: 네.
1: 이건 나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다. 신의 손이었다라고 해서.
0: 그러니까 그게 저 기자들이 만든 표현이 아니라 본인이 했다는 표현이에요. 참 웃기다고 그래야 되나 이거를.
1: 예. 그래서 그때 뭐 한국하고도 예선전을 치렀고요.
0: 예.
1: 뭐 지금은 한국의 전설이 된 인물들, 뭐 차범근 감독, 허정무 감독, 뭐
0: 네.
1: 박창선, 최순호, 김주성 같은 이런 기라성 같은 선수가 아르헨티나전에 이렇게
0: 그렇죠.
1: 참가를 했었죠.
0: 1986년에 그러니까 아주 오랜만에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해가지고
1: 네.
0: 아르헨티나랑 경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마라도나 막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고 그 이제 허정무 전 감독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 맨날 자기가 태클하는 사진만 나오고 뭐 태권도를 했네 뭐 저쩌고 그래가지고 아 일평생 살기 힘들어졌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를 제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만
1: 네,
0: 네. 아이 마라도나 대단하죠.
1: 네.
0: 네 정말.
1: 그런데 뭐 마라도나가 아니더라도
0: 예.
1: 아르헨티나에는 뭐 한 시대를 풍미한 축구 영웅이 너무 많고요.
0: 아, 그럼요.
1: 그래서 뭐 지금 언뜻 생각나는 선수도 뭐 카를로스 테베스라든가 뭐 가브리엘 바티스투타
0: 예.
1: 그리고 마라도나의 등번호 10번을 물려받은 후안 리켈메.
0: 아, 옛날로 뭐 안 가도 이렇게 진짜 너무 많습니다.
1: 너무
0: 예.
1: 많습니다. 대단한 뭐 축구 영웅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0: 그렇습니다. 아, 축구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거 아, 끊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르헨티나 간다 그러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간다 그러고서는 지금 아르헨티나 축구 얘기만 지금 할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로 좀 지리적인 아르헨티나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1: 네.
0: 아르헨티나 이게 이제 영어로 노래 부를 땐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이렇게 하는데
1: 맞습니다.
0: G를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요.
1: 네.
0: 그 어떻습니까? 아르헨티나는 뭐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1: 그 의미가 있고요.
0: 예.
1: 아르헨티나라는 국가 이름은 그 실버, 은이라는 뜻의 그 라틴어 그 아르겐툼에서 나왔습니다.
0: 아, 그.

0: 은이 그 화학식으로 하면은 그 화학 기호로 하면은 Ag인가 뭐
1: 정확하십니다.
0: 그거군요. 그러니까
1: 네. 은의 원소 기호가 그 Ag거든요. 네. 바로 아르겐툼에서 나왔고요.
0: 아, 은이 많았나 보네요.
1: 네. 실제로 아르헨티나에 은이 아주 많습니다.
0: 예.
1: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은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국가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자체가 세계 6대 광물 자원 보유국입니다. 그래서 금도 많고 은을 포함해서요. 구리도 많고 아연도 많고 또 납 같은 광물 자원이 아주 많고요.
0: 그런 게 많지 않았으면 침략을 안 받았을 텐데.
1: 그렇죠. 너무 많아서 문제였던 겁니다.
0: 글쎄요. 예.
1: 그래서 아르헨티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그 스페인의 시인이었습니다. 그 마르틴 엘 바르코 센티네라라는 이 시인이 예. 그 자기의 작품에서 라 아르헨티나라는 말을 처음 이렇게 썼고요.
0: 뭐 그러면 은의 나라 이렇게 풀 수 있겠군요.
1: 그렇습니다. 은의 나라였습니다.
0: 예.
1: 더구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그 리오 델라 플라타. 플라타 리오.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0: 아.
1: 리오가 강이니까요.
0: 네네네.
1: 근데 그 플라타라는 말이 스페인 말로 또 은이라는 뜻입니다.
0: 그냥 은 그 자체군요. 이 네. 나라는. 네.
1: 은의 강이 흐르는 은의 나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0: 야, 은이 없었으면 침략을 안 받았을지. 에이고. 자, 침략받았고 식민지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시인 얘기도 하셨는데 결국은 스페인에서 식민지배를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예. 아르헨티나는 뭐 200년 이상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으니까요.
0: 예.
1: 착취의 역사입니다.
0: 아하.
1: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미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도 몇 개 있습니다. 전부 스페인어는 아니고요.
0: 일단은 그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이
1: 네.
0: 예, 예. 뭐 그냥 흔히는 브라질 하나 안 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포르투갈어 쓴다고 얘기하는 거고
1: 네.
0: 또 있어요?
1: 또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편에서 말씀드렸던 수리남이 그 네덜란드 말을 쓰고요.
0: 그렇겠네요.
1: 네. 그리고 가이아나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네. 또 영어를 쓰고요. 그리고 독립국가는 아니지만 그 프랑스령 가이아나가 따로 있습니다.
0: 예.
1: 여기에서는 그 불어를 사용합니다.
0: 예. 아, 이게 브라질 말고도 이제 스페인어 안 쓰는 나라가 좀 있네요.
1: 네.
0: 꼽아보면 한 좀 되는데 근데 여기 빼놓고는 다 스페인어 쓰는 거예요.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예.
1: 그래서 여기서 잠시 그 아르헨티나의 그 독립의 역사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0: 네.
1: 그 1810년이 되면서부터 그 유럽에서 그 스페인이 나폴레옹 군대한테 굴복을 합니다. 굴복을 하게 되다 보니까 스페인의 그 국력이라고 하는 것이 급격히 약해졌거든요.
0: 예.
1: 그때를 틈타서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으로부터의 그 독립을 선언을 하고 임시정부를 세우고요.
0: 네.
1: 그 6년이 지나서 1816년에 완벽한 그 독립을 쟁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0: 19세기 초에 독립을 했군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팩트고요.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 후에 내란도 겪고 또 전쟁도 겪고 또 여러 가지 혁명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였고 또 바로 옆에 있는 나라 1864년부터 1870년까지 바로 옆에 있는 나라 파라과이와 전쟁을 치르면서 아주 혼란스러웠던 그런 상황에 빠졌으나 또 몇십 년 후에는 세계 4대 부국이 되는
0: 예.
1: 뭐 그런 아주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아르헨티나를 배경으로 한 뭐 뮤지컬도 인기가 있고 그런데 에비타.
1: 맞습니다. 예. 에비타가 있죠.
0: 거기 나오는 노래가 이제 Don't Cry For Me Argentina 그렇습니다만.
1: 네.
0: 예. 크기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뭐 이제 남미에는 뭐 칠레처럼 굉장히 길쭉한 나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나라 국내 여행만 해도 여러 기후대를 경험하게 되는 아르헨티나도 이제 못지않게 큰 나라여서 예.
1: 너무 큰 나라죠.
0: 예.
1: 아르헨티나의 국토 면적이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 표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의 28배, 한반도의 13배니까요.
0: 예, 예, 예.
1: 남미에서는
0: 예.
1: 네, 브라질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나라죠.
0: 네.
1: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보다는 뭐 4,500만 명밖에 안 되니까요, 인구가.
0: 잠깐요. 브라질보다 조금 더 커요? 아, 브라질이 조금 더 커요?
1: 브라질이 조금 더 크죠.
0: 아,
1: 아르헨티나보다.
0: 그렇군요.
1: 뭐 이렇다 보니까 뭐 여행하는데도 뭐 여름 옷도 갖고 가야 되고 겨울 옷도 갖고 가야 되고.
0: 제가 브라질 월드컵 때 이제 그 브라질의 여러 도시를 다녔거든요. 가는 데마다 날씨가 달라요. 날씨라고 표현하기에는 더 스케일이 크죠. 기후가 다르다고 할 수 있거든요.
1: 네.
0: 적도에 가까운 데도 있고 뭐 아닌 데도 있고 뭐 열대우림도 있고 난리가 나니까. 근데 아르헨티나도 거의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1: 그렇습니다. 이 남북의 길이가 3,700km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아르헨티나에 16개의 기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0: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다.
1: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 있는 그 이과수 폭포가 있는 그 북부에는 열대고요.
0: 이과수. 아, 그게 브라질하고 공유하는군요.
1: 공유합니다.
0: 오.
1: 그리고 또

0: 지평선이 보이는 그 대초원 지역 팜파스 지역도 있고
1: 예.
0: 또 서부에는 그 칠레 쪽이죠. 안데스 산맥 지역도 있고 또 남위 38도 저 이남 지역 또 파타고니아에서는 빙하도 보이고
1: 아 파타고니아가 또 아르헨티나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예.
0: 그렇다 보니까 뭐 옷을 많이 갖고 다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좋은 기후를 유지하고요.
1: 예.
0: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는 일이 없고 또 여름에도 한국과 같이 열대야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1: 네네.
0: 부에노스아이레스는 1년 내내 여행을 다니셔도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딱고 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다.
0: 맞습니다.
1: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세계도시 산책도 함께하면서 아주 그 맛이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지역의 노래를 듣는 건데 오늘은 어떻게 이제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0: 네. 오늘은 너무 유명한 그 탱고의 황제 그 카를로스 가르델의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1: 탱고요?
0: 네.
1: 오, 아, 탱고. 브라질은 삼바지. 예, 예.
0: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간발의 차이로 번역이 되었고요.
1: 네.
0: 그래서 이 스페인 말로는 그 포르 우나 까베사. 그래서 까베사가 머리란 뜻이래서 머리 한끗 차이, 머리 하나 차이.
1: 아.
0: 그런데 한국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이렇게 그 번역을 했고요.
1: 예, 예.
0: 이 포르 우나 까베사는 그 영화 음악으로도 너무 많이 사용이 돼서 1992년에 그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에서도 너무 이렇게 유명하게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그 카를로스 가르델의 포르 우나 까베사 간발의 차이를 준비했습니다.
1: 노래 시작하면 또 아 그럴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예, 모르는 노래인 줄 알고 소개를 했는데 듣고 보니 아는 노래. 네. 예. 카를로스 가르델의 노래입니다. 이제 아주 오래된 100년이 더 된 노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 그렇습니다. 100년이 예. 넘은 노래고요. 그 영화 여인의 향기에서 그 대배우 그 알파치노가요.
0: 예.
1: 그 당시로서는 신인 여배우였던 그 게브리엘 애너라는 신인 여배우와 탱고를 추는 장면은 뭐 영화사에 남는 정말 압권 중에 압권 장면이고요.
0: 예.
1: 이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랑의 미러입니다.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첫눈에 사랑이 빠졌네. 매력적이고 발랄한 그 여인에게 예. 그 불타는 입술 키스를 한번 더하기를 원해. 아. 뭐 이런 사랑의 미러를 다루는 그렇군요. 탱고의 고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이 노래가 최근에는 번안이 돼가지고 연세대학교 응원가로도 아주 장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아주 친숙한 노래입니다.
0: 아, 이게 원곡이 뽀로나 까베짜였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여행하면서 오늘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자, 카를로스 오늘 발음이 되는데요. 예, 카를로스 가르델은 아르헨티나에서 아주 대단한 영웅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예. 그 아르헨티나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El es Gardel. 그는 가르델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0: 아, El es, 그러니까 He is Gardel.
1: 그렇습니다.
0: 되겠네요.
1: 예. 이게 직역하면 그는 가르델이지만 뜻이 뭐냐 그러면 야, 걔 정말 노래 너무 잘해. 가수야. 그래서 엘레스 가르델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고요.
0: 아, 누가 노래를 잘하면?
1: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걔 조용필이야. 그런 이미 잘해. 뭐 이런 예. 뜻이고요.
0: 예.
1: 근데 참 이 카를로스 가르델의 생애가 파란만장합니다. 예. 그래서 카를로스 가르델은 좀 알고 가야 됩니다.
0: 아하.
1: 그래서 원래 카를로스 가르델이 그 프랑스 태생입니다.
0: 또 그래요?
1: 네.
0: 지금 대표적인 아르헨티나 사람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1: 이민자가 워낙 많은 국가다 보니까요. 아. 그래서 3살 때 1893년에 파리에서 증기선을 타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상구에 내렸습니다.
0: 그게 3마일이었겠어요. 그죠?
1: 엄청난 거리죠.
0: 예.
1: 그래서 그 아버지가 원래는 그 인쇄학교에 보내서 너는 그 십자공이 되라. 십자공을 하면 돈이 된다. 그래서 그 십자학교에 인쇄학교에 보냈는데 십자 연습은 안 하고 합창반에 들어가서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0: 예.
1: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수가 됐고요.
0: 어허.
1: 그 가수가 남미 대륙을 들었다 놓게 되는 것이죠.
0: 그렇네요.
1: 그래서 만약에 가르델이 그 인쇄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식자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이런 가수가 탄생을 하지 못했겠죠.
0: 예.
1: 지금까지도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그 바리톤 음색을 너무 좋아하고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승장구를 했으나 그 1935년도에 그 콜롬비아 공연을 갔다가 비행기 사고로 만 45세 때 죽게 되는 그런 파란만장한 그 어떤 그런 인생의 소유자입니다.
0: 그렇군요. 프랑스 태생이었으니까 샹송을 해도 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이제 뭐 전혀 이제 환경이 다른 곳에서 일생을 살았으니까 일생을 마무리를 했으니까
1: 네
0: 탱고 얘기를 또 해주셨고 예 제가 잠깐 막 얘기도 다 헷갈렸던 게 이제 브라질은 삼바 아르헨티나는 탱고 아니겠습니까? 탱고는 이게 남녀가 몸을 밀착해서 이렇게 추는 춤이고
1: 그렇습니다.
0: 예, 아주 독특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예. 영어 속담에 It takes two to tango 그런 말이 있는데요. 뭐, 탱고를 추기 위해서는 예. 두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말로는
0: 네. 두 사람이 필요하다.
1: 네.
0: 아.
1: It takes two tango라는 예. 그런 뭐 속담이 있죠.
0: 예.
1: 그게 뭐 우리말로는 번역에 대해서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한국에서 하는데요.
0: 뜻이 또 그렇게 됩니까?
1: 네. 예. 거기서 나오는 그 탱고가 맞고요.
0: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한데 조금 머리를 더 돌려야 되네요. 그러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예. 예.
1: 그래서 이 탱고라고 하는 것은 뭐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는 축구와 더불어서 철학이고 일상이고 생활이고 하는 것이고요.
0: 예.
1: 근데 탱고는 그 영어식 발음이고 현지에서는 그 땅고라고 합니다.
0: 땅고. 아, 스페인식으로 읽으면 그렇게 읽는 게 맞죠.
1: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땅고는 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연주로서의 땅고, 또 노래로서의 땅고, 그리고 춤으로서의 그 공연으로서의 땅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악과 춤이 혼합된 그런 종합 예술이고요.
0: 예.
1: 아주 구슬프고 애절한 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카를로스 가르델이 이 노래로서의 땅고, 땅고 깐시온을 그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은 아주 부흥시킨. 그런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0: 깐고는 탱고고 깐지온이라는 거는 이제 그 깐소네 같은 그런 뜻이죠.
1: 그렇습니다. 예.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유럽을 비롯한 수많은 세계 각지에서 이민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신대륙이라고 여겨지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오게 되는 겁니다.
0: 예.
1: 막상 오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가난한 예. 노동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0: uh-huh.
1: 싸구려 선술집에서 그 향수와 그 힘겨운 삶을 이기기 위해서 남자끼리도 치고 여자끼리도 치고 길거리 여인하고도 치고
0: It takes two.
1: 탱고.
0: 두 탱고. 두 사람이 있어야 돼.
1: 그렇습니다. 예. 온몸으로 춤을 춘 것이죠.
0: 네.
1: 그렇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뭐 품격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춤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땅고가 유럽으로 이렇게 전해졌더니 유럽 사람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이 열광을 해서 다시 아르헨티나가 재수입을 한. 야, 그거 원래 우리 거였어. 재수입을 그렇군요. 해서 남미를 이렇게 아주 확장시킨 그런 춤이 되는 것이죠. 노래가 되는 것이죠.
0: 여기 방송국에 있는 여의도에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 음식점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또 축구 관련해서 아르헨티나 관련된 날 촬영을 거길 갔었거든요. 가가지고 또 여기에 쇠고기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고 그리고 또 저희 그 촬영하는데 뭐 도움이 되겠다고 탱고 공연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게 좀 대낮이라 조금 아쉽긴 했는데, 참 기가 막힌 분위기였는데요.
1: 네. 예.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뭐 크고 작은 식당에 다 공연팀이 있어서.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여기 여의도지만 아르헨티나에 갔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1: 네.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이 땅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스페인적인 요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남미적인 요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 아프리카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예.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들이 추던 칸돔베라는 춤이 있는데 이 땅고가 이 칸돔베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0: 예.
1: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 땅고라는 말 자체가 어떤 만남의 장소. 특별한 공간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뭐 네.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주 멋있게 추는 춤.
0: 예.
1: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자, 뭐 축구 보시는 분들이 이제 축구 보면서 같은 남미라고 그러는데 좀 달라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가끔 좀 하셨을 거예요. 브라질 보면은 이제 선수들이 그 피부색 얘기하면 사실 좀 요즘은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냥 솔직하게 객관적으로만 얘기를 해서 그냥 브라질 선수들은 좀 거뭇거뭇한 선수들이 좀 많고
1: 그렇습니다.
0: 아르헨티나는 뭐 메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허연 선수들이 많거든요.
1: 네.
0: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1: 여기에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슬픈 흑역사가 있습니다. 인류의 흑역사가 있는데요.
0: 아니 허연 선수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는데 왜 또 흑역사라고 그러세요?
1: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예. 그렇게 되나요?
0: 아니 뭐 그러니까 패러독스가 있네요.
1: 네,
0: 예.
1: 이게 조직적인 인종청소가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집니다. 그 남미의 다른 나라에 가면 그 원주민인 그 인디오도 많이 보이고요.
0: 예.
1: 또 인디오와 백인의 혼혈인 그 메스티소라는 메스티소. 인종도 예, 예. 보이고 또 백인과 흑인의 혼혈인 그 뮬라토라는 인종도 보이는데 이상알이 많지 아르헨티나에 가면 거의 전 인구가 예. 백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0: 아.
1: 그런데 이게 잠깐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 정말 슬픈 사건이 있는데요.
0: 네.
1: 1873년에 그 아주 인디안 사회에서 원주민 사회에서 신망이 높았던 그 깔프쿠라라는 인디오 추장이 인디안 추장이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 지주를 잃은 그 인디오 사회가 아주 동요하게 됩니다.
0: 예.
1: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아르헨티나의 국경 총사령관을 맡았던 훌리오 아르헨티노 로카라는 군인이 아주 사악한 계획을 만듭니다. 이렇게 웅성웅성 할 때 이 정신적 지도자가 없을 때 인디우 땅을 뺏어버리자. 그 땅을 뺏어서 여기에서 목축을 하고 돈을 배우자. 이 돈을 예, 벌자. 예. 그랬더니 그걸 또 아르헨티나 정부가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1878년에 인디오 학살 계획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십만 명의 인디오를 학살해버리고요. 그리고 인디오 땅을 모두 몰수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0: 예, 예.
1: 이렇다 보니까 씨가 말라서 어떻게 보면은요 아르헨티나에 남은 것은 유럽에서 온 이민 백인 네네. 이민자밖에 없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 그러면 네. 이 작전을 인종청소 작업을 이 작전을 진두지휘했던 훌리오 로카는 나중에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0: 부에노스아이레스 가겠다고 그러놓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뭐가 있다 얘기 오늘 하나도 안 했어요. 배경 지식만 얘기를 했는데 스케일이 커질 것 같습니다. 옛날에 바르셀로나 한 네 번 하고 막 그랬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복은 본격적으로는 다음 주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세계 도시산책 정의석 도시문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KBS 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4시 41분입니다. 교통정보 확인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
2: 네, 귀경 정체가 최대를 보이는 곳들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청담대교부터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신탄진 부근과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독립기념관, 다시 천안분기점에서 천안나들목 사이와 또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사이로 정체되고, 판교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로 빠져나가는 차량 들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그 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쪽으로 금산 인삼랜드 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금왕 꽃동네에서 안진터널 사이로 10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0: 일요일엔 스포츠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최동철입니다. 예.
0: 예. 뒷코너가 좀 이렇게 짧아지기 십상인데 저희가 그 귀한 분 모셔서 많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앞에를 빨리빨리 진행하느라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4: 아, 예, 고맙습니다.
0: 예. 예. 우리 팀의 뭐 승리 소식을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오시는 거를 참 저희가 앙망하고 예. 예, 많이 기다렸습니다.
4: 아, 지금 뭐 예. 멕시코 월드컵 축구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예. 외국도 스포츠는 여야가 없잖아요.
0: 그렇죠.
4: 예. 정말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0: 그렇습니다.
4: 지금 월드컵 축구가 39일 동안 열리잖아요.
0: 예.
4: 정말 대축제입니다.
0: 예. 예. 자, 뭐 여야도 없고 좌우도 없고 뭐 빈부도 없고 다 같이 이제 하나가 돼서 즐기는데 그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가 돼서 좀 슬펐습니다. 예, 2차전 멕시코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0-1로 지지 않았습니까?
4: 그렇죠. 예. 우리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번 월드컵은 그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3개국이 나눠서 월드컵을 104경기가 열립니다.
0: 네.
4: 7월 19일까지 48개 팀이 32개 팀에서 48개 팀으로 본선이 진출팀이 늘어났죠. 우리가 예. A조에 속해 있는데 다들 체코를 우리가 2-1로 잡고 지난 금요일 그 멕시코한테
0: 예.
4: 0-1로 졌잖아요.
0: 그렇습니다.
4: 그런데 사실은 아쉬웠죠.
0: 그럼요.
4: 전체적으로.
0: 예. 예. 그렇게 뭐 질 수밖에 없는 경기가 아니었단
4: 아니죠.
0: 말입니다. 예.
4: 그것도 이제 후반 5분에 골키퍼인 김승규 선수가 공중볼 평범한 거죠. 그걸
0: 실수.
4: 잡고 내려오면서
0: 예.
4: 이기혁 선수가 부딪히면서 공을 놓치는 바람에 음흠. 결국은 실점을 했는데
0: 예.
4: 이것이 결국은 결승점이 돼서 우리가 0-1로 져서.
0: 실수를 하는 거는 또 항상 나올 수 있는
4: 아,
0: 거 아니겠습니까?
4: 그럼요. 1승 예. 1패가 돼서 오는 다음 이번 주 그러니까 25일 아침 목요일입니다.
0: 예.
4: 목요일 10시에 마지막 남아공과 경기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0: 예.
4: 나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0: 그러니까 조별 예선을 통과하는 게 지난 대회까지와 비교하면은 좀 쉬워진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출전국이 늘어난 거니까요.
4: 그렇죠.
0: 예.
4: 그 48개 팀 가운데 32개 팀이 32강에 가는 거죠.
0: 예. 예. 예전에는 본선 진출한 나라가 그냥 32개여서
4: 예.
0: 조별 예선 끝나고 나면 이제 16강에 진출한다는
4: 그렇죠.
0: 거. 이제 2002년만 해도 그게 목표였는데
4: 예. 이번엔 8경기를 해야 결승전까지
0: 그렇네요.
4: 예.
0: 예. 지난 경기 보시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실점을 하고 난 다음에 손흥민 선수 이제 우리가 제일 기대를 많이 하는 선수라고 누구나 얘기를 할 텐데
4: 말할 것도 없죠.
0: 예. 근데 이 선수를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경기 연속해서 교체한 거 아니겠습니까?
4: 그렇죠. 그러니까는 홍명보 감독이 지난 2024년에 국가대표 감독이 두 번째 감독이 된 거죠.
0: 예.
4: 코치까지 하면 세 번째인데 그 베스트 11은 뭐 1차전 체코와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같았어요.
0: 네.
4: 그런데 후반 5분에 그 멕시코한테 결국은 실점하고 난 뒤에 7분 만에 손흥민 선수를 교체했어요.
0: 예.
4: 저는 손흥민 선수는요. 그러니까 월드컵 축구 같은 경우에는 큰 대회는요.
0: 예.
4: 선수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거거든요.
0: 그럼요. 게다가 우리 선수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선수
4: 그럼요. 그럼요. 월드컵에서인데. 예. 아기레 멕시코 감독 그랬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빠져서 좋았다고. 분명한 건요. 감독은요. 지면은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0: 예.
4: 이기면은 그 중간에 뭐 어떤 간에 모든 것이 다 그게 커버가 되는데
0: 예.
4: 일단 홍명보 감독이 이거는 후반 5분에 실점하고 나서 12분 7분 만에 교체 뭐 오현규 선수가 잘했죠.
0: 예.
4: 잘해서 지난번 체코와의 결승골 넣은 선수지만은 오현규 선수 손흥민 선수하고는요 무게가 달라요.
0: 예.
4: 이게 근데
0: 예.
4: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아기레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고 결국은 한 점 실점한 것을 결국은 만회하지 못하고 0-1로 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 제가 보기에는 그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좀

0: 했는데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그런 확률이 높은 선수라고 봤는데 조금 소극적으로 쓰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두 경기 연속해서 풀타임으로 안 쓰고. 예,
1: 우리나라가 이번이 이제 그 11번 연속 출전이면서 예. 우리가 54년 스위스 월드컵 이후에 12번째 월드컵이에요. 이거 예. 지난 그 이게 40번을 했는데 그 우리가 그 40번에 그 40전 8승 그 이 10무 41패 그러니까 예, 예. 그 우리가 40번에
0: 예.
1: 그 골을 우리가 그 41골을 넣었어요.
0: 넣은 것이 이게
1: 26명이 있는데
0: 예.
1: 제일 많이 넣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예. 안정과 박진 선수 세 골이에요. 이게
0: 이미
1: 예, 예.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우리 기대할 수 있는 선수예요. 이건 글쎄요. 뭐
0: 예.
1: 그 다 뭐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점에서 실점하고 나서 7분 뒤에 전격적으로 교체한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는 그 돌아와서도 예, 아마 예. 좀 예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대기자께서 또 이제 손흥민 선수랑 동향이시기 때문에.
1: 뭘
0: 그런 네, 얘기 빼도
1: 손흥민 선수는요.
0: 예, 농담 삼아 드린 말씀.
1: 아기레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예. 빠져서 좋았다고 말이죠. 어?
0: 예,
1: 그러나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네네. 목요일 날 있을 그 남우건과의 결에서 비기기만 해도 우리가 네네. 32강 가니까.
0: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봤던 것이 예전에 뭐 유럽 선수들, 뭐 잉글랜드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월드컵에 가면 네. 가족들과 함께 뭐 어디서 이렇게 휴양을 좀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가족과 함께 뭐 이렇게 숙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봤거든요.
1: 네.
0: 근데 우리나라는 좀처럼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월드컵 일정 중에 우리 선수들이 훈련을 안 하고 가족들과 휴식 시간을 가졌다. 이제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단
1: 그러니까
0: 말이에요.
1: 경기가 있고 그 다음 날은 회복 훈련이 필요하죠.
0: 예.
1: 그런데 그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회부터 그 대한축구협회 규정을 바꿨어요. 대표 선수가 된 가족들에게는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이번에 26명이 월드컵 엔트리에 들어가 이 선수들은 두 사람이 잘 수 있는 룸 두 개씩을 줘요.
0: 어허.
1: 그리고 그 티켓도 두 장을 주게 돼 있어. 그래서 어제는 그 회복 훈련하고
0: 네.
1: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선수들이 가족들하고 예.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겁니다.
0: 그렇군요.
1: 그게 굉장히 휴식시간이 필요하죠.
0: 글쎄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좀 얼마나 우리한테 필요. 그런데 또 이만큼 우리가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1: 많이
0: 이런
1: 성장했죠.
0: 여유를 느낄
1: 그럼요.
0: 수 있게.
1: 예. 그럼요. 달라졌죠. 그건 지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 오늘 일본이 야 튀니지를 4대 0으로 잡았어요. 1승 1무가 돼가지고
0: 예.
1: 뭐 그 1승 1무가 되면은 뭐 거의 그 32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도 19세야 대표 선수를 월드컵에 같이 보내줘요.
0: 예.
1: 이거 우리 축구협회도 그걸 배워야 돼요.
0: 그렇군요.
1: 예. 그 선수들이 이 다음에 월드컵에 대표 선수가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축구협회도 빨리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죠.
0: 예. 아유, 우리는 이제 원정 월드컵에서 이제 가장 좋은 성적을 좀 냈으면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일본은 이번 대회 우승도 할 수 있다 이러고 온 거거든요. 사실
1: 오늘 하는 거 잘하더라고.
0: 그렇죠.
1: 오늘 내가 보니까 4대 0. 예. 우리 이기는 거 보니까 아주 근데 대체적으로 월드컵에 나온 팀들은요 역시 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0: 예. 제 SNS에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지인들이 보니까 또 난리가 났습니다. 예, 뭐
1: 그럼요.
0: 예.
1: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팬들은 파란 그 쓰레기 그걸 가져서 다 주워가지고
0: 예.
1: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0: 그건
1: 락룸에 다 쓰레기를
0: 매년 주는. 기자들이 기대하고 이렇게 카메라 들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1: 이야,
0: 이제는 뭐
1: 이런
0: 반복되는 일이니까
1: 참 이런 거는 우리가
0: 예.
1: 배워야 돼. 좋잖아 이런 거는 예.
0: 이번 대회에 이제 완전히 정례화된 것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입니다.
1: 예. 예. 맞아요.
0: 이게 영어에 이제 뭐 종주국은 또 영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미국이 이제 또 대표적인 영어 쓰는 나라라서 그런지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경기에 영향을 사실은 주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1: 당연히죠.
0: 이런 게 없었던 경기인데 저는 이제 멕시코와의 경기 때 우리는 좀 덕을 보지 않았나 싶어요. 중간에 한번 끊어주니까 그 이후로 우리 페이스가 조금 더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0: 좀 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에 대한 불만이 선수들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1: 이게 인판티노 회장이
0: 네.
1: 그 FIFA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 만든 아이디어입니다.
0: 아.
1: 그러니까 22분이 되면 선수들에게 월드컵은 보통 6월에서 7월에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예. 이유는 뭔지 아세요?
0: 아 그거는 유럽 축구 끝나고 해야 되니까.
1: 그렇지.
0: 시즌 끝나고.
1: 유럽
0: 예, 예.
1: 축구가 5월에 끝나고 8월 중순에 들어가기 때문에
0: 네.
1: 보통 6, 7월에 월드컵을 합니다.
0: 그렇죠.
1: 그러나 지난 2002년 카타르 월드컵 때는 너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네. 12월 달에 열렸지만 은
0: 네.
1: 인판티노 회장이 그 수분
0: 섭취
1: 시간 네. 이거를 주면서 3분을 주는 광고를 놓을 수 있게끔.
0: 글쎄 말입니까?
1: 이거야. 예. 6억에서 11억 정도에 든다는 거니까. 는
0: 아.
1: 그거에 그것 때문에 만든 건데 규정을 참 많이 만들었는데 저는요. 그 인판티노 회장의 생각에 전 동의하는데 감동이나 선수는요. 맥이 끊기니까.
0: 네.
1: 근데 우리 지고 있는 팀은 감독이 선수에게 전술을 줄 수 있는 시간은 있죠. 그러나
0: 그러니까
1: 대체적으로 보면
0: 같은 경우에 공이 살려줬다 예, 이런 것처럼 예, 예, 예. 시간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런 점에서는 예. 조금 불만이 좀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하여튼 예. 인판티노 회장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결승전은 그 우리 방탄소년단이 공연하게 됐잖아요.
0: 아.
1: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스포츠를 예. 완전히 연예화하면서 시청률도 높고
0: 네.
1: 수익을 증대하고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0: 반면 근데 이제 축구는 또 워낙에 전통적인 경기이기 때문에
1: 그러면.
0: 예 그래도 원형을 많이 이렇게 유지하는 거 이런
1: 예.
0: 또 보수적인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서 예, 예 계속 또 얘기는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0: 예. 지금 뭐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32강 진출을 확정한 팀들이 어떤 팀들이 있습니까?
1: 그러니까 2승을 거둔 팀은 무조건 올라가는
0: 예.
1: 거죠. 지금 그 2승을 거둔 팀이 멕시코,
0: 예.
1: 미국, 독일. 그리고 1승 1무 한 팀들은 32강에
0: 예,
1: 갈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세 팀이 2승을 얻었어요.
0: 예, 예.
1: 이 팀은 32강 확정되는데 우리도 뭐 그 남아공만 비기면 32강 가니까. 저는
0: 뭐 이렇게 주요 뉴스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뭐 우리나라가 올라갈 확률을 옵타에서 91%로
1: 아, 그럼요.
0: 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기면 그냥 가는 겁니다. 자력으로 가는
1: 그렇죠.
0: 거고. 예, 뭐 예.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1: 그렇죠. 비기면 네. 무조건 이기면은 승점 3점이 비기면 1점이잖아요. 남아공이 1무 1패
0: 그렇죠. 예.
1: 지면은 골차파.
0: 아, 그렇죠.
1: 근데 축구라는 건 알 수 없어요. 89분 이기고 있다 1분에 질 수가 있으니까.
0: 예. 예. 예. 아, 앞에 거를 막 당기고 시간을 많이 이렇게 뒀는데도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습니다.
1: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
0: 예. 예. 다음 주에는 이제 32강 올라가는 뉴스를
1: 예,
0: 가지고
1: 그렇습니다.
0: 기필코. 예. 예.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스포츠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0: 예. 응원가와 함께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필슨 코리아 윤도현 씨의 노래로 이번 주 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맑은 하늘보다는 흐리거나 높은 구름이 가득 찬 곳이 많습니다. 기온은 예년 수준 내지는 더 낮은 기온이지만 약간 후텁지근한 느낌이 드는 낮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지금 저기압은 동해상으로 모두 빠져나간 상태고 내일은 또 다른 기압골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제주에 비가 20에서 60mm가량 오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량은 줄겠고 내일 일사가 강해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릴 텐데 소나기 양은 5에서 30mm 정도 되겠습니다. 소나기 내릴 때 천둥, 번개, 돌풍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도 쪽에서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등 16에서 21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동풍의 영향으로 강릉은 22도에 머물겠고요. 대전 28도, 전주 27도 등 21에서 29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소나기 양은 5에서 30mm 정도 되겠고요. 낮은 구름이 유입되는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풍이 강한 가운데 동해상의 물결 또한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사회수석에는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가 발탁됐습니다.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남재헌 현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추진 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대통령 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3차장에는 송기호 현 경제안보 비서관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연 7에서 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미래적금이 내일 출시됩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F조 2차전에서 일본이 튀니지를 상대로 4골을 몰아쳐 4대0으로 완승했습니다.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번 경기는 1930년 첫 월드컵 경기가 열린 이후 96년 만에 이뤄진 월드컵 역사상 1000번째 경기입니다. 또 일본이 월드컵에서 한 경기 4골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가 2루타 2방을 몰아치면서 리그 타율 선두인 오토 로페즈의 1, 2 차이로 다가섰습니다. 이정우는 오늘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첫 타석과 네 번째 타석에서 모두 2루타를 뽑아냈습니다. 이로써 이정우는 오늘 4타수 2안타에 득점 2개를 곁들여서 시즌 타율을 3할 3푼 1리로 끌어올렸습니다. 부산에서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걷던 보행자 4명을 덮친 뒤 지하철 환풍구 구조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40대 여성과 70대 여성이 숨지고 10대와 30대 여성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인천과 대구 등에서 발생한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서 범행을 지시하고 자금을 관리한 인물이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 인천과 부산, 경기, 경북, 제주 등에서 발생한 보복 대행 범죄 9건과 관련해서 모두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인원은 실제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행동대원 4명과 범행 지시 등이 이루어진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1명입니다. 구속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씨는 지난 4월 채널을 개설한 뒤에 실제 보복대행을 저지를 행동대원을 모집하고 보복대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의장 퇴임 이후 당권 도전 가능성이 제기됐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상처와 분열이 아닌 더 크고 하나 된 민주당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우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평생을 민주당의 당인으로 현장에서 을과 함께 걸어온 사람으로서 당의 분열과 반목을 차마 더는 지켜보기가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확장하면서 고용시장이 전반적으로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 결과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429만 5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 2,912만 명의 14.7% 수준이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16년 5월 17.3%에서 10년 사이에 2.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제조업 현장 노동력은 점차 고령화돼 작년 4분기 기준 제조업 임금 근로자 일자리 중 50대 이상이 점한 일자리 비율은 7년 전인 2018년 같은 기간 27.9%에서 35.2%로 7.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절기장 하지인 오늘 전국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제주도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1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5.7도입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 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그 로봇에 대한 관심은 뭐 예나 지금이나 뜨겁습니다만 특히 요즘에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그리고 실제로 공장에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올 날 머지않았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거대한 또 비즈니스의 영역이 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생존의 위협이 되는 그런 또 존재로 인식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로봇의 미래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카이스트 공경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카이스트 안녕하세요.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지금 또 상장사 CTO시기도 해요.
1: 네. 제가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서 로봇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하나의 분야를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엔젤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스핀오프해서 이제 2024년도에 상장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카이스트에서 어떤 좀 이제 산실에서 이제 막 나온 회사.
1: 이제 막 나온 회사는 아니고요.
0: 2020...
1: 벌써 2017년도에 창업이 됐으니까. 네. 근데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그래도 좀 빠르게 성장을 해서 2024년도에 상장을 했고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하나의 분야에선 그래도 이게 더 이상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뭐 진짜 가까운 병원에 가면 그 로봇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상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특히 좀 웨어러블 로봇 쪽으로.
1: 네.
0: 그 공경철 교수님이 처음 이제 기계공학을
1: 네.
0: 시작하실 때도 로봇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1: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사실은 로봇이라는 걸 하고 싶었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꿈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어릴 때 왜 그 남자 아이들 막 만화 보고 좋아하잖아요.
0: 그랑조.
1: 뭐 그런. 네. 네. 어떤 만화를 좋아하시는지를 들으면 이제 딱 연령대가 딱 나와.
0: 슈퍼 그랑조 한번 타봐야죠.
1: 네. 저는 맥한더 부이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러다가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일기장에다가 나는 로봇 과학자 돼야지라고 했다가.
0: 예.
1: 한 번 딱 변한 게 이제 중학교 갈 때 로봇은 공학자구나. 로봇 공학자라고 바뀌었다가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전자공학 전공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로봇은 네네. 전자공학인 줄 알고. 근데 이제 대학 갈 때 알아보니 그 로봇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술들이 물론 모든 영역이 다 융합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

0: 그러면은 그때는 맥한더 V를 좋아하셨고.
1: 그러니까 네. 사실 그 만화 영화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로봇은 뭔가 인간의 친구, 인간을 도와주는 존재, 또 지구를 지켜주는 존재로 그려졌었잖아요.
2: 네.
1: 현실에서는 어떻다고 보세요? 또 요즘에 또 로봇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2: 그 로봇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진짜 말씀하신 대로 친구,
1: 네.
2: 뭐 우리의 동반자, 언제나 힘들 때 어디선가 갑자기 달려오는 이 모든 스토리는 아톰에서 시작한 스토리거든요.
1: 우주소년 아톰.
2: 네, 아톰에서부터 그 생겨난 세계관이 그 뒤에 많은 이제 만화 영화들과 애니메이션 등등에 이제 영향을 끼치면서 아 로봇은 우리의 친구. 굉장히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뭐 정말 초월적인 존재 이렇게 됐는데 또 다른 부분도 존재하죠.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갑자기 로봇이 나타나서 인류와 싸우고 뭐 인류를 굉장히 이제 억압하고 우리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거는 어떤 영화가 떠오르세요?
1: 터미네이터.
2: 터미네이터가 떠오르죠.
1: 예.
2: 그래서 터미네이터에 또 굉장히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 있죠. 그래서 언제나 로봇을 보면 그런 아톰에서부터 생겨난 세계관과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에서부터 생겨난 세계관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그래서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 그런 게 좀 존재하는 공존하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문화에서 촉발된 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멋있게 터미네이터가 자기 임무를 마치고 용광로에 들어가면서 I'll be back을 할 것인가 로봇이 과연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를 또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우주소년 아톰은 아마 그 만화 속 과학자의 아들일 겁니다. 아들로서 거의 맞아요. 막 키워졌죠.
2: 네. 오차노 미즈 박사라고.
1: 네. 아 그것까지 기억을 하십니까?
2: 왜냐하면 주보 그 로봇에 대한 굉장히 뭐랄까요. 진짜 친구 같은 친근한 좋은 네, 이미지를 네. 갖고 있는 사람은 직접 봤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경험했든 아톰하고 완전히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문화가 아톰에서 시작한 게 워낙에 많아서. 근데 저도 어릴 때 이제 봤던 많은 만화 영화들에 로봇 만드시는 분들이 하얀색 가운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의사처럼.
1: 네네네네. 박사님.
2: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로봇 만들면 그런 거 입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1: 아, 그래요?
2: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 닭도 조이고 기름치고
2: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네. 비슷하게 네, 그런 약간 이제 실물의 로봇을 많이 만져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하얀색 가운은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1: 근데 왠지 공경철 교수님은 딱 성함에서도 기계공학자,
2: 아, 그래요?
1: 로봇공학자의 이제 느낌이 납니다.
2: 아,
1: 근데 네. 우리가 이쯤에서 뭐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로봇, 옛날에 막 로보트 막 이렇게 불렀고. 로봇이란 뭔가 뭔가 좀 공학적인 혹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2: 이게 사전적인 정의는 있어요. 그 예. 인터넷 쳐보시면 언제나 나오는 사전적인 정의는 뭐 아주 예전부터 정의가 된 게 있는데
1: 네.
2: 사람이 하기 어렵고 복잡한 일을 대신하는 기계적 장치. 근데 조금 불명확하죠.
1: 네.
2: 이게 요즘 우리가 뭐 여기저기서 막 신문지상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로봇이 맞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런데 저희 벌써 아까 좀 말씀 나눈 것처럼 로봇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는 정말 그 문화적인 기원에서부터 봐야 되거든요. 아까 그 우리 왜 아톰이라는 비록 이제 일본 문화긴 하지만 아톰이라는 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건 아무래도 일본일 거잖아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로봇이라고 하면 진짜 아톰에서 뭔가 뛰쳐나올 것 같은 그냥 사람을 닮은 로봇.
1: 네.
2: 그게 굉장히 로봇의 어떤 표준형이었고요. 예전에 왜 지금은 이제 단종돼서 사라졌지만 예전에 일본에서 만든 그 소프트뱅크 쪽에서 만들었던 키오스크 로봇이 있었어요.
1: 키오스크는 주문 받아주는.
2: 맞아요. 돌아다니면서 주문 받고 뭐 이렇게, 네. 이렇게 그 커다란 그 터치 패널 놓고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로봇이 있는데 이게 꼭 일본에서 나온 거는 진짜 사람처럼 머리도 있고 뭐 팔도 있고 막 그렇게 달렸던
1: 네.
2: 그런 게 있는데 미국으로 가잖아요.
1: 예.
2: 미국으로 가면 로봇에 대한 정의가 훨씬 더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진짜 사람한테 도움되는 건 형체가 없어도 무슨 로봇 이런 거를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한테 도움되고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는 로봇일 수 있겠다라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죠. 그러면서 이게 조금 더 파생이 돼서

0: 극단적으로 가면 저희 왜 채팅하면서 알아서 이렇게 반응해주는 거를 챗봇 뭐 이러잖아요.
1: 네, 챗봇.
0: 그러면서 뭔가 이 봇이라는 단어는 아 그냥 자동으로 뭔가 사람한테 서비스를 주는 그런 장치까지도 이제 개념이 진화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거 보면 로봇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봇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정의를 내릴 거냐라는 거는 결국에는 문화적인 기원까지 같이 보지 않으면 똑부러지게 해석은 좀 어렵다라는 게 제가 보는 생각입니다. 아,
1: 그러니까 그 문화가 사람들의 결국은 이제 생각이 담겨 있는 거니까 또 어디까지 로봇으로 볼 것이냐도.
0: 네.
1: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들 생각하는 게 그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수행하기 어렵고 복잡한 일을 대신하는 기계적 장치인데 그 기계적 장치가 이제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팔만 있는 협동 로봇. 네. 쓴 물론이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구동 원리가 다 다릅니까? 아니면 뭔가 좀 비슷한 지점에서 출발하는 게 있을까요?
0: 이게 연구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죠. 실제로 네. 가장 극단적인 그러니까 현실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것까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
1: 네.
0: 실제로 말에 정말 말에 근육을 떼서 그 말의 근육을 어떤 이 팩 안에 넣어가지고 살아있는 근육을 어떤 로봇의 구동기로 사용하는 그런 연구까지도 있고요. 실제로 그게 쓰일 리는 없지만
1: 예, 예,
0: 네,
1: 예.
0: 그런 연구까지 하신 그런 분들도 있고
1: 와.
0: 굉장히 다양한 그 원리들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이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걸로 이제는 다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법한 로봇들은 거의 대부분 전기 모터가 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요.
1: 예.
0: 로봇이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에 바라는 요구 조건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1: 예.
0: 한때는 일단 굉장히 큰 힘을 내면 좋겠다. 아, 정말 사람이 못할 수준의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힘을 내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모터보다는 뭐 다른 게 더 많이 이제 연구가 됐던 적도 있었어요. 뭔가 그런 포크레인 같은 유압 장치나
1: 유압.
0: 네, 다른 이제 많은 것들이 사용되는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로봇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또 다른 단어가 AI잖아요.
1: 네.
0: 이제는 그런 AI를 접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이다라고 하려고 하면 실제로 제어가 굉장히 잘 돼야 됩니다. 아주 정교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실수 없이 그것도 힘을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요구 조건들을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상대적으로 힘은 조금 줄이더라도 유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냥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목적에는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죠.
1: 유압이라는 거 상당히 이제 쓴지도 오래됐고 왜 직교 로봇 같은 경우에도 단순 이제 직선 운동만 하는 것들이 좀 많았었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는 전기 모터로 그러니까 구동기라고도 하고 모터와 뭐 감속기, 액추에이터 막 이런 부품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기술이 센서 그리고 신호 분석으로 들어간다면서요?
0: 네, 이게 그 센서는 그냥 문자 그대로 뭔가를 측정하는 장치인데 로봇에서 많은 걸 측정을 하죠. 왜냐하면 로봇이 어딘가 가 있으면 주변 환경도 인지를 해야 되고 뭐 온도도 재야 되고
1: 네.
0: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측정 장치들이 거의 로봇에 다 통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좀 재밌는 거는 방금 말씀 주신 그런 구동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 구동기가 이제 이 로봇,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피지컬 AI 시대에 구동기 자체가 가장 중요한 센서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고 뭔가 예를 들면 운동을 한다.
1: 네.
0: 그러면 그 근육 자체가 힘을 만들어내는 장치이기도 한데 그 근육에서 각각 어떤 힘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측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왜 무슨 어떤 뭐 전문적인 어떤 스포츠 동작을 배운다라고 할 때 그 뭐 머슬 메모리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런 단어가 있는데
1: 네.
0: 내가 어떤 동작을 할 때 이 동작에 대한 어떻게 힘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동작의 개념이 아니라 힘의 개념으로 제가 인식을 해야 돼요.
1: 또 뭔가 몸이 기억한다.
0: 몸이 기억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그 몸이 기억하는 건 동작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기보다 내가 만들어냈던 그 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1: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팔로 무거운 거를 들었을 때 여기에서 얼마나 더 힘이 필요한지 사실 온몸을 통해서 느끼고 뭐 팔꿈치도 그걸 이제 측정할 수 있듯이 그러면은 로봇 같은 경우에도 팔꿈치에 들어가는 구동계, 손목에 들어가는 구동계, 손가락에 들어가는 구동계가 다 또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이게 방금 너무 좋은 예를 드셨는데 뭐 사람이 뭔가 무거운 걸 이렇게 들고 옮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직접 인지를 하는 이 센싱 파트가 있어요. 뭐 손에서의 압력,
1: 네, 네.
0: 아니면 제가 뭔가 무거운 걸 들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피부의 압력 같은 이런 것들은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센싱의 영역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또 많은 로봇공학자들이 사람도 뭔가를 잡아야 여기서 촉각을 느껴야 이걸 제대로 하네? 라고 하면서 굳이 다른 센서를 갖다 붙이거든요. 기존의 협동 로봇 같은 거에
1: 네.
0: 끝단에 어떤 그 힘 센서를 굉장히 정교하게 엔드 이펙터라고 하는 로봇 손에 센서를 막 붙여가지고 하면 사람만큼 뭔가 정교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도 계신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런 필드도 있는데 사실은 방금 예로 드신 것처럼 사람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힘의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육은 모든 근육은 다 센서가 붙어 있거든요.
1: 네.
0: 사람의 근육이.
1: 네.
0: 그런데 사람은 실제로 우리의 두뇌로 이걸 다 인지하진 않아요. 그걸 그냥 우리가 기억을 할 뿐이지.
1: 예, 예, 예.
0: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몸이 어떤 동작을 할 때 이렇게 실현을 하긴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어를 하긴 하지만 온 몸의 근육을 다 우리의 두뇌가 인지를 하진 않아요.
1: 그렇죠. 그 근육 하나하나 움직임을 설명해 보라고 그러면 사람 미치죠.
0: 그렇죠. 그걸 다 생각해 가면서 어떤 행동을 해라라고 하면 그 누가 그렇게 정말
1: 그렇죠, 그렇죠.
0: 정말 머리 터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봇도 각 근육에 해당하는 구동기가 어떤 힘을 내고 어떤 힘을 그 지금 내야 내가 원하는 어떤 동작을 수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구동기 단에서 다 제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동기가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고 구동기의 기술을 제대로 확보했다라고 하면 거의 로봇 기술의 반 이상 확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1: 근데 그게 우리는 그 피아니스트가 열 손가락을 막 미친 듯이 움직이는데 그걸 계산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듯이 로봇도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야 너 어떻게 움직이고 그 물건 어떻게 집어올리는 거야 그러면 느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코딩해 놓고 짜 놓는 거잖아요, 사람이.
0: 네, 또 다시 완벽한 질문이신데 이게 예를 들면 피아니스트가
1: 예.
0: 내가 이거를 어떤 악상을 떠올려서 어떤 연주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오늘에 맞는 이 감성은 뭐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 분명히 생각의 영역이죠.
1: 예.
0: 느끼고
1: 예.
0: 그 의도를 만들어내죠.
1: 예.
0: 이런 영역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공학적인 산물은 인공지능이에요. AI를 이용해서 내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전술을 구현하자.
1: 네.
0: 나는 오늘 이런 거를 좀 하자. 예를 뭐 이런 것들은 지능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그때그때 내 손가락 하나하나를 움직여서 이렇게 막 진짜 예. 내가 원하는 그런 뭔가
1: 분위기에 맞춰서.
0: 분위기에 맞춰서 음악을 연주를 한다라고 하는 건 생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로봇도 그때그때 그 모든 거를 지능을 통해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위 레벨. 사람이 뭔가 느낌을 가지고 이 대뇌가 아니라 손해와 뭐 척수와 근육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거를 구현해 내듯이 손가락이 거의 막 알아서 막 이렇게 막 반사 반응을 하는 그런 것처럼 로봇도 하위단에서의 물리와 물리적인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로봇은 그 자체로 뭔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 거고요. 그런 영역에서 상위단에 이제 지능이 올라가게 되면 정말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사람과 뭔가 또는 세상과 이런 어떤 진짜 상호작용을 정말 지능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게 어떤 로봇의 하나의 완성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왜 우리가 예전에 한 불과 1,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그맨들이 로봇 흉내를 낼 때 치킨, 잉 치킨 이랬거든요.
0: 네.
1: 로봇이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근데는 네. 요즘에 그렇게 안 하고 로봇이 살짝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인간의 근육이 움직이고 떨리듯이.
0: 네.
1: 이게 또 하나의 뭔가 반응 작용이라면서요. 옛날하고 확실히 또 달라졌고.
0: 그 지금 로봇을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뭐 피지컬 AI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1: 네네네.
0: 이 피지컬 AI의 A가 artificial, 인공적인 이란 뜻이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면 피지컬 AI는 피지컬 인텔리전스, 피지컬 그러니까 물리적인 지능을 그대로 인공적으로 구현한 걸 거잖아요.
1: 네.
0: 그런 관점에서 피지컬 인텔리전스의 가장 정점에 있는 건 사람의 몸일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을 그대로 인공적으로 다 이렇게 카피를 해나가는 게 이제 로봇공학의 올바른 방향일 거잖아요. 네. 피지컬 AI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개그맨분들이 이렇게 한 거는 네. 이거는 사실은 지능이 없이 자동화를 했던 로봇을 카피를 하신 거예요. 근데 자동화라는 건 자 여기서 내가 이걸 들어서 일로 가져놔야 돼요.
1: 네.
0: 이거에 이런 어떤 하나의 태스크에 완벽하게 로봇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되잖아요.
1: 네.
0: 가장 빠르게 들고 가장 안전하게 갖다 놓고
1: 네.
0: 이거를 하면 되니까 이게 사람이 보기에는 잉치기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부들부들 떠는 거 있죠.
1: 네.
0: 그거는 로봇 제어 잘못한 거예요.
1: 그래요?
0: 네. 그거는 로봇 제어를 왜 잘못한 거냐면 모든 근육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능적으로 인공지능으로 다 해석하려고 했던 그런 로봇들은 부들부들 떨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 그 우리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왜 그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애국가 나오잖아요.
1: 네.
0: 애국가에서 로봇이 이렇게 용접할 때 막 불꽃 튀기잖아요.
1: 네네네.
0: 그거 다 불량이거든요.
1: 그래요?
0: 아 왜냐하면 용접을 했는데 불꽃이 튀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철 프레임에는 구멍이 생겼을 거잖아요.
1: 예, 예.
0: 불꽃이 튀었다는 얘기는 그게 다 그 철이 녹아서 날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점용접이 되면 아무 불꽃이 튀지 않아요. 근데 안 보이면 멋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애국가에 다 불량이 계속 보였다. 그런 건데.
1: 야, 몰랐네 이건.
0: 네. 근데 지금 로봇도 네.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떠는 그거는 다 제어가 잘못된 겁니다.
1: 뭔가 막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들었는데.
0: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때 생각을 한 거죠.
1: 아.
0: 그게 마치 그 왜 우리 전문적인 스포츠 할 때 네. 그 전문 코치가 네.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몸에 긴장 빼고
1: 아.
0: 근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아, 뭔가 라켓을 휘두를 때 뭔가 클럽을 휘두를 때
1: 의식하고.
0: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니까 자꾸 손이
1: 흔들어가죠.
0: 흔들리는 겁니다. 막 흔들리고 나는 공을 때려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많아지니까 라켓을 막 이렇게 흔들고
1: 네.
0: 그래서 그거는 로봇이 제어가 되는 걸 딱 보고 로봇이 막 흔들리는 걸 봤다라고 한 거는 그냥 아, 저 로봇은 잘못 제어됐구나.
1: 아, 아직 멀었다.
0: 아, 저거는 저렇게 제어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진짜 물리적인 레벨에서 제어가 잘 되고 지능을 제대로 올린 로봇들은 그렇게 떨지 않습니다. 애초에 물리적으로 떨게끔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물리 제어 알고리즘들이.
1: 네. 야, 이거 참 재밌네요. 근데 이게 사람의 몸이 움직이는 것들을 그러면 공학자들도 계속해서 보고 뇌에서 결정하고 척수에서 뭔가 동작 패턴 만들어서 신호를 주고 근육의 힘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거를 계속해서 똑같이 최대한 구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0: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어떤 진짜 뭐 예전에는 이 사람이라는 이 생명체, 사람의 신체는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이거는 사실 공학적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런데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막 분석을 해가지고 공학적으로 옮기니까 잘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LLM의
1: 네.
0: 그 GPT 모멘트를 가지고 온 그 LLM의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있잖아요. 그 트랜스포머 알고리즘도 결국에는 사람이 언어를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내는지에 대한 부분을 착안을 해서 그렇게 AI를 구성을 했더니 지금의 AI가 이제 소위 말하는 AI가 된 겁니다.
1: 네.
0: 그걸 보니까 야 이게 뭔가 진짜 사람이라는 하나의 시스템도 굉장히 오랫동안 진화를 해오면서 뭔가 이 어떤 목적에 맞게끔 정말 잘 발전이 되온 어떻게 보면 정말 선진화된 공학적인 하나의 산물이구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능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지능만 인공지능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행동지능 그것까지도 뭔가 로봇을 이용해서 표현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피지컬 AI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거의 인간의 육체처럼 그걸 또 닮아가고 있는 로봇이고 오늘 공경철 교수님의 신간 로봇의 미래를 같이 읽어보고 있는데 로봇의 미래까지 갈 것 없이 현실 속에도 이미 우리 주변에 로봇이 많이 깔려 있죠. 알게 모르게.
0: 많이 깔려 있죠. 근데 로봇이 갖는 특징 자체가 우리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로봇이라는 거는 애초에 뭔가 문학적이고 영화에서 많이 보고 누구나 다 어떤 로봇 좋아하세요?

0: 그러면 아직도 영화 속에서 떠올렸던 그런 애니메이션에서 네. 나왔던 그런 로봇을 떠올리지 우리 지금 집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로봇 청소기요. 어떤 로봇 좋아하세요? 여쭤보고 어떤 로봇 좋아하세요?
1: 로봇 청소기를 좋아하진 않겠죠. 그렇죠. 뭐 로봇 태권브이라든지 그렇죠. 트랜스포머라든지.
0: 그래서 이게 로봇이라는 어떤 산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뭔가 이게 현실화가 되면 거기서부터 관심도가 확 떨어져요.
1: 뭐 옆에 있는 거 뭐 청소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뭐 이렇게
0: 현실화가 되면 저거는 로봇이 아니기를 바래요. 그런 굉장히 독특한 게 로봇 공학자들을 정말 슬프게 만들거든요.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봇 청소기 같은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좀 많이 이제 많이 다뤘던 하나의 예시가 로봇 청소기인데요. 로봇 청소기가 처음에 개발될 때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로봇 공학자들이 저기에 신나서 달라붙었거든요. 이 작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집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1: 오.
0: 그런데 사고를 내서도 안 되고요.
1: 그쵸.
0: 이게 사람이 누워있어서 머리카락이 퍼져있는 건지 먼지인지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 완벽한 진짜 인공지능의 대상체이기도 하고 게다가 엄청나게 복잡한 안전 규제, 법 이런 걸 다 따라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때는 로봇 청소기라는 것 자체가 진짜 로봇 공학자들의 한때는 꿈이었던 시절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로봇 청소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좀 있으면 로봇 청소기 시장이 한 10조 된대요. 근데 그 정도면 이미 성공한 비즈니스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로봇 청소기를 로봇이다라고 인지하는 사람이 또 많지 않아요. 이제는 로봇 청소기 사려면 가전제품 매장 가지.
1: 그렇죠.
0: 네. 그리고 뭐 가전제품 이모 뭐 3대장 뭐 이러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이제 로봇 청소기가 진짜 다행인 건 그래도 이름에 로봇자 안 빼주셔서 너무 다행인 것 같은데.
1: 청소기계 이거 아니고. 예.
0: 그냥 뭐 자동청소기 뭐 이런 거 아니고 진짜 로봇청소기로 그래도 이름은 남아서 너무 다행인데 그만큼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군데군데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로봇이다라는 그런 관점이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판타지에서부터 조금 꺼지기 시작하면 저게 로봇 맞나? 저게 로봇이 진짜 해야 되는 거 맞나? 라는 의심을 너무 많이 받는 것도 로봇의 산업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휴머노이드로 난리잖아요.
1: 네.
0: 근데 중국에서는 이미 휴머노이드가 너무 익숙해서 휴머노이드가 백화점 앞에서 피켓 들고 춤춰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1: 이제 그냥 당연하게.
0: 오히려 사람이 하면 미안해서라도 한번 보잖아요.
1: 아, 그러네요.
0: 네, 사람이 하면 그래도 좀
1: 그렇죠. 전단지라도 좀 받아줘야 될 것 같고
0: 좀 약간 그렇잖아요. 네. 약간 그런 감성이 있잖아요. 근데 로봇이 막 이렇게 피켓 들고 하면 진짜 이제는 정말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휴머노이드의 붐을 보면 이거는 중국과 미국이 만들어낸 또 다른 문화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지금 얼마 전에 기사 떴더라고요. 휴머노이드 뭐 중국에서의 그 춤추는 휴머노이드 가격 시장의 72%가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시장의 붕괴가 일어났다. 뭐 이런
1: 벌써요?
0: 네, 그런 기사가 떴거든요.
1: 너무 흔해져서 이제
0: 너무 흔해져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과 미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휴머노이드라는 어떤 문화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로봇 산업은 그런 판타지가 꺼져버리기 시작하면 우르르르르 망가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고 실제로 돈 버는 로봇도 꽤 많은데 그만큼 로봇 공학자들은 또 문화적인 감각, 인문학적인 감수성을 길러가면서 대중적인 어떤 판타지를 또 충족을 시켜주고 이 밸런스를 정말 잘 이제 충족을 해주는 게 로봇의 미래를 여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1: 그렇죠. 예전에 그 테슬라 옵티머스 봇 시켜가지고 그 로봇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쫄쫄이 입고 나가고 춤춘 거 보고 엄청난 막 비판이 일었었는데
0: 맞아요.
1: 그날 3년 만에 실제 그 시연이 됐고 이제는 로봇이 춤추는 건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 정도야 당연한 거지. 축구하는 로봇들도 나와서 공을 앞으로 차네만 해도 엄청나게 신기했었는데 이제는 라보나 킥 정도는 차줘야 신기해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1: 야, 이 눈높이 올라가는 걸 또 공학자들은 또 채워줘야 하는 것도 엄청 힘들겠네요. 아까 그 로봇 청소기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사실 우리 알게 모르게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실제로 집에 들어와서 사람처럼 생긴 녀석이 같이 생활한다라면 윤리적인 기준도 굉장히 필요할 것 아닙니까?
0: 윤리적인 기준은 사실은 로봇이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로봇이 공학적으로 첫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1: 네.
0: 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 1950년대에 그 그림도 유명한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분이 아, 로봇의 뭐 3원칙, 로봇 공학에는 이런 원칙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원칙들을 뭐 로봇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원칙들을 발표했는데 그게 지금 보면 그냥 윤리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로봇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도 사람들은 거기에 기대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고 그러니까 기대감을 더 증폭시키고 두려움을 좀 더 이제 좀 억누르기 위해서 윤리라는 어떤 도구를 이용을 해서 저 로봇이라는 시스템에 적용을 하기 원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윤리라는 게 결국에는 윤리가 좀 더 이제 좀 더 강해지면 규제가 되고 그게 더 강해지면 법이 되고 이런 건데
1: 네.
0: 그러려면 페널티를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1: 아하.
0: 근데 기술에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윤리나 아니면 규제나 법이라는 걸 정하는 게 어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에는 그거는 공학적인 어떤 개발 방법론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실행 전략에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 사람이라는 개발자 아니면 서비스를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로봇을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함인 거지 로봇 기술 자체의 어떤 윤리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는 그 또한 또 다른 문학적 영역이고 또 다른 판타지일 수 있는 거죠.
1: 그 로봇을 설계하고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에게 또 적용이 돼야 할 어려운 좀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이작 아시모프의 그 이야기는 그 아이 로봇 시라는 영화 통해서 나왔는데 그게 벌써 한 20년 넘었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그때만 해도 엄청났는데 그 현실 속에 살고 있고 저는 얼마 전에 아이들하고 그 영화를 다시 봤거든요.
0: 아하.
1: 아이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런 미래가 오면 어떡해? 근데 제가 한마디 해줬죠. 얼마 안 남았다. 너희는 그 로봇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만 할 것이다. 또 경쟁도 해야 되고.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보자면 특히 이제 공경철 교수님은 특히 이제 산업계에 계시기도 하니까 요즘 로봇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훨씬 더 뜨거워졌다라는 거, 특히 자본시장에서도 어떻게 네. 체감을 좀 많이 하세요?
0: 체감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뜨거워서 이제 몸과 마음이 다 데일 지경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관심이 오히려 하루 아침에 이 관심이 꺼져 버릴까봐 오히려 역으로 약간 두려워지는 정도로
1: 그
0: 좀 많이 느껴지고요. 근데 모든 신산업이 그랬잖아요. 항상 처음에는 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뭐 투자 과열도 되고
1: 네.
0: 그러다 보면 머지 않아서 이제 버블이었다. 우리 뭐 닷컴 버블도 옛날에 있었고 뭐 바이오 버블도 있었고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로봇 버블은 언제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무조건 옵니다. 그게 모든 신산업의 발전상이기 때문에 AI도 마찬가지고요. AI도 뭐 요즘 AI 버블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데 그 버블이라는 거는 무조건 존재해요. 왜냐하면 이 버블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거든요.
1: 네.
0: 그게 진짜 해당 분야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해당 분야에 정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선수가 나타났다. 근데 그 선수가 투자가 과열될 때는 투자를 받아서 뭔가를 키우고 사람들을 모아서 보여주기를 좋아하고 이런 선수들이 많이 함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1: 네.
0: 근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과열기가 지나면 이제 진짜 그 핵심적인 기술을 가진 선수가 살아남고 그 선수들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1: 네.
0: 바이오 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든 시기를 버텼습니까?
1: 그렇죠.
0: 처음에 투자 과열됐다가 막 완전히 이제 버블 이론이 들어왔다가 요즘 최근에 그래서 신약도 꽤 나오고
1: 그럼요.
0: 뭐 백신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발 백신도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거를 보면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까지 또 많이 공격을 했어야 됐나라는 또 자성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봇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사이클은 돌 거라고 보고 이 사이클을 돌았을 때 결국에는 살아남는 곳이 어딜 거냐라는 곳에 옥석을 가리셔서 투자를 하시고

0: 한번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좀 믿고 길게 기다려주시면 분명히 모든 산업의 발전상에 그리하니 결국에는 다 긍정적인 소식으로 다 결론 지어지지 않을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 그러니까 버블이 오기는 오겠지만 그게 언제일지도 언제 정점을 칠지도 알 수는 없고 근데 이 미래는 오기는 온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버블이 지금은 아닌 것 같네요.
0: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은 그 어떤 뭐랄까 이 로봇이라는 그 산업 자체가 확실하게 이거는 이거야 이걸 해야 돼 라는 게 정의가 됐으면 정확하게 계산과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봇이라는 분야는 AI와 함께 더불어서 뭔가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AI도 처음에는 AI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뭐 굉장히 이제 설왕설래가 많았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AI를 이용한 돈 버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뭘까에 대한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로봇도 함께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 정의 자체가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있는 단계라서 당장에 지난달만 하더라도 이 피지컬 AI와 로봇을 하려면 데이터 팩토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 라는 게 기존 어떤 정설이었다면 한 달 사이에 데이터 팩토리 많이 만들어서 제어하는 거는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그런 맞는 정의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한 계속해서 과열될 겁니다. 열기가 더 많아져야 이런 논의가 더 가속화가 될 거잖아요. 이 열기가 더 가속화되는 그 과정에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그 빅테크 기업들도 참여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뭔가 대화의 규모와 투자의 규모는 커질 거고 그러니까 이거가 아직은 우리가 이게 정점이고 좀 있으면 버블이다라고 얘기할 단계는 전혀 아닌 그런 상황인 거죠.
1: 확실히 또 실체가 있죠. 뭐 증시에서도 2년 전에도 로봇 테마 붐이 있었고 3년 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있었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더 구체화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뭔가 기업들이 실물을 또 보여주고 있고
0: 그렇죠.
1: 실적을 네. 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항상 그 소버린 AI 얘기할 때에도 그렇고 우리의 뭔가 비교 상대는 항상 미국과 중국으로 잡고 있어서 이게 되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은 세계 상관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로봇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의 로봇 경쟁력.
0: 우리나라는 정말 로봇이라는 분야에서는 전 세계를 압도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죠.
1: 그래요.
0: 그 얼마 전에 그 왜 젠슨왕 대표님도 예. 오셔가지고 피지컬 AI의 중심은 대한민국이 될 거다 이러면서 뭐 그랬잖아요. 네. 뭐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직접적인 말씀을 또 듣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오늘의 모든 대화의 시작은 로봇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화산업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로봇이라는 이 산업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을 잘 보면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라는 점을 또 한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우리나라는 항상 남들에 비해서 앞서 나가고 우리가 먼저 정의를 내리고 남들한테 선전포고하고 일해 본 적이 별로 없는 너무 어떻게 보면 착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1: 어떻게 보면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전략.
0: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로봇이라는 산업에서 로봇은 이겁니다라고 표준을 만들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던져버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뭔가 갑자기 AI 기반의 로봇 제어하는 그게 하나의 거대한 어떤 주류가 되어버리니 우리나라도 저게 답인가 보다라고 훅 옮겨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다가 중국에서 갑자기 로봇들이 나와가지고 막 무슨 춘절의 갈라쇼를 하고 이러니까 저거야말로 로봇이 보여줘야 되는 그 어떤 퍼포먼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중국으로 막 따라가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춤추는 로봇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어떤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AI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로봇에 제어를 하는 그런 영역도 아닌 거죠. 네.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켓쉐어를 가져왔던 것도 결국에는 초반에 주도권은 살짝 내줬지만 우리는 실용적인 전략이었잖아요. 그 실용적인 전략 안에서 우리가 뭘 잘할 수 있나라고 봤더니 뭐 제조

0: 한국이고 여러 가지 진짜 그 장인들의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도 있고 게다가 로봇을 하기 위한 정말 그 뛰어난 인재들은 정말 많이 양산이 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러면 문화적인 부분은 중국과 미국이 앞서 나가고 있고 어떤 그 로봇 산업에서의 판타지를 저 둘이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저그 미국과 중국을 따라가면서 한발 뒤에서 실용적인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전략이고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로봇을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우리나라는 정말 고생만 하다가 제대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로봇 산업의 굉장히 독특한 면에 대해서 아까 저희 또 말씀을 나눴잖아요. 로봇 산업의 판타지가 꺼지고 이게 현실화가 되면 사람들은 실망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판타지는 저들에게 주도권을 줘버리고 판타지를 우리가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는 저들이 만들어놓은 판타지를 현실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를 생각해보자라는 전략인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는 게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잘해왔던 게. 근데 그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로봇 산업을 우리가 리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로봇의 돈은 결국에는 문화를 이끌고 판타지를 선도하는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로봇 산업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고 진짜로 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는 적극적으로 로봇 산업에 있어서 뺄래야 뺄수 없는 그 문화적인 리더십도 가져가야 되고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로봇 산업에서 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뭐 하드웨어 잘할 수 있어요 아니면 데이터가 많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문화 강국이잖아요. 문화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를 정말 압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 문화적인 강국, 문화적 리더십과 이런 로봇 산업을 어떻게 접목을 할수 있을까에 우리나라의 어떤 살 길이 보이는 거지. 미국과 중국이 만들어놓은 판타지에 우리나라는 약간 주눅 들어서 이거를 우리는 현실을 해볼게요. 현실판 로봇을 만들어 볼게요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은 정말 만년 팔로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그큰 시장은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또 책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 뭔가 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또 실리를 추구를 해야 할것 같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어때요? 뭐 젠슨황이 방한한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생태계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어떤 로봇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뭐 부품부터 뭔가 좀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체계적으로 뭔가 갖춰져 있나요? 이 생태계가?
0: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라는 어떤 영역 있잖아요. 지리적 한계 때문에 못 만드는 게 분명히 있죠. 뭐 자석 같은 거 무조건 중국에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아주 일부 굉장히 독특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진짜 우리나라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단한 가지 우리나라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여태까지 막온그 기저에 보면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상호 견제와 경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호적인 경쟁과 견제를 통해서 산업이 발전해온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이 많은 이 재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로 다 합쳐져 가지고 로봇이라는 게 탄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로봇 산업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대기업과 뭐 스타트업과 여러 그런 기술진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구성 요소들이 한데 뭉쳐서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로봇 산업의 어떤 브랜드를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뭔가 우리 내부에서 경쟁하지 말고 플랫폼화를 하면 좋겠다.
1: 플랫폼화요?
0: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만드는 것들을 서로 남이 쓰게끔 우리가 만들어서 내가 쓰는 관점에서 뭔가를 기술을 만든다기보다 이제는 내가 뭔가를 만들면 이거는 남을 위해서 쓸수 있게끔 플랫폼화를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서 협업을 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서 하나의 어떤 문화를 만들고 로봇이라는 기술을 만들고 대중에게 판타지로서 또 만족을 시켜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소 조건들을 만족을 시킬 수 있겠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나라는 요소 잘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규모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이나 미국에 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플랫폼화를 이용해서 굉장히 그 요소 흩어져 있는 거를 한데 뭉쳐서

0: 어떤 표준이 만들어지니까 또 정말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또 맞춰서 또 다른 어떤 아이디어가 이제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로봇 기술은 정말 춘추전국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예를 들면 로봇의 구동기 아니면 로봇에 들어가는 센서 그 안에 들어간 어떤 제어 알고리즘 뭐 AI 이런 것들이 정말 로봇에 하나하나 맞게 다 표준화가 되고 우리 모두의 역량이 그 표준화에 맞게 이제 다 온라인이 돼야 될 텐데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로봇 산업도 이렇게 부분 부분을 표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너무나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그런 표준화에 대한 노력이 대부분 또 다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빨리 우리 상호 견제와 상호 경쟁을 멈추고 세계적인 리더십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1: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다.
0: 네.
1: 그러니까 뭔가 모듈화 하듯이 나중에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 집 안에 들인다라고 하면 어떤 제조사에서 어떤 거 개발한 거 그대로 처음엔 들어오겠지만 나중에는 우리 집 특성은 이런데 AI는 어디 걸 좀 넣고 싶고요. 두뇌, 뭐 팔, 다리는 어디 걸 좀 넣고 싶어요. 뭐 이게 또 이제 선택 가능한 그게 또 대한민국이라면
0: 네.
1: 엔젤 로보틱스는 그 제조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직접 다
0: 제조를 저희가 이제 모든 걸 다 해왔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국산화율이 굉장히 이제 높아졌어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가 이제 내재화를 한 구동기 모듈을 이제는 저희가 웨어러블 로봇뿐만 아니라 뭐 휴머노이드나 다른 다양한 로봇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거를 이제 표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뭐 그래서 실제로 그 로봇 산업 진흥원이라는 이제 예. 기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흥원에서 좀 요청을 주셔서 저희가 만든 구동기 모듈을 저희의 이제 후발주자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이거를 좀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만든 구동기를 또 모듈화를 잘해서 표준화를 하고 그거를 또 다른 스타트업들한테 좀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 무릎이면 무릎. 아니면 뭐 고관절이면 고관절 이렇게 뭔가 표준화해서 쓸 수 있도록
0: 모터는 그냥 모터고요.
1: 예.
0: 네, 같은 모터인데 이거를 저희는 그 모터들을 이용해서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어 왔잖아요.
1: 네.
0: 근데 그 모터를 이용해서 저희의 다음 스타트업들은 뭐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 스타트업들은 뭔가 매니퓰레이터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의 구동기는 그래도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니까 굉장히 힘 제어가 잘 되고 AI를 올리기가 좋은 구동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의 다른 그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나 뭐 연구소나 연구실들에서 조금 저희 같은 고생 또 안 하게 네, 중복 개발 그런 거 안 하게 그렇게 좀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 오늘 로봇의 미래 공경철 교수와 함께 읽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질문도 또 드려야 돼요. 이제 로봇 하면 사실 이제 자동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사실 최근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단순히 키오스크가 매장 직원 수를 이제 줄이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닮아갈수록 더 심하게 될 텐데 그러면 사람과 로봇은 어떻게 공존을 해야 할 것인가? 당장 일자리부터 여기에 대한 고민에 대한 혹시 답이 나왔나요?
0: 답은 사실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계시는 분야이기도 하죠.
1: 네.
0: 뭐 예를 들면 뭐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그 인력거 끄는 분들, 마차 끌었던 분들이 자동차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 뭐 이런 거나 굉장히 많은 그런 예제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 이미.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세계 경제 포럼 할 때마다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뭐 AI나 로봇 이게 사람의 일자리를 얼마나 뺏을 거냐 아니면 일자리를 창출을 할 거냐 이런 걸 보면 언제나 결론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역사에서 반복이 항상 그래왔듯이 새로운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자리의 수보다는 많다. 그거는 사실은 뭐 이 로봇이라는 분야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발전해왔던 모든 신기술이 반복해왔던 똑같은 패턴인 것 같은데 좀 다른 게 있다면 예전에는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을 배워서 누군가가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갖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기술이 그 한 사람의 일생 전체를 다 책임질 정도로 발전이 느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공부해서 어떤 거에 전문가가 됐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분이 은퇴할 때까지는 나는 이거에 전문가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개런치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직업의 개념이었는데
1: 네.
0: 지금은 모든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르고 어떤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거의 유효기간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0: 그러면 제가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5년 있다가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그냥 아주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새로운 직업은 많아질 거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있는 일이 필요 없는 일이 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게 공포의 대상인 거는 그렇죠. 맞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예전에 해왔던 일자리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일자리의 변화 속도를 뭐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할 거냐라고 하기에는 결국에는 기술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조금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일자리라는 관점에서의 융통성 내지는 여유는 좀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걸로 내가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내가 평생 나는 나의 인생은 분명히 보장된다라는 거는 이제는 조금 어려워진 거는 사실인 것 같다. 많은 객관적인 자료가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도 예전에 같았으면 진짜 그 공영 방송에서의 어떤 그런 촬영 이게 정말 메인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뭐 이런 뭐 라디오도 그렇지만 라디오는 더 이제 또 굉장히 또 변화를 많이 해왔지만 요즘은 이런 뭐 SNS에서의 촬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매체잖아요.
1: 네.
0: 그런 것처럼 뭔가 계속 바뀌어 가겠죠. 그게 로봇에 의한 변화든 AI에 의한 변화든 아니면 우리의 문화적인 변화든 모든 것들은 점점 빨라질 거고 한 가지 원칙은 변하지 않을 거다. 내가 지금 배워서 전문가가 된 그 영역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 그 변화에 너무 반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그 새로운 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융통성 있게 여유를 가지고 그냥 좀 조망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1: 우리가 참 로봇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배울 것도 많고 로봇의 미래를 생각하면 생각할 것도 정말 많고요. 로봇의 미래라는 책 공경철 교수와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교수님께 직접 좀 낭독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0: 네. 로봇은 인간의 상상력과 공학적 도전 그리고 사회적 필요가 결합한 하나의 종합예술입니다. 이제 로봇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확장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능형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1: 이것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또 슬기롭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계속해서 네. 해보시죠.
0: 네.
1: 오늘은 로봇의 미래 공경철 카이스트 교수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프로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3: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보조기기 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문성현입니다. 보조기기 관리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기를 깨끗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공구를 다루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긴장됐지만 지금은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4: 내일은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입니다. 절기상 하진데요. 내일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예년 수준 16에서 21도, 서울이 21도로 예상되고 낮 기온도 역시 평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폭염 수준의 더위는 아니지만 약간 후텁지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이 29도 정도, 대전 28도, 전주 27도로 조금은 덥겠고요. 강릉은 22도로 동풍의 영향권역이어서 좀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또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이 끼면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요. 제주는 또 다른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0: 20에서 60mm 정도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에 일사가 강해지며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릴 때 천둥, 번개, 돌풍도 예상되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낮은 구름이 유입되는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압 경도력이 강한 동해안 쪽 바람이 강하고요. 모레부터는 제주도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은 가운데 풍랑특보 속의 동해상의 물결이 오늘까지는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간 21일 오전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스위스 정부가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두 나라 대표단과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 대표단이 비르겐슈토크에 도착했다면서 오전 중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노딜을 선언하고 끝난 지난 4월 11일, 12일 종전협상 이후 70일 만입니다. 일본 육군이 중일전쟁 당시 말과 양, 개, 닭 등 동물의 혈액을 사람에게 주입하는 이종수혈 실험을 실시했음을 뒷받침해주는 문서가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1940년 일본 육군이 개최한 회의에서 군의학교 교관이 이 같은 이종수혈 실험을 반복해 실시했다고 보고한 사실이 남아있던 육군 군의단 기관지가 확인됐습니다. 통신은 중국에서 해당 실험이 실시됐다 는 의혹이 나온다면서 기록에 따르면 실험은 1938년 가을에 이루어졌고 실험 대상자는 23명으로 모두 신원 미상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으로 밀반입 됐다가 소유권 분쟁 끝에 지난해 일본으로 반환된 고려시대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이 다음 달 일본에서 전시됩니다. 일본 규슈 국립박물관은 다음 달 7일부터 규슈 도래불이라는 특집 전시를 통해서 이 고려 불상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인 절도단은 이 불상을 훔쳐 2012년 한국으로 밀반입했다가 대법원 판결로 이 불상을 갖고 있던 일본 대마도의 사찰 간논지로 반환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20일 러시아가 사용한 북한 단거리 미사일의 정확도가 상당히 개선됐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당국 관계자는 지난 2024년 최소 1km였던 북한 미사일의 착탄 오착 범위가 올해 4월 기준 1에서 5m 사이로 좁혀졌다면서 이는 러시아가 실전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기를 개량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확도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 북한 미사일은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KN-23과 미국 에이테크스와 유사한 KN-24로 북한에서는 각각 화성 11가, 화성 11나로 불립니다. 부산에서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걷던 보행자 4명을 덮친 뒤 지하철 환풍구 구조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40대 여성과 70대 여성이 숨지고 10대와 30대 여성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담뱃값 포장에 들어가는 경고 그림과 문구가 더 강하게 바뀝니다. 이번 건강경고에서는 궐련, 즉 일반 담배는 경고그림 중 성기능 장애를 삭제하고 대신 신장암을 추가했습니다. 또 구강암과 심장질환, 안질환, 말초혈관질환, 간접흡연의 경고그림이 변경됐습니다. 문구도 폐암으로 가는 길에서 흡연의 끝은 폐암으로 바뀝니다. 헤어진 배우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보호자 2명 중 1명은 취약계층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2015년 3월 이후 지난달까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3만여 명 가운데 48%가

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 25.5%,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7.5%,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4.4%로 나타났습니다. 유명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찌양에게 7,3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0단독은 지난달 21일 찌양이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늦은 저녁까지 제주도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에는 밤까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에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부터 밤까지 비가 오겠으며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입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KBS의 일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안녕하십니까.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시민부입니다. 일하는 고령층의 국민연금을 깎는 소득 기준이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든든 100세 프로젝트에서 이번 개편안의 실질적인 혜택과 이밖에 올해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정리해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최신 AI인 미토스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를 만든 기업인 엔트로픽이 한국에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IT 핫이슈에서 관련 논란 또 AI 주권의 중요성을 짚어봅니다. 지구촌 축제인 북중미 월드컵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월드컵 사상 1000번째 경기에서는 일본이 튀니지를 상대로 크게 이겼는데요. 일본은 지금에서 알아보고요. 이어서 주간 스포츠 키워드에서 월드컵 사상 첫 승을 거둔 작은 섬나라 퀴라소의 저력, 또 로키의 저주를 비롯한 흥미로운 월드컵 징크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와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경민 캐스터.
1: 네, 서울 방향 최대 정체 시간대가 지나면서부터 정체가 계속 줄고 있긴 한데요. 조금 더 시간 여유는 두셔야겠습니다. 곳곳에 10km 이상 정체 구간들이 살펴지는데요. 먼저 1번 경부선 서울 방향 여전히 충청권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옥산 하이패스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14km 밀리고요. 경계권에서는 안성 휴게소를 앞두고 10km 구간에서 차간격을 좁힙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쪽도 정안 나들목과 남풍새 나들목 사이로 속도 내기가 힘겹고, 45번 중부 내륙선 창원 쪽은 돌발 지점

0: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 뒤로 4km가량 밀립니다. 차로 잘 바꾸시고요. 이후 충청권에선 충주분기점과 감곡 사이로 밀립니다.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50번 영동선 인천 쪽, 강원권에서는 평창과 둔내터널 사이 지나기가 어렵고요. 경계권에서는 덕평과 양지터널 사이 속도 내기 가장 불편합니다. 60번 서울 양계선 서울 방향, 강원권에서는 인제 부근에서만 밀리는데 이후 경계권 상황은 더 힘겹습니다. 설악부터 한 번에 18km나 길게 밀리고 다시 한번 강의를 앞두고 7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경민이었습니다.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를 대비합니다. 든든 100세 프로젝트. 오늘은 유익하고 알찬 연금, 금융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공단이 최근 발간한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에 따르면 새로운 내용이 많이 담겼다고요.
2: 네. 사실 이번 가이드북을 보니까 단순한 안내서 수준이 아니라 네. 올해부터 실제로 바뀌는 내용들이 꽤 많더라고요. 각각의 내용들을 면밀히 보면 저희가 이미 방송에서 다룬 내용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예.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을 통해서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 또는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젊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까지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1: 네. 일단 국민연금 감액소득기준 완화 얘기에 앞서서 올해 받는 연금이 올랐다는 소식 좀 전해주세요.
2: 네, 맞습니다. 매년 1월에 항상 국민연금은 매년 1월 달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이 오릅니다.
1: 네.
2: 올해 그러니까 2026년에는 2.1%가 인상이 됐어요. 2024년에 3.6%, 25년에 2.3% 오른 데 이어서 올해도 꼬박꼬박 좀 올랐죠.
1: 네.
2: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도 함께 오른다. 이게 국민연금의 큰 장점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받으시는 수급자의 입장이고요. 여기 현재 내고 있는 가입자들도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 시기입니다. 연금액은 1월 달에 달라지는데 보험료는 7월 달에 달라지는 거죠. 보험료를 매기는 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최고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최저 기준액은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기존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변경이 됩니다.
1: 네.
2: 이에 따라서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60만 5천 원 정도 대비 12,000 원 정도 오른 61만 7,500원이 최고 납부액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다음으로 달라진 건요?
2: 두 번째는 뭐 일하면서 연금 받는 분들께 아주 중요한 소식인데요. 노령연금 받으면서 일을 하면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액이 깎였잖아요.
1: 네.
2: 네, 그 기준이 올해부터 크게 올랐습니다. 기존에는 월 평균 소득이 A값 그러니까 약 319만 원을 넘으면 깎였습니다. 그런데
1: 예.
2: 이제는 A값 플러스 200만 원 즉 약 519만 원을 넘어야지만 깎이도록 바뀌었죠.
1: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내가 벌어도 연금이 안 깎이는지 설명해 주세요.
2: 2026년 기준으로 급여 소득만 있으시고 12개월 꼬박 일한다고 했을 때 월 급여가 약 632만 원 이하, 연봉으로 따지면 약 7,586만 원 이하라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뭐 가볍게 7,500만 원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예.
2: 일하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예전에는 퇴직 후 재취업한 분들이 연금 감액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뭐 상당수 직장인들이 사실상 영향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네. 소득에는 연금 소득이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2: 그렇죠.
1: 네. 네,
2: 근로하는 소득이죠.
1: 그렇죠.
2: 나가서 막 따로 일하는 연봉 기준으로 7,500까지는 벌어도 네. 연금 깎일 걱정은 없으시겠다.
1: 네. 네. 좋습니다. 또 자녀를 낳으면 연금 혜택을 주는 제도도 바뀌었다고요?
2: 네. 맞아요. 출산 크레딧이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만 인정이 됐는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낳은 경우부터 첫째와 둘째 모두 각각 12개월씩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드리고요. 셋째부터는 한 명당 18개월이고요. 게다가 기존에는 최대 50개월 상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상한도 없어졌으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실수록 뭐 50개월, 60개월까지 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 그러니까 다자녀 가정은 좀 유리하다.
2: 그렇죠. 뭐 예. 예를 들어 아이가 셋이면 가입 기간이 총 42개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늘 많으면 많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그렇죠. 그런 제도니까 노후 준비 측면에서는 다자녀 가정도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1: 네, 군복무 혜택도 늘어났다고요?
0: 네,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됐습니다. 예전에는 6개월 이상 복무하면 딱 6개월까지만 인정을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실제 복무한 기간 전체를 인정해 드리되 최대 6개월이 12개월로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기존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적용이 안 되고요.
1: 예.
0: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제대하신 분들, 예, 그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1: 네, 또 달라지는 건요.
0: 유족연금 수급 자격 부분, 요거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동안은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유족에 해당하면 유족연금을 어떻게든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됐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2026년부터는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서 법원으로부터 상속권 상실 판결을 받은 사람은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 같은 사망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1: 오.
0: 평생 뭐 부모를 돌본 자녀와 연락도 안 하던 자녀가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요.
1: 예.
0: 이번 개정은 실제로 부양 의무를 다한 가족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또 국민연금 수급 안전장치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다고요.
0: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안심통장 있습니다. 안심통장 입금 한도가 좀 올랐어요.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법원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통장인데요. 입금 한도가 기존 185만 원까지였거든요. 한도가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고령층 가운데 채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리고 계좌를 비대면으로 바꾸는 걸 미리 차단해주는 서비스도 새로 생겼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계좌가 바뀌는 피해를 막기 위한 건데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 두시면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만 계좌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1: 네.
0: 혹시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보이스피싱이 좀 많잖아요.
1: 아.
0: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면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청취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0: 네네. 가장 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죠.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닌가? 뭐 사실 같은 제도 하에 있기 때문에 뭐 못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론은 받으실 수 있어요.
1: 예.
0: 두 연금이 별개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이시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원 이하면 되시고요.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월 34만 9,700 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1: 예, 예, 예.
0: 공무원 연금 같은 직영 연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는 아직까지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다음 질문이요. 해외로 이민을 가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0: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살아도 계속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
1: 예.
0: 해외 송금도 가능하고요. 다만 매년 수급권 확인 절차는 진행하셔야 됩니다.
1: 그거는 다 해야 되는 거죠.
0: 네.
1: 네. 요즘 맞벌이 하는 부부가 늘고 있는데 부부가 각각 연금을 냈는데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0: 부부가 각자 연금에 가입했다면 각자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1: 예.
0: 그런데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그쵸.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받고요.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 내 연금은 포기하는 거니까 유족연금 전액을 받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금액을 비교해보고 결정하시면 되는데 금액이 좀 다를 거잖아요.
1: 예.
0: 뭐 남편분이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좀 많이 받았는데 그거의 60%가 유족연금이니까 그게 내 연금보다 높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내 연금이 좀 높다면 그 연금의 30%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겠죠.
1: 네. 또 이것도 궁금해하는 부분이세요. 연금을 좀 더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하나요?
0: 연금 수령을 미루는 걸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1: 예.
0: 빨리 받는 걸 조기연금이라고 하고요. 수급 개시 나이부터 최대 5년까지 미룰 수가 있는데요. 미루는 기간만큼 매달 0.6%씩 1년이면 7.2%, 5년을 꽉 채우면 36%가 더 붙어요. 5년을 미뤘다가 3년 만에 나 그냥 3년 만에 다시 받겠다 해도 되고요.
1: 예.
0: 1년 만에 결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연기 말고 50%는 받고 나머지 50%만 연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부분 연기인 거죠. 단 연금액이 늘어나면 연금소득세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본인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연금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네.
0: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국민연금.
1: 낼 것 같은데.
0: 네. 네. 당연하죠. 네. 노령연금,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과 뭐 이혼해서 받는 분할연금에는 세금이 붙어요.
1: 예.
0: 다만 2002년부터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연 770만 원을 넘어야지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연간 770만 원이니까 한 달에 50만 원 좀 넘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세금이 붙기 시작한다는 건데, 다만 연금 지급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가 되거든요.
1: 그렇죠.
0: 따로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네.
0: 그 연금소득공제 빠지고 난 것들이 지급이 되는데 그 또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1: 예.
0: 네. 대신 이제 장애연금하고 유족연금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비과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연금소득 원천영수증수증을 발급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이제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그리고 좀 아파서 몸이 안 좋아져서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거죠.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소득이 되겠습니다.
1: 네, 오늘 궁금한 거 위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0: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꼭 30일 이내에 공단에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사망이나 재혼, 소득이 생기거나 줄어드는 것 모두 해당이 되고요. 신고하지 않으면 연금이 멈추거나 더 받은 금액을 이자까지 얹어서 돌려드리거나 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매년 1월 달에는 국민연금 연금액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것이고, 국민연금 수령일은 매달 25일입니다. 25일이고 네. 꼭 변동사항 생기시면 30일 이내 1, 25, 30 이렇게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다고 또 이 책자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1: 네. 네.
0: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국번 없이 1355로 전화 주시거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1: 예.
0: 1355 전화 하시면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1: 아.
0: 기다려야 되지만 그 기다리고 그 상담원 연결을 누르고 한참 기다리는 거 그냥 가만히 놓고 기다리시면 언젠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좀 급하셔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좀 연결을 하셔야지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고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답답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1: 네.
0: 일정이 많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좀 조금만 기다리시면 연결되더라고요.
1: 네. 조언은 기다려라.
0: 네.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시간을 두고.
1: 좀 또 당길 수 있는 게 방법이 있나 하고
0: 없습니다.
1: 귀를 쫑긋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든든백세 프로젝트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2: 한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한 주간 IT 관련 이슈와 화제를 알아봅니다. IT 핫이슈 전자신문 박종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네, 우리나라가 AI 모델 개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 자체 AI를 개발해야 된다. 이 소버린 AI, 그러니까 AI 주권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3: 네, 바로 미국 정부의 엔트로픽 제재 때문입니다.
1: 예.
3: 엔트로픽이 이제 이달 일반에도 공개한 사이버 보안 기능을 탑재하는 페이블 5와 미토스 5에 대해 외국인 접근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그 사실상 미국 외부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미국 정부가 취한 것입니다.
1: 예.
3: 근거는 국가 안보인데요. 접근 금지 대상에는 엔트로픽의 외국인 직원까지 포함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바로 엔트로픽 개발자들 중에는 외국 국적 직원들이 꽤 있다고 하고, 또 고위 개발 직군도 외국 국적이어서 업무를 하는데도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그 국가안보라는 게 미국을 말하는 거겠죠?
3: 네. 엔트로픽의 네. 기술이 너무 고난도라 뭐 미국의 적국 등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1: 오호.
3: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엔트로픽이 계속 미국 정부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또 일각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3: 이미 미국 국방부인 전쟁부의 지침을 이제 좀 반하는 입장을 좀 유지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수출 통제가 그 아마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이커머스 기업
1: 네.
3: 아마존이 엔트로픽 페이블5와 미토스5에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 정부에 이제 공유한 다음에 결정됐습니다. 또 일각에서 미국 정부가 이러한 수출 제재 조치하기 전에 너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좀 엔트로피한테 해결책을 좀 내놔라고 했는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또 이제 뭐 의견도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엔트로픽의 입장은 뭔가요?
3: 우선 정부 방침 준수를 위해서 즉각 페이블5와 미토스5를 그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클로드 서비스에서 두 모델 활용을 제외하고 직전 최신 모델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모두가 엔트로픽의 최신 AI 모델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저 미국 정부 입장을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엔트로픽이 직접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이제 사전에 충분한 예방 작업을 거쳐서 모델을 출시했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잠재적인 문제 가능성에 대한 제보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좀 이제 미국 정부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알려진 문제가 오픈 AI 등 다른 AI 기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또 주장도 했습니다.
1: 네, 외국인 접근을 막은 건데 그러면 페이블5를 다시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봐야 될까요?
3: 일단 그러한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 뭐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이번 일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에 발생한 거거든요. 그리고 해당 입장을 내놓으면서 24시간 내에 추가 입장을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 입장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이 동의를 못한다고 해서 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죠. 세계 각국 모든 기업이 정부 지침 이나 명령을 어기면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엔트로픽이 미국 백악관의 기술진을 급파하는 등 좀 이제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아직 수출 금지가 해제될 기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이 엔트로픽 수출 금지 과정에서 한국 통신사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3: 미국 매체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였는데요. 아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예.
3: 그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엔트로픽이 자사 프로젝트 참여 국가와 기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 한국 통신사를 포함하는 바람에 정부의 신뢰를 잃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1: 네.
3: 엔트로픽이 최첨단 모델 미토스의 접근 권한을 150개로 추가 확대했거든요. 최근에 이들 기업과 기관 중에 백악관이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이 있었고 그게 바로 한국통신사라는 거였죠. 특히 해당 통신사를 추가로 선정할 때 미국 행정부에 좀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게 문제로 작용했다는 게 기사 내용이었고요. 엔트로픽은 이제 반박했습니다. 명확하게 소상하게 모두 공개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그럼 우리나라 통신사 하면 세 곳인데 어딘지는 밝혀졌나요?
3: 현재 뭐 짐작은 될 수 있는데 정확히 누구를 지칭했는지 기사에도 안 나와 있고 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통신 3사 중에 엔트로픽의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신규 참여하는 154개사 중에 포함된 기업은 SK텔레콤입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서도 정확히 사명이 나오지 않았고 또 SK텔레콤은 전자신문에 외신 보도 속에 익명 인사의 멘트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별도의 입장은 없다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또 KT와 LG유플러스에도 각각 질문을 했는데요. 네.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런데 이게 원래 예정돼 있었던 건지 어쩐지 이 와중에 엔트로픽 한국지사가 문을 열었어요.
3: 네. 일단 개소식은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1: 예.
3: 지난해 국내 첫 엔트로픽 공식 행사에서 한국지사 성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1년 2개월 만에 지난 수요일에 한국지사 출범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그 전후로 그 국내 파트너사들과 미팅도 진행했는데요. 앞서 어도비, 뭐 스노우플레이크 등 이제 외국계 소프트웨어 기업 다수의 한국 지사장을 역임한 그 최기영 대표를 지사장으로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프로젝트 글래스윙의 한국의 참여 여부, 워싱턴 포스트의 한국 통신사 이슈가 사실인지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거나 피해 가지고 좀 현장에 참여한 기자들이 이러면 뭐 하려고 기자 간담회를 했나. 어차피 한국 지사 설립은 정돼 있던 일인데 라는 좀 비판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1: 해외 AI 기업이 한국에 직접 진출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겠죠.
3: 네. 사실 요즘은 그 물리적인 서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1: 네.
3: 국내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뭐 감마, 캔바, 젠스파크 등 이제 해외 AI 서비스들이 아직 한국 지사가 없습니다. 해외 본사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럼에도 한국 지사를 만든다는 건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기업과 사용자가 중요하다라는 시그널로 네. 해석될 수 있죠. 앞서 미국 오픈 AI와 팔란티어, 또 안두릴, 영국의 일레븐랩스, 캐나다의 코히어 등이 한국 지사를 설립했고요. 또 프랑스의 미스트랄 AI도 한국 직원 채용을 최근에 시작한 상황입니다.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1: 네. 다음 피지컬 AI 소식 듣겠습니다. 민간 산학연과 정부가 함께하는 피지컬 AI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는데 여기서 얼라이언스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3: 동맹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피지컬 AI는 산업 현장과 일상 등 물리 세계에서 작동하는 AI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2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AI 두뇌가 탑재된 로봇이 그 피지컬 AI 대표 사례고요. 네. 정부는 우리나라가 AI 기술과 제조 모두에 강점이 있는 만큼 피지컬 AI 세계 1위 국가를 목표로 얼라이언스를 가동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피지컬 AI 국제 표준까지 리딩하면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 네. 인공지능 3대 강국보다 더 높은 목표라고 봐야겠네요.
3: 네, 피지컬 AI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AI 모델 개발에서 조금 늦게 시작한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이 가능하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피지컬 AI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적수는 사실상 중국뿐인데요. 네. 제조업과 AI 기술을 동시에 가진 나라가 중국뿐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1위 산업이 많고 또 핵심 AI 인프라인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또 세계 1, 2위 기업이고 예. 또 그래픽 처리 장치를 공급하는 엔비디아도 최근 젠슨황 CEO 방안에서 봤듯 우리나라에 밀접한 우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승산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얼라이언스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3: 전 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한 핵심 기술을 공급하고 기업 등 피지컬 AI를 도입한 수요처를 좀 연결해 줄 예정입니다. 또 산업별 각 분야 얼라이언스랑 연계해서 기술 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게 기술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산업에서 실제 쓸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 피지컬 AI 기술 개발, 산업 적용, 표준화와 보안 안전으로 이어지는 실행형 협력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IT 하디슈 전자신문의 박종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일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강혜종 씨.
4: 네, 날씨 정보입니다. 이번 비 원인이 된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갔고요. 내일 또 다른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제주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소나기가 5에서 30mm 정도 내륙 곳곳으로 내릴 걸로 보인데요. 대기가 상당히 불안정해져 천둥, 번개, 돌풍, 또 경기 북부와 강원도 쪽에는 쌀아구박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당분간 낮은 구름이 유입되는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동풍이 실제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과 동쪽 산지에 강풍 불고 또 모레부터는 제주도에도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풍랑특보 내려진 가운데 동해상의 파도가 높고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도 높겠습니다. 기온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1도 등 16에서 21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 28도, 예년 정도로 덥겠습니다. 강릉은 22도로 상대적으로 동풍권 역은 기온이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박조정 씨입니다.
5: 네, 저녁 시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상행선 곳곳으로 많이 답답합니다. 지금은 주로 경기권 부근 지나기가 불편한데요.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상남 4터널에서 상남 3터널까지 밀립니다. 이후 설악에서 월문 3터널까지 15km 긴 구간 답답하고요. 남양주요금소에서 강일까지도 꾸준히 정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문경세자에서 문경 2터널까지 밀리는데요. 앞선 사고 때문이고요. 이후 감곡 1터널 일대로도 6km 어렵습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 쪽으로 막히고 입장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 쪽으로 13km 정도 어렵습니다.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구방향 함양산 삼골휴게소 부근에는 사고 있습니다. 대형 버스 관련 사고인데요. 지금 갓길로 옮겨서 처리하면서 뒤쪽 1km 정도 정체고요. 논산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안에서 남풍새 나들목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 차량터널 안쪽에서도 조금 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리하면서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6: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일본 사회를 속속 들여다봅니다. 일본은 지금 김민정 KBS 도쿄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일본의 김민정입니다.
1: 네, 월드컵 통산 1000번째 경기가 일본과 튀니지 전이 열렸는데요. 일본이 네. 튀니지를 상대로 크게 이겼습니다. 무척 기뻐하는 분위기겠어요?
7: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1시였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에 사람들이 길거리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열광적인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일본과 튀니지 시합이 월드컵 96년 역사 통산 1000번째 경기였다고 합니다. 네. 오늘 시합에서 일본이 4-0으로 튀니지에 이겼고요. 가마다 다이치 선수가 전반 4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고 우에다 아야세 선수가 두 번째 골을 후반에 이토 준야 선수가 세 번째 골을 네 번째도 오이다 선수가 또 골을 넣었습니다. 오이다 선수는 네덜란드의 LADBC에서 2025-2026년 지금 득점 왕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 25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마타 선수는 사실상 지난 네덜란드 1차전에서도 골을 넣었는데요. 오늘도 가마타 선수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운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한 경기에서 네 골은 아시아 월드컵 단일 경기 최다 골 기록이라고 하는데 네. 오늘 일본의 소셜미디어는 일본은 완벽하다. 수비를 너무 간단하게 뚫었다. 일본의 당연한 승리다. 사무라이 블루의 아름다운 퍼포먼스였다. 일본과 같은 조가 된 것이 불운이었다 등의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네. 일본의 다음 경기가 26일 금요일 스웨덴전인데요. 현재 일본의 축구가 18위이고 스웨덴이 38위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일본이 또 이길 것이다. 열심히 응원을 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1: 네,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일본 네. 축구 팬들이 경기 후에 경기장에 쓰레기를 치우고 선수들도 라커룸을 치우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일본의 반응을 좀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사회 반응은 어떤가요?
7: 네, 일본의 축구 팬들이 경기가 끝난 후에 쓰레기 봉투를 갑자기 꺼내서 쓰레기를 경기장에 줍는 행위는 이번 월드컵에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 기원은 사실상 1981년이라고 합니다. 1981년에 일본 도쿄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일왕배 일본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오사카에서 온 다나베 제약팀의 응원단이 시합이 끝난 이후에 경기장을 청소를 했습니다. 이 다나베 제약팀은 경기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팬들이 청소를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그 후 종종 일본에서는 축구 팬들이 청소를 하는 모습이 복격되었고 이제는 거의 일본의 그냥 축구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뭐 네. 해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축구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청소를 하는 그런 팬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축구 팬들을 보는 눈이 지금 따뜻한 것만은 아닌데
1: 왜요?
7: 일본의 소셜미디어에서는 일본 남성들이요. 일본 남성 축구 팬들이요. 제발 집에서 하자라는 포스터가 돌고 있을 정도인데 이게 무슨 얘기 왜냐하면 이제 일본 남성들의 가사 노동 시간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적은데요.
1: 예.
7: OECD 조사로 보면 일본이 거의 꼼지인데 일본 남성의 하루 평균 가사 시간은 47분입니다. 여성은 3시간이고 여성은 결혼을 하면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여성들은 갑작스럽게 일본 남성들이 해외에 나가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억울하다라면서 좀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데 축구장에서 쓰레기를 줍는 남성들을 보면서 집에서는 안 하면서 해외에 나가거나 취재를 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꼭 저런 행동을 한다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집에서도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기장 축구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매년 여름 불꽃놀이 축제가 여기저기 열리고 있는데 이런 뭐 불꽃놀이 축제는 취재도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단 한 명도 청소를 하지 않는다며 역시나 보여주기 위한 특히나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에는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가 있는 정소여서 하는 걸로 보인다 등의 어떤 혹평도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1: 오히려 일본 내부에서는 반응이 좀 안 좋았군요.
7: 네.
1: 네, 안에서 세는 바가 이제 밖에서 샌다가 아니라 밖에서만 안 샌다네요. 그러면
7: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 네, 오늘 일본이 아버지의 날이라고요?
7: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5월에 어머니의 날이 있고요. 6월에는 아버지의 날이 있습니다.
1: 예.
7: 어머니의 날은 다들 많이 챙기지만 아버지의 날은 있는 사람 적지 않다고 하는데 어머니 날은 황금 연휴 기간에 있어서 다들 집에 있다 보니까 많이 챙기는데 아버지 날은 많이 챙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어머니 날은 주로 카네이션 등 꽃을 선물하지만 아버지 날에는 정해진 선물도 없기 때문에 아주 애매하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인데요.
1: 예.
7: 후지TV에는 아버지 날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선물을 준 적이 없다는 10대의 발언과 아버지가 좋아하는 커피를 선물했다라는 사람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날의 예산은 5천엔 이하이며 아버지와 함께 가는 사우나 체험권, 뭐 우리식으로 찜질방 체험권 같은 선물도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독고를 넣은 우에다 아야세 선수가 4월에 딸이 태어나서 첫째 아빠가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에다 선수가 아버지가 되어 정말 활약하는 모습을 딸에게 보여준 것이 굉장히 멋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세도했습니다.
1: 네. 그냥 한국처럼 어버이날로 같이 하는 것도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7: 네.
1: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동물의 혈액을 인간에게 주입했다. 조금 전 저희 뉴스에서도 들었는데 이게 어떤 네. 소식인가요?
7: 오늘 교도통신은 일본의 육군이 중일전쟁 때 동물의 혈액을 사람에게 주입하는 이종 수용일 실험을 한 문서가 확인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1940년 3월에 육군이 개최한 육군 군진 의학학 연구회라는 회의에서 군의학교 교관이 이런 실험을 반복해서 실시했다라고 보고를 한 사실이 담긴 육군 군의단 기관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 나온 기록에 따르면 실험 대상자는 23명이고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누구인지 그 신원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교도통신은 말의 혈액, 뭐 양, 개의 혈액을 수혈을 하거나 수술을 통해서 목의 혈류를 일단 차단을 한 이후에 거기 동물의 혈청을 주입 하는 등 굉장히 비윤리적인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시기가 1938년 가을이고요. 장소는 나와 있지 않은데 중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험 대상자는 환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본인인지 다른 나라 사람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고요. 고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사망 사례는 없었다라고 나와 있고 본격적인 연구 과제라는 주장도 보고서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수혈용 혈액을 확보하기 어려운 전쟁 당시에 출혈에 대응하기 위한 명목으로 중국에서 이런 실험을 실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군부가 패전 이후에 인체 실험 증거 기록 은폐를 하려고 한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공적 조직인 육군 군의단 기관지에 실린 기록은 이제 파기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교도통신이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 네.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불상들을 전시한 전시회가 규슈에서 열린다고요?
7: 네, 그렇습니다. 규슈의 국립박물관에서 7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규슈 도래불 특별전이 열립니다. 도래불, 이래 도래는 도래하다, 건너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1: 네.
7: 과거 한반도에서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건너온 불상을 도래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반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으로 건너온 불상 40점이 모두 공개가 되고요. 그중에는 이제 충남 부석사에서 일본으로 반출이 되었다고 다시 한국으로 밀반입되고 그리고 재판으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 금동관세음 보살 자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동관세음 보살 자상은 한국의 도둑들이 일본의 츠시마에 있는 간논지에서 불상을 훔쳐서 한국으로 달아났고 그런데 불상이 매매가 되는 과정에서 과거 한국의 충남의 서산 부석사에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간논지는 이 불상이 자신들의 불상이라고 소송을 걸었고요. 1심은 부석사가 이겼는데 2심이 간논지로 판결이 나면서 작년에 다시 일본의 간논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간논지는 이 불상을 잘 보관하기가 절에서는 어렵다며 박물관에 보관을 맡겼고요. 이번 전시에서 규슈 박물관은 이 불상에 대해 1330년 고려시대 한반도에서 제작된 것으로 쓰시마선 간논지의 관음 보살 자상이고 2025년에 일본으로 귀환했다고 소개가 됐습니다. 이 보살자상은 현재 이제 일본의 현의 지정 보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은 그 당시에 도둑들이 쓰시마섬에서 훈수지 불상 이거 하나가 아니라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동조열의 입상인데 그 동조열의 입상은 한국에서 이제 소유권을 주장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가이진 절에서 2015년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규슈 박물관은 불교는 1500년 전에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해졌다며 그 후 바다를 건너온 극채색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불상과 불화에 기도를 하면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신과 부처 구별 없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소중히 지키고 전해왔다고 이번 전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네. 일본에서 고메 습격이 잦아졌다라는 소식 전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네. 여전한가 봐요. 곰과 열차가 충돌하는 사고도 늘고 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아사히신문 보도로 작년 일본 전국 JR 노선에서 여객 열차와 곰이 부딪힌 사고는 모두 157건으로 통계를 시작한 후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곰과 열차의 충돌 사고는 5년 전과 비교하면 1.9배로 거의 2배라고 볼 수 있는데 JR 동일본이 74건, 홋카이도가 58건, 가이가 21건의 순이었습니다. 곰이 거의 없는 시코쿠와 규슈 지역은 0건이었고요. 작년 10월에 아키타에서는 불과 2분 사이에 하행 열차가 곰 2마리와 충돌을 했고 상행 열차가 곰 3마리와 부딪히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곰이랑 부딪혔을 경우에는 곰의 사체를 치워야만 이제 선로가 비어서 기차 운행이 가능한데 곰이 아직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이제 그 어떤 물이 다른 곰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곰을 치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곰을 치울 때까지 이제 열차는 운전을 못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제일 홋카이도는 열차 보수용 크레인을 활용해서 죽은 곰을 끌어올리는 전용 기계까지 개발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키타의 경우에는 선로를 다닐 수 있도록 트럭을 개조를 해서 대처를 하고 있고요. JR 동일본은 선로 점검용 로봇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과거 곰은 산에 가야 만날 수가 있었는데 요 몇 년 더위가 계속되고 곰의 먹이인 도토리가 줄어들면 민가까지 곰들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정말 이번 달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이시카와현 고마츠시에서 논을 산책하던 80대 남성이 곰의 습격을 받았고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뭐 체육 같은 야외 수업은 완전히 취소가 됐습니다. 나라현에서도 같은 날 상간마을에서 남성이 곰에 물렸는데요. 2025년에만 230명이 곰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김민정 KBS 도쿄통신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7: 네, 감사합니다.
2: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1: 한 주간 스포츠 뉴스를 두 가지 키워드로 더 넓고 재미있게 읽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키워드 이데일리 이성모 기자 오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1: 네, 전화 감이 조금 먼 것 같은데 가까이 전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8: 네, 알겠습니다.
1: 네, 첫 번째 키워드가 로키의 저주인데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 열기가 더해가는 가운데 팬들 사이에서는 로키의 저주란 말이 나오고 있던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8: 그렇습니다. 요즘 월드컵 팬들 사이에서 로키의 저주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 앞에 아주 유명한 영화 로키의 주인공을 본뜬 동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동상에 경기 전 특정 팀의 유니폼이나 스카프를 걸치면은 그 팀이 진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어허. 말 그대로 과학적인 저주가 아니라 스포츠 팬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재미있는 징크스인데요. 이번 월드컵에서도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 에콰도르 팬들이 코트디부아르와의 경기를 앞두고 이 로키 동상에 유니폼과 국기를 걸쳤는데요. 공교롭게도 에콰도르가 0-1로 졌습니다.
1: 네.
8: 그런 일이 일어나자 이 브라질 팬들은 아이티와의 경기를 앞두고 이 절대로 동상에 브라질 유니폼을 입히지 말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프랑스 팬들도 이라크와의 경기를 앞두고 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이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상대를 조심하고 이 팬들은 경기장 밖에서 로키를 조심하는 모습인데요. 뭐 그런 미신을 믿어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뭐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 작은 미신이나 징크스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1: 근데 예, 이 로키의 저주가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미식 축구에서 유래된 거라면서요.
8: 네, 맞습니다. 로키의 저주는 원래는 미식축구 NFL에서 유명해진 이야기입니다. 이 로키의 동상이 있는 필라델피아는 NFL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연고지인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상대하러 온 팀들이 로키 동상에 자기 팀 유니폼을 입혔다가 경기에서 지는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2018년 미네소타 바이킹스 팬들이 로키 동상에 자기 팀 응원한다고 팀 유니폼을 입혔는데 이후에 필라델피아 이글스에게 크게 진 겁니다. 또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팬들도 이 자신의 어떤 팀의 영웅인 톰 브리디의 유니폼을 입혔는데 패트리어츠가 공교롭게도 슈퍼볼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에게 졌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1: 예.
8: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팬들 사이에서는 로키에게 상대팀 유니폼을 입히면 그 팀이 진다. 이런 말이 생긴 거고요. 이번 월드컵에서 그 미식축구 징크스가 축구팬들에게도 옮겨온 겁니다. 뭐 스포츠에서는 실력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런 미신 같은 것도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1: 그렇죠. 그러면 로키의 저주 외에도 그동안 월드컵과 관련된 이런 징크스 어떤 게 있었나요?
8: 네, 사실 월드컵은 이런 재미있는 저주와 징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가장 유명한 것이 펠레의 저주죠.
1: 예.
8: 펠레가 지금은 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펠레가 이 어떤 대회를 앞두고 우승팀이나 어떤 팀에 대한 이 전망을 미리 예견을 했을 때 그 팀이 유독 부진하다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펠레의 저주 이런 게 굉장히 유명했고요. 또 우승팀의 저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우승한 팀이 그 다음 대회에서는 유독 성적이 안 좋거나 또는 몰락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이미 너무 유명한 저주고요. 2000년대 이후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믹 재거의 저주입니다.
1: 예.
8: 이 믹 재거는 바로 미국 록밴드 롤링스톤스의 보컬이죠. 그런데 믹 재거가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축구에 또 환장을 한 거예요.
1: 네.
8: 그래서 믹 재거가 어느 팀을 응원한다, 어느 팀이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자주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팀이 지거나 부진을 겪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1: 아하.
8: 그렇다 보니까 아, 믹 재거가 펠레의 영혼이 이제 믹 재거에게 들어간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또 게임 표지 저주도 있습니다.
1: 네.
8: 이 유명한 축구 게임에 표지 모델로 나선 선수가 이후에 부상이나 부진을 겪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최근에는 또 유명한 래퍼인 드레이크가 응원한 팀이 진다. 그래서 드레이크의 저주

0: 거리가 되는 겁니다. 뭐 팬들에게는 이런 미신거리도 월드컵을 더 재미있게 만드는 일종의 양념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어플리케이션 콩에도 우리 멕시코전에서 대한민국 대표 선수팀이 빨간색 유니폼을 입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을 또 올려주시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의 또 경기를 보는 재미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퀴라소의 기적인데 인구 15만의 작은 섬나라 퀴라소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역사적인 첫 승점을 따냈죠.
0: 네, 오늘은 퀴라소 축구 역사에 남을 아주 역사적인 하루였습니다. 퀴라소는 뭐 이름도 생소하실 텐데요. 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인구가 약 15만 명밖에 되지 않아서 이번에 월드컵 본선에 오른 나라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로 꼽힙니다.
1: 네.
0: 국가 면적도 서울보다 작고요. 제주도의 4분의 1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월드컵 두 번째 경기만에 첫 승점을 따냈습니다. 오늘 퀴라소는 에콰도르와의 경기에서 0-0으로 비겼는데요. 지난 독일과의 첫 경기에서 1-7로 크게 졌어요.
1: 네.
0: 아, 이 퀴라소는 좀 어렵겠구나 이런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오늘도 네. 에콰도르가 만만치 않은 팀이기 때문에 힘든 경기가 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에콰도르는 이 퀴라소를 상대로 슈팅을 무려 28개나 시도하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퀴라소의 골키퍼인 엘로이 룸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오늘만 무려 15

0: 직진 승점 1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퀴라소가 세계 무대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작은 나라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역사적인 결과였습니다.
1: 네, 유튜브에는 퀴라소가 중국보다 낫다 이런 말씀도 올려주셨는데 작은 섬나라이지만 축구 실력 면에서는 저력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퀴라소는 나라 크기만 보면 아주 작은 나라지만 축구 실력까지 작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 퀴라소는요, 네덜란드와 인연이 깊은 나라입니다. 과거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고요. 지금도 네덜란드령 자치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덜란드가 축구 강국이잖아요.
1: 네.
0: 네덜란드에서 축구를 배운 선수들이 지금 퀴라소 대표팀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대표팀을 보면은 대표팀 선수 전원이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어요.
1: 아.
0: 이 옛날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보면은 홍철 없는 홍철팀 뭐 그런 재밌는 말도 있었잖아요.
1: 네.
0: 퀴라소를 보면은 퀴라소 출신 없는 퀴라소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감독도 한국 축구 팬들에게 익숙한 인물인데요.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우리 대표팀을 이끌었던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1: 예.
0: 20년이 지난 지금 퀴라소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감독들 가운데 최고령이고요. 아드보카트 감독 역시 네덜란드 출신이죠.
1: 네.
0: 퀴라소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 월드컵 본선에 올랐지만은 그냥 운 좋게 올라온 팀은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수비하고 끝까지 버티는 힘이 있고요. 온두라스나 코스타리카 같은 강팀들을 제치고 이번에 월드컵에 올랐고 에콰도르전에서 그 저력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경기 내용은 에콰도르가 압도했지만 퀴라소는 이 골키퍼를 중심으로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고요. 작은 팀도 준비가 잘 돼 있으면은 큰 팀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1: 네. 주간 스포츠 키워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박정현의 꿈에 들으면서 1부 마치고 7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기압골 영향으로 제주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은 평년 수준을 면치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21도 등 16에서 21도 정도, 낮 최고 기온 서울 29도, 대전 28도, 전주 27도 등 전국적으로 21도에서 29도 사이로 예년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릉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22도의 기온에 머물겠습니다. 동풍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당분간 낮은 구름이 유입되는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풍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고 또 동해상의 파도가 풍랑특보 속에서 높게 인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 일사가 강해지겠습니다. 지금의 흐린 날씨가 내일은 구름량이 줄면서 낮에 기온도 오르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천둥, 번개, 돌풍, 또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이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낮이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내일 이렇게 무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이 있다는 것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9도, 전주 27도 등을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6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부산에서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길 가던 시민 4명을 덮쳐 40대 여성과 70대 여성이 숨지고 10대와 30대 여성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전남 곡성군 한 물놀이 시설에서 어린이 두 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11살과 9살 어린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어린이 두 명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바닷가에 놀러온 고등학생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강원도 고성군 초도 해변에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 해경이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사고 당시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강원 동해중부 앞바다에는 어제부터 풍랑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 새선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고등학생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 학생은 해경에게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제주 서귀포시 보목동 하수처리장 앞 해변에서 6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국회의장 퇴임 이후 당권 도전 가능성이 제기됐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상처와 분열이 아닌 더 크고 하나된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우 의원은 오늘 SNS에 평생을 민주당의 당인으로 현장에서 을과 함께 걸어온 사람으로서 당의 분열과 반목을 차마 더는 지켜보기가 힘들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께 받은 경고 그 뜻을 제대로 새기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전당대회에 나서려는 분들은 민주당이 직면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줄 것을 요청한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청와대 일부 수석비서관 교체에 야당이 요구한 국정기조 전환용 인사가 아닌 국민의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국정기조 전환이 아닌 기존 국정기조 강화를 위한 눈속임성 국면 전환용 인사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국정신뢰는 점점 하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홍보소통수석 자리에 또다시 언론사 사장 출신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임명한 것은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중계를 하지 못하고 일부 내용만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의 경기 내용은 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계권 없이 주요 장면을 편집해 보도하다 무단 송출 지적이 나온 뒤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확장하면서 고용시장이 전반적으로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429만 5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4.7% 수준이었고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0년 새 2.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두산 밥캣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늦은 저녁까지 제주도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엔 밤까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엔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8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과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6월 21일 일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 가상의 교권보호국이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가는 드라마가 화제인데요. 이 현실에서도 교권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임주혜 생활법률에서 교권침해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고요. 실효성 있는 대안도 모색해보겠습니다. 문화로 세상 읽기에서는 영화계 소식 준비했습니다. 할리우드 흥행 공식을 뒤트는 공포영화 백룸의 인기 비결, 또 영화의 지평을 넓혀가는 우리 독립영화계의 노력을 살펴보고요. 해양도시 부산에서 펼쳐지는 영화제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이어서 명곡의 재발견에서는 영화의 삽입돼 인기를 끌면서 다시 사랑받는 추억의 발라드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경민 캐스터.
1: 네, 한 시간 전보다 정체 구간과 길이들이 많이 정리됐습니다. 강원권에 살펴진 정체들 대부분

0: 분 정리가 됐고요. 지금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 사고로 혼잡한 곳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2번 광주 대구선이고요. 함양 산삼골 휴게소 부근 양방향으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대구 방향은 1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해서 뒤로 1km의 정체까지 따르니까요. 전방 주시 잘해 주셔야겠고요. 광주 방향으로는 2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합니다. 차로 잘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체 구간 살펴봅니다. 1번 경부선 서울 방향, 충청권에서는 옥산 하이패스와 청주 휴게소 사이 지나기가 어렵고, 이후 수도권에서는 안성과 양재 부근에 교통량 많습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쪽, 정안 나들목과 차령 터널 사이 정체가 현재는 7km로 내려왔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쪽은 이 경계권의 정체가 조금 더디게 풀립니다. 서종부터 한 번에 13km나 힘겹고요. 이후로 남양주 요금소와 강일 사이로 다시 한번 차간격 좁힙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이제 정체가 많이 정리되면서 양지와 광교 터널에서만 짧게 짧게 주춤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경민이었습니다.
1: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을 법률 지식 전해드립니다. 임주혜의 생활법률, 임주혜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1: 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출연하셔서 많은 분들이 또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반가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그 가상기구죠. 교권보호국의 활약을 담은 드라마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심각해진 교권 침해 실태와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교권 침해 사례 얼마나 심각한가요?
2: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정말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네. 교권과 침해라는 단어가 같이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죠. 요즘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서희초 교사 사건 이후로 교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긴 했지만요. 여전히 문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요. 학생이 교사 얼굴을 몰래 촬영해서 뭐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예. 학부모가 밤 늦은 시간까지 수십 차례 선생님에게 직접 연락을 하면서 이 본인의 자녀를 왜 이렇게 생활지도를 했냐 항의하는 사례 교사의 정당한 훈육에 대해서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사들이 큰 정신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 네. 정말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제 그랬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앞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거나 심지어는 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면서요.
2: 아, 충격적이죠. 네. 올해 되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선생님이 이를 제지하니까 교단을 내리치고 교사의 얼굴을 폭행하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네. 이 교사가 이전부터 계속 휴대전화 사용하면 안 된다 제지를 해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이에 응하지 않다가 오히려 선생님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사안이 있었고요. 예. 서울시 교육청은 이는 명백한 교권 침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교권보호위원회의 절차 착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요. 아주 예외적이라거나 드문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더 슬픈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이 교사의 대다수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응답을 했고요. 또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학생에게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도 상당했습니다. 예. 또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이 싸움이 나서 좀 적극적으로 말린 거예요.
1: 그렇죠. 중재하시죠.
2: 그러다가 한 학생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했는데
1: 교사가요?
2: 그렇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그 이후에 학부모가 왜 이렇게 과도하게 말려서 우리 아이가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충격을 당하게 했는가 하면서 아동학대로 신고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전후 상황을 보자면 충분히 교사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임에도 그럼 아이들이 싸우면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네. 굉장히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의 이 민원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요.
2: 그렇죠.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아이들이 아닙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다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예. 한 학부모는요. 담임교사가 우리 아이만 째려본다. 아이에게 불안감을 준다라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로 지속적으로 민원과 또 실제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졌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학년의 담임교사가 6차례나 교체가 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체가 돼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네. 아, 계속 선생님만 바뀌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교사들은 결국 이런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정당한 생활 지도를 하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는 아이를 그냥 두는 어찌 보자면은 방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요. 이제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 같은 번호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든 그걸 알아낸다거나 선생님의 개인 일상생활을 담아내는 SNS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는 실제로 어떤 절차로 대응을 하게 되나요?
2: 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이제 교원 지휘법이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1: 예.
2: 이 법에 따라서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교육 활동 중인 교원에게 폭행, 협박, 모욕을 하거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엄중히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학교는 피해 교사 보호 조치에 나서야 됩니다. 침해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고 필요하면 교사에게 심리 상담이나 뭐 휴가 같은 것을 지원하게 되고요. 중대한 사안은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네.
2: 그리고 교육청에 보고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 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만약 학생이 진짜 교권 침해를 했다. 선생님에게 부당하게 행동을 했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뭐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학생에게 심리치료를 한다거나 출석 정지를 한다거나 학급 교체를 한다거나 하는 조치들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점은 좀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 예.
2: 교육부 매뉴얼 같은 걸 보면 학생의 교권 침해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법적 의무 없는 일을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강요한다거나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역시도
1: 네.
2: 교권 침해 행위로 엄중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절차가 분명히 마련돼 있는데 뭐 최근에 열렸던 교사들 간담회만 봐도 그렇고 교사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2: 저도 참 이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1: 예.
2: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에서 만난 관계
1: 예.
2: 있을 때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연락하면 안
1: 스토킹이요,
2: 되겠죠.
1: 스토킹.
2: 스토킹이죠.
1: 네.
2: 그리고 누군가 싸움이 났을 때 내가 하지 마 하고 말렸는데 오히려 내가 너는 나를 학대한 거야 라고 고소하는 일 없겠죠.
1: 예.
2: 그런데 오히려 교사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1: 네.
2: 그러니까 법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교권은 침해돼서는 안 된다. 그런 행동을 하면 제재가 뒤따른다는 법은 마련되어 있는데 현실을 고려하면은요 스승이 내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을 상대로 해서 처벌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가 그래도 내가 지도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의 미래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이 어찌 보자면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1: 예.
2: 악성 민원은 해서는 안 될 텐데 그 민원이라는 것의 경계가 애매하다는 것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이자 민원인가 어디까지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이걸 딱 엄밀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지도하는 학생인데 나를 믿고 내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내가 이걸 교권 침해 행위라고 신고할 수 있을까? 자꾸 고민하게 되고 신고를 했다가도 철회하시고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고 있어서 법은 있지만 실제로 법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앞서 이제 잠깐 말씀하셨던 정당한 훈육이나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 아동학대 우려 때문에 적절한 지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실제로 교사의 생활 지도를 두고 신고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2: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로 선생님이 신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1: 예.
2: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제 폭언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정당한 생활지도였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해서 이제 교실 밖에 나가 서 있으라고 한다거나 예. 복도에서 뭐 서 있으라고 하는 지도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실제로 그 드라마에서도 되게 화제가 됐던 부분인데 네.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몇 번 나와서 문제 풀어봐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1: 그럼요. 오늘 뭐 며칠이니까 20일이니까 21번 나와.
2: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선생님 마음대로 맨 뒷줄부터 나와서 풀어봐.
1: 아, 그렇죠.
2: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 아이는 나와서 풀어보게 하지 말아라. 아이 기가 죽을 수 있다. 자존감이란 단어가 이때 쓰는 건 아닌데 네. 자존감이 다칠 수 있다. 자존감이 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반복하면서 우리 아이만 앞에 나와 문제 풀어보라고 하고 틀려서 네. 정서적으로 우리 아이가 큰 충격을 받았으니 아동학대다. 뭐 이런 신고를 하는 거죠. 아 이런 걸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요. 무혐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신고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1: 그럼요.
2: 선생님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수개월 동안 수사와 조사에 응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겪게 됩니다.
1: 그렇죠.
2: 그리고 또 이거 문제가 있다. 이 아동 이것은 아동학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교권침해다라고 해도요. 이후에 다시 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지도해야 하는 상황도
1: 그럼요.
2: 많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제재가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나중에 뭐 결국 무혐의로 밝혀진다고 해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1: 네. 그 최근 기사를 보면 경남 김해의 한 교사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그런 내용도 봤는데 최근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도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저마다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다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또 한 지역에서는 드라마 속 교권 보호를 현실화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앞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될까요?
2: 그 해당 드라마에서는 그러니까 이 교권보호국이 수사권도 갖고 있고 강제 조사권도 갖고 있어서 학교의 교권보호국이 딱 등장을 해서 이렇게 평정을 하는 겁니다.
1: 네.
2: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뭐 폭력도 행사를 하고요, 수사도 하고 저도 보면서 통쾌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네. 어디까지나 드라마는 드라마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1: 그렇죠.
2: 이런 기관이 실제로 도입될 수 있는가 아직은 좀 시기상조 내지는 논의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1: 예.
2: 먼저 악성 민원을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교사 개인 연락처로 연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뭐 학교 대표 번호, 민원 창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1: 맞아요.
2: 이를 통해서라도 모든 민원을 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 좀 1차 스크리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생활지도임에도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1: 그렇죠.
2: 그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전담을 하는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해 줘야 돼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떤 법률 창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은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와도 연결이 됩니다.
1: 예.
2: 많은 대다수의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는요. 교사와의 어떤 신뢰관계를 통해서 학교에 믿고 의지하고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대다수는 그렇지만 극히 일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그 일부가 다수가 되지 않도록
1: 네.
2: 그 일부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임주의 생활 법률 임주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다양한 문학의 소식을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문화로 세상 읽기. 김원식 문화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네. 전통적인 할리우드 흥행 제조기 감독들의 세대 교체가 최근 한국 영화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호러물 룸이라고 하는 작품을 혹시 극장가에 가셨거나 영화 소식을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17일 기준으로 100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근데 해외 호러 스릴러물 중에 외화가 100만 명을 돌파한 거는 조던 필 감독이 어스 이에 7년 만입니다.
1: 오.
4: 그런데 이 작품의 감독이 2005년생이에요. 케인 파슨스. 그런데 나이도 나이지만 이 케인 파슨스 감독은 원래 유튜버 출신이에요. 유튜버 이제 활동을 하던 감독인데 요즘에 유튜버 출신 감독들이 작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1: 예.
4: 그런데 흥행이 괜찮아요. 예. 누가 보느냐? 20, 30대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SNS 통해서 화제가 된 소재를 가지고 맥룸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관심이 SNS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요즘에 K-POP 같은 경우에도 SNS를 통해서 음악을 들어가지고 이제 인기를 끄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의 야심작이죠. 디스클로저 데이하고 아이언맨의 존 파브로 감독이 최근에 스타워즈 시리즈로 돌아왔는데
1: 네.
4: 아, 특히 만달로리안 그로그는 2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스타워즈 시리즈. 디스클로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극과 극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스티븐 스필버그가 맡은 작품이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낮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물론 한국에서는 SF 영화가 좀 마니아가 적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편차가 많이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20, 30대가 좋아하는 작품은 스티븐 스필버그나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가 아니다. 그래서 SNS 화제가 된 소재를 가지고 만든 작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1: 네.
4: 예전에 할리우드에서도 1920년대에 그 대공황 시기가 되면서 대형 영화 사이사이에 작은 소규모 영화들을 공개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우리나라에서는 B급 영화라고 알려졌지만 B무비예요. A영화, B영화라고 했을 때 B영화는 주로 소규모 영화들을 공개를 했고 이게 나중에 장르물이 되거든요.
1: 예.
4: 그러니까 지금도 SNS에 바탕을 둔 작품들이 소규모로 제작이 되고 있는데 20, 30세대들이 익숙하단 말이죠.
1: 예.
4: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굉장히 큰 문화적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SNS에서 화제가 되면 극장에서도 화제가 된다라는 것이 지금 아마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번에 얻은 기운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 네. 뭐 그런 차원일까요? 좋은 독립 영화를 극장에서 오래 볼 수 있게 하는 슬로우 시네마 운동에 출범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 영화 제작가 협회 영화인 9명이 슬로우 시네마 운동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4: 이 슬로우 시네마 운동은 작품성을 인정받고 관객 호응도 높았던 작품들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최나경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회장은 지난해 개봉한 독립영화가 전체 상영작 가운데 18%인데 독립예술영화 전문 상영관은 2%에 그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2학기라고 하는 지난해 9월 개봉한 작품 또 지난해 10월 개봉했던 1984북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개봉했던 조용필의 킬리만자로 표범 등 6년간 3천여 곡을 작곡한 김희감 선생의 노래 인생을 담은 바람이 전하는 말 이렇게 세 편을 연말까지 최대한 다양한 곳에서 길게 상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984북은 이게 이제 1980년 사북에서 나는 광부들의 어떤 진실을 탐사한 작품이고요. 또 3학년 2학기는 불안정한 일터에서 희망과 자존감을 잃지 않은 19 사회 초년생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 다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거든요. 뭐 1984북은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을 뭐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그 반향까지 일어나게 했는데 특히나 바람이 전하는 말 같은 경우는 노래가 35곡이나 들어가 있다고
1: 명화예요?
4: 해요. 예, 김희갑 선생이 작곡한 작품들. 그런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상영이 되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슬로우 시네마 운동은 구체적인 방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멀티플렉스에서 대형 영화를 중심으로 빨리빨리 패스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느리게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또 상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앞으로 멤버십이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가지고 한다고 하니 이런 점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예. 또 독립영화와 전통주를 결합한 이색 문화 행사가 있네요.
4: 사실 요즘에 2030 세대들은 체험이 중요하잖아요. 예. 영화관에 뭐 영화를 보면서 단순히 영화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레동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철공소에서 문화 그런 공간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갤러리도 많이 생기고 또 카페 공간도 많고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전통주와 독립 영화를 함께 즐기는 복합 문화 행사를 마련을 합니다. 30일 날 하는데 독립 영화 상영과 함께 감독과의 대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괴인의 정체 미셸 이라는 박세웅 감독의 작품, 심희영 감독의 빼고, 김선빈 감독의 월드 프리미어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박세웅 감독이 직접 관객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영화도 보시고 술도 뭐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분위기를 즐기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복숭아 막걸리가 있다는데 궁금합니다.
1: 오, 그렇군요.
4: 요즘 막걸리가 뭐 샤인머스카트 들어가고 딸기도 들어가고
1: 그렇죠.
4: 그래서 외국인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화와 드라마에 비 오는 날 파전이라는 대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도대체 왜 비 오는 날 파전에 막걸리를 먹는 거지? 라고 해서 이제 딱 오는데 일단은 뭐 요거트하고 느낌이 비슷한 것 같고 또 뭐 유산균 들어있고 뭐 영양도 풍부하다고 하니까 웰빙 건강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하고 또 색깔도 요즘엔 딸기, 샤인머스캣 그리고 감귤까지도 들어가서 색깔이 예쁘다고 하니까 네.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건데 한국 영화를 또 보면서 예, 막걸리도 곁들인다고 하면 체험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한테 특히 외국인들한테도 관광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서울 물레동 에서 음주 네. 영화제가 열린다는 소식 네. 전해주셨습니다.
4: 음주운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아유, 큰일 나죠. 예. 네. 또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해양 영화제 소식도 전해주세요.
4: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슬로우 시네마 운동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여기도 슬로우가 들어갑니다. 슬로우 PC 코리아 릴레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 슬로우 PC 코리아 릴레이 행사는 2026년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합니다. 여수에서 열리는데요.
1: 예.
4: 전국의 연안 섬 지역을 순회하는 프로젝트죠. 부산 행사는 인천 무의도 충남 가로림만 강릉에 있는 네 번째 행사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섬 사람을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도 국제해양영화제 섬과 바다를 잇다라는 주제로 생태계 보전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가치를 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산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1: 예.
4: 남획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치어도 방류하고 또 쓰레기에 이제 어떤 오염 때문에 바다 생태계가 교란이 되는데 쓰레기도 수거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리는 행사도 같이 하고 특히 자연 다큐멘터리 생존까지 13시간 고양이 상어의 모험 또 애니메이션 영화 칠드런 오브 더 시 같은 작품도 상영하면서 대화를 환경보호 관점에서 나눕니다.
1: 네. 이게 국제해양영화제의 행사로 지금 같이 열리는 건데
4: 네.
1: 올해로 9회를 맞았습니다.
4: 그렇습니다.
1: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4: 제가 사실 좀 일찍 소개해드렸어야 되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바다 앞에 우리는이라는 주제로 바다와 인간의 공존 또 해양 환경과 그의 변화 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바다의 가치를 조명하는데요. 올해는 15개 국가로 참여 국가를 넓혔고요. 상영작도 33편에서 47편으로 늘렸습니다. 아무래도 부산이 해양과 밀접하기 때문에
1: 예.
4: 해양 영화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상적인 작품은 남극을 위한 연대라고 해서 남극의 해양 생태계와 또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보여주고 특히 해양영화 상영 지원 공모를 통해 제작한 작품까지 또 선을 보였습니다. 또 해양 생태계의 신비로움을 담은 어둠 속에 빛이 있었다라는 작품이 오늘 폐막작으로 선정이 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여름 시원한 바다 이런 작품들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부산 지금 예,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또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네요.
4: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이건 좀 여유가 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14일까지 열립니다. 아무래도 한참 더울 때 어린이 청소년들 참여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의 슬로건은 얘들아 소풍 가자입니다.
1: 오호.
4: 네,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영화를 보고 놀고 만들고 토론하는 참여형 축제로 꾸미겠다라는 거고 41개국 181편이 초청이 돼서 역대 최대고요. 또 경쟁 부문인 레디 액션에는 AI 크리에이티브 부분을 처음 신설을 해서 이 청소년들이 AI를 활용해서 제작한 아직 여기 네오테크닉스 알파 왕자님 만나러 가는 길 같은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사실 영화라는 게 제작비가 좀 들어가고 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1: 예.
4: 그런 점에서 AI를 만들면 좀 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좋으면 정말 어떤 신선한 작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AI 단편 영화를 직접 제작하고 결과물을 시상하는 그런 무대까지도 선을 보이고요. 또 올해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초청된 알렉산더 머피 감독의 프랑스 네팔 합작 영화인 굿바이 시스터즈 같은 작품도 처음으로 상영이 됩니다. 이 두 자매가 네팔에 사는데요. 히말라야 고산지대로 동충하초를 채집하러 떠나는 여정을 담은 성장과 가족 이별의 의미를 담은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제 주 공간이다 보니까
1: 네.
4: 어린이 청소년들의 직업과 삶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아까 축제형 콘텐츠 많이 보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의 전당 주변이 거대한 놀이터로 변신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변화할지 한 번쯤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진짜 소풍 가봐야겠네요.
4: 예, 여름 소풍 예, 특히 야간에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낮에는 좀 많이 덥잖아요.
1: 또 영화 전당이 이렇게 거대한 지붕처럼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4: 그렇죠.
1: 그 안에도 그늘을 만들어줄 것 같아서.
4: 그 자체가 시원하죠.
1: 네네. 또 이제 그 수영 강변 옆에
4: 네.
1: 있으니까
4: 그렇습니다.
1: 기대가 되고요. 또 한국 영화계 빅스타들은 다음 달 초에 경기도 부천을 찾네요.
4: 네. 다음 달 3일부터 11일까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시행이 됩니다. 찾아가는 동네 영화관에 30여 명의 유명 감독과 인기 배우가 참여합니다. 11곳에서 영화 32편이 상영되고요. 강재규 감독, 양우석 감독, 장항준 감독까지 참여를 하고 여기에 뭐 정지영 감독, 곽경택 감독, 민규동 감독도 있고 배우로는 김민아, 김하늘, 염혜란, 유지태 그리고 주원 씨가 이제 참여를 해서 대화까지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는 장르물의 향연이기 때문에 또 젊은 층들이 많이 보여줄 것 같은데 50개국에서 321편이 소개가 되고요. 부천시장과 한국만화박물관 등에서 열리게 됩니다.
1: 네. 여름 영화제 하나 더 듣겠습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포스터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이 축제 환호의 순간 색종이가 떨어지죠. 이 그 색종이를 이제 콤페티라고 하는데 이 콤페티를 모티브로 해서 포스터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해 제천 국제영화제 주 행사장이 제천 비행장이었는데요. 제천 비행장을 이제 제외한 청풍 호반 행사장 이쪽을 중심으로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청풍 호반을 중심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동선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선을 또 달리 이제 변화한다고 하니까 내년을 또 기대해 보는데 물 만난 영화 바람 난 음악을 이제 슬로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만나고 바람을 어떻게 영화와 음악이 만날지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문화로 세상 읽기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강혜종 씨.
5: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저녁까지 제주도에 소량의 비가 내린 다음 내일 오전에 또다시 이 지역으로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까지 전라동부와 영남 내륙 곳곳에 약간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량 줄면서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기온이 상승하는 시점부터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5에서 30mm 정도 전 내륙 곳곳으로 가능성이 열려있는데요. 천둥, 번개, 돌풍. 또 경기 북부와 강원도 쪽에는 쌀아구박이 동반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밤사이 제주에는 또다시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 등 16에서 21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 수준입니다. 서울이 28도, 동풍 영향권역인 강릉은 22도로 선선하겠고요. 대전 전주 27도 등 21도에서 28도로 조금은 덥겠습니다. 당분간 낮은 구름 접대는 강원 산지에 안개가 짙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동해상의 물결이 높고 동해안의 너울이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박소정 씨입니다.
6: 네, 오후 내내 이어지던 상행선 정체가 대부분 해소되고 있습니다. 다만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있어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먼저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지정 2터널입니다. 앞 시간 사고가 있었고요. 조금 전 처리는 완료됐지만 아직 일대로 속도를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 함양산 삼골휴게소 부근에서도 앞 시간 사고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1차로와 갓길 통행 어렵고요. 반대쪽 같은 지점 2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양지 부근 짧게 주춤하고 용인휴게소에서 용인 쪽으로 더디게 지납니다. 신갈분기점에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1, 2차로 2개 차로 막혀 있어서 1대 1km 정도 정체고요. 비슷한 부근으로는 5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서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후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서행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에서 월문 3터널까지 13km 밀리고요. 남양주에서 강일까지도 꾸준히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7: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대중에게 사랑받은 명곡의 탄생, 그 이면에 흥미진진한 얘기를 나눠봅니다. 명곡의 재발견, 이현석 음악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영화에 삽입돼 역주행한 추억의 발라드네요.
8: 네, 그렇습니다. 뭐 원래도 유명한데 영화 때문에 다시 한번 재조명된 그런 곡들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영화나 드라마나 CF 같은데 아무리 우리한테 친숙한 곡이라도 거기 삽입이 돼서 그 영상들하고 맞물리면 또 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네.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예.
8: 아니면 이를테면 공포영화 같은데 나오면 막 그 곡만 들으면 약간 무서운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굉장히 낭만적인 러브씬에서 그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에서 뭐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걷는다든가 아니면 뭐 뜨거운 포옹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1: 예. 네,
8: 행복한 상상을 하게 되어
1: 좋습니다.
8: 있는데요. 먼저 전해드릴 곡은 굉장히 낭만적인 곡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판 난 너에게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뭐
8: 당신이 원한다면 네, 뭐든지 하겠다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비틀즈의 I Will이라는 네. 곡입니다. 너무 유명한 곡입니다. 이게 근데 대중적으로 그렇게 미국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곡은 아니에요.
1: 예.
8: 의외로 뭐 빌보드 핫100 차트 정상을 차지했던 곡들도 아닌데 하지만 꾸준히 사랑받는 곡이고 특히 영화 드라마에 이제 많이 삽입되어 오는 곡인데요.
1: 네.
8: 오늘은 특별히 워렌 비티와 아네트 베닝이 주연했던 영화 러브 오페어.
1: 아.
8: 뭐 로맨틱 영화의 고전이 되어 있고 예.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영화인데 그 영화에 삽입되면서 이 곡이 이제 다시금 재조명을 받았었거든요. 1994년도에
1: 예.
8: 워낙 영화가 인기가 있었고 이제 영화에서 팝송 중에선 이 곡이 큰 호응을 얻었고 또 영화에 쓰인 이제 테마곡 가운데서는 피아노 솔로 애니오 모리코네의 곡이
1: 아.
8: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이 곡은 폴 맥카트니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1: 예.
8: 비틀즈의 거의 대부분의 곡은 폴 맥카트니와 존 레논이 공동 작사 작곡한 것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게 서로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1: 그런데
8: 예. 두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팀의 브레인격이었고 팀을 조율했던 브라이언 엡스타인이라는 매니저가 그렇게 하기로 한 건데
1: 예.
8: 그럼 어떻게 매니저가 뭔데 그런 권한이 있었느냐 싶은데 비틀즈의 매니저는 단순한 매니저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이들의 멘토였고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어요.
1: 아.
8: 그래서 개성이 강한 비틀즈 4명을 딱 잡아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1: 예.
8: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을 위해서도 이게 좋다. 워낙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팀의 양대 산맥인데 그래도 팀인데
1: 네.
8: 같이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행이어 따로 작업을 해서 곡을 쓰더라도 같이 만든 걸로 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폴 맥카트니도 존 레넌도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관여한 네. 곡으로 이렇게 이름을 올린 곡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예스터데이입니다.
1: 아 그래요?
8: 예스터데이 같은 경우는 폴 맥카트니가 혼자 작곡했고 녹음할 때도 혼자 했어요. 비틀즈의 다른 멤버들이 아예 녹음 현장에 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래 나온 다음에 이런 노래가 우리 거라고 나오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폴 맥카트니 입장에서 아 이거는 좀 너무하다. 이거는 나 혼자 한 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윌 같은 경우는 그래도 편곡하고 연주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밴드 멤버들이 비록 폴 맥카트니가 혼자 작사 작곡했어도 밴드는 이렇게 곡을 만들면서 연주하면서 조금씩 손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존 레논이 관여를 했으니까 그래도 공동 작사 작곡가로 해도 되지만 녹음할 때 와보지도 않았는데 거기 예스데이는 현악사중자와 같이 기타하고 연주했거든요. 기타는 폴 맥카트니가 쳤고 현악사중 이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했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 이 곡은 폴 맥카트니가 사랑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쓴 그런 곡이기도 해요. 그래서 폴 맥카트니 하면 그의 뭐 영혼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아내 린다 맥카트니를 떠올립니다.
1: 네네. 그래서
8: 모든 곡을 린다를 위해서 쓴 걸로 하는데 이 곡을 쓸 때는 린다하고 아직 뜨겁게 사귈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춘에 또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린다 맥카트니가 아니라 또 다른 여성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고요. 이제 이 곡이 발표된 다음에 비로소 린다 맥카트니하고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거든요.
1: 아.
8: 그때 이제 교제하면서는 당연히 이 노래를 많이 불러줬겠죠.
1: 예, 널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뭐.
8: 네. 그런 뭐 그런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아, 네. 이렇게 바로 앞에서 불러주니까 황홀했겠어요.
1: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비틀즈의 I Will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0: 2분도 채 안 되는 네. 짧은 곡인데.
1: 그렇습니다.
0: 아주 느껴지는 게 크네요.
1: 극강의 간결함.
2: 네.
1: 그리고 담백하고.
2: 네.
1: 그렇지만 진솔함이 녹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2: 네.
1: 또 프로포즈 곡으로 결혼식 축가로도 정말 오랜 세월 사랑받고 있습니다.
0: 네. 명곡의 재발견 오늘은 영화에 삽입돼 역주행한 추억의 발라드 듣고 있는데요. 다음 소개해 주실 거군요.
1: 네. 유재하의 노래입니다. 우울한 편지.
2: 아.
1: 네, 유재하 씨는 뭐 앨범을 딱 한 장 냈어요. 1집이 마지막 앨범이 되고 말았고
2: 예.
1: 그 앨범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미처 알지 못한 상태에서
0: 그렇죠.
1: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제작을 해주려고 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대학로에 있는 모 레코드 회사 대표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2: 예.
1: 단골 손님이었대요. 유재하 씨가
0: 레코드 가게.
1: 예. 왜냐하면 대학로에서는 굉장히 큰 레코드 가게였기 때문에
2: 예.
1: 거기 이제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매니아들이 많이 원판도 사고 뭐 그랬었는데 유재하 씨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왔는데 먼저 데모를 들려주면서 아 사장님이 음반사들하고도 친할 테니까 나 이거 좀 내게 소개시켜 주세요 했는데 본인이 듣기에도 너무 노래가 어색하고 일단 노래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2: 네.
1: 소개를 시켜주지 못했다. 그게 아직도 자기는 좀 한이 된다.
2: 아하.
1: 내가 그때 소개시켜줬으면 내가 정말 또 유재하한테 정말 고마운 사람이 될 수
0: 그렇죠.
1: 있었고 또 어떻게 운명이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0: 그렇죠.
1: 그런 아쉬움을 얘기했는데 아무튼 유재하 씨는 그래서 결국 자기 돈으로 자비로 레코딩을 했고요. 제가 또 이 레코딩을 그 동부 이촌동에 있는 그 유명한 S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어요. 거기 또 기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본인도 이거 녹음할 때 당혹스러웠대요.
0: 왜요?
1: 아니 이걸 노래라고 하나? 그래서 본인이 조금 그 잔소리랄까 유재하 씨한테 야단을 좀 쳤다고 합니다. 그걸 지금 후회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제 사실 이 유재하 씨 앨범이 심의 반려되기도 했었어요.
0: 심의에서요? 왜요?
1: 예, 이유는 뭐냐면 가창력 부족이었습니다.
0: 네?
1: 말도 안 되는 거죠.
0: 아, 그런 것도 심의를 했었군요.
1: 그러니까요. 예전에 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황당하게 심의 반려되고 금지곡으로 지정되는 곡들이 있었지만
0: 예, 예.
1: 사실 가창력 부족이라는 건 이게 무슨 성악도 아니고
0: 예.
1: 가수의 개성 있는 목소리면 그걸로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요가 유재하 이전과 이후로 나눌
0: 그렇죠.
1: 정도로 가요사에 큰 족적을 남긴 또 가요의 어떤 흐름을 바꿔놓은 음반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요.
0: 네.
1: 이 곡이 봉준호 감독의 그 유명한 영화 살인의 추억에
0: 네.
1: 삽입됐었습니다. 그때 팬들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0: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곡이 이제 그것도 이렇게 뭐 이렇게 평범한 씬에 삽입된 것도 아니에요. 예. 그 범인이 라디오에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신청곡이 바로 우울한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오싹하고
1: 그렇죠.
0: 음침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또 생기게 했어요. 네. 근데 이 노래는 사실 우울한 편지지만 희망이 담긴 답장이거든요. 여자가 우울한 편지를 썼는데 그걸 남자가 읽고 더 이상 우울한 편지는 쓰지 말자고 이렇게 희망 섞인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노래하는 곡인데 그런데 어찌됐든 영화에 그렇게 삽입된 후에 그 영화를 인상 깊게 본 사람들은 이 영화의 그 강렬한 기억 때문에 이 곡 하면 뭔가 살인자를 떠올리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 네. 그 실제로 이 곡의 가사가 가사에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유재하 씨의 곡은 단 한 사람을 위한 노래예요. 그 앨범 전체가 이제 대학 시절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위해서 그 여자친구하고 좋았을 때도 있지만 잠깐 헤어졌을 때도 예. 있잖아요. 예.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들 그 예. 사람과 있었던 이야기들 추억들이 다 이 앨범에 녹아 들어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앨범 작업을

0: 남학생들이 많지 않았대요. 근데 남학생들을 모아서 자기가 쓴 곡들을 자랑하듯이 들려줬대요. 뭐 우울한 편지도 그렇고 예. 특히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경우는 아. 조용필 씨가 먼저 불렀거든요. 유재하 씨가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막 불러주면서 후배들한테 이거 조용필이 부른다 하면서 자랑을 했었고 그렇게 앉아있던 후배 중에 한 명이 김영석 씨입니다. 그래서 김영석 씨의 음악을 들어보면 유재하 씨의 체취가 그 코드가 아. 많이 느껴져요. 그런 영향을 또 받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유재하의 음악을 좋아하는 후배들 수많은 작곡가들이 또 영향을 받은 거고요. 네. 이 곡은 엄연히 또 보사노바 리듬이 이렇게 잔잔하게 감성적인 가사와 어우러진 그런 또 멋진 발라드 네. 곡입니다.
1: 그래서 유재하의 곡을 우리 가요계의 클래식이라고 또 부릅니다. 자, 명곡의 재발견 이현상 음악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들으면서 2부 마치고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2: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2: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오늘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저녁까지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제주에는 비가 다시 시작됩니다. 내일 밤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까지 전라동부와 영남 내륙 곳곳으로 약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전반적으로는 흐리겠는데 중부지방의 경우는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기온이 상승하면서 한계의 남하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는데요. 내륙 곳곳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고 천둥번개, 돌풍, 또 심지어는 우박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동해안과 동쪽 산지의 바람이 강했었는데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안의 너울은 여전히 강하고요. 동해상의 파도가 높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폭염 수준은 아니지만 내일도 예년 수준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 등 16에서 21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전주 27도, 강릉은 상대적으로 낮은 22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한편 낮은 구름이 유입되는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중심 채널.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부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오늘은 조선의 17대 왕인 효종과 공주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효종이 북벌론을 펼친 배경과 핵심을 살펴보고요. 또 효종은 7명의 딸을 둔 딸부자 아빠였다고 하는데 지극한 딸 사랑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주간 책마을에서는 한 주간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러브머신. 인비인 만나보고요. 또 주목해서 읽을 책으로 선한 의지의 힘을 피력한 책 리트어르 브레흐만의 모럴 앰비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우리가 지난주에 조선시대 단오정경과 화가 신윤복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딸바보 효종이네요.
2: 네, 맞습니다. 아빠들 중에 딸바보라고 네. 불린 아빠들이 많죠.
0: 예, 예.
2: 혹시 아나운서님도?
0: 네, 저는 그냥 바보. 아 죄송합니다.
2: 아닙니다. 조선의 왕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0: 네.
2: 특히 자녀들을 많이 낳았던 왕들이 시집 간 딸들이 보고 싶어했던 왕들이 매우 많아요.
0: 아, 그렇군요. 네네. 이제 출가시켜놓고 그리워하는 거군요. 그 대표적인 왕이 효종이라고요.
2: 네, 맞습니다.
0: 네.
2: 특히 그동안 효종은 병자호란의 어떤 치욕을 씻기 위해서 북벌을 준비하는 왕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0: 네.
2: 물론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실제 청나라와의 전투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요. 물론 이제 근데 그런 와중에도 자신의 딸들에 대한 애정은 매우 각별했던 왕이었습니다.
0: 왕의 좀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효종이 어떤 왕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2: 네. 조선 효종은 아버지 인조를 이어 조선 제17대 국왕으로 즉위한 왕이에요.
0: 예.
2: 그런데 사실 효종은 원래 왕이 될 자격이 없던 왕자였습니다.
0: 예. 왜요?
2: 다들 아시다시피 소현세자를 아시죠?
0: 네.
2: 소현세자가 형이었잖아요.
0: 아.
2: 본인은 둘째 아들 봉림대군이었습니다.
0: 그렇죠.
2: 인조는 자신의 왕비 인열왕후 청주 한씨와 사이에서 네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0: 네.
2: 그중에
0: 네.
2: 첫째가 소현세자,
0: 네.
2: 둘째가 바로 효종이 되는 봉림대군, 셋째가 임평대군, 넷째가 혼인하기 전에 죽은 용성대군이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0: 어허.
2: 그래서 봉림대군은 둘째였기 때문에 원래 왕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0: 네.
2: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문의 죽임을
0: 그렇죠.
2: 당했죠.
0: 네.
2: 근데 원손에 봉해진 소현세자의 맏아들도 있었어요.
0: 예.
2: 자, 그러면 우리가 정조의 예를
0: 그렇네요.
2: 생각하듯이
0: 예.
2: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었지만 원손인 정조가 왕이 됐습니다.
0: 예.
2: 이게 원칙에 맞는 거예요.
0: 예예.
2: 그런데 인조는 이 원손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0: 아.
2: 어떻게? 소현세자가 죽은 지 그 이듬해 소현세자의 부인이었던 민혜빈 강씨, 세자빈이죠. 그 며느리를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그리고 그녀의 아들들 3명을 모두 제주도에 유배 보냈어요.
0: 아.
2: 그때 원손이 겨우 11살인가 12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 5학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을 제주도로 유배를 보냅니다.
0: 네.
2: 조선시대 있잖아요. 요즘 왕가나라는 영화에서 뭐 유배 보내면
0: 네, 네, 네,
2: 뭐
0: 네.
2: 형조판서가 와가지고 그 동네가 잘 될 수도 있다.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유배지도 뭐 예를 들면 내륙으로 가느냐
0: 그렇죠.
2: 또는 섬으로 가느냐 이 차이가 매우 커요.
0: 예.
2: 특히 제주도로 보낸다는 거는 가다 죽으라는 거예요. 배가 지금처럼 큰 배도 아니고
0: 아하.
2: 겨우 작은 배 타고 그 며칠을 걸쳐서 풍랑을 헤쳐가면서 도착해야 되는데 다행히 목숨을 부지한 채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만은
0: 네.
2: 그 어린 세 아들 중에 첫째 둘째가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현세자는 이제 막내 아들만이 겨우 살아남아서 대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원손이 죽어버렸고 그 뒤 세자 책봉은 누가 했느냐. 당시 정권은 인조를 왕으로 즉위시켰던 반정 공신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0: 예, 예.
2: 특히 인조의 이쯤 되면 인조는 매우 그 무능한 왕이 맞습니다. 특히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김자점을 비롯한 반정 공신인데
0: 예.
2: 이 봉림대군의 장인이 바로 반정 공신이었어요.
0: 예.
2: 그러니까 공신 세력의 사위가 이제 왕이 됐고
0: 그렇죠.
2: 그 공신들은 아, 이 복림대군이 세자가 됐기 때문에 차후 왕으로 즉위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0: 예.
2: 그래서 복림대군은 세자가 된 거고 즉위해서 효종이 된 거예요.
0: 네.
2: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의 상식. 제가 효종대왕이라고 하려다가 그냥 효종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0: 네. 네.
2: 자, 우리가 세종대왕은 다
0: 그렇죠.
2: 익히 그 이름이 익숙해.
0: 그냥 아예 네 글자로
2: 그냥 세종대왕이라고
0: 맞습니다.
2: 해. 그런데 네. 제가 뭐 예를 들면 인조대왕 하면은 욕을 먹을 거예요. 그렇죠?
0: 예.
2: 선조대왕 하면 또 욕을 먹을 겁니다.
0: 예.
2: 자, 그런데 원칙상으로 쫓겨나지 않고 그 왕의 재위를 다 마치면서 승하한 왕들은 무조건 대왕이에요.
0: 아, 그렇습니까?
2: 네, 이게 원칙입니다. 맨 마지막에 선조 무슨 무슨 무슨 대왕 해가지고 끝납니다. 그 명칭이.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세종대왕만 우리가 대왕자를 붙여서 붙였기 때문에 세종만 훌륭한, 물론 훌륭하죠. 그래서 세종만 대왕이 아니고 원칙으로 따지면 다 대왕이 된다.
0: 네.
2: 아, 이 하나의 역사 상식 말씀드렸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따지게 보면 어떤 그런 적자도 아니고 정통성에 좀 흠결이 있는 채로 왕위에 앉았는데 근데 굉장히 또 북벌을 강하게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2: 맞습니다.
0: 또 왕권을 또 이렇게 어떻게 강하게 휘둘렀죠?
2: 일단 효종은 자신의 정통성을 가지고 따지는 신하들이 나타나면 무서울 만큼 엄벌을 내렸어요.
0: 오.
2: 바로 한마디 상소라도 오면은 권장을 때려 죽입니다.
0: 우와.
2: 그 왕가 사는 남자 계속 얘기하지만 그 아들이 막 권장 맞으면 죽는다고 막 하잖아요.
0: 예, 예, 예.
2: 실제 권장 맞아서 많이 죽어요.
0: 아.
2: 권장의 크기가 제각각입니다만은 엄청 큰 게 있거든요.
0: 네.
2: 그거를 예를 들면 100대를 맞은다. 살점이 떼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당시 뭐 약도 없잖아요. 연고도.
0: 네. 네.
2: 그게 이제 썩어서 다 죽는 거예요.
0: 예.
2: 그걸 이제 그 시대 표현으로는 장독이라고 합니다.
0: 예.
2: 그래서 실제 권장마저 효종은 죽여버려요.
0: 예.
2: 그런 말을 한 사람을.
0: 예.
2: 자, 그래서 신하들은 일절 이제 효종의 정통성에 대한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뒤에 효종은 이제 본인이 형 소현세자와 함께 심양에 끌려가서 볼모살이를 했잖아요.
0: 네.
2: 그 치욕을 당했습니다.
0: 예.
2: 게다가 이 백성들도 많은 치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씻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북벌론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당시 기득권 공신 세력들은 이 북벌론에 반대를 합니다. 왜? 괜히 청나라로 전투를 했다가 자신들의 기득권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효종은 이 북벌의 기치를 내세우는 세력들을 등용을 해요. 명분을 쌓기 위한 거죠.
0: 그렇죠.
2: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송시열 같은 사람들입니다.
0: 예.
2: 그래서 효종은 송시열을 등용한 뒤에 북벌에 대한 명분을 세우고 이후 실무를 다져나갑니다.
0: 예.
2: 그게 바로 군사를 정비하고 북한산성을 새로 정비하는 등 차근차근 북벌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런데 전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도 있어야 됩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바로 효종은 대동법도 추진합니다. 그래서 민생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거든요. 자, 그러면서 실제 북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종은 재위 10년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왕으로 있으면서 국가의 재정을 매우 넉넉하게 만들어놨어요.
0: 예.
2: 그 덕분에 우리가 잘 아는 숙종에서 영조, 정조까지 조선 후기 부흥기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0: 대왕 붙일 만한데.
2: 할 만합니다.
0: 네, 효종대왕 네. 하시죠.
2: 그러시죠.
0: 아니 지금 이제 오늘 들을 얘기는 딸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다는 거잖아요.
2: 네.
0: 자녀는 몇이나 뒀나요?
2: 일단 효종은 왕비였던 인선왕후 덕수장씨입니다.
0: 네.
2: 그 사이에서 육녀 일남을 낳았어요.
0: 예.
2: 딸들부터 낳았습니다. 그리고 왕비하고 사이도 좋았죠.
0: 예.
2: 칠남매를 낳았으니까.
0: 네.
2: 그리고 후궁이었던 안빈이시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도 또 한 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0: 예.
2: 옹주였죠. 그래서 모두 칠녀 일남을 두었어요. 딸바보일 뿐 아니라 딸부자였죠. 오직 아들은 하나. 그 아들은 나중에 현종이 되었고요.
0: 예.
2: 자, 근데 여기서 첫째 딸.
0: 네.
2: 첫째 딸이 참 그 마음이 많이 가잖아요.
0: 예.
2: 저는 물론 아들밖에 없습니다.
0: 네.
2: 자, 그중에서 첫째 딸이었던 여인이 숙신 공주라고 하는데
0: 네.
2: 참 불쌍했던 공주입니다.
0: 아니 왜 엄청 예쁜 맞았을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근데 이 숙신 공주가 바로 병자호란 발발 1년 전에 태어나요.
0: 아.
2: 자, 그러다가 이제 2년 뒤인 겨우 3살 때 아버지 복림대군과 어머니 덕수장 씨가 큰아버지 소현세자 내외와 함께 심양에 볼모 끌려갈 때 엎여서 갑니다. 이영 만리를 엎어서 가요.
0: 그때군요.
2: 얼마나 또 날씨도 추웠겠어요. 결국 세 살을 어린 나이에 심양으로 가던 도중에 병에 걸려 사망합니다. 아버지 복림대군과 그 어머니 장씨가 얼마나 슬퍼했을지 짐작이 가죠.
0: 그러면 그 뒤로 태어난 공주들도 녹록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2: 근데 이제 조금 아버지의 사랑은 많이 받습니다만
0: 예.
2: 막 외적인 위협이 많이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0: 예.
2: 그건 나중에 이제 천천히 말씀드릴 건데.
0: 예.
2: 일단 그 다음으로 태어난 공주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효종의 딸들은 다 숙자가 붙어요. 수관, 숙명, 숙휘, 숙정, 숙경공주. 예. 그다음에 옹주 하나가 유일하게 숙령옹주였습니다. 예. 그리고 공주들의 이 나이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뭐 성운왕후 청송심씨처럼 뭐 계속
0: 애를 낳고
2: 그런 거예요. 왕비하고 금슬도 매우 좋았죠.
0: 예.
2: 그래서 이제 효종은 또 자신의 공주들을 매우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게 숙명공주와 숙희공주가 11살과 겨우 9살 때 빨리 혼인을 시킵니다.
0: 아, 그렇게 빨리요?
2: 보통 평균이 13살 때 혼인을 하거든요.
0: 예.
2: 근데 이 딸들은 11살과 9살 때 같은 해 빨리 사위감을 골라요.
0: 왜 그렇게 빨리 했을까요?
2: 바로 청나라 때문이었습니다.
0: 예.
2: 당시 청나라는 명나라를 이제 정벌하면서 대륙을 석권하기 전입니다.
0: 예.
2: 대륙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이에요. 게다가 이제 청나라는 왕으로 즉위한 효종이 북벌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간첩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자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0: 예.
2: 이 사람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0: 예.
2: 그래서 이 오랑캐 청나라가 이걸 조사하겠다라고 칙사를 보내요. 게다가 청나라는 이제 칙사를 보내면서 조선이 이제 청나라를 뒤를 못 치게 하려고 우리랑 사돈 맺자.
0: 아.
2: 유럽은 그런 게 좀 흔하잖아요.
0: 예.
2: 그래서 효종의 딸을 내놔라 그래요.
0: 아.
2: 바로 청나라 섭정왕이었던 도르곤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도르곤이라는 사람이 효종의 딸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겠다라고 요구를 해왔던 거예요.
0: 다소 좀 굴욕적인데 이 딸 사랑이 지극했던 효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2: 효종은 오랑캐에게 자신의 금지옥엽 딸을 절대 줄 수 없죠.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 딸이 겨우 두세 살밖에 안 된다. 두세 살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시집을 보내냐.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0: 에?
2: 그러면서 대신에 종친의 딸 중에 한 명을 공주로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0: 아하.
2: 그 여인이 16살이었던 이 애숙이라는 여인인데 예. 이 여인이 의순공주로 봉해지고 나서 대신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0: 아.
2: 이 여인도 참 불행한 여인이죠.
0: 그러게요.
2: 그래도 효종의 그 고심한 면을 살펴보면 자신의 딸들과 또 조카였던 소현세자의 딸들도 있습니다.
0: 예.
2: 그녀들도 안 보내요.
0: 아하.
2: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일반 신하들의 딸을 골라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0: 예.
2: 명령하면
0: 예.
2: 왕이니까. 그래도 또 일반 백성이나 일반 신하들의 딸이 아닌 종친의 딸을 한 명 골라서
0: 예.
2: 어쩔 수 없이 보냈던 거예요.
0: 그럼 그 후에 앞서 말씀하셨던 그 11살과 9살 숙명과 숙희공주를 빨리 서둘러서 결혼을 시키나요?
2: 그러면서 빨리 이제 사위감부터 고르는
0: 그렇죠,
2: 겁니다.
0: 그렇죠.
2: 일단 나이가 어리니까 아하. 혼인식부터 빨리 하자.
0: 예.
2: 안 그러면 또 청나라가 알게 되면 간첩들이 고자질해가지고 이 소중한 딸을 뺏길 수 있잖아요.
0: 네.
2: 자, 그래서 숙명공주가 11살 때 남편이 골라지는데 부마라고
0: 네.
2: 하죠.
0: 네.
2: 바로 10살이었던 청송심 씨 가문에 우리 아나운서님 가문에
0: 네.
2: 심익현이라는 사람이 부마로 간택됩니다.
0: 네.
2: 그리고 동생이었던 숙희공주가 당시 9살이었는데 같은 해에 또 동갑이었던 연일정 씨 가문에 정재현이라는 인물이 또 부마로 간택되었죠.
0: 예.
2: 그때가 바로 1650년 효종 1년입니다. 그래서 효종은 이렇게 딸들의 배우자인 부마들을 먼저 간택하고 혼인은 지금 아이들이 너무 어리니까 2, 3년
0: 그렇죠.
2: 뒤에 혼인식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효종은 심양에서 형 소현세자 내외와 함께 한 7, 8년 벌모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우애가 매우 남달랐어요. 그래서 형 소현세자의 딸들도 직접 자신이 삼촌인 자신이 사위감을 골라서 시집을 보내줍니다.
0: 아, 그렇군요.
2: 네네.
0: 효종이 참 그 이 부하들의 신하들에게는 좀 엄했다면 가족들 특히 이제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인자했네요.
2: 네, 맞습니다. 특히 소현세자는 민혜빈 강씨와의 사이에서 3남 3녀를 낳았습니다.
0: 네.
2: 그중에 첫째 딸 경숙 군주를 효종은 자신의 딸들과 같은 해에
0: 네.
2: 능성구 씨 가문의 구봉장과 혼인시켰어요.
0: 네.
2: 특히 이 경숙 군주와 구봉장의 묘가 경기도 군포시 성정동에 있습니다.
0: 아.
2: 제가 작년에 갔다 왔는데
0: 네.
2: 군포 시민들은 아주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셔도 괜찮을
0: 좋죠.
2: 것 같아요. 이후 경숙군주의 동생들인 경령군주나 경순군주도 모두 삼촌 효종이 사위감을 골라서 시집을 보내줬어요. 삼촌으로서 엄마 아빠를 모두 여의어버린
0: 그렇죠.
2: 이 조카딸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0: 네.
2: 그래서 왕인 삼촌이 직접 사위감을 골라서 시집을 보내줬습니다.
0: 네. 시집 보내놓고 더 보고 싶어 했다고 했는데 막 편지를 많이 보냈다면서요?
2: 그중에 유명한 딸이 있습니다.
0: 네.
2: 숙명공주라는 딸인데
0: 예.
2: 시집 보내놓고 효종이 업문 편지 있죠.
0: 네.
2: 한글 편지를 딸들한테 막 보냅니다. 너 뭐하냐 아빠 안 보고 싶어? 빨리 궁궐에 들어와. 네 남편 뭐 하는 놈이냐. 아, 이렇게 쓴 편지가 아직 남아 있어요.
0: 아, 우리가 볼 수 있군요. 네.
2: 그래서 그 얘기는 네. 이제 다음 주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종의 딸 사랑은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군요?
2: 네, 맞습니다.
0: 기대하겠습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한국 역사 인물 연구소 신채용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올 투게더.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0: 주간 책마을 서점가의 새로 나온 책 소식 알아봅니다. 홍순철 출판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 신간부터 알아볼까요?
3: 예, 먼저 러브 머신이라고 하는 책 출간됐는데요. 인공지능은 우리가 위로받고 연결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책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테크 비즈니스의 이면을 집요하게 분석해온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의 사회학자 제임스 몰드는 책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에 없던 형태의 사랑, 친밀감, 기묘한 유대감의 실체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업무 도구를 넘어서 우리 삶의 은밀한 구석 이곳저곳을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뉴질랜드에 사는 의대생 샘 자미아가 재미삼아 만든 심리상담 챗봇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누적 대화 횟수 2억 건을 넘어서면서 전 세계 청년들의 지금 마음 상담소로 떠올랐는데요. 우리가 사랑에 빠진 대상은 합성 페르소나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작동하지만 사용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진화하고 있고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역동적인 캐릭터로서 경험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관계에 몰입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의 실체를 정확히 알면서도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관계 마찰, 갈등, 조율 이러한 복잡한 비용이 드는 걸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챗봇이 건네는 무조건적인 긍정, 마찰 없는 안락함에 기대고 있다라고 책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거짓인 줄 알지만 위안이 되는 거짓말은 허용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상호작용이 우리가 오랫동안 신뢰해온 사랑과 친밀감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책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로움마저 산업이 되어버린 디지털 자본주의의 민낯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0: 네, 러브 머신이었고요. 다음 신간은요?
3: 인비인이라고 하는 책 출간되는데요. 혼문으로 40만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한국 문단의 가장 뜨거운 이름으로 자리한 성인아 작가의 신작입니다. 이번 책은 기담집인데요. 기담 그러면 기이하고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0: 네.
3: 작가는 기담이라고 하는 장르적 형식을 빌려서 한층 더 기묘하고 서늘한 아홉 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제목 인비인,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닌 것, 혹은 사람이어야 마땅하나 사람이기를 스스로 멈춘 존재를 의미하죠. 예전에는 귀신 같은 존재가 있었고요. 요즘은 인공지능 챗봇이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에 서 있는 위태로운 존재의 모습들을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길어올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제의 소설 세 편이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죄가 정말 사라질 수 있는가라는 건데요. 가장 오래된 죄는 약 100년 전 1944년에 시작이 됩니다. 벚나무로 짠 오자 너비의 책상이라고 하는 소설은 야스쿠니 신사에서 하사된 책상 한 점이 친일 후손의 서재에 안착하기까지의 역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나무 책상 밑판에는 정체불명의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벚나무 향이 풍겨져 나올 때마다 기이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표제작 인비인은 731부대 생체 실험에 가담한 한 노인이 영화 감독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하는데요. 노인은 자신이 전범이 아니라 그저 교수의 조수였다, 하수인이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의 편지를 다 읽은 영화 감독은 무심하게 편지를 파쇄기에 집어넣죠. 왜냐하면 영화가 될 만한 소재가 너무 차고 넘치다 보니까 생체 실험 따위는 더 이상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겁니다. 소설은 이렇게 오늘의 기담 세 편을 지나서 내일의 기담 세 편에까지 이르는데 인간이 사라진 자리에 결국 무엇이 남는가라는 질문을 아홉 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0: 네. 인비인이었습니다. 이제 주목해서 읽어볼 책은 어떤 책 고르셨을까요?
3: 모럴 앰비션이라고 하는 책 골라봤는데요. 휴먼카인드란 책으로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사상가 리트로 브레흐만이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인류라는 이 단어 안에 휴먼카인드란 영어지 않습니까? 인간은 친절하다. Human is kind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번 책은 Moral Ambition,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한 야망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요. 더욱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공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왜 성공하고 싶은가? 온통 돈과 성공에 혈안이 된 사람들에게 잠시 멈춰서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질문해보자라고 제안하는 거죠. 성공을 향한 과도한 집착, 행복에 열광하는 사회 분위기 가운데 지금 우리의 시간과 재능이 엉뚱하게 낭비되고 있다라고 저자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 인간의 선한 본성, 주체성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것을 제안하면서 행복한 인생, 편안한 삶도 좋지만 존경받는 인생과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0: 근데 나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좀 대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3: 그렇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관습적으로 굳어진 것이다. 근데 그걸 질문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높은 연봉. 사실 모든 사람이 이걸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세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데 이 존재들이 지구촌의 실존적인 위기를 해결하는 대신에 광고 클릭수를 늘리거나 사람들의 주의력을 붙잡아 두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내도록 유혹하는 것에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인재들이 이러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성공의 기준이 돈으로 이동하면서 사람들은 오로지 돈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부유한 국가일수록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돈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죠. 연봉 얼마라는 숫자가 그 사람의 지위와 인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책에는 네덜란드 경제학자 로베르트 두어가 분석한 자료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부유한 국가의 임금 노동자 4분의 1이 자신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심각한 거죠. 일이 그저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책은 위대한 역사의 변화를 만들어낸 인물들의 사례를 소개를 하면서 우리 앞에 닥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의미 있게 써보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 용기를 한번 내보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죠.
0: 네. 선한 의지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야망, 모럴 앰비션이라는 건데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3: 이 책은 다양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모럴 앰비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랄프 네이더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은 사실은 자동차를 타면 안전벨트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때는 안전벨트가 당연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게 교통안전법이 미국에서 1966년에 통과되면서 이 안전벨트가 생긴 건데요. 이전까지 자동차 회사들이 안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친구의 교통사고에 문제의식을 느낀 랄프 네이더는 같은 불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치열한 투쟁 끝에 거대 자동차 회사들의 사과와 법제도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이후에도 음식, 살충제, 전자파 등에 대한 연구, 시민운동으로 미국 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선한 야망이라는 겁니다.
0: 네.
3: 이 선한 야망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만 한다면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우리 모두 선한 야망을 가지고 시작해보자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네, 주간책마을 홍순철 출판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고맙습니다.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임현정의 고마워요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시민보였고요. 다음 주 토요일 6월 27일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살 유나 엄마 정유진입니다. 유나가 태어나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웃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나하나 했을 때 어릴 적의 저의 모습 그리고 어릴 적의 저희 남편의 모습을 딱 떠올리게 하는 순간순간이 제일 재밌고 또 즐거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놀이도 좋아하고 캐릭터 인형 가지고서 인형극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한 5번씩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기도 하고 저랑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티키타카도 워낙 좋아해서 같이 한 3, 40분 정도 얘기하고 지쳐서 잠이 듭니다. 아이가 저를 꼭 안아주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저한테 토닥토닥 해줄 때 아, 내가 정말 엄마가 되길 너무 잘했구나. 유나야, 우리 세 가족 행복하고 늘 즐겁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화이팅! 사랑해!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국방부가 전방 지역의 군사시설 규제를 개선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부대변인 이경호 대령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국방부가 전방 지역의 군사시설 규제를 개선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요?
1: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6월 17일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를 위해 군사시설 규제 개선 최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작전환경 변화에 맞게 민간인 통제선을 조정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에 있는 제한보호구역 설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핵심입니다. 일선부대가 작전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비와 체계를 보강하고 민통선과 제한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와도 함께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0: 예, 개선에 따라서 앞으로 전방지역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1: 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2017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민간인 통제선을 조정하고 여의도의 약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사장애물을 과감히 철거하거나 정비하고 제한보호구역 설정의 패러다임을 전향적으로 개선하여 여의도의 약 150배 면적의 보호구역의 범위도 해제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 밖에 인터넷과 모바일 앱 기반의 출입 실청으로 민간인 통제선 출입관리 체계를 간소화하고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과 인가 절차도 함께 개선할 계획입니다.
0: 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군 15사단을 방문해서 군 주거정책의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1: 네, 안규백 장관은 6월 18일 육군 15사단을 방문해 군 주거시설 현장을 확인하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방부대의 주거여건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 주거시설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통합단지를 만들고 전세자금 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체감할 수 있게 주거지원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0: 예, 이두희 국방부 차관도 육군 제2군단을 방문해서 여름철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요?
1: 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6월 18일 육군 2군단을 방문해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올해 여름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일선부대 장병의 안전 확보와 부대시설 피해를 예방하기에 실시했는데요. 이두희 차관은 재난예방공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단계별 대응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여름철 재난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0: 네, 지난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KF-21이 이번에는 가망성 심사 결과에 전 항목을 충족했다고요?
1: 네, 방위사업청은 6월 15일 제89회 가망인증심의위원회를 열어 KF-21 전투기에 대한 가망인증기준 전체 항목에 충족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가망성 심사에서 KF-21의 항공기 구조와 무장통합, 전자시스템 등 총 14개 분야에 745개의 검사에서 비행안전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전투력 적합과 비행안전성 적합 판정을 모두 받은 KF-21은 향후 양산 과정에서 호기별 가망인증을 진행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0: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방부 부대변인 이경호 대령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가평의 수도기계와 보병사단

0: 안에서 133대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했던 한솔빈이라고 합니다. 20년도부터 21년도 10월까지 근무했습니다. 동기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부산 친구인데 저의 군생활 거의 동고동락을 같이 했어서 가장 기억에 나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이제 김경민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랑은 그 텐트에서 생활 되게 오래를 했었는데 한 23박 24일 동안 하는 훈련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생활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그때 가을이었는데 너무 춥다 보니까 텐트를 그냥 그렇게 접으면서 그냥 그냥 그 생활 자체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휴대폰도 없었는데 훈련을 나가다 보니까 그 휴대폰 없는 동안 그 심심했던 순간들을 그 친구랑 보내면서 그래도 약간 다 메워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서로 솔로였다 보니까 이제 연애 관련해서 서로 그냥 네, 나가면은 뭐 연애 관련해서 어떻게든 좀 해보자 이런 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경민아, 나 솔빈인데 다음에 또 부산 내려가면은 맛있게 밥 한번 먹자. 아 그리고 그때 23박 24일 동안 정말 좀 같이 지내면서 우리 서로 모르는 것도 많이 알게 되고 그때 많이 친해졌잖아. 한 번 더 여행 갈 일 있으면 우리 한번 텐트 생활 한번 또 해보자. 보고 싶다 천우야.
1: 한 주간 장병들의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네모실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헌법 수호와 정신전력 강화는 최근 우리 군의 주요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각급 부대들이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서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요?
2: 그렇습니다. 먼저 육군 5군단이 격오지 부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전력 교육을 진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군단은 정훈실장, 임채원 대령과 정훈장교로 구성된 정신전력교육지원팀이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방공진지, 통신중개소, 정보기지 등 격오지부대 약 10곳을 순회하며 정신전력교육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전력교육지원팀은 격오지부대를 찾아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육군, 6.25 전쟁 당시 선배 전우의 희생과 헌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애국 애민정신 등을 교육했습니다. 군단은 장병들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적관과 군인정신을 고양하며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는 데 교육 목표를 뒀죠. 아울러 육군이 내적 강인함을 갖추고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깨움, 일어나 깨어 움직이자도 함께 교육 중입니다.
1: 예,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격오지 부대에서는 교육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전력교육지원팀은 올해 육군본부가 군단 및 사단급 제대에 보급한 순회 교육용 이동형 스마트 TV를 활용해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소부대 소파견지의 어려움을 해소했다고 하네요. 지난 8일 첫 번째 교육이 이뤄진 강공진지 장병들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선배 전우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켜온 감동의 순간을 접할 수 있어 자긍심이 생겼다며 헌법의 핵심 기능을 비롯해 헌법에 명시된 군인의 사명과 책임, 6.25 전쟁 중에도 지켜낸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통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호국정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군단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정신전력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격오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방침입니다. 정신전력교육지원팀 김재섭 대위는 교육을 받으면서 장병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신전력 교육으로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함양해 나가겠다고 말했죠.
1: 예,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서 경연대회를 연 부대도 있다고요?
2: 네, 육군 수도군단인데요. 군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장병들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군 본연의 사명과 임무를 되새기는 장을 열었습니다. 군단은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육군을 주제로 정신전력 솔버톤 경연대회를 최근 개최했습니다. 솔버톤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컨퍼런스 형식의 경연인데요. 이날 대회에는 예하 부대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6개 팀 장병이 참가해 제시된 현안을 토론하며 창의적인 해법을 도출했죠. 참가자들은 계급과 직책을 초월해 대한민국 육군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 사명에 대해 참신하고 심도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1: 예, 대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나요?
2: 대회는 팀별 5분 프레젠테이션 발표, 상호 토론, 심사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열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제안 내용 실효성과 창의성, 토론 능력과 태도, 팀워크, 군인다운 자세 등을 종합평가했죠. 경합 끝에 최우수상을 받은 특공연대 김민주 대위는 헌법 수호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군이 왜 존재하고 싸워 이겨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임을 깨달았다며 현장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며 군의 미래를 고민한 경험은 앞으로 군 생활을 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단장 이임수 중장은 우리 군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헌법의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수호해야 한다며 대회에서 장병들이 보여준 열정과 창의적인 대안들은 우리 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죠. 군단은 대회에서 도출한 우수 제안과 아이디어에 대해 예하부대 정신전력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토론 중심 경영 문화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1: 예,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가 되면서 국방부가 최근 각 군과 국직부대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강조 공문을 하다라는 등 장병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2: 네, 국군 의무사령부는 이에 따라 장병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군 자체 온열질환 예측 모델의 본격 가동에 돌입했습니다. 예측 모델은 기온, 습도 등 기상 정보와 과거 환자 발생 추세를 분석해 전국 8개 권역별 온열질환 환자 발생 규모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축적된 군 내부 의무 기록과 기상청의 지역별 기상관측 데이터를 결합 분석해 예측치를 내놓죠.
1: 예,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요?
2: 그렇습니다. 올해는 기존 모델의 강수 확률, 고온 노출 변수, 공일 효과까지 반영해 예측 정확도를 한층 높였다고 합니다. 전국을 8개 권역으로 세분화해 각 지역 부대가 환자 발생 예상치를 미리 확인하고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죠. 또한 의무사는 올해부터 질병관리청이 제공하는 전국 17개 시도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를 함께 활용해 부대별 위험성 평가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병청 예측 정보는 기상자료와 온열질환 발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활용해 지역별 발생 위험도를 4단계로 구분 제공하죠. 의무사는 자체 예측 모델 결과와 질병청 예측 정보를 종합 분석해 각 부대에 매주 제공함으로써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큰 지역, 시기를 미리 식별하고 선제적 예방조치 시행을 권하고 있습니다.
1: 예, 육군 1구단 특공연대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장병들이 참가한 저격수 대회에서 최고의 저격팀의 영광을 안았다고요?
2: 네, 해병대는 최근 경북 포항시 수성사격장에서 제5회 해병대 사령관배 저격수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1군단 특공연대를 포함한 우수팀에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2022년 시작된 저격수 경연대회는 2024년부터 미 해병대가 동참하며 연합합동저격수대회로 자리 잡았는데요. 올해는 지난해 29개 팀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38개 팀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내에서는 해병대 12개 팀, 육군 13개 팀, 해군 4개 팀, 경찰 2개 팀 등 31개 팀이 참가했죠. 미 해병대 3개 팀, 필리핀 해병대 2개 팀, 태국 해병대 2개 팀 등 외국군 7개 팀도 함께했습니다.
1: 예, 이번 대회는 한층 더 실전적으로 열렸다고요?
2: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는 7.62mm 대인 저격총 외에 적 차량 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는 12.7mm 대물 저격총 분야가 신설돼 참가자들의 다양한 전장 대처 능력을 심도 있게 검증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는 실전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참가자들은 500에서 800m 거리의 표적을 대상으로 단순한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상황을 극복해야 했죠. 2025년 대회의 개선 사항과 2026년 미국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참관 결과를 적극 반영해 평가 과제를 더욱 세분화했습니다.
1: 예, 자세한 대회 경과를 전해주시죠.
2: 네, 대회에서는 저격수 관측사의 사망 부상으로 인한 오른손 사용 제한, 전자장비 사용 제한 등의 악조건이 부여됐습니다. 최근 전장의 핵심 위협인 적 드론 대응 사격, 고층 건물을 모사한 초저각 사격, 창문이나 지붕 등 장애물을 활용한 루프홀 사격 등 고난도 과제도 주어졌죠. 본 평가에 앞서 참가팀 간 연합팀을 구성해 1.5km 초장거리 사격 이벤트를 진행하며 국경을 초월한 전술 교류와 화합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1위를 차지한 1군단 특공연대에 이어 이 해병대가 2위, 육군 3군단 특공연대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해군 특수전 전단과 해병대 특수수행 여단은 각각 4, 5위를 기록했죠. 우승을 차지한 1군단 특공연대의 최정환 중사는 각국 저격수들과 함께 교류한 이번 대회는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저격수로서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미 해병대 마스케트 상병도 우승을 목표로 재원 계산과 사격 데이터 확인 등을 지속적으로 훈련해왔다며 다양한 부대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전술 교리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죠. 해병대는 앞으로도 각국 정예 저격 요원 간 노하우를 공유하고 최정예 저격수 양성을 위한 부흥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이번 대회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국가와 소속을 초월한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됐길 바랬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영내 평화의 초석을 다지는 국제적 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예, 지역 어민들의 어선을 무상으로 점검하면서 국민의 군대 실천에 앞장선 부대가 있다고요?
2: 네, 해군 1함대 1수리창은 지난 15일 수협 중앙의 강원 본부와 함께 강원 동해시 무코항 등에 정박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합동 무상 점검을 했습니다. 1수리창은 2014년부터 매년 수협 강원 본부와 함께 동해시 어민들을 위한 어선 무상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무코항, 어다랑 등 4개 항구에 정박한 어선 30여 척에 윤활유 냉각수 등 연료계통 성능 점검, 시동 충전기 전선 등 전기 안정상태 진단, 부착형 화재 진압 장치 및 투척 소화기구 등 소화설비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무상 점검을 받은 진영호 선주 김원아 씨는 1함대가 동해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조업을 해왔다며 뿐만 아니라 어선 점검도 해줘 안전한 바다에서 안전한 어선으로 조업을 할 수 있게 돼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점검을 지원한 민정호 1수리창 사업운영 담당은 동해시와 함께하는 1함대 1수리창은 지역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죠. 1함대는 동해시 수역과도 지역 어민들을 위해 어선 합동 무상 점검을 진행 중이며 특히 창설 80주년을 맞은 올해는 동해시 수역과 함께 어선 무상 점검을 지속해 지역 상생 80년의 의미를 더할 방침입니다.
1: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반갑습니다. 저는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11기동 사단에서 얼마 전에 입대해서 지금 아마 이제 일병 달았을 텐데 일병 안재준입니다. 대학교에서 만나서 친해져가지고 서로 집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깝게 지냈었는데 이번에 입대를 하게 돼서 적응 잘했으면 좋겠고 시간은 또 공평하게 흘러가니까 나중에 전역하고 나면 면회 한번 가겠다고 응원의 말 한마디 남기고 싶습니다. 재준이가 일단 음식 취향도 저랑 잘 맞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자들이 좋아하는 돈가스나 제육볶음, 햄버거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먹고 싶은 음식들 얘기해도 자기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밥을 자주 먹게 되고 그러니까 또 놀러도 같이 가게 되고 그랬던 것 같고 거기에 또 학과가 같아서 저는 이제 컴퓨터를 공부하지 않고 학교에 가서 컴퓨터공학과 공부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재준이는 컴퓨터를 잘해가지고 저한테 공부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줬었어서 계속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낯을 좀 저보다는 가리는 성격이어서 힘들어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재준이가 워낙 성격이 착하고 밝아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도 진가를 알아줄 거라 생각합니다. 재준아 곧 있으면 신병 위로 휴가 나올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휴가 나오면 서울 와서 내가 밥 한번 살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고 유격 훈련도 힘내자. 화이팅!
1: 병영 소식, 병무 행정 소식 알아보는 병무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7년도 병역 지정 업체 선정 기준 고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 우탁균 부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1: 2027년도에는 병역 지정 업체 선정 기준과 인원 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4: 네, 우리 청년들이 병역 이행과 함께 국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연구와 근무를 할 수 있는 산업지원제도 운영을 위해서 지난 10일에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과 인원배정기준을 고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이나 제조 및 생산, 또는 승선 분야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1: 예. 2027년도에는 어떤 부분이 중점인가요?
4: 네, 27년에는 AI 인공지능과 방산, 반도체, 2차 전지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하고요. 청년들이 병역을 이행을 하면서도 첨단 산업 분야에서 연구 개발과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병역 지정업체는 분야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특히 인공지능과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에 대해서 추천권자 평가 시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명단이 공개된 채불 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등은 신규 선정에서 제외를 해서 산업지원 인력의 안정적인 복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예, 2027년도 인원 배정은 어떻게 되나요?

0: 과학기술원 및 다연계 대학원의 박사과정 전문연구위원은 1,100명을, 석사과정 전문연구위원은 중소, 중견기업 등의 1,200명을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위원은 소재부품 장비와 첨단 전략 산업 등 국가 중점 육성 분야에 우대 배정하는데요. 기간산업과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을 배정을 하되 특성화고 등 직업계열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농업 분야에는 270명을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소부장 전문기업, 저탄소 인증기업, 2차 전지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분야 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병역 지정 업체는 500명을 우대 배정합니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사람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희망할 경우에는 이러한 배정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1: 예, 이번 주에 병역이행 응원 행사가 있다고요?
0: 네, 이번 주 화요일인 6월 23일 10시 30분부터 17시까지 서울 용산역에서 병역이행 응원 메시지 보내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난 2010년에 군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2021년부터는 병역이행 응원 메시지 보내기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매년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손편지와 영상 메시지 등을 통해서 병역을 이행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는 현장 이벤트고요. 올해 9월 중에 군부대에 응원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국민들의 응원 메시지를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했는데요. 올해는 국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1: 예, 세부 행사 내용도 소개를 해 주시죠.
0: 네, 총 4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먼저 영상 메시지인데요. 참여자가 영상 촬영을 통해 감사와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요. 손편지 쓰기의 경우에는 손글씨로 진심과 정성이 담긴 응원 편지를 작성한 후에 우체통에 넣어주면 됩니다. 편지라는 상징성을 빨간색 우체통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9월에 군부대로 우체통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짧은 응원글인데요. 간단한 문구를 작성한 카드를 메시지 월에 부착을 하면 되고요. 메시지 월의 키 메시지는 자랑스러운 그대 청춘을 응원해입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참여하는 내용에 따라서 상품권과 손선풍기, 보조 배터리 등 다양한 경품을 드릴 계획인데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네, 지금까지 병무청 우탁균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마칠 시간입니다. 최성곤의 네가 좋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9살 규리미는 중증 뇌병변 1급 장애와 뇌전증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혼자 버틸 수가 없는데요. 그런 규림이 곁을 지켜온 건 바로 할머니입니다. 아픈 규림을 위해 병원과 식당 청소일을 하며 긴 세월을 버텨온 할머니. 설상가상으로 몇 달 전 급성 호흡곤란으로 기관 절개술까지 받은 규림이는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 있는 면회날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규림이. 아픈 손녀를 병실에 남겨둔 채 돌아서야 하는 할머니의 마음은 오늘도 무너져 내립니다. 규림이가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받고 할머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맑은 하늘이 질서있는 날씨라면 내일은 오후 어느 한 시점 변화무쌍한 날씨로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륙 곳곳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5에서 30mm 정도 보고 있고요. 천둥, 번개, 돌풍 또 심지어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의 경우는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동쪽의 바람이 매우 강했었는데 점점 약해지고 있고요.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현재 높습니다. 동해상의 파도 역시 높아서 이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그대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등 16도에서 21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의 수렴에서 이맘때 초여름 더위 수준은 보이겠습니다. 폭염 수준은 아니지만 서울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하고 대전 전주 27도, 강릉은 동풍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22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이 당분간 낮은 구름이 유입돼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어서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홍보, 민정, 사회수석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핵심 인사까지 사실상 중폭 이상의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집권 2년차 본격적인 전열 정비에 나선 청와대 인선 발표 오늘 첫 소식입니다. 손서연 기자입니다.
1: 11명의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 가운데 5명이 교체됐습니다. 먼저 대국민 소통을 담당하는 홍보수석에는 성기용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 한찬식 변호사가 최종 발탁됐습니다.
2: 더 넓은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게 됐다. 권력기관 분립에 대해서도 완성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점에
1: 주요 개혁 과제를 다루는 수석급을 동시에 교체하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사회수석에는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인 김경자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안보실 1-3차장도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육군 장성 출신의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1차장에, 3차장은 송기호 현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맡게 됐습니다. 주요 경제라인은 유임해 기존 정책을 유지하며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미래기획수석 자리도 곧 채울 예정입니다.
2: 중폭 이상의 청와대 인사 개편이 있었다라고, 좀 더 개혁하고 좀 더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저희들의 의지의 표명도 담겨 있다.
1: 이 대통령은 해수부 차관에는 남재헌 현 해수부 북극항로 추진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민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도 신임 민정수석의 반개혁적 전력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막아버리겠다며 초강수 카드를 또 꺼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재봉쇄 이유로 들었습니다. 미국도 곧바로 맞받았습니다. 이란이 합의를 안 하면 미국이 나서서 통행료를 걷겠다고요. 양측의 기싸움부터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3: 종전양해각서 발효 이틀 만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군 중앙군사본부는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정권이 합의를 위반하고 공습을 계속하고 있다며 재봉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전선의 군사작전을 중단하기로 한 약속을 미국이 먼저 어겼다는 주장입니다.
4: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저항입니다. 우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알리 바케르칸, 이란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차장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벤스 미 부통령도 이란 주장과 달리 레바논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휴전 유지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 동안 교전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려는 일입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3: 이런 상황에서
4: 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협상 기간과 그 이후에도 이란은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는 오히려 합의가 안 되면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면서 이란과의 핵 담판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0: 다만 협상은 지금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파키스탄과 카타르 중재국도 참여합니다. 스위스 현지를 연결하겠습니다. 강부른 기자, 종전을 향한 외교 담판 시작됐습니까?
5: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카타르 외무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약 30분 전쯤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중재 아래 이곳 빌겐슈토크에서 이란과 미국의 대면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회의가 진행될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이란 국영방송은 현재 이란과 미국, 카타르의 3자 회담이 열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에선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 등이, 미국에선 벤스 부통령과 위트코프 중동 특사, 트럼프의 맞사위인 쿠슈니너 등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4: 스위스는 하루 이틀밖에 머무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핵 문제와 레바논 휴전 문제를 두고는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각자 원하는 게 달라서 협상이 순탄치는 않을 듯한데 뭐가 가장 쟁점이 될 걸로 보십니까?
5: 여러 가지 쟁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재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종전 조치 이행이 최종 협상의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이 밖에도 오늘 협상에서 이란산 원유 수출과 이란 동결 자산 해제 문제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란 중앙은행 총재와 국영 석유공사 사장도 협상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6: 약속에는 약속으로 대응합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란도 상응하는 조치를 합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5: 미국은 60일간의 협상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호르무즈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이란의 핵처리 문제에 협상을 집중하고 있는 걸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브리겐슈토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0: 일본 축구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더니 결국 트위니지에 단 한 골도 내주지 않고 대승을 완성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7: 죽음의 조 F조에서 맞붙은 일본과 트위니지의 경기는 역대 월드컵 통산 1000번째 경기여서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상승세를 눈여겨본 이영표 KBS 해설위원은 경기 전 일본의 4-1 대승을 예상합니다.
8: 잡을 수 없이 어느 한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저는 일본의 낙승이 예상되지 않을까.
7: 이영표의 예상대로 조직력의 일본은 전반 4분 만에 다이치의 선제골로 튀니지의 골문을 열어젖힙니다. 일본의 월드컵 역사상 최단시간 득점 기록입니다. 후반전에도 공세를 멈추지 않은 일본은 우에다의 멀티골을 앞세워 튀니지를 4-0으로 완파했습니다. 역대 아시아팀 가운데 월드컵 본선 한 경기 최다 득점 신기록까지 새로 썼습니다. 강호 네덜란드의 끈질긴 추격을 펼쳐 무승부를 기록했던 일본은 튀니지전 승리로 32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9: 오늘 경기에서 힘든 경기를 치르며 승점 1점을 힘겹게 따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무조건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공헌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7: 하지만 몬테레이 경기장에 또다시 우길기가 등장해 대승에 큰 5점을 남겼습니다.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때도 우길기 응원을 펼쳤던 일본 관중들은 이번에도 똑같은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0: 일본과 2-2로 비기며 불안한 출발을 했던 네덜란드가 오늘은 완전히 다른 팀이었습니다. 스웨덴을 상대로 무려 5골을 몰아치며 오렌지 군단의 위력을 확인시켰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초반부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며 스웨덴을 강하게 몰아붙인 네덜란드. 전반 5분 만에 브로비가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11: 선제골 터뜨리죠. 네덜란드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0: 둠프리스의 크로스를 향해 오른발을 갖다 댄 브로비의 두 번째 슛이 또다시 골망을 가릅니다.
11: 낮게 깔아줍니다. 두 번째 골입니다.
12: 이번에도 브로비인가요?
10: 후반전엔 하포의 멀티골이 터져나왔습니다.
11: 들어갔어. 3-0을 만듭니다.
10: 후반 2분 만에 둠프리스의 크로스를 골로 연결한 하포는 7분 뒤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날렵한 오른발 슈팅으로 또다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11: 여지없습니다.
12: 하포입니다.
10: 스웨덴 엘랑가가 후반 수비수 3명을 제치고 한 골을 따라잡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12: 엘랑가입니다.
11: 만의 골을 터뜨리는 엘랑가입니다.
10: 후반 추가 시간 네덜란드 서머빌이 한 골을 추가하며 5-1로 마무리됐습니다. 조 1위를 지킨 네덜란드는 월드컵 본선에서 1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이라는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9: 아르헨티나가 우승 타이틀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브라질 역시 엄청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까지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네덜란드 축구 국가대표 버질 반다이크입니다.
10: 막강 화력으로 스웨덴을 잠재운 네덜란드는 오는 26일 튀니지와 마지막 3차전을 치릅니다. KBS 뉴스 송관입니다.
0: 독일의 1-7 처참한 스코어로 고개를 숙였던 작은 섬나라 퀴라소가 월드컵 역사에 당당히 그 이름을 아로새겼습니다. 이 남미의 복병 에콰도르를 상대로 무승부 값진 승점을 따냈습니다. 그 중심엔 공격진의 폭풍 같은 슈팅을 온몸으로 막아낸 골키퍼 엘로이 룸이 있었습니다. 전동훈 기자입니다.
13: 카리브에 위치한 인구 15만의 작은 섬나라 퀴라소. 역대 월드컵 본선 진출한 48개국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지난 1차전에서 독일에 7-1로 크게 졌지만 이번엔 엘로이 룸 골키퍼가 제대로 각성했습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찾아온 위기를 룸 골키퍼가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공을 막아냅니다. 후반에도 코너킥 상황에서 에콰도르 플라타가 머리를 갖다 댔지만 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14: 다시 했어요! 막았습니다! 걷어냅니다! 아, 결정적인 헤더, 결정적인 선방 나왔습니다.
13: 이후 발렌시아가 헤더를 날렸지만 룸 골키퍼가 환상적인 선방으로 골문을 든든히 지켜냈습니다. 엘로이 룸이 무려 15개의 선방을 기록한 퀴라소는 에콰도르와 0-0 무승부를 기록하며 월드컵 첫 승점을 따냈습니다. 90분 내내 신들린 선방쇼를 펼친 룸 골키퍼는 역대 월드컵 한 경기 최다 선방 기록에 단 하나가 모자랐습니다.
15: I was not thinking about that during the game, but no.
9: 경기 중에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쁜 경기였던 건 알고 있었죠. 선방도 많았고요. 팀 하워드의 기록을 깨지 못한 건 정말 아쉽습니다. 그는 16개를 막았으니까요. 아마 하워드도 TV 앞에서 조마조마하고 있었을 겁니다. 퀴라소입니다.
13: 룸골키퍼의 선방 덕분에 승점을 챙긴 퀴라소는 오는 26일 코트디부아르전에서 또 한 번 기적을 누립니다. KBS 뉴스 전동훈입니다.
0: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역전골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독일 대 코트디부아르전. 결국 마지막에 해결하는 팀은 역시 독일이었습니다. 후반에 투입된 공격수 운다브. 감독의 교체 카드가 완벽히 적중했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16: 전반 30분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가던 독일. 침체된 분위기에 독일을 구한 건 후반 15분 교체 투입된 공격수 데니스 운다브였습니다. 그라운드를 밟은 지 8분 만에 골문 앞에서 감각적인 논스톱 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운다브의 왕성한 활동량과 결정력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골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인 추가 시간 4분엔 은메차가 찔러준 패스를 받아 역전골을 완성시켰습니다.
17: 아, 운다브 선수 오늘 경기의 해결사 주인공!
16: 지난 1차전 퀴라소전에서도 한 골을 넣었던 운다브는 코트디부아르전에선 두 골을 넣으며 독일의 해결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18: 임무를
9: 다하려고 노력할 뿐이고 벤치에서 시작한 선수들도 언제든 경기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 감독 역시 운다브의 활약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9: 오늘 경기 승부를 결정지은 건 바로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었습니다. 지난 퀴라소전에서도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기록했었죠. 이번에도 데니스 운다브가 두 골을 터뜨렸고 나디니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16: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12년 만에 조별리그를 통과해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신재수입니다.
0: 19년 전 이들은 스승과 제자로 만났습니다. 고 유상철 감독과 슛돌이 이강인 선수입니다. 볼이 뭐예요? 라고 묻던 축구 신동은 이제 월드클래스로 거듭나 스승 앞에 다짐합니다. 꼭 승리해 돌아오겠다고. 하무림 기자입니다.
19: 2007년 KBS 나라라 슛돌이를 통해 천재적인 재능을 뽐낸 축구 신동 이강인. 당시 유상철 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태극 마크를 달고 월드컵에서 활약하는 꿈을 키웠습니다.
20: 골도 잘 치고 말도 잘 듣고 귀엽고 뭐가 무슨 네?
21: 꼬리네요.
19: 축구 신동의 첫 스승은 최장암으로 5년 전 하늘의 별이 됐지만 슛돌이 이강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첫 경기 체코전에선 예리한 패스로 황인범의 첫 골을 돕는 등 패스 성공률 100%의 경이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22: 대한민국 이제 대표해서 경기를 뛰는데 뛸 때마다 꼭 위에서 보고 계신 유상철 감독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는 것 같습니다.
19: 거리와 높이를 가리지 않는 정교한 왼발 패스로 대표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이강인. 멕시코전 시작 4분 만에 경고를 받은 뒤 상대의 도발에 시달렸지만 말려들지 않는 성숙함까지 돋보였습니다.
22: 제가 옐로카드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계속 두 번째 경고를 유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어떻게 하면 팀에 도움이 될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9: 국가대표의 꿈을 꾸게 해준 고 유상철 감독을 위해 남아공전 필승을 다짐하는 이강인은 월드컵에 임하는 포부도 소년 시절처럼 한결같습니다.
2: 저는 국가대표 와서 월드컵 우승시켜보고 싶어요.
22: 우승하는 게 제 목표죠. 그게 제일 성공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19: KBS 뉴스 장우림입니다.
0: 우리와 만날 남아공은 연막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선수들 휴식일이라며 취재진에 따돌리더니 훈련장엔 버젓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숨바꼭질 같은 신경전 그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18: 남아공은 체코전 직후 곧바로 베이스 캠프인 멕시코 파추카로 들어와 한국과의 3차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훈련 일정이 돌연 취소됐습니다. 전날까지 FIFA 공식 스케줄 알림란에 나와 있던 정상 훈련 일정이 다음날 오전 갑자기 취소로 변한 겁니다. 남아공 미디어 담당관은 취소 이유를 묻는 KBS 취재진의 질문에 하루 휴식을 주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휴식일이라는 건 과연 사실일까? 남아공 선수단이 묵는 숙소 앞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21: 남아공팀은 당일 오전 예정된 훈련 일정을 급히 취소하고 휴식을 취할 것이라 취재진에 통보했는데요. 그러나 선수단 호텔 앞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18: 군경의 삼엄한 경비가 이어진 가운데 남아공팀 버스기사는 정반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23: 버스기 15분에 출발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요. 보안 문제와 현재 대회 상황 때문인 듯합니다.
18: 실제로 남아공 선수들은 잠시 후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선수단을 태운 버스는 20분 넘게 달려 예상대로 팀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23: 입장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허가할 수 없습니다.
18: 남아공 관계자는 선수단이 가벼운 실내 운동을 진행했다고 뒤늦게 정정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추카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0: 남아공전을 앞둔 현 시점 우리 대표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손흥민 활용법입니다. 손흥민 위치에 따라 함께 뛰는 선수들의 조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전 패배를 오답 노트 삼아 32강 진출의 열쇠를 찾아봤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24: 멕시코의 공세에 대비해 초반 수비적인 움직임을 가져갔지만 우리 대표팀은 오히려 실수로 골을 내준 뒤 뒷문을 잠가버린 멕시코의 실리 축구에 일격을 맞았습니다. 반대로 이번 3차전에선 상대적 약체인 남아공이 초반에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더욱 공격적으로 몰아치는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 존재만으로도 위협적인 손흥민의 활용법을 이번엔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남아공은 전반 압박에 흔들리거나 측면 뒷공간이 뚫리며 선제골을 내주는 실점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에 능한 오형규를 최전방에 두고 측면 돌파가 무기인 손흥민을 날개 공격수로 배치해 동시에 흔드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25: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조금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낸다면 전반부터 먼저 이번에는 선제골을 넣고 승리를 꼭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4: 여기에 평균 신장 179cm의 남아공을 상대로 제공권 강점이 있는 조규성도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25: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박스 안에서 상대를 이제 괴롭히고 이제 또 골까지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26: 비교도 괜찮다는 방심은 금물. 32강 진출 그리고 그 이상의 무대로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남아공전에서 우리 공격진의 화끈한 다득점이 필요합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6: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19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일본이 아시아 국가 최다 골을 터뜨리면서 튀니지에 4-0 대승을 거두고 월드컵 32강 진출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1차전에서 일본과 비겼던 네덜란드 역시 오늘 스웨덴을 5-1로 대파하고 죽음의 조로 불리는 F조 1위를 차지했고요. 2조에서는 전차군단 독일이 빗장수비 코트디부아르의 2-1 역전승을 거두고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큐라서는 에콰도르와 무승부를 기록해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승점을 획득했고요. 감독 교체 승부수를 던진 튀니지는 세 번째 탈락국이 됐습니다. 다시 32강을 향해 달리는 우리 대표팀은 내일 3차전 격전지 몬테레이로 출발하는데요. 일요일 스포츠 북중미 월드컵 현장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취재 중인 중앙일보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대표팀이 내일 3차전 결정지로 이동한다고요?
1: 네, 대표팀은 어제까지 휴식을 취했고요. 현지 시간으로 오늘 멕시코 과달라라에서 오전 훈련을 하고 오후에 전세기를 타고 약 1시간 거리의 몬테레이로 또 이동을 하고요.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전 10시에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조별리그 최종 3차전을 준비합니다.
0: 네, 남아공은 휴식 없이 훈련을 이어갔죠?
1: 네, 남아공은 미국 애틀란타에서 체코와 2차전을 치른 뒤에 베이스 캠프인 멕시코 파추카로 돌아왔고요. 어제는 그 실내 시설에서 운동을 하면서 또 계속해서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0: 네, 남아공의 32강 진출 여건은 우리보다 좋지를 못하죠?
1: 아,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1승 1패로 조 2위인 반면에 남아공은 1무 1패로 조 4위에 그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남아공을 상대로 이기거나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진출할 수 있지만 네. 남아공은 무조건 우리나라를 이기고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0: 네, 우리와의 경기에 남아공 선발 출전 선수 변화가 예상이 되죠?
1: 네, 그 남아공은 미드필더 템바 지와네와 그리고 모코에나 이 핵심 두 선수가 퇴장과 경고 누적으로 한국전에 나설 수가 없고요.
0: 네.
1: 다만 그 멕시코전에 퇴장을 당했던 미드필더 시톨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와의 경기에 출전이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0: 네. 남아공전 필승 공식은 무엇보다 초반 기선제압이겠죠?
1: 네, 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남아공이 이번 대회 1, 2차전 모두 전반 10분 이내에 실점을 했습니다. 멕시코와 1차전에서는 킥오프 9분 만에 전방 압박에 공을 빼앗기면서 선제골을 내줬고요. 또 체코와 2차전에서도 전반 6분 만에 측면 뒷공간이 뚫리면서 실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로서는 초반에 좀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네. 상대를 또 몰아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운명의 3차전이 열릴 몬테레이는 과달라하라와 경기장 여건이 다르죠?
1: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1, 2차전을 치른 과달라하라 같은 경우에는 1571m 고지대였거든요. 반면에 몬테레이는 500m 저지대라서 우리 선수들이 뛰기에는 좀 수월할 전망입니다.
0: 네.
1: 다만 그 굉장히 날씨가 좀 찜통 더위라 불릴 만큼 덥거든요. 대구처럼 분지 지형이라서 네. 한여름에 최대 41도까지 치솟고요. 우리와 남아공이 경기를 치르는 당일에는 34도까지 또 오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더위도 더위인데 습도가 무려 83%에 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온 다습한 기후에 좀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0: 몬테레이 스타디움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멕시코 프로축구 몬테레이의 홈구장이고요. 경기장 외관이 금속 갑옷을 떠올리게 하는 그 알루미늄으로 또 이루어지면서 그 애칭이 그 강철 거인이라고 또 불리는 곳입니다. 네. 특히 뭐 라틴 아메리카 최첨단 경기장이고요. 약 5만 3천 명을 또 수용을 하기 때문에 또 멕시코 팬들의 굉장한 또 홈팬들의 그런 광적인 응원이 예상이 됩니다.
0: 네, 몬테레이에 우리 교민이 많이 계시죠?
1: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또 기업이 많이 진출을 했거든요. 뭐 기아차라든지 LG전자 같은 곳이 있기 때문에 주재원과 교민이 2,500명에서 그 3,000명 정도가 되고요.
0: 네네.
1: 우리나라 분들이 또 경기장을 찾아서 또 우리 태극 전사들에게 또 굉장히 힘을 또 실어줄 전망입니다.
0: 네, 축구통계업체 옵타가 우리나라의 32강 진출 확률을 90% 이상으로 전망했다고요.
1: 네, 옵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2강행 가능성이 무려 91.22%에 네네. 달하거든요. 멕시코가 이미 뭐 조 1위로 32강을 확정한 가운데 네. 나란히 1무 1패인 3위 체코는 30.6%고요. 또 4위 남아공이 18.35%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4년 전에 그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 2차전까지 1무 1패에 머물면서 예. 16강행 확률이 9%에 그쳤었는데요. 4년 전과 비교하면은 거의 그 10배나 높은 네. 굉장히 높은 확률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0: 이건 이제 최소 남아공과 비긴다는 전제 하에서 나온 수치겠죠.
1: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또 일단은 비기기만 하면 무조건 확정이고요. 네. 지더라도 그 상대 결과에 따라서는 조 3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또 승점까지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은 비기는 게 굉장히 최우선적인 목표입니다.
0: 네네. 자, 옵타가 우리의 32강, 만약에 32강에 오른다면 상대를 스위스로 예측했네요.
1: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A조 2위로 32강에 올라가면 B조 2위와 미국 LA에서 맞붙거든요. 현재까지 B조에서는 스위스가 캐나다와 나란히 1승 1무인데 꼴등시대 뒤져서 2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옵타가 대진상으로 32강에서 우리나라와 스위스가 맞붙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네네. 내놓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스위스의 0-2로 지면서 또 탈락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맞붙게 된다면 또 리벤지 매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0: 네, 손흥민 선수의 멕시코전 조기 교체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1: 네, 그 손흥민 선수가 멕시코전에 선발로 출전해서 후반 12분에 교체 아웃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대표 출신 축구인들 사이에서 너무 일찍 된 거 아니냐 이런 한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네.
1: 특히 이영표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이 빠지니까 수비 라인을 깨줄 선수가 없어서 멕시코가 좀 편하게 풀어갔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0: 네.
1: 이을용 역시 그 손흥민은 한 방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야 된다 또 이렇게 아쉬움을 또 표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손흥민 선수의 기용 방식을 두고도 날선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를 그 원톱 공격수보다는 토트넘에서 주 포지션으로 뛰었던 왼쪽 윙어로 세우면 더 위협적일 것이라는 주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공전에서는 그 오영규 선수가 원톱으로 선발 출전하고요. 손흥민을 왼쪽 윙어로 돌리거나 아니면 아예 손흥민을 후반에 조커로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 네, 혼혈 선수 카스트로프를 왜 투입하지 않느냐는 논란도 있는데 3차전에는 출전 기회가 있을까요?
1: 네, 우선은 그 카스트로프 선수는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선수고요. 특히 왼쪽 윙백 자리에서 굉장히 공격 적이고 활기를 불어넣는 선수입니다. 일단 홍명보 감독은 1차전에는 그 자리에 이태석, 2차전에는 네. 서령우 선수를 기용을 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남아공을 상대로 선제골을 내주고 공격적으로 나서서 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카스트로프 선수가 좀 교체로 투입돼서 또 분위기를 반전시킬 가능성은 또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소식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북중미 월드컵 현장 소식 멕시코에 있는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와 살펴봤고요. 이어서 월드컵 주요 경기를 정리해드립니다.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E조와 F조의 조별리그 2차전 4경기가 열렸는데 F조 경기가 흥미로웠어요. 먼저 일본이 튀니지에 대승을 거뒀죠.
2: 그렇습니다. 일본이 월드컵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0: 네.
2: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이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F조 2차전에서 튀니지를 4-0으로 제압했습니다.
0: 네.
2: 우에다 아야세 선수가 이 골 1도움을 가마다 다이치가 네덜란드전 득점에 이어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승리의 중심에 섰습니다.
0: 네.
2: 이 경기가 1930년 우루과이 대회 개막전 이후 이어져온 월드컵 역사상 1000번째 경기였는데요. 일본이 의미 있는 무대에서 대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0: 네, 일본이 오늘 아시아 축구의 역사를 새로 썼죠.
2: 한 경기 4골은 월드컵 본선에 11번이나 진출한 대한민국도 해보지 못한 진기록인데요. 아시아 국가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4골 이상 넣은 것이 일본이 처음입니다.
0: 네.
2: 그리고 4골차 승리도 아시아 대륙의 최다 골차. 네. 승리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0: 네. 우에다 아야세가 월드컵 스타로 떠올랐죠.
2: 5회다가 한 경기에서 두 골 한 개 도움, 즉 세 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북중미 월드컵 스타로 급부상하고 있고요. 우회다 선수가 우리 대표팀 황인범의 클럽팀 동료입니다. 네. 네덜란드 페이노트에서 주전 스트라이커로 활약 중이고 2324 시즌에 합류했는데 입단 초기에는 경쟁력을 보이지 못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두 시즌 동안 68경기에서 14골을 넣는데 그쳤는데 이번 시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리그 31경기에서 25골 1개 도움을 기록하면서 네덜란드 LNBC 득점왕까지 차지했고요. 대표팀에서도 뛰어난 득점력을 유지하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공격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0: 네, 월드컵 한 경기에서 2골 1개의 도움은 아시아 국가 중에 선수 중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처음인 것 같은데요.
2: 그렇습니다. 세계의 공격 포인트는 이례적인 기록인 것 같습니다.
0: 네, 자 튀니지는 감독을 바꾸는 초강수에도 일찌감치 짐을 싸게 됐네요.
2: 튀니지가 스웨덴과의 1차전에서 1대5로 크게 패했는데요.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몰리자 라무시 감독을 경질하고 에르베 르나르 감독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다.
0: 네네.
2: 르나르 감독이 아프리카 축구를 대표하는 명장인데 코트디부아르, 모로코, 잠비아 등을 이끌었고요. 지난 카타르 대회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감독으로 나서서 메시가 이끌던 아르헨티나를 꺾는 리벼를 연출한 바 있거든요.
0: 네.
2: 르나르 감독이 부임 직후부터

0: 선수들의 월드컵 기간 SNS 사용을 자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선수단 기강 잡기에 나섰고요. 그렇지만 튀니즈는 1차전과 마찬가지로 4골차 대패를 당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실패했고 2연패로 일찌감치 짐을 싸게 됐습니다.
1: 네. F조 최고의 더비를 꼽힌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대결은 원사이드한 경기로 끝났죠.
0: 네덜란드가 스웨덴을 완파하고 북중미 월드컵 첫 승을 올렸습니다. 네덜란드는 미국 텍사스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웨덴과의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네. 브라이언 브루비아, 코디 학포의 동반 멀티골을 앞세워 5-1 대승을 거뒀습니다.
1: 네네.
0: 1차전에서 일본과 2-2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던 네덜란드인데요. 스웨덴을 제물로 대회 첫 승을 챙기고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1: 네.
0: 월드컵에서 준우승만 3번 해본 네덜란드인데 이번 대회 사상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1: 네. 네덜란드가 이번 승리로 월드컵 최장 무패 기록을 이어갔다고요?
0: 이번 승리로 월드컵 역사상 최장 무패 14경기 기록을 썼고요.
1: 네.
0: 네덜란드가 2010년 남아공 대회 결승에서 0-1로 패한 뒤 이날까지 월드컵 본선 14경기에서 10승 3무를 기록 중이거든요.
1: 아, 네.
0: 예, 다만 3무 중에는 2014년 브라질 대회 4강과 2022년 카타르 대회 8강전에서 모두 아르헨티나에 당한 승부차기 패배가 들어있습니다.
1: 아, 승부차기에서 졌군요. 네.
0: 네네. 그렇지만 승부차기가 공식적으로 무승부로 기록되기 때문에.
1: 아, 그렇군요. 네.
0: 네네. 14경기 10승 3무 기록이 유지되고 있고요.
1: 네.
0: 다만 네덜란드가 2018년 러시아 대회에서는 본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1: 네네.
0: 네덜란드 이전의 최장 무패 기록은 브라질 대표팀이 갖고 있는데요.
1: 네.
0: 1958년부터 66년 사이에 세운 13경기입니다.
1: 네, 조금 헷갈릴 뻔했는데 패한 건 있는데 승부차기로 패한 거군요. 그러니까. 네. 자, 2조에서는 전차군단 독일이 12년 만에 조별리그를 통과했죠.
0: 네, 독일이 코트디부아르를 꺾고 32강행을 두 경기 만에 확정했습니다.
1: 네.
0: 두 대회 연속으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던 독일인데요. 12년 만에.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1: 네.
0: 멀티골을 터뜨린 운다무 선수가 짜릿한 역전승을 이끌었는데요. 조별리그 1차전에서 사실 모두 승리를 챙긴 독일과 코트디바라였는데
1: 네.
0: 2조 선두 자리를 놓고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1: 네.
0: 먼저 우승건 코트디바라였습니다. 전반 30분 프랑크 캐시의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독일은 거세게 몰아붙였는데 코트디바르 골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꾼 건 후반 15분 교체 투입된 운다부 선수였습니다.
1: 네.
0: 후반 23분 아미리의 크로스를 왼발 슈트롱으로 연결하면서 동점골을 만들었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4분에 다시 한번 해결사로 나서면서 독일의 승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1: 네, 코트디부아르 경기력도 아주 좋았어요. 독일을 구해낸 데니스 운다부 선수 스타로 떠올랐죠?
0: 지난 시즌 19골을 터뜨리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해리 케인에 이어 분데스리가 득점 랭킹 2위에 오른 운다부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독일 대표팀에 승선한 지가 2024년 3월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선수 성장 배경이 좀 이색적입니다.
1: 네.
0: 부모님이 모두 튀르키예 출신이라서 튀르키예 국가대표가 될 수도 있었지만 독일 대표팀을 선택을 했고요.
1: 네.
0: 공장에 다니면서 사부리그에서 뛰었어요. 28살의 늦은 나이에 독일 대표팀의 일원이 됐는데
1: 네.
0: 유로 2024 대회 당시만 해도 벤치 멤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경기에서 잇따라 교체 선수로 나서면서 3골 2개 도움을 기록 중이고요.
1: 네.
0: 현재까지 A매치 11경기 출전에 9골을 기록 중입니다.
1: 네. 자, 내일 새벽부터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이번 주 주요 경기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0: 네. 2010년 남아공 대회 챔피언이자 최근 유로 2024 정상에 오른 스페인이 이번 대회에서도 사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1: 네.
0: 지난 카보베르데와의 대회 첫 경기에서 충격적인 무승부를 거뒀거든요.
1: 네.
0: 이 체면을 구긴 스페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분풀이에 나섭니다. 그리고 23일 오전 2시에는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의 제2조 2차전이 열리는데요.
1: 네.
0: 첫 경기에서 메시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거든요. 이 경기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대회 초반부를 뜨겁게 달굴지 관심이 쏠립니다.
1: 네.
0: 그리고 24일 수요일 새벽 5시 보스턴에서는 잉글랜드와 가나의 L조 경기가 열리고요.
1: 네.
0: 그리고 25일에는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종전 경기가 열립니다.
1: 네, 우리 시간으로 10시가 되겠죠?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와 함께 월드컵 주요 경기 정리해드렸습니다.

0: 일요일 스포츠 포스 함께 오 계십니다. 9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드컵 이슈를 집중 분석해봅니다. 월드컵 티켓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와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자, 입장료가 어느 정도길래 비싸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나요?
1: 자,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조별리그 2차전이 있었죠. 이 경기에서 가장 싼 티켓이 4,123달러, 우리 돈 623만 원이었습니다.
0: 네.
1: 623만 원. 이게 가장 비싼 티켓이 아니고 가장 싼 티켓이었는데, 네, 가장 비싼 티켓은 9,702달러, 1,465만 원이었습니다.
0: 네.
1: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멕시코 정부 자료를 보니까, 이 과달라하다 주민의 평균 월급이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봉으로 계산하면은 600만 원 정도 되겠죠.
0: 네.
1: 연봉 600만 원이면은 이 월드컵 티켓 한 장 사면은 연봉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0: 네.
1: 이 과달라라 주민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됐다고 하더라도 저도 이 월드컵 티켓 비싸서 못 살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나라 직장인들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한 달 월급 이상이네요. 네.
1: 예, 맞습니다.
0: 티켓값이 왜 이렇게 비쌀까요?
1: 월드컵 티켓이 비싸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티켓 가격이 더 폭등한 겁니다.
0: 네.
1: 이유는 이 FIFA가 이번 월드컵에서 변동 가격제를 도입했기 때문인데, 이 변동 가격제는 말 그대로 티켓의 고정 가격을 정하지 않고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티켓 가격이 오르거나 네. 내리는 제도인데 사실상 다 올라가죠.
0: 네.
1: FIFA는 이 현지 실정에 맞게 이 적정한 가격이 산출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막상 경기가 다가올수록 경기가 열릴수록 티켓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0: 네, 계속 비싸진다는 얘기죠. 수요가 많으니까 예. 앞으로. 네, 이 웬만해서는 월드컵 직관이 어렵겠는데요. 비싸가지고.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멕시코에서 열리는데 멕시코인들이 정작 이 월드컵 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0: 네.
1: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이 월드컵이 전 세계인의 축제가 아니라 아무나 보러 갈 수 없는 축제가 돼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하도 이 멕시코에서 티켓 가격 가지고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개최국인 멕시코의 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까지 이 티켓이 너무 비싸다. 나도 월드컵 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이고요.
0: 네.
1: 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자신에게 배정됐던 티켓을 멕시코의 21살 청년에게 양도하기도 했습니다.
0: 네네. 중계방송을 보면은 경기장 빈 자리가 꽤 많던데요.
1: 이 변동 가격제이니까 일단 그 인기 팀과 비인기 팀 경기 티켓이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하기로 지난 6월 9일 기준인데
0: 네.
1: 이 조별리그 경기에서 티켓 17만 6천여 장이 팔리지 않았다라고 보도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와 체코의 1차전 경기에서도 일부 경기는 빈자리가 사실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0: 네.
1: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 FIFA가 이 북중미 월드컵이 16경기 만에 관중 100만 명 돌파했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0: 네.
1: 이 경기장 좌석 점유율이 99.34%라고 밝혔거든요.
0: 네네.
1: 이 좌석 점유율 99.34%는 사실 매일 경기 다 매진이라는 건데
0: 네.
1: FIFA가 티켓 고가 정책을 쓰면서도 이 배짱을 부리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FIFA가 이렇게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한다고 하나요?
1: FIFA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목표로 한 수익이 130억 달러거든요.
0: 네.
1: 비유하면은 FIFA는 한철 장사를 하는 거죠.
0: 네.
1: 월드컵에서 떼돈을 벌어가지고 이 4년 동안 먹고 살고 하다가 다시 월드컵 개최에서 돈 벌고 다시 4년 살고 이렇게 되는 건데,
0: 네.
1: 자, 우리도 이 한철 장사하는 관광지 가서 보면은 물가가 비싸다는 걸 실감을 하죠.
0: 네.
1: FIFA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130억 달러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기준으로 하면은 20억 달러 늘어난 규모입니다.
0: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월드컵 이슈 스포츠 평론가 최동원 씨와 함께 했습니다.

0: 함께하고 있습니다. 9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동아의 장은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자,
0: 프로야구 5경기 중 낮에 열린 고척 경기부터 살펴보죠. 롯데가 5연승을 달리면서 키움과의 원정 3연전을 수입했네요.
1: 네, 롯데가 키움을 6-3으로 꺾고 원정 3연전을 모두 승리로 끌어담았습니다. 한때 10위까지 떨어진 롯데, 최근 5연승을 달리며 29승 1무 39패의 성적으로 8위에 자리했습니다.
0: 네.
1: 반면 키움은 6연패 늪에 빠지며 26승 1무 46패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0: 네. 롯데는 선발 비슬리의 난조를 김동현의 3런 홈런으로 커버했군요.
1: 네, 롯데는 선발 투수 비슬리 선수가 4회까지 마운드를 지켰지만 4사구만 5개를 내주는 등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롯데는 비슬리 선수의 이런 부족함을 타선 화력으로 메웠는데요. 4회 초 공격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나왔습니다.
0: 네네.
1: 2-0으로 앞선 1사 2-3루 찬스에서 롯데 김동현 선수가 5월 3점 홈런을 때리며 순식간에 팀의 5-0 리드를 안겼습니다.
0: 네네.
1: 김동현 선수는 9회 초에도 안타를 추가하며 오늘 2타수 2안타 1홈런 3타점 1득점 맹활약으로 팀의 6-3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0: 네. 자, 잠실에서는 LG가 1회만 홈런 4개를 쏘아 올렸죠?
1: 네, LG는 오늘 잠실 두산전에서 1회 말에만 4명의 타자가 홈런을 쳤습니다.
0: 네.
1: 1회 4홈런이 나온 건 KBO 역사상 처음 있는
0: 그렇죠.
1: 일인데요. 홍찬희, 오스틴, 박동원, 문정빈 선수가 모두 비거리 130m 이상의 대포를 쏘며 리그 새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0: 네, 네.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한 LG가 기세를 몰아서 두산을 대파했죠?
1: 네, 대포를 앞세운 LG가 두산을 9-3으로 꺾고 3연전 수입을 달성했습니다.
0: 네.
1: LG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1회 말에만 4홈런을 치며 두산 투수진을 맹폭했고요. 이후 문정빈 선수가 5회 말 2점 홈런을 다시 때리며 승부에 세기를 박았습니다.
0: 네.
1: 6회 말 2점을 추가한 LG는 9회 초 2점을 내줬지만 팀 승리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0: 네. 네. 이번엔 수원으로 가보죠. 기아가 7회에 타자 1순 5득점 빅이닝을 만들면서 역전승했죠?
1: 네, 기아가 KT를 11-5로 꺾고 주말 위닝 시리즈를 챙깁니다. 6회까지 2-5로 끌려간 기아는 7회 초 공격에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0: 네.
1: 김규성과 김호령 선수의 연속 희생 플라이로 이 4-5까지 추격한 기아는 이어진 2사 말로 찬스에서 카스트로 선수가 2타점 역전 적시타를 날려 6-5의 리드를 잡았습니다. 이후 한 점을 더 달아난 기아는 8회 초 공격에서 김규성과 나성범 선수의 적시타 등을 더해 6점 차까지 도망가며 승기를 거머쥐었습니다.
0: 네. 자, 이번엔 대전으로 가보죠. 구자욱의 결승타로 삼성이 한화에 어제의 패배를 설욕하면서 40승 고지에 안착했네요.
1: 네, 삼성이 한화를 3-1로 꺾고 LG, KT에 이어 세 번째로 올 시즌 4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삼성은 단판 타자인 구자욱 선수가 3회 초 2사 1-3루 찬스에서 좌익수 키를 넘기는 2타점 적시 2루타를 때려 2-0으로 먼저 앞서갔습니다.
0: 네.
1: 삼성은 4회 말 강백호 선수의 5월 솔로 홈런으로 추격을 허용했지만 7회 초 무사 1-3루 찬스에서 류지혁 선수의 내야 땅볼로 한 점을 추가해 달아나는 점수를 뽑았습니다.
0: 네. 말씀하시죠.
1: 네. 삼성 선발 양창석 선수는 5이닝 1실점 호투를 펼쳤고요. 이후 등판한 5명의 투수가 모두 무실점을 기록해 최종 2점차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0: 네. 창원에서는 홈런 공장이 가동되면서 SSG가 NC와의 주말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마쳤지요.
1: 네. SSG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홈런포를 앞세워 NC를 7-3으로 제압했습니다. 위닝 시리즈를 거둔 SSG는 NC와 상대 전적에서 4승 1무 3패를 기록해 다시 리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NC는 4연승의 흐름이 끊긴 뒤 2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0: 네. 초반에는 아슬아슬 NC가 앞서갔는데 7, 8회에 무너졌죠?
1: 네, 초반 기선 제압에 성공한 팀은 NC였습니다. NC는 2회말 박건우 선수의 선제 2점 홈런으로 2-0의 리드를 잡았는데요. SSG는 3회 초 만루 찬스에서 에레디아 선수의 밀어내기 몸에 맞는 볼로 한 점을 따라간 뒤 5회 초 전희산 선수의 중얼 솔로포로 2-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0: 네.
1: SSG는 이후 6회 말 1사 2루 상황에서 김영준 선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2-3으로 밀렸는데요. 7회 초 무사 1-3루 찬스에서 대포 한 방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0: 네.
1: 에디아 선수가 중얼 역전 3점 홈런을 때려 5-3의 리드를 잡았고요. 이후 8회 초 2점을 더 추가해 승리를 잡았습니다.
0: 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2루타 2개를 몰아치면서 타격 1위에 한 발 더 다가섰죠.
1: 네, 이정후 선수 오늘 마이애미전에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2회 초와 8회 초에 2루타를 한 개씩 터뜨리며
0: 네.
1: 4타수 2안타 2득점의 성적을 만들었습니다.
0: 네.
1: 이로써 이정후 선수의 시즌 타율은 3할 3푼 1리가 됐고요. 이는 메이저리그 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마이애미 오토 로페스 선수의 3할 3푼 1리에 단 1리 차이로 추격한 형세입니다. 네.
0: 이러면은 안탄방이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1: 그렇습니다. 향후 경기에 따라서 이정우 선수 충분히 메이저리그 타율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0: 역대 코리안 메이저리그 중에 타격 1위는 없었어요?
1: 네, 역대 메이저리그 타율 1위 기록은 없었죠. 평균 자책점 네. 1위를 차지했던 류현진 선수는 있었지만 역대 타자 중에서 타율 1위를 기록한 선수는 없었는데요.
0: 없었어요.
1: 이정우 선수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봄직해보겠습니다.
0: 네, 또 새로운 기록을 우리가 또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필라델피아 간판 타자 하퍼가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네요.
1: 네, 필라델피아 핵심 자원인 브라이스 하퍼 선수가 오늘 뉴욕 매츠와 경기에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하퍼 선수는 1회 말 중월 솔로 홈런을 시작으로 3회 말엔 2루타를 날리며 장타 쇼를 먼저 벌였는데요. 필라델피아가 3회 말에만 8점을 쓸어 담으면서 하퍼 선수는 또다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하퍼 선수는 우전 안타를 때리며 사이클링 히트에 3루타 단 한 개만을 남겼는데요.
0: 네.
1: 이후 5회 말 2사 1, 2루 찬스에서 좌중간을 가르는 안타를 때리며 3루까지 내달렸습니다.
0: 예, 네.
1: 빅리그 데뷔 15년 만에 처음으로 사이클링 히트를 작성하며 팀의 15-3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0: 네, 3루타가 사실 제일 힘든데 마지막 타석에서 3루타를 기록했군요. 자, 예. 소식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프로야구 소식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였고요. 이어서 골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서규림 선수가 첫 우승 2주 만에 KLPGA에서 또 우승했네요.
2: 네, 한국 KLPGA 투어 첫 우승을 올리기까지 42개의 대회가 걸렸지만 2승을 거두기까지는 단 2개의 대회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관의 신인왕이었던 서교림이 오늘 경기 안산시의 더헤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인카금융 더헤븐 마스터즈 최종 3라운드에서 9타를 줄이고 최종 합계 16언 더파 200타를 기록하면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0: 네.
2: 지난 7일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생애 첫 승을 거둔 지 단 2주 만에 시즌 2승을 달성하면서 김민솔에 이어 시즌 두 번째 다승자로 올라섰습니다.
0: 네, KLPGA 투어의 2006년생 시대가 열렸어요. 자, 김민솔, 서규림 선수가 투어 판도를 흔들고 있죠.
2: 네, 2006년생 동갑내기인 김민솔과 서교림은 아마추어 국가대표 시절부터 한국 여자 골프의 미래로 주목받았습니다. 2023년 국가대표로 함께 태극마크를 달았고 작년에 나란히 프로가 됐습니다.
0: 네.
2: 정규 투어 생활은 서교림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서교림은 작년 우승은 없었지만 꾸준한 활약 끝에 신인상을 차지했고요. 하지만 김민솔은 2024년 시드전을 통과하지 못해 2부 투어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0: 네.
2: 올해는 두 선수 모두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김민솔이 4월 IM금융 오픈과 지난주 한국여자 오픈을 재패하면서 시즌 2승을 선점했고 서교림도 오늘 2승을 기록하면서 곧바로 응수했습니다.
0: 네, 주요 타이틀 부문에서 이 두 선수의 이름이 가장 위에 있죠.
2: 네, 김민솔이 시즌 상금 7억 8,309만 원을 획득하면서 상금 랭킹 1위를 달리고 있고 서교림은 7억 1,574만 원으로 2위에 자리했습니다.
0: 네,
2: 다승 부문에서는 나란히 시즌 2승으로 공동 선두를 형성했고요.
0: 그렇군요.
2: 대상 경쟁은 네, 더 치열한데 김민솔이 지난주 한국여자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대상 포인트 1위로 올라섰지만 서교림이 이번 대회에서 2승을 거두면서 네. 일주일 만에 선두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0: 엎치락 뒤치락 하는군요. 이번 시즌 네.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경쟁.
2: 네.
0: 자, 그리고 리버 골프에서 복귀한 장유빈 선수는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했죠.
2: 네, 장유빈은 오늘 강원 춘천시의 남춘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KPGA 투어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최종 4라운드에서 5언 더파 66타를 치고 최종 합계 10언 더파 274타로 한 타차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0: 네.
2: 네, 지난주 KPGA 클래식에 이어서 2주 연속 우승을 올리며 올 시즌 KPGA 투어 첫 번째 다승자가 됐습니다.
0: 네네.
2: 승부처는 막판이었습니다. 장유빈은 15번 홀과 16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으면서 공동 선두였던 김민준을 따돌리고 2연승을 차지했습니다.
0: 네, 이번 우승으로 대상과 상금 랭킹 모두 1위에 올랐죠.
2: 네, 작년에는 우승 상금 2억 6천만 원을 받아서 시즌 상금 5억 6천만 원으로 1위가 됐고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에서도 3,376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0: 네.
2: 네, 장유빈은 작년 미국 PGA 투어 퀄리파잉 스쿨 출전을 포기하고 리브 골프로 이적했지만 아쉬운 성적을 거두면서 5회 국내 무대로 복귀했는데 지난달까지도 눈에 띄는 성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0: 네.
2: 7개 대회 출전해서 톱10 단 한 번에 그쳤는데요. 이번 2주 연속 우승으로 KPGA 투어 통산 5승을 달성했고요. 또 네. 다음 주 자신이

0: 떨어진 상황에서 이번 대회는 예선을 거쳐 출전에 선전하고 있습니다.
1: 네.
0: 윈덤 클라크가 7언더파를 유지하면서 김주영 세계 1위 스코티 셰플러 등 2위 그룹에 6타 앞선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1: 많이 앞서가고 있군요.
0: 네.
1: 전인지 선수는 LPGA 투어에서 7언더파를 몰아쳤네요.
0: 네, 전인지는 오늘 미국 미시간주에서 열린 마이어 LPGA 클래식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7개를 몰아치면서 중간합계 10언더파 공동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1: 네.
0: 선두인 중국의 옌징과 4타 차여서 마지막 날 역전 우승 가능성을 남겨놨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골프 소식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였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자,
0: 파리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유도 이준환 선수가 울란바토르 그랜드슬램 81kg급에서 우승했네요.
1: 네, 남자 유도 세계 랭킹 15위인 이준환 선수가 결승에서 만난 상대는요. 무려 세계 랭킹 2위 일본의 오이노 유헤이 선수였습니다.
0: 네.
1: 이준환은 경기 초반에 오이노의 노련한 경기 운영에 막혀서 고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경기 시작 2분 50초 만에 완벽한 명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0: 네.
1: 이준환의 특기가 왼손 업어치기인데 이걸 시도하는 척 모선을 취하면서 상대 속임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오이노가 이렇게 뒤로 물러서면서 균형이 무너진 순간에 어깨로 팍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안디축 후리기로 한판 승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0: 네.
1: 이준환은 이번 대회에서 8강전 이 세계 1위인 아르부조프 선수 그리고 준결승전에서는 파리올림픽 동메달 상대였던 라이벌 카세까지 다 제압을 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금메달

0: 2년 만에 아시아 선수권 사브르 정상을 탈환했죠.
1: 네, 이 대회는요. 인도 델리에서 열린 아시아 선수권 대회인데요. 남자 사브르 개인전 오상욱이 중국의 러샤오퉁을 15대 8로 가볍게 제압하고 2년 만에 개인전 금메달을 되찾아오면서 아시아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0: 네.
1: 한편 이번 대회 디펜딩 챔피언인 도경동은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오상욱과 도경동은 단체전에서 이제 금메달 합작을 노립니다.
0: 네. 아시아 선수권 여자 사브르에서는 은메달이 나왔네요.
1: 네. 이 파리올림픽 은메달 멤버인 최세빈이 같은 대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빛나는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0: 네.
1: 비록 결승에서 일본의 산호유이에게 아쉽게 졌는데요. 아시아 선수권 개인전 첫 입상이라는 값진 커리어를 썼습니다.
0: 네. 복싱 대표팀은 월드 복싱컵에서 동메달 두 개를 따냈죠?
1: 네, 이 대회는요. 아시안 게임을 앞둔 전초전 성격의 대회인데요. 동메달 두 개의 주인공은 복싱 남자 55kg급의 신재용 그리고 남자 80kg급의 김민성 선수입니다.
0: 네.
1: 이 두 선수 모두 8강에서 일본과 잉글랜드 강자를 멋지게 제압하면서 준결승에 올랐는데요. 아쉽게 중국과 브라질 선수에게 패하면서 동메달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오는 9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우리 선수들이 메달권에 진입하면서 아시안게임 전망도 더욱더 밝아졌습니다.
0: 네. 자, 핸드볼 한일 슈퍼매치에서는 우리나라가 남녀부 동반 우승을 차지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경기가 열렸는데요. 전남 여수에서 열렸고요. 한일 핸드볼 클럽 슈퍼매치 이 경기에서 우선 남자부 인천도시공사가 일본 우승팀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결과는 34대 33. 단 1점 차이로 짜릿하게 누르고 우승을 했는데요. 이 대회 MVP는 11골을 터뜨린 이호섭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0: 네.
1: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요. 이 식도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팀을 통합 우승으로 이끈 장인익 감독이 다음 달 수술을 앞두고 치른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했다는 점입니다.
0: 네.
1: 또 이어 열린 여자부 경기에서도 SK 슈가 글라이더즈가 출전을 했는데요. 일본의 가가와 은행을 33대 31로 꺾고 역전 우승을 거뒀고요. 한일 핸드볼 통합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0: 네. 남자 배구 대표팀은 ABC컵 조별리그 2차전을 인도네시아와 치르고 있는데 1차전은 태국에 패했죠.
1: 네, 어제 인도에서 열린 아시아 배구연맹 컵 이 조별리그 1차전에서 세계 랭킹 27위 우리나라 남자 배구 대표팀이 61위인 태국에 세트 스코어 2대 3으로 지면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특히 태국 대표팀 사령탑이 과거 우리 프로 배구팀의 대한항공을 이끌었던 박기원 감독이었거든요.
0: 네.
1: 우리나라는 이 블로킹과 서브에서 크게 밀렸고요. 또 마지막 5세트에서 범실을 쏟아진 게 또 뼈아프기도 했습니다.
0: 네네.
1: 지금은 우리나라 대표팀이 인도네시아와 2차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대표팀이 준결승에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도네시아를 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리시브와 또 집중력을 빨리 회복해야겠습니다.
0: 네. 일요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자, 골프 단신 하나 더 전해드리죠. 이민영 선수가 일본 투어에서 연장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니치 레이디스 챔피언십이었습니다. 자,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돌아온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절기 하지인 오늘은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는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에 그쳤는데요. 오늘은 28.1도까지 오르며 평년 수준을 되찾았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의 영향으로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도 서울 28도, 모레 낮에도 29도까지 오르는 등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내일 낮 동안에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 단계,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강원 북부, 충남 북부 지역은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습니다. 낮에는 강한 볕에 지면이 뜨거워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0: 소나기 양은 수도권에 5에서 40, 그 밖의 지역은 최대 30mm 정도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또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밤사이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수요일에도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당분간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간 21일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양국 협상단의 대면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노딜을 선언했던 지난 4월 이후 70일 만입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두 나라 협상단과 중재국 파키스탄 카타르 대표단은 현지 시각 21일 오전 스위스 비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단은 파키스탄 카타르 대표단과 따로 회동한 데 이어 이날 오후 4개국이 참여해 회담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통행료가 없을 것이며 60일이 만료된 뒤에도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수호천사 역할을 하며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자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발생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판결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가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이건태, 이용우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쪼개기 후원을 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대북지원 사업을 강행했다는 직권 남용 등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농단이라며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중앙선관위가 도덕적 해이와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며 그 정점에는 노 전 위원장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위원장은 출퇴근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4년간 1억 7천만 원 이상 거액의 수당을 챙겼다며 국민의 눈을 속인 교묘한 혈세 탕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 번영을 넘어 글로벌 복합 위기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글로벌 중추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한미 우호 평화 컨퍼런스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참전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양국의 우호를 미래 세대로 이어가고자 노력하시는 한미 추모사업회의 민간 외교 활동은 참으로 소중하고 뜻깊고 감사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한 북한 단거리 미사일의 정확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당국 관계자는 지난 2024년 최소 1km였던 북한 미사일의 착탄 오차 범위가 올해 4월 기준 1에서 5m 사이로 좁혀졌다며 러시아가 실전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기를 개량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경기도 오산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서 모의 훈련용탄 한 발이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군 당국은 모의 훈련용탄 한 발을 수거해 군 폭발물 처리반에 넘겼습니다.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현재 10,320원인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늘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응답자의 87%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 부담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커피숍과 이 미용실 등의 순으로 최저임금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오늘 늦은 저녁까지 제주도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에는 밤까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에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6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신성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임신과 출산의 시기를 지난 여성들에게는 산후조리가 필요하죠. 약해진 몸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인 겁니다. 산후재활은 어떨까요? 산후재활이라는 말부터 익숙진 않은데요. 출산 후 몸의 기능뿐 아니라 육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근골격계의 건강도 살피고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산후조리가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 회복을 돕는 과정이라면 산후재활은 출산 후 남아있기 쉬운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죠. 산후재활은 어떤 방법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발생률이 높은 현실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짚어보겠습니다. 건강365 김현철의 그런대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들의 몸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출산 후 관리가 중요한 것도 몸의 회복을 위한 방법인 거죠. 산후조리라는 말은 익숙하실 텐데요. 산후조리와 함께 산후 재활에 대한 인식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활의학과 강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산후조리는요, 출산 후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시간이잖아요. 당연히 꼭 필요하죠?
1: 네, 맞습니다. 출산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고 여성의 몸 전체가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하는 동안에 뭐 호르몬, 근육, 관절, 뭐 척추, 복부, 그리고 뭐 심폐기능까지 모두 변화하게 되고요.
0: 네.
1: 따라서 출산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0: 네.
1: 특히 출산 직후 초기에는 자궁 회복, 뭐 출혈 감소, 체력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산후조리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산후조리는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산후조리와 별개로 산후 재활도 강조가 되던데요. 차이가 있습니까?
1: 네. 산후조리가 몸을 쉬게 하고 회복을 돕는 과정이면은
0: 네.
1: 산후 재활은 뭐 임신, 출사,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변화라든지 아니면 몸의 기능의 손상을 다시 네. 회복시키는 그런 의학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산후 재활이 이제 출산 후 여성의 몸을 기능적으로 회복시키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1: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출산 후 골반 근육이 약해지거나
0: 네.
1: 뭐 복부 근육이 벌어지거나 뭐 척추나 골반의 정렬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요실금, 골반 통증, 뭐 허리 통증
0: 네.
1: 또는 육아 중에 손목 통증, 뭐 자세 불균형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산후재활은 이런 기능적인 문제들을 평가하고 뭐 운동치료, 자세교육, 뭐 근육재훈련 등을 통해서
0: 네.
1: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이런 출산 후에 골반통이나 요실금이 생겼다는 말은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겉으로는 잘 회복이 된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닌가 보죠?
1: 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일상생활이 가능해 보여도
0: 네.
1: 실제로는 몸의 지지 구조나 근육의 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산 과정에는
0: 네.
1: 골반 근육, 또 복부의 저 안쪽에 있는 심부 근육, 뭐 인대, 관절 같은 곳에 상당한 부담과 손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출산 후에 통증이 없더라도 근력 저하나 불안정성이 잔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 통증이나 요실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0: 지적하는 것보다는 기능적인 회복 상태를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그러니까 몸의 기능과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뭐 골반 근육, 심부 근육, 인대, 관절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0: 출산 후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변화들로는 네. 골반 근육의 약화, 또 복부 근육의 벌어짐, 또 허리 골반의 불안정성이 있고 네. 이것 때문에 자세의 변화나 요실금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것은 골반이나 꼬리뼈 부위의 통증, 또 손목, 어깨, 경추 부위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체력 저하나 뭐 피로감, 보행이나 균형 기능의 저하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 일단 골반 근육이 약해진다고 하셨는데 이런 골반과 관련해서 특히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0: 네네. 골반이 임신 출산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위이기 때문인데요.
1: 네.
0: 골반 적은, 그러니까 골반 밑에 있는 근육들과 골반 주변에 있는 인대 근육들이 출산할 때는 늘어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골반 통증이나 시골 통증, 꼬리뼈 통증, 또 요실금, 또는 뭐 성기능의 불편감이라든지 네. 골반의 불안정감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게 뭐 육아 과정이나 수유 과정에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네. 그런데요, 산후 재활에 대한 의학적인 기준이 있나요?
0: 네, 사실 아직 표준화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산후 회복을 단순한 휴식과 자연 치유의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능 회복이나 삶의 질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은 그래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네.
0: 골반 근육의 기능 평가나 복부 근육의 벌어짐에 대한 평가, 통증 평가, 뭐 운동 기능 평가 등을 포함한 재활의학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차츰 강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네. 그런 기준이 이제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산모들조차 좀 이런 불편감, 그르르니 감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0: 네, 실제로 이전에 많은 산모님들은 출산하면 원래 허리가 아픈 거고 뭐 요실금은 어쩔 수 없고 뭐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고 뭐 아이 낳으면 뭐 어깨 아프고 손목 아프고 한 거는 뭐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들이
1: 그러니까요.
0: 많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복되고 만성화되는 이런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단순히 이렇게 참고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조기에 제때 평가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와 재활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산후 재활이라는 이름도 또 익숙치 않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근데 외국의 경우는 좀 다르다면서요?
0: 네, 국내에 비해서 유럽이나 뭐 북미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산후 재활이라는 개념이 네. 비교적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출산 후에 골반 근육 재활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1: 네. 그러니까 산후 재활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는지 이제 뭐 골반 근육 재활 프로그램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의 사례들에서도 알 수 있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운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네. 산모의 상태를 평가한 후에 단계적으로 회복시키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반 근육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1: 네.
0: 호흡과 코어 근육들을 안정화시켜주고 자세를 교정시켜주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근력 강화를 하는 그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1: 네. 산후조리는 출산 후에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산후재활은 어떤가요?
0: 산후재활이라는 개념도 출산 직후부터 아니면 어쩌면 출산 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전 기간 동안에는 뭐 횡경막 호흡이나 복식 호흡 같은 호흡을 익혀서 긴장을 조절하고 출산 후에 뭐 코어 회복이나 골반 근육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자세나 움직임 교육, 뭐 골반 근육에 대한 인지 훈련 같은 걸 통해서 출산 후에 골반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출산 직후에는 이제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 손상으로부터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무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뭐 호흡 조절, 자세 교육, 뭐 통증 관리, 가벼운 움직임 회복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몸 상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나 활동 범위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1: 그럼 구체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랄까요? 뭐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체계적인 회복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0: 네, 물론 이게 모든 사람마다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긴 한데
1: 네.
0: 이제 산후 재활이라는 건 이제 단순히 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몸을 다시 쓰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올바른 자세로 아기 앉기, 네. 뭐 허리에 부담을 줄이는 동작에 대한 교육, 뭐 골반 근육을 인지하는 훈련, 복부의 심부에 있는 근육들을 활성화하는 훈련, 뭐 호흡과 뭐 코어 협응 훈련, 뭐 단계적 근력 회복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출산 후에 꼭 필요한 훈련들인데 이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산모들부터 자신의 몸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0: 네, 그게 매우 중요하죠.
1: 네.
0: 출산 후에 어떻게 몸이 변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1: 네.
0: 이제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자신에게 생긴 어떤 통증 신호 같은 손상에 대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회복 전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중요한 거는 이제 참는 거, 아프다고 참는 게 회복이 아니고 아픈 것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기능에 손상이 있다는 것을 그런 신호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 네. 그럼 산후 재활의 단계는 산모의 상태에 따라서 기간이나 치료 과정이 좀 달라지겠네요.
0: 네, 물론입니다. 그 뭐 자연분만을 했는지 제왕절개를 했는지
1: 네.
0: 뭐 다태아 임신이었는지 뭐 통증이 현재 있는지 또는 근육 손상이 뭐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서
1: 네.
0: 회복 속도나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골반 근육에 손상이 있는지 그리고 복부 근육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지 또 기존의 척추 질환이나 관절 질환들을 갖고 있었는지 이제 육아 이후에는 수면 부족이나 피로 상태 같은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개인에 맞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뭐 자연 분만이나 뭐 제왕절개인지 다태아인지 여러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그러니까 다태아를 산모했을 경우에는 골반 근육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벌어질 수가 있고
1: 네.
0: 복부 근육의 손상이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초음파라든지 다른 의료 장비들을 이용해서 손상의 회복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잘 평가해주고 그에 맞춰서 이제 운동의 강도를 달라지게 해야 될 거고요.
1: 네.
0: 제왕절개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술을 한 거기 때문에
1: 네.
0: 그 수술 부위의 회복 여부에 따라서 회복 상태에 따라서 이제 재활의 강도를 달리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이런 산후재활이 중요한 이유는 출산 후에 일상 복귀에서 그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산후재활은 단순히 이제 출산 전에 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1: 네.
0: 산모의 장기적인 건강하고 또 출산 후에 새로운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산 후에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면
1: 네.
0: 만성적인 뭐 요통이나 골반통, 뭐 요실금, 또는 반복적인 근골격계 통증, 뭐 운동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장기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육아를 하게 되면 네. 육아가 생각보다 몸에 또 부담이 큰 과정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기능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뭐 통증과 피로가 누적되기가 쉽고 뭐 수면 부족, 통증, 또 엄마로서 역할 변화, 뭐 육아에 대한 부담감, 또 사회적 고립감 이런 것들이 같이 경험하게 되면.
1: 네.
0: 산후 우울감이나 뭐 육아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이런 측면에서 산후재활은 일상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고 육아를 지속 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회복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그렇게 출산과 육아로 이어지는 걸 생각할 때 관절과 근육도 그렇고요. 질환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참는 게 최선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출산 후에 그리고 또 육아 중에 발생하는 통증 또 이제 기능의 소실을 엄마니까 당연히 뭐 견뎌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1: 네.
0: 이게 만성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위험이 높아지니까
1: 네.
0: 반복적인 육아나 수유의 동작들은 또 손목이나 어깨, 뭐 목이나 허리, 골반 등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1: 네.
0: 초기부터 빨리 관리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1: 네.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또 증상에 대한 치료에 적극적일 필요도 있는 거죠?
0: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뭐 요실금 같은 것이 좀 지속되거나
1: 네.
0: 아니면 골반이나 이런 데 뭐 압박감이 느껴지거나 뭐 심한 허리 통증이나 뭐 보행할 때 불편감 등이 있으면은
1: 네.
0: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서 상태를 평가해보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 치료가 잘 이루어지면은 네. 회복 속도도 빨라질 수 있고 장기적인 예후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근데 아직 산후 재활에 익숙치 않은 산모들도 많을 텐데요. 산후 재활이 필요한 경우랄까요? 증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요실금 같은 증상이 있든지, 네. 뭐 허리나 골반에 통증이 있든지 또는 복부에 힘이 잘 안 들어가든지. 또는 뭐 오래 걷거나 서 있을 때 어딘가 불편감이 지속되는 경우,
1: 네.
0: 이제 육아를 시작했을 때 손목이나 어깨 통증, 뭐 자세의 불균형, 또 이제 체력이 떨어진 느낌이 들거나 뭐 운동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산후 재활이 아직 충분히 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피로나 통증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이제 기능 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산후 재활이 필요한 증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럼 산후 재활에도 골든 타임이 있는 건가요?
0: 물론 이제 초기 회복 시기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1: 네.
0: 출산 직후부터 뭐 한 6개월 사이에는 몸이 이제 회복 방향을 다시 잡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1: 네.
0: 이때 적절한 교육과 재활 의료적인 접근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육아 등으로 바빠서 재활을 할 시기를 놓쳤거나 네. 좀 늦었다고 해도 포기할 필요는 없고요. 출산 후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뭐 통증과 기능 저하의 원인을 잘 평가하고
1: 네.
0: 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재활 치료를 한다면 기능 개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산후 재활에서 초기 개입은 중요하지만 뭐 이미 늦었다라는 개념보다는 나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그 기능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 재활에선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산후조리는 그나마 했는데 이런 기능 회복, 그러니까 산후 재활에 미처 신경을 못 썼다면 나이 들수록 또 둘째 임신과 출산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0: 그렇죠. 첫째 출산에서의 안 좋은 경험이나
1: 네.
0: 그때의 기능 손상은 당연히 둘째 출산에도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출산을 하고 나서 충분히 재활을 통해서 몸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1: 네.
0: 뭐 둘째, 셋째를 낳더라도 다시 또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찬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초기에 산후재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 산후재활이 이제 출산 후 여성의 몸을 기능적으로 회복시키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산후재활을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상에서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0: 네,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우리 코어 근육이라든지 뭐 복부 심부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의 중요성은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1: 네.
0: 뭐 운동도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근육들에 대한 훈련들을 평소에 틈틈이 해주는 것도 예, 산후 재활의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1: 네.
0: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임신 전부터 몸을 충분히 만들어 놓는 것이 일단은 출산 후에 회복에 도움이 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출산 후에도 예, 뭐 산후재활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1: 네.
0: 뭐 몸에 기능에 이상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재활의학적인 접근을 관리를 받으시면 쉽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임신 전부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0: 임신 전부터 하는 관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골반 근육이라든지 심부 근육, 코어 근육들에 대한 훈련 또는 이제 호흡 훈련 같은 것들을 통해서
1: 네.
0: 출산 후에 생길 수 있는 골반 근육과 코어 근육들의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가 있고 또 빠른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초 체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운동을 해서 기초 체력을 키워놓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코어 근육이라고 한다면 뭘 말하는 건가요?
0: 코어 근육이라고 하면 우리 몸의 중심부를 딱 잡아주는 복부의 심부에 있는 근육, 또 골반의 근육, 또 척추의 기립 근육, 그리고 우리 횡경막 근육 이것을 말하게 되겠고 이것들이 탄탄하게 기능을 하게 되면은 척추나 골반이 흔들흔들하지 않고 우리 몸이 딱 바른 정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되는 근육들을 얘기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후 재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활의학과 강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성암 1위가 유방암입니다. 특히 유방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고요. 젊은 여성들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유방 건강과 유방암이 위험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 정지정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방외과 정지정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유방암이 우리나라 여성에서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인데요. 네. 국내 유방암 환자가 지난 20년 동안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금도 매년 3만 명 이상 새로 진단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다행인 거는 검진이 활성화되면서 그런지 작은 때 발견되는 게 되게 많이 늘고 있어서 연기나 일기처럼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는 비율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제 주변에도 유방암인 분들이 많거든요. 가족력이 없음에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젊은 층의 유방암 발생률도 증가했다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1: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생기는 게 분명히 꽤 많이 늘고 있는 건 맞아요.
0: 네.
1: 우리나라는 서구랑 비교를 했을 때 피크 나이가 50대 초반으로 서양보다 한 10세가량 낮은 편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지 더 이제 20, 30대 이제 젊은 층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0: 네.
1: 그런데 이제 이게 젊은 층에서만 유방암이 특별히 증가하고 있는 건 아니고
0: 네.
1: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유방암이 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젊은 환자들도 함께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거는 검진율이 높아서 그런 걸까요? 다른 이유도 있는 걸까요?
1: 검진이 늘어난 영향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제 확실히 예전에는 모르고 지나갔을 작은 유방암이나 뭐 상피니암 같은 거는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거로 봐서는 아마 생활환경의 변화도 함께 작용한다고 저희는 많이 보고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유방암이 예전에는 대표적으로 서구화된 암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서양에서 네. 발병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생활, 뭐 비만, 운동 부족 같은 요인도 있고
0: 네.
1: 또 요즘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한국인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한국 여성분들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초경은 빨라지고 출산은 좀 늦어지거나 좀 횟수가 줄어들고 모유수유하는 기간도 좀 줄고 이런 변화들도 아마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여성임에도 유방 건강에 무심한 분들도 많고요. 잘 몰라서 소홀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맞아요. 이게 유방이 우리 몸의 일부이지만 이제 평소에는 건강의 관점에서 그닥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0: 네.
1: 이제 임신이나 모유수유 시기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유방을 외형적인 뭐 외형적인 그런 부분으로만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다 이제 멍울이 갑자기 만져지거나 이제 통증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고 겁을 먹고 이제 그런 분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좀 관심이 중요한 건데요. 유방 건강을 위한 자가검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실천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자가검진이 예방이나 조기 발견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1: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0: 네.
1: 근데 유방암을 자가검진이 예방을 해주진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자가검진을 하다 보면 내 유방의 상태를 평소에 알아줄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변화가 생겼을 때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나 자신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매달 규칙적으로 만져보고 평소와 다른 게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네. 거를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고
0: 네.
1: 그리고 실제로도 꾸준히 하는 경우에 종양을 더 작은 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그 목욕탕에서 세신사가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를 해서 검사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때는 이미 진행된 상태로 봐야 되는 걸까요? 뭔가 만져지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근데 이 손으로 만져진다고 해서 반드시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손으로 만져지는 혹의 대부분은 암이 아니고 이제 양성국기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니면 뭐 낭종이라든지.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네. 유방외과에 한번 가서 초음파나 유방 촬영술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가검진이 내 유방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조기 발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꾸준한 자가검진이 필요할 텐데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자가검진은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이제 333 법칙이라는 걸 좀 종종 인용하긴 하는데 네. 3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매월 생리가 끝난 3일 뒤 정도에 가슴이 가장 부드럽거든요. 네. 그때 손가락 3개를 펴서 확인한다고 해서 333이라고 하고요.
0: 네.
1: 만약에 폐경후 여성이라면 그냥 특정 날짜 매달 정해서 하면 되고 구체적인 방법은 요즘에 영상이나 이런 게 너무 잘 안내되어 있는데
0: 네.
1: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정답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냥 똑같은 방법을 이제 꾸준하게 하는 거 내가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스크리닝 하는 느낌으로 만져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게 해서 이상 신호로 볼 수 있는 건 어떤 건가요?
1: 일단은 가장 흔한 게 이제 새로 만져지는 멍울인 것 같고요. 혹이 네. 뭔가 만져진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뭐 알고 있는 멍울이 있다면 이게 크기가 변하는지 피부가 그 근처에 바뀌진 않는지
0: 네.
1: 그러니까 움푹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빨개진 않는지 그다음에 뭐 유두 쪽에서 뭔가 분비물 같은 게 나온 건 없는지 이런 거를 네.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유방암을 흔히 말하는 초기에 조기 발견하면 생존율이 높은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완치라는 말도 할 수 있을까요?
1: 네, 유방암은 이제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영기나 일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이제 재발 없이 치료 잘 받고 이제 지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0: 네.
1: 의학적으로 완치라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0: 네.
1: 조기에 발견해서 표준 치료를 받으면 완치에 가까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그 유방암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모두 유방 절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나요?
1: 맞아요. 유방암이라고 해서 모두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0: 네.
1: 종양의 크기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0: 네.
1: 이제 내 가슴의 크기 그리고 그 크기 대비 종양 크기
0: 네.
1: 환자분의 선호도 등을 좀 종합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방 부분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70% 정도로 더 높고 전절제술을
0: 네.
1: 하는 경우는 30%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
0: 네. 종양의 크기가 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유방 절제술이 필요할 때는 좀 더 범위를 넓게 잡고 수술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1: 이게 이제 예전에는 암 수술이라고 하면 넓게 제거할수록 이제 좋다고 생각했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지금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0: 아.
1: 유방암 수술이 암을 안전하게 제거하되 불필요하게 많이 절제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0: 네.
1: 부분 절제술이라는 것도 생긴 거고 그래서 암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0: 네.
1: 동시에 이제 유방 모양이라든지 뭐 나중에 삶의 질, 팔 부종 같은 합병증도 다 고려해가지고
0: 네.
1: 너무 넓게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0: 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요. 병기로 볼 때 초기여도 위치라든지 환자에 따라서는 유방 전체를 절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1: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이게 암이 유방 안에 넓게 펴져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군데 흩어져 있거나 내 가슴 크기에 비해 암 크기가 좀 넓은 경우가 주로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요.
0: 네.
1: 뭐 예를 들어 유방암 중에 유관, 즉 이제 모유가 지나가는 길을 유관이라고 하는데
0: 네.
1: 그 길 안에만 암세포가 있는 걸 상피내암이라고 해요.
0: 아.
1: 오히려 이건 영기 유방암이라서 굉장히 초기 단계로 보는데
0: 네.
1: 이게 유관이 우리 가슴 안에 넓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전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은근히 많이 생깁니다.
0: 네.
1: 그래서 수술 방법이 이제 병기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
0: 네.
1: 유방 상태, 환자 상태 이런 걸 종합해서 좀 결정해야 되는 편이긴 합니다.
0: 네. 뭐 요즘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분들이 많아서인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같은 초기여도 유두 쪽에 발생한 암인지 또 림프절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는지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도 하거든요. 맞는 얘기인가요?
1: 이거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맞는 얘기 같아요.
0: 네.
1: 이제 같은 초기 유방암이어도 암의 위치, 뭐 유두와의 거리,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수술 범위랑 수술의 이제 위치, 뭐 치료 계획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유방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호르몬 수용체라든지 헐투라든지 암의 특성에 따라 이제 쓰는 약들이 바뀐다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고.
0: 네.
1: 또 이 외에도 환자분의 나이나 전신 상태를 따라서도 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0: 네.
1: 이제 대표적으로 바뀌는 게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의 범위,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여부,
0: 네.
1: 항호르몬제 종류 이런 기간도 종류와 기간 이런 것도 다 달라집니다.
0: 네.
1: 그래서 같은 초기 유방암이라도 치료는 좀 개인 맞춤형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0: 네. 검사도 궁금합니다. 이제 젊을 때 유방 촬영과 초음파를 모두 받는 게 좋고 노년기에는 초음파만 하면 된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건 어떨까요?
1: 유방 촬영술이나 초음파는 어느 하나가 더 좋다기보다는 좀 서로 보완적인 검사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유방암 검진의 기본이 유방 촬영술이긴 맞거든요. 미세 석회화라든지 유방 촬영에서만 잘 보이는 소견들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초음파로 그걸 대신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치밀 유방이 좀 높은 편이어서
0: 네.
1: 혹 같은 거나 이제 새로 생긴 그런 멍울 이런 덩어리 같은 거는 초음파에서 조금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0: 네.
1: 젊은 여성이나 치밀 유방이 있는 경우에는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를 좀 추가해서 같이 봐라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0: 네. 치밀 유방, 미세 석회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진 결과를 들을 수 있는 소견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치밀 유방은 이제 유방 안에 지방보다 유선 조직이 많다는 뜻이에요.
0: 네.
1: 이게 나쁜 거는 전혀 아닌데 유방 촬영을 하면은 이제 유방 조직이 하얗게 보이고 혹이 생기면 혹도 하얗게 보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작은 병변일 경우 치밀 유방에 의해서 가려져서 잘 안 보일 수 있다.
0: 네.
1: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혹을 더 찾게 되는 그렇게 되게 됩니다. 이제 석회화는 유방 안에 아주 작은 칼슘 침착이 보인다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0: 네.
1: 대부분은 사실 양성이거든요. 그래서 석회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환자분들이
0: 네.
1: 이제 석회화하면 암을 많이 떠올리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네. 또 건강검진을 해마다 받아도 느닷없이 유방암 4기로 전이된 경우도 있다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검진에 회의적인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검진이 이제 유방암을 100% 차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0: 네.
1: 반드시 그렇지 못하는 단점도 있기는 하고요. 또 무엇보다 검진은 잘했는데 빠르게 자라는 암, 그다음에 검사 사이사이에 생기는 암도 있고 영상이 잘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보여서 그런 식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0: 네.
1: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0: 네.
1: 검진은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이고 이제 조기에 발견된 경우에는 치료 성적이 훨씬 좋기 때문에
0: 네.
1: 우리가 이제 검진을 바라볼 때 이게 완벽한 방패는 아닌데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검진을 꾸준히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유방 건강과 암 발생 위험에 대해서 여성임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더라시게 얘기에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병원보다 친구 얘기를 신뢰하기도 하는데 진료실에서도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1: 진료실에도 실제로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0: 그러시군요.
1: 이게 유방암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0: 네.
1: 주변에 유방암을 겪은 누군가가 한두 번씩은 계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무래도 이야기를 듣고 뭐 나는 어떻게 했다더라 너도 그렇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방암이 사람마다 정말 다르거든요.
0: 네.
1: 앞서 얘기했듯이 같은 초기 유방암 같은 크기여도 뭐 치료 방향이 내 나이, 내 상태, 뭐 유방암 종류 이런 걸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친구나 지인의 경험 그대로 나한테 맞는 건 아니라는 게 조금 단점입니다.
0: 네.
1: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주변 이야기는 이제 내가 힘을 얻는데 참고로 하는 데는 굉장히 좋고
0: 네.
1: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이제 의료진과 상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잘 이야기합니다.
0: 네. 그럼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은 일단은 뭔가 유방의 변화가 느껴져서 오실 텐데요. 증상에 대해서 주로 어떤 말을 하세요?
1: 일단 아무래도 제일 흔한 거는 멍울이 만져진다. 없던 혹이 만져져서 검사를 했어요. 이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0: 네.
1: 그다음에 유방 통증 때문에 걱정돼서 병원에 갔는데 우연히 그쪽이 아니고 반대편 가슴에서 멍울을 발견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 것도 많고 근데 실제로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이제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서
0: 네.
1: 더 이제 추가 검사했고 조직검사로 진단받아서 오신 분들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0: 그렇게 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혹시 암이 아닐까 하는 거겠죠?
1: 그렇죠. 이제 대부분은 이게 암이면 어떡하냐 걱정하니까 병원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특히 멍울이 이제 크게 만져지거나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유방에 생기는 멍울이 모두 암은 아니고 네. 실제로는 양성혹이 훨씬 많거든요. 그 착한 네. 혹인 거죠. 그리고 뭐 유방 통증만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과 관련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제 환자분들이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네. 변화가 있으면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게 해서 암이 의심될 때 진행이 되는 검사는 건강검진에서의 유방 촬영과 초음파 외에도 여러 가지인가요?
1: 건강검진의 기본이 일단 유방 촬영술입니다.
0: 네.
1: 아까 얘기했다시피 치밀 유방이 있거나 이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음파를 함께 권하게 되는데
0: 네.
1: 우리나라 국가 암검진에 이제 40세 이상 여성이면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권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검진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검사는 한 곳에서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왜냐면 혹시라도 가슴에 변화가 있을 때
0: 네.
1: 이제 전후 사진을 비교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환자분의 상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조직 검사를 잘못하면 오히려 암이 퍼진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떨까요?
1: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이게 근데 일반적인 유방 조직 검사 때문에 암이 퍼진다고 보지는 않고요.
0: 네.
1: 오히려 이 조직 검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방암 치료는 이제 또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서 또 수술과 약물 치료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은 조직 검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긴 합니다.
0: 네. 뭐 조직 검사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지만 유방 건강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랄까요? 좀 오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이제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저는 가족력이 없으면 유방암이 안 생긴다고 들었는데
0: 네.
1: 왜 저는 생겼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물론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유방암 진단받는 현재 대부분은 가족력이 없거든요.
0: 예.
1: 그리고 또 반대로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유방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0: 네.
1: 그래서 요거 이 가족력과 유방암을 이제 연관짓는 게 이제 가장 흔한 좀 오해인 것
0: 네.
1: 같고.
0: 아.
1: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그 외에도 뭐 가슴이 큰 사람에게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다. 유방 확대 수술을 받은 여성들에게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1: 이게 가슴 크기 자체가 유방암 위험을 결정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위험은 뭐 나이, 호르몬 노출기가 유전적 요인, 뭐 비만, 음주, 술력 같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크기 자체는 큰 상관은 없다라는 게 이제 알려져 있는 거고 이제 미용 목적의 성형술도 이 행위 자체가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이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보형물이 있으면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를 할 때 검사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검진할 때 의료진한테 미리 상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또 유방암을 경험한 분들은 임신이 재발 위험을 높인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1: 이게 이제 과거에는 유방암 치료의 임신을 엄청 많이 걱정을 했대요.
0: 네.
1: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뭐 적절한 치료를 잘 마쳤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안정적인 시기에 계획한 임신은 재발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0: 아.
1: 그래서 이제 괜찮다라고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0: 네.
1: 다만 이제 항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항호르몬 치료를 언제 중단할지
0: 네.
1: 그다음에 난소 기능을 어떻게 보호할지 임신 시기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의료진하고 잘 상의해서 플래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도 실제로 이제 유방암 치료하다가 몇 년 지나서 이제 아이랑 같이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0: 네.
1: 굉장히 반갑고 그렇죠.
0: 그러시군요. 또 폐경기 여성들에게는 호르몬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호르몬 치료가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망설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어떨까요?
1: 이게 호르몬 치료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0: 근데 네.
1: 이제 폐경기 호르몬 치료 중에 특히 자궁이 있는 분들은 드시는 그 약에 에스트로겐 성분만 있는 게 아니고 프로스테론이
0: 네.

0: 효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두 약제를 병용을 했을 때 유방암 위험을 좀 높인다고 실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 같은 이 정기 검진을 원래는 2년에 한 번이라면 매년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잘 챙기라고 권하고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약을 끊고 시간이 좀 일정 시간 지나면 그 위험도가 다시 줄어드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복용했다는 게 내 유방암 지금 생긴 거랑 관련이 있나 엄청 불안한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유방 건강, 유방암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좀 짚어봤는데요. 교수님은 불안해지기 전에 읽는 유방 이야기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영상의학과 선생님과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0: 이게 진료실에서 있다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병 자체보다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단어들도 생소하고 어렵고 인터넷 찾다 보면 좀 안 좋은 내용들을 보고 아 나도 거기 해당되나 불안해하고 또 이게 유방이라는 부위 자체가 조금만 민감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도 편하게 물어보지 못하고 혼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고 이게 쉽지만 좀 정확하게 설명하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또한 이제 임신과 수유 과정을 겪으면서 유방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장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이제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도 이게 정상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뭐 병원에 가봐야 하는 변화인지 잘 몰라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 책을 썼고 뭐 제목처럼 불안해진 다음이 아니라 불안해지기 전에 기본서처럼 읽으면서 내 유방, 내 가슴이 어떤 장기인지 살면서 어떤 변화를 만날 수 있는지 어떤 거는 확인해봐야 되는지 이런 걸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유방 건강과 관련해서 좀 정확히 아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이 시간을 통해서 유방 건강 또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뭘까요?
0: 유방암을 너무 막연하게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유방암이 이제 굉장히 흔한 암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잘 치료하면 예후가 가장 좋은 편에 속하는 암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내 유방을 한 달에 한 번씩은 관심 가져주고 또 변화가 생겼을 때 괜찮겠지 하고 미루지 말고 잠깐이라도 전문의를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울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는 이탈리아의 가수 겸 코미디언인 파울로 코르텔레시의 주연작이자 연출 데뷔작입니다. 주인공 델리아를 연기한 배우가 바로 감독이죠. 2023년 이탈리아에서 최고 흥행을 기록한 화제작이기도 합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켰던 할리우드 영화인 바비와 오펜하이머를 제치며 연일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죠. 주인공이 처한 상황은 팍팍하지만 은은하게 코믹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이 영화의 특징을 설명하려면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장르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네오리얼리즘은 무솔리니 시대의 선전 영화들의 시대 이후 당도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리에서 비전문 배우들을 기용해 촬영하면서 진짜 삶에 다가가려 한 영화들이 이때 등장했습니다. 비토리오 데시카의 자전거 도둑이 대표적이죠. 일상의 고난에 대한 냉철한 묘사들,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생활의 이야기가 스크린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50년대에 이르러 네오리얼리스모 로사라고 하는 이른바 핑크 네오리얼리즘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암울한 스토리라인을 상세하기 위해 코미디와 로맨스 장르가 조금씩 접목된 형태죠.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는 이 영화적 구성을 다시 불러옵니다. 고전적인 접근 방식에 현대적 페미니즘 이슈를 더하고 평범한 노동자 계층의 여성이자 가부장제를 거스르지 못하고 살아온 주인공이 자신의 주체성을 발견해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기존 네오리얼리즘이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계급투쟁에 집중하는 서사가 주를 이뤘다면 이 영화는 가정 내 계급에 집중합니다. 1945년 4월 여성 참정권이 법제화된 이탈리아의 실제 상황은 영화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1946년 열린 총선에서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공화제 도입 혹은 군주제 유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였죠. 이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의 줄기와 어떻게 얽히는 걸까요?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그 밖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에 우산 잘 챙기셔야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내릴 수 있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종일 흐리겠지만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밤사이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과 대구 19도, 광주 2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춘천과 대전 27도, 전주도 27도로 오늘과 비슷해서 평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영남 지역은 흐린 가운데 대구의 낮 기온 24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양양이 20도에 머무는 등 낮에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거나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며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서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자리에서 당정청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당정청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개혁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인사 축사를 위해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 돼야 한다며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청와대 일부 수석비서관 교체에 야당이 요구한 국정기조 전환용 인사가 아닌 국민의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이같이 적으면서 홍보소통수석 자리에 또다시 언론사 사장 출신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임명한 것은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전남 곡성군 한 물놀이 시설에서 어린이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11살과 9살 어린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어린이 2명은 숨졌습니다. 부산에서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길 가던 시민 4명을 덮쳐 40대 여성과 70대 여성이 숨지고 10대와 30대 여성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5분쯤 경남 함양군 광주대구고속도로 수동터널 광주방향 근처에서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7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또 사고로 부서진 중앙분리대 일부가 반대편 차로를 지나던 관광버스에 충돌하면서 버스 승객 3명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핸들에 문제가 있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바닷가에 놀러온 고등학생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강원도 고성군 초도 해변에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 해경이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사고 당시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 동해중부 앞바다에는 어제부터 풍랑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두산 박켓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두산 박켓코리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게차 판매 대리점에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6억 원 규모의 물적 담보를 요구하면서도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3자의 연대보증까지 요구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도록 하고 미회수 대금을 대리점 수수료와 상기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유럽을 덮친 폭염에 각국이 안전 예방 조치에 들어갑니다. 프랑스 당국은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당분간 예상돼 상당수 학교를 휴교하고 파리와 지역을 잇는 기차 노선 등 71편의 열차 운행을 취소했습니다. 철로 된 에펠탑 운영도 조정돼 오후 4시에 조기 폐장됩니다. 스페인도 극심한 폭염에 현지 시각 22일 예정된 월드컵 경기 길거리 응원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를 앞두고 세계 최대 지수업체 가운데 하나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로부터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 최저 등급을 받았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오늘 늦은 저녁까지 제주도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에는 밤까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에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 마칩니다. 아나운서 신성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에서 방송한 작품 중 화제가 됐던 작품을 엄선해 다시 보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스페셜.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정선임 원작 요카타입니다. 정선임 작가는 2018년 중앙신인문학상 단편소설 부문에 귓속말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 귓속말 그 밤에 우리는을 출간했습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스페셜 정선임 원작 요카타 함께 만나보시죠. 요카타 정선임. 다다미 두 장 반짜리 방 구석구석 아슴푸레한 새벽빛이 스민다.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것은 진이 선물해준 달력. 한 장 한 장 뜯어 쓰는 인력이다. 한 면을 가득 채운 8이라는 숫자와 금이라는 한자 아래 라디오 생방송 전화 인터뷰 오후 5시 35분 이라고 적혀 있다. 실제로 읽을 수 있는 글자는 라디오와 숫자뿐이지만 새해 첫날 진은 직접 벽에 못을 박고 인력을 걸어줬다.

0: 며칠은 지인이 시키는 대로 잠들기 전에 혹은 잠에서 깨어 한 장을 뜯어냈다. 그러다 떼지 않고 그대로 두는 날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지난주 목요일 진에게 한글을 배우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익숙한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을 말하며 담당 작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목소리는 예의를 갖췄지만 호기심을 숨기지는 않았다. 아, 무슨 일이신지?
1: 저 서연자 화자 서연화 할머니 맞으세요? 그 이제 만으로 100살 맞으시죠?
0: 아, 네.
1: 아, 그런데 할머니 성함이 너무 예쁘세요.
0: 서연화 이름을 말하면 언젠가부터 항상 듣는 소리다. 100살 할머니치고 이름이 세련됐단 뜻이겠지. 어린 시절 이웃에 살던 순덕이도 정순이도 이 이름을 부러워했다. 목포 미역국집 고씨도 말순이란 자신의 이름을 싫어한다. 1년 전 세례를 받더니 신이 나서 안나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하는 말순이를 보며 난 속으로 혀를 찼다. 어차피 우리 나이쯤 되면 이름으로 불릴 일이 없다. 이름이 말순이든 연화든 할머니다. 시장에서 말순이는 목포 할머니, 나는 요카타 할머니로 불린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저 내가 입버릇처럼 말끝마다 요카타라는 말을 덧붙이기 때문이다. 요카타. 요카타의 요를 발음한 후 한숨을 한 번 쉬고 카를 발음할 때는 아 몸을 길게 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다. 대화를 하다가 혹은 생각을 하다가도 자주 길을 잃는다. 올해 공식적이란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100번째 생일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나를 찾아냈다. 설날을 앞두고는 지역신문사에서 찾아왔다. 기사를 본 시장은 내 생일이 3월 1일이라는 걸 알고 3.1절 행사에 초대해 생일잔치까지 열어주었다. 전화를 걸어온 라디오 작가도 그 기사를 봤다고 했다.
1: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날인 3월 8일에 생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0: 3.1운동하고 여성 이런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이거 사회복지사가 말했던 보이스피싱 아니야?
2: 할머니, 무슨 전화예요? 저 바꿔주세요.
0: 그래.
2: 네, 전화 바꿨습니다. 전 서연아 할머니 담당 사회복지사 유진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0: 옆에서 궁금해하며 손을 내미는 진에게 나는 전화를 넘겼다. 진은 골뱅이를 찾으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꼬부랑 말을 전하더니 다음 날 작가에게 받은 질문지를 가져왔다. 거의 일주일째 주머니에 넣고 다녔더니 가운데 접힌 부분에 작은 구멍이 나고 구깃구깃하다. 본래 숫자는 알았지만 진에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건 지난 가을부터다. 진은 한글을 가르쳐주며 종종 말했다.
3: 할머니, 지금까지와는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0: 진은 이전에 찾아오던 사회복지사들과는 달랐다. 내가 한글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챈 지인은 한글 책과 낱말 카드를 들고 왔다. 글자를 배우니 고시내 목포 미역국, 미소횟집, 소래 슈퍼 같은 시장 골목에 걸린 간판들을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전에 글자를 모를 때도 가게 이름은 알았고 그리 불편하지 않았으니 세상이 달라질 정도의 큰 변화는 아니다. 그래도 진이 찾아오면서 달라진 것이 있긴 했다. 진의 나이 때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헤아려 보는 일이 잦아진 것이다. 이제 7시쯤 됐을라나.
4: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에서 시보를 전한다. 다시 눈을 감는다. 졸려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는다는 건 눈꺼풀 안을 들여다본 일이다. 검붉은 배경 위로 흑점이 떠다닌다. 눈을 뜨고 있을 때도 날파리처럼 아른거리던 흑점들은 눈을 감으니 더 선명해진다. 나이가 들면서 흑점의 개수도 늘고 있다. 외출복을 입은 채 이부자리도 없이 누워있다. 눈꺼풀 안쪽의 색은 모든 사람이 똑같을까? 궁금하지만 물어본 적은 없다. 아버지, 남편들, 그리고 진에게도. 동이 완전히 트자 흑점은 더 선명해진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점에서 시작돼 길게 늘어진 검은 실처럼 움직인다. 마치 붉게 물든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누군가의 그림자 같다. 엔진 소리에 눈을 뜬다.
5: 할머니, 미역 박스 놓고 가요.
0: 집 앞에 잠시 멈춘 트럭이 시동을 걸어둔 채 상자를 털썩 내려놓는 소리에 몸을 일으킨다. 문을 열고 나가 파라솔을 펼치고 목욕탕 의자와 커다란 고무대야를 갖다 놓으면 바로 일터가 된다. 트럭이 내려놓고 간 상자 안에는 손질하지 않은 미역 20kg이 담겨있다. 들고 나온 라디오의 주파수를 돌려 흘러간 노래가 나오는 채널에 고정시키고 볼륨을 올린다.

미역을 찢고 다듬어 목포 미역국집 사장 고말순에게 넘기면 하루에 15,000원을 벌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연금이 나오니 더 욕심낼 이유는 없다. 자, 미역 줄기를 찢을 때마다 스웨터 앞주머니에 접어서 넣어놓은 종이가 사각사각 소리를 낸다. 인터뷰가 오늘 오후 5시 35분. 질문지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는다. 오전 중에 고말순에게 넘길 만큼 미역의 양을 확보했으니 이제 아침 겸 점심을 해결해야 한다. 냄비에 물을 담아 불에 올려놓고 싱크대 아래 서랍장에서 라면 하나를 꺼낸다. 몇 년 전부터 난 요리를 그만두고 데우면은 바로 먹을 수 있는 즉석식품과 라면만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라디오를 들으며 라면을 먹는 일은 눈꺼풀 안쪽을 들여다보는 것만큼 좋아하는 일과다. 물이 끓으면 서연화. 고개를 돌리다 지인이 벽에 오려 붙여놓은 신문기사를 본다. 모르는 글자를 건너뛰어 서연화 이름 석자를 찾는다. 이름 옆 괄호 안 100이라는 숫자를 쳐다본다.

0: 사진인데도 눈가와 입가에 주름이 선명하다. 바닷바람을 맞아 까맣게 탄 얼굴은 검버섯으로 뒤덮였다. 하얗게 센 머리. 허리를 꼿꼿하게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굽은 등. 정말 영락없이 백살 노파다. 백살이나 96살이나 그게 그거지. 아이고. 무심코 혼잣말을 하다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본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어느새 소리내 말하고 있는 일이 요즘 들어 잦아졌다. 라디오 인터뷰는 7분이라고 했는데. 작가는 다시 전화를 걸어와 연습삼아 질문을 할 테니 대답해보라고 했다. 나는 내가 질문이 끝나면은 바로 이어서 대답을 한 줄 알았는데 답을 말하기 전에 꽤 뜸을 들인 모양이었다. 라디오 작가는 난감한 목소리로 생방송인데 방송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했다. 진은 걱정하는 작가를 안심시키며 얘기했다.
1: 작가님, 서연아 할머니 요즘 한글 배우셔서 제법 읽을 줄 아세요. 귀도 잘 들리시고요. 제가 인터뷰 연습시킬 테니까 걱정 마세요.
0: 그렇게 인터뷰 연습이 시작됐다. 진이 큰 소리로 질문지를 읽으면 내가 대답하는 식이었다.
1: 자, 전국 방방곡곡 화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고 오늘은 38 여성의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 태어나 올해 100세가 되신 분이세요. 역사적인 날 만세소리와 함께 태어나 여성으로서 굴곡의 현대사를 몸소 겪어낸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인천 소래포구에 거주하고 계신 서연화 할머니 만나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니, 할머니 뭐 하세요? 할머니도 얼른 인사해야죠.
0: 안녕하세요, 서연화입니다.
1: 아니, 그렇다고 진짜 고개를 숙이면 어떡해요.
0: 인사를 하며 얼떨결에 고개를 숙이자 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니 저절로 허공에 고개가 숙여졌다. 몸은 점점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도 내 의지대로 몸을 움직인 적이 있긴 했나. 소반 위에 라면 냄비를 올려놓고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다가 너무 쉰 것 같아 그냥 라면만 먹기로 한다.
2: 안나예요 언니.
0: 어여 와.
2: 이야, 아, 난 처음 봤을 때 언니가 나보다 어린 줄 알았지. 신문 기사 보고 백살인 줄 알았네. 왜 이리 통하니예요?
0: 96인 고말순이 언니라고 부를 때마다 난 고민에 빠진다. 사실 나는 만 100살이 아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100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4살이었다. 지금까지 밝힐 일도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고 살다 보니 생년월일이 필요한 일이 많지 않았다. 노인복지 혜택을 더 일찍 받게 됐을 때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서연화, 그러니까 100살치고 세련된 내 이름은 본래 언니 거였다. 내가 태어나고 몇 달 뒤에 죽었다는 언니 서연화. 몸이 약했던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셔서 홀로 나를 키웠던 아버지는 그 사실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2: 언니, 미역줄기 다듬은 거 봤는데 그 정도면 되겠어. 그리고 이거 오이 소박이야. 자, 라면이랑 먹어요.
0: 아유, 오이 향 좋다.
2: 아유, 아이 그나저나 언니 완전 스타야. 인터뷰하면 돈 많이 준대요.
0: 아유, 사회복지사가 다 소문내고 다닌 모양이구만. 고말순이 돌아간 뒤 다시 목욕탕 의자에 앉아 미역 줄기를 찢는다. 라디오를 켰다.
3: 네,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해 준비한 오늘의 퀴즈. 자, 대표적인 신여성이죠. 나혜석 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1번 수원, 2번 부산, 3번 인천, 4번 밀양.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0: 본래는 별 관심 없이 흘려듣지만 인천과 여성이란 말에 귀를 기울인다. 정답은 1번 수원이었다. 진행자는 답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나혜석의 생애를 들려준다. 나보다 먼저 태어난 나혜석은 행여병자로 죽었지만 파리며 독일이며 세계 곳곳을 자유롭게 다녔다. 후지타의 서재 한쪽 벽면에 붙어있던 다다미 넉 장 반 정도의 크기 커다란 세계 지도가 떠오른다.
4: 내 고향은 나가사키야. 여기에 있어.
0: 후지타는 자신의 고향 나가사키의 위치를 알려주며 붉은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 뒤로 나는 서재에 들어갈 때면 한반도와 나가사키 사이에 놓인 한 뼘 정도의 바다를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 그 바다 너머에 끝도 없는 바다들을. 전화 인터뷰를 요청해온 라디오 작가는 100년을 살아온 평범한 여성 할머니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 많은 바다를 건넜을 나혜석이의 삶은 분명 평범하지가 않다. 그럼 나는 지극히 평범한 여성이자 할머니가 맞을 것이다. 인터뷰 날짜가 정해진 후 지는 매일 찾아와 인터뷰 연습을 했다. 어떤 질문은 크게 소리내 읽다가 내 눈치를 보기도 했다.
1: 슬아의 자녀는 어떻게 되시나요? 할머니, 이 질문은 빼달라고 할까요?
0: 아니야. 하나 있어. 아들.
1: 아들이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0: 글쎄, 죽었을까? 어쨌든 하나였다. 죽지 않았대도 죽었다 해도 하나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다. 첫 번째 남편은 후지타 도모히데. 아버지가 일하던 염전의 주인이었다.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다. 서연화의 나이로는 20살이었던 나는 막 초경을 한 16이었다. 일본 군들이 동네 소녀들을 잡아가고 있었다. 순덕이와 정순이도 하룻밤 사이 사라졌다. 아버지가 식도 올리지 않은 채 후지타 방에 나를 들여보냈다는 얘기를 들려주면은 지는 뭐라고 할까? 지인이 듣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리고 방송에서 원하는 평범한 여성의 삶은 무엇일까? 역시 첫 번째 남편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두 번째 남

0: 남편 얘기만 해야겠다.
1: 할머니, 돌발 질문도 있다고 했으니까 해볼게요. 남편하고는 왜 헤어지셨어요?
0: 바람을 피웠어, 남편이.
1: 남편 바람 피운 얘기하면서 막 웃으시고, 100살이 되면 원래 그렇게 담담해지는 거예요?
0: 아, 더 이상 놀랄 일은 없지. 남편이 후처한테서 애를 봤거든.
1: 아, 저런. 어떻게 하셨어요?
0: 어떻게 하긴. 위자료 받고 내 쪽 갔지.
1: 할머니, 멋있어요.
0: 진이 오른손 엄지를 축혀 올렸다. 엄지 하나를 들어 보이면 숫자 6을 뜻했다. 검지를 펴면 1, 주먹을 쥐면 10. 이 같은 수신호를 알려준 건 두 번째 남편이었다. 화로 위판장의 경매사였던 남편은 집으로 온갖 생선들을 가져왔다. 남편은 같이 산 지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어딘가에서 아이를 데려왔다. 몇 해가 지나자 아이를 데리고 아이 엄마 집으로 가겠다고 했다. 이제 날 제법 따르게 된 아이와 헤어지는 일이 아쉬웠지만 홀가분하기도 했다. 진이스라의 자녀를 물었을 때 둘이라고 했어야 맞는 걸지도 모른다. 그 애도 나를 엄마라 불렀으니까. 진에게 이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았다. 대신 그동안 라디오에서 들은 남의 인생들을 주워 섬겼다.
1: 그 얘기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은데요?
0: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럴 때면 난 아무렇지 않게 답했다. 내 진짜 삶을 들으면 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미역줄기 20kg을 다 찢으면 오후 4시가 된다. 일을 마치면 걸어서 20분쯤 되는 거리에 있는 카페로 원두 커피 한 잔을 마시러 간다. 오늘 인터뷰 시간이 5시 35분이라고 했으니까 커피 마시고 올 시간 충분하다. 후지타 덕분에 일찍이 원두 커피 맛을 알게 됐다. 후지타는 점심을 먹은 뒤 직접 커피 한 잔을 내려주곤 했다. 처음에는 썼지만 그 맛에 익숙해졌다. 해방 이후에는 그 맛도 잊었다가 어느 날 익숙한 향기에 끌려 카페에 들어간 뒤로 매일 마시게 됐다. 카페로 가려면 바다를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건너야 한다. 보행로는 본래 철교였다. 침묵과 레일은 그대로 살리고 투명한 발판과 난간을 설치해서 육교처럼 건널 수 있게 만들었다. 그 위를 오가며 소금을 항구로 실어 나르던 기차는 운행을 멈추고 철교만 남은 것이다. 송도로 가서 개펄에서 캔 조개와 굴을 팔기 위해 그 기차를 자주 탔었다. 나를 비롯해 대부분의 승객에게서 비린내가 났다. 누구보다 강한 비린내를 풍기던 두 번째 남편을 만난 것도 마주 앉으면 무릎이 부딪히는 좁은 기차 안에서였다. 카페에 들어가 메뉴판을 보니 확실히 아는 글자가 늘었다. 얼마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아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따아라고 지인이 가르쳐 주었다.

0: 하나 주세요.
1: 어머 할머니 따뜻하시고.
2: 반나절 꼬박 미역 줄기를 다듬고 찢어 번 돈 15,000원 중에 2,500원으로 커피값을 계산한다. 커피를 받아들고 나와 벤치에 앉는다. 염전을, 아니 본래는 염전이었던 곳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다. 물기를 잃은 마른 땅 안에는 아직 소금기가 남아있을까? 마른 흙에서도 비린내와 곰삭은 냄새가 날까?

요가타 요가타 뜨거운 커피를 후후 불어 마시며 요카타 요카타 라고 중얼거리다 버릇처럼 눈을 감는다. 공기 중에 짭짜름한 소금기와 비린내를 맡으며 눈꺼풀 안쪽에서 누군가의 뒷모습 걸어가는 그림자 같은 흑점을 찾아낸다. 그 뒤를 따라가며 커피를 한 모금 한 모금 아껴 마신다. 방 안에 있을 때보다 자연광 아래서 눈을 감을 때 흑점은 더 선명하다. 흑점이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인다. 금방이라도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볼 것만 같아서 두려워진다.

0: 인터뷰.
1: 스웨터 주머니 안쪽에서 종이가 사각거리자 그제야 정신이 든다. 생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이가 드니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뭔가를 종종 잊는다. 아유, 잊으면 안 돼. 아유. 지인이 하는 버릇처럼 검지로 이마를 톡톡 두드리고 보행로를 다시 건너 어시장 쪽 집으로 걸어간다. 근데 이상하게도 또 카페가 나타난다. 수십 년을 오갔던 길인데 기억이 나질 않는다. 방향이 가물가물하다. 기우퉁 몸이 기운다. 마치 개퍼루이를 걷는 것처럼 다리가 무겁다. 숨이 차고 무릎이 저려와 결국 주저앉는다. 맞은편에서 한 여자아이가 걸어오고 있다. 아주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 같다.

0: 철교의 침묵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던 한 여자아이. 어깨가 들썩였고 볼에서 눈물이 반짝였다. 그 아이를 기억해내려고 애쓰자 몸이 와들와들 걸려온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다. 서러움과 분노의 감정이다. 철교 건너편에 그 아이를 기다리는 이는 아무도 없었는데 왜 굳이 그 위험한 철교를 건넜을까? 휴대전화가 울리고 있는 줄도 몰랐다. 전화를 받자 진이 소리친다.
1: 할머니, 어디에요? 응. 어디 계세요?
0: 아유, 생방송 인터뷰 하기 전에 사회복지사 우리 집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아유, 내가 깜빡 잊어버렸네.
1: 10분보다 더 걸려요?
0: 그냥 여기서 할까?
1: 안 돼요, 할머니. 조용한 데서 받아야 한댔어요. 일단 어디든 조용한 데로 들어가세요.
0: 난간을 잡고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다 소래 역사관이라고 쓰인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마주친 풍경에 머리끝이 쭈뼛 선다. 정말 치매라도 걸린 걸까? 전쟁이 나기 직전 옛날 어시장과 포구, 염전의 모습이 있다. 소금 창고에서는 아버지가 동료와 얘기를 나누고 후지타가 특유의 느린 걸음으로 나타날 것 같다. 피난 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돌아와 좌판을 펼쳐놓고 젓갈과 새우, 건어물을 팔고 있다. 아유, 다들 여기 있었구나. 옛사람들 사이에 서서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하얗게 센 머리를 들어올려 쪽을 찐 할머니 인형은 기차를 기다린 지 한참 됐는지 지쳐 보인다. 할머니 인형 옆에 앉는다. 휴대전화의 진동음이 울린다.
1: 할머니, 대체 어디에 계셨어요?
0: 아유, 잠깐 나갔다 온다는 게. 자꾸 걸어도 도무지 집이 나오질 않아서.
1: 할머니, 5분 뒤에 생방송이에요. 지금 연결할 거니까 끊으시면 안 돼요. 네?
0: 작가는 몇 번이고 다짐을 받더니 전화를 연결한다. 전화기를 꼭 쥔 손에 땀이 난다. 진행자가 소개 멘트를 끝낸 후 인사를 건넨다.
2: 네, 서연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0: 아,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가 능숙하게 인터뷰를 이끌어가서 생각보다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진과 연습한 대로 라디오에서 들어온 남의 인생들을 늘어놓자 진행자가 만족해야 한다.
2: 근데 할머니 별명이 요카타 할머니라고요. 요카타는 일본어로 다행이다라는 뜻이잖아요. 뭐가 그렇게 다행이셨어요?
0: 요카타라고 말하면 마음이 놓였다. 요카타는 다행이다라는 말보다 더 다행 같았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어도 요카타라고 말하면 안심이 됐다. 어쩌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하루하루를 요카타라는 말로 체념하고 요카타라는 말로 달래왔는지도 모른다. 그래야 오늘을 다시 내일을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나도 모르게 화들짝 놀랐다. 뜸을 들이지 말고 얼른 대답해야 한다. 지금도 다행이죠. 전화가 무사히 연결됐잖아요.
2: 아, 그렇네요. 야, 할머니 역시 한 세기를 살아내셔서 그런지 삶의 지혜와 여유가 막 느껴집니다. 예. 자, 근데 아쉽게도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오랜 세월 사셨는데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제일 보고 싶은 사람 있으신가요?
0: 제일 보고 싶은 싶은 사람. 나는 당황한다. 아버지, 후지타, 두 번째 남편, 일본으로 간 아이를 차례로 떠올린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다. 진행자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긴장감이 느껴진다.
2: 할머님 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으신 거죠?
0: 있어요. 동생이요. 4살 터울인 여동생이 있었어요.
2: 아, 동생분이 계셨구나. 어떻게 서연아 할머니만큼 성함이 예쁜가요? 아, 자,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0: 이름이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었거든.
2: 죄송합니다.
0: 서연화 언니의 사망 신고도 내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이유를 그저 아버지가 언니를 그리워해서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점심 도시락을 싸서 염전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찾아갔었다. 소금 창고에서 아버지는 동료와 얘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3: 딸 아이가 이제 16이야.
4: 후지타는 20살로 알던디.
3: 아, 그거는 죽은 애 나이고 부족이 제 언니 거야.
5: 못났다 못났어. 안 바꾸고 뭐 했디야?
3: 아, 몰라. 귀찮아서 그랬지. 그냥 사는 게 바빠서.
0: 과거의 기억은 짙은 해무가 낀 것처럼 부였다. 머릿속에서는 인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진처럼 윤광만이 희미하게 떠오르지만 촉감으로, 냄새로, 통증 같은 것으로 몸이 선명하게 기억하는 순간이 있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도시락을 건네줬는진 기억나지 않지만 푸른 배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빨갛게 달아올라 있던 볼의 열기만은 또렷이 기억이 난다. 낮이었고 주위가 너무 환해 빨리 땅거미가 저 어두워졌으면 했던 그 마음도.
2: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서연아 할머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1: 저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인터뷰 잘 끝났고요. 출연료는 세금 떼고 47,000원입니다. 그 계좌번호랑 주민등록번호 나중에 문자로 보내주세요.
0: 네. 통화가 끝난 후에도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지 못한다. 마치 할 말이라도 남아있다.

손을 여전히 꼭 잡은 채로 할머니 인형의 차가운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다 놓고 허겁지겁 역사관에서 걸어 나오는데 기차 모형이 눈에 들어온다. 들어갈 땐 미처 보지 못했다. 안내문에 적힌 글자를 띄엄띄엄 읽는다. 기차는 1927년에 제작, 1937년부터 철교 위를 달렸고 1995년에 운행을 멈췄다. 1927년이면 언니는 8살, 나는 4살. 일본은 바다를 막아 염전을 만들었고 어부였던 아버지는 염전 인부가 됐어. 그렇게 연도와 나이를 헤아려 보다 문득 깨닫는다. 기억 속에서 침목 위를 위태롭게 걸어가던 여자아이, 서러움과 분노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 여자아이가 누구였는지를. 아버지가 나를 후지타의 방으로 들여보내기로 한 날이었다.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을 싣고 인천항으로 달려가는 기차를 하염없이 바라봤다. 기차를 타고 멀리 떠나고 싶었다. 바다를 건너고 싶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가지 못했다.

0: 지은에게서 전화가 오고 있지만 받지 않았다. 아마도 염전이었을 자리를 눈으로 더듬으며 걸어간다. 그 위에 기억하는 풍경을 덧입혀본다. 후지타는 염전을 바라보며 에도시대 시인의 하이쿠를 읽는 일을 즐겨했다. 입하를 며칠 앞두고 있을 무렵 후지타는 하이쿠 하나를 읽어준 뒤 초여름 소금 수확이 끝나는 대로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1: 나가사키에 있는 본처가 아이를 보고 싶어해. 돌아오면 나가사키에 같이 가자.
2: 네.
1: 본처의 병세가 위중해.
2: 요카타. 요카타.
0: 나는 그때도 요카타라고 작게 중얼거렸다. 후지타가 아이를 데리고 간 뒤 얼마 되지 않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됐다. 그날 난 후지타의 서재를 뒤지고 있었다. 가지런히 꽂혀있는 책들 사이를 개펄을 파헤치듯 마구마구 헤집었다. 후지타가 읽어준 하이쿠를 내내 중얼거리며
2: 이상하다 이렇게 살아있는 거.
0: 석 줄짜리 시였다. 가운데 부분이 기억나질 않았다. 유독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 달아있는 책 한 권을 찾아내 펼쳤다. 후지타가 자주 읽던 시집이었다. 종이 위 검은 점과 선의 행렬로만 보이는 그것들의 의미를 끝내 알지 못했다. 그날은 조수 간만에 차가 적은 조금이었고 마침 낙지를 잡기에 좋은 몰때였다. 서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양동이를 들고 개펄로 나갔다.

0: 개포를 마구 헤집으며 바지락을 캤고 낙지와 개처럼 살아있는 것들로 양동이를 가득 채웠다. 그러다 모두 쏟아버리고 꿈틀거리는 낙지와 도망가는 개들을 지켜봤다.
1: 이상해. 살아서 자꾸만 움직이는 것이.

양동이를 던지고 갯벌에 털썩 주저앉아 기도하듯 눈을 감았다. 노을빛을 닮은 눈꺼풀 안을 들여다보면서 흑점의 뒤를 쫓았다. 그러다 눈을 떠보니 어느새 물이 들어오고 있었다. 서둘러 갯벌에서 걸어나오다 뒤를 돌아보니 푹푹 빠지며 걸어왔던 발자국도, 흉하게 파헤쳐진 자리와 들쑤셔진 자국도 사라져 있었다. 밀물이 밀려와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려 놨다. 죽은 것들도 살아있는 것들도 바다는 휩쓸어갔다. 서재에 있던 책들은 남김없이 내다 팔았고 그 후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살았다. 바다가 데려간 건 잊었고 내어준 걸 팔아 살았다. 가끔 이름이 불릴 때마다 구멍에 숨어있다 잡혀나온 개들처럼 당황했다. 하지만 또다시 구멍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아무도 나를 궁금해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었지.

없이 쓸 것이다. 해가 지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다시 눈을 감고 그림자를 쫓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

KBS 라디오 문학관 정선임 원작 요카타 기술 김남희 김종찬 음향 효과 안익수 강우석 노동걸 음악 곽장용 극본 서연희 연출 김세원 진행의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21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그 밖의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은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겠지만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 북부, 일부 충남 지역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에 오존 농도는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에서 나쁨 수준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단계로 대기질이 청정하겠습니다.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대 4m 이상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고요. 당분간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는 오전까지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0도, 파주 18도, 낮 기온은 서울과 파주 28도, 인천과 수원 27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강원 영서는 오전까지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이 18도, 춘천 17도, 원주 19도, 대관령 12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과 춘천, 원주 27도, 대관령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18도, 강릉과 동해 17도, 낮 기온은 속초 21도, 강릉과 동해 22도 예상됩니다. 충청 남북도입니다.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 청주 20도, 충주와 대전, 세종, 천안, 보령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와 대전, 세종, 천안 27도, 충주, 보령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전라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와 목포, 여수 20도, 군

군산 19도, 광주 21도, 순천 18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전주 27도, 군산 26도, 광주 25도, 목포 24도, 여수 23도, 순천 22도 예상됩니다. 경상 남북도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9도, 울산 18도, 부산 19도, 진주도 19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 대구와 안동, 부산 24도, 포항과 울산 23도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늦은 밤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20도, 서귀포 21도, 낮 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에서 21도. 또 낮 기온은 21도 예상됩니다. 서해 5도는 오전까지 흐리다가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백령도 17도, 낮 기온은 2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과 개성이 18도, 신의주 16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27도, 개성 24도 예상됩니다. 예보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4도, 습도는 74%입니다. 내일 서울의 해 뜨는 시각은 5시 11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조한일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간 21일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양국 협상단의 대면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노딜을 선언했던 지난 4월 이후 70일 만입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두 나라 협상단과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 대표단은 현지 시각 21일 오전 스위스 뷰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단은 파키스탄 카타르 대표단과 따로 회동한 데 이어 이날 오후 4개국이 참여해 회담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공습을 이란에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란은 즉시 고액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대리세력 헤즈볼라가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 비서실 홍보 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사회수석에는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또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대통령 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3차장에는 송기호 현 경제안보비서관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은 남재헌 현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추진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기일을 엽니다.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도 오늘 내려집니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연 7에서 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미래적금이 오늘 출시됩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첫 5 영업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되고 이후 다음 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가운데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출국 금지하고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등 모두 184건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제재 유형을 살펴보면 출국 금지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 공개 23건입니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4,500만 원이었고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억 9,200만 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보험사들이 불리하게 보험금 심사 기준을 변경하면 관련 내용을 반드시 소비자들에게 사전 안내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심사 기준이 변경되면 안내를 의무화하고 보험사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지도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맞물려 분쟁, 민원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한 북한 단거리 미사일의 정확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당국 관계자는 지난 2024년 최소 1km였던 북한 미사일의 착탄 오차 범위가 올해 4월 기준 1에서 5m 사이로 좁혀졌다며 러시아가 실전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기를 개량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에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오늘 오전부터 밤까지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자정 뉴스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신성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2026년은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를 한 지 14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올해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제국 전후의 공예품 전시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오늘 미술 이야기에서 만나볼게요. 전시 해설가 이정환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로랑 블즈의 클레어.

0: KBS 라디오 문화공감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미술이야기 오늘은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공예품 전시회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전시회 설가 이정아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중이라고요?
1: 그렇습니다. 올해는 1886년 조선과 프랑스 제3공화국이 조불수 통상조약을 체결한 지 140년 되는 해인데요. 이를 기념해서 개최된 두 개의 전시회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서울 종로에 위치한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선보이고 있는 더 하이브리드인데요.
0: 네.
1: 이 수교 이후 프랑스로 건너간 우리의 공예품, 그리고 이렇게 건너간 우리의 공예품들이 프랑스에 영향을 미쳐서 만들어진 프랑스의 공예품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아주 흥미롭게 재조명하는 그런 전시가 되겠습니다.
0: 네.
1: 전시의 제목도 흥미로운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0: 그러게요.
1: 뭔가 이질적인 것들의 결합을 벌써 딱 보여주는데요. 근데 그런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 전시회 제목엔 특별한 사연이 있기도 합니다. 1884년경 조선을 방문한 미국인 학자 퍼시벌 로웰이 고종으로부터 전통 말총으로 엮은 서양식 모자를 하사받고 이를 하이브리드라고 지칭했던 것에서 차용한 것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로웰은 선물받은 모자에 대해서 그 유명한 자신의 저서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종류의 모자 하이브리드가 수도의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의 외형은 외국인에게서 재료는 현지에서 비롯했다라고요.
0: 네. 개항기 조선에 유입된 다양한 서구 문물이 모자를 만드는 데도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이 말총 모자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공개되는 거라고요?
1: 그렇습니다. 이 방금 소개드린 이 모자는 갓을 만들던 재료로, 그러니까 말총으로
0: 네.
1: 서구의 형식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그런 사료로도 여겨지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작품은 현재 독일의 로텐바움 박물관이 소장 중입니다.
0: 네.
1: 근데 요거를 이제 빌려와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렇게 조선 후기에서 대한제국 초기에 이르는 정치적 문화적 격변기에 이 공예 역시 나름의 방식으로 일종의 이제 과도기적인 특징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이제 작품들이 하이브리드 전시회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반대로 프랑스가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받아 만든 것들도 전시가 돼 있나요?
1: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1890년대에 제작된 아주 아주 흥미로운 도자기 석점을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각각의 이름들이 벌써 뭐냐면 서울 화병, 부산 화병, 울산 화병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지은 이름인 거죠.
0: 그 시대에.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게 세부르 제작소가 당시에 한국의 도자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흉내를 이제 재현을 한 거고, 그러니까 네. 그 형태를 흉내내서 재현을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지명까지 도자기의 이름에 들어가게 된 것인데요. 근데 이러한 융합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프랑스 초대 공사 빅토르 콜랭드 플랑시가 있습니다.
0: 네.
1: 1886년 조선과 이 프랑스가 수교하고 2년 뒤에 부임한 초대 공사 플랑시는 당시 유럽 최고의 도자기 제작소인 프랑스 국영 세브르 제작소의 도자기를 우리 고종에게 선물을 하는데요.
0: 네.
1: 고종은 담례로 사디 카르노 당시 프랑스 대통령에게 고려 청자 두 점을 보냈고
0: 네.
1: 또 플랑시에 에게는 조선의 청화백자를 선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필두로 이 플랑시가 조선 예술, 특히 도자기에 대한 애정이 커지게 되었고
0: 네.
1: 이 고종의 선물을 비롯한 자신의 수집품 도자기 250여 점을 훗날 세브르 제작소와 연결된 국립 세브르 도자박물관에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랑시를 통해서 조선의 도자기를 접한 세브르 제작소가 1890년대부터 한국의 도시명에서 이름을 딴 그리고 한국 도자기의 기형을 따라하는 그런 도자기들을 자체 제작하기에 이르릅니다.
0: 네.
1: 근데 이제 기형은 우리나라 것이랑 비슷한데 우리는 주로 이제 일종의 백자 유약이나 그러니까 청자 유약을 발라서 우리 전통 도자기 빛을 내지만 당시 프랑스에서는 플랑베 유약이라고 해서 구리 성분의 붉은 유약을 바르고 네. 또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아르누보 무늬를 그려넣은 그런 이제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정말 하이브리드인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 대한제국 역시 세브르 제작소와 손잡고 하이브리드 공예에 도전을 합니다. 세브르 제작소 출신 도예가 레오폴드 레미옹을 초빙해서 유럽식 도자기를 생산할 장비를 갖추고 또 1899년 관립 상공학교를 설치해서 공예 산업에 이제 부흥을 꿈꿨는데요.
0: 네.
1: 근데 일본의 국권을 강탈당하면서 이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대기 한불 문화 교류의 양상이나 당대의 이야기까지도 함께 짚어볼 수 있는 더 하이브리드 전시는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7월 26일까지 열리고 입장료 무료니까 꼭 한번 들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서울 공예박물관이 있는 종로 일대 다른 미술관이나 갤러리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다른 전시들과 함께 묶어서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서울 공예박물관이 이제 안국역 근처거든요.
0: 네.
1: 지하철 3호선. 근데 거기에서 3호선 타고 한정거장만 가면 경복궁역이 나오는데 경복궁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0: 네.
1: 지금 한불수교 140주년 전시로 선물과 기록 한국 프랑스 우정의 140년을 개최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는 1886년 조불수호 통상조약 이전의 상황과 또 공식 수교 이후 양국이 주고받았던 선물들을 집중 조명하는데요. 주로 공예품들로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 선물들이요.
0: 네.
1: 근데 이 전시장 이 초입에 들어가 보면 정말 정말 흥미로운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조선과 프랑스가 공식 수교하기 이전에 우연한 만남을 증거하는 옹기 주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주병, 이 술병은 과거 우리 땅에서 일상적인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던 것.

0: 인데요.
1: 네.
0: 근데 딱 작품을 보더라도 거칠고 투박한 표면,
1: 그렇네요.
0: 까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보자마자 정말 서민적인 그런 수입병 같다라는 인상을 절로 받게 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좀 둔탁하고 그렇게 막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은 이런 조그마한 수입병이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1851년에 프랑스의 고기잡이배 한 척이 지금의 목포 신안군에 있는 비금도라는 섬에 난파하게 되는데요. 근데 당시 우리 측에서는 난파선에 있던 29명의 이 외국인 선원을 내륙으로 들어보내지는 않습니다.
1: 네.
0: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대신 아주 인도적으로 대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한 곳에 그 난파선의 선원들을 이제 모아놓고 먹을 것을 주고 이제 잠잘 곳을 제공하면서 배를 고쳐서 나가든가 아니면 우리가 다시 나갈 수 있는 배를 구해다 줄 테니까 그때까지 따로 이렇게 모여서 지내고 있어라 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조금 회복을 하고 29명 중에 9명의 선원이 먼저 이제 비금도를 나와서 상하이로 이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하이에 있던 프랑스 영사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당시 이제 프랑스 영사인 몽띠니가 그 소식을 이제 직접 접하고 9명의 선원들을 함께 데리고 본인도 함께 비금도로 갔다고 합니다.
1: 네.
0: 근데 처음엔 제주도에 잘못 내렸대요.
1: 아.
0: 근데 그런 뒤에 겨우 다시 비금도에 도착해서 몽티니 영사가 그 선원들의 이 무사함을 확인하고 이제 안도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요 시기에 나주 목사였던 이정현과 몽티니가 만났고 몽티니 일행이 떠나기 전에 한국 술과 프랑스 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음식을 이 서로가 나눠 먹으면서 연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몽티니에게 옹기 3병이 전해졌고 후에 세브르 도자 박물관에 기증된 것을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시 중입니다.
1: 이렇게 양국 사람들이 훈훈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었죠.
0: 그렇습니다. 1791년 신해 박해 이후 계속된 조선의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 과정에서 천주교 신자 그리고 프랑스 신부와 선교사들이 이제 처형을 당했는데요.
1: 네.
0: 특히 1866년 시작된 병인 박해로 인해서 같은 해 11월에 프랑스 해군이 보복성으로 조선을 침공하는 이제 병인 양요가 이제 일어나기도 이제 했죠. 그래서 당시에 이 프랑스 주간지에 실렸던 어떤 요 신문 요 기사가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 중입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라시옹 1867년 1월 26일자가 보여지고 있는데 신문 기사에 특히 사파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프랑스 함선이 요 강화도를 이제 침공하는 그런
1: 기화가 보이네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 바다에 이렇게 거대한 함선이 있고 그 함선이 이제 해안가에 도달해서 육지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1: 그러게요.
0: 모습까지 아주 생생하게 이제 모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내용을 담은 글도 함께 실려 있는데 이 당시에 어떤 프랑스 함선이 강화도를 침공하게 된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또 기사의 말미에는 조선인들의 저항이 정말 극심해서 철수를 결국 에는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라는 내용도 실려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고 또 당시 급박했던 그런 상황들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기사의 내용처럼 우리는 피해를 입었지만 프랑스군을 결과적으로는 쫓아냈고 그리고 이후 조선의 천주교 박해는 한층 더 가혹해집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이 천주교를 둘러싼 이 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와 프랑스는 다른 서구 열강들보다는 좀 더 늦게 수호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포교와 관련된 조항을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882년 조선이 최초로 서양 국가와 맺은 근대 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 또 다음에 체결된 조영수호통상조약 또 조독수호통상조약에 비하면 수년이 더 지난 뒤에 이 함부리 수교를 했습니다.
1: 네, 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이 조불수호통상조약의 원문도 전시되고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이 해당 전시회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것인데요. 1886년 6월 4일에 조선과 프랑스가 교환한 통상조약문 원본을 실제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당시 이 조약의 내용은 한문과 불문으로 각각 한 부씩, 각각 두 부씩 작성을 해서 이제 양국이 이렇게 한문 하나, 불문 하나, 이런 식으로
1: 네.
0: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는 한문본이 전해지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프랑스 측에서는 한문과 불문본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공식으로 이제 양국이 수교를 맺게 됐고, 또 각국은 서로의 외교관을 파견하고
1: 네.
0: 또 각국의 정보가 활발히 교류되었고 또 여권 같은 것도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큰 문제였던 천주교 포교와 관련된 이제 합의 같은 것들도 이제 문서상으로 보기도 했으니까
1: 네.
0: 이제 점점 이제 원만한 관계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명동성당의 건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장 한 한켠에는 명동성당 엽서들도 있는데요.
1: 네.
0: 그래서 백수십 년에 지어진 이 거대한 고딕 건축 양식의 이 성당은 종교시설이기도 하면서 또 그때 대중들에게는 엽서에 실릴 만한 랜드마크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1: 이렇게 양국이 공식적으로 수교하고 또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종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게 되면서 관계가 좀 회복 되게 시작했겠네요.
0: 그렇습니다. 그 일환으로 고종과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그중 이제 주고받았던 이제 도자기를
1: 네.
0: 오늘 마지막으로 좀 소개드릴까 합니다.
1: 네.
0: 이 조불수호 통상조약 체결 2년 뒤인 1888년 사디카르노 대통령이 도자기 한 점 그리고 한 쌍 이렇게 총 3점을 고종에게 선물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도자기 한 점은 살라미나 채색 백자인데
1: 예쁘네요.
0: 정말 정말 예쁘고요.
1: 네.
0: 기형도 아주 크고 또 이 살라미나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이 그리스 도자기 양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국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고 또 도자기의 색칠한 것을 봐도
1: 네.
0: 정말 와 이건 진짜
1: 그러게요. 네,
0: 우리나라에는 진짜 없는 그런 느낌을 그
1: 귀한 색들이 많이 쓰인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1: 보존 상태도 상당히 좋네요.
0: 정말 보존도 정말 정말 잘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누가 봐도 그때 가장 정성스럽게 가장 귀한 선물을 고종한테 보냈구나라는 걸 지금만 보아도 이제 너무 잘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에서 백자는 이 하얀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귀하게 여겨졌고 18세기 중반부터 프랑스의 대표적인 외교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한 쌍의 도자기도 이제 선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한 쌍의 도자기는 지금 실물로 전시되고 있진 못하고 모형으로 만들어져서 관람객들에게 이제 인사하는 중인데요.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면 이 한 쌍의 이제 도자기가 이제 클로디옹이라고 하는 역시 이제 서구식 기형을 하고 있는 일종의 병인데요.
1: 네.
0: 이 도자기 병을 조선 왕실 식구들이 석조전에서 두고 쓰던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고종이나 뭐 영친왕이나 제 같은 이런 왕실 식구들이 석조전 안에 있고
1: 네.
0: 그들 뒤로 이렇게 아주 흥미롭게 생긴
1: 양쪽에 네. 도자기가 있네요.
0: 네, 도자기가 예. 딱 배경으로 있는데 이게 바로 고종이 선물 받았던 클로디옹 기형 도자기 병 한 쌍인데요.
1: 네.
0: 근데 이제 이걸 영친왕이 일본의 개인 저택으로 가져가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때 일본의 건물을 영친왕이 일본 세이브그룹에 매각을 했고 또 세이브그룹이 호텔로 개조를 해서 현재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고궁박물관 측에서 호텔 측에 협조를 많이 구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클로디옹 병의 행방을 확실히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1: 인정하는 순간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입다는 거 아닐까요?
0: 그런 확률이 매우 매우 높겠죠.
1: 네.
0: 근데 이제 다만 전시회에는 뭐가 있냐면 예전에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에서 호텔 로비 사진을 가지고 엽서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 고종이 선물 받았던 클로디옹 네, 도자기병이 딱
1: 똑같은데요?
0: 네, 있는 겁니다.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아 이걸 지금 도대체 어디다 놨을까? 뭐 이렇게 계속 추측을 할 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귀한 선물들을 이미 1800년대 말부터 각국의 정상들은 이제 주고 받았고 일제강점기를 제외한 모든 기간 동안 이 한국과 프랑스의 이 정상들의 선물 교환은 계속 이루어졌다고 박물관 합니다. 그리고 이 고궁박물관의 전시회는 아주 최근에 양국의 대통령들이 주고받은 선물들까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최근에 받은 이런 우리나라 쪽에서 받은 선물들을 보면 프랑스의 럭셔리 브랜드의 어떤 여러 가지 기물 같은 것들도 있어서 와 되게 반가웠고 이런 것들 선물로 주는구나 하고 되게 재밌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140년간 지속되어 온 한불의 우호적인 관계의 증거나 징표들이 더 이제 실제로 보고 싶은 분들은 8월 2일까지 고궁박물관에서 열리는 이 전시에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은 서울 공예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 중인 한불수교 140주년 전시회 소식들 만나봤습니다. 모두 무료 전시회라고 하니까 날 잡아서 묶어서 부담 없이 한번 둘러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해설가 이정은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유바리의 소풍의 셀라비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클래식 이야기 오늘은 재즈의 거장 마일즈 데이비스와 클래식 음악과 관련 있는 연주곡들을 만나봅니다. 클래식 음악 평론가 유정우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마일즈 데이비스의 연주곡들을 만나겠네요.
2: 예,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소니 롤린즈가 올해 5월 25일에 세상을 떠나셨고 바로 그 다음 날 5월 26일이 마일즈 데이비스 재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뮤지션이었던 그 마일즈 데이비스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마일즈 데이비스는 사실 50년대 초부터 뭐 사실 40년대 후반부터 진짜 천재적인 뮤지션이다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네. 50년대 초에 이미 확립된 스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스타로서 뭐 히트 음반들도 계속 만들어내고 근데 그 음반 하나하나가 재즈 역사의 발전을 이끌어왔던 음반들인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 연주에서는 또 새로운 장을 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던 거죠. 네. 그러던 가운데 만난 아주 그 위대한 또 음악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길 에반즈라는 분이었는데요. 네. 버스 오브 쿨이라는 음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쿨 재즈의 탄생을 알렸던 음반을 마일즈 데이비스가 이렇게 발매할 때 이 녹음 당시에 함께 작업했던 편곡자가 길 에반즈였습니다. 길 에반즈는 재즈 역사상 최고의 편곡자이자 관현악법의 대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길 에반즈에게 마일즈 데이비스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재즈의 이 소규모 편성, 4중주, 5중주, 6중주 정도에서 머무르는 소규모가 아니고 10인조가 넘는 대규모 밴드를 구성해서 클래식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해서 바로 그 다음 음반이 Miles Ahead라는 음반이었습니다. 15인조 이상의 빅밴드를 구성해서 트럼펫, 색소폰 같은 재즈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악기 뿐만이 아니고 플루트라든지 베이스 클라리넷, 호른 같은 클래식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이런 악기들까지 해서 음향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었던 요 실험이 성공하고 나서 그로부터 이 길 에반즈와 마일즈 데이비스는 네 장의 앨범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음반이 Sketches of Spain이라는 앨범입니다. 마일즈를 다룬 여러 영화 중에서 21세기에 만들어진 그 영화 중에 마일즈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1: 네.
2: 우리가 이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봤던 이 유명한 미국 배우 돈 치들이 감독 겸 주연으로 마일즈 역으로 나와서 했던 그 영화였는데 그 영화 안에서도 마일즈가 집에 있는데 라디오가 나옵니다.
1: 네.
2: 근데 그 라디오에서 자기의 옛날 히트곡들이 나오는 거죠.
1: 네.
2: 그러니까 갑자기 마일즈가 전화를 걸어서 DJ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1: 네.
2: 나 마일즈인데 DJ 좀 바꿔주시오. DJ가 아유 영광입니다. 뭐 이러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곡들 틀지 말라. 그 자기 음악이면서도
1: 네.
2: 그런 고리타분한 곡이 틀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DJ가 그럼 어떤 곡을 틀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니까 마일즈가 망설이다가 스케치즈 오브 스페인의 솔레아라는 곡 틀어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기가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음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 그렇군요.
2: 이 스케치즈 오브 스페인에는 클래식 작곡가들 이제 스페인과 관련 있는 스페인이나 중남미의 클래식 작곡가들의 곡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음반의 첫 번째 곡이 무려 15분에 달하는 대곡입니다. 바로 그 스페인 작곡가인 호아킨 로드리고의 아란후에스 협주곡 너무 유명한 곡이죠. 그중에서도 2악장 아다지오가 마일즈만의 독창적인 해석으로 담겨 있는데요. 마일즈는 이 아다지오 악장을 연주하면서 부드럽게 연주할수록 강해지고 강하게 연주할수록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소감을 얘기했고 길 에반즈 역시 진짜

0: 그렇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곡으로 호아킨 로드리고의 아란후에스 협주곡 중에서 아다지오, 너무 길어서 전반부만 들어보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편곡과 지휘는 길 에반스의 연주이고요. 마일스 데이비스의 플루겔혼, 트럼펫인데 이렇게 더 이렇게 크게 둥글게 되어 있어서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플루겔혼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959년에서 60년 사이에 녹음된 연주입니다.
1: 네.

0: 마일즈 데이비스와 소니 롤린즈가 함께한 연주도 녹음으로 남아있나요?
1: 예, 소니 롤린즈가 이 1949년에 혜성가도 같이 데뷔한 이래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51년에서 53년 사이에 마일즈 데이비스, 찰리 파커, 셀로니어스 몽크, 버드 파웰 같은 뭐 엄청난 거장들과 이미 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초기인 1951년에 마일즈와 소니 롤린즈가 녹음한 드문 협연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0: 네.
1: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서 존스턴이라는 재즈 작곡가가 작곡한 아주 그 재즈 스탠다드 곡으로 유명하죠. My Old Flame. 나의 옛 연인이여라는 곡인데요. 마일즈 데이비스의 트럼펫 그리고 테너 색소폰에는 소니 롤린즈, 월터 비숍 주니어의 피아노, 토미 포터의 베이스, 아트 블레이키의 드럼 연주인데요. 1951년 10월 5일 뉴욕의 에이펙스 스튜디오에서의 녹음입니다.
0: 네.

0: 아, 그런데 마일즈와 소니 롤린스의 인연은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했다고요?
1: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니 롤린스가 1955년 여름에 정식으로 마일즈 퀸텟에 합류했었다가 약물 치료 문제로 이렇게 탈퇴하고 소니 롤린스가 탈퇴한 직후에 마일즈 퀸텟의 새로운 테너 색소폰 주자로 합류했던 사람이 그 위대한 존 콜트레인입니다.
0: 아.
1: 사실 소니 롤린스와 존 콜트레인은 그 50년대 당시의 시대에는 라이벌적 존재이기도 했었는데요.
0: 네.
1: 마침 또 존 콜트레인이 올 9월에 탄생 100주년이거든요.
0: 아.
1: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마일즈와 소니 롤린스의 그 협연 녹음은 사실 아까 들려드린 51년도의 몇몇 녹음들과 지금 들려드릴 54년에 녹음한 녹음들 54년 6월 29일에 소니 롤린스가 작곡한 올레오, 에어긴, 독시 이런 곡들을 한 4-5개의 녹음만을 남긴 것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소니 롤린스가 작곡한 독시의

순수의 전조, 윌리엄 블레이크.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 손바닥 안에 무한을 거머쥐고 찰나 속에서 영원을 보라.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지나가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윌리엄 블레이크의 순수의 전조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제1518편 윤선도와 원두표의 대결.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효종 3년 11월 7일 예조 참의 윤선도가 원평 부원군 원두표를 도성 밖으로 내치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담은 상소를 올립니다. 원두표가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면요.
0: 원두표는 반정모의에 참여하여 광해군을 몰아내는 데 공을 세웠으며 인조 반정이 성공한 뒤에는 그 공으로 정사공신 2등에 책록되었고 원평부원군에 봉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 데에도 공을 세웠으며 병자호란 당시에는 어영부사의 직책을 맡아 남한산성을 지켰다. 그 뒤 형조판서, 호조판서, 그리고 병조판서를 역임하였으며
1: 말하자면 인조 반정의 공신 출신으로서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서인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으니 효종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죠. 서인 공신 세력, 즉 공소의 마지막 인물이 원두표였는데 그런 인물을 윤선도가 매우 거칠게 공격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 윤선도의 해당 상소문의 요지를 살펴볼까요?
2: 주상 전하! 옛사람이 자신이 모시는 임금에게 차라리 해야 될 말을 하고 죽을지언정 말하지 않음으로써 임금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하옵니다. 신은 이 말을 차마 잊을 수가 없사옵니다. 하여 신도 전하께 해야 될 말을 하겠사옵니다. 주상 전하, 지금 천재지변이 거듭 나타나고 있사옵데 이것이 과연 누구 때문이겠사옵니까? 원평 무원군 원두표라는 자는 재주는 많으나 덕이 모자라고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기에 여념이 없고 또한 의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납고 교활하기까지 하옵니다. 게다가 성격이 포악하여 마음속에 화를 감추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원두표가 장차 잘 죽기는 어려울 것이라고들 염려하옵니다. 옛날의 성군이라면 이런 간사한 사람은 망설임 없이 먼 변방으로 내쳤을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원두표를 먼 지방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한가롭게 놀

0: 살게 하다가 조정이 안정된 뒤에 그가 새 사람이 되거든 그때 다시 등용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종묘사직의 억만년 끝없는 복이 될 것이옵니다. 진히 걱정과 우려를 견딜 수 없어서 종묘사직을 위하여 외람되게 하찮은 계책을 전하게 아뢰었나이다.
1: 그런데 이 상소문을 보면 원두표라는 사람이 위험한 인물이니 종묘사직을 위해서는 조정에서 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죠.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도 그 점을 지적합니다.
2: 윤선도가 원두표를 비판하는 그 상소는 상소 내용만 보면 조금 당황스럽다 싶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어떤 정치적인 논란이 있었다거나 어떠한 대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라의 이제 제의라고 해서 가뭄이 지금 계속되는 뭐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책임을 원두표한테 돌리게 되는 그런 식의 맥락입니다. 효종 초 이제 전국에서 가장 큰 사건이 효종 바로 직전 연도에 있었던 김자점 목사 사건인데 김자점이 제거된 이후 서인 내에서 대표성을 띌 만한 사람이 사실 원두표 일파 말고는 서인 세력의 어떤 구심점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 원두표는 서인 세력의 구심점이었는데 윤선도가 그를 지목하여 인신공격성의 상소를 올린 것이죠. 효종도 이번에는 윤선도의 편을 들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비답을 내린 것을 보면요.
3: 윤선도가 올린 상소문 내용이 매우 해괴하고도 경망스러워서 과인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도다. 윤선도를 채직하라.

0: 다음 날인 11월 8일 윤선도의 상소 내용을 전해들은 원두표가 지체 없이 대궐로 향합니다. 대궐 뜰 앞에 엎드린 원두표는 편전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1: 전하! 윤선도의 상소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의 원인을 신에게 돌리면서 종묘사직이 근심스럽다고 하였사옵니다. 단지 억측만으로 남을 의심할 수는 없을 터이니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신의 잘못에 대하여 듣고 본 것이 있을 것이옵니다. 신은 이런 억울한 누명을 분명히 씻기 전에는 천지 사이에 다시 설 수가 없사오니 윤선도와 신을 의금부에 내려서 무슨 죄가 있는지 대질하게 하시옵소서.
0: 이렇게 되자 효종은 일단 원두표를 달랩니다.
2: 경은 걱정하지 말라. 윤선도가 그런 말을 하다니 사람의 말이 어찌 이 지경에까지 이를 수가 있단 말인가. 만일 국가에 대한 경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신했다면 어떻게 과인이 경과 함께 나라를 다스려 왔겠는가. 임금과 신하 사이는 서로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과인과 경의 사이는 많은 말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관계이다. 경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니 자, 그만 일어나도록 하라.
1: 망극하옵니다, 전하.

0: 같은 날 경연을 마친 뒤에 효종은 원두표를 변전으로 부릅니다.
1: 자, 어서 들라. 갑자기 이러한 지경을 만났으니 얼마나 놀랐겠는가.
2: 전하, 윤선도가 호남에 기거하고 있을 때 신이 전라도 관찰사였기 때문에 그의 사람됨을 익히 들은 바 있사옵니다. 하오나 이번에 이 상소는 도대체 그 꼬투리를 헤아릴 수가 없사옵니다.
1: 그래, 어찌 놀라...

0: 놀라지 않았겠는가? 과인도 한밤중까지 자지도 못하고 놀라서 그저 탄식을 할 뿐이었도다. 윤선도가 변변치 못한 사람이기는 하나 어찌 이런 말을 할 줄을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경은 나라에 공을 세운 훈구 대신이다. 일이 이렇게 된 까닭은 과인이 그동안 공신을 성심으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매우 부끄럽도다. 반드시 어떤 간사하고 교활한 자가 있어서 임금과 신하 사이를 이간하려고 간사한 꾀를 부리려 했을 터, 윤선도가 그런 떠도는 말을 듣고서 감히 경솔히 말을 하였기 때문에 어제 이미 그를 관직에서 내보냈던 것이다. 경이 지난날에 큰 옥사를 다스렸기로 경을 원망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1: 효종은 원두표에게 원한을 가진 누군가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을 것이고, 윤선도가 그런 소문에 휘말려서 원두표를 공격하는 상소를 올렸을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일을 수습하려고 합니다. 원두표도 이렇게 말합니다.
2: 전하, 신은 전에 심대부와 김자점 그 두 역적의 옥사를 다스렸으니 그 일로 어찌 신을 미워하는 자가 없었겠사옵니까?
0: 경이 이 일로 조금이라도 기가 꺾이게 된다면 나란 일을 어찌 하겠는가? 허니 다른 생각 말고 경은 국사에 더욱 힘쓰라.
2: 주상 전하의 간절한 깨우치심은 인자한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하시옵니다. 하오나 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음이 편안하지 않사옵니다.
0: 윤선도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또한 사람 됨됨이도 해괴하고 경망스러우니 그를 책망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것이다.
1: 효종은 원두표를 설득하고 다독거리면서도 혹시라도 자신의 사부였던 윤선도에게 화가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윤선도의 돌출적인 상소권은 쉽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대관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사관원의 간관들이 편전으로 들이닥칩니다.
3: 전하, 윤선도의 상소에 대하여 승정원으로부터 듣건대 원두표를 외방으로 내침으로써 종묘사직을 편안하게 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하옵니다. 상소문의 원문을 전하께서 내려주지 않아서 상세히 알 수는 없사오나 원두표의 거취가 종묘사직의 안녕과 관계 있는 듯이 말하였으면 그 사안이 심히 막중하옵니다. 따라서 명백히 가리지 않고서는 안 될 것이오니 원두표와 윤선도를 모두 잡아다 심문하시옵소서.
4: 원두표와 윤선도를 모두 잡아다 심문하시옵소서.
1: 그런데 사관원 간관들의 이러한 반응은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서인이고 윤선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원두표는 서인 세력의 상징적 존재인데 그 둘을 함께 불러다가 대질신문을 하자고 나섰으니까요. 서강대 계승범 교수는 그 상황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5: 재밌는 거는 윤선도가 원두표를 물고 늘어질 때 조정 신하들의 반응이에요. 주로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지금까지는 윤선도가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정답을 냈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은 대관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현대식으로 말을 바꾸면 진위를,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윤선도하고 원두표의 말이 지금 맞질 않으니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두 사람을 다 대질시켜놓고 신문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옛날로 치면은 그 산림 계열 공서가 아닌 산림 계열 서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서인들이 볼 때는 윤선도가 원두표를 시비 걸었네. 그러면 둘을 다 싸잡아서 내보내고 싶은 것이죠.
1: 이 시기에 물론 서인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원두표는 인조 반정에서 공을 세운 공신 세력의 마지막 인물이었지요. 그런데 같은 서인이라도 사관원, 사헌부 등 정여직에 포진한 사람들은 송시열을 비롯한

0: 산림계통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왕 윤선도의 상속권이 터진 김에 남인인 윤선도와 더불어서 공신계열인 원두표도 함께 조정해서 밀어내버리자. 이런 계산을 하고서 대질신문을 주장했다는 분석입니다. 효종은 자신의 의지가 돼주고 있는 원두표와 사부인 윤선도를 처벌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윤선도의 상속권은 쉽사리 사그라들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사관원에 이어서 사헌부의 간관들도 임금에게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1: 전하! 요즘 윤선도의 상소 때문에 신하들이 모두 놀랍고 괴이하게 여기옵니다. 윤선도가 상소문에 어떤 말을 어떻게 꾸며 썼는지는 알 수 없사오나 원두표를 도성에서 내보내야 종묘사직이 편안해진다고 말하였으니 이 문제는 결코 한시각도 덮어둘 수가 없사옵니다.
2: 그러하옵니다, 전하. 전하께서 상소문의 원문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무사람의 의혹이 더욱 심하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윤선도를 예조참의에서 면직하고 원두표를 타이르신 것으로 진정될 리가 만무하옵니다. 빨리 상소문 원문을 내려주시어서 무신하의 의혹을 해소하게 하시옵소서.
3: 그리할 수 없다 하지 않았는가? 이만 물러들 가라!
0: 그런데요, 사헌부의 간관들이 왔다 간 직후에 같은 사헌부 관원이면서도 별도로 상소를 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헌부 지평 원만석이었습니다. 원두표의 아들이죠.
4: 전하, 지금 신의 아비가 전하께 죄를 받으려고 대기하는 중에 있어옵니다. 그러하온데 신이 어찌 간관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겠사옵니까? 더구나 신이 속한 사헌부에서 이 일을 논하고 있는 중이어서 신은 잠시도 그대로 몸담고 있을 수가 없사오니 채직시켜 주시옵소서.
0: 그러자 효종은 이런 비답을 내려보내지요.
5: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야 대지를 하든 문소를 하든 할 터인데 너희 부자의 과인에 대한 성심은 의심할 바 없음을 과인이 안 지 오래이다. 허니 더 물을 일이 무엇 있겠는가? 과인은 사관원의 강관들이 과인에게 아랫말을 매우 놀랍게 여기는 바이다. 사직하지 말고 맡은 바 직임을 다하라.
0: 이렇게 원두표의 아들 원만석을 돌려보냈는데요. 이때 효종이 원만석에게 한 말이 사관원 간관들의 저항을 불러오는 불씨가 됩니다.
6: 주상전하, 원만석의 상소에 대하여 전하께서 내리신 비답을 보건대 전하께서는 간관들이 아뢰는 말이 매우 놀랍다는 말씀을 하셨사옵니다. 신들은 두 사람을 대질 조사하자고 추청하였사온데 결국 망령된 말씀을 아뢰는 셈이오니 신들의 죄가 크옵니다. 신들의 벼슬을 갈아주시옵소서!
0: 그러자 사헌부에서도 들고 일어나 벼슬을 내놓겠다고 나섭니다.
7: 전하! 원만석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보고 신들은 못 견디게 두렵사옵니다. 윤선도의 말대로 원두표의 죄가 실로 종묘사직의 관계가 된다면 원두표는 곧 죄인이옵니다. 전하께서 그를 면대하여 타이르시는 것으로 죄를 면할 수는 없사옵니다.
8: 그러하옵니다. 전하, 만일 윤선도가 과연 해괴하고 경망한 말을 했다면 그는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한 죄를 범했으므로 벼슬을 갈아치우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되옵니다. 반드시 모두 잡아다 심문하여서 그 죄를 다스리고 나서야 법이 바로 설 것이옵니다.
0: 사헌부 사관원 등 양사에 이어서 승종원의 승지들까지 나서서 두 사람을 잡아다 심문할 것을 추청하는 등 논란이 길게 이어집니다. 효종은 신료들에게 이렇게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5: 원두표에게는 본디 물을 만한 죄가 없다. 윤선도는 황망하게 함부로 말을 한 죄가 있기는 하나 어찌 구원교사에 응하여 말한 자를 잡아다 국문할 수가 있겠는가? 윤선도의 상소에는 별로 기묘한 말이 쓰여 있지 않은데 이처럼 집요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고집하니 과인은
3: 그대들의 의도를 모르겠도다. 그러면 윤선도를 죽여야 하겠는가?
0: 결국 효종은 윤선도의 관직을 삭탈하고 도성 밖으로 쫓아내는 문외 출송을 명합니다. 윤선도에 의해 불거진 효종대의 당쟁 논박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중에 효종이 사망했을 때 그 장례 절차를 두고 남인 윤선도와 서인 송시열 사이에 이른바 예송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데요. 그때 다시 다루기로 하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18편 윤선도와 원두표의 대결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제1519편 제주도에 떠밀려온 서양 상인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서기 1653년에 해당하는 효종 4년 8월 6일 승정원 승지들이 다급하게 효종에게 보고를 합니다.
2: 전하, 제주 목사 이원진이 급히 계문을 보내왔사옵니다.
3: 제주 목사가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4: 예, 전하. 정체모를 대형 선박 한 척이 선체가 부서진 채로 파도에 떠밀려 해안으로 밀려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배는 아닌데 그게 어느 나라 배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하였사옵니다.
3: 바다 건너 외인의 배가 아니면 중국 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찌하였다 하는가? 배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 하는가? 아니, 배가 풍랑에 부서졌다면 살아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가?
2: 전하, 중국 배도 아니고 외국의 배도 아닌 듯하다고 하였사옵니다. 생존자가 있다곤 하는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다 하였사옵니다.
3: 생존자가 있었다면 몇 명이나 된다고 하는가? 제주 목사의 계문을 어서 가져와 보라.
4: 예, 전하.
3: 난파선이 제주에 표류해 왔다.
1: 제주 목사 이원진이 보낸 계문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5: 주상 전하, 어느 날 배 한 척이 제주 고을의 남쪽에서 부서진 채로 해안에 닿았다는 보고를 받았사옵니다. 그래서 신은 대정 현감 권국중과 제주 판관 노정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살펴보게 하였사옵니다. 그들이 다녀와서 신에게 이렇게 보고하였사옵니다.
1: 여기서부터는 제주 목사의 지시를 받고서 선박이 필요한 바닷가 현장에 다녀온 대정현감 권극중과 판관 노정이 제주 목사 이원진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0: 목사 나으리 바닷가에 나가 바라보니 이 어느 나라 배인지는 모르겠으나 커다란 배 한 척이 바다 가운데에 부서진 채 떠 있었습니다. 배에 탔던 많은 인원이 죽고 살아남은 자는 38명이었습니다. 그들한테 이런저런 말을 시켜보았지만 통하지 않았고 문자도 우리와는 다른 생소한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배 안에는 약재와 사슴 가죽 따위의 물건을 많이 실었는데 그 자들이 그것들 중 일부를 해안에 옮겨놓고 있었습니다요.
1: 그 사람들의 생김새가 어떠하던가?
2: 눈은 파랗고 코가 오똑하게 높았으며 노란 머리에다 수염이 짧았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굴에 나룻순 깎고 콧수염을 기르고 있는 자도 있었습니다. 또 입고 있는 옷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넓적다리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옷자락이 넷으로 갈라져 있었고 옷깃과 소매 밑을 이어묶는 끈이 있었습니다. 아, 바지는 주름이 잡혀서 마치 치마를 입은 것 같았습니다.
1: 참, 그들에게 말을 붙여보았는가? 전혀 통하지 않던가?
0: 예, 그 일본 말을 할 줄 아는 자를 시켜서 그들에게 너희는 서양의 길리시단인가?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다들 야야 하고 대답하였고 우리나라를 가리켜 물으니 고려라고 하였습니다.
2: 그리고 본도인 제주도를 가리켜 어디냐고 물으니 오질도라고 하였으며 중국을 가리켜 물으니 대명이라고도 하고 혹은 대방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동쪽을 가리키며 어디냐고 물으니 일본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낭가사키라고도 하였는데 그들은 그곳 낭가사키로 가려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3: 제주 목사 이원진이 제주도에 표류한 외국인들로부터 얻은 정보가 이상과 같았습니다. 이 내용을 기술한 효종실록의 해당 기사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 제주 목사의 계문을 읽은 임금이 표류한 외국인을 서울로 올려보내라고 명하였다. 그런 다음 박연이라는 자를 제주도 현지의 통역관으로 보냈는데 가서 살펴보고는 과연 만인이다 라고 하였다. 대개 그 사람들은 화포를 잘 다루기 때문에 서울로 불러올린 것이었다. 그들 중에는 코로 퉁소를 부는 자도 있었고 발을 흔들며 춤을 추는 자도 있었다.
3: 효종실록에는 제주에 표류해온 서양인들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매우 간략하게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이때 제주도에 표류해온 서양 사람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멜 표류기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바로 그 하멜 일행이었던 것이죠. 앞에서 언급됐던 말들 중에서 길리시다는 크리스천의 한자식 발음이며 낭가사키는 일본의 나가사키를 말합니다. 또한 그들을 보고는 통역관 박연이 만인이다 라고 했다는데요. 만인은 미개한 종족, 오랑캐, 야만인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멜 일행은 당시에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다가 제주도에 표착한 것일까요? 서강대 계승범 교수와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로부터 관련된 설명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5: 그러니까 하멜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당시 이미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가장 먼저 세운 나라예요. 우리는 보통 영국이라고 알고 있지만 네덜란드가 제일 먼저 세웠고 우리가 아는 주식회사의 첫 형태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나라도 바로 네덜란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하멜은 선원인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배를 타고 주로 이제 인도양에서부터 해서 마카오 지나고 남진아에 지나고 해서 일본 나가사키까지 이렇게 오가는 상선이 있어요. 이 상선은 뭐 은도 실어 가고 향료도 실어 가고 들리는 곳마다 가서 인도에서 뭐 사가지고 가서 마카오에 가서 풀고 마카오에서 또 뭐 사가지고 나가사키에 가서 풀고 이렇게 상선인데
6: 하멜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역사상 최초의 다국적 기업이라고도 불리는 회사의 소속이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동인도 회사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의 자바섬 그쪽에 거점을 갖고 바타비아라고 해서 거점을 가지고 이제 동남아시아와 인도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 남부로 있는 그 항로에서 무역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하멜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상선인데요. 이름이 스페르버르호라고 하는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원래 목적은 일본 에도막부의 나가사키로 항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3: 제주도 해안에 표류해온 이들이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소속이라 하였는데요.
4: 동인도 회사는 제국주의 시대 초기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목적으로 설립했던 무역회사의 이름이다. 이들은 대개 국가로부터 아시아에서의 활동이나 무역에 관한 특권을 보장받았으며 자체적으로 용병과 무장 상선을 운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무역을 완전 독점하고 회사 영토 내 사법권, 치안권은 물론 제한적인 외교권과 군사 행동권을 갖는 사실상의 총독부였다.
3: 그러니까 하멜 일행이 탄 상선이 당시에 최초의 다국적 기업이었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에 표류한 하멜 일행이 38명이라고 했는데요. 하멜 표류기에 따르면 하멜 일행의 배가 난파되어서 처음 해안에 표착했을 때는 15명만 생존이 확인이 됐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주목사 이원진이 조정에 표류 선원들에 대한 계문을 보낸 때가 효종 4년 8월로 나와 있는데요. 그 해가 서기로는 1653년이었습니다. 효종실록에는 음력으로 나오지만 하멜 표류기에는 물론 양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날짜는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멜 표류기에 기술된 내용 중에서 하멜 일행이 탔던 선박 스페르베르호가 제주도에 표착하는 대목을 살펴볼까요?
4: 그해 8월 15일 해질 무렵 거센 파도가 영거푸 배를 덮쳤다. 그 충격으로 선원들이 모두 바닷물에 휩쓸려 나갈 뻔했다. 선장이 외쳤다.
7: 자, 모두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가 믿는 신을 모셔야 한다! 알겠는가!
4: 파도가 두 차례 더 갑판 위를 강타하였다. 우리는 이제 확실히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고 있던 한밤중에 막루에 올라가서 관찰하던 파수꾼이 갑자기 소리쳤다.
8: 육지다! 육지! 거기에 육지가 보인다!
7: 보인다고!
8: 저기야!
9: 저기야!
8: 저기야! 저기를 봐라! 육지! 육지가 보인다!
4: 그때 폭우가 거세게 쏟아지고 다시 거친 파도가 배전을 때렸다.
7: 육지가 먼지 않으니 수심이 아주 깊진 않을 것이다. 배가 더 이상 요동치지 않도록 어서 닻을 내리자.
8: 좋다. 물속에 닻을 빠뜨려라. 서둘러라.
10: 사장님, 수심이 깊고 밧줄은 짧아서 닻이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저기 저 바로 앞에 해안가 바위가 보입니다. 바위입니다. 바위!
4: 그때 순식간에 배는 세 차례의 강한 충격과 함께 해안의 바위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갑판 아래 침실에 있던 사람들 일부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몸을 던졌다. 바다에 뛰어든 사람들은 거친 파도에 휩쓸렸다. 대부분 발가벗은 상태였다. 처음 스페르베르호에 탄 선원은 모두 64명이었는데 해안에 도착했을 때 생존자는 15명뿐이었다. 살아남은 사람은 바위에 앉아서 이제 더 이상 생존자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부상을 입은 생존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64명 중 최종적으로 36명만이 생존이 확인되었다.

하멜 표류기에는 36명이 최종적으로 생존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효종실록에는 38명이 생존한 것으로 올라 있어서 2명의 차이가 납니다. 아마도 제주 현지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생존자 수가 38명으로 잘못 보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0: 제주도 표착인들은 처음엔 그 섬이 무인도인 줄 알았었는데 한낮이 되자 그들이 임시로 만들어 놓은 천막 근처로 세 사람이 다가오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1: 사람이다! 저기 사람들이 우리 쪽을 보고 있다! 누가 가서 도움을 청해보도록 하라! 무엇보다 불신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돼!
2: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황급히 달아나 버렸다. 정우가 지난 뒤에 또 다른 세 사람이 우리 막사 근처까지 왔다. 우리는 다가가서 불을 피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총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위협하여 겨우 불씨를 얻을 수 있었다. 18일이 되자 1,000명에서 2,000명 가까이나 되는 인원이 출연했다. 일부는 기병이었고 나머지는 보병이었다. 그들은 일단 막사 주변에 병력을 배치하고 나서 1등 항해사와 갑판장을 비롯하여 선실 잡부들을 체포했다. 그런 다음 우리를 우두머리에게로 끌고 갔다. 우리들의 목에 쇠사슬이 채워졌다. 우리 동료들은 이렇게 중얼거렸다.
3: 이제 저들은 곧 우리도 죽고 말겠지?
4: 나도 선장을 비롯한 지휘관들부터 죽일 거야.
1: 나 우리 선원들 모두 죽일 텐데 결국 우리 모두 다 나 죽기 싫어. 죽고 싶지 않다.
2: 우리는 필사적인 몸짓으로 우리는 나가사키로 가기를 원한다고 안간힘을 다해 설명을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1: 야판!
2: 우리는 반복해서 야판에 가야 한다고 야판에 보내달라고 그들에게 소리쳤으나 그들은 야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였다.
0: 표착인들은 일본의 나가사키로 보내달라는 의사표시로 자꾸만 야판이라고 소리쳤다고 하는데요. 야판은 재팬의 네덜란드식 발음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었겠죠. 여기까지는 당시 표류해온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 뒷날 표류기에 기술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제주도 바닷가에서 그 네덜란드 선원들을 처음 접하게 된 조선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첫인상은 어떠했을까요? 효종실록에는 그들에 관련된 기록이 프로그램 서두에 소개한 대로 아주 짤막하게만 나와 있는데요. 조선 후기 실학자인 유득공이 정리한 고운당 필기라는 문헌을 보면 조선인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상당 분량 기술되어 있습니다.

서양 선박이 표류하여 제주도 대정현에 정박하였다. 그 서양 사람들은 모두 눈이 푸르고 붉은 수염을 달고 있었으며 코가 높고 키가 컸다. 머리카락은 아예 밀어버렸거나 혹은 어깨까지 늘어뜨린 모습이었다. 양털로 만든 갓을 쓰고 가죽신을 신었으며 여러 가지 색깔로 된 옷을 입었는데 그 길이가 허벅지까지 내려왔다. 옷깃과 소매는 모두 끈으로 묶여 있는데 한번 당기면 모든 끈이 일제히 벗겨졌다. 양말은 무릎까지 올라오도록 길었다. 절을 할 때는 모자와 신을 벗고 두 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꿇어 앉아서 머리를 숙였다. 그들이 흥얼거리는 노래를 들어보니 중국의 곡조와 비슷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호소하면서 울기도 했지만 우리처럼

0: 곡을 하지는 않았다. 밥은 먹을 줄 모르고 오직 술과 고기, 면과 떡만 먹었다. 기름 전병을 아주 좋아했고 뱀도 먹을 줄 알았다. 그 나라 문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갔으며 숫자를 쓸 때 10은 가위표, 5는 손가락 두 개를 세우는 모양을 했으며 1, 2, 3은 세로로 줄을 개수만큼 그어내렸다.
1: 그들이 로마 숫자 표기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19편 제주도에 떠밀려온 서양 상인들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한 달 내내 마음 한구석에 큰 짐처럼 얹혀있던 강의가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고치고 또 준비하고 지난주 드디어 그 강의를 마쳤습니다. 숙제를 끝낸 아이처럼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말 아침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루어두었던 드라마를 보기 시작합니다. 한 편만 봐야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창밖은 어두워지고 엉덩이는 뻐근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때가 있죠. 드라마나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도 어떤 문장 하나가 이상하게 오래 남는 그런 때가 있죠. 도움의 시작은 도움을 부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도움을 주는 일은 배워도 도움을 구하는 일은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혼자 해보겠다고 말하고 또 조금만 더 버텨보겠다고 말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나 좀 도와줘. 이 한마디는 생각보다 쉽게 나오지 않으니까요. 어쩌면 도움을 받는다는 건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일처럼 느껴져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이야말로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혹시 혼자 끌어안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조금은 용기를 내서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누군가 기꺼이 손을 내밀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김소월 씨 고진숙 곡 먼 후일입니다. 소프라노 유미자의 노래입니다.

테너 신동호의 노래였습니다. 문정희씨 진규영곡 호수 감상하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김수월씨 고진숙곡 먼 후일이었는데요. 소프라노 유미자의 노래였습니다. 현재명시곡 고향생각 테너 서병선의 노래로 신봉석씨 신규복곡 얼굴 소프라노 이혜원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현재명 시곡 고향 생각 테너 서병선의 노래로 이어서 신봉석 씨 신규복 곡 얼굴 소프라노 이혜원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양명문 씨 변훈곡 우효원 편곡 명태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인천 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통일사용설명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훈입니다. 집보다 여행, 구매보다는 공유. 요즘 사람들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다양한 경험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자동차 역시 직접 사기보다는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공유 서비스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았던 북한에서도 최근 자동차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가용 자동차가요. 북한 사회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 통일사랑방에서 북한의 자동차 증가 현상이 보여주는 사회변화의 한 단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만나보고요.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서울일기, 남북 언어 문화의 차이를 흥미롭게 풀어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취자들은 물론 북한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하시는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오늘 첫 순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 사랑방입니다.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북한 내에서 중고차 뭐 또 자가용 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1: 네. 그 어느 외신이 그런 한 줄 평가를 하더라고요.
0: 뭐라고?
1: 북한 평양에서도 네.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네. 이런 식의.
0: 항상 우리는 저 한산한 거리 모습만 봤는데.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런 이제 한산한 모습이라고 하면은 네. 북한의 이제 국가기관 차라든지 혹은 뭐 군에서 이용하는 차량이라든지 무역회사 개인차, 무역회사 차 이런 것들을 떠올린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개인이 타고 다니는 차량, 특히 중국에서 들여온 중고차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라는 네.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단순히 차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차가 많아졌으면 그에 네. 따라오는 뭐 시장이라든지 혹은 주민들의 변화라든지 혹은 여기에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돈주의 투자 뭐 북한 당국이 하는 네. 돈벌이 그리고 그에 따라서 통제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얽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증가는 북한 사회 생활 방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하여튼 그 우리나라도 80년대, 네. 70년대 말부터 80년대 그 자가용 소유가 이제 확산되면서 생활 양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1: 네.
0: 북한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한데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
1: 네.
0: 당국이 등록을 해줘야 이거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뭐
1: 그렇죠.
0: 어디서 어떻게 샀는지 그 소유 개념이 좀 다를 텐데요.
1: 그렇죠. 우리가 또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냐라고
0: 네.
1: 하는 문제를 좀 따져봤을 때는 그 집에 대한 이용권이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예. 토지를 내가 소유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걸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0: 몇십 그런 건데. 몇십 년 뭐 보통 이렇게 했죠.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자동차도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0: 예.
1: 내가 소유하기 개념보다는 이제 등록해서 너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라고 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하면 개인 명의 또는 개인이 사실상 이용하는 차량들이 그래도 등록을 하면 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마련됐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평양에서 보면은 노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이 목격되고 있는데
0: 네.
1: 이게 개인 소유 차량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0: 노란색이 자가용
1: 그렇죠.
0: 그 표시군요, 그러니까.
1: 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0: 한쪽은 북한의 자가용이 완전히 자유로운 이런 사유재산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조건부 자가용에 가깝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요.
1: 그렇겠죠.
0: 그리고 물론. 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이 돈이 어디서 났냐? 돈의 출처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운행 과정에서도 검문 네. 그리고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주민 입장에서는 아, 내가 탈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탈 수 있는 차가 생겼다라는 네. 점에서 일종의 큰 변화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네, 좀 궁금한 게 많은데 자, 네. 우선 갑자기 이렇게 차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0: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당국이 그래도 등록을 허용해 줬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래도 수요가 있을 것 같으니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돈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수요가 욕구가 생기긴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0: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북한 당국이 정책이 변화됐으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주민의 욕구가 늘겠구나라고 네. 하는 뭐 돈주라든지 혹은 이제 무역회사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서 중고차를 유입을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북한은 자체적으로 대량의 수용차를 생산하기는 약간 지금은 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 차량을 들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국경이 막혔을 때는 이런 흐름이 좀 주춤하기도 했지만
1: 네.
0: 지금 이제 북중 교역 그리고 밀수 경로가 다시 움직임에 되면서 자동차와 부속품 유입도 현재 크게 늘어났다. 네. 그래서 그 위성 사진 같은 걸 이제 사진을 보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북한하고 이제 중국하고 맞닿아 있는 양강도 회산 같은 경우에는
1: 네.
0: 갑자기 차량들이 막 주차되어 있는 그래서 거기 봤더니 중고차가 엄청나게 막 들어와서 해산에 이게 정차되어 있는
1: 네.
0: 그런 모습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해산뿐이 아니라 뭐 신의주나 이렇게 그 접경지대 저 도시 모습 나오면 자세히 좀 봐야 되겠네요.
0: 네네.
1: 자, 아까 언급하신 바 있는데 이제 자가용 개인 소유 차는 노란 번호판이다.
0: 네.
1: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다른 기관 거는 또 색깔이 뭔지도.
0: 네. 북한에서 과거에 흔히 보이던 차량은 이제 대체로 국가기관이나 군 기업소가 운영하는 차량이었습니다. 네. 뭐 이런 차들은 번호판 색깔이나 소속 보시를 통해서 국가 소유 성격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뭐 이른바 하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았죠. 그런데 최근 언급된 이제 노란색 번호판은 개인 소유 또는 네. 개인 사용 차량을 상징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번호판을 받는다. 노란색 내가 번호판을 부여받았다. 이건 일종의 이제 신분 표시처럼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차를 가진 사람은 이제 돈이 있고 혹은 연결망이 있고 등록 정차를 내가 북한 당국이 쳐놓은 그런 것들을 네. 통과됐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노란 번호판은 단순한 교통 표지가 아니라 북한 사회 안에서도 새롭게 떠오르는 일종의 이제 부하
1: 네.
0: 그리고 지위로 표시될 수 있다. 그리고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어느 외신 기자가 평양에도 교통 체증이 있다 뭐 이런 보도를 했다 그러는데 네. 거리 풍경이 많이 달라졌겠네요.
0: 그러면. 그렇죠. 네. 이제 주차난.
1: 주차난.
0: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막 아파트가 엄청 건설되고 있잖아요.
1: 네네.
0: 근데 저희처럼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북한에서도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약간 버려진 그러니까 공터 같은 데를 네. 이제 주차 공간으로 만들어서 미국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평양시 인민위원회도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좀 교통 체증도 있고 그리고 주요 도로의 병목 현상 같은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양의 넓은 도로에 차가 많지 않아 비어있는 느낌이 강했지만 이제는 차량 흐름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뭐 한국의 서울이나 뭐 부산처럼 이 심각한 교통체증. 네. 저희는 이제 서울의 한복판에 절대 차를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그런 식으로 하지는 건 아니지만 북한 사회 기준은 매우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 차가 늘어나면 뭐 도로라든지 주차장 혹은 정비소, 네. 교통질서, 단속 방식 이런 것들이 새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중요한 이제 향후 주목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차 그냥 줘도 못 하잖아요.

0: 대로 뭐 살 수 있다. 네. 이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지위가 있는 간부들, 돈이 있는 이제 이런 말 신은 부유층, 돈주들, 그리고 외화벌이 경험이 있는 주민들,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자동차 사려면 차량 가격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 수입 경로라든지 등록 절차라든지 혹은 이후에 연료 확보를 얼마나 할 것인가, 부품 수리를 할 만한 내가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검문 통과 같은 이런 예, 그런 권력이 있는지, 이런 여러 조건을 해결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유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계층 격차를 보여주는 거고 빈부 격차를 또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쌀값과 생활비 때문에 고민하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는 먼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반면 외화를 벌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차는 장사 수단, 그리고 내가 체면을 세운 수단, 그리고 새로 내가 문화 생활을 즐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그 중고차가 많은 이유는 뭐 대충 새 차 만드는 그 회사가 없으니까, 별로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뭐 중고차가 어느 나라 차가 많은지 취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오는 차겠네요, 그러면?
0: 네. 그 외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 이제 막 그 창표를 다 분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1: 마크가 있을 테니까.
0: 네, 마크가 있으니까. 그게 약간 중국 싼이 많다. 그리고 약간 중고차 같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중국에서 이미 밀수 경로를 통해서 평양까지 들어온 걸 이미 위성사진을 찍고 그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한 주민하고 무역업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 차를 사기보다는 가격도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새 차도 별로 없기도 하고 북한 내부에서 이미 사용했던 차를 싸게 들여와서 고쳐 쓰는 방식이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중고차가 많다. 이거는 이제 고장이 잦다라고 하는 내용과 또 일맥상통하잖아요.
1: 그렇죠.
0: 뭐 엔진이라든지 타이어, 뭐 유압 부품, 뭐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차 증가는 곧 정비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그 차를 갖고 싶은 이유는 뭐 어디나 똑같겠죠. 북한 주민들도
0: 그렇죠.
1: 뭐 편하게 좀 타고 다니고 또 폼도 잡고 싶을 테니까.
0: 네. 그것도 있고 뭐 장사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1: 실어날로고. 예.
0: 그리고 일단 이동을 좀 그래도 마음대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건을 좀 빨리 옮기는 사람들이 돈을 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예전부터 뭐 오토바이라든지 뭐 자전거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았잖아요.
1: 네.
0: 하지만 내가 차를 가질 수 있다면 내가 마음대로 그리고 좀 더 많은 물건을 실어서 다른 지로 간다라고 하는 이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부의 과시 이런 측면도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1: 그 주민들이야 뭐 아무래도 있으면 운행을 할 수 있으면 편한 점이 많겠죠. 그런데 당국이 이를 다 허용한 속내가 궁금합니다.
0: 네. 일단 계속적으로 자동차가 늘어났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서비스차라고 많이 들어보셨는데.
1: 서비스차?
0: 그렇죠. 서비스차죠. 그러니까 이 물건이나 혹은 사람을 날라주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봉고차라든지 그리고 이제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서비스차라고 북한에서는 불렀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또 늘어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의 욕구를 이제 반영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서비스차인데 막 택시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때 이후로. 그러면 나도 내가 택시를 운전하면 어떨까? 혹은 뭐 자동차를 운전하면 어떨까? 이런 욕구들이 많이 발현된 게 사실이에요.
1: 아, 그만.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요거를 억제하기보다는 일종의 조금씩 허용해 주고, 그리고 그 허용해 주는 범위를 북한 당국이 관리하고 통제를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의 욕구를 발현시켜 주면서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을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자동차 보급은 김정은 시대의 문명 생활, 문명한 생활 이런 선전과도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막 아파트도 많이 건들고 상점 거리 막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동차까지 이렇게 좀 허용을 해줄 수 있다면 주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지금까지는 이제 평양 위주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0: 네.
1: 그 보도된 내용이나 또 데일리 NK 데일리에서 이제 취재한 네. 내용들.

0: 바탕으로 지방은 어떻습니까?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지방에도?
1: 저번에도 이제 평양에 네. 뭐 병원 건설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지방에서도 지방의 그런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네. 약간 큰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서도 그런 병원들이 건설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것도 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중심으로 돈주나 돈이 많 그러니까 간부들 중심으로 이렇게 차를 사는데 지방도 차근차근 그렇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0: 네.
1: 뭐 신유주라든지 평안북도 신유주, 그래 양강도 해산, 뭐 라선특별시 이런 같은 곳은 중국과의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뭐 차량과 또 부품이 들어오는 또 길목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지방은 뭐 도로 사정이라든지 연료라든지 뭐 단속 환경이 평양보다 더 열악할 수는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발전되는 속도 나아가는 속도는 좀 더딜 수는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하여튼 어쨌든 그 시대의 변화.
1: 네.
0: 아, 이 그 북한의 그 자동차 자가용 증가 현상의 핵심은 역시 뭐 여러 가지로 주민 편에서도 또 당국 편에서도 시대 변화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1: 그렇죠. 핵심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사회에서도 주민들은 네. 이제 움직이고 싶다, 내가 선택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라는 뜻도 분명히 보이고 있고요. 그런 이제 주민들을 이제 차를 통해서 더 빨리 장사하고 멀리 이동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시에 당국이 주민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는 네. 생각합니다. 누가 돈을 벌었는지 어디를 다니고 있는지 어떤 장사를 하는지 이게 등록과 검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가용 증가는 자유의 확대이면서도 통제 확대라는 그 두 가지 측면을 우리는 다 같이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0: 네, 하여튼 북한의 자동차 증가는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0: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탐구 시간입니다.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자, 이제 북한 대중문화는 이렇게 보면은 인민 생활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그 영상물 같은 게 많은데
3: 네.
0: 오늘도 그런 짧은 선전 영상물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소개 편집물은 아니고요.
0: 네.
3: 사실상 토막극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영상이 시작할 때 보면은 텔레비전 연속 토막극이라고 네. 되어 있거든요. 네, 토막극은 저희 코너에서도 가끔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남한에서의 시트콤과 네. 유사한 형태의 네. 짧은 드라마를 의미합니다. 역시 이제 이 토막극이 또 북한 당국에서 이 토막극을 내보낼 때는 상영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민 생활에 어떤 개선점이 있으면
0: 네.
3: 요거를 이제 뭐 인강보, 권선징악 뭐 이런 식의 형태로 짧게 이렇게 교훈을 주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이고요.
0: 네.
3: 오늘 소개해드릴 토막극은 아까 제가 연속 토막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0: 네.
3: 생활의 거울이라는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0: 생활의 거울.
3: 네, 네. 이 생활의 거울 시리즈 중에서도 나쁜 습관이라는 제목의 네. 영상입니다.
0: 그 소개 편집물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소개 편집물은 약간 다큐멘터리성 그 홍보물이고
3: 네. 정보 전달성.
0: 네. 이건 네. 이제 좀 교양을 위한 어떤 그 토막극이네요. 그러니까.
3: 네. 맞습니다.
0: 자, 어떤 습관입니까? 나쁜 습관이. 줄거리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3: 네, 줄거리를 이제 사실 이게 1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조금 네. 끊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0: 어디에 저서 방송된 거죠? 조선중앙TV에 방송된 겁니까?
3: 네, 맞습니다.
0: 네,
3: 네. 네. 그 이제 첫 번째 장면을 보면은 아마 대도시의 아파트 같은 그런 네. 외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남성이 이제 중년의 남성 아마 40대 정도 되는 네. 40대 되는 남성이 베란다 쪽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 베란다 난간에 이렇게 화분들이 초록색의 화분들이 네. 이제 그러니까 흰색의 화분에 초록 식물이 자라고 있는 화분이 여러 개가 놓여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남성이 이 화분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니까 이 화분 겉면에 흙이 묻어서 이렇게 지저분한 거예요. 네. 물을 주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서 아유 이게 암만 말해줘도 이걸 못 고친다 이러면서 주머니에서 종이 같은 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화분 겉면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이 남성은 깨끗한 화분, 깨끗한 환경을 원하는 거죠.
0: 네.
3: 그리고서는 자기가 닦았던 그 휴지 같은 종이를 밖으로 내던져요. 그냥 아파트 밖으로 내던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자기 집은 깨끗하면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죠.
0: 네.
3: 그러고 이제 시계를 보더니 아유 깨끗하고 좋다. 얼마나 깨끗해라고 이제 뿌듯해하지만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이제 하면서 실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실내로 들어가면 그 한 남자아이가 이제 까까머리를 한 귀여운 남자아이가 아마 한 8살, 9살 정도 돼 보이는데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0: 네.
3: 제법 잘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남이가 피아노를 잘 치는구나라고 엄마가 칭찬을 해요. 근데 엄마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있습니다.
0: 네. 외출복을.
3: 네, 외출복으로.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고 보니 오늘은 이 남이의 이 어린이가 남이였잖아요. 남이의 엄마가 그 여동생이 있어요.
0: 네.
3: 그래서 이 이모의 그 남이의 이모가 결혼을 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날이라서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아까 그 남성 역시도 남이의 아빠였던 거죠. 그래서
0: 네.
3: 남이 아버지도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준비를 해야겠구나 였었던 거죠. 그런데 양복을 잘 차려입고 나온 남이의 아빠가 아내에게 묻습니다. 저기 당신 나한테 편지를 주지 않았냐. 무슨 편지냐면 결혼식 산꽃을 찾아올 주소가 있는 그런 편지를 나한테 주지 않았냐. 그랬더니
0: 결혼식 때 쓸 꽃.
3: 네. 그 산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0: 산꽃.
3: 네. 네. 그 축하를 위한 그
0: 네.
3: 꽃다발을 이제 찾아와야 되는데
0: 네.
3: 꽃다발을 비싸게 좋게 주고 만들었겠죠. 주문을 했겠죠.
0: 들고 가야 되는 거죠.
3: 네, 그런데 그 꽃을 찾으려면 그 편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나한테 주지 않았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0: 네.
3: 그랬더니 이 아내가 어제 오전에 내가 분명히 줬다. 줬으니까 잘 찾아봐라 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찾아봐도 맞아 내가 받았지. 근데 어디 갔지? 근데 어떡해요. 이게 너무나 이제 신경 써서 주문을 한 건데 이게 없어졌으니 어떡하겠어요. 이제 그 남이가 아유 아빠 또 잃어버렸냐 이렇게 또 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대 쥐어박죠. 그러고서 이제 생각을 곰곰이 합니다. 내가 여기서 잃어버렸을까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하다가 어딘지를 기억해내게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어딘지 알겠다. 그러니까 남이 데리고 먼저 결혼식장으로 가 있어. 내가 꽃 찾아서 갈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급하게 이제 나가게 되죠. 심지어는 남이랑 그 아내를 밀치고 내가 먼저 가겠다고 이러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0: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찾아요?
3: 사실 북한에서 이제 꽃을 파는 곳이 여러 군데가 네.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그 실제로 그 산 아래에 있는 화초원이 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원예원 같은 곳인데 그곳으로 이제 찾으러 가야 하는데 그런데
0: 편지를 찾아야 돼요.
3: 편지를 찾으러 네. 가는 거잖아요.
0: 네.
3: 어디 이 편지를 찾으러 어디로 가냐면 모란봉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네, 모란봉인데 이 남편이 공장에서 일을 하나 봐요.
0: 네.
3: 그런데 배구 대회를 앞두고 있어요. 이
0: 네.
3: 공장 안에서 하는 그런 배구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그 동료들하고 같이 이 모란봉의 공원에 가서 공원에 이제 야외 테이블이지 않겠습니까?
0: 네.
3: 거기서 술을 한잔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막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막 종이에다가 막 전략도 그리고 막 그림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한 나이 많은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그 어린 친구들 3명, 남자의 3명을 이제 쫓아내면서 얘들아, 이게 이렇게 보여도 봄이 되면 꽃이 피는 나무다. 여기서 너네가 이렇게 흔들고 놀다가 가지라도 꺾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저쪽 가서 놀아라 라고 쫓아내는 걸 보게 돼요.
0: 네.
3: 그래서 이 남이의 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야, 빨리 그냥 정리하고 이제 일어나자. 야, 저 할아버지 우리 쫓아낼 것 같으니까 정리하고 일어나자 하면서 딱 봤더니 테이블도 좀 지저분한 거예요.
0: 네.
3: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뭐 휴지 같은 종이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대충 닦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주머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0: 편지가 나왔군요.
3: 맞습니다.
0: 네.
3: 편지인지도 모르고 이제 테이블 치운 데 쓰다가 거기에 이제 떨어뜨리고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모란봉 공원으로 찾으러 갔던 것이고요. 다행히 그 모란봉 공원 근처에 있는 그 원예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찾으러 가면은 시간을 맞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동료들하고 헤어질 때는 분명히 자 내일부터 모란봉에서 맹훈련 하는 거야. 근데 내일은 내가 큰 일이 있으니까 이제 결혼식장 가야 되잖아요. 큰 일이 있으니까 너네끼리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고서 공원에 와서 이제 연세가 지긋한 그런 그 아까 그 아이들을 쫓아냈던 네. 그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 혹시 여기에 늙은 이라고까지 말을 하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말을 멈추게 되는데 결국 이제 나이 많은 원예사가 있다는데 혹시 아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네. 왜냐하면 그 원예사를 만나야 꽃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그 편지를 먼저 찾고 꽃을 찾기 위해서 그 원예사를 찾게 되는데 그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이 편지를 찾으러 온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할아버지가 원예사였던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그 남이 아버지 이름이 차경팔인데 안 그래도 차경팔이라는 인간이 나한테 편지를 찾으러 오기로 했는데 아주 그냥 지금 몹쓸 사람이다. 어제 와가지고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가더니만 쓰레기만 버린 게 아니라 종이 같은 것만 버린 게 아니라 무슨 이 중요한 편지도 버리고 갔다. 막 이래 그리고 지금 원예사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지만 여기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단단히 지금 벼르고 있다라고 이제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혼낼 거야. 이제 이런 경고를 하게 되죠.
0: 네. 그럼 이제 큰일 났네요.
3: 네네.
0: 이제 주인공 차경필은 차경팔.
3: 네네.
0: 그러니까 남의 아버지는 이제 결론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로 갈 것 같은데
3: 네네, 12분짜리 맞습니다.
0: 영상에
3: 네,
0: 어떻게
3: 맞습니다.
0: 됩니까 결론이?
3: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자신이 차경팔이라는 네. 말을 참아 못해요.
0: 네.
3: 왜냐하면. 너무 욕을 하고 이제 차경팔한테 나쁘게 말하고 또 다들 벼르고 있다고 하니까 겁이 나잖아요.
0: 네.
3: 그래서 차마 말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이 원예사 어르신은 알아차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 그러면은 내가 혹시 그 차경팔이 그 꽃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제 화원 그러니까 네. 그곳이 어디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화초원이라고 하는데 그 화원을 화초원이라고 하는데 화초원이 어디냐라고 해서 알려줘요. 원예사 할아버지가 알려줍니다. 그 원예사 어르신이 알려준 화초원으로 가다가 오늘도 만나서 맹훈련하기로 했던 동료를 만나기로 해요. 동료들이 만나죠.
0: 네,
3: 우연히.
0: 예.
3: 네. 그 동료들이 경팔동무 이렇게 부릅니다. 눈치 없이. 그래서 이제 이 원예사 어르신과 동료들을 피해 화초원 안으로 숨게 돼요. 화초원에 숨어 들어가서 이제 막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 그리고 막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내 이름을 이렇게 크게 불러. 원망을 하면서 이제 숨습니다. 화초원 안에 들어가면 화초원 밖에는 이제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삼각형의 집 모양이고요. 모란 화초원이라는 간판이 적혀 있는데 화초원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쁜 꽃이나 아니면 화분을 사서 나오는 모습이 보여요.
0: 네.
3: 그런데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차용팔이라고 말을 할까? 아 근데 자존심이 이제 혼이 날 것도 같고 벼르고 있다니 겁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우 종이 한 장 버린 값이 이렇게도 비싸냐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를 자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아이 그래 내가 처제 결혼식인데 지금 차용팔 체면이 문제냐 그냥 화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 하다가 또 망설이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 숨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숨어 있는데 이제 화초원이니까 꽃에 물을 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3: 그래서 이제 여성 직원이 꽃에 막 물을 주다가 그 이 물 뿌리개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3: 물을 주다가 숨어 있던 이제 차용팔이 물을 또 뒤집어 쓰게 되죠. 그러면서 차고 하고 일어나면서 결국 그 동료들과 원예사 어르신에게 들키게 됩니다. 자, 결국 자네가 차용팔이었냐? 그러면 차경팔이었냐?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알고 있었네. 그런데 자네가 밝히지 않아서 내가 그 원예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네 라고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자기 집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원도 자기 집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면서 아주 훈훈하게 끝이 납니다.
0: 네.
3: 네.
0: 그 종이 한 장 버린 값이 이다지도 비싼가 뭐 이런 독백이 결국은 이 토마크의 메시지가 되겠네요.
3: 네. 맞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집은 거울알같이 깨끗하게 하지만 네. 그 외 모든 것은 쓰레기통 취급한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여기 원예사 할아버지가 어르신이 그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다 자네 같으면 좋겠지만 이 착용팔이 잠깐 쓰레기를 줍는 그런 착한 척을 잠깐 하거든요. 그런데 자네 같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원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지만 떠날 때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엉망으로 해놓고 간다네 라고도 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이토마크계의 메시지였던 거죠.
0: 결론이 좀 싱겁긴 하네요. 네. 하긴 뭐 12분짜리니까 맞습니다. 토마크이니까 이게 뭐 정극이 아니니까요.
3: 네.
0: 근데 그 자막에 이렇게 그 저도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3: 네.
0: 자막을 보니까 원예사 어른이신 그 전춘일
3: 네.
0: 배역으로 나오는 배우가 송천복이라는 네. 인물이고 공훈배우다. 이렇게 공훈배우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3: 네. 맞습니다.
0: 북한의 공훈배우는 종류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입지입니까? 공훈 예술인이죠. 총칭 배우 가수 뭐 다 있죠.
3: 네. 맞습니다. 일종의 칭호입니다. 네. 그 북한 예술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칭호가 인민이라는 칭호고요.
0: 아, 예.
3: 그럼 예를 들면 인민 배우, 인민 작가, 인민 예술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인민 화가. 근데 그 다음 단계가 공훈이라는 칭호인데
0: 아, 예.
3: 근데 공훈 칭호는 사실 꽤나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공훈 기술자, 공훈 건설자, 공훈 탐부, 공훈 자동차 운전사. 그러니까 예술인뿐만 아니라
0: 예.
3: 어떤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혁명을 이제 달성한
0: 일조한 사람들. 예.
3: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뭐 심지어 공훈 어부도 있고요.
0: 네.
3: 공훈 기자 뭐 많습니다. 공훈 요리사도 있고요. 그래서 직종별로 칭호가 있는 게 이 공훈이라는 칭호입니다.
0: 네.
3: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공훈 다음에 인민인 거죠. 그러니까 공훈을 받고 예를 들어 공훈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면 한 15년 20년 이상 일하고 공훈을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인민 칭호를 이제 이후에 주는 그런 게 대체로 이제 그 절차로 이제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나온 말씀하셨던 송천복이라는 배우는 이 전춘일이라는 원예사 역할을 했는데 이제 공훈 배우이기 때문에 인민 배우보다는 아래의 그런 배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착용팔 역할을 맡은 김성호 배우도 그렇고 전춘일 역할을 맡은 이 공훈 배우 송천복도 그렇고 연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0: 네.
3: 그리고 특히 이 토마크의 특성상 좀 코믹하고 유머러스 해야 되거든요.
0: 네.
3: 그런 코믹한 연기를 이 착용팔 역할에 분한 김성호 배우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짧은 영상이니까 이제 또 너튜브 같은 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는 아니지만 가끔 들어보면 공화국 영웅 뭐 이런 게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3: 맞습니다.
0: 대단해 보이던데.
3: 아, 이 칭호를 제가 이제 공훈과 인민까지만 네. 설명을 드렸는데 공화국 영웅과 같은 영웅 칭호는
0: 네.
3: 최상위입니다. 그러니까 인민보다 더 높은.
0: 그렇군요.
3: 그래서 인민 칭호 위에는 영웅 칭호가 있는데 사실 예술가에게 영웅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0: 네.
3: 이제
0: 체육인.
3: 그렇죠.
0: 또는 뭐 군인 뭐 이렇게
3: 네네네 대단히 뭐 희생을 치르거나 아니면 국가의 명성을 대단히 높인 그러니까 명예를 높인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정치적인 그런 공로라든가 아니면 군사적인 그런 공로를 치른 경우에 이제 공화국 영웅 그러니까 영웅이란 칭호를 주게 되고요 결국에는 지도자의 훈장이 이제 따라가는 거죠
0: 그렇죠. 예.
3: 그리고 이제 영웅 칭호 그다음에 인민 칭호 공훈 칭호 같은 이런 그 훈장을 받게 되면 대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평양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0: 네.
3: 뭐 저희가 이제 축구대회 우승도 잠깐 다룬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차를 준다거나 뭐 컬러 텔레비전을 준다거나 수많은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0: 네.
3: 관광지에 가서도 이제 뭐 무료 입장이 가능한다거나
0: 네.
3: 그러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바로 이런 칭호를 받은 이제 사람들이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웅은 예술가에 해당되지 않은 칭호이지만 영웅 칭호는 뭐 거의 최고 세상급의 칭호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0: 좀 격이 다르네요.
3: 네, 혜택을 받게 되죠.
0: 네. 통일사용설명서의 북한 대중문화탐구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선전영상물 그 생활의 거울 시리즈 중에서 나쁜 습관이라는 제목의 토막극 내용 살펴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에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한국 계정으로 접속하신 뒤 KBS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0: 통일 사용 설명서 이번 순서는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를 통해서 탈북민의 서울살이를 들어보는 시간 서울일기입니다. 설송화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자,

0: 2026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축구 즐겨보시나요?
1: 즐겨 네. 지금은 봅니다. 근데 네. 북한에서는 네. 여자가 축구를 즐긴다? 축구를 좋아한다 이 자체가 이상했어요. 아,
0: 보는 것도?
1: 볼 수도 없었죠. 아. 저희 뒷집에가 그 네. 당세법에서 아바이가 살았는데요. 네. 밤이면 슉 이긴다 이긴다 하면서 네. 너무 복잡가서 아, 그 남자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여자는 축구를 하면 그냥 부엌에 나가서 설거지나 해야 되는 네, 이런 인식이 어떻게 보면 공교육이 비전의 사회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얌전해야 된다. 여자는 축구보다는 그냥 그 남편을 잘 모시고 시부모를 잘 모셔야 되는 이런 품종이었고 특히 이게 그래서 여자가 축구를 한다는 거는 자본주의 문화라고 우리가 그때 상당히 비판했거든요.
0: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라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본주의 국가가
1: 이런 겁니다. 뭐, 여자가 네. 어디 다리를 벌리고 뻘을 차. 아, 네, 예, 이런 그 정말 네, 타락한 네, 네. 이런 문화로 제가 교육을 받아와서
0: 날라리 문화.
1: 예, 네. 사회주의 성격에는 훨씬 완전히 반하였던 문화여서 제가 축구를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중반 경부터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여자 축구 선수를 이제는 양성해라. 아. 그때 당시 김종일이 이런 조치가 내려오면서 네. 그 각도 체육단에서 여자 축구 단이 소규모로나마 양성이 되기 시작됐고요. 그래서 해마다 각 도별 여자 축구가 진행되었을 때게 야 세상에 여자도 축구하는구나. 네. 예.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그때 물을 사 먹는 것도 자본주의 썩어 빠진 문화다. 이렇게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샘물이 북한 샘물이 약간 네. 수출되기 시작한 이런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그 우리가 그 뭐 친선 국가라고 계속 그 선전을 하는 중국 네. 한창 개혁 개방되던 네. 시기 아닙니까? 또 동구권 사회주의도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기에 발빠르게 대응했던 그 김정일 정부의 네. 그때 그 변화된 정책이 하나가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네.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뭐 여자도 축구를 한다는 게 꽤나 북한 사회에서는 특별한 일이었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무렵은 그랬어요. 80년대까지는 여자 축구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여자 축구 양성이 이루어진 후에 그러니까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양성이 되기 시작했다는데 사회적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을까요?
1: 그게 북한이 특징적인 네. 게 정책하고 현실하고 항상 괴리되지 않습니까? 네. 이 축구도 역시 같은데요. 그 예를 들면 축구하던 여자 선수가 25세 되면 다 제대됩니다. 전역돼서 네. 네.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들어가는데 시집을 갈 수가 힘들었어요. 뭐 가게야 갔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어디 중앙당 간부가 내가 며느리를 하나 선택해야 되겠어. 그러면 고운 며느리를 선택하지 축구선수 했던 국가대표 선수는 선택을 안 한다.
0: 양갓집 규수 취급은 못 받았군요. 그러니까 아이고, 운동선수로 하고 축구선수로
1: 그럼요.
0: 하고.
1: 그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네. 자기 정말 그 키워놓은 아들이 저 축구선수 며느리를 얻었다가 대답질 잘하고 화가 나면 그 남편 자기 아들을
0: 걷어차고.
1: 그렇죠. 볼처럼 한 방 걷어차지 않겠냐. 네. 저런 여자는 우리 집에 그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네. 인식이 꽤 그 팽배했는데 어쩌가면 2003년도 방영되었던 청춘이여 이 영화가 저도 그때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네. 국가대표 선수인 여자가 네. 손을 봤음에도 손을 벌 때에는 내가 선수라는 걸 체육선수라는 걸 속입니다. 네. 아. 왜 그러면 태평 맞을까 봐. 네, 이런 좀 에피소드가 참 재미있게 엮었던 그만큼 네. 예, 달랐다. 체육선수에 대한 여자 깊이 이런 게 남자로서는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0: 그럼 그 청춘이여라는 영화까지 나온 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계몽을 하려고
1: 그렇죠.
0: 당당하게 예. 그 축구선수라는 걸 밝혀도 그 자신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는 계몽의 뜻 아닙니까?
1: 이럴 때면은 체육은 네. 네. 나라를 빛내는 그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그 기계를 봐라. 이걸 여자로 이렇게 짬뽕시켜서 보면은 여자 축구 선수에 대한 누가 여자 축구 선수를 하겠다고 하겠냐. 이런 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네. 어떤 국가 담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이제 최근에 지난 5월에 북한의 여자 축구가 이제 굉장히 발전을 해서 지난 5월에는 북한의 그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아시아 여자 클럽 축구 정상에 올랐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준결승 결승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급속하게 실력이 는 건가요?
1: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 중반부터 네. 양성하라 조치가 내려오다가 90년대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다 굶어 죽을 때니까 네. 형식은 살아 있었고 2000년대도 그 나름대로 선수단이 있었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정말 그 국가

0: 부산에 투자된 게 시작한 거는 김종훈 정권이 집권하기 시작한 2012년. 네. 이때가 아마 그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았을까. 그 2012년 그 다음에 김정훈이 그 미국 프로농구 유명선수였던 데니스 로드먼까지
1: 그렇죠.
0: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체육 하면 어느 정도 국가가 관심을 돌렸냐면요.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입니다. 이때 그 초대되었는데 그 국무위원회에 직속된 게 바로 국가체육지도위원회였단 말이죠. 네. 신설되었거든요. 네. 그럼 이 신설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 초대위원장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었습니다.
1: 오, 실질적인 2인자였어요.
0: 오, 예. 장성택은 네. 행정부장이고 네. 거의 북한의 이권지대는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 이권지대의 그 재정 투자를 내 고향 여자축구 선수단을 조직했습니다.
1: 아, 그래 직접?
0: 예, 국제무대에 나가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내 고향 합작회사 전문적으로 너네 이제부터는 저 여자축구 선수단에다가 투자해라. 하지만 2013년도 12월 장성태 행정부장 예.
1: 처형된
0: 정말 네. 그 이례적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장성태와 관련되었던 하다못해 평양의 공원까지 식당 다 해체해버렸습니다.
1: 네.
0: 그런데 요거 체육단은 해체 안 했죠.
1: 네.
0: 그만큼 세계적인 그 체육에 대한 김정은 정부의 그 정책이 아주 포커스였기 때문에 내 고향 무역 회사가 계칭되어서 그냥 내 고향 여자축구 선수단을 후원했지만은 현재는 합작회사가 아니라 내 고향 무역회사. 제가 최근에 그 사진을 입수해 보니까 평양에
1: 네.
0: 내 고향 무역회사가 전문 스포츠 유니폼
1: 네,
0: 만들어서
1: 네.
0: 백화점에 파는 걸 보고 아 역시 북한의 내 고향 여자축구 선수단은 김정은 시대에 뭔가 그
1: 작품이네요.
0: 예, 메리트가 좀 달라졌구나.
1: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명색은 클럽 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국가 대표팀하고 뭐 똑같다고 봐야 되겠네.
0: 국가 대표단 중에서도 아주 예 일순위 네. 국무위원회 소속이면 장난 아닙니다.
1: 그렇죠.
0: 여기를 말하면 청와대 소속이면은
1: 네, 네.
0: 예.
1: 자, 근데 이제 지난 5월 20일 날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준결승전이 열렸었죠. 우리 팀하고 그 가셨었나요? 혹시 응원단이 구성이 됐었다고 들었는데.
0: 좀 비가 왔거든요.
1: 그렇죠. 비 예. 무지하게 왔는데.
0: 갈까 말까 다 그 전기도 북한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1: 네.
0: 아, 내가 이제 그들의 얼굴을 보고 응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수원까지
1: 네.
0: 대중교통을 타고 2시간 거의 반 남아갔어요. 네. 5시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30분 전에 티켓 받고 좌석에 앉아 있는데 비가 그렇게 쏟아져
1: 네.
0: 우산을 못 쓰게 했습니다. 비옷만 썼는데 어제 옷을 쫄딱 줬고.
1: 그랬을 겁니다.
0: 예, 전반전 1시간 반, 후반전 1시간 또 그 도중에 휴식 시간까지 해서 거의 8시까지 제가 봤는데 다 젖었어요. 옷이.
1: 네.
0: 제가 정말 그 어디에 돈 벌레 갔다면 이렇게 옷을 족쇄들어 네. 앉아 있었겠습니까?
1: 네.
0: 고민은 좀 있었어요. 제가 누구를 응원해야 될까.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제 어떤 목적을 다 이루었고 사람값을 받고 있는데 과연 북한을 떠난 저로서는 예, 그래서 한국 수원 선수들도 이겨라 하고 응원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내 고향 축구 선수단을 더 응원했죠. 확 넘어지더라고요. 빗길에 일어나 일어나 하면서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 한국에서 진행되는 남과 북의 축구 선수 왜 그렇게 제가 북한 선수들을 응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은 좀 다른 게 지게 되면 특히 이 한국에서 지게 되면 아우지 가거든요.
1: 아,
0: 아우지 탄강에
1: 징벌을 받아서
0: 그렇죠. 너네가 왜 차라리 어디 뭐 어디 독일 선수하고 쟀으면 괜찮아요. 왜 너네 한국하고 쟀냐. 그것도 한국 땅에서 요즘에 그러지 않아도 적대국가 완전 뚫을 때인데 그래서 아마 저희 마음이 한쪽으로 그 네. 잘못되지 않았으면 하는 동정심이 우러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1: 예.
0: 그렇지만 그날 밤 한 9시 반에 집에 왔습니다.
1: 네.
0: 끝나고 착잡했어요. 왜 북한이 이겼습니다.
1: 그래 이겼죠.
0: 예. 네. 이겼는데 환성을 지려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왜 환성을 지려야 되겠지만 환성을 지른 저는 왜 제 의식이 느껴질까. 이 박수를 쳐야 되는 박수를 치지 말아야 되는 분단의 이 시대에서 저의 정체성 좀 씁쓸하게 됐습니다.
1: 무슨 말씀인지 알 법합니다.
0: 네.
1: 네. 그리고 이제 23일에는 일본하고 결승전까지 이겨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자회견 그 과정이라든가 공동 취재 구역에서 아주 극도로 감독이나 선수들이 냉담한 모습을 보였는데 경기장은 어땠습니까? 그날도 가셨었다고.
0: 그때는 네. 뭐 엄청 더웠습니다. 2시부터 했거든요.
1: 네, 네.
0: 그동안 남행열차도 불러주고 북한 응원가는 오게 된다면 우리 선수는 공부도 잘하지만
1: 네.
0: 야 달려 달려라 이렇게 하는데
1: 네.
0: 이것도 정말 새롭게 제가 그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했고 1등을
1: 네.
0: 했고 일본하고
1: 네.
0: 군보라가 정말 분수처럼 뿜어오르고 그 이후의 모습 정말 화가 났죠. 제가 좀 전에는 정말 그 죄의식 네. 누구를 응원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사랑이 아니었을까. 예,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네. 공동체제 구역에서 웃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원수 모두 탁 퇴장하는 거는 그때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 네. 너네가 함부로 웃었다가 나가서 수용소 갈지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인천공항 나갈 때게 네. 네, 그 출국이죠. 이때 나갈 때게 가장 앞에서 그 단장 남자가 먼저 나왔습니다. 네. 와, 그 걸음씨 차라리 인사 안 하겠으면 그냥 좀 조용히나 나갈 게지 네. 건방지게 흔들흔들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이 이 좀 뭐랄까 그 사랑에 배반당했던 그 감정 아, 있지 않나요? 네네. 전 솔직히 그런 건 웃겼어요. 고운정 미운정 그냥 밀물 썰물처럼 밀려나가면서 네. 이런 기분은 정말 제가 처음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네.
1: 그런데 어쨌든 그 이유는 뭐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이제 남북한이 이제 통일을 뭐 준비하는 특수관계가 아니고 작년부터 이제
0: 적대관계라고 예, 하니까.
1: 적대관계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 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건데 그 팀이 그 귀국 후에 우승했다고 평양 시내에서 카프레이드까지 하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은 걸로 전해졌는데 이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평양 시내에서 카프레이드를 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0: 이거는 그냥 공항에서 딱 순환해서 내리자마자 그 네. 연도 환영 북한 말로 이렇게 네. 연, 그 도로에 쫙 서서 시민들이 환영하는데 이거는 네. 그냥 뭐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네. 하나하나 악수를 잡아주고 사진 찍고 네. 그리고 뭐 기념 사진이라는 이렇게 찍었다는 건 북한 말로 쉽게 네. 야 자네 팔자 고쳤구나 야. 예, 왜 그러냐면 본인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네. 김정은하고 같이 온 1호 사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아무리 정말 예, 그 노동단련대 출소생이라도 김정은 한 번 만나게 되면 그 낙하산이죠. 구단으로 네. 그렇게 김정은 직접 만났고 이기까지 했고 네. 김정은이 어떤 자른다고까지 했으니까 가족이 다 평양에 고주권 이어지고 아, 네. 네 그리고 얘들이 아파트 선물되고 아마 그 소매가 배당금도 좀 일정하게 네. 이루어지겠지만 북한에서는 사회 정치적 생명체라는 네. 그 최고 존엄이라는 그 앞에서 울고 동동 구르고 그때 저는 한 번도 북한에서 떠난 탈북민으로서 네. 분노를 느꼈어요. 아. 어쩌면 저 모습이 오진날이 조였겠거나 이중성 그래도 같은 민족이 응원했으면 한마디라도 고맙다고 인사도 안 하고 가서 지금 소분했는데 네. 그 김정은 앞에서는 그렇게 정말 그 체제의 인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네. 어떻게 보면 인간을 세뇌시킨 북한 체제의 그 반동적인 문제점 오래도록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네. 축구 경기를 즐기려면 이제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남북한 축구 역시 저 용어 차이가 많이 있죠.
0: 뭐 페널티킥 이게 네. 원래 11m 볼차기거든요. 네. 그리고 모서리 차기는 코너킥이라고 하도 하고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문지기 예, 이게 네. 정말 그 골문 골키퍼. 앞에 있는 이걸 아. 골키퍼라고 해서 네. 야 이게 정말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특히 네. 그 머리를 받아서 골문대로 넣는 걸 머리박기입니다. 북한 말로. 아,
1: 헤딩을 머리박기라고.
0: 예, 근데 북한에서 만약에 헤딩이다 하면 그 네. 아주 역설이거든요.
1: 아, 북한에서는 헤딩이 역설입니다.
0: 그럼요. 누가 시비를 네. 걸 때, 시비를 네. 걸고 싶을 때 네. 이놈의 예민아이 헤딩해 버리고 만다. 아. 이러면 그만 인간관계가.
1: 들이박아 버리겠다 이 소리구나.
0: 그렇죠. 싸우겠다. 아. 예. 그래서 정말 체육 용어를 가지고 네. 문화의 차이를 좀 봤습니다.
1: 뭐 하여튼 근데 아주 많이 다른 건 아니네.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 외래어를 순 우리말로 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0: 예, 뜻은 같고 소리만 예, 예. 다릅니다.
1: 페널티 킥을 11m 벌차기. 예, 예. 예. 뭐 예, 그리고 맞습니다. 문지기 골키퍼 뭐 이런 건 예. 이해가 갈 법도 합니다. 자 이제 8년 만에 남북 축구 교류였다고 하는데 냉랭했습니다. 근데 그 설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스포츠를 통한 남북 교류에 대해서.
0: 저는 이런 비정치적인 측면이 아닙니까? 네. 이런 건 네. 앞으로도 좀 계속 확장해 시켰으면 어떨까. 네. 예, 물론 북중로 관계 지금 밀착되면서 새로운 신냉전 구도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북 관계 회복을 그 북한이 외면하지 말고 이 네. 체육 부분 문화적인 결연 부분은 앞으로도 네. 확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1: 그렇죠. 이념을 네. 배제한 교류가 우선되는 게 좋겠죠.
0: 예, 네. 우리 민족이 아닙니까.
1: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설 작가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의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윤석훈이었습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기류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초기의 사관인 민인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관은 실록의 사초, 즉 초고를 기록하는 관리를 가리킵니다.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조선시대의 사관인 민인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사관하면 관직이 꽤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1: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관 가운데 가장 관직이 높은 봉교는 정7품, 대교는 정8품, 그리고 가장 관직이 낮은 검열은 정9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관직은 낮았지만 사관들의 자부심은 무척 대단했습니다. 임금은 물론이고 모든 고관 대작들의 일거수 일투족, 즉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들은 대로 모두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 네, 그렇다면 사관 민인생이 실록의 사초를 기록하는 과정 중에 많은 일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1: 예, 그렇습니다. 사관 민인생은 유난히 조선 태종 임금과 관련된 일화가 많은 인물입니다. 한 번은 태종 임금이 매사냥을 나갔는데요. 사관 민인생이 몰래 변장을 하고 매사냥대에 따라갔다가 그만 태종 임금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때 태종 임금이 벌컥 화를 내면서 왜 도대체 사냥터까지 따라왔느냐 이렇게 물었고요.
2: 네.
1: 민인생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 따라왔습니다라고 답을 해서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2: 네, 사관 민인생 사건 이후 태종 임금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요?
1: 네, 후속 조치 있었습니다.
2: 네.
1: 태종 임금은 앞으로 사관은 편전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명을 내렸는데요. 사관 민인생은 이에 굴하지 않고 몰래 편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민인생을 발견한 태종 임금은 크게 화를 냈고요. 이때 사관 민인생은 신여 불직 상유 황천, 즉 제가 만일 곧게 쓰지 않는다면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2: 네, 태종 임금과 사관 민인생의 신경전이 조마조마한데요. 어떻게 마무리되었나요?
1: 네, 이후 태종 임금은 정해진 날에만 사관이 편전에 들어오도록 했는데요. 사관이 편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인 1401년 7월 8일 편전 밖에서 휘장을 걷고 몰래 안을 엿보던 사관 민인생은 태종 임금에게 또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2: 네, 직업의식이 강한 민인생과 같은 사관들 때문에 태종 임금은 무척 불편했겠어요.
1: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관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던 태종 임금은 1404년의 어느 날 신하들과 함께 노루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태종 임금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이 일을 사관이 모르게 하라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종 임금의 낙마사고는 사관의 귀에 들어갔고요. 사관이 모르게 하라라는 태종 임금의 말까지 고스란히 태종실록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2: 네.
1: 이처럼 임금님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사관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세계 기록유산에 빛나는 조선왕조실록을 보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있는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 가면은 직접 조선왕조실록 원본을 볼 수 있습니다.
2: 네. 작가님,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울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스스로에게 제약을 두며 살았던 여성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성들, 억압과 폭력이 당연했던 여성들. 코르텔레시 감독은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세대를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흑백 영화의 형태가 떠올랐다고 말합니다. 그간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왜 아직도 이런 주제를 이야기해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는 관객에게 부드럽게 일러줍니다. 영화의 후반부, 우여곡절 끝에 딸의 결혼식이 무마되고 델리아의 구원이 한층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델리아는 미사가 끝난 뒤 오래 돌보던 환자에게 주사를 놓으러 가야 한다고 남편에게 미리 말해둡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델리아가 집 밖으로 나서기 위한 탈출 계획의 일환일 뿐입니다. 델리아가 제발 누구의 손이든 잡고서 어디로든 도망갔으면 싶던 관객의 마음이 드디어 안심되기 시작하는 타이밍입니다. 이윽고 그날이 찾아옵니다. 자고 있는 딸의 머리맡에 편지를 놓아두고 델리아는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당도한 곳에서 보는 풍경들은 이 영화가 선사하는 최고의 반전입니다. 멜로드라마의 클리셰를 모두 허물어버리는 장면이죠. 델리아는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이자 최선의 미래를 선물합니다. 자신과 같은 현재를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투쟁으로 남편의 기분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이 결정되지 않는 삶을 주려합니다.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델리아의 이 선택은 짜릿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반전인지는 영화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것만은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가치를 잘 생각하지 않죠.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주어져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시간이 다시 한번 주어진다는 건 무언가를 바로 잡을 수 있음을, 바꿔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AI, 가장 공용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KBS 1라디오 하나로 일상적인 시사 정보부터 재난 정보까지 모두 믿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공정보를 광고 없이 전달하면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오늘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절기 하지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하진날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달이 온전히 둥그러지는 것은 한 달 30일 중에 겨우 하루뿐이라네. 해가 제일 긴 날은 1년 중에 하루뿐이라네. 흥망성쇠가 맞물려 있으나 흥성할 때는 항상 빠르게 지나간다네. 네,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지만 그건 곧 내일부터는 조금씩 짧아진다는 것이니 흥망성쇠로 비유한 다산의 식구가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번성하는 것도 없고 영원히 머무는 것도 없지요. 그래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순간이 더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사운드의 노래, 오늘 첫 곡입니다. 달무리.

0: 전 국민의 자기야 가수 박주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0: 이런 말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왜 이렇게 점점 젊어지냐, 어려지냐, 애교가 많아지냐. 이런 칭찬 많이 들으시죠? 칭찬이라기보다는 뭐 정말
1: 네. 예. 네, 저희 팬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0: 저도 팬인가 봐요.
1: 아, 정말 감사할 뿐이죠. 정말 예. 감사드리죠. 네.
0: 뭐 정말 좋은 거 많이 드시나 보네. 예.
1: 그것보다도 약간 생각을 조금 철없이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좀 철없이 산다라는 거는 네네. 예쁜 꽃을 보면 아 예쁘다. 라고 그냥 표현해 주는 거예요.
0: 아.
1: 근데 이걸 누가 내가 예쁘다 그러면 나를 좀 너무 이상하게 보지 않는가. 다들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0: 드러내지 않죠. 다 드러내지 않죠.
1: 너무 예쁜 아이를 보면 어머 애기 너무 예쁘다. 저는 그냥 그 솔직하게 그냥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살아가면서 감사한 마음을 그냥 일단 습관처럼이라도 해봐요.
0: 네.
1: 무조건 감사하다 하면 이제 그 이제 세월이 가면 이 모든 예. 게 얼굴에 드러나는 거를
0: 맞아요.
1: 다 이제 다른 선배님들을 보면서 경험을 저도 하게 된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얼굴에 쌓이잖아.
1: 네, 그래서 예쁘고 고운 얼굴빛을 보이려면 내 마음이 예뻐야 된다는 거를 예 알고 실천하다 보니까 또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0: 참 바쁘신 가운데 근황은 또 이따가 듣겠지만은 네. 작년 하반기에 신곡도 내셨더라고요.
1: 아, 네. 작년 한 11월쯤에 소문 좀 많이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소문 좀 내주세요. 신곡을 냈어요.
0: 아, 제목이?
1: 소문 좀 내주세요.
0: 아, 신곡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제목이 네. 그거라고? 아, 네. 소문 좀 내주세요. 아, 물론 저도 들어봤죠. 예, 소문 좀 내주세요.
1: 네.
0: 뭐 알아서 소문이 다 났을 테니까 저는 뭐 더 이상 내진 않겠습니다만. 예. 이게 신곡이 얼마 만에 내신 거였죠?
1: 저는 한 3년 만에 신곡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물론 트로트 장르가 이렇게 자주 내는 장르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요즘 보면은 추세가 그 젊은 가수들 많아서 그런지 꾸준히 계속 막 나오잖아요.
1: 거의 매 해마다 1년에 한두 번씩 앨범을 많이 내요.
0: 미니 싱글 네. 디지털은 꾸준히 나오는데
1: 네.
0: 선배들은 아무래도 하던 관성이 있으니까 물론 트로트 곡의 수명이 좀 길잖아요.
1: 네.
0: 그래서 띄엄띄엄 내시는 거나 이해합니다만 3년이면 뭐 적정하게 딱 나온 거 아닌가요?
1: 근데 3년 동안 제가 앨범 작업을 실을 네. 계속 했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엎어진 게 한 서너 번 돼요.
0: 아.
1: 참 묘하게
0: 네.
1: 곡이 다 좋았어요. 근데 편곡하는 부분에서 뭔가 마무리가 안 된다거나 가사에 한 소절이 계속 걸려요.
0: 아.
1: 이거 발표하기에는 녹음하기에는 그러니까 녹음 직전까지 갔다가
0: 예.
1: 다들 아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거를 3년 동안 계속 되풀이한 거예요.
0: 아니 완벽주의신가 봐.
1: 아니 그거보다 아니 그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잖아요. 뭔가 아쉬운데 이대로 녹음하기 이거 하나로 인해서 좋은 작품이 더 살아나지 못하는 게 아쉬움. 그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0: 예, 예.
1: 저도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0: 아.
1: 나 앨범 발표를 못하나? 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다가 소문 좀 내주세요라는 곡이 왔는데
0: 예, 예.
1: 이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0: 딱 듣고.
1: 딱 듣고
0: 이건 해야 된다.
1: 작업을 해나가는데
0: 예.
1: 노래를 받고 녹음이 다 끝나는 데까지 한 달 안에 이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이거는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는
0: 예.
1: 여러분들한테 한 달 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음악 하시는 분들은
0: 네.
1: 그게 가능해라는 편곡하고 악기 씌우고
0: 예.
1: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의 스케줄을 또 다 맞춰야 되잖아요.
0: 그렇죠. 그
1: 연주자들 믹싱 마스터 음원 사이트 등록하는 것까지
0: 연주를 다 네. 기계로 떼어버리면 금방 되지만
1: 네.
0: 그게 아니라 실현을 해야 되니까.
1: 실제 실현을 해야 되고 이 스케줄을 다 맞추고 녹음실 스케줄까지 할 게 정말 촉박하게 음원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사천리로 됐던 거예요.
0: 야, 그만큼 마음에 드신 거였어.
1: 그러니까 이것도 곡의 운인 것 같아요.
0: 아.
1: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예. 되는 게 있고.
0: 그렇네.
1: 네, 저절로 되는 게 있고. 예.
0: 그러면 그 3년 동안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어그러져서 나오지 못한 곡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아직 빛을 보지 못했어요? 다른 가수한테 갔어요?
1: 아니에요. 지금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작사 작곡에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0: 아, 본인이 참여하셨구나.
1: 예. 심지어는 도저히 작사가 한 소절이 안 돼서 작곡가님한테 저기 다른 작사가님한테 혹시 의뢰를 하면 안 될까요? 저 도저히 안 돼.
0: 작사가로서 한 소절이 막혔구나.
1: 예. 근데 작곡가님이 그거는 안 된대요. 제가 했기 때문에 이 곡을 줬기 때문에 다른 작사가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0: 아니 그 작곡가님도 참 대단한 고집인데.
1: 대단하죠. 그래서 어허.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근데 그 곡이 올 안에 네. 또 음원을 발표하려고 저는 이제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네네.
0: 나중에 한번 저한테 가사 보내보세요.
1: 아 좋아요.
0: 네. 자 그러면은 박주희 씨 신곡부터 듣고 올게요. 네. 대단한 노래입니다. 소문 좀 내주세요.

0: 소문 좀 내주세요. 오늘 1호 초대석의 주인공 댄스트로크 퀸 박주희 씨의 가장 최근 곡이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네. 소문이야 뭐 자작이 났죠 이제. 예. 근데 정말 소문 좀 내주세요라고 계속 외치고 다니는데 그 제목을 사람들이 잘 못 외워가지고 정말 이게 제목인지 몰라서
1: 맞아요.
0: 그런 에피소드가 많다고.
1: 네. 가수 박주희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어. 소문 좀 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소문 내야지. 그래 제목이 뭐라고?
0: 그런데 제목이 뭐?
1: 소문 좀 내주세요. 아니 그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소문을 내지. 소문 좀 내주세요가 제목이라고요. 그러면 예. 다들 빵 터지세요.
0: 그제서야.
1: 예. 그래서 한번 웃어보고 그 사람들끼리 더 친근해지고 네. 전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소문 좀 내주세요. 비슷한 네. 제목의 노래가 뭐 없었나 생각해 보면은 소문 좀 내주세요. 물론 뜻은 다르지만 소문 만복네 뭐 이런.
1: 아, 네.
0: 그건 이제 다른 뜻이지만.
1: 네. 네.
0: 뭐 이 노래가 지역 축제 때도 인기가 참 많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역 축제 특산물 소문을 네. 많이 내야 되니까 그죠?
1: 맞아요. 가면 뭐 제 이제 노래 맨 마지막에 나레이션으로 소문 좀 내주세요. 그런 말이고 수박 축제다. 수박 축제 소문 좀 내주세요. 그러면
0: 아 그럼 되네.
1: 지역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아나운서님처럼 다들.

0: 그래, 이렇게 그래.
1: 주민들보다 더 좋아하는 분은 아, 네. 초대하신 군 관계자분들.
0: 맞아요.
1: 만족도가 아주 예, 잘 불렀어 네. 하면서.
0: 네.
1: 그렇죠. 네. 요즘 홍보맨이란 친구가 네. 유튜브상에서 아주 인기가 많아요. 원래 네. 충주시청에 공모된 아, 공무원 네네. 출신인데 아주 뭐 홍보로 대박이 나가지고 독립을 해가지고
0: 네.
1: 뭐 하나 열심히 하고 있던데 제가 볼 땐 박주희 씨도 노래로 맞상대를 좀 할 수 있겠는데요.
0: 그럴까요? 뭐 홍보, 소문 좀 내고 다닐 수 있죠.
1: 홍보 걸 역할로. 예. 예. 아. 만약에 소문을 뭐 내고 싶은 게 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 지금 당장. 어떤 걸 소문을 한번 내보고 싶다.
0: 저는 근데 이 소문 좀 내주세요라는 곡이 네. 실에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곡이에요.
1: 아.
0: 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괜찮고 멋진 사람이다. 내 이름 석자 기억해 달라 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닉네임과 이런 보이지 않는 아. 세상에서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나를 소문내겠다는 거는 그만큼 세상을 굉장히 떳떳하게 잘 살았다는 거거든요.
1: 난 너무 자신 있다.
0: 예.
1: 뭐 이상한 거 나올 것도 없고 뒷얘기 나올 것도 없고
0: 그럼요.
1: 찌라시 나올 것도 없고
0: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소문을 내겠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세상에 소문 낼 만한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예.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자기 PR송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이 노래 부르시면서 이제까지 열심히 산 자기 자신 소문내고
1: 예.
0: 나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좀 재미나게 즐겁게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소문내고 싶은 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1: 예.
0: 나 박주희 열심히 노래했습니다. 저 소문 많이 낼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예, 발표했어요.
1: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군요.
0: 네네.
1: 선거 때 모든 후보들이 당당하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0: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1: 서로 뭐 인신공격하지 말고 상대 비방하지 말고.
0: 맞아요.
1: 네.
0: 네.
1: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 최고의 또 캠페인 송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박주희 씨가 데뷔한 지가 이제 꽤 됐어요. 2001년도에.
0: 네.
1: 그때 서른도 씨에게 픽업이 돼서 데뷔했잖아요. 그죠?
0: 네, 그렇습니다.
1: 그때 제목이
0: 럭키라는 곡으로 데뷔했어요. 예.
1: 근데 결과는 럭키했습니까? 언럭키했습니까?
0: 럭키했기 때문에 자기야라는 곡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0: 예. 지금도
1: 긍정적이시네.
0: 예. 저는 지금도 그 럭키라는 곡을 데뷔곡을 했기 때문에 거기 참 많은 가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큰 사건 사고 없이
1: 네.
0: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는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정말 제목 따라가는 것 같아요.
1: 예.
0: 내가 럭키 계속 부르니까 이렇게 또 계속 오랫동안 노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선곡표에도 쭉 나와 있지만 박주희 씨 노래 제목 중에 좀 슬프거나 뭐 처지거나 부정적이거나 이게 별로 없어요.
0: 네.
1: 딱이야, 럭키, 자기야, 청바지, 섹시하게. 네. 뭐 사랑이 아리랑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슬플 겨를이 없어. 우울할 틈이 없어. 예. 너무 좋은데요. 박주희 씨의 이 에너지는 제가 볼 때는 그 평소에 그 어떤 활동성 그 에너지를 또 운동으로 많이 푸시잖아요. 골프도 뭐 잘 치는 걸로 좋아하시는 걸 알고 축구도 예. 여성 축구도 또 했었고.
0: 아, 네네.
1: 지금도 해요?
0: 지금은 이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창단 멤버고 1기고 지금
1: 예.
0: 이제 2기 시즌으로 갔고요.
1: FC 트로트퀸즈.
0: 예. 예. 근데 건강과 어떻게 보면 이제 트로트 가수들 간에 이제 친목 도모가 이제 조금 더 컸었죠.
1: 네.
0: 예, 축구를 하나도 못 하는 사람들이 모여봤자 뭐 거기서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네. 지금 후배들은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1: 요즘 여성 축구 장난 아니에요.
0: 네. 지금 예. FC 트로트퀸즈는 거의 진짜 너무나 실력이 너무나 향상됐고요. 저희는 그냥 이제 공놀이 자원.
1: 놀이를 시작하는 거죠, 뭐 이렇게.
0: 예. 네.
1: 박주희 씨를 보면은 참 왠지 또 왠지 연영과 나와서 연기를 전공했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워낙에 또 훌륭한 출중한 미모여서. 근데 요즘은 방송에서 미모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근데 사실 법대 출신이더라고요, 그죠?
0: 예, 이제 공부는 이제 대학에서 그렇게 했는데.
1: 사법고시 준비도 하셨고.
0: 네, 시험을 봤었죠.
1: 그런데
0: 네.
1: 가수가 된 거에는 그 집안에서의 어떤 그 어떤 뭐 배려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독단적인 결정이었습니까?
0: 정말 완전히 저의 독단적인 결정이었죠.
1: 아, 집에선 반대하시고. 네,
0: 저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 그냥 방과 후에 노래하는 게 너무 익숙했어요. 아~ 독창, 중창, 합 온갖 노래대회 있는 다
1: 나갔어요. 아, 그럼 가수 될 줄 알았겠네요. 부모님도.
0: 그러다가 중학교 때 가서 이제 합창부를 뽑는다고 해서 갔는데 떨어졌어요. 목소리가 너무 튄다 그래서.
1: 아~
0: 합창에는 어울리는 목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1: 솔리스트. 완전 솔리스트. 네. 어.
0: 목소리가 너무 튄대요. 그래서 아, 나 노래를 못하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아~ 성적에 맞춰서 이제 입시 준비하고 이제 법대를 갔는데 거기에 법대생들로 구성된 밴드가 있었어요. 아~ 풀필이라는 밴드가
1: 마침.
0: 있어서
1: 예.
0: 왜 마침? 그래서
1: 어, 이건 또 어떤 분은 왜? 하필 마침이라고
0: 하는 거예요.
1: 마침 마침.
0: 어, 딱 그 밴드가 있어서 아 그럼 스트레스 풀 겸 밴드 아~ 활동을 하자. 아, 노래 부르다 보니까 어릴 때 꿈이 생각나서
1: 네.
0: 실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고시원에서 잠깐 나와서 쉬는 동안에
1: 네.
0: 어릴 때 좋아했던 내가 그 노래에 대한 도전을 딱 한 번만 해보자. 근데 그 한 번의 도전이 합격이 돼버려서.
1: 어떤 콘테스트였어요?
0: 그때는 그냥 이제 기획사에다 아. 데모 테이프를 보내는 예, 예, 예. 이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노래를 녹음해서
1: 네.
0: 보내는 거였죠.
1: 원래 장르가 트로트는 아니었잖아요.
0: 전 댄스하고 발라드를 준비했었어요.
1: 댄스와 발라드.
0: 예.
1: 아.
0: 그런데 이제 그 오디션을 보는 자리에 네. 서른도 선배님이 계셨어요.
1: 왜?
0: 저도 그게 지금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1: 왜? 남의 밭에 왜 오셨을까?
0: 어, 근데 진짜 연예인을 처음 보고
1: 어.
0: 그 대연예인이 계신 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1: 그럼요. 유명인이니까.
0: 저는 근데 이제 팝송하고 발라드를 불렀어요.
1: 네.
0: 서른도 선배님의 목소리가 연습하면 될 것 같다. 그 지금부터 가수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디션에 합격이 된 거예요.
1: 예, 예, 예.
0: 그래가지고 연습을 그때는 댄스 발라드로 제가 한 2년 3년 정도를 하다가 회사에 준비하던 이미 그 트로트 가수가 그만두게 되면서 트로트 가수를 먼저 데뷔시키니까 트로트 가수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R&B를 하다 보니까
1: 예, 예, 예, 예.
0: 서른도 선배님이 꺾고 돌리는 건 거기서 거기다 트로트와 R&B가 똑같으니까 저를 트로트로 하면 저한테 맞는 곡을 써주신다고 하시면서 럭키를 주신 거예요. 정말 진짜 급작스럽게 딱 바뀌게 된 거죠.
1: 네. 아니 참
0: 진짜 운명처럼
1: 어떤 심정이었을까. 뜬금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래도 받아들이셨구나.
0: 많이 황당했죠. 왜냐하면 트로트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1: 그러니까 말이죠.
0: 예.
1: 아, 참 노래 듣겠습니다.
0: 네.
1: 자 기분 좀 풀 겸 신나는 노래. 럭키 우리 서른도 씨가 야심차게 만들었던 박주희 씨의 데뷔곡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2022년경에 나와서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곡은 박주희 씨가 직접 만든 곡이었어요.
0: 네.
1: 딱이야.
0: 네.
1: 아, 두 곡 들어보시죠.

0: 네, 오늘 1호 초대에서 시원시원한 가수 박주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노래 두 곡 들어봤습니다. 서른도 씨의 곡으로 데뷔도 하고 또 태진아 씨의 곡 자기야로 톱스타가 되고 4대 천왕의 극진한 지극한 사랑을 받으셨는데
1: 아니 저는 작곡가님들보다도 왜 가수분들한테 받게 되는 저는 그러니까 저 그게 너무 신기해요.
0: 어 그렇네. 네, 유명 작곡가분도 많으신데.
1: 네네. 그러니까 다 곡을 받아보는데 예. 마음이 쏠리는 게 이상하게 가수분들한테 오는 곡이 조금 마음이 이렇게 더 가는 것 같아요. 그 이번에는 소문 좀 내주세요는 정말 작사 작곡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받게 된 거죠. 아, 이번은. 네.
0: 그러면은 그 한시윤 남기현 작사 작곡인데 그분들하고 네. 너무 느낌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작업할 수 있겠네요.
1: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어. 일단은 틀이 없으세요.
0: 아.
1: 그러니까 어떤 노래는 꼭 이래야 한다라는 그.

0: 관념을
1: 젊은 분들인가 보죠?
0: 예, 다 무너뜨려서 오. 그 소문점 내리세요 보면 중간에 나레이션도 했다가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도 냈다가 그 모든 거를 다 허용해 주셨어요. 제가 표현하는 거를 다 그냥 감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 아, 가수 예. 본인이 제안하는 어떤 장치들 다 받아들이시고.
0: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냈는데도 오 괜찮으면 그냥 다 허용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1: 그런 데서 네. 정말 예상치 못한 그 대박이랄까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0: 노래가 실은 똑같은 가사가 네 번 반복되는데도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1: 그러네.
0: 왜냐하면 네 번에 부르는데 똑같이 부른 부분이 단 한 부분도 없거든요.
1: 아, 변주가 되니까.
0: 네, 막 그 노래, 그러니까 똑같은 포인트가 멜로디인데 이렇게 불렀다 저렇게 불렀다 막 제가 변화를 줬어요. 그게 제가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와 재밌다. 지루하지가 않다라는 평이 제일 많았어요.
1: 어이구, 네. 참. 그러니까 작사 작곡가도 그 아티스트를 잘 만나야죠. 가수를. 그러니까 네. 너무 이제 또 수동적인 그 아티스트를 만나면은 네. 좀 답답하기도 하실 텐데 박주희 씨가 능동적인 아주 예, 능동 처세형 아티스트를 만나서 또 신났을 것 같습니다.
0: 이런 녹음 처음 해보셨대요.
1: 아, 그분들이?
0: 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 너무 재밌대요.
1: 오, 잘 맞네. 네. 그러면은. 네,
0: 그건 잘 맞는 거예요.
1: 네. 앞으로 오래오래 같이 네.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그 저희 프로그램에서 또 인기 이제 출연자로 고정 출연자가 되었지만 정문의 사랑의 네. 신재동 악단장님 두 분 네. 같이 방송하시잖아요. 유튜브에서.
0: 너무 좋죠. 제가 네. 이렇게 실제로 만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꼬박꼬박 자주 만나는 분은 신재동 당장님이 처음이에요.
1: 거의 네. 그렇지. 고정 MC니까 두 분이.
0: 제가 제일 많이 만난 남성분이십니다.
1: 보통 남자 열 번 네. 이상 안 만나시는데.
0: 그래서 단장님이 보면 또 아유 우리 주희 씨는 왜 이렇게 볼 때마다 예뻐져. 저는 제일 많이 만난 남자분이 단장님이세요. 서로 또 재밌어하죠.
1: 그게 네. 이제 모 TV 채널에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예. 콩자반 쇼라고 네. 두 분이 같이 진행하시는데 보니까 뭐 이제 트롯 관련 아티스트를 네. 나와서 무대 꾸미고 또 토크도 하고 네. 진행을 직접 하시잖아요.
0: 네.
1: 역시 참 잘하시더라고요. 깔끔하게.
0: 예. 단장님 믿고 저는 이제
1: 단장님. 그냥 수기수기 믿고 그냥 편하게 아주 막 던지시고
0: 예. 워낙에 노래 자랑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냥 어떤 거든지 그냥 시원시원하게 너무나 스무스하게 잘 해주시고 또 가수들의 어떤 드러나지 않은 얘기와 함께 음악적인 걸 하니까 저는 그 오시는 분들의 그 얘기하고 노래 듣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1: 그죠. 예. 오히려 그거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확립됐던 아집 같은 게 있었을 텐데
0: 네.
1: 그런 거에도 소소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0: 맞아요.
1: 좋은 변화가.
0: 예. 예. 특히나 이제 요즘에 이렇게 막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후배 가수들을 보면 참 열심히 산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1: 예.
0: 아 그러면 저도 이제 신인 때 생각하고 야 나도 더 열심히 노래 연습하고 더 네. 해야 되겠다. 때로는 이제 숨겨졌던 어떤 그 가수의 명곡을 또 듣게 되면 나도 한번 이 노래 한번 불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좋은 곡들이 많은 거예요. 야, 그러면 또 이제 또 가서 또 저는 또 들어봐요. 야, 이 후배한테 이렇게 좋은 곡이 있어서 그래서 음악 속에서 같이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참 행복해요.
1: 엄청난 자극이 네. 되는구나. 그게.
0: 아, 그럼요.
1: 예. 네. 그런 자극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분야는. 맞아요. 예.
0: 네.
1: 야, 좋은 일을 맡으셨네요, 진짜.
0: 그래서
1: 그 일은 계속 예. 하실 거죠?
0: 그래서 그 프로에 대한 애착과 애정이 저는 강해요.
1: 예. 근데 신재동 단장님은 이제 그만 두실 것 같다면서?
0: 아무래도 이제 다른 또 일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1: 바쁘세요,
0: 녹화를.
1: 그분.
0: 예. 예, 엄청 바쁘고 실은 저희 일정을 맞추기가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노래자랑 끝나면 급하게 막 예. 운전해서 오시고 그게 좀 많으셨죠.
1: 어쩌면 예. 저희 세월 따라 노래따라 때문에 그 방송을 포기하시는 게 아닌가.
0: 진짜.
1: 갑자기 죄송하네요.
0: 아니요, 아니요. 네. 그래서 늘 저희 녹화 시간이 되면 오늘은 단장님이 제 시간에 오실까? 막 전마지막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예, 그렇죠.
1: 정문으로 회사랑 녹화 끝나고 바로 오시고
0: 바로
1: 하니까.
0: 오신 경우가 많으셨죠.
1: 아유, 참 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예. 쉬엄쉬엄 하시면서 네. 저희 방송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 또 노래를 또 많이 들어야 되니까.
0: 아, 예.
1: 뭐 박주희 씨 나왔으니까 대표곡 들어봐야죠.
0: 네.
1: 이 곡은 이제 태진아 씨가 직접 만든 곡이었는데 원래는 태진아 씨가 먼저 발표했던 곡을 되살린 곡인가요, 이게?
0: 네, 앨범에 아. 들어가 있던 곡이었는데요.
1: 예.
0: 제가 부르면서 이렇게 제 취향껏 살짝 이제 멜로디가 바뀌면서 편곡이 좀 달라지면서 노래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이제 가사적인 게 완전히
1: 아.
0: 다른 뉘앙스로 바뀌어가지고 예.
1: 원래 제목도 자기야가 아니고 여보야.
0: 네, 여보였는데 제가 부르니까 태진아 선배님이 주희가 아직 시집을 안 갔지. 여보야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내가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사를 바꿔볼 테니까 일주일 후에 와.
1: 이루 씨가 그러면 참여하신
0: 네.
1: 거구나.
0: 네. 아. 근데 이제 노래방에는 그때는 이루 군이 그 데뷔하기 전이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조성현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어요.
1: 본명으로.
0: 네, 본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모르세요.
1: 아.
0: 그리고 태진아 선배님도 조방현이라는 그렇게 등록을 하신 거예요.
1: 그 본명은 유명해졌어요, 이미.
0: 본명으로 하시니까 태진아 선배님이 이 곡을 작사 작곡하셨다고 막 다들 네 이러시는 거예요. 일반 대중분들은 네. 그래서 또 이것도 또 재미난 일화가 됐죠.
1: 그 당시에는 태진아 씨의 본명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니까
0: 네.
1: 지금이야 뭐나 이제 많이 알려져가지고 조방현 하면 이제 누군지
0: 네.
1: 다 압니다. 예. 아, 또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자, 자기야 듣고 나서 작은 아이란 곡이 있어요. 이 곡은 박주희 씨가 가사 쓰셨는데
0: 네. 네,
1: 두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0: 참 다재다능한 가수 박주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기야 그리고 작은 아이 듣고 왔는데요. 원곡과 좀 느낌이 달라졌나요? 지금 들은 거는?
1: 네. EDM으로 제가 다시 새롭게 좀 편곡을 했었어요.
0: 언제?
1: 네.
0: 한 2년 전쯤에?
1: 아마 그쯤 됐을 것 같긴 예, 예. 한데요. 이 자기야를 부르면서 박주희 씨의 자기야는 누구예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0: 그죠.
1: 근데 저만의 자기야는 없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0: 예, 예, 예.
1: 근데 이 자기야라는 곡이 꼭 상대는 아닐 수도 있겠다. 마이셀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0: 자기는 자기니까 자기 자신.
1: 네, 자기 자신이어서 저는 그래서 EDM으로 편곡을 하면서
0: 네네.
1: 노래는 똑같은데 의미를 제 나름의 의미를 바꾼 거죠. 내 자신에 관한 거.
0: 아전인수로군요.
1: 아, 근데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0: 비혼주의를 선언하고 나서 그런 식으로.

0: 으로 합리화를 해버리는군요.
1: 아, 네. 그래서 어? 이렇게 하고 나니까 행사장에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0: 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1: 네, 저 말씀드리고 이제 EDM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텐션이 높아지니까
0: 그렇지, 그렇지. 예.
1: 그 어르신들도 이제 푸쳐 연습이 되는 거예요.
0: 어, 네. 어르신들이 네. 막 손을 흔드시고 막
1: 빵빵 이러니까 막 완전 댄스가 되더라고요. 네.
0: 아니, 말 나왔으니까 그 자기야 오빠야 하면서 전국 남성들의 마음을 그게 설레게 하시더니만.
1: 네.
0: 언제 밝히셨는데 비혼주의라고
1: 하다 보니까
0: 안 하신다고.
1: 그 저는 많이 내 자기야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0: 아, 네. 그게 어머님이 걱정도 하실 것 같은데
1: 네.
0: 이 비혼을 결심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그림도 이게 잘 그리시지만
1: 네.
0: 다양한 걸 해볼 기회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다양한 욕심이 많다 보니까 결혼할 생각을 덮게 된 걸까요?
1: 여러 가지를 좀 하고 거기에 제가 실은 만족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0: 지금
1: 생활에.
0: 삶에. 어.
1: 이 삶에 누군가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들지 않는 거죠.
0: 질서가 꼬이니까.
1: 네. 예. 굳이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실은 그 정말 제 어떤 하루의 일상을 만약에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그걸 만약에 공개를 하면 아 정말 그냥 저렇게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람.
0: 아.
1: 너무나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또 제가 만족을 하고 그 하루하루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저 충분히 만족이 돼서 굳이 이제 이틀을 깨고 싶은 생각이 제가 없는 거죠.
0: 그렇군요. 예. 맞아요. 뭔가 좀 그 결여감이 느껴질 때라든가 부족한 막 약간 충족감을 더 원할 때 그 배우자 그러니까 같이 동반자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1: 제가 그게 없어요.
0: 그러니까.
1: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고
0: 아.
1: 제가 한 가지 그냥 한번 누려보고 싶은 거는 하루 심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분을 느껴봐서 심심한 적이 없어요.
0: 천성이네.
1: 신심을 틈에 없고 이제 오늘도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약간 오늘은 조금 나를 새가면서 그림을 완성해야 하는 또 그림이 있어요. 그거를
0: 아,
1: 이제 마무리 지어야지 저희 이제 하나의 또 미션이 완성이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또 노래 연습을 해야 하는 또 미션이 있고.
0: 그 하루의 일상을 다 담아본 적이 있어요? 영상으로?
1: 그렇게 담아본 적 그럴 이제 틈도 없죠. 언제
0: 해봄직하네요. 그래야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저 집에서 그래서 뛰어다녀요. 저희가 2층 집인데
0: 네.
1: 와다다다 와다다다 막 뛰어다녀요.
0: 저를 고용하시면 제가 한번 알바 24시간 밀착 예,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자 노래 듣겠습니다.
1: 네.
0: 예, 요새 또 반응이 다시 좋대요. 청바지란 노래.
1: 네.
0: 예, 박주희 씨 노래 듣겠습니다.

0: 박주희의 청바지였습니다. 2019년 정도에 나온 건데 네. 요즘 다시 또 인기가 많다고요?
1: 저한테 가장 아까운 곡이 실은 청바지예요.
0: 아, 그래요?
1: 청바지 곡을 발표하자마자 그때 코로나가 터져서 이 청바지가 청춘은 바로 지금 누구나 청바지 입고 머리에 선글라스 하나 끼고 우리도 지금이 청춘이다.
0: 당당히 나가자.
1: 나가자. 그런데 야 이거를 그게 묻혀버린 이야, 거예요.
0: 그렇네.
1: 그러고 났는데 이제 미스트롯에서 후배들이 청바지를 다시 부르면서 많은 분들이 청바지를
0: 아, 이런 노래가 있었나?
1: 네, 그 너무 좋아해 주시고 예. 제가 방송국 가서 네. 이제 피디님들을 들으며 이 곡에 대한 신청곡이 가장 많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0: 노래 자체가 좋으니까 일단은.
1: 네, 그리고 네. 이제 음원 이제 수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가 이제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들이 있으니까
0: 예, 예.
1: 청바지가 랭킹이 제일 높아요.
0: 본인의 지금 인쇄 그 저작권 수익 때문에.
1: 네, 그 저도 놀란 거예요.
0: 이야, 그게 실은, 이제 인기의 척도 아니야.
1: 네,
0: 솔직히.
1: 그, 실은 예. 이게 제가 엄청 많이 참여를 한 게 아니라 예. 청바지가 작사 이제 공동 작사 작곡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0: 작사 중에 n분의 1.
1: 네, n분의 1로 되는데도.
0: 그런데도.
1: 왜? 그러니까 이야. 라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깜짝 놀랄 만한 곡이 이제 청바지죠.
0: 와, 예. 요즘 더 애정이 가시겠네요.
1: 예.
0: 예. 아, 박주희 씨랑 정말 모처럼 만나가지고 더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아쉽고
1: 네.
0: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시니까 계획도 많겠지만 특별한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올 하반기에?
1: 네, 전에 이제 소문 좀 내주세요 준비하다가 엎어졌던 새노번에 엎어졌던 곡들을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 한번 준비를 해보고요.
0: 예.
1: 가을쯤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선선한 바람이 불 때 네. 한번 또 음원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0: 네.
1: 소문 좀 내주세요는 반응이 너무 좋아요.
0: 아, 너무 좋아.
1: 정말 예. 너무 감사드리고
0: 소문 잘 냈어.
1: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재미나게 노래 불러주시고 네. 여러분 자신도 소문 좀 내면서 자존감 높고 우리 당당하게 한번 살아봤으면 합니다.
0: 네. 네. 자기 홍보 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언뜻 나왔지만 그림 얘기 나왔었잖아요.
1: 아, 네.
0: 박주희 씨가 그림도 어마어마한 또 실력자세요. 이게 국내 전시회뿐만 아니라 이게 취미 활동이 아니라 해외 뭐 오스트리아에서 한 뭐 구스타프 클림트 뭐 네. 기념전에 냈는데 그게 본사원에 진출해서 수상을 한.
1: 예.
0: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1: 엄청난 거죠. 이게
0: 그러니까.
1: 실은 취미로 시작했는데 일이 커져버려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이게 점점 일이 커지다
0: 지금
1: 보니까.
0: 지금 초대작가급이 된 거잖아요. 이제.
1: 그러니까 이제 이야. 계속 이제 그림에 대한 문의가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림을 또 짬내서 계속 이제 그려야 되는 거고.
0: 예. 움직이면 다 그냥 돈이 우수수 막 떨어지는 상황이네. 예.
1: 아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네. 열심히 그냥 그리고 있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사랑의 아리랑이라는 노래 준비하셨는데.
1: 네.
0: 이게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나요?
1: 그 아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아리랑에 대한 해석을 어떤 해석을 들었냐면 나 아자에 깨달을 리 즐거울라. 내 자신을 깨닫는 즐거움. 그래서 우리는 한마는 노래라고 알고 있지만
0: 네.
1: 또 이렇게 해석해보면 아리랑이 조금 더 새롭게 좀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쁨의 어떤 노래 내 자신을 깨닫는 기쁨을 한번 다 같이 느껴보자 해서 사랑의 아리라는 곡을
0: 이 노래도 또 의미가 있는 게 2015년도에
1: 네.
0: 아카데미상 시상식 그 갈라파티 거기에서 이 노래를 부르셨다면서요. 한번 입고 가서.
1: 맞아요. 너무 신기한 게 이 노래를 그 녹음 믹싱 기사에서 줬는데 이거 LA에서 미국에서 믹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LA에서 믹싱을 해서 많은 곡들 중에 이 노래만 해외에서 믹싱을 해서 왔어요. 팝 스타일로. 그런데 음원을 발표하고 처음으로 제가 부른 내가 또 LA였어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독학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최인일 읽음. 한국어판 서문.

AI 시대, 인간은 왜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가? AI에게 질문하고 AI가 내놓은 대답을 당신은 정답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렇다면 아침부터 밤까지 직접 생각할 필요 없이 해야 할 말과 행동을 모두 AI에게 물어보면 될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이 존재할 이유는 사라진다. 모든 판단을 AI에게 맡긴다면 인간의 존재는 불필요해질 테니 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AI에게 질문하고 AI의 처방대로 움직인다. 고작 하나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AI가 없던 시절보다 훨씬 많은 전력, 시간, 비용을 쓰면서 말이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런 시대를 맞이한 당신에게 나는 독학을 권하고 싶다. 이 책의 요지는 간단하다. 스스로 우직하게 탐구해보자는 것이다. AI에게 물으면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를 일부러 시간을 들여 생각하고 책을 읽고 며칠이고 몇 주고 탐구해볼 것을 권하는 책이다. 왜 그런 귀찮은 일을 해야 할까? 그래야 비로소 자신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나인데 비로소 자신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처음부터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태어났다 해도 자기 자신으로 사는 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스승이나 부모의 훈계, 조직의 상사나 정부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행동하는 모습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과 거리가 멀다. 그 순간의 나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지시대로 행동하는 상태를 정말 나답다고 부를 수 있을까?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자신에게 내려온 지시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를지 말지 고민하며 다른 가능성을 궁리할 줄 알아야 한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고 답안지에 옮겨 적는 모습은 로봇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오류가 조금 많은 로봇일 뿐이다. 암기한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왜 그런 사고가 나왔는지는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외우는 것이 흔히 말하는 공부의 민낯이다. 진짜 공부란 수학 시간에 배운 피타고라스 공식을 암기하는 대신 시간을 들여 스스로 증명해 보려는 시도 같은 것이다. 이는 기원전 6에서 5세기 그리스에 살았던 수학자의 사고 과정을 다시 느껴보는 일이다. 교과서에 적힌 내용을 시험지에 재현하는 일은 로봇도 할 수 있다.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탐구는 오직 자신으로 사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인간은 스스로 탐구할 때만 비로소 자신이 된다. 자신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독보적인 창의력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그런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기에 우리는 모두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 독학은 바로 그런 자신이 되기 위한 길이다. 직접 읽고 느끼고 생각할 때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존중받아 마땅한 인간의 탄생이다. 2026년 시라토리 하루이코. 시작하는 말. 탐구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이 책을 읽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독학의 방법론이 아니라 독학에 임하는 자세를 나의 방식으로 풀어쓴 책이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은 적혀있지 않다. 그래서 실용성을 중시하는 독자에게는 환영받지 못할 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

0: 받고자 펼친 사람과는 전혀 맞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시험 성적을 조금 잘 받아 무엇이 달라진단 말인가? 그것이 정말 두뇌의 우수함이나 인간으로서의 유능함을 증명해주는가? 그렇지 않다. 기껏해야 누군가에게 부려지는 도구로서의 성능이 약간 우수하다는 걸 보여줄 뿐이다. 시험이란 미리 준비된 정답을 얼마나 많이 맞췄는지 평가하는 장치다. 출제자의 예상보다 뛰어난 수준의 답을 적었더라도 정해진 점수 이상은 얻지 못한다. 시험은 오직 정해진 범위 안에서의 사고만 허용한다. 또한 시험은 지식의 양이나 요령의 숙련도 정도만을 측정한다. 암기력과 기술이 뛰어난 덕에 합격한 사람과 실제로 해당 분야의 정통에 별도의 준비 없이도 합격한 사람의 질적 차이를 가려내지 못한다. 나는 이 책을 통틀어 후자의 공부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기대하며 시험에 합격하려는 태도는 근시안적이다. 게다가 정말 이득을 볼지는 아무도 보증해 주지 않는다. 그런 눈앞의 일밖에 보지 못하는 작은 인간이 되어서 어떡하겠다는 것인가? 손익을 따져 움직이는 인간이 되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보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건 망상에 불과하다. 세상에 넘쳐나는 하우투 서적과 테크닉을 나열한 책들이 그런 망상에 힘입어 만들어졌다. 그런 책들이 당장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시험에 합격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지만 그 이후의 현실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알다시피 시험만을 목표로 한 공부는 괴롭고 압박이 크다. 한정된 시간 동안 흥미도 없는 내용을 얕고 넓게 외워야 하기 때문이다. 시험이 끝나면 그 지식은 자신의 피와 살이 되기도 전에 머리에서 사라진다.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 그런 공부보다는 자신의 흥미를 자신의 속도에 맞춰 끝까지 파보는 독학이 훨씬 낫지 않은가? 알고 싶어서, 흥미가 있어서,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서 하는 공부만큼 강한 동기는 없다. 그런 동기는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독학이라는 세계에 들어서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힘이 생겨난다고 믿는다.
1: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0: 2장 책의 세계. 어려운 책을 정면 돌파하는 쾌감을 배우다. 무엇이든 읽으면 얻는 것이 있다. 어려운 책과 부딪혀라. 쉬운 책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갈 필요는 없다. 처음부터 어려운 책에 도전해도 전혀 상관없다. 어차피 어려워서 이해 못할 테니 읽어봤자 시간 낭비다와 같은 말은 겉으로는 효율을 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도망치기 위한 핑계에 가깝다. 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한다면 그 책에 담긴 새로운 생각과 관점에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 어려운 책은 어렵기 때문에 읽을 가치가 있다. 어려운 책에는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사고방식과 지식이 들어있다. 그래서 굳이 읽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할 필요는 없다. 어떤 문장으로 쓰였는지,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과정만으로도 얻는 것은 있다. 어설프게 읽어도 괜찮다. 나는 16살 때 칼 야스퍼스의 철학적 사유의 작은 학교를 읽었다. 그때까지 소설만 읽던 시골 소년이 처음으로 손에 쥔 철학책이었다. 꽤 노력해서 읽었지만 역시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한참 뒤에야 몇 가지를 알게 되었다. 유대인 아내를 둔 야스퍼스가 전쟁을 겪으며 혹독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신앙과 사상이 크게 흔들렸다는 사실이다. 또 그가 만든 독특한 조어에 사상이 담겨 있고 문장이 복잡해 책이 유난히 어려웠다는 것도 뒤늦게 이해했다. 하지만 내가 그 책에서 정말 얻은 건 그런 배경 지식이 아니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전 인류를 향해 진지하게 책 한 권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야스퍼스뿐 아니라 다른 여러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스무 살 무렵에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 일부를 읽었다. 두 책 모두 문장이 지나치게 감정적이었다. 특히 공산당 선언의 내용은 유치하다고 느낄 정도였다. 내 주변에 널려있던 자칭 마르크스 주의자들도 대체로 감정적이고 생각이 얕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은 혁명이라는 자극적인 단어에 취해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학교에서 수많은 고전에 대해 알게 되지만 제목과 간단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그친다. 실제로 읽어보지는 않은 채 제멋대로 내용을 상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책을 펼치면 상상과 전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닥치는 대로 책을 펼쳐볼 가치는 있다. 어설프게라도 좋으니 일단 손에 잡히는 대로 한번 훑어보라. 명저라 불리는 책 중에도 시시한 것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진짜의 위대함에 압도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세계 곳곳을 여행했다고 해서 세상을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동서고금의 책을 펼쳐보면 여행 그 이상의 체험을 하게 된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경험이다. 글자를 읽고 장면을 떠올린다. 독서는 머릿속에서 영상을 보는 행위다. 소설책을 읽을 땐 글자의 뜻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대신에 머릿속에 장면을 떠올린다. 연애소설을 읽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추리소설을 읽으면 긴장하는 이유도 장면을 상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작품은 논리보다 묘사와 표현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설명이나 이해가 목적인 책을 읽을 땐 어떨까? 장면을 떠올리기보다는 논리를 따지는 데 집중하게 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학, 철학, 불교 책을 읽을 때도 사람은 결국 장면을 통해 이해한다. 다만 소설처럼 구체적인 장면이 아니라 조금 추상적인 장면일 뿐이다. 우선 독서에서 말하는 장면을 통한 이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중세 유대인이 가혹한 박해를 받았다고들 생각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단정할 수는 없다. 니른베르크나 프랑크푸르트에는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도 있었고
시 참사의 위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유대인도 있었다. 유대인 박해는 11세기 말부터 시작된 게 맞다. 하지만 유대인 전체가 개토에 갇혀 고난의 길을 걷게 된 건 오히려 근세에 들어서다. 아베긴야, 중세의 창으로부터 중에서. 애초에 일본 열도에서는 언제부터 전쟁이 있었을까? 조문시대 인골에서 무기에 다친 흔적이 종종 발견되었기에 조문 만기에 전쟁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하라 마코토가 말했듯 현 단계에서 조문시대에 전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대규모 환호 추락과 무기, 그리고 의도적으로 살해된 71번 인골 등 전쟁의 흔적이 뚜렷하게 발견되는 건 야요이 시대부터라는 견해가 통설에 가깝다. 사이키 신이치, 무사도는 없다 중에서. 르네상스는 로마 제국과 가톨릭 교회의 성직과 세속 연합체제가 안고 있던 수많은 모순에 대한 반발이었다. 기독교 공인과 국교 승인 이후 약 1000년간 이어진 질서에 맞서 고대 그리스와 초기 로마의 사상을 되살리고 개인의 자유와 세속 권력의 자립을 회복하려는 인문주의 운동이었다. 그 봉화는 이탈리아에서 먼저 올랐다. 다나카 히로시, 유럽 지식의 거인들 중에서. 이 글들은 특별히 난해하지 않다.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꼬여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 글들은 독자가 이미 특정한 용어와 지명, 시대적 배경을 알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걸 모르고 있는 독자라면 문장은 읽혀도 장면은 떠오르지 않는다. 국어사전, 백과사전, 지도를 옆에 두고 읽는다. 아마 많은 독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서양 중세의 시대 구분, 뉘른베르크와 프랑크푸르트의 위치, 유대인과 게토의 정확한 의미, 조몬 시대와 야요이 시대의 차이, 로마 제국과 고대 그리스의 시기, 인문주의의 뜻 같은 것들 말이다. 책을 읽을 땐 늘 옆에 두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 국어사전, 백과사전, 지도다.

여러분은 지금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독학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일본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철학자이자 200만 부 이상 판매된 밀리언셀러 작가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책입니다. 삶의 본질을 관통하는 가장 인간다운 다섯 가지 공부, 독학이라는 세계. 지금까지 성우 최인일이었습니다.

0: 그쪽이 한강에서 사고를 저지른 뒤 사라졌다고 들었는데 그간의 행적이 기억나지 않는 건가요?
1: 다시 한번 차분한 목소리로 현우가 물었다. 시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참이나 허망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봤다. 그리고 결심한 듯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일어서는 것조차 힘겨운지 끙끙대던 그는 유라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2: 우선 사죄부터 드려야. 사실 한강에서 변신한 뒤부터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조선영 재료님은 제게 정말 가족 같고 고마운 분이셨는데 무슨 말로 사죄를 드려야 할지.
1: 시온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큰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유라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했다.
3: 그런 사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죗값을 치러 여러 명의 목숨값을 어떻게 치를지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1: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일로 무릎을 꿇게 만든 자신이 너무 잔혹한 것은 아닐까 유라는 생각했지만 무릎 따위가 무슨 대수일까 싶었다. 기억을 못한다 해도 시온은 자신의 엄마를 살해하고 죄 없는 학생들을 납치해 피를 빨아먹은 괴물이다. 어쩐지 다리에 힘이 풀린 유라는 연유의 부축을 받아 컨베이어 벨트 위에 앉았다.
0: 대체 어쩌다가... 아니, 애초에 그쪽 능력이 뭐예요? 능력을 쓸 때마다 기억을 잃는 거예요?
1: 현우의 질문에 시온은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으며 말을 골랐다.
2: 그러니까 저는 피를 마시면 강한 괴수로 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변신을 위해 짐승의 피를 마시곤 했죠. 저희 아버지는 저와 채룡이의 능력을 두고 계속해서 실험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양호력 박사...
3: 누군지 알아. 그 지긋지긋한 이름. 직접 만나도 봤어.
1: 유라가 뇌까리듯 말했다. 유라의 말을 들은 시온은 잠깐 멈칫하더니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2: 네. 그 실험을 통해 아버지는 제가 인간의 피를 마시면 더 강력한 능력의 괴수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피를 마시고 변신한 때에는 기억과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 사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과 계속해서 인간의 피를 원하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내셨죠. 제 강한 힘이 특수부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아무도 모르게 저까지 속여가며 제게 인간의 피를 주셨습니다. 주변의 반대도 심했고 저 역시도 인간의 피를 거부했으니까요.
3: 오빠는 짐승의 피도 먹지 않으려고 했어요. 애초에 자기 능력이 다른 생명을 짓밟으며 발휘되는 거라 쓰기 싫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오빠의 능력이 아깝고 필요했던 아빠는 오빠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오빠가 있어야 특수부 실적이 나고 아빠도 본부장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아빠는 저를 실험하는 것으로 오빠를 협박했어요. 동생 혼자 고통스러운 실험을 다 뒤집어쓰게 할 거냐고. 그래서 오빠는 그날도 한강으로 특수부랑 같이 나간 거예요.
1: 채령의 말이 끝나자 공장 건물 안엔 정막이 내려앉았다.
3: 그렇다고 해서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1: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이혜진이 란주의 부축을 받고 서 있었다.
4: 채령아, 네. 이분이랑 현우 치료부터 좀 해줘. 네.
1: 란주의 부탁에 채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진에게 다가갔다. 자잘한 상처와 몸속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채령은 예진의 배 위에 손을 올렸다.
2: 네, 제 죄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1: 시온은 또 한 번 고개를 숙였다.
4: 아, 예진님은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었던 거예요?
1: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연휘가 예진에게 물었다. 예진은 란주가 쥐어진 물병에 물을 다 마시고서는 입을 열었다.
3: 전 주변 생물들의 감정, 욕구, 흥분이 높아질 때 안정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뭐 제 옆에만 있는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몸에서 기운을 내뿜는달까요? 그렇게 하면 감정이나 욕구 등등이 높아진 생물들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죠. 처음에 납치됐을 때 능력을 쓰니 절 해치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렇지만 도망가게 두지도 않아서 계속 잡혀있게 됐죠.
4: 시온 씨한테 완벽히 능력이 먹힌 건 아니었군요.
1: 연희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해진 생존의 비밀이 풀리자 소초모들은 어쩐지 조금 후련해진 표정이 되었다. 유라만 제외하고. 연희는 활과 화살을 챙겨들며 모두에게 물었다.
4: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5: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야지.
1: 의외의 인물이 진지한 목소리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킨 순간이었다.

0: 연휘, 따라잡는 동안에. 진지한 얼굴로 일어서 있는 사람은 의외로 효석이었다.
1: 지금 우리의 우선순위는 일단 여기서 나가서 화해하는 거야.
0: 효석의 말에 연휘는 맥이 빠졌다. 그 모습을 봤는지 효석이 다급히 뒷말을 덧붙였다.
2: 아, 나 여기 무섭단 말이야. 저번에 여기서 라투스들이랑 맞닥뜨려서 싸웠다고. 아, 연희 너 없어서 힘들었거든.
0: 네가 없어서 힘들었다는 말에 연희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초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뒤 화를 내며 뱉은 말들이 떠올랐다. 사과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대로 덮고 넘어가고 있다는 기분마저 들었다.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소초모들과 연희 사이에 남아있었다. 소초모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확실히 매듭을 짓고 싶은 마음이었다.
3: 저 잠시만...
0: 활과 화살을 든 연희가 채령과 시온에게서 떨어진 곳으로 가 소초모들을 불렀다. 가장 먼저 옆에 다가와준 현우와 도련님을 보니 연희는 조금 기운이 났다. 채령에게 치료를 받아 멀쩡해진 팔을 흔들며 다가온 현우는 연희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고 있었는데 꼭 잘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해주는 것만 같았다.
3: 초인이라고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제일 먼저 사과했어야 했는데 저 서운한 것만 떠올리고 억울해했네요.
0: 두 손을 모아주고 말하는 연희를 보고 유라와 란주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유라였다.
4: 아니야. 현우 말대로 네가 처음에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들어주지 않았잖아. 그리고 네 사정을 물어봤어야 했는데 너무 화만 냈어. 나도 미안해.
3: 초인으로 오해받아서 양궁도 못 가고 힘들었겠다. 어쩌다가 초인이라고 말할 생각이 든 거야?

0: 어차피 초인으로 오해받는 거 제대로 초인 활동이라도 해버릴까 싶었어요. 그래서 잘 되면 어차피 난 초인 아니니까 실력을 더 입증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아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요. 재미있을 것 같아서라던가. 또 나 그...
1: 솔직하게 말하다 보니 자신의 이기적이었던 본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 연유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다. 연유는 말끝을 흐리며 현우를 흘끗 쳐다봤다.
2: 야, 요놈 보게. 결국 너 우리랑 초인 모임에서 나름 스펙처럼 이용하려던 거였네. 서연이, 이거 안 되겠는데?
1: 빤히 세 여자의 진지한 대화를 듣고 있던 효석이 연희와 현우 사이를 파고들었다. 능글맞은 표정을 지은 채 효석은 연희의 한쪽 어깨에 팔을 걸쳤다. 하지만 연희는 효석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0: 아, 이런 괘씸한 짓을 어떻게 사죄하게 만들지?
1: 효석을 본 란주는 웃음을 꾹 참고 연희의 다른 한쪽 어깨에 팔을 걸치며 말했다.
2: 어떻게 하긴, 소초모 막내라는 종신형을 데려야지. 네가 제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날고기는 양궁 선수여도 소초모에서는 영원히 막내가 될 것이다.
1: 효석이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연유는 효석과 란주를, 현우와 유라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다. 지금으로서는 마음이 편치 않을 유라마저 피식 웃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연유의 표정은 편안하게 풀어졌다.
0: 그럼 저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3: 왜? 나가려고 했었어?
1: 효석과 연유 사이를 가르며 끼어든 현우가 말했다. 연유는 환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2: 야, 너희 둘이 진짜 뭐 있지? 아... 아이, 말해봐. 둘이 눈빛 주고받는 게 아주 그냥...
4: 근데 연희, 여기까지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1: 효석의 말을 잘라먹으며 유라가 물었다. 연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0: 제가 올해 폰을 꺼놨거든요. 어제 연락하려고 했는데 배터리도 없고 시간도 늦었길래 오늘 아침에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폰을 켜봤더니 메시지가 잔뜩 와있는 거예요. 확인해봤더니 다들 이해진 찾으러 간다고, 올 생각 있으면 마지막으로 초대형 라투스를 봤던 그 숲으로 오라길래 짐 챙겨서 뛰어갔죠?

0: 다급하게 활과 화살을 챙겨 넣은 연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찢어진 철조망을 찾아 헤맸다. 거대하고 긴 양궁 활과 화살을 들고 눈에 띄지 않기란 쉽지 않았지만 결국 찢어진 철조망을 찾아낸 연인은 잽싼 몸놀림으로 철조망 너머로 넘어갔다. 숲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조용했다. 바로 옆에 많은 사람이 오가는 은광천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연인은 이곳에서 마치지 못한 화살을 떠올렸다. 자기 객관화가 어느 정도 되고 나니 자신이 한 행동이 부끄러워진 연인은 생각을 털어내려는 듯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다. 사과하면 된다는 말을 속으로 되뇌며 연인은 기억을 더듬어 초대형 라투스가 사라졌던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고요한 숲속은 우거진 나무로 인해 철조망 바깥보다 더 서늘하고 어두웠다. 연인은 어느 순간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 풀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가 멈췄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낮이었는데도 오싹한 기분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연인은 활에 화살을 매기고 주변을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갔다. 몇 발짝을 걸었을까? 연인 눈앞에 낯익은 고양이가 나타났다. 평소 현우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삼색 고양이와 치즈 고양이가 나무 위에서 뛰어내리며 연이를 반겼다. 두 마리는 연이의 다리에 몸을 비비고는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 앞장섰다. 고양이들을 만난 연이가 반가움에 화를 내린 순간이었다. 나무 위에서 무엇인가가 연이의 뒤편으로 뛰어내렸다. 평소 꾸준히 복싱 훈련을 받고 반사신경도 빨라 피할 수 있었던 게 천만다행이었다. 쿵 소리가 나고 뒤로 돌자마자 중형 라투스 한 마리가 연이를 향해 앞발을 휘둘렀다. 연이는 활로 그 앞발을 쳐내며 오른쪽으로 한 바퀴를 굴렀다. 그러고는 빠르게 일어나 뒷걸음질을 치며 활로 라투스를 조준했다. 망설일 여유가 없었다. 연인은 빠르게 한 발을 쐈다. 짧은 거리였지만 운이 좋았다. 화살은 라투스의 목에 정확히 꽂혔다. 라투스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을 걷다가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다. 연인은 라투스의 목에서 화살을 빼내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혹시 라투스가 더 있을지 몰라 마음이 두근거렸다. 그 순간 칠판을 긁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중형 라투스 두 마리가 희미한 어둠 속에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한 마리는 처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한 마리는 어려워 보였다. 두 마리와 혼자 붙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앞에서 시선을 끌어줄 누군가가 절실했다. 그때 삼색이가 연유를 불렀다. 삼색이는 보란 듯이 옆으로 달려가 철조망 아래로 사라졌다. 그리고 건너편에서 계속 연희를 향해 울어댔다. 삼색이의 뒤를 이어 사라진 치즈도 마찬가지였다.
1: 현우가 고양이를 보내준 건 아닐까?
0: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마자 연희는 라투스에게서 몸을 돌려 철조망으로 뛰었다. 가까이 가보니 철조망은 반으로 찢어져 있었다. 위험하지만 해볼 만한 시도였다. 연인은 활과 화살을 철조망 너머로 밀어넣고 곧장 제 머리를 집어넣었다. 납작하게 포복 자세로 엎드린 채 빠르게 철조망을 넘어가던 연유의 발이 무엇인가에 걸렸다. 라투스였다. 연인은 엎드린 채 발길질을 해댔다. 연유의 오른발은 연유를 물려던 라투스의 주둥이에 정확히 맞았다. 놈이 아파서 낑낑대는 사이 연유는 철조망을 모두 건넜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3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22일 새벽 4시 발표 어업 기상통보입니다.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상에는 오늘까지 바람이 초속 9에서 18m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1.5에서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해상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차차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먼저 서해중부 앞바다입니다. 오전에 북북동풍이, 오후에는 서북서풍이 초속 2에서 6m로 불겠고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안쪽 먼바다와 밭간 먼바다는 오전에 북북동풍이, 오후에는 북서북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겠고요. 오전까지는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는 오전에 남동남풍이, 오후에는 동남동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입니다. 오전에 남동남풍이, 오후에는 동남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겠고요. 종일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는 오전에 남동남풍이, 오후에 동남동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겠고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남해 서부 앞바다입니다. 오전에 동남동풍이, 오후에는 북동북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겠고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낮게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는 오전에 동남동풍이, 오후에는 북동동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겠고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도 오전에 동남동풍이, 오후에는 북동동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겠고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이어서 제주도 전해상입니다. 오전에 동남동풍이, 오후에는 북동동풍이 초속 6에서 15m로 불겠고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대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동남동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겠고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도 종일 동남동풍이 초속 5에서 12m로 불겠고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는 오전에 북북동풍이, 오후에는 동남동풍이 초속 5에서 13m로 불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안쪽 먼바다는 오전에 북북동풍이, 오후에는 남남서풍이 초속 6에서 14m로 불겠고요. 종일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밭간 먼바다와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는 종일 북북동풍이 초속 6에서 15m로 불겠고요. 역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최대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는 오전에 북북동풍이, 오후에 남동남풍이 초속 6에서 14m로 불겠고요. 흐리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는 종일 북북동풍이 초속 6에서 16m로 불겠고요. 흐린 가운데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제 서해북부 앞바다입니다. 오전에 동남동풍이, 오후에는 서북서풍이 초속 2에서 6m로 불겠고요.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낮게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도 오전에 동남동풍이, 오후에 서북서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겠고요.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입니다. 종일 동남동풍이 초속 6에서 14m로 불겠고요. 흐리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먼바다는 종일 동남동풍이 초속 8에서 14m로 불겠고요. 흐리다가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대화퇴는 종일 북북동풍이 초속 8에서 18m로 불겠고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연해주는 종일 북동동풍이 초속 8에서 16m로 불겠고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종일 남서서풍이 초속 7에서 13m로 불겠고요. 흐린 가운데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규수해는 종일 남서서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 기상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서울은 북동풍 초속 1.5m, 기압은 1008헥토파스칼, 기온은 22.2도입니다. 백령도 북서풍 초속 1.5m, 1008헥토파스칼, 기온은 19.1도입니다. 인천 남서풍 초속 1m, 기압 1008헥토파스칼, 기온 22.4도입니다. 서산은 바람 없고 초속 0.5m, 기압은 1009헥토파스칼, 기온은 19.9도입니다. 군산 북동풍 초속 1.5m, 1009헥토파스칼, 기온은 20.6도입니다. 목포 북서풍 초속 0.5m, 기압 1009헥토파스칼, 기온 21도입니다. 여수 바람 없고 초속 0.5m, 기압 1009헥토파스칼, 기온은 21.1도입니다. 제주 북동풍 초속 1.5m, 기압은 1008헥토파스칼, 기온 21.8도입니다. 서귀포는 남풍 초속 0.5m, 1009헥토파스칼, 기온은 21.8도입니다. 통영 바람 없고 기압 1009헥토파스칼, 기온 20도. 부산 남동풍 초속 1.5m, 1009헥토파스칼, 기온은 19.6도. 포항 북동풍 초속 2.5m, 1009헥토파스칼, 18.9도. 울릉도 남서풍 초속 2m, 기압 1009헥토파스칼, 기온 17.4도. 울진 북서풍 초속 1m, 1010헥토파스칼.

17.2도, 동해의 북서풍 초속 0.5m, 기압은 1011헥토파스칼, 기온은 16.8도, 강릉 북서풍 초속 1m, 기압 1011헥토파스칼, 기온 17.8도, 속초 북서풍 초속 1m, 1011헥토파스칼, 17.7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남동풍 초속 3m, 기압은 1008헥토파스칼, 기온은 28.1도. 나하 남서풍 초속 1m, 기압은 1009헥토파스칼, 기온은 25.5도. 미나미 다이토섬 북풍 초속 1m, 1009헥토파스칼, 15도. 나세 남서풍 초속 1m, 기압 1008헥토파스칼, 기온은 25.8도. 가고시마 북서풍 초속 1.5m, 1007헥토파스칼, 기온은 23.8도. 후쿠오카 북동풍 초속 1.5m, 1008헥토파스칼, 기온은 21.9도. 이즈하라 북서풍 초속 1m, 기압은 1009헥토파스칼, 기온은 20.1도. 사이고 북서풍 초속 1m, 기압은 1008헥토파스칼, 기온은 18.9도. 마스에 북서풍 초속 2.5m, 기압은 1008헥토파스칼, 기온은 19.2도. 시미즈 서풍 초속 2.5m, 1006헥토파스칼, 22.6도. 시오노미사키고 서풍 초속 6m, 1004헥토파스칼, 22.9도. 오사카 북서풍 초속 2m, 1006헥토파스칼, 22.8도. 와섬 서풍 초속 3.5m, 1003헥토파스칼, 19.4도. 아오모리 북동풍 초속 5.5m, 1005헥토파스칼, 15.2도. 삿포로 동풍 초속 2.5m, 1008헥토파스칼, 16.6도. 와카나이 동풍 초속 6m, 1012헥토파스칼, 8.7도. 네무로 북동풍 초속 4m, 1012헥토파스칼, 기온은 8.6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북서풍 초속 1m, 기압 1010헥토파스칼, 기온은 12.9도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남서풍 초속 4m, 기압 1011헥토파스칼, 13.1도입니다. 예보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6도, 습도는 79%입니다. 오늘 서울의 해 뜨는 시각은 5시 11분입니다. KBS 기상청 통보 조한을 이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시민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스위스에서 미국과 만난 이란 협상단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위협에 반발해 협상장을 떠났다고 이란 매체가 현지 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와의 사자회담이 80분 만에 정회됐고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을 전격 이탈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이란을 공습하겠다고 위협했고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은 신중히 발언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지속에 반발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했음에도 해협을 통해 선박 통항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현지 시각 21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어제 67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며 원유 및 석유 제품은 분쟁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현재 해협 선박 통항은 꽤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며 구성한 평가위 첫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6.3 지방선거 평가위원회 1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며 9명의 평가위원은 앞으로 8주간 공천 과정과 선거 결과를 평가해 백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 직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선거 평가는 개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여당 주도의 공소취소특검법 추진을 막기 위한 이재명 재판취소저지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징계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특위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공소취소특검법 저지 특위를 확대 개편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전남 곡성군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 어린이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11살과 9살 어린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부산에서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5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부산 대연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길 가던 4명을 덮쳐 40대 여성과 70대 여성이 숨지고 10대와 30대 여성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70대 운전자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고령의 운전자가 부주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기일을 엽니다.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도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연 7에서 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미래적금이 오늘 출시됩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첫 5 영업일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되고 이후 다음 달 3일까지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에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오늘 오전부터 밤까지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KBS 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신성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사는 지금 노화가 원인일 수 있는 여러 질환들이 있는데요. 심장 판막 질환도 그중 하나입니다. 물론 선천적인 경우도 있어서 나이와 상관없는 질환이기도 하지만 심장 판막의 기능이 약해지는 퇴행성 판막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초기 증상은 있는 걸까요? 치료는 약물로도 가능한 걸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365 조이의 안녕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심장 질환에 대한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심장 판막 질환 역시 조심하고 잘 살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순환기 내과 김혜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병원 순환기 내과 김혜미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심장 판막은요, 심장의 문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1: 네, 맞습니다. 보통 심장의 문으로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0: 네.
1: 심장은 이제 네 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0: 네.
1: 각 방 사이와 그리고 이제 그 방에서 심장에서 혈관으로 나가는 출구마다 판막이 하나씩 자리가 잡고 있어서
0: 네.
1: 총 네 개의 판막이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장 네 개의 방 사이의 막으로 생각하면 되는 걸 텐데요. 혈액의 흐름을 잡아주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혈액이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문이 한쪽 방향으로만 열리는 것처럼 피가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0: 네. 그럼 판막은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판막이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는데,
0: 네.
1: 우리가 보통 평균 한 10만 번 정도의 하루에 10만 번 정도 이런 맥박이 뛰게 되고, 그래서 한 10만 번 이상 이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평생 쉬지 않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0: 네.
1: 그만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0: 뭐 열리고 닫히는 일이 제대로 안 될 때 문제가 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판막이 잘 열리지 않거나 또는
0: 예.
1: 반대로 닫혀야 할 때 제대로 잘 닫히지 않으면 심장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힘들게 일을 해야 되고
0: 네.
1: 이제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심장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0: 네. 그렇게 심장 판막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협착증 또 폐쇄 부전증으로도 얘기가 되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1: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판막이 열리고 닫히는 게 제대로 안 되는 게 문제인데
0: 네.
1: 이 중에 잘 열리지 않는 것이 협착증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좁게 열리게 되니까 혈액이 충분히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0: 네.
1: 반대로 폐쇄부전증은 또 이제 우리가 역류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판막이 닫혀야 될 때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혈액이 거꾸로 새는 상태다라고 보면 됩니다.
0: 네. 그럼 이런 판막 협착증과 폐쇄부전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1: 아, 네, 있습니다. 한 판막에서 협착과 역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0: 예.
1: 또는 여러 개의 판막에 동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심장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0: 네. 심장 판막이 열리고 닫히는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심장 판막 질환의 원인은 뭔가요? 노화로 일단 지적이 되던데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입니다.
0: 네.
1: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판막에 칼슘이 침착되고 또 굳어지는 그런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특히나 이제 가장 흔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주된 원인입니다.
0: 네.
1: 이 외에도 뭐 류마티스 열이라든지 심장 판막에 세균 감염이 생기는 감염성 심내막염
0: 네.
1: 또는 선천적인 이유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1: 네,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판막의 구조가 정상과 다른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첨판 대동맥 판막이라고 해서요. 정상적으로는 이 대동맥 판막이 세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 네.
1: 이게 두 장으로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한 0.5%에서 1% 유병률을 보이니까 대략 한 100명에서 200명당 1명 정도로 발생하는 또 비교적 선천성 심장질환 중에서는 흔한 질환입니다.
0: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또 그런데요. 선천적인 판막 이상이 있어도 성장기에는 느끼지 못하다가 나이 들면서 알게 되기도 하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선천적으로 판막 구조에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예. 젊을 때는 판막의 기능도 비교적 유지가 되고 또 심장이 잘 보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다만 이제 이런 분들은 정상 판막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좀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나이가 들면서 판막이 딱딱해지거나 기능이 떨어져 40대, 50대 이후에 이제 퇴행성 변화가 심해지면서 판막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고 그러면 증상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0: 네.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판막에 이상이 생기면 뭐 숨이 찬다거나 증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꼭 그렇진 않은가 보죠?
1: 네. 판막질환은 사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기능을 보완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도 환자 본인은 사실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건강검진이나 뭐 진찰 과정 이런 데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0: 네. 선천적인 이상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런 선천적인 이상보다 노화로 인한 퇴행성 판막 질환이 더 흔한가요?
1: 네, 현재 우리나라처럼 이제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퇴행성 판막 질환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0: 네.
1: 과거에는 뭐 류마티스 열로 인한 질환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항생제 치료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었고 대신에 나이가 들면서 대동맥 판막이 딱딱해지는 협착증이나
0: 네.
1: 또는 이제 뭐 판막의 구조가 변화하는 승모판 역류증과 같은 그런 질환은 훨씬 더 흔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0: 네. 진단을 받는 분들은 그럼 어떤 계기로 알게 되나요?
1: 네. 다양한 게 내원하시는데요.
0: 네.
1: 증상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0: 네.
1: 또 진찰 중에 이제 심장 잡음이 들려서 추가 검사를 하다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뭐 다른 질환으로 심장 초음파를 찍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0: 네. 심장의 잡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청진을 잘 안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심장의 잡음을 청진으로 알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떨까요?
1: 네, 사실 맞습니다. 이제 청진은 여전히 이제 중요한 진찰 방법이긴 하고
0: 네.
1: 또 숙련된 의사라면은 이제 심잡음을 특징적인 심잡음을 듣고 질환을 포착할 수 있는데요.
0: 네.
1: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재 진료 환경에서는 이제 꼼꼼한 청진은 쉽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상대적으로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서 심장 비대 또는 저희가 이제 판막질환이 진행하다 보면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그런 부정맥이 동반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0: 네.
1: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이제 추가 검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아무래도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게 될 텐데요.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1: 네.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은 숨이 찬 것입니다.
0: 네.
1: 처음에는 이제 계단을 오르거나 또는 뭐 빠르게 걸을 때나 이럴 때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점점 심해지게 되면 평지를 걸을 때도 또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네.
1: 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부정맥이 동반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또는 뭐 통증이나 이게 쉽게 피로한 이런 증상들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0: 네. 뭐 숨이 찬다든지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경미할 때는 증상이 있어도 판막 질환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무심히 지나치다 보면 심장 질환의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숨 차고 뭐 피곤하고 이런 증상들은 좀 흔하다 보니까
0: 네.
1: 이제 나이 탓이려니 뭐 이렇게 하거나
0: 네.
1: 또는 뭐 체력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넘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진단이 좀 늦어질 수 있고
0: 네.
1: 그 사이에 사실 심장은 계속 부담을 받고 있는 거다 보니 증상이 새로 생겼을 때는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0: 네. 실신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럴 수도 있나요?
1: 네, 특히나 이 저희가 대동맥판막 협착 등에서는 네. 회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이 운동하거나 활동을 하는 중에는 이제 몸과 뇌가 더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네. 판막이 좁아져 있으면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서 어지럽거나 쓰러질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 질환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네. 실신이 있었다면은 반드시 이제 빠른 진료가 필요합니다.
0: 네. 또 판막 이상으로 뭐 심부전이나 부정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된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판막 질환을 오래 방치하다 보면은 네. 심장 자체가 이제 지속적으로 과부하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면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0: 네.
1: 또 심장의 일부 이제 심방이라는 구조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맥과 같은 것들이 동반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치료 결과도 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좀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심장 판막 질환의 진단을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1: 네, 가장 핵심적인 검사는 이제 심장 초음파입니다.
0: 네.
1: 뭐 그 외에도 저희가 심전도, 엑스레이 뭐 필요하다면은 운동부하 검사, CT 등 다양한 검사들을 하긴 하는데요.
0: 네.
1: 가장 핵심 검사는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0: 네. 심장 초음파 검사는 그냥 초음파로 심장을 보면 되는 건가요?
1: 네, 이제 심장 초음파는 이런 초음파를 이용해서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이제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검사입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가슴 위에 탐촉자를 대고 경흉부 초음파를 합니다. 이렇게 기본 검사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0: 예.
1: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심장 뒤쪽에 식도를 통해서 내시경처럼 이 기구를 집어넣고
0: 아.
1: 보는 경우도 있는데
0: 네.
1: 이런 경우 이제 더 선명하게 판막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추가 검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슴 위에 되는 경흉부 초음파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여러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는데요. 치료는 어떻습니까? 상태에 따라서는 관찰만 하기도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판막 질환이라고 해서 뭐 당장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0: 네.
1: 경증이나 중등도 이하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이제 진행 속도를 지켜보는 것이 일반 가이드라인에서도 권고하는 방식입니다.
0: 네. 문제는 중등도 이상일 때일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가요?
1: 네, 판막 질환이 보통 이제 중증 이상으로 진행되거나
0: 네.
1: 증상이 생기거나 또는 심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저희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0: 네.
1: 최근에는 개흉 수술 이외에도 사실 카테터를 이용해서 가슴을 열지 않는 이런 시술법들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판막의 협착증의 경우에도 고령에서 카테터를 이용한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많이 하고 있고
0: 예.
1: 승모판 역류증에서도 상태에 따라서 시술적 치료를 하는 그런 환자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이런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이나 직업적인 부분도 고려가 될까요?
1: 네. 매우 중요하게 이제 고려됩니다.
0: 예.
1: 아무래도 이제 나이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 뭐 동반 질환, 수술 위험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해서 저희가 시술이냐 수술이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더 적합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0: 네.
1: 또 직업적으로 항응고제 복용이 어렵거나 출혈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0: 네.
1: 이제 인공 판막을 추후에 선택할 때에도 종류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0: 네. 수술은 인공 판막으로 바꿔주는 걸 말하는 거죠?
1: 사실 크게는 판막 수술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0: 예.
1: 기존 판막을 고쳐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판막 성형술이 있고, 네, 또 손상된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는 판막 치환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모든 판막 질환에서 성형술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0: 네.
1: 판막 종류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고 아무래도 이제 대동맥판 더 흔하게 만나는 대동맥판 질환 같은 경우는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인공 판막의 수명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수술하면 노년기에 한 번쯤은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1: 네, 이제 크게 인공 판막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0: 네.
1: 금속으로 만든 기계 판막이 있고 또 동물 조직으로 만든 생체 판막이 있습니다.
0: 네.
1: 기계 판막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제 평생 항응고제를 복용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이제 생체 판막 같은 경우는 항응고제 부담이 적은 대신에 수명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에서 이런 수술을 받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재수술이나 재시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를 고려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0: 네. 그 항응고제를 이제 기계 판막의 경우에는 평생 복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항응고제의 부작용이 있을까요?
1: 네, 아무래도 이 기계 판막 후에 사용하는 항응고제 같은 경우 저희가 와파린이라는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0: 네.
1: 와파린은 이제 출혈 위험이 분명히 있고 이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 음식이나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좀 있는 그런 약제이다 보니 매번 이런 혈액검사를 통해서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이제 불편감이 있습니다. 또 낙상 위험 이런 것들이 있는 고령 환자분에서는 특히 또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 네. 그래서 와파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던데요.
1: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이제 와파린 대신에 새로운 항응고제가 나와 있고 일부 생체 판막이나 부정맥 치료 환자를 위해서는 이제 와파린이 대체되었습니다. 그 약제로 대체되었지만 사실 여전히 기계 판막 환자는 와파린이 표준 치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계 판막을 선택할 때는 이제 평생 와파린 복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알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0: 네. 치료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시술과 수술의 장단점이 있어서 치료법을 잘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네, 정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아무래도 시술은 이제 개흉 수술에 비해서는 회복이 좀 빠르고 고령 환자나 또 이제 수술이 아주 부담스러운 고위험군 환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0: 네.
1: 반면에 이런 어떤 판막의 내구성 면에서는 전통적인 그런 수술적 판막 교체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는 사실 이제 환자의 나이라든지 건강 상태, 뭐 현재 판막 상태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심장팀 전체, 뭐 심장내과 의사, 흉부외과 의사, 또 기타 다른 마취과 여러 과 의사들이 다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0: 네. 심장 판막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심장 판막 질환 잘 들었습니다. 중앙대학교병원 순환기 내과 김혜미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하이스쿨 뮤지컬 캐스트의 What Time Is It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건강에 대한 궁금증.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평소 없던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30대 여성이 주신 사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고 말씀 나눌게요.
2: 아, 저는 취미가 등산인데요. 등산할 때 원래는 괜찮았는데 요새 저나 친구들이나 장경인대 때문에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병원 갔더니 쉬라고 말을 하던가 아니면 스트레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통증은 이게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는데 걷기가 힘들고요. 특히 이게 산에서 만약에 시작이 되면 이제 저희들은 이걸 도진다고 하는데 장경인대가 갑자기 아픈 게 생겨버리면 하산이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난처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말에 하고 있고요. 러닝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어요. 운동을 좀 과격하게 한 날이면은 시작되더라고요. 한 3개월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다 참고 하거나 이게 너무 심해지면 사실 못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쩔뚝거리면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스틱을 잡고 내려오거나 조금 친구들 부축받고 내려오면서 하죠. 근데 대회 같은 데 나갔을 때 장경인대 아프면은 대회 끝까지 못하고 내려온 적도 있어요.
0: 네.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인 것 같은데요. 장경인대라는 표현을 하시네요.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장경인대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1: 이 장경인대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0: 네.
1: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허벅지 바깥쪽을 따라가지고 길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질긴 띠 같은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반 쪽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허벅지 바깥쪽을 지나고 그다음 네. 무릎 바깥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걷거나 뛰거나 우리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네. 무릎하고 골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0: 네. 뭐 등산은 물론이고 달리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장경인대라는 말도 알고 계시나 봅니다. 달리기를 즐기는 분들에게 생길 수 있어서 러너스 니로도 불린다는 거죠?
1: 네, 이제 달리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흔하기 때문에
0: 네.
1: 러너스 니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러너스 니라는 말은 이제 무릎 통증을 좀 넓게 부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장경인대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무릎 바깥쪽이 아픈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0: 네.
1: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무릎을 이제 굽혔다가 폈다 하는 동작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경우에 이제 무릎 바깥쪽에서 이 장경인대가 반복적으로 이제 마찰을 받게 되고
0: 네.
1: 그래서 이제 통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증후군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통증이 좀 간헐적인가 보죠?
1: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다가 그러니까 달리기라든지 이제 등산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0: 네.
1: 무릎 바깥쪽이 좀 뻐근하거나 그 찌릿하게 아플 수가 있고요.
0: 네.
1: 쉬면 좀 가라앉는 식으로 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운동을 이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통증이 이제 점점 빨리 나타나게 되고
0: 네.
1: 나중에는 이제 걷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무릎의 바깥쪽이 아프다라고 하셨는데요. 장경인대 증후군이라는 게 말하자면 무릎 바깥쪽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거네요.
1: 이 장경인대 증후군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무릎 바깥쪽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운동할 때만 바깥쪽 무릎이 좀 뻐근하거나 찌릿하게 이제 아픈 정도로 느껴지다가
0: 네.
1: 이게 심해지면 이제 뛰는 중간에 통증 때문에 좀 멈추게 될 수도 있고요. 계단을 내려갈 때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 네.
1: 특히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은 이제 산을 내려오실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내리막에서는 이제 무릎이 계속 굽혀졌다가 펴지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때 장경인대도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0: 네.
1: 무릎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아프다는 표현을 가장 많이들 하십니다.
0: 네. 그러니까 허벅지 바깥쪽부터 무릎 바깥쪽까지 이어지는 인대 조직이 장경인대라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무리해서 그런 건가요?
1: 그러니까 무리한 운동이 가장 중요한 원인은 맞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많이 해서 생긴다기보다는
0: 네.
1: 그러니까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운동량이라든지 강도가 좀 갑자기 늘었을 때 잘 생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소보다 오래 달렸다거나
0: 네.
1: 아니면 이제 산행을 좀 많이 심하게 했다거나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쉬지 않고 반복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통증이 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반복적인 마찰이 그럼 통증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래서 운동하지 않을 때는 괜찮은 경우가 많거든요.
0: 아, 네.
1: 근데 이제 평소 걷거나 앉아 있을 때는 괜찮다가 그러니까 달리기를 시작을 하고 일정 시간이 이제 지난다든지 아니면 산을 내려올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래서 네.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참고 운동을 막 하시다 보면은 이게 통증도 심해지고 네. 더 빨리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1: 네. 사연 주신 분은 등산과 달리기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일까요?
0: 그러니까 꼭 달리기라든지 등산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고요.
1: 네.
0: 그러니까 무릎을 반복적으로 굽혔다가 펴는 동작이 많은데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러닝, 등산뿐만 아니라 뭐 자전거라든지 네. 오래 걷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계단 운동 같이 좀 무릎 사용이 좀 반복되는 운동에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소보다 운동량을 갑자기 늘리시거나
1: 네.
0: 아니면 내리막길이 좀 많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충분히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반복할 때 잘 생기는 편입니다.
1: 네. 무릎을 반복적으로 굽혔다 펴는 운동에서 생길 수 있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휴식을 권했고 스트레칭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별다른 치료 없이 이렇게 쉬는 것으로도 회복할 수 있는 걸까요?
0: 그렇죠. 초기라면은 이제 운동을 쉬는 것만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1: 네.
0: 이 통증이 생긴 직후에는 이제 무리해서 계속 운동하기보다는 며칠간 좀 자극을 줄이고 그다음에 좀 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1: 네.
0: 이 아픈 부위를 세게 누른다든지 아니면 억지로 늘리는 거는 또 더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며칠 쉬고 똑같이 운동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왜 통증이 생겼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1: 네.
0: 그래서 내가 운동량을 너무 빨리 늘리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이제 내리막이라든지 계단이 좀 많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지
1: 네.
0: 재발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1: 네. 참 운동을 하다 보면 통증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도 하잖아요. 하지만 위험 신호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사연 주신 분처럼 등산 갔다가 내려올 때 걷기가 힘들어질 정도면 증상이 좀 심하다고 봐야 될까요?
0: 그렇죠. 이게 걷기 힘들 정도면은 좀 심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고 나서 뻐근한 정도는 흔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1: 네.
0: 뭐 산을 내려오다가 절뚝거리거나 스틱에 좀 의지해야 될 정도라고 하면은 이미 장경인데 좀 자극이 꽤 쌓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특히 내리막길에서 통증이 심해지는 거는 이 장경인대 증후군에서 자주 보이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1: 네.
0: 내려올 때 무릎이 계속 충격을 받고 장경인대가 계속 반복적으로 쓸리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1: 네.
0: 이럴 때 참고 계속 운동을 하시게 되면 회복도 늦어지게 되고요. 통증도 더 빨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 네. 일단은 무릎 바깥쪽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장경인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랄까요?
0: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무릎 바깥쪽 통증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처음에는 달리거나 등산을 어느 정도 한 대에만 좀 아프고요. 쉬면은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1: 네.
0: 이게 반복이 되면은 통증이 나타나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뭐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더 불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릎 바깥쪽 어떤 특정 부위를 누리면 아프다든지
1: 네.
0: 뻐근하게 당기는 느낌이 좀 동반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방치하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0: 그렇죠. 이제 통증이 반복되면서 만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운동할 때만 좀 아프고 쉬면 괜찮아지는 정도로 좀 시작이 되게 되는데
1: 네.
0: 이게 계속적으로 자극이 되다 보면은 통증이 점점 더 자주 나타날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짧게 뛰어도 아프고 계단을 내려갈 때도 아프고 좀 오래 걸으면 불편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 통증이 있을 때는 운동하다 보면 풀리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충분하게 쉬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검사를 하면 어떤 상태로 확인이 되나요?
0: 뭐 사실 검사하기 전에 증상하고 진찰로 우리가 진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예.
0: 근데 이제 무릎 바깥쪽이 아픈지 아니면 달리기라든지 내리막길에서 심해지는지 어떤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아픈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1: 네.
0: 근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에는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음파라든지 MRI 같은 검사를 통해가지고 뭐 염증이 있는지 부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는 있는데 모든 분에게 MRI를 필요한 건 아니고요. 무릎이 심하게 부었거나 좀 잠기는 느낌이 있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인대 손상도 저희가 의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검사를 하게 됩니다.
1: 네. 좀 쉬어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약물이나 물리치료도 진행이 되나요?
0: 그렇습니다. 이제 물리치료는 뭐 통증을 줄이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좀 재발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허벅지라든지 엉덩이 근육에 좀 균형을 맞춰주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시켜가지고 골반이라든지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소염 진통제 같은 걸 통해가지고
1: 네.
0: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스트레칭을 할 때는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0: 일단 허벅지 바깥쪽만 늘리시는 것보다는요. 네. 엉덩이

0: 하고 허벅지 주변을 함께 풀어주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픈 쪽 다리를 뒤로 교차한 다음에 네. 몸을 반대쪽으로 천천히 기울이게 되면은 허벅지 바깥쪽이 좀 당기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엉덩이 근육, 그다음에 허벅지 앞쪽하고 뒤쪽, 종아리까지 좀 같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은 무릎에 가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2: 아, 요즘에 자다가도 뭐 서너 번씩 깨고 숙면을 못 취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약간 뻐근하고 개운하지가 않은데 작년에 제가 그 갱년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잘 깨고 저녁에 자다가도 좀 많이 덥고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하고 선풍기를 끌어안고 잘 정도? 더워가지고 일상생활 할 때 전에는 그냥 지나갈 일도 갑자기 욱한다던가 감정이 그러면 이게 조절이 잘 안 되고 화가 많아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많이 불편해요. 이제 친구들 만나면 연령대가 그렇다 보니까 다들 그런 얘기를 해서 서로 이럴 때는 이런 게 좋더라 서로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요. 마음을 차분하게 할 수 있도록 심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갱년기에 좋은 음식이라든가 막 그런 식품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도움도 많이 받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익숙했던 편안한 모임 활동?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최대한 그냥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갱년기가 보면 뭐 5년 했다는 사람도 있고 10년 했다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인 편차가 너무 많은데 도대체 갱년기가 언제 끝나는지 평균적인 갱년기의 시작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진짜 궁금해요.
1: 네.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는 5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갱년기가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도 있고 양상도 좀 다르긴 하지 않나요?
0: 그렇죠. 이제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떤 분은 그냥 생리가 조금 불규칙해지는 정도로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뭐 수면장애라든지 아니면 이제 안면홍조라든지 감정 기복까지 심해져가지고 일상생활이 꽤 힘드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도 있고 양상도 좀 다르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네.
1: 갱년기로 고생하는 분들은 언제까지 증상을 겪어야 하는지를 궁금해하는데요. 이 부분도 개인차가 큰가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몇 달 만에 지나가는 분도 있으시고요. 네. 어떤 분들은 정말 한 10년, 몇 년 동안 이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특히 이제 안면 홍조라든지 밤에 땀이 나는 증상, 그다음에 네. 수면장애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폐경 전후 몇 년 동안 증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네. 사실 이게 언제 딱 끝난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네. 그래서 5년 정도 힘들었던 분도 있고 10년 가까이 증상이 오르내렸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뭐 안면홍조, 밤에 땀이 난다든지 수면장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갱년기 증상으로 얘기되는 부분들도 다양하지 않나요? 사연 주신 분처럼 덥고 잠을 잘 못 자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증상뿐 아니라 여러 증상들이 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갑자기 얼굴이랑 몸이 확 달아오는 안면 홍조하고 네. 밤에 땀이 나는 증상이 가장 많은 흔하고요. 사연처럼 뭐 선풍기를 끌어안고 잘 정도로 덥거나 그래서 자다가 여러 번 깨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주무시기 때문에 다음날 몸도 뻐근하고 개운하지 않고 그다음에 짜증도 쉽게 나고 감정 조절이 또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 밖에도 뭐 가슴이 좀 두근거린다든지 아니면 관절 통증이 생긴다든지 네. 아니면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1: 네. 폐경 전후로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가 갱년기 증상의 원인으로 봐야 하는 거죠.
0: 그렇죠. 여성 호르몬 특히 이제 에스트로겐 변화 때문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폐경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호르몬이 일정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르내리는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체온 조절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갑자기 열이 확 오른다든지 땀이 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네. 참 같은 나이대를 지나는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사실 가족들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할 텐데요. 주변의 배려도 갱년기를 잘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정말 중요합니다. 네. 갱년기 증상이라는 게 사실 겉으로 딱 보이는 병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족분들은 이제 왜 갑자기 예민해졌지? 왜 이렇게 더워하지? 하고 좀 당황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은 잠도 못 주무시고 몸은 덥고 감정은 또 예전처럼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가족들이 아이고 또 예민하게 군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주 몸이

0: 좀 변화하는 시기를 좀 지나고 있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또 도와주실 때는 집안 온도를 조금 낮춰주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잠을 잘 못 잔 날은 그러니까 무리하게 요구를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는 조금 이제 지지라든지 배려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남성들도 갱년기를 겪잖아요. 역시 호르몬의 변화가 원인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이제 남성들도 이제 중년 이후 호르몬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0: 여성 갱년기처럼 어떻게 폐경을 기준으로 여성 호르몬이 이제 비교적 급격히 변하는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남성 호르몬인 이 테스토스테론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좀 시작된다기보다는 조금 피로감도 늘고 의욕도
1: 네.
0: 떨어지고 근력도 줄어들고 기분 변화가 좀 조금씩 나타나는 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좀 여성들과 비교할 때 남성 갱년기는 비교적 수월하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요. 뭐 피로감이라든지 의욕이 좀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증상도 궁금합니다.
0: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성들처럼 뚜렷한 전환점이 있는 경우는 적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사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좀 서서히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이제 증상은 이제 피로감이라든지 의욕 저하, 그다음에
1: 네.
0: 짜증이나 우울감, 뭐 근육량 감소, 뭐 성욕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잠을 잘 못 자고 예전보다 회복이 느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증상이 있다고 해서 뭐 다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호르몬 수치하고 건강 상태를 함께 확인을 해야 됩니다.
1: 네. 그래도 중년의 남성 갱년기도 이제 가족과 주변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심하게 지나는 분들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떨까요?
0: 그렇죠. 이제 남성 갱년기도 심하게 겪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피곤하고 의욕도 없고 감정적으로 예민해지는데
1: 네.
0: 본인은 이게 원인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은 뭐 무기력하다, 짜증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1: 네.
0: 그러니까 본인은 또 본인대로 자존감이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특히 이제 중년의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몸하고 마음의 변화를 표현하는데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피로가 오래 간다든지 의욕이 좀 떨어진다든지 회복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남성 갱년기를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1: 네.
0: 가족분들도 좀 잘 챙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여성과 남성 모두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할 수 있는 건데요. 스스로가 갱년기를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이제 갱년기 증상이라는 게 단순하게 몸이 힘든 거에서 끝나지 않고
1: 네.
0: 뭐 감정이라든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런 것들을 인지를 못하시면은 아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그러면서 좀 본인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 내가 몸이 좀 변화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은
1: 네.
0: 대처가 훨씬 더 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일상생활에서 좀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갱년기이지는 않을까 하고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스스로 갱년기를 좀 인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뭐 수면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은 무조건 참고 지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챙기셔야 되는데 밤에 좀 열이 확 오르시는 분들은 좀 방의 온도를 좀 시원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1: 네.
0: 주무시기 전에 음주라든지 카페인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하고 이런 수면하고 기분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면 장애가 오래 지속이 되거나 낮에 너무 피곤하시거나
1: 네.
0: 이렇게 좀 일상생활이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또 적극적인 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필요하면 호르몬 치료와 같은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텐데요. 본인의 상태에 대한 의사와의 상담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0: 그러니까 안면홍조라든지 야간에 바람 땀나는 거라든지 수면 장애가 좀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라고 하면은
1: 네.
0: 호르몬 치료를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본인의 나이라든지 폐경 시기라든지
1: 네.
0: 뭐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병력들을 다 따져보셔야 되고
1: 네.
0: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은 증상이 좀 굉장히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갱년기니까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치료라든지 상담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오늘은 심한 운동으로 생길 수 있는 장경인대 증후군 그리고 갱년기 증상에 대해 말씀 나눠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015B의 슬픈 인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22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고요. 소나기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남쪽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호남과 경남에는 오늘 밤까지, 제주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제주도에 20에서 80, 호남과 경남에는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에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가 되겠는데요.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 2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최고

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은 구름이 유입되는 강원 산지에는 당분간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상에는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는 오전까지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파주 28도, 인천과 수원 27도 등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강원 영서도 오전까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과 춘천, 원주 27도, 대관령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21도, 강릉과 동해 22도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충청 남북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오전부터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 청주와 대전, 세종 천안 27도, 충주 보령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와 광주, 군산 25도, 순천 23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경상 남북도 흐린 가운데 경남은 비가, 경북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와 안동, 울산 24도, 부산 25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늦은 밤 사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기온 제주 23도, 서귀포 22도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겠고요. 낮 기온 21도 예상됩니다. 서해 5도 오전까지 흐리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낮 기온 24도 예상되고요. 북한 지역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양이 27도 낮 기온 예상됩니다. 예보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3도입니다. 오늘 서울의 해 뜨는 시각은 5시 11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조하늘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다시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이란 협상단이 회의장을 떠나며 스위스 협상은 파행됐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 5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홍보수석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가,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 한찬식 변호사가 발탁됐습니다.
0: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스페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4-0으로 완파했습니다. G조에선 벨기에와 이란이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월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간밤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가까스로 마주 앉았지만 시작부터 긴장의 연속입니다. 종전 양해각서 서명 이후로도 벌어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도 변수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거친 표현의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2: 이란은 레바논 대리 세력이 문제를 일으키는 걸 막아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대리 세력은 헤즈볼라를 뜻하는데 트럼프는 이란이 이를 막지 않으면 이란을 다시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헤즈볼라의 도발로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계속하게 되는 게 현재 진행 중인 협상입니다.

0: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란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권 유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미 폭스 뉴스는 트럼프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들을 날려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을 향해선 입 조심하라는 경고도 했습니다.
1: 마수드 페제스키한 이란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나라의 나머지까지 우리가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어제 이어 오늘도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해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란은 앞서 미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며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고 접근하는 선박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란의 주장과 달리 현재 선박 통항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2: 네,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은 시작 1시간 반도 지나지 않아서 파행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보신 트럼프 대통령 위협에 이란 측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도 전해지는데요. 자, 스위스 협상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강푸른 특파원, 이란 협상단이 자리를 떠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3: 네, 지금 이곳 협상장 인근 통제구역 앞에서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각국 국기를 단 외교 차량들이 줄지어서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등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회담 전 기자들 앞에서 이번 만남으로 중동 관계가 영원히 바뀔지도 모른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살인자들과 악수하고 싶지 않다면서 공동 사진 촬영마저 거부했는데요. 결국 냉랭한 분위기 속에 시작된 회담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격한 논쟁 끝에 중단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앞서 보신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이란 협상단이 크게 항의하면서 회의장을 떠난 걸로 전해집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서로에 대한 위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종전 양해각서 1항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갈리바프 의회 의장 역시 SNS를 통해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우리 군대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이 무슨 말을 하든 행동으로 나서 보여주는 건 자신들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미국 CNN 방송 등 여러 외신들은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을 다시 한 테이블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비공식적인 논의가 계속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을 계속 지켜봤을 때도 외교 차량들이 줄지어서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등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 호텔 안에서 양측의 물밑 협상 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고는 해도 레바논의 휴전과 이란의 동결 자산 문제 같은 복잡한 쟁점을 단기간에 양측이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빌겐슈타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2: 네, 미국의 압박으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휴전에 합의했지만 충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계속 주둔하겠다고 버티는 반면 헤즈볼라의 반발도 거셉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4: 미국과 카타르 등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하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현지 시각 19일 오후 4시부터 교전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휴전 발효 다음 날인 20일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와 베카 계곡 등을 다시 공습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당국은 최소 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휴전 이후에도 자국 병력을 향해 50여 발의 발사체를 쏴 이에 대응해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먼저 휴전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휴전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곧바로 레바논 남부 주둔 문제로 번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레바논 남부 안보 구역에 계속 주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우리가 아끼는 북부 주민들과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레바논 남부의 안보 구역에 계속 머무를 겁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4: 카츠 국방장관도 레바논 남부 구역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며 레바논 내 위협 제거 작전에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카셈 헤즈볼라 수장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 남을 수 없다며 휴전 위반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영토에 남아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레바논 땅에 이스라엘의 안보지대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나임 카셈 헤즈볼라
4: 이스라엘과 수장입니다.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서의 이스라엘군 주둔을 놓고 정면으로 맞서면서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홍보소통수석과 민정수석, 사회수석과 함께 국가안보실 차장 두 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국정 2년 차를 맞아 민심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6: 11명의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 가운데 5명이 교체됐습니다. 먼저 대국민 소통을 담당하는 홍보수석에는 성기용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 한찬식 변호사가 최종 발탁됐습니다.
7: 더 넓은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게 됐다. 권력기관 분립에 대해서도 완성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점에
6: 주요 개혁과제를 다루는 수석급을 동시에 교체하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사회수석에는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인 김경자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안보실 1, 3차장도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육군 장성 출신의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1차장에, 3차장은 송기호 현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맡게 됐습니다. 주요 경제라인은 유임해 기존 정책을 유지하며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미래기획수석 자리도 곧 채울 예정입니다.
7: 중폭 이상의 청와대 인사 개편이 있었다라고, 좀 더 개혁하고 좀 더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저희들의 의지의 표명도 담겨 있다.
6: 이 대통령은 해수부 차관에는 남재헌 현 해수부 북극항로 추진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민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도 신임 민정수석의 반개혁적 전력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2: 새 지도부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 또 송영길 의원 등 주요 주자들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립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민주당 당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는 선전했지만 질책도 있었다고 선거 결과를 자평했습니다. 이제 목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면서 당정청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9: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민생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은 언제나 옳다는
8: 김민석 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 완벽한 승리라기엔 어렵다면서 성찰을 언급했습니다. 당청 갈등설을 염두에 둔 듯 대통령과 정부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10: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긴다는 자신을 줄 수 있는 이기는 민주당으로.
8: 차기 당권 경쟁자 두 사람이 선거 결과와 당청 관계 해석에 온도차를 내비친 겁니다. 정 대표는 26일 있을 전당대회 준비위 구성 전 사퇴하고 연임에 도전할 전망이고, 김 총리도 이르면 다음 주 차기 당권 경쟁에 뛰어들 거로 보입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 송영길 의원은 보다 직설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견제했습니다.
11: 정청래 지도부가 정면으로 대통령과 싸우겠다고 출마를 하는데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집권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8: 이렇게 격화하는 신경전에 우원식 의원은 분열은 안 된다면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원수 싸우듯 하지 말라고 당권 경쟁 가열에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12: 월드컵 소식입니다. 1차전에서 약체 카보베르데에 비기며 체면을 구겼던 스페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4-0으로 대파하며 조별리그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18살 신성 야말이 역대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월드컵 데뷔골을 뽑아내며 천재 등장을 알렸습니다. 김봉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0: 스페인은 10분 만에 첫 골을 터뜨리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오야르 사발이 날카롭게 깔아준 크로스를 18살의 신예 야말이 자신의 월드컵 데뷔골로 연결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와 첫 선발 출전한 야말은 펠레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어린 나이에 월드컵 선취골을 기록한 선수로 남게 됐습니다. 야말의 선제골을 도운 오야르 사발은 이번엔 11분 만에 추가골을 뽑아냈습니다. 골대 앞 혼전 상황에서 직접 골로 마무리했습니다. 무적 함재의 득점포는 3분 만에 다시 터졌는데 이번에도 오야르 사발이었습니다. 절묘한 골 감각을 자랑하며 전반에 터진 3골 모두에 관여하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후반 들어 야말과 오야르 사발을 교체한 스페인은 거센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쿠쿠레아가 시도한 발리슛이 사우디아라비아 골키퍼에 이어 수비수 몸에 맞고 들어가 자책골로 이어졌습니다. 4-0 대승을 거둔 스페인은 조별리그 첫 승을 신고하며 1승 1무로 조 선두에 올라 32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우승 후보의 면모를 되찾은 스페인은 남미의 복병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릅니다. KBS 뉴스 김봉진입니다.
1: 미국의 입국 제한으로 이른바 출퇴근 경기를 치르고 있는 이란이 벨기에와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양팀 골키퍼의 눈부신 선방이 빛난 경기였는데요. 주요 장면 모았습니다.
2: 계속 들어갑니다. 네, 속도 올리면서 꺾어서 길샷! 막힙니다. 다시 한 번! 잡아내는 페이란만!
3: 슈팅이 너무 정직하게 간 것도 있지만 네.
4: 침착하게 막아냈어요. 하지사피 오른발로 루카쿠 헤더 떨고 놓습니다.
2: 막아냅니다. 쿠르투아 선방.
4: 정말 날카로운 찬스를 잡았는데요. 쿠르투아가 이걸 침착하게 쳐냈습니다.
3: 골이 선언된 것 같습니다.
4: 타레미의 이 골망을 흔들었던 장면이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옵사이드였고요. 같은데요.
3: 일단 박스로 루비게스 제대로
2: 나왔고 막아내는 베이란만
3: 제대로 들어갔는데 또 좋아하는 왼발에 걸렸어요. 네.
4: 바로 투입합니다. 뒤로
2: 흘렀고요. 막았어요. 쿠르투아
3: 슈퍼세인데요.
2: 네.
4: 득점합니다.
3: 잘 봤는데요.
2: 더브라이나 살려냈어요. 막혔습니다. 막아냅니다. 실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끌어왔습니다.
3: 슈퍼세이브입니다.
2: 베이란 반드.
3: 네, 지금. 저거는 100% 카드 나옵니다.
2: 레드. 빠졌습니다.
3: 그쵸. 저기 빠졌으면 1-1이었기 때문에. 인터셉트 들어갔어요.
2: 중요한 인터셉트입니다. 그대로
3: 슈퍼세이브.
2: 막아냅니다. 쿠르투아.
4: 카스타뉴. 카스타뉴 낮게
2: 네. 슛! 잡았습니다. 페이란 반드. 다시 한번 공을 끌어왔습니다.
4: 경기가 끝납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모든 걸 쏟아부은 이란과 또 황금 세대의 아픔을 딛고 다시 돌아온 벨기에가 승점 1점.
5: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지난 주말 휴일 사이에 전국 곳곳에 강풍과 폭우가 몰아치면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먼 바다의 태풍이 장마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덥고 습한 날씨에 갑작스런 소나기까지 지나는 이제 완연한 여름입니다. 어제는 절기상 하지였죠.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을 지나 이제 해가 조금씩 짧아집니다. 그렇게 올해도 어느덧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맘때 농촌은 감자 수확에 또 모내기에 가장 바쁜 철인데요.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거둔 것으로 차린 하지 감자와 삼계탕 한 그릇이 그래서 더 특별한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엔 땀 흘려 일해도 그 보람이 쉽게 손에 잡히질 않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코스피 9000 시대를 환호하지만요. 그 성과를 누리지 못한 채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들에겐 날도 덥고 입맛조차 없는 시기죠. 자산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점점 커지는 요즘. 삼계탕 한 그릇 먹을 여유조차 빠듯한 청년과 서민들에게 정책이 좀 더 세밀하게, 더 따뜻하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찾아드는 힘든 계절도 인생의 어느 시기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지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6월 22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보이는 것 너머 시간에는 미국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발표한 연준 개혁안의 내용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출근길 힘내시길 바라면서 퀴즈 드려야겠죠. 지난 멕시코전 우리 대표팀이 아쉽게 패했지만요. 월드컵 열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25일엔 우리 대표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데요. 무승부만 거둬도 32강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맞붙게 될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곳 아프리카 최남단에 위치해 있고요. 2018년 월드컵 개최국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응원도구 이 나팔 형태의 전통악기죠. 부부젤라가 떠오르는 나라인데요. 객관식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남아프리카 공화국, 2번 도미니카 공화국. 퀴즈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문자로 주신 정답에서만 당첨자 뽑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첨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세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스무 분께 드릴게요.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주요 농업기술과 농작업 정보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작물은 기상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미리 위험을 알고 대비하는 게 중요한데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주무관님, 일단은 미리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는 소식에 좀 마음이 놓이네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소개부터 해주시죠.
3: 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은 한마디로 농가별 맞춤형 농업재해 애트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인 날씨 정보가 지역 단위로 제공된다면 이 시스템은 농장이 위치한 지점의 기상 조건과 재배 작물의 특성을 함께 분석해서 재배 이용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같은 과수 작물은 꽃이 피는 시기에 갑작스러운 저온이 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여름철 고온이 계속되면 과실 품질이 떨어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이런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농가의 농장 날씨, 작물 재배 위험, 작물 재해 위험 대응 조치 정보를 문자나 알림톡, 웹 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지난해 10월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전국 155개 시군에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고요. 현재는 가입 농가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또 2024년 9월부터는 서비스를 전면 개방했는데요.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도 회원 가입 없이 접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예, 조기경보 시스템은 그러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최근 이상 기상이 일상화되면서 농업 현장에는 재해가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 발생할지 예측하는 일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 예.
0: 기상재해는 같은 시군 안에서도 지형이나 고도, 농장의 위치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시군 단위의 날씨 정보만으로는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정확한 내용이 대응이 어렵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상 정보를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농작물별 재해 이용 기준과 결합해서 농장 단위에 가까운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관제 시스템은 사방 30m 단위로 상세화했는데요. 기상재해 정보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약 189만 필지를 연계해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필지별 재해 위험 수준을 정상, 주의, 경보로 구분하고 전국 또는 광역 단위로 재해 위험 필지의 비율을 통계화해서 최대 4일 전까지 예보합니다. 현재는 사과배, 복숭아, 포도 등 4개 과수작물로 대상으로 저온해와 고온해 같은 온도 관련 재해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분석된 정보는 농가의 문자와 알림 등으로 지자체 담당자에게는 관제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어 현장 대응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실제 농업 현장에서 기대되는 효과 또 활용 범위는 어떻게 될지요?
0: 네,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농업 재해 대응 방식이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뀐다는 점이고요. 농가가 재해 위험을 며칠 전에 미리 알 수 있다면 저온 피해가 예상될 때 방사선이나 미세사주 장치를 점검하고 고온 피해가 우려될 때는 차광이나 관수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도 계속 넓히고 있는데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이지,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농사온, 농협의 오늘 농사 등 민간 공동 플랫폼과 연계해서 농업인이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확대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대상 정보를 과수뿐만 아니라 식량 작물과 채소 작물까지도 확대하고 현재 제공 중인 저온의 고온의 정보에 더해서 풍해, 수해처럼 강수와 바람에 따른 재해 정보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1: 예, 농민들은 이 조기 경보 시스템 통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소비자들에게는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이 장바구니가 좀 풍족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지난주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주재한 첫 FOMC 회의가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요.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은 예상보다 훨씬 매파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특히 워시 의장은 연준의 의사소통 방식부터 데이터 활용, 또 물가 예측 체계까지 손보겼다면서 5개 분야 개혁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오늘 보이는 것 넘어 시간에는 이번 회의와 연준 개혁안의 의미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 교수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의 취임 전부터 시장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2: 네,
1: 정말
2: 그렇죠.
1: 매파일지 아니면 네. 사실은 트럼프 쪽에 가까운 비둘기파 네. 정책을 펼칠지. 근데 예상대로 이번에 금리는 동결됐는데요. 네. 이야기 자체를 살펴보면 훨씬 매파적인 신호가 나왔다는 평가라고요.
2: 네. 겉으로 보면 동결이죠. 뭐 3.5에서 3.75%를 유지를 해서 뭐 그렇게 매파적이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속을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다 보면 굉장히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워시 신임 의장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얘기가 뭐 지난 5년 동안 연준이 물가의 그 목표가 2%를 유지하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내내 연준 목표인 2%를 물가가 웃돌았고요. 위에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고물가가 되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주었다라는 그 지점을 뭐 뼈아프게 좀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연준이 2% 물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이 의지는 연준의 위원이 총 19명이 투표에 참여하는데요. 이 19명이 투표가 아니라 19명이 전체 회의에 참여하는데
1: 네.
2: 19명 전원의 의지가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고 만장일치였고 또 명확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바로 잡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금리를 그 이번 6월 FOMC에서 올리진 않았지만 시장을 향해서는 이 물가가 잡힐 때까지 우리는 금리를 당분간 내릴 생각이 없다라는 점에서 뭐 좀 강한 경고장을 날린 격이 되었습니다. 불과 3개월 전인 3월 달 FOMC에서는 연내에 올해 연말까지 금리를 한 번 더 내릴까 말까 뭐라는 정도의 논의였다면 이번 FOMC는 사실 금리 인상으로 무게중심이 좀 갑자기 바뀐 그런 FOMC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느껴지는 게 이제 연준 내부 분위기도 크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연준 아까 19명의 멤버들이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연말 뭐 내후년까지 연말에 기준금리를 얼마로 예상합니까? 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는데요.
1: 예, 점도표라고 하잖아요.
2: 점도표라고 하죠. 그래서 19명 중에 이번에 9명이 연내에 올려야 된다라는 쪽에 점을 찍었습니다. 이 3개월 전인 3월 달에는 예. 한 명도 없었거든요.
1: 3개월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네. 확 바뀌었네요.
2: 네. 바뀌었죠. 네. 그리고 금리 인하를 전망하신 분은 딱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3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와 고용이 좀 나빠지면 어느 타이밍에 우리가 금리를 내려야 하나라는 고민을 했었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물가가 워낙 높아져 있으니 지금의 기준금리를 얼마나 더 오랫동안 좀 유지를 하거나 혹은 혹시 더 올려야 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고민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워시 의장이 한 가지 얘기한 것은 이 위원들의 점도표라는 것은 그냥 점 찍은 거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위원들의 전망은 지우개 달린 그 뒤에 지우개 달린 연필로
1: 예.
2: 쓴 거다라고 해서 이 확정된 어떤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쳤고요. 그래서 연준 내부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준 내부가 뭐 금리 인상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적어도 금리 인하를 서두를 분위기는 아니다. 그리고 물가의 경계심은 매우 매우 강해졌다. 뭐 이런 정도로 보는 것이 좀 적절해 보입니다.
1: 예, 이번에 이제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여러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게 이제 연준의 개혁안이었습니다. 5개 영역에 대한 태스크포스 TF를 출범하면서 연준 개혁의 시동을 걸었는데 연준 개혁안이 나온 배경이 뭘까요?
2: 네,
1: 기존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2: 그렇죠. 이번에 기자회견 내내 사실 이 개혁안을 하나하나 설명한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 내내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TF에서 할 거야, 뭐 이렇게 할 거야라는 형태로 좀 피해가기도 하면서 좀 더 긴 호흡에 고민이 있다라는 점을 좀 밝혔는데요. 지금 월드컵 시즌이니까 이 축구팀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 성적이 이제 계속 떨어지고 전술이 꼬인 명문 구단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명문 축구팀입니다.
1: 한때는 이제 네,
2: 화려했지만
1: 네. 리그를 휩쓸었던
2: 맞습니다. 그런데 감독을 새로 바꿨죠. 감독을 새로 바꿨더니 이분이 이제 우리 히딩크 감독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이분이 부임한 첫날 그동안 우리 팀이 했던 훈련 방식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분석 뭐 선수들의 소통 방식 우리 싹 다 바꾸겠다.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 체력 테스트부터 다시 하겠다. 뭐 이러면서 전면적인 이 혁신 팀을 새로 꾸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개혁안을 그 가지고 나온 배경은 그동안 연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를 잘 못 맞췄다. 대응을 잘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반성 혹은 신뢰 회복에 대한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연준이 했던 행동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거야. 뭐 이거는 공급망 차질 때문에 역시 또 일시적일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예측이 틀렸고요. 또 기준금리를 인상할 타이밍도 또 놓쳤고 뭐 이러면서 지금 5년 내내 아까 연준 목표 2%를 훌쩍 넘는 고물가가 됐고요. 그것이 지금 미국 국민들에게 혹은 뭐 전 세계 그 사람들에게 뭐 굉장히 큰 고통을 줬다는 비판이 뭐 계속 있어 왔습니다.
1: 예.
2: 그래서 지금 워시라는 새로운 의장이 새로 왔으니까 연준의 임무를 이참에 좀 재확인하고 또 기존의 관행이 정말 맞았는지 최선이었는지 원점에서 철저하게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좀 특징적인 것은 이 다섯 개 연준 그 태스크포스 TF에는 연준 내부적으로 뭐 수백 명의 경제학자들이 뛰어난 학자들이 있는데요.

0: 이들뿐만이 아니라 산업 현장의 비즈니스의 리더들 그리고 기술 전문가들 이런 분들까지도 외부에서 가장 똑똑한 분들을 다 모셔서 한번 독립적인 각각 다섯 개 영역의 태스크포스를 출범을 시켜보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우리 경제팀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다섯 개의 태스크포스 그러니까 팀으로 비유를 하셨으니까 축구팀으로 다섯 개의 훈련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이야기를 했던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관련한 TF였습니다. 이 내용을 살짝 살펴보니까 시장에 더 이상 힌트를 주지 않겠다. 뭐 점도표의 기능을 축소하겠다 이런 중요한 얘기들이 담겼던데요.
0: 네.
1: 그렇다면 기존에 힌트를 줬던 관행이 여러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 같다는 건데 어떤 맞습니다. 문제들이 좀 있었던 건가요?
0: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그동안은 친절하게 뭐 예고편을 계속 보여줬었죠. 우리는 앞으로 이런 정책 방향으로 갈 거야. 뭐 이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볼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1: 예.
0: 이번 연준 성명서에서 이것들을 싹 다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비해서 글자 수를 이렇게 따져보면 한 3분의 1로 줄었어요. 성명서의 양도.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입을 닫겠다라는 선언에 선언이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1: 예.
0: 앞으로 금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암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우리가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전혀 없었고, 케빈 워시 의장도 아까 19명이 점도표를 찍는데,
1: 네.
0: 워시 의장 한 명은 안 찍었습니다. 아예 제출도 안 했어요.
1: 상징적인 행동이네요.
0: 맞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크게 가르쳐주지 않겠다. 뭐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그 연준은 시장이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고 가르쳐준 이유는
1: 예.
0: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몇 달 뒤에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내릴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었고 이게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이 스스로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라는 거죠. 스스로 시장이 경제지표가 발표되면 그때그때 이 경제지표를 해석해보니까 연준이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1: 예.
0: 이렇게 스스로 그 경제지표를 해석하고 채권이라든가 주식을 매매하는 이걸 우리가 가격 결정 능력, 가격 발견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다 상실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과도하게 힌트를 주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이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연준이 어떻게 반응할까를만 살펴보면서 오히려 눈치 싸움만 벌이다 보니까 시장은 점점 더 체력이 약해졌고 또 워시 의장은 그래서 연준도 똑같이 경제 지표를 보면서 해석하는 주체 중 하나일 뿐인데 우리의 입을 보지 말고 매달 나오는 그 경제 데이터 그 자체에 충실하게 반응해서 니들이 알아서 해석하고 해라라는 의미에서 예고편을 대폭 이번에 삭제한 셈이죠.
1: 그렇죠. 그동안은 이 경제가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알려줬던 힌트들이 있었는데 이것만 보고 또 시장이 과도하게 대응하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0: 네네.
1: 그래서 경제 상황이 바뀌어서 뭐 다른 선택을 연준이 하려고 해도 시장이 과도하게 휘청여서 이제 어떤 선택을 연준이 하고 싶었던 선택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제 뭐 의도적인 좀 불확실성을 제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또 궁금하네요.
0: 뭐 우리 정부를 떠나서 지금은 정부도 정부지만
1: 개개인들
0: 네네네 뭐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연준이 어떤 가이드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정부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뭐 개개인들도 그렇고 어떤 이야기를 연준이 갑자기 할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진지에 대해서 사실 헷갈리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시장의 반응은 좀 더 뭐랄까요? 변동성이 커지는 형태로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것은 사실 언제 처음에 이게 등장한 거냐면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
1: 예.
0: 혹은 뭐 팬데믹 때 이럴 때처럼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다 떨어뜨리고 나서 사실 더 이상 금리를 내린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한 거죠. 이제부터 더 오랫동안 유지할 거예요. 혹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유동성을 오히려 그냥 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하나의 궁여지책이었습니다.
1: 예.
0: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상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계속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이 경제 환경은 굉장히 불확실하고 지금 전쟁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분간 계속 인하할 것 같네. 혹은 당분간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과도하게 확신하면서 오히려 시장이 좀 과열되고 부작용도 생기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준 셈입니다.
1: 예,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힌트를 줄 필요가 없어진 것 같다고 연준이 평가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럼 두 번째 TF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차대조표 TF예요. 대차대조표라고 하면 좀 투자자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으니까 뭐 네. 일종의 자산현황판이라고 네. 보면 될까요? 대차대조표는.
0: 맞습니다. 뭐 연준이 그 차고 있는 지갑의 크기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 지갑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따라 좀 다를 텐데요. 예. 그동안 연준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계속 시장에다가 돈을 공급했었는데 이 지갑의 크기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또 그 안에 뭘로 채워넣을지를 좀 검토하겠다라는 의미의 TF가 이 대차대조표 정책 TF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연준은 위기가 올 때마다 돈을 찍어서 미국의 정부의 국채 또는 주택담보대출증권 MBS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매입했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그러면서 연준의 지갑이 비정상적으로 사실 굉장히 두꺼워지고 뚱뚱해졌는데요. 이 대차대조표 TF는 이렇게 연준이 시중의 은행들에게 이제 은행을 통해서 보통 돈을 푸니까요. 넉넉하게 돈을 대주고 있는 이 시스템의 장점과 어떤 위험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이것도 역시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고 새로운 시스템을 좀 짜보겠다라는 거죠.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연준의 지갑이 지금처럼 커져 있는 게 맞는지 혹은 이 국채와 아까 MBS를 어떤 비율로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연준이 사주는 게 맞는지
1: 네.
0: 그리고 어떤 만기로 보유하는 게 맞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은행에다가 어느 정도 넉넉하게 공급을 해주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싹 시스템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뜻의 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다면 이 TF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재정 확대 또 국채 발행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앞으로.
0: 뭐 사실 그냥 답을 말씀드리면 사실 직접적인 영향을 주긴 좀 어렵습니다. 이 재정 정책은 사실 정부가 하는 몫이고요.
1: 예, 예, 예.
0: 뭐 연준은 좁은 의미에서 물가 안정에만 좀 집중하겠다는 선언인 셈인데요. 연준이 미국 정부의 재정 확대 혹은 국채 발행에 영향을 줄 수는 있긴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뭐 이런 단계도 아닌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마도 금융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국채 시장을 민간의 가격 결정에 조금 더 맡기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어떤 정부가 국채 발행하면 연준이 돈 대서 국채 사주는 이 끈끈한 관계에서는 조금 중립으로 돌아가겠다는 네.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네. 저는 이 세 번째 우리가 다뤄야 할 데이터 출처 및 의존성에 대한 태스크포스 분야도 흥미롭더라고요. 이곳은 이제 어떤 의도로 일을 하는 건지
0: 네.
1: 짚어주시죠.
0: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당연히 그 뭔가 계기판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요. 이제
1: 네.
0: 이번에 이제 자동차로 한번 비유해 보면 계기판을 보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 계기판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게 좀 바꿔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계기판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경제 데이터들
0: 맞습니다. 뭐 경제 데이터들을 어떤 형태로 보여줄 거고 어떻게 실시간으로 보여줄 거의 차이인 거죠.
1: 예.
0: 경제 그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결정하려면 현재 경제가 뜨거운지 혹은 차가운지를 봐야 되는데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말씀하신 데이터들 뭐 물가 데이터, 고용 데이터, 뭐 소비 데이터, 뭐 성장률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기판에 얹혀놓고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런데 워시 의장이 보기에는 이 계기판이 너무 낡았다는 거예요.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이 통계 데이터들은
1: 네.
0: 대부분 다 기업체나 소비자들의 서베이입니다. 그러니까 설문 데이터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더군다나 또 실제 데이터들은 보면 한 달 내지 두 달 전의 데이터예요. 이걸 집계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한 달 내지 두 달 심하면 석 달 전의 데이터를 오늘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를 합니다.
1: 요즘 같은 시대에는 경제 상황이 하루하루
0: 그렇죠.
1: 달라지는데.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워시의 표현을 빌자면 현재 데이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거의 메아리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이번 그 회의 때 직접 썼는데요. 한두 달 전의 데이터를 지금 보면서 정책 결정을 하니까 또 정책은 오늘 결정하면 효과가 나오는 데는 또 3개월에서 6개월 시간이 걸리잖아요.
1: 예.
0: 그래서 자꾸 타이밍 놓치고 뒷북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ETF에서는 이 정부의 통계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통계 조사 그 방식 혹은 뭐 분석 방법들을 좀 개선을 해보고 또 민간에서는 말씀하신 훨씬 더 빠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이것들을 좀 공유해서 좀 활용해 보겠다라는 방법을 찾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저도 예전에 그 애널리스트로 일할 때 혹은 뭐 펀드 매니저로 일할 때 이 데이터들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요. 뭐냐면 네. 실제 카드 사용액들이 실시간으로 찍히잖아요.
1: 예, 예.
0: 이 데이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혹은 주유 판매량이 또 찍히기 때문에 얼마나 경제 활동이 되는지 또 먼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1: 어쩌면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데이터라
0: 맞습니다.
1: 보니까.
0: 그리고 기업들의 구인 광고, 뭐 급여 데이터, 뭐 이런 것들, 전력 사용량 이런 데이터들도 다 발표는 돼요. 하지만 이 데이터들을 실제 당장에 녹여서 정책 결정을 아직은 사용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녹여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데이터 저 TF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럼 앞으로 미국 경제 예측 전문가라든지 분석가 분들께서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렇죠.
1: 네. 예전에야 뭐 미국 노동부라든지 상무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온 공개된 데이터로 연준의 대응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TF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불확실해지겠다. 앞으로 좀 더.
0: 네.
1: 점점 더 이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는 네. 것이 조금 더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렇죠.
1: 그럼 네 번째 이 생산성 및 고용 TF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기는 전통적인 중앙은행 역할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왜 이런 분야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걸지가 궁금하네요.
0: 맞습니다. 뭐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는 뭐 중앙은행이 금리만 보면 되지 뭐 기업의 생산성, 뭐 일자리, 뭐 고용 이런 것까지 들여다보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AI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단순한 뭐 기술에 대한 유행 혹은 주식시장의 테마를 넘어서서 미국 경제 혹은 전 세계 경제의 성장률, 물가, 고용 이런 것들을 모두 바꿀 수 있는 이제 핵심적인 거시경제 변수로 완전히 자리 잡았고 또 이것을 연준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2025년 작년에 3분기까지 데이터들을 보면 미국 경제 성장의 거의 40%를
1: 예.
0: AI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이끌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때 뭐 IT 버블이라고 했는데 그때도 28%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경제를 이미 AI와 관련된 이 투자가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뭐 핵심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도 이 AI에 의해서 과연 이 경제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ETF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AI 같은 이 기술이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 능력 그러니까 미국 경제 생산 능력을 얼마나 더 높여가고 있는지 또 어떤 일자리를 줄이고 어떤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물가와 금리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놓고 연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1: 그렇군요. AI와 혁신 기술로 인한 변화들을 과거의 정책으로 평가하지 않겠다. 과거의 잣대로 평가하지 네. 않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집니다. 이거를 시장은 어떤 신호로 좀 받아들이게 될까요?
0: 워시 의장의 생각은 명쾌합니다. 뭐 취임되기 전부터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확산돼서 기업들이 같은 인력과 시간으로 더 많은 상품 그리고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경제가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물가는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가로치고 우린 금리를 내릴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의 예. 낙점을 받았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그 시장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이거는 곧바로 AI가 생산성을 높일 거니까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리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AI가 그 미치는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이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아시는 대로 데이터 센터, 뭐 반도체, 전력망 이런 데 막대하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수요도 자극되고 물가도 자극되는 영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금리를 당장은 내리기 어렵고 이번 FOMC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올려야 될 수도 있다라고 뭐 봐야 되는데요. 반면에 시간이 좀 흘러서 지금 워시 의장이 예상하는 대로 기업들이 AI를 실제 생산 현장에 잘 활용하게 되면 이제는 임금이 오르고 경제가 성장해도 사실 물가 압력은 더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미묘한 시차들을 좀 잘 고려해서 시장은 좀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리고 이어서 다섯 번째 개혁 ETF는 인플레이션을 추적하는 태스크포스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물가 예측에 왜 실패를 했는지 원인부터 다시 찾겠다는 거잖아요.
0: 네. 어찌 보면 제일 종합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연준이 물가를 그동안 틀렸고 놓쳐왔던 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0: 국가안정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는 이제 강력한 신뢰회복에 대한 선언이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5년 동안 그동안 계속 연준이 뭐 일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틀렸고 신뢰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우리의 그 연준의 물가 예측 모델이 그동안 틀렸는지 좀 철저하게 살펴보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원점에서 한번 규명해 보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연준이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예측 모형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조금 손보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지 또 지금의 공급 충격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가는지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임금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단계에서 실제 대응을 연준이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원리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1: 네.
0: 워시의 의도는 뭐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준이 아까 우리는 물가를 2%로 확실하게 돌려놓을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도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보셨던 이 데이터 TF 그리고 생산성하고 고용을 보겠다는 TF하고도 잘 결합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로 좀 숨은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지금 신동주 겸임 교수님과 6월 FOMC에서 케빈 워시 신임 의장 발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준 개혁을 위한 다섯 개 태스크포스가 뭐고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지금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케빈 워시 의장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금리 인하 좀 팍팍 해달라 이렇게 처서까지 믿고 임명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케빈 워시 의장의 이야기만 살펴보면 물가 안정을 얘기하고 뭐 연준 독립성을 강조하는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로 줄을 이뤘단 말이죠.
0: 네.
1: 이를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어땠을지가 궁금하네요.
0: 네, 꽤 흥미로운 앞으로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이번 기자회견에서 FOMC 끝나고 매번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돌직구 같은 질문들이 몇 개 나왔어요.
1: 예.
0: 트럼프 대통령 임명해줬는데 이렇게 매파로 계속 나가면 어떡하겠냐, 어떡하냐. 대통령하고 얘기해봤냐, 뭐 이런 그 질문이었죠. 워시가 뭐라고 했냐면 뭐 대통령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딱 선을 그었어요.
1: 그래요, 네.
0: 예, 그러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은 철저하게 독립적이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어땠는가를 보면 뭐 당시 지난주에는 뭐 이란과의 이 최종 종전 협상 때문에 뭐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트럼프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첫 반응은 뭐 괜찮다, 뭐 어떠냐, 뭐라는 정도의 좀 반응이었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지금 연준에는 아주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워시 얘기죠. 그의 판단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뭐 일종의 허니문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러나 금리 인하를 해줄 걸로 기대했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탈 만한 상황인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1: 앞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워시 의장의 충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연준이 독립기구긴 하지만 이 경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완전 미국 정부와 떨어지기는 또 어렵잖아요. 이 독립이 가능할지.
0: 워시와 트럼프가 충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뭐 워시 의장이 임명되기 위해서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표현을 많이 해줬지만 실제로 그렇게 움직일 것은 아마 질질 시간을 좀 끌면서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준이 혹시라도 실제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거나 혹은 올리지 않더라도 지금의 금리를 꽤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이번에도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있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1: 예.
0: 주택시장이라든가 주식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면 이제 그때가 두 분이 이제 충돌하는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준의 개혁은 뭐 독립적인 기관이긴 하지만 뭐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관행대로 통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놓쳤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아까 데이터들의 뭐 후행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1: 네.
0: 지난 수십 년 동안의 흐름과 앞으로의 경제 구조가 다른데 그것도 역시 과거처럼 행동했던 것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엔 또 워시 의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개 TF 안에 연준의 베테랑 학자들뿐만 아니라 민간의 상당한 전문가들까지도 모아서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요. 좀 성공했으면 하는 기대도 있고요. 또 성공할 것으로 좀 기대도 됩니다.
1: 그리고 하나 더 짚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나라와 미국 기준금리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상황인데요. 한미 금리차가 더 커지면 이제 하는 입장에서도 고민이 커질 것 같은데 어떤 고민들이 있을지요?
0: 네, 미국이 3.5에서 3.75의 기준금리고요.

0: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니까 미국의 상단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1.25%포인트 정도 차이가 벌어져 있는 거죠.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뭐 당연히 자금 유출 우려가 있고요. 물론 뭐 금리 차이가 벌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다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1: 예.
0: 현재는 미국의 달러 자산의 매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율이 오르겠죠. 그렇게 되면. 환율이 지금처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500원을 훌쩍 넘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내수가 좀 더 침체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렇게 내수 경기를 살리자고 금리를 인하하려다 보면 환율과 물가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내릴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을 따라서 높은 금리를 유지하자니 이 서민들의 혹은 뭐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 부분이 좀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미의 금리 차가 물가나 환율을 통해서 이 한국은행의 선택지를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 특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 네. 마지막으로 이 워시체제의 달라진 연준 우리 주식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조심스레 한번 짚어주시죠.
0: 네. 아까 뭐 다양한 TF를 통해서 원점부터 짚어내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그동안 십수년에 가까운 시절 동안 익숙했던 뭐 포워드 가이던스 연준의 어떤 예고편 이거에 익숙해져 있었던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시장의 단기적인 출렁임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됐습니다.
1: 더군다나 커지고요.
0: 네. 더군다나 AI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경제 성장의 어떤 강력함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원화가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들이에요. 고금리의 장기화 플러스 원화 약세 뭐 변동성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대만 뭐 우리나라들은 AI를 중심으로 한 이 하드웨어를 만들어낸 핵심 국가들, 공급망 역할을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식시장 혹은 경제가 괜찮게 버텨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뭐 저는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조정을 받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만큼 전 세계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특히 우리나라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이럴 때일수록 더더군다나 역시 자산 배분 혹은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투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예, 이 불확실성이 더 앞으로 커질 시장에서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전하게 모쪼록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연준의 개혁안에 담긴 내용과 앞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보이는 것 넘어 시간에서 진단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무리 인사드리기 전에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겠죠. 오늘 퀴즈의 정답은 1번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퀴즈 정답 맞춰주셨어요. 0654번 쓰는 분 정답 1번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문자 주셨고요. 0859번 쓰는 분 1번입니다. 제발 이겨라 파이팅 하셨어요. 네, 저희 6월 25일 목요일 10시에 저희 KBS에서 또 방송 중계하죠. 그 전에 특집 방송도 있는데 이번 월드컵 KBS와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80번 쓰는 분 지난 금요일에 교직에서 정년 퇴직하셨다고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의 제2의 인생도 응원하겠습니다. 상품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일이 되면 입도 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일이 많으면 그만큼 먹을 것도 많이 생긴다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일이 고되면 입도 고단하다는 뜻으로 일이 많으면 먹는 것도 따라 많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되다란 말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이 경우 되다는 일이 힘에 벅차다라는 뜻이고 예를 들어 일이 되면 쉬어가면서 해라 또 하루 종일 된 일을 하고 번 게 겨우 이것뿐인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형용사 되다에는 몹시

첫 번째 음절을 길게 발음하는 반면에 되오는 짧게 발음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음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희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6월의 22번째 날이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은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1.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직 열대야는 없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8도 분포가 예상되는데요. 서울이 28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낮 기온이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이맘때 초여름 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종, 대전이 27도, 광주와 부산 25도, 대구 24, 제주 23, 강릉 22도 등으로 주로 수도권의 기온이 중부지방을 포함해서 약간 더 높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 강원 북부 등 일부 중서부 지역에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오후에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됩니다. 남부와 제주는 대체로 비 예보가 들어 있고요. 현재도 일부 남해안과 제주 쪽에 비가 관측이 됩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요.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동해상은 매우 높은 물결과 너울성 파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흐리겠고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밤까지 남부 일부 지방과 제주에 비 예보가 있고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 주로 중부 지방과 경북권은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스위스에서 미국과 만난 이란 협상단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위협에 반발해 협상장을 떠났다고 이란 매체가 현지 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을 전격 이탈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이란을 공습하겠다고 위협했고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은 신중히 발언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 비서실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사회수석엔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또 국가안보실 1참차장을 새로 임명하는 등 11명의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 가운데 5명을 교체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 일부 수석비서관 교체에 대해 국민의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홍보소통수석 자리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임명한 것은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신임 민정수석으로 한찬식 변호사가 임명된 데 대해 검사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한 전력이 있는 등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두고 반개혁적 전력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모든 매장의 영업을 일제히 조기 종료하고 임직원들의 역사 의식과 사회적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열어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늘 영업이 조기 종료된 이후 점포별로 본사에서 제공된 모니터로 역사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 영상을 실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 6층짜리 빌라 옥상에서 여중생이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여중생은 당시 친구 5명과 함께 옥상에 있다가 1m 남짓 거리에 있는 다른 건물 옥상으로 건너뛰다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친 여중생은 전신 골절과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 주변에서 바다에 빠진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6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조업 중이던 어선의 신고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앞서 어젯밤 9시 반쯤에는 제주시 구조아업의 자택 인근에서 함께 작업 중이던 10대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확인을 통해 수색한 결과 10대 남성은 인근 해안가에서 물에 빠진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2상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엽니다. 또 함께 재판에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선고도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남 함양군 광주대구 고속도로 수동터널 광주방향 근처에서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또 사고로 부서진 중앙분리대가 반대편 차로에 관광버스와 충돌하면서 70대 트레일러 운전자와 동승자 그리고 관광버스 승객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핸들에 문제가 있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에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오늘 오전부터 밤까지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수도권에는 5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연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다시 타격하겠다고 위협하자 이란 협상단이 회의장을 떠나며 스위스 협상이 파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 5명을 새로 임명했는데 민정수석의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찬식 변호사가 발탁되자 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품격 토론에서 관련 쟁점과 정치권 현안을 심층 토론하고요.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송영길 의원은 정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전격 인터뷰에서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과 당내 상황 알아봅니다. 오늘 새벽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G조에서 벨기에와 이란이 0-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H조 2차전에선 스페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4-0으로 완파했습니다. 전격시사는 KBS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전격시사 시작합니다. 월요일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자, 지금 트럼프 정부하고 이란 정부가 스위스에서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80분 만에 회의가 중단됐다고요?
1: 예, 이 종전 양해각서 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스위스에서 만났는데 80분 만에 딱 정회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그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세력인 그 헤즈볼라를 이란이 막지 못하면 그 강력하게 공습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 위협 관련해서도요. 그리고 또 우라늄 농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란 대통령의 발언에 입을 조심해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런 압박 때문에 이란이 협상장을 나가버린 겁니다. 이란 측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우리 군은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다만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0: 협상이 교착 상태고 끝난 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1: 그렇다 하더라도 비공개 실무 협상 진행 중인 거죠?
0: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 대표단은 스위스에서 열린 미국과 중동 전쟁 종식을 위한 실무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한 외교관은 현지 시각 21일 그 익명을 조건으로 이란 대표단은 협상에 계속 참여하고 있으며 중재국에도 협상장을 떠날 의사를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정 2년 차를 함께할 청와대 수석급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0: 예, 이 대통령 청와대 참모진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규현 전 홍보소통수석 후임에 30년 경력의 언론인 출신인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발탁했고요. 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에 따른 검사 수사 보안수사권 부여 여부 등 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는 이 봉욱 전 민정수석의 뒤를 이어서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문진영 전 사회수석 자리는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로 활동해온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가 맡게 됐고요. 국방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는 삼성장군 출신인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중용됐습니다. 안보실 3차장에는 지난 1년간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의 역할을 수행해온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을 승진 기용했습니다.
1: 네, 이번 인사에 대한 여야 정치권 반응 정리해 주시죠.
0: 일단 여권 내부에서는 그 민정수석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울 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 때문인데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형사 6부장으로 수사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는 이 검사 보안수사권 및 전권 송치주의 문제에 대한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이 한찬식 수석 임명은 좀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또 지금 사실 민정수석 세 번째 민정수석인데요.
1: 맞습니다.
0: 오광수, 뭐 봉욱 이어서 한찬식 다 모두 검사 출신이고 두 번 연속 김앤장 출신이다.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1: 예.
0: 야권에서 또 지금 다른 측면에서도 우려가 있는데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한 국정기조 전환용 인사가 아닌 국민의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인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특히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의 김경자 사회수석 기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1: 네. 자, 차기 민주당 당권 놓고 경쟁이 예고된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어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0: 예, 그 민주당이 어제 국회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정 대표와 김 총리가 모두 참석을 했는데요. 두 인사의 발언 결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 대표는 민주당의 험지로 여겨지는 강원도 강릉 시장 선거 승리를 좀 강조를 했는데 뭐 그러면서도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는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최근 유럽 순방 결과를 강조하고 이를 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엔 조금 어렵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더 성찰하고 더 혁신하고 더 나아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대통령 임기 4년이 남았는데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1: 당대표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네요.
0: 그렇습니다. 우원식 전 의장은 SNS에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상대를 조롱하며 분열을 키우는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당에 무엇이 남겠느냐고 했습니다. 상처와 분열이 아닌 더 크고 하나된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두 후보들 간에 굉장히 지금 그 진영 대결이 펼쳐져서
1: 네.
0: 굉장히 뭐 조롱의 단어, 뭐 멸시적인 단어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좀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에 따라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1: 예.
0: 송영길 의원이 한 방송에 나와서 집권당 대표가 지금 대통령과 맞서자는 것인가?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면 내 출마 가능성도 훨씬 커진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위증으로 판단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서 실질은 무죄 이렇게 말하면서 조작기소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 계속하고 있죠.
0: 예, 지금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연어 술 파티 관련해서 1심 판결이 지금 유죄 위증 유죄고로 나왔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무죄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7명의 배심원 가운데 3명이 무죄 의견을 낸 걸 강조한 건데요.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직권남용 혐의 등엔 공소를 기각한 점을 거론하면서 항소심에서는 결국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술파티 의혹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단에도 민주당은 또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1: 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0: 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난 2년간 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해온 연어 술파티 선동이 거짓이었음을 이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공소 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은 연어 술파티를 근거로 검사 탄핵, 국정조사, 특검까지 밀어붙였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허위 날조의 국가 시스템을 동원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 대통령을 향해 법원이 연어 술판 같은 게 없었다고 했는데도 기어이 권력으로 자기 재판을 없애려고 들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 반도체 호황에 청와대가 벌써부터 부동산 투기 쏠림을 우려하고 있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SNS를 통해서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0: 예, 지금 반도체의 호황을 맞아서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을 좀 잠재우려고 나섰는데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제밤 이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고 한 겁니다.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했는데요. 이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부에서 이어진 부동산 투기 심리를 세제 개편안으로 결국 또 누르겠다는 겁니다.
1: 네. 자, 김 실장에 이어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임대주택사업자의 영구적인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재검토하자고 이어받았습니다.
0: 예, 임 청장도 이제 SNS에 등록 임대 다주택에게 이 엑시트할 기회를 주면 매물 잠김 상황이 해소되면서 6만 8천여 가구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등록 임대 사업은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대신에 이 영구적인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활성화했지만 이 매물 잠김 등 이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2020년 일부 폐지가 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이 혜택이 좀 과도하다면서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뜻을 또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증세 본색을 드러냈다면서 김용범 실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1: 네,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정교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같은 길에서 출근하고 계실 텐데요.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분당서로 성남쪽으로는 수소 나들목을 지나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1차로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탄천 1교 부근부터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는 복정에서 탄천 1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강남수단도로 수원 쪽으로는 고장난 차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봉천터널한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금천 요금소 부근부터 막히고 있는 이유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기흥 부근에서 신갈까지나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부산 쪽은 죽전 부근에서 신갈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부권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는 동명휴게소에서 다부터널 쪽으로 지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1: 실시간 증시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지난주 금요일은요, 노예 해방 기념일을 맞아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는데 유럽 증시는 어땠을까요?
3: 네,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 증시는 이제 휴장을 좀 맞이했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좋지 못한 모습, 일제히 좀 하락세로 좀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뭐 독일뿐만 아니라 지금 영국 런던,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 증시 같은 경우도 좀 전부 다 하락 마감을 좀 했는데 네. 결국 이제 이란과 어쨌든 미국의 어떤 실무 협상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시장은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뭐 지난주 같은 경우도 관련 협상 같은 경우가 일정이 좀 미뤄졌던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좀 그러한 모습이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미국과 이란이 MOU를 체결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양국 간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는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지금 헤즈볼라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좀 크고 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미국과 이란의 지금 합의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 전 세계가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미국과 이란 첫 협상이 80분 만에 일단 중단되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런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3: 네, 일단 뭐 주말 사이에 좀 상당히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단은 뭐 미국이 21일 스위스로 이제 향했던 부분들 여기 파키스탄이나 카타르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제 주변국들도 같이 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3: 일단은 이제 계속해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군의 어떤 레바논 지역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이 철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제 조건을 좀 깔았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이제 이스라엘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말을 좀 듣지 않는 좀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 네.
3: 일단 협상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시장 사실 이제 개장을 좀 얼마 놔두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썩 유쾌한 소식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아마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해서 전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3: 우리나라 증시도 이에 따른 좀 변동성을 보일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일단 국제 유가가 하락으로 반전을 하긴 했는데 주말까지 흐름은 어땠을까요?
3: 일단은 이제 이 유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추세를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만 계속 이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지지부진한다던가 혹은 뭐 연기된다던가 그런 어떤 좀 이벤트로 인해서 유가 자체가 다시 좀 하락에서 다시 상승, 하락, 상승 약간 이런 좀 모습을 좀 보이는 부분들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한 $80 그다음에
1: 네.
3: WTI 기준으로 봤을 때 $77 기준으로 기록을 하면서 일단은 전쟁 시작 전 레벨까지는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등의 추세를 보인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이란의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합의안이 도출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을 탐색하고 있습니다만 뭐 뉴스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원유가 얼만큼 통화하는지 이 부분도 저는 분명히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이 하락에 대한 추세가 좀 전환되지 않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여전히 우리 유가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리터당 2,000원이 계속 넘어가고 있는
3: 네.
1: 상황이라서요.
3: 네.
1: 자, 이번 주에 반도체 섹터의 실적 발표가 있네요. 주요 증시 일정도 짚어주시죠.
3: 네, 일단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 일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이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4일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랑 좀 분기가 다르긴 합니다만 2026년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3위긴 합니다만 일단 가장 먼저 실적을 좀 발표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풍향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3분기 매출 실적 가이던스를 335억 달러로 좀 제시했는 상황인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이제 335억을 넘어서서 344억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기를 계속해서 좀 역대 최고치로 경신하는 좀 그러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시장은 이미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미 최고 실적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예상과 함께
1: 네.
3: 이제 장기 공급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전망이라든지 가격 정책에 이미 시선은 옮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1: 네.
3: 두 번째로 이제 27일 날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 이제 PCE가 좀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연준이 중요시하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최근에 FOMC에서 매파적인 어떤 입장을 드러냈던 어떤 그런 연준 아무래도 이제 물가의 어떤 둔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게 이제 미국 5월의 PCE 물가 지표 이게
1: 네.
3: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우리 증시는 지난주에 코스피가 9,000선을 넘기며 그야말로 새 지평 열었는데 지난주 흐름 정리해 주시죠.
3: 일단 지난주는 상당히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피는 이제 지난주는 그 지난주 전주 대비했을 때 이제 한 928포인트 오르면서 이제 9,050선에서 좀 거래를 좀 마감했는데 일단은 사실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타결 협상 소식으로 상당히 상승세를 이었던 모습들 다만 이제 협상이 지연되는 어떤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상당히 출렁였던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좀 코스피 지수를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거래 금액 같은 경우도 한 1조 8천억 정도 좀 매수를 하면서
1: 네.
3: 지수를 좀 받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도 지금 이 양해각서 이후에 제가 볼 때 디테일 이 협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조정 시 매수였던 그런 관점이 다시 한번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업사이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난주에만 코스피가 11.43%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빨리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이 8천조 원이 넘어섰다고요.
3: 네.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뭐 계속 가지 않는 경이로운 길을 좀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1: 예.
3: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합쳐서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8,100 조 원을 넘어가는 좀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좀 맞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양시장의 시가총액 차이가 너무 좀 많이 차이가 그러네. 난다는 거 그래서 코스피가 8,100조 중에서 7,600조 코스닥이 550조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거의 이게 뭐 한 14분의 1 정도? 13분의 1 정도? 너무 지금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시가총액의 지금 불어나는 속도가 정말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월 한 말 정도에 한 6천조 원이었는데 8거래일 만에 7천조 그다음에 한 달도 안 돼서 8천조를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이 대부분이 제가 볼 때 이제 코스피 쪽에서 나오는 상황 특히 코스피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거의 이제 붙었습니다. 지금 146조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3: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93%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 이제 시가총액 1, 2위가 바뀔 수도 있지 않나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두 회사가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고 지금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전자가 28%, SK하이닉스가 26%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이 두 회사가 국내 증시를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증시도 과열이고요. 지금 부동산도 과열이고 이러면서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3: 네, 일단 뭐 우리나라 말로 이제 B2라고 하죠.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중은행들의 지금 제가 볼 때는 머리가 상당히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부동산도 그렇고 지금 증시도 그렇고
1: 네.
3: 상당히 좀 호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같은 경우가 뭐 불과 두 달 만에 6조 원 이상 급증했다. 이게 지금 가계대출 지금 증가 속도가 상당히 가파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은행에서 이제 대출한도 상당히 축소를 좀 빨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대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줄이면서 이제 문턱을 많이 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부동산과 별개로 이제 증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코스피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계속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코스닥을 좀 약간은 좀 밀어두더라도 코스피에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 이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신용대출을 지금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인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맞죠.
3: 예, 개인신용한도 대출이 지금 뭐 지금 원래 기존에 한 39조 원에서 지금 42조 원으로 지금 한 3조 가까이가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한 두 달 만에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1: 최근 두 달 만이죠.
3: 네. 지금 거의 한 마이너스 통장도 3조 이상 올라갔다. 그러니까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네.
3: 제가 볼 때는 증시도 화랑 부동산도 화랑 뭐 이런 상황에서 그 뒤에 있는

0: 중국과 이란의 어떤 소식으로 인해서 살짝 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순환매 장세 특히 이제 미국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 조선이라든지 원전 섹터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금리에 좀 민감한 뭐 2차 전지 제약발 섹터 흐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KBS 1라디오. 네. 월요일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아, 지난주 토요일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많이 내렸는데 네. 오늘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3: 네, 지금은 전남 해안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밤까지 전라도와 경남에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20에서 80, 남부지방에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1: 네, 제주도와 남부지방뿐만 아니라 중부지방에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과 경북 서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적은 곳은 5mm에서 많은 곳은 40mm로 지역별 차이가 크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올 때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에는 싸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1: 네, 출근길, 등굣길 준비하실 텐데 꼭 우산 챙겨가셔야 되겠습니다.
3: 네.
1: 자, 이번 주 더위는 어떨까요?
3: 네, 일단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춘천과 대전이 27, 전주, 광주가 25, 대구는 24도로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오늘은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1: 네. 네,
3: 그러나 서울의 낮 기온 이번 주는 계속 29도를 유지하며 평년과 비슷해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상에는 오늘 오후까지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너울로 인해서 해안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해안가 접근 자체를 자제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이 7호 태풍 메칼라가 괌 서쪽 해상에서 발생해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강도 3의 세력으로 필리핀 북동쪽 해상을 지난 뒤 일본 오키나와 부근까지 북상하겠는데요. 이 기상청은 아직은 태풍 발생 초기인 만큼 태풍 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메칼라는 태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천둥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1: 네. 이제 여름이 되니까 확실히 태풍 소식이 네. 계속 들려오네요.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성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4: 전격 시사
2: 뉴스
4: 전격 시사
2: 인터뷰
4: 전격 시사
2: 주식
4: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4: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월요일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한민수입니다.
0: 네. 첫 질문을 의원님 관련한 뉴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8.17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니까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도 경선하지 않습니까?
1: 네.
0: 아직 출마를 공식화한 분은 없는데 의원님 네. 최고위원 출마설이 계속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1: 저희들이 8월 17일 전당대회 치르기 때문에요.
0: 네.
1: 후보 등록은 아마 다음 달 17일 정도 전후로 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소행과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화하신 분은 없고요.
0: 네.
1: 저 역시 주변에 계시는 이제 의원님들이랄지 또 당원분들께서 출마를 권유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0: 네.
1: 아직 뭐 결정을 하지는 못했고요.
0: 네.
1: 제가 지난 그 토요일에 그 봉화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묘역에 좀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0: 예.
1: 이게 일정이 저희 구청장 비롯해가지고 시구원님들 이번에 당선자들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지방선거.

0: 것 때. 네. 저희들이 연초부터 잡았던 일정인데 이 일정을 놓고도 또 혹시 최고위원 출마 때문에 미리 잡은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가서 다른 때보다도 더 절실한 마음으로 참배를 드렸고 저는 지금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있어서 어떤 저의 결정이랄지 도움이 된다면은 좀 판단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시점이 시점인지라 네. 친명계, 친청계 네, 여러 분류들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통 친청계로 네. 분류하던데 이런 분류에 동의하세요?
0: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민주당에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님이 이재명 대통령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당에는 친명만 있는 겁니다. 뭐 굳이 언론에서 친청으로 뭐 친석으로도 분류하던데 그분들 모두가 친명입니다. 저 역시 저는 친명을 넘어서 찐명으로도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정치인생도 그렇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성공해야 되고 우리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무슨 이런 개파를가 나눠진다거나 그렇게 해서 본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한다? 저는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저는 그래서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만 우리 당 출입하시는 기자님들께 부탁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뭐 당권파, 비당권파 뭐 이런 건 가능합니다. 뭐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네. 친청 혹시나 뭐 당 지도부에 있는 일원이면 뭐 당대표가 가깝다고 분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친청, 반청은 가능할지 몰라도 어떻게 이거를 친명과 친청 무슨 이런 식은 아니다. 우리 모두는 친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어제 지금 당선자 워크숍에 정청래 네.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나란히 이제 참석을 하니까 역시 또 많이 주목을 받으셨는데 네.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졌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0: 그 해석은 언론인들께서 하시는 건 저도 보도를 봤는데 저는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어제 그 광역단체장, 기초단체 당선인들께 정말 당정청이 원팀으로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총리도 같은 기조에서 우리 정부의 성공을 말씀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역단체장이랄지 기초단체장 또 전체 그런 출마자 비율, 당선자 비율로 보면 저들이 70%가 또 넘고 하기 때문에 승리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대통령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기할 곳에서 이기지 못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성공으로 최소한 성공이라 할 수 없고 또 아쉽고 하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말씀이 무슨 미묘한 신경전이랄지 차이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의원님 어제 네. 그 송영길 의원이 네네. 언론 인터뷰를 주말 새 연달아 하셨더라고요. 세계일보하고도 하고 KBC 뉴스메이커에도 예. 나오고요. 근데 상당히 예. 발언이 좀 강도가 셌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예예. 정청래 대표가 한 그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집권당의 예. 대표가 지금 대통령과 맞서자는 것인가 라면서 비판을 했어요. 또 눈에 띄는 것이 160명이 넘는 훌륭한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당대표가 너무 운동장을 좁게 쓴다. 측근들 몇 명만 데리고 정치한다. 이런 안타까운 평가가 많다.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0: 뭐,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봤는데요. 뭐 예. 전문을 뭐 듣지는 못했고 근데 뭐 원래 취지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별 의원들께서 뭐 전당대회가 또 있고 하니까 개별 의견을 내시는 것에 대해서 제 일일이 또 제 의견을 내는 것은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뭐 좁게 썼다 이런 표현들은 아마 우리 당원들과 실제 송영길 전 대표님은 최근에 이제 6월 3일날 들어오셨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당에 쭉 계셨던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 평가는 다를 겁니다. 지금 실제로 당대표나 우리 최고위원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한 구절을 따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오해가 잘못됐다. 해석이 잘못됐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대표가 주로 많이 쓰던 말씀이었는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런 취지의 어떤 말씀을 즉석에서 하다가 나온 표현이었는데 우리 대표도 대통령님 성공을 위해서 뛰고 있고 모두 개별 의원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과도하게 특히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보실 때 좀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은 또 당의 중진 의원이고 하시니까 조금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1: 네. 그 연달아 인터뷰를 하시면서 송영길 의원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KBS 인터뷰인데 정청래 네.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면 예. 송 의원은 자신의 출마 개연성이 훨씬 커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뭐 언론의 분석이고 전망이긴 합니다만은 네.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의 2파전 예. 송영길 의원과 김민석 총리의 연대 이 정도의 그 전망이었다가 어제 주말 인터뷰를 통해서는 3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거의 확정적이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송영길 의원님 말씀은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을 하면 본인이 나오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1: 네.
0: 그렇죠. 아, 왜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본인이 8.17 전대에서 우리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에 도전하신다면 본인 뜻대로 하면 본인 의중대로 하는 겁니다. 모든 결정이 앞서서 저에게도 이제 최근 출마 말씀을 우리 앵커가 주셨는데 결정은 주변의 말씀들, 저를 아끼시는 분들, 우리 의원님들, 당원들, 지자분들이 저에게도 문자도 주시고 직접 오셔서도 말씀 주십니다. 한번 최근 출마해서 민주당과 우리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해봐라 권유를 하는데 최종 결정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A라는 누구누구 홍길동 씨가 최고위원 나가면 나도 나갈게. 이 얘기를 들으면 그게 합리적입니까? 저는 대단히 많이 우습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니 왜 본인의 출마와 정청래 당대표의 연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본인이 당당히 출마해서 당원들로부터 우리 지지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민주당을 어떠한 비전으로 이끌겠다. 정말 사리사욕 차유지 않겠다. 하면은 나오시는 거고. 그런 거지 왜 정청래 대표가 나오면 나도 나가고 정청래 대표가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가겠다는 지금 그런 식의 보도들이 나오던데 저는 상당히 좀 제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 마치고 직접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로 당내 갈등을 언급을 했는데 이 당내 갈등이란 부분이 어떤 부분을 지목을 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0: 대통령님께서 이제 해외에서 정말 이번에 대단한 성과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네. G7 정상회의도 그렇고 유럽 순방에서 그런 순방의 빛이 당내 알지 여권 진영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면서 좀 가려진 것 같아요. 저 역시 안타깝고 대통령님께도 좀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뭐 선거용지 부족 사태도 있을 거고 지금은 이제 종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고유가 곡물가 이런 민생고도 좀 있을 겁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항시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당 대표하실 때도 우리 내부의 차이보다는 차이를 가지고 업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부각시키고 다투지 말고 정말 그럴 힘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외부에 우리가 상대해야 될 외부를 상대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내부의 단합을 강조하신 말씀 많이 하셨죠. 저 역시 이번에 말씀도 내부에서 우리 뭐 국회의원들 중에 그러신 분들은 뭐 소수에 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저는 뭐 본인 좀 생각을 하고 그런 과한 해석들이랄지 어떨 때 보면 뇌피셜에 가까운 얘기들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지자들이나 또 일부 유튜버들 중에는 그걸 또 확대 해석하고 네. 그러다 보면 우리 전체 민주진영 내에서 불필요한 갈등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서도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걸로 보고 있고요. 대통령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 네.
0: 엄청난 갈등이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님이 저는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전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지난주에 다른 방송에 네. 출연을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청래 예. 대표에 대한 청와대와 당내 친명계의 불출마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또 같은 입장이신가요?
0: 그 일부에서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은 진짜 절대로 우리가 안에서 청와대랄지 우리 대통령님이 마치 어떤 그 사안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의원들이 자유롭게 본인들의 의견을 말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자칫 어떤 특정인에 대한 뭐 좀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압박으로 할지 뭐 이렇게 저는 느껴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발언을 하실 때도 아, 이 나의 발언이 어떻게 외부로 비춰질지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고려하시면서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이제 수석급 참모진 개편을 단행을 했는데 지금 예. 제일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민정수석이거든요.
0: 네.
1: 예, 지금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력이 있고 또 네. 오광수 봉욱 전 민정수석에서 또 세 번째 검찰 인사 또 두 번째 이번 정부 들어서 김앤장 출신 변호사 뭐 이런 등등등이 겹쳐가지고 조국혁신당 예. 같은 경우에는 우려한다라는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네. 일단은 저는 집권당 우리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우리 대통령님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당원분들이나 우리 지지자분들 저도 어제 발표된 다음에 반응들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쭉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하시는 지점들이 있는 거를 저도 좀 봤습니다.
1: 근데 네.
0: 뭐 제가 뭐 한창식 이번에 민정수석은 뭐 일면식도 없기 때문에 이분이 검찰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이건 뭐 사실 보도 말고는 뭐 접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님이 발탁을 할 때는 정말 지금 가장 중요한 또 검찰개혁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신임 민정수석도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또 역할을 부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어떤 활동을 했던 대통령님의 참모가 되는 순간 뭐 내각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과 우리 정부의 국정 목표 방향에 저는 철저하게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엇나가게 할 거면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라는 대명제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반드시 완수돼야 되고요. 우리 대통령님만큼 거기에 절실하신 분도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전에 기자회견 때도 말씀하셨듯이 최종 검찰 개혁의 방향이 정부안이 또 나오고 하면 당과 조율을 할 것이고 또 국회에서는 또 야당도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정치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혹시라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역시 그 길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1: 네. 네. 자, 지금 네. 지난주에 이화영 네. 전 부지사에 대한 예, 국민 참여 재판 1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0: 네.
1: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이 됐는데 연어술파티 진술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인정이 돼서 유죄가 나왔어요. 의원님은 네. 이 1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이번에 보니까 또 지금 말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가지 부분이요. 공소권 남용 부분도 무죄를 했고
1: 네.
0: 그다음에 대통령님을 정말 끈질기게 이렇게 괴롭히고 있던 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배심원 7명 저는 만장일치로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 관련해서도 그동안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뭐 쪼개기 후원 뭐 이런 식 얘기하면서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씨를 엮어가지고 과도한 정치적 공세를 해왔습니다. 악마화를 시켜왔죠. 그런데 이것도 무죄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위증 혐의는 이제 4-3 이제 뭐 네. 전반적으로 위증의 평결 나올 때는 이렇게 갈렸는데요. 전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뭐 국민의힘이랄지 뭐 한동훈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게 윤석열 정치 검찰 정권에 사실 부역해 오신 분들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도 지내시고 하면서 그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야당 대표 때 구속영장 청구하고 국회 와가지고 제가 지금도 잊질 않습니다. 한
1: 네.
0: 30분 가까이 온갖 모욕을 주면서 없는 혐의 사실로 그런 공소장을 읽어갔던 모습을 저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0: 지금 이게 나왔다고 해서 마치 검찰의 조작이랄지 진술 왜곡이랄지 조작 기소가 없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렇다면은 정말 김성태 씨는 1년 동안 184회를 왜 출정을 시켰습니까? 왜 기록이 없습니까? 제대로 된 게. 거기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죠.
1: 네.
0: 저희 국정조사 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전 그래서 얄팍한 정치적 수수나 이런 거를 노리지 마시고
1: 네네.
0: 명백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치검찰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자신이 있다면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조작기소 특검법에 찬성하십시오. 그래서 밝혀봅시다.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 선거 후에
0: 네.
1: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경기 평택을 예. 재선거 패배를 두고요. 민주당이 단일화를 거부해서 야권이 졌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0: 네.
1: 민주당 책임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1: 네.
0: 일단은 이번 평택을 해서 우리 당의 김용남 후보,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낙선하시면서 특히 우리 민주진영 지지자들, 평택을에 계시는 우리 또 유권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상실감과 함께 안타까워하시는 목소리 저도 전에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부지리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나 이게 복귀는 물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6.3 지방선거 전체를 치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1: 네.
0: 시간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에 저희들이 이긴 곳은 어떤 승인이 있었고 또 아쉽게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못 낸 지역에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정말 외부인들도 다 같이 모시고 치밀하게 분석을 하려고 저희들이 평가위도 띄우고 이렇게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1: 네.
0: 저는 조국 전 대표님이 이렇게 민주당이 답해도 10가지 질문을 이렇게 내신 거는 좀 적절한가 지금 시점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칫 그 저도 10가지를 쭉 몇 차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1: 예.
0: 이거를 보면은 우리 민주당을 좀 탓하는 거 아닌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본인의 낙선에 대해서 이렇게 읽힙니다. 읽히면은 우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우리 민주당의 우당 아니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은
1: 예.
0: 앞으로도 주요 개혁과제에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나아가야 될 텐데 자칫 이렇게 던지신 질문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또 뭐 예기치 않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 네.
0: 그렇습니다.
1: 네. 네. 그런데 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또 민주당을 향해서 국정운영
0: 예.
1: 원팀 플랫폼 구성 제안했고요. 또 이른바
0: 예.
1: 문조 털레오 같은 이런 프레임, 갈라치기 프레임은 정부를 약화시키는 자회 행위다, 정치 공작이다
0: 네.
1: 이런 말도 했는데
0: 네.
1: 일단 신 권한대행이 얘기한 이런 문제의식 공감하십니까?
0: 조국혁신당이 저희들 아마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셨어요. 특히 우리 지지층 당원들께서는 저 역시 국회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정말 개혁 법안들, 뭐 사법 개혁이나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관련된 법안들을 상정을 하면은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언제나 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스울 때는 본인들이 여야 합의한 민생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네.
0: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국민 뜻과 반대로 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필리버스터를 걸고 하면은 우리 민주당만의 의석수로는 그거를 저지 국회법에 따른 종료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12석의 의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이 언제나 협력을 해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과제에 있어서 같이 보조를 맞춰왔기 때문에 국정운영을 위해서 좀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 다섯 글자의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이거는 일부 정말 우리 진영에서도 극히 소수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건 모욕적이죠. 멸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상대하는 무슨 또 말이 있다고 언론 보도에 있던데 저는 그런 얘기들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특히 우리 지지자들, 우리 지지자 계신 분들은 뭐 속상하시는 말들이 있더라도 그런 표현들은 정말 가급적 자제하시면 좋겠다. 근데 뭐 일부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쓰시는 걸 저들이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0: 이렇게 자제드라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책임 있는 적어도 국회의원들이든 당의 지도급 일원이랄지 이런 분들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저도 주요 당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전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했을 때 국회의원이 했을 때 그 받아들이는 유권자들이나 우리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예. 자,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이제 내일부터 본격 가동되는데
0: 네.
1: 여야가 합의가 되고 또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 아마 아닌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은 국조와 함께 특검 병행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관위뿐만 아니라 행안부 경찰 등 관련 기관 대응까지도 조사 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그래서 저희 여야 합의로 이제 국조특위가 이제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위원장도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도 위원들 동수고요. 이렇게 합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언제 민주당이 특검법을 안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당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 모두가 국정조사와 함께 늦으라면 특검도 당연히 해서 이번에야말로 왜 이런 식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상 최후의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선관위는 저는 정말로 이건 해체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 네.
0: 새롭게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 이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아직 이제 막 출범해서 국조특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꾸 밖에 나와서 이런 얘기하고 정치적 공세하지 마시고 국조특위 준비 좀 열심히 좀 하십시오. 정말 일 안 합니다. 전 국민의힘 의원들 정말 일 안 한다고 봐요. 본회장도 걸핏하면 나가버립니다. 전 세비도 안 줬으면 좋겠어요. 깎아버리고 우리 국민 혈세인데.
1: 네.
0: 그렇게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월급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준비 좀 하세요. 준비해서 이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꼬박꼬박 따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당대표라는 분은 그 현장 가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국민들,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1: 네.
0: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
1: 알겠습니다.
0: 그 집현장에 가가지고 부정선거,
1: 네.
0: 재선거 피켓 들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1: 네, 의원님.
0: 각성을 촉구합니다.
1: 네. 오늘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민수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시각장애를 가진 아들 그리고 보조견 마루와 함께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타고 대전 과학엑스포에 다녀왔어요. 음악이 나오는 아름다운 분수대, 다양한 촉각체험까지 하니 우리 아들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들의 세계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 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0: 6월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거의 엇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8도로 예상되는데 어제와 거의 비슷하겠고요. 세종 대전이 27, 광주 부산 25, 대구 24, 제주 23도, 강릉 22도로 예상돼 전국이 21도에서 28도 분포를 기록하겠습니다. 주로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약간 덥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 강원 북부 등 일부 중서부 지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는데요. 일부 경기 북부는 가장 높은 위험 단계가 예보됐고 그 밖의 지역은 높음. 오늘 비가 오는 남부지방은 무난하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오늘 오후에 중서부 지역 위주로 높아지겠고 대기질은 좋음 단계의 미세먼지 농도가 예보돼 있어서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전남, 경남, 제주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남부지방 중심으로 10에서 40mm, 내일 새벽까지 제주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리면서 남부지역의 더위는 오늘 하루 정도 쉬어가겠고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은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요란한 소나기 5에서 40mm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도입니다. 최영미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자, 주말에 토요일 새벽에 나왔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국민참여재판 1심 결과요. 앞서서도 얘기해 드렸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 그런데 유죄가 유일하게 나온 게 연어 술파티 위증에 대해서는 배심원단도 4대 3, 그리고 재판부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네네. 전체적으로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2: 아니, 재판 결과를 보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를 향한 검찰의 칼날이 어디를 목적으로 했는지 그것이 네. 재판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건데 네.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인데 정치자금법이 뭡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아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 쪼개기 후원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냐면 이것도 이재명 당시 대표를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거 무죄가 난 거고 예. 또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북 묘명 및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또 권리행사 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으로 해서 공소기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면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유증에 대해서 배심원단이 네. 이제 4대 3으로 했다라는 건데 우리가 합리적 의심이 없는 데까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심원단 3명이 이거에 대해서는 무죄를 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배심원단 같은 경우는 전원일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네. 배심원단 3명도 이 연어 술팔치와 관련된 의심의 정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고 그거에 따라서 유죄 정황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판단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작기소 특위 활동을 하면서 네. 박상웅 김성태 회장이 비서입니다. 네네. 아, 쌍방울 이사라고 활동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가지고 수원지검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4병 물 3병을 사요. 왜 삽니까? 그 앞에서. 그래서 결국은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입증은 누가 했는지는 의심이 드는 거고 네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0: 그래서 저는 항소심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또 재판부에서 합리적 판단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2: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줄기차게 윤석열 이제 검찰이 이제 이재명 당시 이제 민주당 대표 이 사람을 이제 결국은 이제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하기 위해서 이하영 당시 이제 부지사가 위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사실이 아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작해서 이하영 지사의 진술을 갖다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재명 당시 대표의 대북 방북 네. 그런 송금을 쌍방울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사건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 수원 지법에서 이렇게 나온 1심 결과가 왜 중요한가면요. 얼마 전 민주당 중심에 이제 특히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이제 일방적으로 조작 기소 국정조사 이제 그런 특기가 이제 열렸지 않습니까?
1: 네.
2: 그 결과는 뭐 나왔지만은 이미 연합연호술파티에 대한 그 많은 뭐 이 참관인 그리고 이제 정인 이렇게 채택을 해가지고 뭐 심문을 했지만은 아무래도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손지원에서 이제 1심 선고 이 결과가 결국은 검찰 그런 영상 녹화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이거는 상호 보합해요. 반면에 이하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연어수 파트를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냐 이걸 갖다 제시를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술자리가 없었음에도 허위 증언했다고 결론은 1심 판결 내린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머지 이제 뭐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이라든지 또 대북 그런 지원 관련 그런 직권 남용 혐의 이런 부분은 뭐 공소 기각을 처리했지만은
1: 네네.
2: 제가 볼 때는 재판부 입장에서 이 사람들 참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이거는 뭐 위정한 거는 여러 술 파티에 없었던 거고 위정한 거는 틀림없는데 지금 이제 뭐 나름 절대 뭐 지금 입법권력 민주당이 국회에서 국정조사까지 하지 뭐 이런 데다 세상에 위증했는데 4개월짜리 뭐 그런 징역행위 어디 있습니까? 그 나머지는 다 공소기각하고 그러냐 그리고 뭐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어요.
1: 네네.
2: 그 원래 기자묵기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위증은 위죄다 이렇게 된 겁니다.
1: 근데 네 말씀하시죠.
0: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이제 아마 이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1: 예.
0: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언제 이제 술을 먹었냐에 대한 날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배심원단 한 4명이 이 진술의 일관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판단했던 것 같은데
1: 예.
0: 지금 보면 3명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술이 분명히 들어갔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연어가 들어갔고 연어 도시락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진술 세미나라는 부분도 이화영 지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방용철이 됐든
1: 네.
0: 그 김성태가 됐든 이화영이 됐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검찰의 창고, 저도 창고를 가봤어요. 창고가 일반 창고가 아니에요. 회의실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그 영상 녹화실도 회의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실제 편의를 제공하고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라고 이화영 부지사가 전 부지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로 좀 보여진단 말이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술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화영 지사의 전 부지사의 진술의 그 신빙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입증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검찰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술이 들어간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안 하고 판단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 드는 거고
1: 네.
0: 결과적으로는 저는 항소심에 가서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조작기소 관련된 특검법이 네.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면 예. 특검이 발족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수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민주당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 그대로 계속
0: 아니 그거는 이제 법사 이제 발의가 됐잖아요.

0: 됐어요.
1: 발의됐으니까
0: 지금
1: 이제 네. 법사위로 넘어가서 법사위에서 네. 어떤 절차를 밟는지 봐야 되겠죠. 네. 전체회의에 올라가고 또 네. 법안소위 가고 네. 또 다시 또 법안 법사위 전체회의 한 다음에 본회의 통과 이 과정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예. 이번 이제 판결 1심 선고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거대 입법 권력인 지금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의 조작 수사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던 그 프레임이 결국 대국민 한마디로 이거는 뭐 논란을 빚은 거의 뭐 국민의힘은 이건 사기극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공식적인 입장은. 예. 이게 명백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 같은 경우는 연어 술파티라는 그런 자극적인 의혹이 사법부와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다수에 의해서 결국은 허위로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이거는 검찰의 힘을 쓰러진 결과고 그렇지만은 동시에 이제 배심원당한테 경우 이 의견이 이제 4대3으로 팽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항소심에서 이게 뒤집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 특검을 가서 좀 더 미진한 내용을 국회 국정조사에서 미진한 내용을 밝혀내면은 이건 틀림없이 뒤집어진다는 있는 내용인데 그렇지만은 이제 1심 재판부 입장에도 제가 이렇게 쭉 어제 그걸 몇 면을 보니까
0: 네네.
2: 정말 공여지책으로 그냥 이거 틀림없는 유죄는 위정은 위정이고 오죽하면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0: 네.
2: 이거는 위정으로 나왔어요. 그런 정도로 이게 법리적으로 이 위정은 틀림없이 맞는데 지금 워낙 분위기가 이러니 그 재판부가 아주 공여지책으로 지금 판단한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0: 네. 그 당연히 변호인단은 항소를 하겠다고 했고 그 국조특위에서 이제 그 주작기술 특검법은 법사위에서 이제 다뤄질 네, 그렇죠. 예정이고, 예. 근데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사실은
2: 검찰이 당연히 지금 네. 이제 검찰도 항고를 해야죠. 안 할 수가 없죠. 이하영 부지사가 이 즉각 항소를 갖다가 표명을 했는데,
0: 네.
2: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앞으로 공소, 취소, 특검을 통해 가지고 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0: 네.
2: 이걸 검찰이 여기서 손을 놔버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1: 저는 요 부분도 요 부분이지만
2: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자신들이 그냥 꼬리를 내는 그런 추한 검찰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겠죠.
1: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약점을 잡아서 계속 그 수사를 진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뭐 그 이화영 전 부사 얘기 들어보면 초등학교 친구까지 다 주변 다 털털 털고 가족들 다 털털 털어서 수사를 진행해서 무리한 기소를 했는데 그 무리한 기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당시 그 후보에게 그 정치자금 제공했던 사람들 다 하는데 무리하게 이것도 기소를 한 거 아니에요. 무죄 난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대북 지원과 관련된 직권남용에 대한 것도 이게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0: 네.
1: 검찰에 직권남용이라는 저 공소권 남용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공소 기각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이 기소가 얼만큼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번 재판부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추후에
2: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검찰이 이게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을 또 비껴나가지고 쪼갱이 정치자금 훈금한 거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직권남용 혐의 이런 거는 별건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한 거거든요.
0: 네, 그렇죠.
2: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모혐의하고 공소기각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 입장에서는 뭐 제대로 판단을 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싶어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하영 부지사가 국회나 이제 계속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인정한 부분 이 실체적 사실 이 자체를 갖다가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죠.
0: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수석급 인선 다섯 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제일 지금 많이 거론되는 게 이제 민정수석에 발탁된 네, 한찬식 변호사입니다. 조국 혁신당 벌써부터 비판하던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이제 그 대통령 인사의 큰 틀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네.
1: 왜 이렇게 인사를 했고 청와대 인사 개편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좀 분명히 대통령께서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 참모들의 1기에 이어서 2기 개편인데 상당히 중폭 이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예.
1: 민정, 홍보, 사회 그리고 안보실 1차장, 3차장까지 했고 또 AI 수석까지 이제 주에 이제 교체가 될 텐데 저는 일단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뜻, 그리고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저는 뭐 한찬석 민정수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직기강도 확립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초기에 국정동력을 확보하고 그것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방향에 대한 것들을 안정적 관리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0: 네네.
1: 그러려면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이 공직이 제대로 확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창식 민정수석의 활동을 보면은 뭐 동부지검 했지만 그 전에 인권국장도 했고
0: 네.
1: 경제범죄와 관련된 부분도 수사를 했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0: 예, 예.
1: 특수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저는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또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다 보고 대통령께서 인선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0: 일각에서 검찰 출신이고 해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속도 조절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니 그거는 명확하게 대통령께서 보안수사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0: 네.
1: 뭐냐면 당에서 역할을 해서 그걸 제대로 하라고 했고 당의 저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보안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대표 후보들 4명이 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상되는 후보들 뭐 지금 정청래 네. 대표는 먼저 보안수사권 폐지를 들고 나섰는데
0: 네.
1: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또 저 송영길 의원도 그렇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원내에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보안수사권 폐지에 있는데
0: 네.
1: 그 부분적인 부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모를 어떤 수사의 공백에 대한 부분을
0: 네.
1: 보완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에 맡기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당의 올바른 판단, 차기 지도부가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추진할 네. 거라고 봅니다.
0: 네. 네. 자, 다섯 명의 수석급 인선 중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특히 사회수석을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2: 네. 사회수석이 이제 쉽게 말하면 시민사회단체.
0: 네.
2: 이번에 이제 저 민주노총 출신이잖아요.
0: 네.
2: 여성부위원장 출신인데.
0: 네.
2: 자, 노동부 장관, 지금 김용훈 장관에 이어가지고 또 이제 시민사회 수석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노동현안이라든지 또 집회 시위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서 가장 대통령의 그 핵심 측근 참모 아니겠습니까?
0: 네네.
2: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정 노동 세력에서 상당히 그, 반기업적이면서 때로는 반사회적 어떤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계셨던 그런 극렬한 뭐 투쟁을 전개했던 그런 분이 대통령 참모 지인의 직원에서
0: 네.
2: 뭐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게 맞나.
0: 네.
2: 그렇지 않아도 김용훈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삼성전자 노사 붕괴 때
0: 네.
2: 그걸 갖다가 중재 조정하는 역할은 뭐 나름 했지만은 결국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그런 노조 운동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만기한 어떤 그런 협상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삼성전자가 반도체 호황을 통해서 엄청난 뭐 영업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같이 일하고 있는 사내 그러니까 용역 비정규직이라든지
0: 네.
2: 협력회사 1층 2차 그런 협력 하층 회사들 같이 전체 그 성과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동운동이 아니었을 때 그때 김용훈 노동부 장관은 그런 걸 좀 바로잡으면서 협상을 중재 조정했으면 그 문제가 덜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또 시민사회 이제 수습 같은 경우도 또 그런 편향성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거죠.
0: 네.
2: 예. 앞에 이제 뭐 저기 지금 그 한찬식 그
0: 민정수석.
2: 네. 민정수석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뭐 검찰의 뭐 그때 간부였기 때문에 이걸 뭐 이재명 정부에서 민정수석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어떤 입장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냥 정말 중도 실용주의 정부로서 결국은 일 잘하는 사람 뽑아 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야당 입장에서도 크게 반발할 이유도 없다고 보는 거고 또 특히 이 사람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그때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구속시키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이 진민주 진보 진영하고는 덜 떨어진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왜 안 치냐 이런 부분이 있고 하지만은 저는 그 외에도 지금 뭐 가령 최병렬 전 뭐 한나라당 당시 당대표 사위였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역할을 맡긴 그런 주장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실력이 있으면 뽑아 쓰는 거고
0: 네네.
2: 그 사람이 또 좋은 성과 내고 또 보안수사권 문제도 그런 겁니다. 저는 이 보안수사권 문제에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맞다고 봐요. 그럼 철저히 해체는 이미 법으로 결정된 거고
0: 네.
2: 여기에서 행사사업법 체계에 엄청난 이제 앞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측면에서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그래도 검찰청 해체 이후에 그럼 공소청이 공소 권한만 가지고 앞으로 행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 유지될 수 있는 건지 이거 대통령이 점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여기에 집권 세력인 민주당도 좀 전향적인 입장을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이 폭넓게 내가 대통령 해보니까 1년 만에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권만 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보안수사권 전면적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1: 그런데 제가 독일의 검경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이 있었고 거기에 전문가들과 다 오랫동안 얘기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1차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경찰은 내무부 소속에 있는 거고요.
0: 네.
1: 독일의 검찰은 이제 법무부 소속에 있고 그다음에 1차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다 보고를 하게 돼 있더군요. 독일 검찰에게. 그런데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그 보안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은. 그 밑에 검찰 밑에 뭐 수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뭐가 있냐면 보안수사 요구권이 있더라고요. 보안수사관 요구권이 뭐냐면 검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사를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보안수사권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검찰의 독일에는 직접 수사권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독일의 검경수사권이 있고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개의 눈이 있다. 4 아이즈.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서로 감시 견제를 하는 거예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고 검찰에 대한 부분은 이 한 예로 이르더라고. 검찰에서 마약과 관련된 부패 검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수사합니까? 물어봤더니 경찰이 수사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통해서 서로 수사와 이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법체계 아니겠습니까? 저는 독일 사례를 좀 보면서 상당히 좀 시사점이 있었다.
0: 네네.
1: 그러니까 직접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또 수사를 주재하면서 서로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2: 그게 일정 부분 이재명 네. 대통령의 판단이에요.
1: 판단인 거죠. 네.
2: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여당이 정청래 네.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제일 불편한 관계 중에 정책 중에 문제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EU 순방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불편한 내용을 쏟아내고 갔잖아요. 그다음에 반응한 게 뭡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보안수사권 폐지 딱 7자 자기 소셜 계정에 그거 올린 거예요. 그걸로 난 그거 보고 야, 전 대통령이 상당히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저 내용을 그러니까 민주진보진영 자기 친정집에도 이 이야기 끄집어내면은 대통령도 한쪽으로부터는 지지 잃는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이 혼란이라는 것은 더 큰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대통령의 고민을 당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당대표 문제 있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경찰이 1차 수사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은 누가 발부해 줍니까? 검찰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서로 통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결국은 직접 수사권이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인데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직접 수사권에 해당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은 폐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0: 네.
1: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히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0: 알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얘기만으로도 충분히 얼마나 그 이견이 큰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나기 전까지.
2: 참 희한하네. 야당 네. 인사가 대통령의 국정원의 보안수사권 극청 우려를 대변해 주고 있으니.
0: 네.
2: 자, 어제 이걸 박 의원님께서 대변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저는 뭐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네. 오늘날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우리 김성태 대표님.
2: 네.
1: 아니 검찰이 내란 동조 세력이었던 경기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요.

0: 아니, 그 제가 이 얘기를
1: 올해 1년 6개월 이제 아니, 민주당이 우려먹었어요.
0: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직접 수사권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검경 수사 분리에 대한 부분은 이 방향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당에서 제 역할을 해서 법안 위반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기 지도부가 이걸 위반해서 하면
1: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권은 이제 오직 경찰의 권한 외에는 행사가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저 공수처가 있긴 있지만은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검찰 중심의 그런 수사 권한을 경찰에게 이제 다 이야기한 거고 다만 그 경찰 수사 권한이 제대로
0: 맞습니다.
1: 된 수사가 네. 되지 못하고 미진하고 또 억울한 사람이 발생했을 때 그걸 보완해서 수사를 하고 다시 공소 유지를 위한 그런 어떤 기소 신청을 해라.
0: 네네.
1: 기소 요구를 해라. 이게 왜 틀렸다는 거지? 난 납득이 안 가는 거지.
0: 같은 맥락입니다. 저도 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좀 할 수 있다라고
1: 저희들이 이해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네. 바로 이 입장인데 그걸 그리고 친정집에서 왜 수용을
0: 기소 공소 유지는 검찰 권한이지 않습니까?
2: 네네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통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2: 알겠습니다. 제가 그 어제 그 민주당 워크숍에 정청래 대표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제 같이 와서 당선자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신 거를 봤는데 정청래 대표는 그 동해시장 선거 승리를 예를 들면서 그 승리에 좀 무게를 방점을 드는 것 같았고 김민석 총리는 승리를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 살짝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이 19일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내부 갈등을 향해서 같은 진영인데 울타리 안에서 너무 전쟁을 해서야 되겠냐 이런 발언을 한 이후에 조금 또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박 의원님도 워크숍에 같이
0: 아니 가지는 않았고요. 네. 저 상황만 좀 저도 공유하고 좀 유튜브를 네. 통해서 좀 보고 네. 언론을 통해서 좀 봤는데
2: 네.
0: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번 지방선거 끝났는데 우리 당원들이 보거나 지지자들이 볼 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 왜 만족스럽지 않았느냐. 기본적으로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대표의 리더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청청이 한몸이 돼서 실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서포트뿐만 아니라 리드할 수 있는 당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리더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 원인은 지방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완전한 승리라고 하면 이런 목소리가 안 나왔겠죠. 완전한 승리가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미진한 부분의 결정적 원인이 당정청의 원활한 소통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추후에 당대표 리더십은 당정청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한몸이 돼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고 오히려 또 당이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확보하는 당대표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0: 그 얘기까지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2: 네.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말 새 인터뷰에서 굉장히 네네. 강도 높게 정청래 대표를 비판했어요. 또 그 인터뷰 전문을 쭉 봤는데 맥락을 보면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면 본인도 출마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3파전으로 가겠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0: 4파전이 되겠죠.
2: 네.
0: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2: 김용우 의원까지 하면 네, 이제 네 분이 내보시겠죠.
0: 네. 네. 그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리더십 체제 가지고는 추후에 우리가 있는 총선이라든가 그리고 또 사기의 이제 재집권에 대한 부분. 근데 근본적 원인은 뭐냐. 이재명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당이 리드하고 같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불협화음이 나서 이 당의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혼란스러운 뭐냐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냥 전쟁처럼 싸우냐.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그거는 저는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이 진단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완전한 승리가 아니면 2기의 새로운 당대표 리더십을 통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당이 가야 할 새로운 리더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2: 네. 국민의힘은 근데 18일 만에 보고서를 냈는데 보고서 낼 줄 아셨어요?
1: 잘 몰랐죠. 이거는 뭐 당의 투톱인 정정신임 원내대표도 전혀 내용을 몰라고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2: 그럼 당대표실에서
1: 그냥 당대표실에서 나와서 그 내용을 이제 자기가 접한 게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2: 네.
1: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6.3 선거 결과 보고서에 관한 부분은
2: 네.
1: 뭐 당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입장만 있는 것이지
2: 아.
1: 전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낸 그런 내용을 당 지도부 당과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이제 백서가 만들어진 평가 보고서가 만들어진 내용은 네네. 결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2: 네.
0: 원래
2: 1부 마치고
0: 그렇잖아요. 자신이 없으면 숨어서 하잖아요.
2: 네, 2부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시사
1: 뉴스
3: 전격시사
1: 인터뷰
3: 전격시사
1: 주식
3: 전격시사
1: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

0: 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방선거 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당대표실에서 주도하고 원내대표도 이 발간하는지를 몰랐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 보고서 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2018년 선거보다 당선인 수가 늘어났다. 이게 그 이유가 장동혁 당대표가 공천 시스템 공정하게 했고 선대위가 진단을 잘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1: 그렇게 이제 참 이런 것도 아이러니한데, 그렇게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제일 가까웠던 지방선거는 2022년 6월 선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2022년도 지방선거 결과를 가지고 이번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평가 결과를 만들어낸 보고서가 아니고 2018년 18년도. 그러니까 네. 8년 전에 이제 지방선거 결과, 그때는 이제 당시 자유한국당이 선거를 참패할 때예요.
0: 그렇죠.
1: 국민의힘 전신. 네. 이렇게 한교안 체제 이후에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네. 치러진 그런 지방선거 아니었습니까?
0: 예, 예.
1: 그런 최악의 조건에다가 또 이번을 지금은 우리가 제1야당으로서 또 국민적 그런 어떤 상당히 기대 속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2018년 그걸 대비해가지고 보고서를 낸 것은 저는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선대위가 좋은 뭐 어떤 선거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0: 네.
1: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부터도 장동익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를 멀리하느라고 애먹었다. 선거 유세 일정을 짜는 그런 네네. 팀들이 상당히 고생했다. 예? 막판에 이제 당 지도부가 서울에 이제 이런 저런 행태로 이제 유세에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네. 힘들어했다는 걸 이제 진솔하게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된 부산 북구갑에 지금 한동훈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그런 지원과 또 정부 공격 비판을 통해서 민심을 우리가 회복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펜트걸의 유희동도

0: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가운데 유독 당 지도부만 이런 평가를 낸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번 6.3 선거를 통해서 분명히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도 있었지만은 변하지 않는 보수의 더 큰 채찍질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인 계량 수치로 보면 12대 4로 참패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더군다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만든 보고서가 이걸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기정사실을 한다면 6.3 선거에서 드러난 그 민심에 우리는 배치되는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1: 저는 그 여야를 다 넘어서 당 지도부, 당대표라든가 정치의 이제 리더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전 세 가지의 힘이 균형관계를 이룰 때 된다고 봐요. 먼저 당대표나 이런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실력을 보여주면서 뭐가 더 그다음에 가야 되냐면 협력 관계를 이루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당정청 협력인 겁니다. 그 매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원내대표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 협력을 이루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에 있다고 하면 자기가 희생해서 조력자 역할을 해서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실력, 협력, 조력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하나만 삐끗해도 리더십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에 있는 당대표들이 실력과 협력과 조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교체 시기가 왔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 지금 시험 단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2: 시험 단계에 있다. 네. 자, 지금 그 대통령이 19일 날 기자회견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부동산 문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용범 실장이요. SNS에 주말 새 한국 경제는 역대급 호황이다. 그런데 반도체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갈 것이라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이전보다 좀 더 명확히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1: 저도 이번 이제 지방선거의 가장 결정적 변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늘 걱정했었거든요. 이제 부동산의 영향이 실제 서울 민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거였는데 결국 이제 부동산 이슈는 세제 이슈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종부세, 재산세, 더 나아가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오르져 있는 건데 이제 정부에서는 두 가지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동산이 너무 오르면 경제적 부담이 있고 경제적 악순환, 결국에는 사회 양극화, 부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문제가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것들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역대 정부의 최대 과제예요. 근데 정말 어려운 과제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욕망은 극대화되는데 이 욕망을 절제시키는 부동산 정책이란 말이에요. 이 부동산 정책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하나는 뭐냐, 욕망을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공급 정책이란 말이죠. 공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급 정책은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최소한 5년에서 10년 걸린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세제 개편을 통해서 이 부동산 욕망을 좀 억제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큰 세계 경제의 틀 중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주식 호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유동성이 엄청나게 좀 풍부해져 있단 말이죠.
2: 그렇죠.
1: 세계 자본들이 들어와 있고 또 국내 경제도 좀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수출이 잘 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보면은 이 유동성이 추후에 부동산 시장의 버블화를 부추길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현실 진단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김영복 정책시장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문제 아주 섬세하고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마 그 고민을 저는 대통령께서도 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고 또 김영봉 정책시장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 있고 또 하나는 당도 이 부분은 민감하게 바라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과하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 특히 세제 관련된 부분에 정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2: 네. 세제 관련한 부동산 세제 관련한 부분을 지금 이 정도로 구체화하기 때문에 7월에 나올 다음 달에 나올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세 부분 특히 보유세 부분이 결국 정부가 손을 댄 것이다 라는 시장의 생각들이 지금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0: 네.
2: 그런데 사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세제 갖고 부동산을 잡지.

0: 않겠다고 했잖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1: 지금 이제 뭐 앞에 박 의원께서 지적한 내용들이 상당히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50년 만에 이렇게 호황, 그러니까 돈이 많이 유동성 자금이 돌던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주식시장 에이, 그런 반도체 호황에 이 엄청난 이제 앞으로 자금력들이 결국 최종 정착력으로 마지막 갈 곳이 결국 부동산 쪽이다. 그러면은 올 하반기에 부동산이 급등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뭔가 대책 대응을 해야 되는데,
0: 예.
1: 김용복 정책실장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미리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 이야기를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언급했고
0: 네.
1: 이제 구체화 실천시키려고 하는 그 방향성이 일정 부분 좀 보여요. 그게 이제 보시하고 양도세 이런 두 축으로 이제 갈 것 같은데 결국은 부동산 가세 정상화를 통한 시중 유동성을 갖다 흡수하고 또 이걸 규제를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 요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복 실장 같은 경우는 오늘도 뭐 엑스케 뭐 그 과거 트위터 그 계정을 통해서 세제 개편 언급의 배경을 갖다가 장문의 네네. 내용을 가지고 이게 풀어낸 거거든.
0: 네네.
1: 결국은 아 이런 내용이 최종 갈 곳 종착역은 뭐냐? 세제 개편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은 이제 반도체 호황이고 지금 수출 또 경기도 좋고 돈이 많이 풀려서 유동성에 또 지금 문제가 너무 넘쳐나고 있다.
0: 네.
1: 그렇게 물가 올라가는 거고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이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과 그런 가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은 그게 이번 호황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또 사회 양극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유세하고 양도소득세의 그런 세제 개편으로 곧 기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자, 지금 뭐 성과급 또 유동성 얘기도 하시고 사실 주식시장도 지금 사실 굉장히 화랑이고 이런 것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졌고 그 돈이 이제 지금 부동산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들이 여러 가지 지표뿐만 아니라 또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들리고는 있는데 이제 제가 앞서 그런 목소리를 전달해 드린 것도 공급에 대한 대책은 뾰족히 안 나오면서 세제로만 접근을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있고 특히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층에서는 또 세금으로 누르려고 하느냐라는 얘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전월세 난으로
1: 예.
0: 지금 이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네, 등의 정부의 조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월세 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시장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1: 그래서 이제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 주택 공급 문제를 가지고 긴급하게 대통령 뭐 이렇게 면담 요청을 갖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이제 7, 8월 이렇게 세제 개편안 발표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종부세를 갖다 이제 손을 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부세 지금 비율이 60%로 돼 있잖아요. 이걸 이제 공정 시장가의 그런 비율과는 지금 이제 80% 정도까지 이걸 상향 조정해 버리면은 실질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다주택자가 그런 초고가 1주택자 비거주 이런 주택에 이제 핀셋 정책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모든 문제들은 결론은 그래도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한 1년까지는 아니지도 한 10개월 동안 고강도 지금 이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입장을 갖다 본인이 직접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결국은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월세가 없어지면서 대려 주택난은 더 심화된 거거든요.
0: 네.
1: 결국은 이건 공급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럼 오세훈 시장의 모아주택이나 오 시장이 이번에 어려운 가운데 다시 당선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이 올 곳이 오세훈 시장이 지지로 이어졌어요. 그러면 오 시장은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주택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모아주택이든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공급에다 방점을 짓자. 그리고 이게 앞에 박 의원께서도 이야기하신 내용하고 저는

0: 맥이 일맥하고 상통하고 그러니까 있다고
1: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뭐 당선은 제가 볼 때는 뭐 오세훈 시장이 일을 잘해서 당선됐다기보다는 이제 서울 시민들 대부분이 아마 이제 세제 증세에 관련된 부분이 자신들에게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의 선제적 반응으로서 오세훈 시장을 좀 뽑았다고 봅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2: 네.
1: 여러 이제 분석이 있다고 보지만 네네. 결국은 지금 뭐 앵커께서 얘기했지만 그 세금 부담에 대한 것들의 우려가 네. 미리 선제적으로 지방선거에 반영이 돼서 오세훈 시장 당선으로 이어졌다고 봐요. 부동산 공급, 주택 공급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자기 약속을 안 지켰거든요.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런 가운데 됐는데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공급이 정말 어려워요. 서울이 일단 땅이 많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그 땅에서 또 재개발해야 되는 거고 네네. 또 재건축 이슈도 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데 부동산 주택 공급을 안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주택 공급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의 역할이 큽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서울시장이 그만큼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겠고. 그런데
2: 네.
1: 그 역할을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못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판단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2: 알겠습니다.
1: 거고. 하나 이제 세금 같은 경우는
2: 네.
1: 저는 이제 합리적으로 아마 할 거라고 봐요.
2: 네네.
1: 다주택자 부분이라든가
2: 네네.
1: 또 1인 1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합리적으로 다 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그렇게 해야 정부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뭐 일괄적으로 막 증세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겠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2: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품격 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예, 감사합니다.
2: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4: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주로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하늘은 내내 흐린 곳이 많겠고요. 현재 전남, 경남, 제주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0: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요란한 소나기가 5에서 40mm가량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로 예상돼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세종대전 27, 광주, 부산 25, 대구 24도 등으로 주로 수도권 등 중부지방이 약간 덥겠고 당분간 기온은 대부분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수도권과 충남, 강원 북부 등 일부 중서부 지역이 매우 높음, 일부 경기 북부는 가장 높은 위험 단계가 예보됐고요. 비가 오는 남부지방은 오늘 오전 농도 자외선지수 무난할 전망인데요. 주로 오전 농도는 오후에 중서부 지역 위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도입니다. 지금까지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1: 대표팀이 25일 목요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운명의 조별리그 3차전을 치릅니다.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 북중미 월드컵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 남아공화국 3차전이요. 네. 이기겠죠?
2: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길 것이고요. 뭐 사실 요즘 모르겠어요. 멕시코전 한 경기의 실수 하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동안 우리 선수들이 싸운 것들이 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피파 랭킹이 그동안 보여주잖아요. 충분히 뭐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
1: 네.
2: 뭐 그래도 축구공 둥글다라는 얘기 항상 하고 의외의 변수 이번에도 나오잖아요. 사실 네. 김승규 선수가 그런 걸 놓칠 거라고는 상상도 그렇죠. 못했죠. 그리고 예. 그 전까지 장면을 보게 되면 정확한 곳에 가서 정확히 잡았는데 하필이면 그 밑에 우리 수비수가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1: 네. 네.
2: 그런 뭐 사소한 실수가 있으니까 또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월드컵을 보는 재미가 더 이제 가슴 쫄깃쫄깃해지는데 이제 목요일 날 경기는 이제 몬테레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과달라라는 좀 높은 곳에서 이건 좀 낮은 곳에서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은 조금 더 줄 것으로 보이는데 현지에서 나오는 취재 기자들의 얘기로는 날씨가 좀 무덥다.
1: 그러니까.
2: 그래서 좀 습하기도 하고 무덥다 그러는데 예. 평균 기온이 뭐 31~2도 정도 되고 최고 기온이 40도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선수들 체력적인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1: 네네네.
2: 일단 뭐 어제 하루 휴식을 취하고 이제 오늘 오전 오후 가볍게 운동을 한 다음에 몬테레로 이동한다고 하거든요. 가서 보게 되면 뭐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유리하니까. 근데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뭐 역사에도 가정은 없지만 축구에도 가정은 없어요. 가서 직접 부딪혀봐야 되는데 뭐 손흥민 선수를 어디에 둘 거냐. 또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는 왜 기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많은데 아마 감독의 머릿속에 조별리그 전체적인 스토리가 있을 것이고 아마 그게 3차전에서 보여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왕 뭐 체코전에 짜릿한 거 하셨고 좀 멕시코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남아공전에서 깔끔하게 하고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남아공은 연막작전을 판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2: 근데 사실 남아공 경기 끝나고 가서 오늘 하루 쉽게 하고 이제 보통은 이제 취재진들에게 하루 전에 스케줄을 공고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루 쉬는 걸로 공고를 해서 이준희 기자가 진짜 쉬나 하고 한번 가봤더니 연막작전을 피고
1: 의심하는 기자. 네.
2: 그리고 가서 이렇게 뭐랄까요 그 실내 운동을 하면서 뭐 체력 점검을 좀 했대요. 그래서
1: 네.
2: 그 브루스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체코전에 지면 3차전에 의미가 없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우리가 멕시코에 지면서 신라 같은 이제 그 희망이 생겼거든요. 정말 이상한 경우의 수일 수 있지만 체코가 멕시코를 이기고 남아공이 우리를 이긴다고 한다면 뭐 일어날 확률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 4위로 밀려서 남아공이 3위로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연막작전을 피고 있는 것 같은데 뭐 2차전 앞두고는 드론이 뜨고 3차전 앞두고는 연막작전이 뜨고
1: 네.
2: 뭐 전체적으로 재미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견제의 대상이구나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1: 네.
2: 근데 사실 남아공 팀 상황은 좋지 않아요. 뭐 지완해라고 하는 선수가 멕시코전에 퇴계장을 나가서 3경기 나올 수 없고 또 그 모코에나 선수도 경고받아서 경고 누적으로 나올 수 없고 남아공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총력전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0: 그렇죠.
2: 이럴 때 우리 선수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부상입니다. 그 친구들이 좀 거칠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부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32강 토너먼트 가서 그 다음 경기들을 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무리하지 말고 부상에 주의하는 경기 돼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일본은요. 튀니지를 4-0으로 이겼더라고요.
1: 네. 뭐 지난주에 네덜란드 경기하면서 일본의 성장세가 뚜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조합이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부상 선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거기다가 역사적인 수식어가 막 붙었어요. 1000번째 경기를 한다. 아시아 팀 최초로 뭐 가장 많은 골을 넣었다. 막 이런 것들이 붙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어제 경기가 확 주목받게 됐습니다.
0: 네, 네, 네.
1: 근데 이제 사실 뭐 전체적으로 요 이번 대회를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전반 5분 후반 뭐 경기 시작한 뒤 5분 끝나기 전 5분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대부분 시작한 뒤 5분 정도는 탐색전이었거든요.
0: 요새 그런데 아니죠.
1: 예, 근데 이번에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본인들의 전술을 바로 구사를 해서 득점으로 연결하는 그런 경기였는데 어제 전반 4분 만에 나온 이제 가마드 나이치의 골은 선제골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네, 사실은 혼전 중에 발에 맞고 들어갔거든요.
0: 네네네.
1: 그렇게 행운까지 따르면서 전체적으로 좋았고요. 근데 이제 사실 우에다 아야세라는 선수가 네덜란드 리그에서만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주목받는 선수였나 싶었는데 올 시즌 득점왕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골을 넣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잘 갖춰진 팀을 만들어갔다 이런 네네. 느낌을 받았고요.
0: 네네.
1: 네덜란드 2-2 무승부 그리고 어제 이겨서 승점 4점. 근데 이제 이럴 때마다 이제 일본 축구 팬들이 약간 좀 저희를 거슬리게 하는 면이 있어요. 우길기 응원. 지난 카타르 대회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우길기 응원이 좀 나와서 사실 피파가 크게 반대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인종차별하지 마. 그리고 정치적인 색채를 경기에 반영하지 마. 그런데 이런 면들은 일본이라는 팀을 존중해 주고 우리도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우리 관중이 저런 건 배우면 안 되겠다. 꼭 하지 말라는 거에서 감정을 서로 이렇게 일으키는 거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0: 네. 자, 일본도 눈에 띄지만 이번에 미국은 웬일입니까?
1: 네, 저는 사실 가장 놀란 팀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강했었나? 팀 컬러가 이렇게 확실했었나? 그런데 사실 거의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팀이 호주였거든요. 질식수비의 대명사 이렇게 떠올랐었는데
0: 예.
1: 질식수비의 대명사로 떠오른 호주를 상대로 2-0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사실 그 플리식이라고 하는 그 왼쪽 측면 공격수가 부상이었기 때문에 미국도 조금 경기력이 좀 처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 자리를 신예 그 발로건 선수가 메우면서 마치 지난 경기하고 똑같이 첫 골을 상대 자책골로 이끌어냈어요. 정말 무섭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가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만 경우인데 포체티노 감독이 처음에 선수 선출하면서 어려울 때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0: 네.
1: 이거 이러다가는 진짜 미국도 4강 가겠는데 이런 느낌이 자꾸 들고요. 근데 또 한편을 보면서 이제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이제 VAR로 이제 판독이 돼서 골이 됐거든요.
0: 네.
1: 그런 거 보니까 축구 보는 재미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많은 이야기, 신의 손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들끓기도 해야 되는데 경기 전체가 아주 공정하게 치러지긴 하지만 스토리가 사라진.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나 일본 경기를 보면서 네. 우리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되고 우승하려면 수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일본이나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골을 넣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이들의 수비력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우리에게 친숙한 아드보카트 전 대표팀 감독이 이끄는 퀴라소. 여기 또 퀴라소가 이번에 정말 스토리 메이커인데
1: 네.
0: 강호와 비교해서 월드컵 사상 첫 승점을 이제 올렸어요.
1: 네, 독일전에서 7-1 질 때만 해도 이 팀은 좀 역시 처음 왔으니까 좀 당황스럽겠구나 그랬었는데 에콰도르를 상대로 0-0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이번에도 항상 이렇게 작은 나라가 선전을 할 때는 골키퍼의 선방이 있거든요. 엘로이 룸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지금 이제 미국 마이애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15개의 유효슈팅을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에콰도르에는 그 에네르 발렌시아라고 해서 월드컵에서 6골을 뽑아낸 골제비가 있어요.
0: 그런데
1: 정말 차고 머리로 아무리 밀어 넣어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제 이제 퀴라소가 승점 1점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독이 아드보카트 감독이어서 전 대표팀 감독이 가서 이런 작은 나라에 희망을 살리고 있구나 이런 재미를 볼 수 있었고요.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또 하나의 팀 카보베르데가 이제 우루과이하고 경기를 했는데 전반 43분까지 중거리 슛 하나 들어가면서 1-0으로 앞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골을 내줘서 하긴 했었는데 역시 카보베르데, 이제 퀴라소 이런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네. 월드컵을 통해서 뭔가 희망을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새벽 경기도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1: 네.

0: 일단 스페인이 그 사우디의 4대 0으로 이겼어요. 아까
1: 까먹었는데. 체면 치레한 거죠?
0: 네. 이제 보통 이런 강호들은 조별리그는 조금 천천히 치러가면서 그 우리가 말하는 토너먼트 데뷔를 하게 되는데 첫 경기를 너무 어이없이 비기고 나니까 아마 좀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말 선수가 역대 최연소 나이 어린 두 번째로 골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오열사발 선수가 두 골. 그래서 4대 0으로 가볍게 이겨서 뭐 1승 1무. 스페인 무적함대 스페인이 저기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1: 네.
0: 이란이 또 벨기에하고 0대 0으로 비겨서 지금 두 경기째 무승부거든요. 한 경기 나머지 경기를 이기거나 비기게 되면은 32강에 갈 수 있어서 미국에 뭐죠 출퇴근 월드컵을 만들어 놔도 우리는 결국 32강에 간다 하는 새로운 신화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마지막으로 25일 우리 중계 언제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0: 네, 25일은 10시부터 경기인데요. 또 9시 10분부터 이제 그 중계 방송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이제 정보들을 많이 드려야 되니까.
1: 그럼요.
0: 근데 여기에는 이제 파리 올림픽 역도 중계에서 한참 재미를 선사했던 특별 캐스터 전현무 씨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1: 네.
0: 문어영표의 해설위원 한마디로 예측에 그다음에 남현정 캐스터와 전현무 캐스터가 만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재미있고 이기는 경기 그런 경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일석이조의 중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25일 9시 10분부터 ETV 트시면 이런 재미있는 장면 보시면서 이겨야 됩니다. 뭐 많은 분들 지금 남아공에서 여러 가지 의문보를 제시하시는데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1: 네,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6월 20일 월요일 청객 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21.3도로 평년 이맘때보다 1.8도 높았습니다. 인천의 기온이 22도로 전

0: 수도권이나 충남, 강원 북부 등 기온이 약간 높은 지역, 일부 중서부 지역의 경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일부 경기 북부는 가장 높은 위험 단계가 예상되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 높음, 오늘 비가 오는 남부 지방은 무난하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오늘 오후 중서부 지역 위주로 높아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단계, 내일까지 쭉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전남, 경남, 제주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기압골 영향을 받는 남부 지방, 10에서 40, 내일 새벽까지 제주에 20에서 80mm의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은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요란한 소나기가 5에서 40mm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스위스에서 미국과 만난 이란 협상단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위협에 반발해 협상장을 떠났다고 이란 매체가 현지 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을 전격 이탈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막지 않으면 이란을 공습하겠다고 위협했고 갈리바프 이란의회 의장은 미국은 신중히 발언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혔던 한국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중견 해운사 장금상선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걸프 썬라이즈호와 모나코 로열티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모든 매장의 영업을 일제히 조기 종료하고 임직원들의 역사의식과 사회적 감수성 재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열어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늘 영업이 조기 종료된 이후 점포별로 본사에서 제공된 모니터로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 영상을 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청장이 보고한 사적 보복대행 범죄 수사 성과를 공유하며 혹여라도 보복대행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구속까지 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이같이 밝히며 경찰관들에게 감사와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보고에 따르면 사적 보복대행은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모두 87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 6층짜리 빌라 옥상에서 여중생이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여중생은 당시 친구 5명과 함께 옥상에 있다가 1m 남짓거리에 있는 다른 건물 옥상으로 건너뛰다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친 여중생은 전신 골절과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하며 맞은편 차량과 잇따라 충돌해 5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대전시 변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택시와도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인 승용차와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여성은 자녀 2명을 차에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에게 7,3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쯔양이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재혁 등에게 넘기고 쯔양을 협박해 2,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